0: 온도와 습도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항온 항습기 전문기업 AR, 전선센터, 반도체 공장, 미술관, 박물관, 귀중품 보관실 등을 40여 년 축적된 기술로 AR이 지켜드립니다. 24시간 확실한 서비스 보장 1855-0561.
1: 안녕하세요. 현역 가수 현숙이에요.

0: 먹으면 훌라하게 될걸. 할인 훌라면.
1: 합성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조달 우수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2: 합성목재 예스팀바.
1: 경동산업 주식회사.
3: 네, 개표방송 3부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네 분 소개는 잠깐 드렸고요. 현재 투표율 고지를 좀 일단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국 투표율은 7.4%. 그러니까 오늘 투표한 분들 것만 기준이겠죠. 누적은 더 이제 그럼 30%가 이제 돌파했다라고 이제 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 기준으로 최고 투표율 지역은 대구랑 강원이 현재 9.2%. 를 찍고 있다고 합니다. 대구가 18%였으니까 이제 뭐 여기는 아직 30까지는 안 가고 있다고 하겠네요. 네. 1, 2부에서 사실 뭐 각 지역 판세 분석은 좀 많이 했기 때문에 뭐 그 똑같은 얘기를 반복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근데 이제 뭐 1, 2부에 없으셨던 분 이제 새로 또 오셨으니까 대략적으로 이제 선거 이후에 전국 국정 방향 요거까지 예측을 해야 사실 이제 예측 방송이라고 좀 할 수 있는데 몇 대 몇이라고 예측하는 거 말고요. 자꾸 예측하면 안 된다고 밖에서 그래가지고 몇 개까지가 예를 들면 서영주 선생님 네. 민주당이 원래 15대 1까지 자신하다가 조승래 사무총장은 6개가 접전 지역이라고 했어요. 네. 그러면 광역단체장 기준으로 몇 개, 그다음에 재보궐 기준으로 몇 개 이내여야 정청래 대표의 연임 과도는 탄탄대로인가?
4: 아, 그냥 네. 마지노선?
3: 네.
4: 저는 광역은 12개.
3: 12개가 마지노.
4: 그다음에 재보궐도 12개.
3: 12개.
4: 예. 네, 아. 12, 12 정도면은
3: 12, 12 사태.
4: 사태는 아니고 네. 12, 12 정도면은 사실상 선방했다고 할 수 있죠. 근데 네. 그게 무너지면 조금은 사실상 어려울 것 같은데. 네. 근데 12가 무너지는 것도 성분을 봐야 돼요. 예를 들면 저는 13 저 광역을 13 11로 봤는데
3: 21
4: 21로 봤는데 네. 사실 그 1이
3: 김관영
4: 전북을 못 지키면은 좀 타격은 있죠. 그러니까 뭐 전체적으로 11을 지키든 13을 지키든 그거는 뭐 사실 뭐 큰 의미는 없는 상황인데 최선을 다했으니까.
3: 송영길 대표님은 김관영 지사가 이기더라도 무슨 문제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4: 아니 그 얘기는 김관영의 응원이 아니고 네. 평택을에 있는 김용남 좀 신경 써라 그 얘기를 하다 그 얘기가 나온 거예요. 아. 왜 굳이 거기에 신경 쓰냐 그 에너지를 그 에너지를 평택을에 네. 김용남 힘드니까 좀 도와달라 그 얘기라도 한 거예요.
3: 오똑 요새단으로 전국을 돌아다니신 김지호 대변인은 어떻게 보십니까?
5: 아니 뭐 숫자보다 네. 저는 사실 서울이 제일 중요하고요.
3: 서울이 제일 중요하다. 네.
5: 서울 부산 여기가 분수령이라고 보고 네. 지도부는 전북이죠. 그래서 텃밭에서 만약에 지면은 네. 어떻게 되면 공천 관련해서 불신임 받은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 지도부의 어떤 그런 평가와 네. 정권 차원에서의 어떤 그런 방향은 서울시장을 뺏겼을 경우는 국정 운영 동력 자체가 상실될 수가 있어요. 굉장히 서울 선거 중요합니다.
3: 아, 그럼 부산은 조금 타격감이 덜하고 서울이 제일 타격이 클 수 있다.
5: 부산은 저희 염원이죠. 네. 사실 24년도에 저희가 부산에서 엄청 기대를 했거든요. 네. 또 근데 또 막판에 그렇죠.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갑자기 또 이분이 읍소 전략으로 거기를 좀 싹쓸이 해간 그 한이 좀 있어요. 그래서 오랜 기간 공을 들였기 때문에 이번에는 좀 기대할 만하다.
3: 그러면
5: 가지고 있죠.
3: 평택이랑 북갑 얘기는 이제 요즘 최근 방송의 지분의 절반 이상이잖아요. 이 두 보궐은 재보궐은 오히려 전북만큼의 타격감은 없다. 예를 들어 민주당이 여기에서 만약에 뭐 1승 1패나 2패를 하게 된다면 그거는 2패를 하면 타격감은 좀 크게
5: 예측하지 말라 그랬는데
3: 그러니까. 결론 이후야 결론이 주는 타격감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제 그 예측이 하는 게 아니라 만약에
5: 글쎄요 저희가 서울하고 부산하고 전북에서 다 이기고 예를 들어서 뭐 대구 울산 경남 중에 한 곳 차지했어요.
3: 네. 그럼
5: 그런 상황에서 뭐 보궐선거 한두석 이렇게 잃는다고 해서 그게 큰 타격감이
3: 큰
5: 있겠습니까?
3: 타격감 없다.
5: 지금은 지방선거인데.
3: 어쨌든 종합적으로 좀 봐야 된다.
5: 사실은 전 대구도 좀 궁금해요. 예를 들면은 경주에서 저희 큰 외교 이벤트도 했고 안동에서 한일 정상회담도 했잖아요. 네. 사실 알게 모르게 이재명 정부에서 그 동진 전략을 엄청 했거든요. 네. 근데 대구 시민들이 이번에 이 투표를 할까 안 할까. 투표율이 얼마일까 솔직히 궁금합니다. 네. 대통령이 사실은 성남시장 시절부터 그 어떤 유권자들에 대한 이익 투표에 대해서 굉장히 정평이 나 있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성과를 낼지 궁금하긴 합니다.
3: 네. 장 소장님은?
6: 저도 그냥 장소가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뭐 대구라든지 전북이라든지 네. 평택을이라든지 북구갑이라든지 네. 이런 곳에서 민주당 후보가 만약에 네 군데에서 다 진다. 네. 그럼 저 정청래 대표 상당히 위기에 처하고 아마 8월달 연임 불가능하다라고 판단해야 되지 않을까.
3: 근데 보통 지금부터 한 24시간까지는 아니고 한 16시간 이후에 방송에 보통 패널들의 결론은 아 우리 국민들께서 또 절묘한 선택을 해주셨습니다 이러면서
6: 그게 걱정돼요.
3: 양쪽이 다 이제 어느 진영을 막론하고 양쪽을 넘어서죠. 여러 층위에서 다 이제 자의적 해석을 할 수 있는 약간 그런 중층적 결정이 있지 않을까.
6: 그러니까 조금만 말씀드리면 네. 진짜 아니 패널분들이 다 거의 대부분 다 여기는 여기가 이긴다고 했는데 역시 민심의 선택은 위대하고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 데가 또 나올 수 있을 것
3: 그래
6: 같아요.
3: 그래 나올 것 같죠. 네. 왠지 알 수는 없지만
6: 참 민심을 예측한다라는 게 참 부끄럽습니다.
3: 마지노선은 몇 개 보세요? 민주당이요? 민주당 기준으로는 여기 쪽에 있을까요? 보수 기준으로 장도혁 대표는 사실 장도혁 대표는 임기가 내년까지라서 그러니까 어느 정도 성적표 이상만 거두면 사실 뭐 이렇게 문제는 없는 거잖아요.
6: 근데 서울 부산을 뭐 본인이 마지노선이라고 이미 했으니까. 얘기했기 때문에 아. 대구 경북은 굳은 자. 아. 서울 부산 잃어버리면 뭐 사퇴 바로 해야 되겠죠.
3: 아, 그래요?
6: 네, 해야죠.
3: 근데 뭐 예를 들면 지금 14개 재보궐 중에서 사실 다 대구 달성 빼고 다 민주당 국회의원 자리잖아요.
6: 네.
3: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한두 군데 더 이겨요.
6: 네.
3: 아우, 국회에서 의석은 늘었다.
6: 네. 그러면 제가 장동영
3: 지방선거는 패배했지만 재보궐은 승리하였다.
6: 장동영 물러나라고 국민의힘 당사 앞에 제가 이 저희 뉴스명당 진행 안 하고 앞에 가서 피켓 시위하겠습니다.
3: 무슨 말씀하세요? 또 그
6: 피켓 시위.
3: 밖에 PD분이 사색이 되십니다. 지금.
6: 괜찮습니다. 저희 네. 패널이잖아요. 저 이제.
3: 네. 정옥임 의원 어떻게 보세요? 장동영 지도부는 어느 정도면 그래도 리더십의 도전을 덜 받고 유지할 수 있을까요? 그 어떤 마지노로 보시는 게 있으세요?
7: 장동영 대표는 이미 많은 것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저는 그 이번 지방선거가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 본인 스스로가 조금 전에 이야기가 나왔듯이 서울 부산이 성패의 가늠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3: 네.
7: 그러니까 뭐 대구 경북에다가 또 뭐 예를 든다면 경남에서 이겼다 해가지고 그거는 디폴트 값이지 본인이 그거를 잘해서 유지해야 된다로 가면 저는 장동혁 대표에 대한 사심은 없다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요.
3: 네.
7: 보수가 회생하는 방법이 무엇일지에 대해서 고민하면 그렇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다음에 같은 논리로 민주당 얘기를 제3자가 하는 것이 어떨까 모르겠는데 그 당의 정치 고단수라고 하시는 분이 전북 그다음에 평택을 부산 북갑에서 민주당이 기대하는 결과가 안 나온다면은 당이 굉장히 어려워질 것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 정청래 대표가 상당한 그 위기감을 가질 수도 있는데 문제는 요새 보면은 그 뭐 다른 당대표 경선에 나오겠다라고 하는 분들이 있지만은 당내 분위기는 정청래 대표의 어떤 그 조직세가 상당한 것으로 그리고 제가 볼 때는 뭐 뉴 이재명 친청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선 개입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부담스러워할 뿐만 아니라 본인의 우선순위는 따로 있다. 다시 말씀드리면 공소취소 아닌가. 오늘도 그 비슷한 얘기 오늘인가? 어젠가? 했잖아요.
6: 네. 네. 네.
7: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런 본인의 그런 어떤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당무에 그렇게 대통령이 깊이 관여했다라는 인상을 주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0: 않을 것 같아.
1: 아, 그렇군요. 그러고 보니까 최근에 그 신조어가 나왔는데 친석? 친석이라는 표현이 나오더라고요. 김민석 총리가 이제 이번에 지방선거 끝나고 총리 국무총리 사임이 거의 확실시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친석이라고 표현을 표현하니까 또 다른 뭐 시사 패널들 보니까 친석이 어딨냐? 친명이라고 친명 친문 갈등이 부담스러우니까 이거를 그 뭔가 축소하기 위해서 친석이라고 이상한 표현을 쓰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하던데.
2: 제가 아는 친석 한분 계십니다.
1: 강덕구요.
2: 강덕구 최고위원 한분 계시기 때문에
1: 한 분은 계시죠.
2: 아마도 김어준 총수님은 이제 어떤 향후에 민주당 지방 아니 민주당 전당대회 관련해서 기계적 중립을 지키고자 그런 신조어를 만들어내신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친명이 맞죠. 친명이 맞고 이제 저희 사실은 지방선거 때좀 그런 얘기 안 했으면 했거든요. 근데 이제 뭐 선거 시작하자마자 땡겨줬고 저는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제 당 주류가 이번 공천 과을에서 조국 대표가 출마하고 또 김용남 후보와 굉장히 치열한 선거전을 한그 부분에 있어서 민주당 내 굉장히 좀 분열 양상이라든지 그리고 뭐 굉장히 네임드 유튜버들끼리 굉장히 비방전이 많이 벌어져서 이제
1: 굉장하더라고요.
2: 비방전이 일어나는데 그 밑에 지지하든 더 싸우는 거죠. 그게 지금 지도부에 꼭 좋은 영향을 주고 있지는 않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 선거라는 게 그렇잖아요. 분열하는 선거 조직에 표를 주는 유권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조국 혁신당과의 역학 관계가 앞으로 전당대회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끼칠 것 같습니다.
1: 어떻게 보세요? 서영주 선생님.
3: 일단 뭐그 당내 역학 구도를 얘기하면 선거 때문에 이게 세력 간의 갈등이 일찍 드러났다. 전당대회가 열리기도 전에 발톱을 드러낸 쪽이 이제 아마 조국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들인데 이게 민주당 내에서는 정청래 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뭐 이제 뭐 문조털래유 뭐 그런 말씀 안 된다고 하는데 저도 처음 봤어요. 뭐 이런 별로 멋있지도 않은 말을 만들었지 했는데 사실 유시민, 김어준, 정청래 이런 이 그룹 자체가 조국 후보를 중심으로 해서 사실 류이재명이나 이재명 대통령 그리고 그걸 대표했던 선수로는 송영길 후보가 있어요. 예, 김민석 총리 같은 경우는 총리직에 있기 때문에 뛰어들지는 못했으나 저는 그 반대의 세력의 그 구심축은 송영길 후보가 했다라고 봤을 때는 이게 이제 선거와 무관하게 전체적으로 당내의 어떤 세력 균형이 정확해졌다. 그러면 이 세력을 가지고 전당대회를 이제 치를 가능성이 커져버렸잖아요. 이게 이제 가시화된 거예요. 그러면 이게 좋은 것인가라고 했을 때는 아니 전당대회 때는 당연히 새가 분명히 갈아지는 거는 좋은데 이게 너무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너는 느낌. 이게 예쁘게 게임을 할수 있을까라는 정도까지 와서 요거를 누가 완충을 할수 있는 역할을 누가 할수 있을까? 그게 김민석 총리가 할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 하게 돼요.
1: 민주당 내뭐 계파 갈등이나 이런 갈등들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3: 아니, 당연히 늘 있죠, 정치권.
1: 지난 10년간을 반추해 봤을 때는 가장 빡셌던 것 같은데.
3: 아니, 저는 이제 다른 걸다 차지하고 뭐 이제 당대표 선거라는 것들이 권력을 쟁취하기 위한 거니까 당내에서도 싸울 수 있고 각을 세울 수 있는데 중요한 건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1년 차입니다. 근데 제가 가장 우려스러운 것은 포스트 이재명을 벌써 외기예요. 그러니까 조국 후보를 무슨 그다음 사람으로 얘기를 하는 세력 자체가 당내에 존재하는 게 맞냐는 저는 의문을 던지는 겁니다. 국정이라는 안정이라는 건 이재명 대통령을 위한 것도 있지만 대한민국 국민들을 위한 겁니다. 안정적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벌써부터 그다음 사람 누구? 이런 느낌으로 지금 가는
1: 근데 원래 당선된
3: 상황이라서.
1: 다음 날부터 레임덕은
3: 아니,
1: 시작되는 거
3: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은데
1: 아니에요?
3: 우리 당내에서는 그러면 안 되지. 그래서 저는 이재명 대통령한테 힘을 모아주는 쪽으로 좀 세력의 그 다툼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이재명 대통령은 이제 대통령 됐으니까 끝. 이제 그 다음은 누구야? 이런 식으로 출발하는 게 굉장히 좀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1: 어떻게 보셨어요? 이번에 그 어쨌든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렇게 뭐 분열하는 그러니까 분당을 통해서 분열하는 건 모르겠는데 이상한
4: 그게
1: 광경이잖아요.
4: 오만하고 교만한 모습을 보이는 거고 정청래 대표가 지방선거보다는 본인의 연임을 더 원하고 욕심내는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고 어쨌든 내일부터는 민주당은 상당히 난장판이 될 것 같아요. 그냥 8월 달 전당대회 누가 출마하냐, 어디 줄 서야 되냐, 누구 만들어야 되냐,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또 어떻게 참전할 것인가. 되게 관심이 많으실 것 같아요. 이번 지방선거 때도 상당히 적극적으로 참전하시는 모습을 봤거든요. 네. 그럼 이게 집권 세력 안에 대단한 큰 다툼이 일어날 것 같아요. 그 큰 싸움이 벌어질 것 같아요. 내전이 더 험악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방송하는 입장에서는 고맙고 감사한 부분도 있다.
1: 근데
4: 방송 아이템.
1: 근데 이제 이럴 때 보면 예전에 보수가 윤한 갈등이 있을 때 어느 쪽을 패널을 몇 명을 쓰느냐 가지고 막 이제 압력이나 압박감이 좀 있었잖아요. 네. 그럼 이제 저희 그런 건 여태까지 없었는데 친문 친명 패널 구성의 배분과 관련해서 또 작가 PD님들이 고생하지 않을까요?
4: 근데 먼저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서 수장님 누구 편입니까? 김지호 대변님은 누구 편입니까?
3: 당연히 우린 정해져 있죠. 네. 유재명 대통령 편이죠. 네.
0: 그럼 둘 중 하나만 나와야겠다 앞으로.
1: 아니 지금 김지호 대변 명심청심이라고 돼서 지금 친명 친청이라고 해주시는데
3: 다 먹었네요.
2: 아 저는 사실은 뭐 저희도 정당 생활 해봤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재명 대통령이 없는 것처럼 당내에서 어떤 발언이나 이런 것들이 나오고 그리고 유명 셀럽이 이재명 대통령의 중도 확장 전략에 대해서 정면으로 부정하는 얘기를 꺼리낌 없이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4: 왜 유시민이라고 얘기를 못합니까? 아니, 두렵습니까?
2: 저희가 도움도 많이 받아서 그래요. 아, 네. 예, 도움도 많이 받으신 분이기 때문에 제가 최소한의 예우를 하는
1: 있다.
2: 거고
1: 네.
2: 그러니까 그거를 아니 그전에 우리 그런 적이 없거든요. 항상 우리는 원팀이다. 선당 후사하자. 그다음에 뭐 문재인 대통령 하고 싶은 거 다 해. 그런 분위기였어요. 근데 왜 이재명 대통령이 집권하니까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못하느냐. 능력이 없나. 지지율도 높고 잘하고 있는데 마치 일부 당내에서 아, 뭐 대통령은 없는 듯한 발언을 막 하다 보니까 사실은 저는 뭐 그 근처에 있던 인물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자괴감이 많이 들죠.
1: 어떻게 보십니까, 정욱 의원님?
0: 그래도 여유가 있으니까 그 안에서 권력 투쟁을 하는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고 원래 뿌리가 있잖아요. 네. 과거에 문재인 정권 때도 뭐 엄청나게 싸우지 않았습니까? 그때 정말 입에 담기도 어려운 생경한 언어들을 써가면서 그게 아직 남아갖고 지금 줄기가 자라고 막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문조 털레유에다가 또 욱까지 붙여가면서 뭐 얘기를 하고 또 여기에 이제 아까 말씀하신 그 셀럽이 또 훈수를 두면서 이제 실제로 평택 의례 선거에는 뭐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김준호 앵커는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게 야당에 대해서는 야당은 지금 뭐 어떻게 나눠지든 간에 권력이 있는 쪽에서 방송국에 압력을 두는 것이지 권력 없는 쪽에서 아무리 얘기해도 또 무시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네. 근데 아마 그 말씀 맞는 것 같아요. 문이냐 명이냐 해가면서 또는 청이냐 명이냐 해가면서 근데 지금 벌써 1년이 지났잖아요. 심해지면 심해지지 5년 남았을 때도 그렇게 하는데 이제 4년 남았다고 생각을 하고 지방선거가 끝나고 2년 후에 총선이 있다 생각하면 이제는 뭐 싸우는 거 보면 아주 무섭게 싸우더라고요. 정말 총칼만 안 들었지. 그래서 민주당이 그렇게 이제 그 투쟁은 어떻게 보면은 불가피한 상황인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대통령 스스로가 그런 한계를 본인이 의식하는 거라고 저는 느낌을 받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개입을 하든 안 하든 간에 개입한다는 인식은 안 주려는 그런 모양새를 갖추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요. 근데 이번에 만약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 지역구 같은 데서 의외로 성과가 있다. 내지는 평택을은 누가 당선되는 게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 성과가 있는 거지 솔직히 헷갈리거든요.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첫째 갈등은 불가피한 것이고 이제 민주당은 그 갈등으로 향후 뭐 1, 2년 상당히 시끄러워지겠다.
1: 장 수장 예전에 보수가 봉천 갈등으로 해서 스스로 총선 뭐 폭망을 했다. 여러
4: 2016년.
1: 차례. 네, 그런 얘기도 하는데 네. 또 어떨 때 보면 예를 들면 2008년 네. 총선 네. 친박 학살 네. 그러고도

0: 보수가 그렇죠. 대승을 하고 네. 민주당도 비명 행사. 네. 하지만 24년 총선 대승을 하고 사실 계파 갈등이 결과로 바로 이어지는 인과관계로 가는 건 또 아닐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이 갈등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는 조금 더 아무래도 직권 1년 차, 그러니까 만 1년 이내에 있는 선거다 보니까 아무래도 여당한테 좀 유리한 국면인 것은 여전하다.
1: 아니, 그럼요. 네. 뭐 박빙 지역은 다 저는 민주당이 이길 거라고.
0: 네, 좀더 이길 수 있었던 걸 약간 스스로 놓치는 감이 있다.
1: 대구 같은 경우에는 좀 위기 관리만 잘했으면은 그냥 여유 있게 이길 수가 있었을 것 같은데 정청래 대표가 처음에 좀 과욕을 부리지 않느냐. 와, 대구에서 이긴다고 내가 당대표 할 때 내가 여기서 유세를 처음에 조금 더 해가지고 쫙 끌어올리면은 나는 정말 민주당 정치사에 아주 그냥 정말 이 유례 없는
0: 예, 역사에 남는 당대표가 된다. 예.
1: 그러한 당대표가 될수 있다는 욕심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만 민주당 최고위원회도 거기서 하고 파란 옷 입고 막 휘젓고 다녔잖아요. 그게 좀 김부겸 후보 딱 올라가는데 그냥 꺾이게 만든 포인트가 하나가 아니었느냐. 그래서 결국에는 모든 게다 정청래 대표의 욕심 때문이다. 좀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0: 근데 이제 지금 뭐가 꺾인 거였냐,
1: 아니
0: 모멘텀이.
1: 추세. 그냥 김부겸 후보가 쫙 좋게 추세가
0: 그렇게 가는데,
1: 올라갔는데 갑자기 이제 뭐 이렇게 좀 하얀 곡선을 하면서 지금 이제 접전 상태가 됐잖아요. 그러면 위기 갈리니까 공소 취소 특검 같은 경우도 지방선거 이후로 미뤘으면은 대구에서 그렇게 역풍이 불었을까? 뭐 그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런 정무적인 판단, 위기 관리, 자기 욕심 이런 것들이 지방선거 조금 더 크게 이길 수 있었는데 조금
2: 말씀하세요. 당내 상황 관련해서 제가 좀한 말씀만 더 드리면은 지금 당내 상황은 사실은 뭐 정부 여당이고 그리고 그 질서가 어느 정도 잘 유지된다고 봐야 돼요. 그런데 이 지금 민주당의 어떤 혼란한 양상은 당내에 있는 그런 국회의원들이나 당대표 주자들이 그 어떤 갈등을 촉발하기보다는 외곽에 있는 어떤 셀럽들이나 대형 유튜버들이 더 조장하는 경우가 커요. 그리고 그 영향력이 정치인들보다 이런 분들이 점점점 커지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0: 근데 어제 장윤선 기자 저희 나와서 스벅데이도 약간 영향이 있었다라는 얘기도 하는 것 같고
1: 긍정이에요, 부정이에요?
0: 부정적 의미로.
1: 민주당에?
0: 예, 영남권 쪽에. 근데 공소취소도 아니라고
3: 아이,
0: 부인하시더라고요.
3: 공소취소가 커요.
0: 예, 근데 저는 글쎄, 근데 김부겸 후보는 공소취소가
3: 제일
0: 문제가
3: 커요.
0: 있는 것 같고, 근데 스타벅스도 문제 그만하라고 좀 얘기를 했었어요. 어제 김부겸 후보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대구 민심에서 느끼는 것과 여의도에서 느끼는 그 감도가 좀 다를 수 있잖아요. 서영수 선생님 그런 건 어떻게 보셨어요?
4: 그러니까 이제 그두 가지잖아요. 국정을 지지하느냐, 정권을 견제하느냐. 정권을 견제하는 이유는 사실상 권력을 좀더 너무 과도하게 쓰는 거 아니야라는 인상을 주는 데 견제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두 가지 측면은 다그 대구에서는 좀 부정적 요인이 될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은 사실은 조작기소 특검법이에요. 검찰이 조작기소한 사람, 아니, 조작기소한 검사에 대해서 특검을 통해서 처벌하자는 거라서 아주 좋은 저는 특검법이라고 보는데 그 일부분이 이제 공소 유지 권한을 주면서 이게 공소 취소 권한이 특검에 있다 보니 이게 뭐 이거 관련된 그 사건을 이첩받아서 취소하는 거 아니야? 이게 대통령 어떤 사건을 취소하는 거 아니야? 이런 오해가 있었어요. 근데 이거를 원점 재검토를 했고 그러면 이걸 한번더 저는 선거 기간에 메시지를 내지라는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냥 당 지도부에서 이 공소취소라고 불리는 국민들이 오해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원점 재검토다. 공소취소, 공소유지는 드러내도록 검토하겠다. 이 정도 메시지만 내면 사실 대구 선거는 도움이 됐죠.
0: 정리가 됐을
4: 근데
0: 거예요.
4: 그게
3: 안 했지.
4: 안 되고
0: 근데
4: 있었고.
0: 그건 청와대에서도 절차와 시기에 문제가 있다고 하지 내용에 문제가 있다고는 안 했잖아요.
4: 아니에요. 근데 사실상 어차피 원내대표였던 한병도 원내대표가 다시 임명이 되면서 그때 내용까지 전면
0: 그런
4: 검토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거는 청와대와 교감이 있었다고 봐야 되고
0: 네.
4: 청와대도 그와 같은 입장이에요. 그거를 다 떠나서 결국에는 대중들은 메시지로 이걸 확인하기 때문에 당 지도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고 뭔가 이 부분을 철회하는 느낌이네. 이 정도만 줘도 선거에서는 김부겸 후보는 좀 짐을 들죠.
0: 그렇죠.
4: 그래서 스타벅스 데이 같은 경우는 저는 충분히 그 불매라는 의사를 저는 정부가 낼수 있다고 봐요. 저는
0: 네.
4: 그 정부의 책무라고 보는데 이 부분이 이념적으로 확산되는 부분 때문에 저는 좀 부정적 의미가 아주 일부 들어간 거지 그게 대구의 선거 판도를 흔들었다고는 보지는 않아요. 다만 김부겸 후보

0: 입장에서는 대구를 잘 알고 대구의 어떤 민심의 동향들이 그런 거를 불편하기 때문에 그런 메시지를 냈던 거다. 그래서 저는 아직도 저는 대구를 접점으로 보고 있고 사실 우리가 가져올 수 있다라고 저는 계속해서 예측하고 있습니다.
1: 네, 선거 결과는 예측할 수 없고 모든 선거 결과는 유권자
0: 아,
1: 여러분의
0: 그래요?
1: 투표에 의해
0: 개인적으로
1: 결정됩니다.
0: 예측이 안 되나?
1: 네, 오늘 방송은 선거의 상황에 대한
0: 아,
1: 이해를
0: 그래
1: 돕고
0: 이해를
1: 투표를
0: 하는데?
1: 독려하기
0: 아,
1: 위한
0: 저
1: 상황
0: 어려운데.
1: 분석의 취지임을 알려드린다는
0: 선거법 바꿔야
1: 말씀을.
0: 돼.
1: 네, 공직선거법 개정하세요,
0: 빨리 개정해야
1: 민주당에서. 네.
2: 돼요. 그 공소 취소하고 스벅데이
1: 네.
2: 묘한 공통점이 있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1: 네.
2: 그러니까는 요번에 이 지방선거는 아마 이재명 정부에 대한 평가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1: 네.
2: 그런데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건 물론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재명 대통령은 일을 잘한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이재명 대통령은 일은 잘한다였어요. 그랬는데 오바를 하면은 옛날 일이 환기가 되는 거예요. 사법 리스크라든지 또그 대통령의 그 언행과 관련해서 과거 국민들이 다 알아요. 그런데 공소 취소 같은 경우는 그 사법 리스크를 확실하게 환기시켜주고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내용까지도 완전히 원점 검토하겠다라는 시원한 얘기가 안 나오니까 계속해서 영향을 준 것이고요. 스벅데이 같은 경우는 정부 차원에서 뭐 불매를 한다 그러고 굉장히 강한 용어, 정말 강한 용어. 이게 정권에서 이렇게 강한 용어를 쓰면은 국민 입장에서 움찔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강한 용어를 쓰니까 사법개혁의 이름으로 사법 그 여러 가지 논란이 되고 있는 그런 개혁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1: 네.
2: 법 개정을. 이런 것들과 함께 뭔가 자유가 이렇게 그 제약받을 수 있다라는 불안 심리 이런 부분을 자극했던 것 같아요. 사실 그 과정에서 국민의힘이 잘한 것도 없어요. 마치도 그 탱크데이를 국민의힘이 만들었는지 아니면 신세계 스타벅스가 만들었는지 헷갈릴 정도로 이상한 행동을 했음에도
1: 네.
2: 불구하고 그거 자체가 굉장히 예민하게 특히 보수를 지지했던 사람들한테는 받아들여졌다라는 점에서 이재명 정권은 앞으로도 오바하면 반드시 그게 반전의 그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점을 좀 경각심을 가져야 될것 같아요.
1: 과유불급 이런 것이 좀 필요하다라는 말씀이었고요. 나머지 할 얘기가 또 많은데 잠시 광고 듣고 그 얘기는 마지막 몇 부라고 해야 돼요? 하여튼 이따 5분 후에 다시 이야기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3: 이 메시지는 2026년을 살았던 당신들에게 전하는 22세기의 기록입니다. 당신들이 남긴 유산 덕분에 우리의 하루는 플라스틱과 함께 시작됩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의 90%는 미세 플라스틱으로 오염되었고, 해양 생태계는 붕괴되었습니다. 당신들의 편리함이 우리에게는 생존 자체가 되었습니다. 당신들이 무심코 버린 플라스틱은 강물을 따라 바다를 병들게 할뿐 아니라 땅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우리가 먹는 식재료의 근원마저 오염시켰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신들이 남긴 쓰레기 더미 속에서 생존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희생이 아니라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숙명이었습니다. 당신들의 시대에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단한번 쓰고 버려질 미래를 거부하고 영원히 지속될 푸른 지구를 위한 행동에 바로 지금 당신들의 시대에 함께해 주세요.
4: YTN 라디오 기후위기 극복 캠페인은 글로벌 뉴스리더 연합뉴스와 함께합니다.
1: 네, 김앤장의 예측 2026 정호김 전 의원, 뉴스명당 장성철 대표, 서영주 소장 그리고 김지호 대변인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아까 이제 대통령의 메시지나 이런 것들이 과유불급이란 단어를 좀 상기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말씀을 정호김 의원이 해주셨는데 오늘 약간 센 멘트가 나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X에 최악의 저질들에게 지배당하지 않게
2: 저질.
1: 투표하셨나라는 표현을 쓰셨다고 합니다.
2: 저질.
1: 네, 조금 대통령이 쓰기에는 조금 과한 표현이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서영주 소장님.
0: 아니 뭐 저는 좀그 표현의 방식에 따라서 우리가 뭐 과하다 아니다 할수 있겠지만 저는 좀 시원한 것 같아요.
1: 네.
0: 이게 최근에 이제 글로벌 메시지들이 이렇게 나오죠. 트럼프식의 메시지인가
1: 네.
0: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인데 사실 저도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사실 이 투표라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인정투표라든지 그냥 이념투표라는 게 얼마나 우리 대한민국과 지금 지방선거이기 때문에 그 지역의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가. 그러니까 그 수준.

0: 꾸준히 최악이면 그 우리 삶도 최악으로 가는 거예요. 저는 그런 부분들을 조금 강력하게 얘기한 것 같아서 저는 그냥 그 말하는 어투를 직설적으로 한 것이지 그게 뭐 놀랍지는 않다.
1: 네.
0: 불편하지도 않다.
1: 아, 이게 기사가 좀 나중에 된 거고, 죄송합니다. 좀 정정을 하겠습니다.
0: 네.
1: 플라톤이 한 말을
0: 그래.
1: 인용한 겁니다.
0: 봐봐요. 플라톤이라는 유명한 철학자도
1: 네.
0: 그런 얘기 하잖아요.
1: 정치 무관심의 대가는 최악의 저질들에게 지배당하는 것이다. 요 표현하고 플라톤 이렇게 쓴 거고요. 5월 31일에 쓴 거고요. 우리
0: 뭐야?
1: 피디님은 다른 말을 써가지고 저한테 여기서 읽으라고 한
0: 아,
1: 거예요.
0: 그랬어요?
1: 아, 제가 진짜 이렇게 맨날
0: 당하는구만.
1: 제작진한테 당하고 삽니다. 그래서 제가 늘 의심돼가지고 여기서 검색을 해요.
0: 검색을 했어.
1: 네, 진짜 아주 아,
0: 봐봐요.
1: 네,
0: 우리가
1: 어쨌든.
0: 그늘 철학적으로 존경하는 플라톤 우리 선생님께서도 그렇게 시원한 얘기를 했어요.
2: 플라톤 국가론 읽어봤어요?
0: 당연히 읽었죠.
2: 거기 이
1: 네.
2: 말이 나와요? 안
0: 나오겠죠.
2: 나와요.
1: 아,
2: 안
1: 안
2: 나와.
1: 나온다.
3: 이제 대통령님이
1: 네.
3: 저 말을 이번에 처음 쓴게 아니라 제 기억으로는 10년 내내 쓰셨어요. 근데 그때의 위치와 지금의 위치가 다르기 때문에
1: 네.
3: 받아들이는 분들의 어떤 그 마음도 달라질 수 있겠죠. 아까 그 스벅데이 관련해서 저는 대통령의 메시지가 괜찮았다고 봐요. 그런데 뭐 행안부라든지 법무부에서 그거를 뭐또 직원들이 사먹은 것까지 다 조사를 해가지고 그런 게 공표되는 게 조금 과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리고 공소시효 관련해서도 아까 이제 여러 가지 말씀하셨지만 실제로 이재명 대통령이 범죄 혐의가 있고 그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믿으면 저희가 24년 총선 대선에서 이길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은 야권이 굉장히 프레임화를 잘한 것이죠. 캠페인을 잘했다고 보고 실제로 어떤 표심에는 아무래도 뭐 그렇게 큰 영향을 주기는 어렵다 이렇게
1: 네.
3: 보고 있습니다.
1: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한 번만 더. 그 얘기를 5월 31일 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36분 전에 다시 글을 쓴 건데 다시 쿼트를 다시 딸게요. 플라톤의 말대로 최악의 저질들에게 지배당하지 않기 위해 투표하셨나요? 라고 썼습니다. 근데 처음에 앞에 요게 한 문장이에요. 그 위에 이제 정성호 장관 그 트위터 X 시작했다고 환영해달라는 멘트가 있는데 여기서 앞에 또 문장 중에서 앞에 플라톤의 말도리를 빼먹고 제가 제일 처음에 읽었기 때문에 저도 읽고 나서 이게 뭐야 이렇게 생각을 했다. 일단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2: 선거라서 우리가 간과한 게 있는데 저는 뉴 이재명이라고 방송에서 얘기하거든요. 대통령 일 잘하고
1: 아,
2: 있다.
1: 일 잘하고 있다는
2: 네.
1: 취지에서.
2: 대통령 잘하신다. 당연히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이재명 정부 성공을 원해야죠.
1: 네.
2: 근데 어제 국무회의에서 한 발언과 행동은 조금 많은 실망과 저러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1: 네.
2: 검찰총장이 국무회의에 참석을 합니다.
1: 네.
2: 이거는 잘못된 것 같아요. 전례가 없는 일입니다. 그러면서 검찰총장을 향해서 너희들, 니들만 잘했다고, 니들이 뭐 잘못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면 안 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세요. 과연 그것이 맞는 것인가? 대통령께서는 재판이 중지되어 있지만은 기소당한 분이잖아요. 근데
1: 네.
2: 검찰총장을 향해서 그런 얘기를 했다라는 것은 공소시효를 해야 된다라고 야권에서 공격할 수밖에 없고 해석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저는 구자흥 검찰총장도 만약 국무회의 참석,
1: 권한대행, 예.
2: 예, 검찰총 권한대행도 국무회의에 참석하라고 그러면 이건 전례가 없다. 국무위원도 아닌데 왜 참석하냐. 그리고 검찰총장이라는 자리는 외풍을 맞는 자리다. 그렇게 하라고 하면 난 그냥 그만두겠다. 그게 맞는
1: 그래서
2: 행동이지.
1: 맞다.
2: 거기 앉아가지고 그냥 그 얘기를 듣고 받아줬고 과연 이게 대통령도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것 같고 검찰총장도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이게 선거 이후에 분명히 더큰 문제를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많다. 그래서 이것이 정치권에서 상당히 여야 간의 공방, 대통령을 공격할 수 있는 포인트라서 상당히 좀 안타깝고 아쉽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3: 저는 장 소장님 저 지적
1: 네.
3: 굉장히 저희가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된다고
1: 네.
3: 생각합니다. 다만 이런 부분도 있죠.
1: 네.
3: 그동안 정권에서 검찰총장을 어떻게 대했습니까? 정말 따로 분리해서 공명정대하게 공정하게 중립적으로 그렇게 수사를 시켰냐? 아니거든요. 사실상 뒤에서 문자든 텔레그램이든 시그널이든 짬짬이로 다 지시하고 다 그렇게 했는데 그에 반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그런 게 없기 때문에 더 공개적으로 국민들이 보는 앞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도 해석할 수 있다.

0: 당사자는 하면 안 돼요. 당사자는. 네.
1: 일단 최근 며칠간 한국일보 칼럼 제목들 3개만 얘기해드릴게요. 네. 절제하는 대통령을 기대한다. 네. 모두의 대통령 되겠다는 약속 지켜졌나. 대통령의 SNS, 이재명의 SNS 이런 제목들의 칼럼들이 있는 거 봐서는 약간 좀 그 메시지 관리팀에 약간 이석현 평론가 나와서 얘기하더라고요. 옛날에 김남준 대변이랑 둘이서 이재명 대통령 그 비밀번호인가 뭐 바꿔가지고 좀 막은 적 있다고 하는데.
2: 그 친구는 이제 제가 네. 컨택해서 왔는데 네. 오래 일하진 않았어요. 근데 이제 뭐 김남준 대변인이 지금 이제 개항을 네. 후보가 워낙 큰 역할을 했고 또 그런 메시지를 거의 24시간 본인 다 읽어보고 의견을 냈고 그쵸. 또 많은 또 그런 어떤 충원을 했던 분이라 네. 사람이 이게 이제 난자리가 네. 이제 확실히 있는 거죠. 그 네. 역할에 대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도 좀 아쉬울 때가 있습니다.
0: 조금만 얘기하면 네. 걱정스러운 부분이 이거예요. 지금까지 대통령의 모습을 보면 결국에는 지방선거에도 이렇게 본인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얘기하셨는데 민주당 전당대회에 본인의 뜻과 의지 그리고 네. 본인과 호흡을 맞출 수 있는 사람을 당대표로 만들어야 되겠어라고 강하게 결심을 하고 드라이브를 세게 걸 것 같아요. 그럼 이거는 진영 자체를 완전히 분열시킬 거고 또 우리가 윤석열 정권 시절에 너 비대위원장에 너 당대표해 너 당대표 하지마 막 이런 모습들을 봤잖아요. 약간의 강도 차이는 있겠지만 과거에 민주당에서 그렇게 비판했던 일들이 또 벌어지지 않을까. 전 유 이재명으로서 대통령 성공을 바라는 입장으로서 그런 점은 조금 지양하셨으면 좋겠다.
1: 그러면 이건 서윤수 선생님한테 물어볼게요.
3: 네.
1: 송영길 김민석은 그러면 빠른 시일 내에 단일화에 합의해서 한 분으로 정리해서 당대표를 나갈까요? 이게 예를 들면 한 명이 뭐 송영길 대표가 입각할 수도 있다는 얘기도 하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아니면 결선 투표제 선호 투표제가 민주당 당대표 선거 있기 때문에 쭉 가다가 이렇게 그냥 자연스럽게 당원 민심에 의한 뭐 법명 단일화가 될 거냐 이렇게 좀 보시는 분들
3: 사실상 이번 민주당 전당대회는요 엄청 많은 사람들이 당대표 도전할 겁니다.
1: 아, 더 많이 할 거다.
3: 그렇죠. 그러니까 뭐 연임을 뭐 돈이 뭐 있으면 좀 하겠지. 근데 정청래 대표는 연임을 이미 생각한 것 같고 그러면은 김민석 총리 움직임도 나올 것 같고 송영길 후보도 뭐 생각이 있으신 것 같고 나머지 이제 군소 후보들이 쏟아져 나올 거예요. 최소한 5~6명 정도 선을 할 것 같은데 일단은 이제 결선 투표가 있어요. 네. 당대표 선거에 이게 이제 지난 25년인가 20년도 25년도에 생긴 것 같은데 네. 그러면은 이제 결선이 있는 상황에서 굳이 뭐 단일화를 하고 갈 이유는 없죠. 사실 전체적인 민심, 당원들의 민심들을 한번 진단해 본 다음에 과연 정청래 대표가 연임하는 게 맞느냐. 이게 또 전 지방선거의 결과하고도 연동이 돼 있는 부분이고 향후에 국정 운영의 파트너로서 지금의 정청래 대표의 연임이 더 이재명 대통령에 도움이 되느냐 아니면 다른 당대표가 조금 더 안정을 주느냐는 당원들한테 달린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많은 사람들이 나가서 여론의 추이를 일단 본 다음에 시간이 지나면서 합종연행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더 자연스러운
1: 현상 같다. 무원식 의장은 어떤...
3: 안 하시죠.
1: 아무것도 안 해요?
3: 뭔가를 하겠으나 네. 당대표 선거는 안 나가실 것 같아요.
1: 안 나갈 것 같고.
3: 그게 아무리 이제 좀 여러 가지 정치 트렌드가 네. 바뀌었어도 요즘에는 뭐 총리 하다가도 뭐 의장 하다가도 총리하고 막 이런
1: 정세균 총리처럼
3: 이게 그러면 트렌드가 좀 그 네. 사실이 좀 독특하지만 네. 그거는 뭐 굳이 관행적으로 만들 필요는 없거든요. 그래서 국회장 정도 됐으면 아주 무겁게 움직여야 되는데 국회의장을 하다가 당대표 나오는 것은 아니다. 너무 조금 튀는
1: 총리는 가능하다?
3: 저는 총리까지는 선례가 있어서 네. 뭐 열어놓고 있지 않을까
1: 열어놓고 들어요. 있을 것 같다. 네. 네. 그렇군요. 어떻게 보세요? 그 당대표 선거는 그냥
2: 그거는 좀 맞지는 않는 것 같아요.
1: 네. 근데 우원식 의장 안 맞고.
2: 근데 어떻게 판단하실지는 모르겠어요. 네. 예전에 그 24년도인가 24년도에 한번 원내대표 출마하신 적 있어요. 두 번째로. 그러다가 네. 중도에 네. 하도 분위기가 나쁘니까 네. 그 홍익표 원내대표 맞아요. 나갈 때 그냥 사퇴하셨거든요. 네. 포기하셨기 때문에 이번에 국회의장을 하신 분이 당대표에 나간다는 거는 조금 저희가 상상하기가 좀 어렵죠.
1: 국무총리는 그럼 검토 가능해요.
2: 국무총리는 근데 본인이 임명하는 건 아니잖아요.
1: 그렇죠. 네.
2: 근데 뭐 노력은 하실 수도 있겠죠.
4: 아니 근데 네. 그런 전례가 있을 때도 제가 좀 비판했는데 정세균이란 정치인 자체에 대한 비판은 아니거든요. 근데 대통령 중심제잖아요. 네. 그 삼권 분립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결국은 의장했던 인사를 자기 밑에 사실 총리라는 제도도 굉장히 독특한 제도입니다. 그렇죠. 네. 근데 갖다 놓는다? 결국은 이게 국가의 국정 운영인가 아니면 정치적인 어떤 그 이해관계 때문인가를 곱씹어보지 않을 수 없는 거고요. 그 이재명 대통령은 본인이 대표 시절에 만든 그 당원의 권한 강화 이것 때문에 자기 발목이 지금 잡히는 상황이라는 생각밖에는 안 들어요. 본인이야 자기하고 호흡이 잘 맞는 인사가 이번에 당대표가 되기를 희망하겠죠. 그런데 과거에 당대표 시절에 했던 그러한 그 행태에 비하면 굉장히 신중하다는 느낌을 저는 받거든요. 그 당시에 비명 행사는 정말 형언할 수가 없을 정도로 잔인한 일이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그 대통령으로서 그것까지 하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법 리스크가 완전히 해소된 게 아니고 그 느끼실 거예요. 유시민 작가도 그렇고 가끔 그 언급을 하거든요. 그게 제3자가 들을 때는 우리가 그 레버리지를 갖고 있어 이렇게 들릴 때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불편한 평형관계랄까? 그거를 깨려고 할 것인지 아니면 유지하면서 자신의 서바이벌을 선택할 것인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아까부터 그 플라톤의 최악의 저질 때문에 한참 그 메모를 해가지고 네. 그랬는데 과연 플라톤이 말하는 최악의 저질이라는 것이 이재명 대통령이 SNS에서 언급한 최악의 저질과 같은 의미일까? 그거는 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다.
2: 네. 네. 근데 그 우원식 총리론 네. 관련해서 사실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대통령의 업무가 너무 과다한 것 같아요. 네. 일도 너무 많고 네. 외교도 해야 되고 네. 그 하나하나 다 챙기잖아요. 그렇죠. 그런 면에서 보면 우원식 국회의장이 스타일이 굉장히 실무형이고 네. 지금 내각에 있는 사람 중에 박홍공 기획예산처 장관하고 비슷한 스타일이에요. 실무적으로 만약에 국무총리를 맡겼을 때 정말 국정의 한 축을 덜어줄 수 있을 정도로 업무 능력이 뛰어나고 꼼꼼하신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국회의장 그러한 어떤 예전에 대한 격이라는 걸 빼고 봤을 때는 충분히 기용할 수 있는 그런 분이다.
1: 강훈식보다는 우원식이다.
2: 그런 말씀 제가 못하죠.
1: 그렇군요. 네. 아유, 그냥 한번 넘겨짚어보고 싶었어요. 네. 저는 뭐 이창용 전 한국은행 총재도 하마평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봤는데 뭐 정치적 이해관계는 없는 거니까 편하게 말씀드립니다.
3: 아까 그 우리 뉴스명당 네. 장 대표님께서 얘기한 것 중에 이제 검찰총장 불러서 네. 대통령 얘기한 게 좀 부적절하다 하는데 안 그래요.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이재명 정부는요. 청까지 다 국무에 부릅니다. 그거 아시죠? 관세청부터 시작해서 조달청부터 해서 왜 청장들 안 들어옵니까? 그 부장관들 아니라 청장들 청 단위에서 다 들어오세요 해서 국무회의를 사실 청장들이 들어와서 배석을 해요. 그 차원에서 저는 좀 설명을 좀 해드려야 될 부분이 있는 것이고 근데 국정 스타일이 표준화되어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대통령마다 새로운 그 자기만의 스타일이 있는 거고 그게 국민들한테 얼마만큼 만족도를 주는가가 국정 지지율로 나타나는 거니까 일단은 그 부분은 저는 좀 이렇게 좀 이해했으면 좋겠다라는 좀
4: 아니 그 말씀을 들으니까 네. 한마디만 반박할게요. 이미 뭐 검찰청이라는 게 완전히 네. 형해화 되었고 과연 검찰의 역할이 얼마나 큰지는 잘 모르겠지만 네. 적어도 검찰의 존재 이유는 다른 청장과는 다르게 독립성이라는 것하고 중립성이 견지가 되어야 되는 포지션이에요. 그런데 국무회의에 불러갖고 이런 것을 하나의 관례로 한다라는 것은 권력이 되게 오만하다라는 인상을 주기에 충분한 거죠. 굉장히 조심할 일입니다.
3: 그러니까 이제 그런 지적이 윤석열 정부까지예요. 얘가 검찰이 문을 닫기 전까지 아니 왜 그러냐면 이거는 네. 정확하게 제가 이 검찰 개혁에 대해서 제가 그 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이 검찰청이 그런 독립성과 중립성을 줬던 거는 정말 바르게 본인들 스스로도 겸허하게 수사권을 썼어야 되는데 지난 정권에서 오랫동안 본인들이 정치 검찰로서 있었기 때문에 문을 닫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서 당신들 청이야. 똑같은 청이니까 그 정도 수준에서 업무를 봐라. 라고 저는 검찰개혁 일환에서 데려다가 저는 얘기를 한 거라고.
1: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얘기하는 게 더 낫다. 아니면 이렇게 압박 주는 자체도 실질적인 수사지휘권 발동으로 봐서 부적절할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을 국민들한테 좋은 시선이 아닐 수 있다.
4: 거기 앉아있는 검찰총장이 네. 압박감을 느끼겠어요. 아 투명한 사람 훌륭하다 네. 이렇게 생각하겠습니다.
1: 그래서 이 얘기는 여기까지 하면 국민의힘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저희가 지금 꼭.
3: 시간이
1: 그리고 이제 아까 뭐 서영주 소장님도 쓰셨던 그 문조 털레유라는 표현이 다소 비하적으로 들릴 수 있는 부분이 아, 있다고 한다면 그 부분 좀 양해를 부탁드린다. 그냥 사실관계를 쓰신 건데 그런 맥락이 있을 수 있다고.
3: 그런 댓글들이 네. 많이 돌아다니고 네. 또 방송에서 사람들이 써서 네, 그러니까요. 제가 인용해서 쓰는 거예요.
1: 그러니까요. 네, 그 정도로만 하고요. 지금 투표율은 서울 서초구가 제일 높다라고 오. 하는데 몇 퍼센트인지는 아직 잘 모르겠고 부산에서는 역시 북구가 제일 높다고 합니다. 13.4%라고 하니까 네 그런 상황이고요. 국민의힘은 결국은 그러니까 북갑에서 한동훈 전 대표가 국회 입성하느냐 마느냐로 갈라지겠죠.
0: 아유, 만약에 이제 떨어졌다. 네. 그러면 이제 참 한동훈 대표의 정치적인 미래가 상당히 좀 암울하고 힘들 것 같고 야, 팬덤만 있네. 현실적인 영향력, 조직력, 뭐 지지 없네. 허상이었네. 이런 평가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안 되면 정치적인 위기고 된다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저는 부산 뭐 넓게는 부울경 전체가 한동훈 대표의 영향력이 확대돼서 국민의힘을 접수할 가능성까지 높아 보인다. 장동혁 체제 그리고 뭐 박근혜 이명박까지 등장을 했는데 지방선거에서 원하는 결과가 안 나왔다면 결국에는 한동훈밖에 없지 않겠느냐.
1: 만약에 아쉬운 차이로 네. 부산에서 한동훈 대표가 2등을 하면
0: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정치인은요 네. 뺏지 못 달면 인간 취급을 못 당해요. 사람이냐 아니냐 네. 그게 한 표 차이로 결정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만약 된다고 하면은 뭐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국민의힘과 보수파는 한동훈으로 재편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1: 근데 이쪽 보수 패널 그러니까 국민의힘 지금 지도부나 이런 분들 보면 예를 들어 지금 조국 혁신당 조국 대표와 민주당 그 이재명 대통령 지지층 간의 갈등이 심리적 거부감이 심한 것처럼 여전히 심정적 거부감이 크다. 한동훈 대표에 대한 국민의힘 내 열성 당원들의 거부가 커서 복당이나 이런부터 전부 다 쉽지 않다 이런 반론도 만만치 않아요.
0: 쉽지는 않겠죠. 근데 이전과 다른 게 뭐냐면 2028년 총선이 있잖아요. 네. 한동훈을 앞세워야 한동훈과 손잡아야 우리 총선에서 이길 수 있겠네라고 생각을 하면 현실적으로 한동훈에 대한 거부감을 갖고 있는 의원들도 제가 봤을 때 한동훈 대표 당선되면요. 대표님 제가 정말 응원 많이 했습니다. 전화하고 찾아가고 그럴 사람들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됐을 때와 안 됐을 때의 한동훈 대표의 위상의 차이는 천양지차다. 네. 그렇게 볼 수밖에 없죠.
1: 정의 의원 어떻게 보십니까?
4: 저도 그렇게 봐요. 지금도 아마 밤에 연락할 사람 많을 것 같은데. 예. 아. 네, 그리고 내가 지금 보이지 않게 열심히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많을 것 같고요. 저는 이제 장 소장님, 장 대표님 말씀에 거의 다 동의하는데 만약에 2등으로 떨어졌다. 그러면은 다른 케이스하고는 좀 다를 것 같아요. 그 지역의 지금 그 경쟁 구도. 네. 그래서 아마 3등인 사람이 엄청난 비난을 받으면서 또 여전히 팬층은 갖고 있잖아요. 네. 지지층은. 그렇기 때문에 아주 그 추락하는 상황은 아니겠지만 지금 뭐 분위기는 글쎄요. 얘기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얘기 안 할 거고요. 아무튼 지금 장 소장님이나 저나 보수의 회생. 이거에 포커스를 맞춘 거지 개별 정치인에 대해서는 우린 관심 없어요.
1: 알겠습니다. 무슨 얘기죠? 마지막 이제 한 5분 정도 남았는데요. 자, 사실 저도 지겨울 정도로 부산 평택 뭐 좀 지겹고 말고 내 마음속에 관심픽 뭐 지인이 있어서 그래서도 좋고 종로 빼고요. 종로 얘기하지 마시고.
0: 종로 기가 소영주
3: 하지 마.
1: 말고 이제 뭐 여기가 관심사다. 저는 막 공주부여 청양이 투표율 높아서 거기가 좀 관심사인데.
3: 제보그려 관심 많군요. 에이. 저는 광역선거에 관심이 많고 어디가? 저는 부울경에 관심이 많아요.
1: 부울경.
3: 이 뭐 부산인도 있고 울산도 있는데 경남이요.
1: 경남.
3: 왜 그러냐면 경남이 경합 지역인데 너무 당해서 신경을 많이 안 썼던 부분도 있고. 너무 믿어서 그런지도 모르겠고 사실 여기가 엎치락뒤치락했던 부분이에요. 박한수 그 전 지사 지금 후보죠. 그분도 따지고 보면은 그 장동희 지도부와 걔를 같이 하는 분이란 말이에요. 근데 왜 여기에서 경합이 됐을까? 그리고 김경수 후보라는 이 민주당 후보는 그냥 경남지사 노린 후보가 아니라 지방시대 위원장을 하면서 오국삼통을 완성했던 사람입니다. 네. 지난 2018년도에 이 부울경의 메가시티를 진행하면서 오국삼통에 씨를 심었는데 저는 김경수 후보가 경남에서 만에 하나 무너진다면 그러지는 않겠으나 이게 그 지역 발전 균형 발전을 위한 이재명 정부의 국토균형 발전

0: 최소한 대선 주자로서는 떠올 수 있다.
1: 네, 김주호 대변인.
2: 저는 서울 특별시입니다. 사실 서울이 자산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고 그리고 이제 좀 젊은 세대들이 경기도로 많이 좀 네. 이주하는 경향도 있어요. 그리고 역시 부동산 세금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점점점 저희 민주당으로서는 험지인데 이번에 오세훈 시장은 딱 서울시장 5년 하면은 네. 조금 오만해지시는 것 같아요. 뭐 GTX 삼성역 철근 관련해서 그렇게 끝까지 안 가볼지는 몰랐거든요. 그래서 서울 유권자들이 어떤 선택을 할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1: 유권자 지형이 서울이 계속 좀 변동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전통적으로 야당 아니 민주당의 강세 지역이었는데 이게 좀 변동이 또 어떤 변화가 있는지도 궁금하다. 구조적인 차원에서인 것 같고 장 소장님.
3: 저는 장소보다는 그냥 조국 대표가 살아 돌아올까 한동훈
1: 전선지 말고
3: 살아올까
1: 말고 그런 생각 이런 거 말고 아니 그러니까
3: 사람으로 왜냐하면 네, 그분들이 당선돼서 돌아오면 여야 간의 그 진영 내 권력 지형 구도가 정말 많이 획기적으로 변할 것 같고 분란도 많이 일어날 것 같고 네. 시끄러울 것 같고 네. 2030년 대선까지 이분들이 대선 주자로서 쭉 활동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분들의 현재 당선이 2030년 대선 주자까지도 우리가 예측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장소보다는 이 두 분 살아 돌아올까 못 살아 돌아올까 너무나 궁금합니다.
1: 그래요. 유희동 의원이 되면 대선 주자가 되는 겁니까?
0: 그건 아니죠.
3: 저는 원내대표가 될 가능성이 있겠죠.
1: 원내대표가 될 가능성이 있다. 사선이 예. 돼요.
0: 예. 어. 평론 예. 뉴스거리는 많이 생길 것 같아요. 두 사람이 살아서.
3: 그러니까요. 네.
1: 정 의원님은 어디에 제일 관심 있습니까?
4: 뭐
1: 부산 평택 빼고.
4: 말씀하신 예. 거는 빼고. 예. 이게 궁금해요. 대구의 결과가 누가 이길까 질까를 떠나서 몇 퍼센트 차이일까에 더해서 이거는 이제 부수적인 관심사인데 네. 지금 민주당에서는 그렇게 큰 도움이 안 된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홍준표 전 시장은 또 마지막 판에 김부겸 후보 지지에 딱 못을 박은 그쵸. 이유가 무엇일까? 두 가지일 거라고 저는 생각은 하지만 그게 궁금하네요.
5: 총리에 관심 없어요. 네.
1: 사실 그 강효상 전 의원이 그러니까. 또 김부겸 네. 그래서 후보 지지하는 거 전 좀 놀랐습니다.
4: 혹시 풍향계가 돌아갔나 아니면은 어차피 이재명 정권 하이니까 뭔가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응원을 한다라는 레코드를 남기기 위함일까? 대구가 막상 또 현장에 가보면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와서 궁금했습니다.
1: 알겠습니다. 그러네요. 네 오늘 김현장의 예측 2026 이렇게 마치고요. 마지막으로 장성철 소장님, 김주호 대변인, 정우희 의원님, 서영주 소장님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오후 5시 59분까지 투표하실 수 있으니까 아직 투표하지 않으신 분들 투표소로 달려가시고요. 이번 출구조사에는 참고로 평택을과 부산 북구갑이 포함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6시에 방송들 보면 볼만할 것 같고요. 진짜? 내일 아침에 장성철의 뉴스병당 김준우의 정면승부도 꼭 다시 찾아와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긴 3시간의 여정 김현장 예측 2026 특집 방송은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분 감사드리고요.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6: 감사합니다.
7: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8: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7: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8: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7: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퍼오라렉
8: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9: 여기가 뉴욕입니까?
10: 이곳이 파리입니까?
9: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10: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시티.
1: 네, 김현장 예측 2026 마치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오늘 보내드린 모든 예측은요. 예측이라기보다는 선거 결과 자체는 유권자분들의 투표에서 결정이 되고요. 다만 선거 상황에 대한 이해 혹은 선거 이후 상황에 대한 조심스러운 예측을 하고 투표 그리고 유권자들의 참여를 독려한 그런 취지였음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늘 공정하고 객관적이고 투명한 방송을 위해 YTN 라디오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내일 다시 만나요.

0: 어려운 30년. 1997년 외환위기 때 금모으기 운동을 통해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개최를 통해 대한민국을 전 세계에 알렸고 2024년 한국 최초 노벨문학상을 수상하며 K컬처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는 불공정과 불평등 사이에 서 있습니다. 많은 아이들과 청년들이 기울어진 그라운드에서 좌절하고 적지 않은 노년층이 빈곤과 무관심 속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30년, 이제 우린 더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고 청년들이 자유롭게 꿈을 펼칠 수 있는 사회, 다음 세대를 위해 배려하고 양보하는 사회, 우리 모두의 배려와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함께한 30년, 당신 곁에 YTN이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응원합니다.
1: 이 캠페인은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과 함께합니다.
2: 지금 시각은 9시 57분입니다. YTNS
3: FM. 기후 동행카드, 모두의 카드로 교통비 부담 줄이기. 모바일 팀원이와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지방선거일인 오늘 한낮에는 최대한 가볍게 옷차림하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이 30도를 웃돌면서 한여름처럼 덥겠는데요. 이렇게 낮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뜨거운 열기로 인해 대기가 불안정합니다. 그래서 갑자기 소나기 쏟아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오후부터 저녁 사이 강원에서는 최고 40mm, 영남 내륙에는 30mm, 충남과 호남 내륙에는 20mm의 안팎의 소나기를 예상합니다. 서울 시내나 고속도로 일부 구간으로 차량이 좀 몰리고 있고요. 올림픽대로 공항 쪽으로는 동작대교와 한강대교 사이 4차로와 5차로 상에 또 사고까지 발생했습니다. 4차로와 5차로 주변에 있는 사고로 인해서 부근을 통과하는 차량들은 속도가 많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강변북로 일산에서 구리 쪽으로 마포대교에서 한강대교까지 반대쪽으로는 한남대교 위에서 속도가 내려가고요. 북부간선도로 구리 쪽으로는 월릉분기점을 시작으로 신내까지 속도 떨어집니다. 동부간선도로 녹천교에서 상계교까지 가다서다합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는 김천 부근에 고장차가 있고 부산 쪽으로는 천안 부근 주춤합니다.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박화영이었습니다.
4: 한 달에 보험료가 왜 이렇게 많이 나가지? 지금 쓸 돈도 없는데.
5: 매일 오후 4시 20분 굿모닝 굿나이프에서 무분별하게 가입한 여러 금융상품들을 확실히 정리해드립니다. 재무설계 전문 프로그램 굿모닝 굿나이프와 함께 있는 돈 현명하게 관리하는 방법 챙겨가세요.
6: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0: 지금부터 민심 2016을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1: 그대로 공천한 반면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새 얼굴로 탈환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현재 서울과 부산, 대구와 울산, 경남과 전북 이렇게 6곳을 접전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북을 제외한 9곳의 지역은 민주당이 안정적으로 우세하다고 평가하는 겁니다. 이 분석으로만 보면 사실 최대 15곳 사실상의 석권을 노리는 거지만요. 안팎으로 취재를 직접 해보니까 12곳에서 14곳 정도 내다보는 전망이 많긴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어떤가요?
2: 네, 국민의힘은 이 대구와 경북 2곳은 확실한 우세 지역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서울과 강원, 대전과 충남, 충북, 이 부산과 울산, 경남 등 8곳은 경합 중이다라고 분석을 했고, 이 호남권과 경기, 인천 등 나머지 6곳은 민주당의 우세를 사실상 인정한 셈입니다. 이 대구, 경북을 사수하고 또 민주당과 공통으로 경합지로 보고 있는 서울, 그리고 부울경 등 이 지지 기반을 지켜낸다면 이 정부 견제 민심 확인이라는 성과를 달성했다고 볼 수 있을 거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뭐 언급한 지역들 가운데 특히 이 여론의 관심이 아주 뜨거운 것이 두 군데 있죠.
1: 네, 그렇습니다. 민주당 지지세가 전통적으로 강한 전북과 국민의힘의 근간인 대구입니다. 먼저 전북부터 살펴보면요. 민주당 이원택 후보하고 무소속 김관영 후보가 엎치락뒤치락하며 그야말로

0: 액중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민주당 지도부로서는 전북을 뺏기면요, 다른 지역 선거와 결과와는 무관하게 책임론이 불거질 수밖에 없는 상태인데요. 또 다른 관심 지역구인 대구는 어떤가요?
1: 네, 맞습니다. 이 보수 지지세가 강한 대구에서는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그리고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맞붙었습니다. 이 초중반 구도는 미묘했습니다. 여론조사에서 오차범위 내 접전조사가 빈번하게 발생을 했고, 이 박근혜 전 대통령까지 등판을 해서 지원사격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은 이 골든 크로스를 주장을 하고 있는데 막판까지 그야말로 예측 불허의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0: 네, 그렇습니다. 사실 선거 기간에 취재할 때도 두 지역의 열기가 특히 뜨겁더라고요.
1: 네, 이 뜨거운 곳은 또 있습니다. 여야 모두 절대 지켜야 한다, 사수해야 한다, 탈환해야 한다라고 외치는 지역 바로 서울입니다. 이 저희 뒤로 보이고 있는 이 서울시청을 차지하기 위해서 정말 치열한 선거전이 펼쳐졌는데 이 전략과 판세 살펴볼까요?
0: 네, 국민의힘 전임시장인 오세훈 후보가 5선에 나서고요. 민주당 정원호 후보가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같이 프로필 살펴보면요, 정원호 후보는 일 잘하는 행정가와 새로운 얼굴 그리고 안전, 이렇게 세 가지를 캐치프레이즈로 밀고 있습니다. 한강버스와 GTX 철근 누락사고 등 오세훈 시정의 크고 작은 사고를 잇따라 공격하면서 서울 탈환을 노리고 있습니다. 반면 오세훈 후보는 현직 프리미엄에 걸맞게 인지도가 강점이고요. 그리고 소신파 이미지 역시 최대 장점으로 꼽힙니다. 캐치프레이즈는 서울의 완성입니다. 즉 서울시 대전환의 서사를 완성하겠다, 이런 취지입니다.
1: 네, 정원호 후보를 오세훈 후보가 쫓는 모양새가 선거 기간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결과를 속단하기는 어려운데요. 여론조사가 공표되지 않는 블랙아웃 일주일 기간 동안에 이 두 후보가 처음으로 TV토론을 했고, 또 소서문 고가차도 붕괴 사고 등 이 선거 유세를 잠시 멈출 정도의 사고 발생 역시 변수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0: 네, 그렇습니다. 사실 제가 서울 태생이고 르포도 직접 했지만요, 이 서울의 특징은 정말 뚜렷한 것 같습니다. 중도층이 일단 많고요. 지역 세체는 옅은 데다가 유권자 들은 진영 대신에 각자의 이해관계를 중시하는 경향이 짙습니다. 이 바닥 민심을 파고들어서 서울 시민의 선택을 받을 사람이 누구일지 관심이 집중되는 이유입니다.
1: 네, 다음으로 재보궐선거 격전 상황 짧게 짚어볼까요?
0: 네, 재보궐선거는 모두 14곳에서 열립니다. 민주당 지역구였던 곳이 13곳이고요. 국민의힘은 대구 한 곳을 내놓았습니다. 이 최대 관심사는 당연히 경기 평택을입니다. 민주당 김용남 후보와 국민의힘 유희동 후보, 그리고 조국혁신당 조국 후보, 이렇게 세 명이 막판까지 혼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올인하고 있는 조국혁신당 입장에서는 이 당의 존립이 걸린 지역이기도 한데 결과가 어떨지 관심이 쏠리네요.
1: 네, 부산 북갑도 관심 지역입니다. 민주당 하정우 후보와 국민의힘 박민식 후보, 그리고 무소속 한동훈 후보까지 3파전 양상입니다. 평택을이 민주진영의 향후 구도에 영향을 미친다면 북갑은 보수진영의 향배를 가를 주요 분수령으로 꼽힙니다. 국민의힘에서 제명된 한동훈 후보가 여의도에 입성해서 보수 재편을 주도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0: 네, 박 기자, 막판으로 선거 마지막 변수 3개 정도를 한번 꼽아 짚어주시겠어요?
1: 네, 먼저 첫 번째로는 샤이 지지층의 향배를 들 수가 있겠습니다. 특정 진영 지지하지만 굳이 투표할 필요성 느끼지 못하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 각 진영이 이들을 얼마나 투표장에 불러낼 수 있을지 이번 선거 승패에 결정할 주요 변수로 꼽히고요. 두 번째로 전직 대통령들의 활발한 지원 문제입니다.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이 아예 공개 일정을 소화했죠. 그리고 문재인 전 대통령은 SNS를 통해 좋아요, 그래서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를 사실상 응원하기도 했습니다. 이게 지지층 결집으로 이어질 수도 있고 또 중도층의 반발을 살 수도 있는 문제인 이 양날의 칼 같은 개념인 만큼 그 여파가 궁금해지는 대목입니다. 마지막 변수는 안전 문제가 꼽히고 있습니다. 선거 막판 앞서 말씀드린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에 더해서 또 대전 한화에어로 폭발 사고까지 있었습니다. 이 선거 시기와 맞물려서 유권자들의 마음도 자연스럽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이 표심이 어느 쪽으로 향할지 지켜봐야 할 대목인 것 같습니다.
0: 네, 지금까지 지방선거 판세와 주요 지역 동향을 서울시청 광장에 마련된 YTN 특별 스튜디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2: 본투표가 시작된 지 4시간가량 지났습니다. 지난 지방선거에 비해 사전투표뿐 아니라 본투표율도 높은 상황인데요.
3: 네, 민심의 향방은 어느 쪽을 향하고 있을지 현역 의원 두 분과 분석해보겠습니다. 모경종 더불어민주당 의원,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 모셨습니다. 두 분 다 어서 오십시오.
4: 어서 오십시오.
5: 안녕하세요.
2: 네. 자, 지금 투표율이 업데이트 됐는데요. 저희가 바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시각 투표율 보겠습니다. 먼저 전국 투표율 보겠습니다. 현재 11%를 기록하고 있군요.
3: 네, 과거 지방선거는 대선뿐 아니라 국회의원 선거보다도 낮은 투표율을 보였는데요. 현재 투표율은

0: 전국 투표율이 11%를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이 네 차례 지방선거 투표율과 또 비교해 볼 수 있을 텐데요. 지금 현재 전국 투표율 11%입니다.
1: 네. 자, 그럼 이 시각 재보궐선거 지역 투표율부터 보겠습니다. 앞서 오전 7시부터 10시 전까지 평택을 투표율에서 선관위의 집계 오류가 있었는데요. 이 부분 시청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표출되는 투표율은 정정된 수치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경기 지역입니다. 경기 평택을 10.6%, 경기 안산갑은 10.6%, 경기 하남갑 11.2%입니다.
0: 네, 다른 지역도 살펴볼까요? 인천 연수갑입니다. 12.2%, 인천 계양을 10.9%, 충남 공주부여 청량 14.5%, 충남 아산을 10.7% 집계되고 있습니다.
1: 이번엔 대구입니다. 대구 달성 15%, 그리고 부산 북구갑은 13.4%, 울산 남구갑 11.8%, 현재 전국 투표율보다 높은 상황입니다.
0: 네, 계속해서 광주 광산을입니다. 7.3%입니다. 서둘러서 투표장으로 향하셔야겠네요. 전북 군산 김제 부안갑 9%입니다. 전북 군산 김제 부안을 9.2%입니다. 제주 서귀포시 12.2%입니다.
1: 네, 투표율 정리하고 왔는데요. 현역 의원 두 분과 함께 현재 분위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사전 투표율이 워낙 높았다 보니까 이번 투표 상당히 기대가 많이 모였는데 일단 본 투표율까지도 지금 지난 선거에 비해서 계속 높은 상황이잖아요. 현재의 이 높은 투표율의 배경 어떻게 해석하고 계십니까?
2: 기본적으로 판세 자체가 투표율을 이끌어 나가는 지역들을 많이 발굴해냈다. 저는 이렇게 평가합니다. 평택을 비롯해서 부산 북갑 이런 지역들이
3: 모경종 더불어민주당
2: 투표장으로 더욱더 가게 만들었고 이런 지점이 가장 의미가 있는데 전체 투표율 자체 아까 11%를 나왔는데 저는 그건 큰 의미가 없다 생각합니다. 각 지역별로 이게 대선이나 총선이 아니다 보니까 각 지역에 있는 투표율이 개개별로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0: 네, 국민의힘에선 유불리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4: 조금 더 유리한 측면이 있지 않나라고 볼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2022년에를 생각을 해보면 그때가
3: 그전
4: 선거들보다 좀 투표율이 낮은 투표였습니다. 보통은 50% 중반 정도의 투표율이 나오는데 그때는 2022년에는 50% 정도의 최종 투표율이 나왔습니다. 그때 당시의 결과를 보면요. 네. 사실 여당의 압승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윤석열 정부 초반에 뭐 정부에 대해서 좀 지원하자라는 이런 바람이 불다 보니까 아무래도 전국적으로 한쪽으로 판세가 기운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격전지가 그만큼 줄어들면서 아무래도 투표율 자체가 낮아진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이번에 투표율이 조금 높은 양상을 보이는 건 그만큼 격전지가 많아진다라는 뜻이고 그런 점은 반대로 여당이 아니라 야당의 약간 견제의 힘을 조금 더 실어주겠다라는 사람이 많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 예, 높은 투표율에 대해서 두 분의 해석을 들어봤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이 SNS에 투표 동력을 올렸습니다. 이 부분 잠깐 짚어보면 플라톤의 말대로 최악의 저질들에게 지배당하지 않기 위해 투표하셨느냐라고 이렇게 올렸는데요. 대통령의 메시지 어떻게 보셨습니까?
2: 대통령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말씀을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께서는 예전부터 그 전에 당대표 시절 국회의원 시절에도 투표에 대해서 중요성을 매우 매우 강조했던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이것을 대통령의 다른 의도가 있다고 판단하기는 어렵고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투표는 최선의 후보를 뽑는 장이기도 하지만 최악을 피하는 선거이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보다 더욱더 수준 떨어지고 우리보다 더욱더 질이 낮은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의 일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을 맡길 수 있는 심부름꾼을 뽑는 충직한 도구를 뽑는 선거라는 점에서 반드시 투표장에 나서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0: 네. 근데 이재명 대통령의 저런 동료 메시지가 처음이 아닙니다. 앞서서도 몇 차례 있었거든요.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저런 그 이재명 대통령의 메시지를 어떻게 보고 계세요?
4: 투표 동료 자체는 좋은 메시지죠. 전 대통령께서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같은 말이라도 굳이 저질에게 뭐 어떻게 지배받는다 이런 표현을 쓰셔야 하는 않는가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사실 민주주의 국가에서 모든 국민은 소중합니다. 모든 국민이 주인이고 모든 투표하는 국민이 주인인데 그러면 내가 투표하지 않으면 그 투표하는 사람은 굉장히 저질인가 그렇게 해석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은

0: 통역께서도 앞으로는 조금 유의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1: 예. 자, 그렇다면 현재까지의 판세를 두 분께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저희가 준비한 질문지는 워낙 많지만, 네, 시간이 좀 제한적이다 보니까 총평을 좀 여쭤볼게요. 이번 선거 유세 전반적으로 잘했다고 평가하십니까?
2: 뭐, 전 매우 선방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집권 여당으로서 치르는 선거이기 때문에 야당의 강력한 공격과 비판 속에서 선거를 치러야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와중에 최소한의 변수를 최소화하고, 그리고 우리의 장점을 부각시키는 그런 선거운동을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1: 같은 질문 드리겠습니다. 사실 애초 시작할 때는 많이 불리했다라고 하지만 나중에 보면 지지율이 많이 올라온 것도 많았거든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0: 이번 선거는 사실 이재명 대통령이 초반에는 많이 주목을 받았습니다. 전 임기 초에 국정 지지율도 매우 높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재명 대통령이 있는 여당이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를 모았던 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중반쯤으로 오면서 더불어민주당 중심의 공소 취소에 대한 부분이 주목을 받으면서 오히려 반대로 여당을 그래도 좀 견제하는 데 힘을 몰아줘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부분이 있으면서 그 전체적으로 흐름이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추는 그런 모양새가 취해졌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외부 요인이 균형을 맞추다 보니까 비로소 각 지역별 후보자들의 특성이 이제 주목을 받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 지역별로 여러 가지 격전지가 나타나고 그런 데에서 조금 더 국민들의 관심을 얻고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3: 네, 알겠습니다. 자, 이 시각 전국 투표율 11%로 집계되고 있는데요. YTN 미디어홀 연결해서 조금 더 자세한 상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4: 네, 제9회 전국 공시지방선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국 각지 투표소에서 유권자들이 기표한 투표용지들이 이렇게 투표함으로 모여들고 있는데요. 지금 투표 시작 4시간 정도 지났는데 이 시각 전국 투표율 11% 기록하고 있습니다.
5: 네, 배경으로는 시원하게 YTN 서울타워가 보이는데요. 시도 투표율은 각 시도청사를 배경으로 살펴보겠습니다.
4: 네, 서울시 새 청사를 지은 지도 벌써 14년. 수도 800만의 선택은 누가 될까요? 서울 이 시각 투표율 10.2% 기록하고 있습니다.
5: 네, 이번엔 경기로 가보죠. 유권자 수가 1,100만 명, 16개 시도 가운데 가장 많은 곳인데요. 광교청사의 모습도 보이네요. 투표함에 모인 경기 지역 현재 투표율은 10.6%입니다.
4: 다음은 인천입니다. 인천광역시청은 1985년에 지어졌는데요. 40년 만에 새로 짓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시각 인천의 투표율은 10.5% 기록하고 있습니다.
5: 네, 이번엔 대전으로 가보죠. 대법원과 닮은 이 시청 건물이 드라마에서는 배역으로도 쓰인다고 하는데요. 이 시각 대전의 투표율은 12%입니다. 충남으로 가보죠. 높지 않으면서도 잔디와 어우러진 청사 디자인이 호평을 받았는데요. 이 시각 충남의 투표율은 12.3%입니다.
4: 우리나라에서 도청사로 이용하는 건물 가운데 가장 오래된 충청국도입니다. 1937년에 지어졌다고 하는데요. 이 시각 현재 충북의 투표율 12.1%입니다.
5: 세종은 행정중심 복합도시로 건설된 도시지요. 청사가 보시는 것처럼 참 예쁜데 일하는 사람에 비해서 공간이 좀 부족하다고 합니다. 세종의 이 시각 투표율은 9%입니다.
4: 대구시청 상격청사 보고 계시는데요. 지금 경북통정이 옮겨간 이후 대구시가 동인청사와 함께 쓰고 있습니다. 대구에 모인 투표용지, 현재 투표율 13.7%입니다.
5: 네, 이번엔 경북도청으로 가보지요. 청와대와 비슷해 보이지만 규모는 더 큽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광역단체 청사인데요. 경북의 이 시각 투표율 13.1%입니다.
4: 경북도청 못지않게 규모가 큰 부산시청입니다. 지금은 이마저도 공간이 부족하다고 하는데요. 현재 부산의 투표율 11% 기록하고 있습니다.
5: 네, 울산으로 가보겠습니다. 울산광역시청은 지난 2009년에 새로 지어졌는데요. 어느새 17년이 흘렀습니다. 울산의 투표율 알아보겠습니다. 11.5% 기록하고 있습니다.
4: 창원의 본관이 진주의 별관이 있는 경상남도청입니다. 이 시각 경남 투표율 12.5% 기록하고 있습니다.
5: 오는 7월이면 두개 시도가 합쳐집니다.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로 다시 태어났는데요. 광주와 전남의 투표율 합산하면 이 시각 8.4% 기록하고 있습니다.
4: 도청을 이전한 이후에는 전북, 전주를 대표하는 행정타운이 됐죠. 전북특별자치도입니다. 전북의 이 시각 투표율 8.9%입니다.
5: 네, 이번엔 강원으로 가보죠. 정겹지만 오래돼 보이죠. 신청사 건설이 추진되고 있는 강원특별자치도인데요. 강원의 이 시각 투표율 13.3%입니다.
4: 2000년대 초반에 신축과 이전이 검토됐지만 아직도 진행되지 못하고 있죠. 제주특별자치도입니다. 제주의 이 시각 투표율 11% 나타나고 있습니다.
5: 네, 지금까지 전국의 시도청사 앞에서 이 시각 투표율 알아봤습니다. 민심 스테이지였습니다.
1: 네, 이렇게 전국 상황 살펴봤는데요. 보수 진영의 철옹성이라 불리는 대구를 조금 더 가까이서 보겠습니다. 대구의 상세한 민심 지도를 민심 캔버스에서 분석해드립니다. 임예진 기자 나와주시죠.
3: 네, 민심 캔버스입니다. 지방선거 이곳이 궁금하다. 이번에는 흔들리는 텃밭 눌러보겠습니다. 네, 대구부터 가봅니다. 어떤 정치 이슈,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 보수의 텃밭 대구입니다. 대구가 얼마나 철옹성이었는지를 살펴보면요. 역대 8차례 대구시장 선거에서 민주당 계열 후보가 단 한 차례도 당선되지 못했을 뿐 아니라 아예 후보조차 내지 못한 적도 있었습니다. 현재 대구 국회의원도 12명 모두 국민의힘입니다. 12명 모두가 65% 이상 득표율로 당선됐고요. 이 가운데 2명은 75% 이상 압도적인 득표율로 당선됐습니다. 네, 지난해 대선 때도 마찬가지인데요. 전국 17개 광역시도 가운데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의 득표율이 가장 높았던 곳이 바로 대구입니다. 67.6%로 전국 1위였습니다. 66.9%의 득표율을 기록한 경북에도 앞섰습니다. 네, 그렇다면 가장 단단한 콘크리트 지지층 대구의 어느 지역에 있을까요? 지난 2023년 대구에 통합된 군위군이 지난해 김문수 후보에게 무려 80%를 몰아줬습니다. 이어 서구, 남구, 달서, 수성구 순입니다. 네, 보시면 중구가 가장 엷은 빨간색이지만 여기도 역시 국민의힘 지지율이 65%입니다. 빨간색의 짙은, 즉 보수 지지세가 강한 곳일수록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많고 빨간색이 옅을수록 청년층 비중이 높은 지역이 많습니다. 가장 짙은 군위군의 경우 65세 이상 인구가 49%, 절반에 가까운데요. 전국에서도 가장 나이든 시군구로 꼽힙니다. 이에 반해 중구의 경우 20에서 34세 사이 청년층 비중이 23%로 대구에서 가장 높고 또 달성군의 경우 미성년 자녀를 키우는 부모들의 비중이 가장 높은 지역입니다. 그런데 철옹성 대구 선거 역사에서도 단 한 차례 예외가 있었습니다. 이번에 대구시장에 도전하는 김부겸 후보인데요. 민주당이라는 이름표를 달고 대구에서 당선된 유일한 국회의원입니다. 2016년 대구 지역 선거 세 번째 도전 만에 62.3% 득표율로 새누리당 김문수 후보의 24%포인트 큰 차이로 이겼습니다. 2014년에는 대구시장 선거에 출마해 비록 낙선했지만 40%라는 벽을 깼는데 이게 역대 대구시장 선거에서 민주당이 올린 최고 득표율이었습니다. 네, 하지만 최고 성적을 올린 당시와 지금의 인구 구조는 좀 달라졌습니다. 12년 전에 비해서 전체 인구가 14만여 명이나 줄었습니다. 그런데 65세 이상 인구는요, 오히려 22만여 명 늘었습니다. 2014년에는 35세에서 49세 청장년층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며 허리를 든든히 받치고 있었는데요. 지금은 50세 이상의 인구가 인구의 절반 가까이 차지하는 역삼각형에 가까운 구석이 됐습니다. 30년째 대구로 들어오는 인구보다 나가는 인구가 더 많은데 전출 인구의 대부분이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이나 인근 신도시로 떠나는 청년층이 있기 때문입니다. 김부겸 후보가 득표율 40%를 넘겼던 12년 전보다 유권자는 더 나이 들었고 보수세는 강해진 겁니다. 게다가 상대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국민의힘 추경호 후보는 대구 달성에서 3선을 내리당선된 다선 의원입니다. 이 선거를 치르면서 지지율이 높아져서 최근에는 75%까지 득표했습니다. 보수 최후의 보루를 지켜달라는 후보들의 호소는 지금까지 대구에서 늘 통했습니다. 특히 전체 선거 판세에서 민주당의 우세가 유력할 때 대구 보수 유권자들은 결집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지난 지방선거 대구의 최종 투표율은 43.2%였는데요. 이번엔 대구의 표심이 어디로 향할까요? 현재 대구 투표율은 13.7%입니다. 저는 잠시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민심 캔버스 YTN 임혜진입니다.
1: 네, 민심 캔버스 통해서 대구 지역의 민심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우재준 의원께서는 지역구가 이제 대구에 계시니까 네, 이번에 선거 기간 내내 표심을 가까이서 보셨을 것 같습니다. 현재 유불리 상황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0: 처음에는 굉장히 불리하게 봤습니다. 아무래도 우리가 계엄, 탄핵, 그리고 대선에서 패배, 그 다음에 뭐 경기 침체 이런 과정들을 겪으면서 사실 지역에서는
6: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입니다.
0: 혼나봐야 한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뭐 여러 가지 정서가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실제로 김부겸 후보가 처음 출마 선언을 할 때 뭐 민주당을 뽑아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보수를 살리기 위해서 오히려 자기를 뽑아줘야 한다. 그래야지 보수가 정신을 차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정도로 사실은 지역 전체적으로 조금 그 우리 국민의힘이 좀 혼나봐야 한다 이런 부분에 대한 처음에 분위기가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후에 이제 우리가 시장 후보로서 정식으로 추경호 후보를 뽑았고 추경호 후보 자체는 지역에서는 그래도 인품과 덕망이 굉장히 높으신 분입니다. 또한 경제부총리 출신으로서 아무래도 지역 경기 침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개선할 수 있다라는 기대를 받고 있는 분이기도 하고요. 또한 그 이후에 그런 뭐 후보가 선정된 이후에 또 민주당의 공소 취소 이런 것들이 부각이 되면서 아 이거 여당의 폭주도 그냥 둘 수 없다라는 이런 분위기도 어느 정도 있었고 그리고 가장 중요했던 건 역시 뭐 언론에도 많이 나왔지만 박근혜 대통령의 영향을 사실은 무시할 수 없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대구 시민들의 뭐 상당수가 사실은 박근혜 대통령께는 좀 약간 미안해하는 마음을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뭐 물론 뭐 헌재의 판결이란지 법원의 판결이란지 이런 부분들을 존중함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된 것 과정을 지켜보면 사실은 측근의 문제였거든요. 측근의 문제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는 좀 약간은 뭐 정치적 마타도어 이런 부분들이 좀 많았는데 그런 거에 비해서는 좀 과도하게 조금 고초를 겪으신 거 아닌가라는 부분에 있어서 특히 최근에 있어서는 뭐 이재명 대통령이나 이렇게 보면 측근 문제가 있고 한데 뭐 대통령 당선도 되는데 도대체 왜 박근혜 대통령 그런 걸로 너무 그렇게까지 너무 고초를 겪은 거 아닌가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미안해하는 마음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게 오히려 부채가 조금 더 아 그래도 우리가 국민의힘을 다시 믿어줘야지라고 하는 부분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3: 네, 방금 우리 우재준 의원님께서 짚어주셨듯이 막판 변수로 떠오른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의 행보가 표심에 어떤 영향을 줄지도 관심입니다. 여야의 해석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7: 유준 어게인뿐만 아니고 박근혜, 이명박 전
8: 한민수 민주당 총괄 선대위원장 비서실장입니다.
7: 특정 정파를 위해서 마치 그 당의 선대위원장처럼 활동을 하셨어요. 광폭 행보를 하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국민들이 야 이건 뭐지? 정말 윤 어게인을 넘어서서 박 어게인, MB 어게인 이거는 정말 내란이 끝나지 않은 거구나.
9: 알겠습니다.
7: 결국은 예, 심판을 해야 되겠다는 마음들을 가진 것 같습니다.
10: 저는 도움이 됐다고 생각하는 게 그 현장을 가고
8: 싶습니다. 최수진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공보단장입니다.
10: 어마어마했고요. 특히 박근혜 대통령이 나왔을 때는 저희가 상상하지 못할 인파들이 몰렸습니다. 네. 진심으로 대통령을 위하고 다시 우리 보수가 집결해서 가야 되지 않냐 이런 염원의 목소리들이 실제로 많았습니다. 특히 청년들이 그렇게 좋아하더라고요. 실제로.
9: 예.
10: 네. 그래서 뭐 저는 뽕이 있었고 괜찮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3: 대구에서는 굉장히 상징적인 인물이 등판을 했습니다. 실제로 대구 민심에 어떻게 반응할까요?
2: 방금 우재준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분명 효과는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그 효과가 어느 정도인데.
8: 무경종 더불어민주당 의원입니다.
2: 저는 박근혜 대통령의 등판은 스테로이드제를 쓰는 거랑 별반 다를 게 없다 생각을 합니다. 스테로이드제를 맞으면 당장 염증이 줄어들고 여러 가지 통증이 줄어들기도 하지만 그것은 중장기적으로 분명히 몸에 문제가 생기게 만들거든요. 대구 우리 시민들께서 처음 우리 김부겸 후보가 나타났을 때, 등장했을 때 환호해 주셨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실상 대구에서의 집권 여당은 국민의힘입니다. 지금은 대구시장을 뽑는 자리이기 때문에 대통령을 심판하는 자리가 아니라 그동안의 대구를 위해서 국민의힘이 어떻게 무엇을 했는지를 심판하는 자리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반가우실 수도 있고 좋으실 수도 있고 향수가 느껴지실 수도 있지만 이번 선거에서만큼은 진짜 대구를 위해서 그동안의 국민의힘이 무엇을 했는지를 판단하실 것이고 우리 대구 시민께서는 충분히 그 부분을 염두하고 계신다 생각합니다.
1: 사실 근데 보수 우세 지역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떤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전국 판세로 보면 부작용이 우려된다라는 얘기도 있거든요. 이건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2: 당연한 말씀입니다.

0: 지금 사실 박근혜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다 영호의 몸이 되셨다가 사면돼서 나오셨는데요. 박근혜, 이명박, 윤석열. 우리 국민들에게 특히 전국적으로는 대통령으로서의 임무를 정확하게 수행하지 못했거나 또는 제대로 하지 않았던 그런 대통령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나서서 이렇게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좋아 보이지 않고요. 더욱이나 대통령은 어떤 특정 정당의 출신으로 대통령이 되시긴 하시지만 대통령이 된 순간에는 국민들의 대통령입니다. 대통령직을 마치신 이후에도 전체 국민들의 대통령으로서 남아 주셔야 하는데 이제는 그 자리마저 포기하신 게 아닌가. 과연 전국에 있는 많은 국민들께서 특히 대구나 이런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에 계신 분들은 분명히 좋지 않은 시각으로 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1: 예. 이제 부산 북감 얘기 해보겠습니다. 지금 한동훈 후보 그리고 하정우 후보의 이강 체제로 사실상 마지막에는 그렇게 굳어져 있는 그런 느낌이었는데 현재 판세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2: 지금 뭐요 직전에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직전에 나온 이제 각종 여론조사의 지표를 봤을 때는 아무래도 한동훈 전 대표가 좀 유리하지 않나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여러 가지 전해 듣는 지표들 그다음에 이런 것들로 봤을 때는 계속해서 이 추세상으로도 결국 한동훈 대표가 좀 우세해 보인다. 그걸 뒤집을 만한 어떤 요소가 나타나는 건 아니고 오히려 뭐 마지막에는 박민식 한동훈 중에
3: 제9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가 치러지고 있습니다. 앞선 사전투표율이 역대 최고치를 찍은 가운데 본투표가 치러진 지 4시간이 지난 오전 10시 기준 전국 투표율은 11%인데요. 석권이냐 견제냐를 두고 여야는 치열한 표싸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6.3 지방선거 투표 상황, 모경종 더불어민주당 의원,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짚어봤습니다.
4: 우리 집 도어락 쉽게 살수 없을까?

0: 도어락은 고민 말고 문지기닷컴.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1: 하루 한 번 챙겨요. 30다 데이팩
0: 건강해.
1: 하루 한 번 전해요. 30다 데이팩 사랑해.
2: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0다 데이팩.
1: 하루 한 번 데이팩. 30다 데이팩
2: 건강기능식품.
3: 오늘 뉴스에서 언급된 여론조사 개요 소개해드립니다. 앞서 오전 2시 YTN 24에서 홍민기 기자 리포트 도중에 언급된 대통령 지지율 관련 여론조사는 한국갤럽이 자체 조사해 지난 5월 19일부터 21일까지 사흘간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을 이용해 진행했습니다. 이어서 또 다른 대통령 지지율 관련 여론조사는 엠브레인 퍼블릭, 케이스텔 리서치, 코리아 리서치, 한국 리서치가 자체 조사해 지난 5월 19일부터 21일까지 사흘간 휴대전화 면접조사 방식을 이용해 진행했습니다. 더불어 오전 6시 민심 2016에서 황지연, 김경수 기자의 앵커 브리핑 도중에 언급된 이재명 대통령 국정수행평가 관련 여론조사는 에너지경제신문이 리얼미터에 의뢰해 지난 1월부터 5월까지 무선 RDD 100%를 이용한 자동응답 전화조사 방식으로 진행했습니다. 아울러 또 다른 이재명 대통령 국정수행평가 관련 여론조사는 전국지표조사 NBS, 엠브레인 퍼블릭, 케이스텔 리서치, 코리아 리서치, 한국 리서치가 지난 2026년 1월부터 5월까지 국내 통신 3사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이용한 전화 면접조사 방식으로 진행했습니다. 이와 함께 역대 대통령 직무수행 긍정률 관련 여론조사는 한국갤럽이 자체 조사해 지난 2026년 1월부터 5월까지 이동통신 3사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이용한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미 여론조사들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이전에 조사된 것임을 안내해드립니다. 6.3 지방선거 특집방송 송출 관계로 다소 늦게 안내해드렸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민심 2016을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0: 뉴스 때.
1: 안녕하세요, 영표입니다. 축구에서 나이스 패스는 볼을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빠르고 정확한 교감이 중요합니다. 뉴스도 똑같습니다. 누구보다 빠르게, 누구보다 정확하게. FM 94.5 YTN 라디오 한번 들어보시면 압니다. 저 이영표와 함께하시죠.
2: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3: 제가 들어드릴게요.
4: 여기 앉으세요.
2: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5: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전국 동시 지방선거일인 오늘 소중한 한 표 행사하러 나오는 길 평년 이맘때보다는 좀 더 더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한낮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이 30도 안팎까지 오르겠고요. 내륙 지역은 습도까지 높아서 체감온도가 더 올라가겠습니다. 오늘은 오후부터 저녁 사이 강원 내륙과 산지, 충북, 전라도 내륙, 경상도에 소나기 소식이 있고요. 소나기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겠고 우박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서울 시내에서는 북부간선도로 타고 외곽 나가는 길 종암분기점을 시작으로 신내 쪽으로 정체되고 있고요. 옆으로 내부순환도는 성수 쪽으로 홍은램프에서 홍지문터널 반대쪽으로는 연희램프 부근으로 정상속도 안 납니다. 강변북도 구리 쪽으로 가양대교 월드컵대교 사이 5차로 막고 공사하고 있어서 5차로 잘 보시고 가셔야겠습니다. 현재 고속도로 정체 구간은 길 지는 않은데요. 경부고속도로 부산 쪽으로 천안 부근으로는 잠깐 주춤합니다. 서울 양양간 고속도로 따라 양양 가는 길 강일에서 남양주 요금소까지 7km 구간 더디고요. 수도권제 1순환 고속도로는 중동에서 송내까지 일산에서 판교 방향으로 부천 지역으로 밀립니다. 남해고속도로 순천 쪽으로 북창원 부근으로도 주춤합니다.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의 박화영이었습니다.

0: News, Music, News and Music.
1: 안녕하세요. 실시간 뉴스와 좋은 음악으로 함께합니다. YTN 라디오 뉴스 앤 뮤직 10시에 전해드려요. 아나운서 김영미입니다. 오늘은 제9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본투표 날입니다. 오전 10시 현재 기준으로 전국 투표율 11%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투표하고 오셨는지요? 이 11%에 속하시는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오늘 퇴근하고 투표하려고 하는데요. 이미 투표하셨다면 기대되고 편안한 마음으로, 아직 안 하셨다면, 할 예정이라면 어떤 후보를 뽑을지 꼼꼼히 따져보시면서 저희 뉴스앤뮤직과 함께해 주시죠. 이번 시간 신나고 활기찬 가요 들려드릴게요. 이 시간 첫 곡입니다. 프로듀스 101의 핑미 함께하시죠.

0: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캠스를 즐깁니다. 왜?
1: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0: 제습환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 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1: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0: 뀨.

0: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1: 기대만큼 기댄 만큼 행복이 온다.
2: 저축은행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에드피아.
3: 여름에는 부채 판정물, 다양한 부채 역시 성원에드피아.
4: 프로듀스 101의 핑리 함께 하셨습니다. 나를 뽑아달라. 선거일에 딱 맞는 오프닝 선곡이 아니었나 싶은데요. 여러분은 오늘 지방선거날 당일에 YTN 라디오 뉴스 앤 뮤직 함께하고 계십니다. 역시 오늘도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 받고 있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문자 샵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한 주간 있었던 재미있는 사연 그리고 듣고 싶은 곡 보내실 수 있고요. 스마트폰으로 함께 하시는 분들은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통해서 하단 라이브 채팅 기능 활용해서 사연과 신청곡 무료로 보내실 수 있습니다. 6.3 지방선거 당일에 전해드리는 뉴스앤뮤직인 만큼 저희 선거 소식도 계속해서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노래 두 곡 듣고 와서 지역별 투표 현황까지 짚어드리도록 할게요. 간추린 뉴스도 전해드릴 예정이니까 잠시만 기다려주시죠. 이번에 함께하실 곡, 노래 두 곡입니다. 리센느가 부른 러브어택, 최예나의 캐치캐치 함께하시죠.

노래 두 곡 함께 하셨죠. 리센의 러브어택, 최애나의 캐치캐치였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뉴스입니다. 제9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오늘 전국에서 일제히 시작됐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오늘 본투표는 오전 6시부터 전국 14,288곳의 투표소에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개표는 투표 종료 직후인 오후 6시 20분쯤부터 시작되고 이르면 내일 오전 0시쯤부터 당선자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선관위에 따르면 후보 간 득표수 차이가 크게 나는 지역의 경우 자정쯤, 박빙 승부로 득표수 차이가 적은 지역은 내일 오전 3시에서 4시 전으로 당락이 결정될 전망입니다. 대전경찰청 수사전담팀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대전 사업장에서 발생한 폭발 사고로 숨진 사망자 5명에 대한 신원 확인 절차가 완료됐다고 밝혔습니다. 신원 확인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DNA 감정을 통해 이뤄졌습니다. 경찰은 사망자들의 신원이 확인됨에 따라 시신을 유족들에게 인도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간추린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투표가 이루어지고 있는 이 시간 현재 강원이 투표율 14.1%로 가장 높고 전남 광주가 8.4%로 가장 낮은 투표율 보이고 있습니다. 투표하실 계획이라면 늦지 않게 투표장 꼭 다녀오시기를 바랍니다. 주권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 잊지 마시길 바랄게요. 저희 10시 뉴스앤뮤직은 노래 세 곡으로 마무리할게요. 에스파의 위플래시, 그리고 아이브의 뱅뱅, 미아의 핸즈업, 이렇게 세 곡 들려드립니다. 잠시 후 11시 뉴스앤뮤직에 금방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김영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진경입니다. 1420만 경기도민의 삶을 지키겠다는 약속으로 출발한 제11대 경기도의회가 어느덧 4년

0: 여정의 뜻깊은 마무리를 준비합니다. 치열하게 고민한 수많은 조례와 정책은 도민 여러분의 더 나은 내일을 위한 힘없는 노력이었습니다. 남은 시간 또한 처음 마음 그대로 도민 삶 가까이에서 더 낮게, 더 깊이 살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2: 지금 시각은 10시 57분입니다. YTN's FM.
3: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전국 동시 지방선거일인 오늘 평년 이맘때보다 더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고요. 오늘 한낮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이 30도 안팎을 웃돌면서 서울과 광주, 대구 31도, 춘천과 청주는 3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그리고 오후와 저녁 사이 강원 내륙과 산지, 충북, 전라도 내륙, 경상도 내륙에는 소나기 소식 들어있고요. 오늘 소나기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겠고 우박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경부고속도로 따라서 서울 쪽으로 들어가는 길 조금씩 더 차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수원 부근 주춤하고요. 양재에서 반포까지 정체입니다. 외곽 방향으로는 계속 천안 부근으로만 밀렸는데 멀리 활천 부근에는 고장차 소식도 전해집니다. 평택 제천간 고속도로 제천 쪽으로 평택 고덕 부근에 고장차 있고요. 평택 쪽으로는 대체로 여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경부고속도로와 나란한 1번 국도 상황은 수월하고요. 서울 양양간 고속도로 양양 쪽으로는 강일에서 남양주 요금소까지 7km 구간 밀립니다. 세종 포천 고속도로 포천 쪽으로 고덕 터널 나와서 강동 고덕 쪽으로 합류하는데 정상 속도 못 냅니다.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에서 제공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박화영이었습니다.

0: 뉴스 명당 당대표 장성철입니다.
1: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0: 지금부터 민심 2026을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1: 네, 아직 투표 마감까지 여유가 있는 만큼 더불어민주당 개표 상황실 분위기도 조용합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오늘 사무총장실 등에서 투표 진행 상황을 지켜보다가 투표 마감 무렵 오후 5시 반에서 6시쯤 이곳에 모이는데요. 당 지도부와 국회의원, 관계자 등이 이곳에 설치된 대형 스크린과 TV를 통해 결과를 함께 지켜볼 예정입니다. 민주당은 선거 당일인 오늘도 오전 10시부터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를 열었는데요. 정청래 대표는 권력은 총구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투표소에서 나오는 거라며 투표 참여로 민주주의의 꽃을 활짝 피우자고 말했습니다. 또 과거 지방선거에서 동점자가 나와 연장자가 당선된 사례가 7번, 단 한 표 차이로 승패가 갈린 사례도 13번이 있었다며 딱 한 표가 부족하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투표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정 대표는 그러면서 그동안 열과 성을 다했을 모든 사람에게 자신이 좋아하던 시를 바친다며 도종환 시인의 흔들리며 피는 꽃을 낭송했습니다. 민주당 투톱 한병도 원내대표도 이번 선거는 대한민국이 과거로 회귀하느냐, 미래로 도약하느냐를 가를 중차대할 선거라며 역시 투표 독려에 나섰습니다. 지방선거와 재보궐선거 후보자들은 출구조사 결과가 나오는 오후 6시쯤이나 전체적인 윤곽이 잡히는 늦은 밤 각자 선거사무소를 찾을 거로 보입니다. 민주당 정원호 서울시장 후보는 늦은 밤쯤 캠프를 찾아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최종 결과를 지켜볼 전망입니다. 앞서 민주당은 서울과 부산, 대구, 울산, 경남, 전북 등 6곳을 접전지역으로 분석하면서 한 군데라도 더 승리하겠다는 목표를 밝혔습니다.
2: 네, 이번에는 국민의힘으로 가보겠습니다. 박정현 기자, 그곳은 지금 분위기 어떻습니까?
3: 네, 국민의힘은 이곳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 지하에 지방선거 상황실을 마련했습니다. 이곳은 방송사 중계부스가 마련된 3층 브리핑룸인데요. 깨끗하게 유능하게 대한민국이 올라갈 시간, 이번 지방선거 국민의힘 슬로건도 걸려 있습니다. 아직 일부 언론사와 당 관계자 정도만 당사를 지키고 있어 한산한 모습인데 당 지도부는 본투표가 마무리되는 오후 6시를 전후로 상황실에 집결해 함께 개표 결과를 지켜볼 예정입니다. 이른 아침 지역구인 충남 보령에서 일찌감치 본투표에 참여한 장동혁 대표, 투표하면 바꿀 수 있다며 꼭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또 오늘 투표해보니 도장이 참 잘 찍힌다며 사전투표 과정에서 불거진 이 대통령 투표지 노출 논란도 정조준했습니다. 오전엔 중앙선대위 회의가 열렸는데요. 어제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이 구자영 검찰총장 직무대행에 누구든 잘못할 수 있다, 사과하고 취소하면 된다고 발언한 데 공세가 쏟아졌습니다. 이제 특검처럼 복잡한 절차도 귀찮으니 검찰이 알아서 재판을 취소하라는 거냐며 국민 눈치 따위 보지 않겠다는 최악의 오만이다, 사법 시스템을 무너뜨린 이 대통령 존재 자체가 오류다, 날선 비판이 터져나왔습니다. 공소취소를 막는 선택은 기호 2번이라며 거듭 투표도 독려하고 있습니다. 선거 후반전 보수 결집 흐름을 타고 곳곳이 박빙 승부로 재편되면서 국민의힘 내에선 내심 우세로 보고 있는 대구 경북을 비롯해서요. 서울, 부산, 충남, 울산, 경남 등 접전지에서 승리도 조심스럽게 기대하는 표정입니다. 국민의힘은 특히 보수 지지층은 본투표 선호도가 높은 만큼 막판 뒤집기를 위해 투표장으로 끝까지 표심을 모으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4: 네, 지금까지 김다현, 박정현 기자 연결해서 민주당 그리고 국민의힘 상황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제9회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본투표가 전국 14,000여 곳 투표소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2: 네, 현재 오전 11시 기준 본투표 참여율은 15%로 669만 명이 투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정현우 기자.
5: 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황실에 나와 있습니다.
2: 네, 선관위 상황실에 표시되는 이 시각 투표율부터 먼저 전해주시죠.
5: 네, 전국에 위치한 투표소 14,000여 곳에서 소중한 유권자들의 표 하나하나씩이 모여서 이곳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황실 화면에 이렇게 표시되고 있습니다. 사전투표는 제외한 숫자인데요. 일단 함께 화면을 한번 보시면은 전국 총투표율 11시를 기준으로 15.0%로 총 670만 명 정도가 이렇게 투표를 마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단 지난번 2022년 총선 때보다 투표율이 3.0%포인트가량 같은 시각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역별로도 한번 보시면은 대구 쪽 투표율이 18.9%로 제일 높게 나오고 있고 전남 광주 쪽이 11.4%로 낮은 추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중앙선관위 선거 상황실에서는 정각 1시간마다 투표율을 집계해서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는데요. 오후 6시까지 이렇게 발표될 예정입니다. 일단 이번 지방선거에서 유권자들은 광역단체장 16명, 기초단체장 227명, 광역의원 804명, 기초의원 2,610명 등 모두 4,227명의 지역 일꾼을 뽑게 됩니다. 국회의원 14명을 뽑는 재보궐선거도 함께 치러져서 사실상 미니 총선이라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높은 관심 속에서 이미 지난주 이틀간 진행된 사전투표에 참여한 유권자가 1,049만 명으로 역대 지방선거 최고치인 23.51%를 기록했는데요. 이러한 사전투표율까지 합산된 전체 투표율은 오후 1시부터 나오게 됩니다.
4: 네, 본투표 때 주의할 점들도 있죠.
5: 네, 사전투표 때와 달리 유권자들은 본인의 주민등록 등록지 기준으로 해서 해당 투표소에 방문해야만 투표를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사전투표 때는 투표용지 7장을 한꺼번에 받아서 기표를 했다면은 이번 본투표 때는 두 차례에 나눠서 투표용지를 받게 됩니다. 일단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투표용지 3장을 먼저 받아서 기표한 뒤 투표함에 넣고 나머지 지역구 광역기초의원, 비례대표 광역기초의원 투표용지 4장을 받아서 투표합니다.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를 치르는 14개 지역구 유권자는 국회의원 투표용지를 추가로 받습니다. 기초단체가 없는 세종과 제주시 유권자는 4장, 재보궐선거가 있는 서귀포시에선 총 5장을 받습니다. 투표 인증사진 촬영도 유의해야 합니다. 투표소 내부에서 사진을 찍는 행위가 제한되고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는 공직선거법에 따라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오후 6시에 모든 투표가 종료되면 봉인된 투표함이 전국 258곳 개표소로 경찰 호송을 받으면서 옮겨지는데요. 선관위는 대략적인 당선자 윤곽이 이르면 자정 전후, 접전지의 경우엔 새벽 서너 시쯤에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황실에서 YTN 정윤우입니다.
4: 이번 지방선거는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한 지 꼭 1년 만에 치르는 선거입니다.
2: 통상 대통령 취임 직후에 치러진 지방선거에선 대통령 지지율이 결과를 가늠할 잣대가 되곤 했는데요. 이번엔 어떨까요? 황지연 앵커 김경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6: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ARS 자동응답 여론조사입니다. 파란 선이 긍정평가, 빨간 선이 부정평가인데요. 긍정평가는 완만하게 오르고 부정평가는 완만하게 내리고 있습니다. 올해 4월엔 65.5%로 취임 후 최고치를 찍기도 했죠. 당시 부정평가는 30% 정도였습니다. 자동응답이 아닌 전화면접조사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긍정평가는 꾸준히 올라 70% 정도에 육박했고 올해 1월 30%를 넘어섰던 부정평가는 20%대 초반으로 떨어졌습니다. 과거 대통령들의 지지율과 비교해볼까요? 2000년대 들어 당선된 대통령 6명의 지지율 그래프입니다. 이 부분이 취임 후 3분기 무렵의 지지율인데요. 문재인 전 대통령이 가장 높았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바로 다음입니다. 게다가 당시 문 전 대통령은 취임 이후 하락세였지만 이 대통령은 취임 1년 차부터 상승 추세입니다. 취임 1년 차에 지지율이 상승세를 보이는 건 흔치 않은 일인데요.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도 같은 무렵 상승세를 보이긴 했지만 임기 초 인사자분과 촛불집회로 떨어졌던 지지율이 반등한 측면이 있는 반면 이재명 대통령은 허니문 효과를 누리면서도 상승했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임기 초 착시 현상이라며 평가절하하고 정부에 대한 국민 걱정이 늘고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7: 요즘 국민의힘에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8: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입니다.
7: 우리 국민들의 걱정이 늘어가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6: 여당에선 후보들이 이 대통령 마케팅을 펼치며 대통령 사진을 쓰지 말라고 했다가 번복하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9: 이전에 했던 영상이나 축전을 마치 대통령
8: 정성래
9: 이후에
8: 더불어민주당 대표입니다.
9: 오인될 수 있도록 하는 행위를 근절하자는 차원이었지 대통령 사진을 못 쓰게 한 것은 아니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2: 그렇다면 김경수 기자, 대통령 지지율과 지방선거는 실제로 관계가 있습니까?
10: 네, 최근 5차례 정권에서 치러진 지방선거 결과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2006년 4회 지방선거입니다. 노무현 정부 4년차에 치러졌던 선거고요. 고 노 전 대통령의 지지율이 20%대까지 떨어진 상태에서 치러진 선거였습니다. 당시 여당이 1, 야당 14로 참패를 한 선거였는데요. 부동산 가격이 치솟았고 한미 FTA 추진이라는 당시의 상황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이명박 정부 때였는데요. 집권 3년차 2010년에 치러졌던 지방선거였습니다. 이전 대통령 지지율 40%대를 기록을 하고 있었던 상황인데 당시 결과를 보면 여당 6, 야당 7로 나름의 적절한 균형을 이룬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 때도 보겠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 집권 2년차 2014년에 치러졌던 선거였고요. 당시 지지율 50%였는데 선거 결과 어땠는지 볼까요? 여당 8, 야당 9로 역시 비슷한 균형을 이룬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지지율이 70% 안팎까지 오르내리던 상황에서 지방선거가 치러졌습니다. 당시 한미 그리고 북미 정상회담이라는 한반도 평화 훈풍까지 더해지면서 결과가 이렇게 여당 14, 야당 2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집권한 지 한 달이 채 안 돼서 치러진 이 선거였습니다. 당시 선거 결과 2022년 지방선거 결과 지지율 50%였고요. 당시 결과는 혹시 여당이 크게 이긴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최근 5차례 지방선거 결과를 살펴봤는데요. 대통령 지지율이 높을 때는 여당의 지방선거 결과가 좋았습니다. 정권 동력이 떨어지는 임기 후반부로 갈수록 정권 심판론이 힘을 얻게 되고 반대로 초반에 선거가 치러지게 되면 허니문 효과를 함께 누리곤 했습니다.
2: 네, 김경수 기자 분석을 시간 그래프로 그려봤는데요. 2012년을 기준으로 앞선 3차례 지방선거는 정권 후반에 치러져 정권 심판론이 우세했고 뒤에 3차례 지방선거는 임기 초인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줬습니다. 대통령 선거는 5년, 지방선거는 4년 주기죠. 원래 일정대로라면 2018년과 올해 지방선거는 정권 말기에 치러졌겠지만 두 차례 탄핵으로 대선 일정이 바뀌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최근엔 지방선거 결과가 대통령 지지율을 쫓아가는 커플링, 중조화 현상이 더 강했습니다. 과연 이번 지방선거는 어떤 모습을 보일까요? YTN 황지연,
10: 김경수입니다.

0: YTN 선거 방송과 제9회 전국 공수지방선거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전국 각지에서 투표를 마친 유권자들이 이렇게 인증사진을 보내오고 있습니다.
0: 네, 손등에 투표 도장을 찍고 인증샷 남겨주신 분들이 가장 많고요. 아이들과 함께 투표장에 찾은 유권자분들도 많은 인증샷 보내주셨습니다.
1: 네, 그리고 단체로 또 커플로 함께 투표를 하러 온 분도 많은 것 같고요. 귀여운 투표용지를 인쇄해서 정성껏 투표를 마치신 분들도 계시는데요. 오늘 투표가 종료되는 오후 6시까지 투표 인증사진을 찍어서 샵 0240으로 보내주시면 이렇게 YTN 뉴스를 통해서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0: 네, 이 시각 투표율 보겠습니다. 전국 16개 시도 투표율인데요. 광주와 전남은 전남 통합특별시장을 뽑는 선거라 저희가 합산 표시했습니다. 전국 투표율 평균 15% 기록하고 있습니다.
1: 네, 전국 평균을 표시한 가로선보다 막대가 높이 올라온 곳이 투표율이 전국 평균보다 더 높은 곳이고요. 반대로 더 아래에 있는 막대는 투표율이 전국 평균보다 낮은 지역인데요.
0: 네, 현재 투표율이 가장 높은 시도는 대구입니다. 18.9% 투표율 기록하고 있습니다.
1: 네, 반대로 투표율이 가장 낮은 지역은 광주, 전남 지역입니다. 11.4% 기록하고 있습니다.
0: 최근 선거 투표율과 비교해 보겠습니다. 현재 11시 기준 투표율까지 집계됐는데요. 연두색이 이번 지방선거 투표율 그래프입니다. 15% 기록하고 있습니다.
1: 네, 그리고 진한 초록색이 지난해 치러졌던 대선의 투표율이고요. 황포색이 2년 전 있었던 국회의원 총선 선거의 투표율인데요. 자, 이번 지방선거를 보면 지난 총선 때보다는 투표율이 소폭 높고 지난 대선보다는 소폭 낮은 상황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0: 지방선거로만 범위를 좁혀서 최근 투표율과 비교해 보겠습니다. 역시 연두색이 이번 지방선거 투표율입니다. 현재 11시 기준 투표율까지 집계됐는데요. 11%입니다. 자, 지난 대선과 총선 비교했을 때에는 이번 지방선거가 저 15%지만 지방선거 그래프를 한번 보면 좀 다릅니다. 자, 지방선거 그래프 다시 한번 전해드리면요. 자, 11시 기준입니다. 아, 직전이었던 2022년 때보다는 지방선거 투표율이 이 시각 조금 더 높죠. 2018년 때와 비교해도 근소한 차이로 이 시각 투표율이 높습니다. 지금까지 지방선거 투표율 비교해봤습니다. 민심 스테이지였습니다.

네, 민심 캠퍼스입니다. 전국 동시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고 있는 국회의원 재보궐 관심 지역. 이번엔 경기 평택을로 가보겠습니다. 네, 선거 판세를 결정하는 3대 핵심 요인 가운데 인물부터 보겠습니다. 경기 평택을에는 후보가 5명 출마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용남 후보의 경우 검사 출신으로 19대 국회에서 국민의힘 의원을 지냈습니다. 민주당으로 자리를 옮긴 건 지난해인데요. 보수정당에 있던 시절 조국 당시 법무부 장관 저격수로 활약하기도 했는데 이번에 같은 지역구에서 맞붙게 됐습니다. 국민의힘 유이동 후보는 경기 평택 지역에서 3차례 국회의원을 지냈습니다. 대표적인 유승민계로 한동훈 당대표 시절 국민의힘 여의도 연구원장으로 활동했습니다. 조국혁신당 대표는 서울대 법대 교수 출신으로 문재인 정부 첫 청와대 민정수석과

0: 법무부 장관을 지냈고 이른바 조국 사태로 진영 갈등의 한복판에 섰죠. 조국 혁신당은 지난 총선에서 지민 비조, 그러니까 지역구는 민주당, 비례대표는 조국 혁신당이라는 슬로건으로 12석을 확보했지만 조국 본인은 비상계엄 직후 수감되면서 의원직을 상실했습니다. 이번 재보궐선거가 사면 복권 후 첫 선거입니다. 2022년과 2024년 대선에도 진보당 후보로 출마했었던 김재현 후보, 현재 진보당 상임대표인데요. 한국외대 총학생회장 출신으로 30대 초반인 2012년 처음 국회 입성했지만 2014년 통합진보당 해산으로 의원직을 상실했습니다. 재선 의원이 될 수 있을까요? 다음은 황교안 후보입니다. 자유혁신당 대표인데요. 이번 재보궐선거에서 가장 먼저 평택을 지역구에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검사 출신으로 박근혜 정부 국무총리와 대통령 권한대행을 했죠. 2021년부터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고 있고 12.3 비상계엄도 공개 지지했던 대표적인 극우 인사입니다. 이번에는 선거 구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조국혁신당 전 대표가 출마 선언을 하면서 험지 중에 험지라고 했던 말이 화제가 됐었는데 이 경기 평택을 민주당계의 험지가 맞을까요? 평택을 해당하는 지역의 최근 4차례 선거 살펴봤습니다. 이 총선은 전체 데이터고 나머지는 관외 사전투표를 제외한 통계입니다. 개헌 이후에 치러진 대선에서 이 민주당이 10%포인트 이상 넉넉히 가져갔고 총선과 22대 대선에서도 민주당이 승리했습니다. 다만 22년 지방선거의 경우 6%포인트 차이로 국민의힘 김은혜 후보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렇다면 읍면 동별로 나서서 살펴볼까요? 네, 민주당이 가장 크게 이겼던 지난해 대선 결과입니다. 팽성읍을 제외하면 모두 파란색입니다. 안중읍, 포승읍, 청북읍, 고덕면에서는 이재명 후보에게 10%포인트 넘게 표를 더 줬습니다. 유일하게 국민의힘 득표율이 높았던 팽성읍은 평택을 지역구에서 가장 보수적인 곳인데 이곳에는 주한미군 주둔지 캠프 험프리스가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우세했던 2022년 판세를 보면 청북읍과 안중읍을 제외한 나머지가 모두 빨간색입니다. 안중읍은 서평택 지역의 생활 중심지로 인구가 많은 편이고 청북읍은 신도시가 조성돼 다른 곳에 비해 아이를 키우는 부부가 모여있는 곳입니다. 또 이 지역을 얘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인데요. 네, 크기가 여의도 면적과 맞먹는 엄청난 규모의 반도체 공장입니다. 이와 함께 고덕 국제신도시가 생겼고 평택시 인구도 급증했습니다. 평택시 인구는 8년 전 51만 명 수준에서 현재 65만여 명으로 늘었습니다. 이 캠퍼스가 고덕동 안에 있습니다. 인구 급증으로 지난 2021년 동으로 승격됐는데요. 현재 고덕동에 사는 인구는 6만 5천여 명으로 평택에서 가장 많습니다. 30, 40대가 전체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는 매우 젊은 지역인데요. 10세 미만 어린이 인구가 만 명이 넘는 것도 특징입니다. 어린 자녀를 둔 젊은 부부가 많이 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 아직 결혼하지 않은 청년들의 비중도 높은데 전체적으로 남성 비율이 여성보다 5%포인트 이상 높았습니다. 이곳 현재 투표율 살펴볼까요? 네, 경기 평택을 지역구 현재 투표율은 14.1%입니다. 이번엔 여러 후보가 몰리고 전국적으로 인지도 높은 인물이 등장하면서 투표율이 올라갈 거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민심 캔버스 YTN 임혜진입니다.
1: 여기가 뉴욕입니까?
2: 이곳이 파리입니까?
1: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2: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3: 조금 전 황지연 앵커, 김경수 기자의 앵커 브리핑 중 언급된 이재명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관련 여론조사는 에너지 경제신문이 리얼미터에 의뢰해 지난 2026년 1월부터 5월까지 무선 RDD 100%를 이용한 자동응답 전화조사 방식으로 진행했습니다. 아울러 또 다른 이재명 대통령 국정수행평가 관련 여론조사는 전국지표조사 NBS가 엔브레인 퍼블릭, 케이스텔 리서치, 코리아 리서치, 한국 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026년 1월부터 5월까지 국내 통신 3사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이용한 전화 면접조사 방식으로 진행했습니다. 이와 함께 역대 대통령 직무수행 긍정률 관련 여론조사는 한국갤럽이 자체 조사해 지난 2026년 1월부터 5월까지 이동통신 3사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이용한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위 여론조사들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이전에 조사된 것임을 안내해 드립니다. 지금까지 민심 2026을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FM.
4: 쉼없이 달려온 30년. 1997년 외환위기 때 금모으기 운동을 통해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개최를 통해 대한민국을 전 세계에 알렸고 2024년 한국 최초 노벨문학상을 수상하며 K컬처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는 불공정과 불평등 사이에 서 있습니다. 많은 아이들과 청년들이 기울어진 그라운드에서 좌절하고 적지 않은 노년층이 빈곤과 무관심 속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30년, 이제 우린 더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고 청년들이 자유롭게 꿈을 펼칠 수 있는 사회, 다음 세대를 위해 배려하고 양보하는 사회, 우리 모두의 배려와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함께한 30년, 당신 곁에 YTN이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응원합니다.
5: 이 캠페인은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과 함께합니다.
6: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고속도로 곳곳으로 이제 조금씩 차가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먼저 서울 양양간 고속도로 따라 양양 가는 길 강일에서 남양주 요금소까지 정체되고 있고요. 영동고속도로 따라서 강릉 가는 길도 용인휴게소에서 양지터널까지 차량이 많은 상황입니다. 인천 쪽으로는 이천 부근에 고장차가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따라서 서울 쪽으로는 양재에서 반포까지 정체고요. 외곽 방향으로는 천안 호두휴게소 부근 주춤거리입니다. 광주 원주고속도로 광주나 원주 쪽으로 아직은 좀 비교적 수월한데요. 천안 논산간 고속도로는 차차 차가 많아지면서 논산 방향으로 차령터널 무학천교에서 차령터널까지 4km 구간 속도 내려가고 있습니다. 한편 서울시내 자동차 전용도로 위로도 조금씩 차가 늘고 있는데요. 거기에 강변북로는 사고도 있었습니다. 양화대교와 서강대교 사이 3차로에 사고가 나서 뒤로 좀 밀립니다. 성산대교에서 서강대교까지 혼잡합니다.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의 박화영이었습니다.

0: Music. News and music.
1: 실시간 뉴스와 좋은 음악이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FM 94.5MHz YTN 라디오 뉴스앤뮤직 11시에도 인사드릴게요. 아나운서 김영민입니다. 오늘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6.3 지방선거가 치러지고 있습니다. 선거 날인데도 언제나와 같이 YTN 라디오와 함께해 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에 대한 보답으로 좋은 음악들과 발빠른 뉴스 이번 시간에도 잘 전해드리겠습니다. 11시에도 가요 들려드립니다. 사용과 신청곡은 문자번호 샵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고요. 스마트폰으로 함께하시는 분들,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의 라이브 채팅 기능 통해서도 무료로 사용과 신청곡 보내실 수 있습니다. 11시 뉴스앤뮤직 첫 곡은 프랩의 Don't Worry 함께 하시죠.

프랩의 돈 머리, 11시 뉴스 뮤직 첫 곡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YTN 라디오 11시 뉴스 뮤직 함께하고 계신데요. 오늘 투표 날인데 날씨가 정말 덥습니다. 전국적으로 덥고 가장 더운 곳은 대구 이런 곳은 33도까지 치솟는다고 하는데요. 한낮에 투표하러 가시면 너무 더울 것 같아요. 오전 시간에 얼른 다녀오시는 것도 방법이겠습니다. 그런데 워낙 많은 분들이 저와 비슷한 생각을 하시는지 투표장이 북적이는 것 같아요. 9835번님께서 감사한 문자를 또 보내주셨는데요. 오전에 중랑천변에서 러닝을 하고 그리고 나서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고 왔습니다. 아, 너무 존경스럽습니다. 이렇게 휴일에도 운동하시고 권리도 행사하시고 부지런하게 하루를 보내고 계신다니 너무 대단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요. 9885번님께서 이른 시간인데도 많은 달리는 분들이 있어서 놀랐다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루 중 잠깐 잠을 내면 권리 행사를 하러 가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날이 너무 더워지기 전에 얼른 투표장으로 가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저희는 노래 두곡 이어서 듣고 다시 돌아올게요. 아이유가 부른 홀씨, 아이들의 모노까지 함께 하시죠.

노래 두 곡 함께 하셨죠. 아이유의 홀씨 그리고 아이들의 모노까지 듣고 오셨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뉴스 전해드립니다. 경찰청은 6.3 지방선거 본투표가 시작된 오늘 오전 6시부터 9시까지 3시간 동안 전국에서 선거와 관련한 신고 88건을 접수했습니다. 서울에서는 모두 33건이 접수됐는데 오전 6시 반쯤 동대문구에 있는 투표소에서는 60대 남성이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넣지 않고 밖으로 나가려다 제지를 받자 고성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운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어 오전 7시 40분쯤 구로구에 있는 투표소에서는 투표소를 잘못 찾아온 60대 남성이 투표소를 안내받는 과정에서 소란을 피우고 선거관리인의 팔을 잡아 끌며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두 사건을 포함해 접수된 사건들의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의대 정원 확대를 두고 불거진 의정 갈등 당시 의료계 집단 행동에 동참하지 않은 의사, 의대생 명단, 이른바 의료계 블랙리스트를 유포한 사직 전공의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스토킹 처벌법 위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된 류모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지난달 20일 확정했습니다. 류 씨는 의정 갈등 국면이던 지난 2024년 8월에서 9월 당시 의료계 집단 행동에 동참하지 않고 근무한 의사와 의대생 등 약 2,900여 명의 명단을 해외 사이트에 21차례 게시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간추린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지금 시각 오전 11시 40분 8초 지나고 있습니다. 오전 11시 기준 전국 투표 상황 15% 투표율 보이고 있는데요. 지역별로 살펴봤을 때 가장 높은 투표율을 기록하고 있는 곳이 대구입니다. 18.9%고요. 투표율이 낮은 지역, 가장 낮은 곳은 전남 광주네요. 11.4%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서울의 투표율은 14.7%입니다. YTN 라디오는 오늘 쭉 지방선거 관련 소식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해드릴 예정이니까 계속해서 FM 94.5MHz와 함께해 주시죠. 노래 두 곡 듣고 다시 돌아와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키키가 부른 404 그리고 레드벨벳의 아이스크림 케이크까지 두 곡 함께 하시죠.

노래 두 곡 함께 하셨어요. 키키의 404 그리고 레드벨벳의 아이스크림이었고요. 이어서 지금까지 들어온 뉴스 전해드립니다. 튀르키예 베식타시 JK의 공격수 오현규 선수가 한국 축구의 스트라이커 계보를 잇는 적자임을 상징하는 18번을 달고 첫 월드컵 무대를 누비게 됐습니다. 국제축구연맹은 어제 2026 북중미 월드컵에 참가하는 48개국 대표팀의 선수 명단과 등번호를 공개했습니다. 대표팀 선수 명단이 확정됨에 따라 월드컵 무대를 18번을 달고 누비겠다던 오현규 선수의 꿈이 이뤄진 셈입니다. 콩고 민주공화국 축구대표팀과 칠레 대표팀의 평가전 일정이 에볼라 바이러스 발생에 따른 보건상의 우려로 인해 취소됐습니다. AFP 통신은 오늘 스페인 남부 라 리네아 데라 콘셉시온의 후안 프랑코 시장이 오는 9일에 예정된 콩고 민주공화국과 칠레의 평가전 개최를 금지하는 법령에 서명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프랑코 시장은 이번 결정은 에볼라 바이러스 발생에 대한 예방적 조치라며 안달루시아 지방정부 보건국의 권고에 따랐다. 시장 직속 보건국 책임자도 이번 경기 개최를 반대한다는 권고를 냈다고 설명했습니다. 간추린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11시 뉴스앤뮤직 노래 두 곡으로 마무리할게요. FX의 핫 서머, 더 발룬티어스가 부른 서머 들려드립니다. 잠시 뒤 12시 뉴스앤트롯입니다. 그때 또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김영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안녕하세요, 영표입니다. 축구에서 나이스 패스는 볼을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빠르고 정확한 교감이 중요합니다. 뉴스도 똑같습니다. 누구보다 빠르게, 누구보다 정확하게. FM 94.5 YTN 라디오 한번 들어보시면 압니다. 저 이영표와 함께 하시죠.
1: 압록강을 겨울에 건넜다 그러더라고요. 걸어서 평북의 할머니처럼 이제 위장하고 혼자서 세브란스 수간호사로서 외부에서 이제 전달된 독립선언서를 비밀리에 숨겨두셨다고 합니다. 거리로 나가는 학생들과 주변에 배포하면서 3.1 운동 이후에 경찰에 이제 쫓기는 몸이 되었고 난주로 피신했다고 합니다.
2: 간호로 지킨 나라, 우리가 지킬 이름. 제10편 신흥무관학교 간호장 이해시.
1: 사랑했자, 베풀시자, 애시. 저는 이해시 선생 조카 손주 이경민이라고 합니다. 신흥무관학교 이범석 장군이 은인의 도움으로 살아났는데 이해시가 첫 번째 은인이었다고 합니다.
3: 모든 일이 무의로 끝남에 나는 완전한 허탈감에 빠져버렸다. 주위에서 몸을 돌보라는 권고로 합리하로부터 삼원포 군정서 병원으로 옮겼다. 그 병원의 조수 겸 간호원으로 있는 이해시 씨는 만세운동에 가담했다가 망명한 노처녀.
1: 신흥무관학교의 의무처의 간호장으로서 일본군과의 전투에서 다친 독립군들을 치료하고 간호하신 거고, 죽음에 이르는 이범석 장군을 옆에서 살려내셨다. 굉장히 그 기술이 좋으셨다 그러더라고요. 독립투사들을 지원하면서 간호사로서 일선에서 함께하신 독립운동가시지 않으신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일생을 사신 분으로 기억되었으면 좋겠어요. 어릴 때 기억에 남는 모습이 몸이 크셨어요. 여 대장부와 같은 기계가 있으신 분. 만약에 천국에 가서 뵙는다면 너무 감사합니다. 고마웠습니다.
2: 이 프로그램은 국가보훈부 대한간호협회와 함께합니다. 지금 시각은 11시 57분입니다. YTN's
4: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지방선거일인 오늘

네, 낮 더위가 계속됩니다. 서울과 광주, 대구의 낮 기온이 31도까지 오르고요. 오후 동안에는 대기가 불안정해서 소나기가 쏟아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오후부터 하늘은 구름이 다소 많아지겠고요. 낮 동안 구름 사이로 자외선이 강하겠습니다. 오후 시간대는 오존 농도 또한 높으니까요. 장시간 야외 활동은 피하셔야겠습니다. 수도권제 1순환 고속도로 약간씩 차가 늘어나고 있는데 서하남 부근으로 판교 방향 밀리고 있고요. 장수에서 송내, 서운에서 계양까지 더디게 둔갑니다. 영동고속도로 강릉 쪽으로는 동수원 부근 장애물이 있는데요. 진입로와 갓길에 걸쳐 타이어가 떨어져 있어서 지금 치우고 있습니다. 마성터널 부근 3차로에서도 지금 장애물 철제류가 떨어져 있어서 처리하고 있고요. 용인휴게소에서 양재터널까지는 차가 많습니다. 인천 쪽으로는 이천 부근에 고장차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현재는 양방향으로 크게 막히지 않고 통과하고 있고요. 다만 서울 쪽으로는 주감휴게소 부근에 고장차가 있고 부산 쪽으로는 활천 부근에 고장차 소식 들립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박하연이었습니다.

0: 요즘 유튜브로 시사 프로그램 즐겨봐요. 운전할 땐 라디오로 듣고 대중교통 이용할 땐 영상으로 챙겨봐요. 김준우의 뉴스 정면승부. 제가 즐겨보는 프로그램인데 정말 재밌더라고요. 평일 오후 5시 10분 시작하니까요. 지금 라디오와 유튜브로 검색해보세요. 너무 재미나요.
1: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2: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YTN
1: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지금부터 민심 2026을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3: 경북을 제외한 9곳의 지역은 민주당이 안정적으로 우세하다고 평가를 했는데요. 이 분석으로만 보면 최대 15곳, 그러니까 사실상 석권을 노리는 거지만요. 사실 안팎으로 제가 좀 취재를 해보니까 12곳에서 14곳 정도를 내다보는 전망이 많았습니다. 국민의힘은 어떤가요?
4: 네, 국민의힘은 대구와 경북 두 곳은 확실한 우세 지역으로 분류를 했고요. 이 서울과 강원, 대전, 충남, 충북, 또 울산, 부산, 경남 8곳은 경합 중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 대구, 경북을 사수하고 서울과 부울경 등을 지켜낸다면 뭐 어느 정도 목표를 달성했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이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지역 가운데 특히 여론 관심이 뜨거운 곳이 두 군데 있습니다. 어느 곳입니까?
3: 네, 민주당 지지세가 전통적으로 강한 전북과 그리고 보수의 뿌리로 불리는 대구입니다. 먼저 전북부터 살펴보면요. 민주당 이원택 후보와 무소속 김관영 후보가 엎치락 뒤치락하며 백중세를 보이고 있죠. 이 전북은 사실 민주당이 그동안 한 번도 놓친 적이 없는 지역인데요. 즉 민주당 지도부로서는 이 전북을 만약에 뺏기면 다른 지역 선거 결과와는 무관하게 책임론이 불거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 다른 관심 지역구 대구는 어떤가요?
4: 네, 보수 지지세가 강한 대구에선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맞붙었습니다. 이 초중반 구도는 여론조사에서 오차범위 내 접전조사까지 빈번하게 발생을 했고 그래서 이 박근혜 전 대통령까지 등판해서 지원 사격에 나서기도 했는데요. 이 국민의힘은 골든크로스를 주장하지만 이 막판까지 그야말로 예측불허의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3: 네, 선거 기간 취재를 할 때도 이 두 지역의 열기가 정말 특히 뜨겁더라고요. 그런데 여야 모두 절대 사수를 외치는 지역이 한 곳 더 있죠?
4: 네, 바로 서울입니다. 저희 뒤로 보이는 이 서울시청을 차지하기 위해서 치열한 선거전이 펼쳐졌는데 이 전략과 판세도 살펴볼까요?
3: 네, 전임시장인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가 5선에 나서고요. 민주당 정원호 후보는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같이 프로필 살펴보면요. 정원호 후보는 일 잘하는 행정가, 그리고 새로운 얼굴, 마지막으로 안전을 캐치프레이즈로 밀고 있습니다. 한강버스와 GTS 철근 누락 등 오세훈 시정의 크고 작은 사고를 잇따라 공격하면서 서울 탈환을 노리는 겁니다. 오세훈 후보는 현직 프리미엄에 걸맞게 인지도, 그리고 소신파 이미지가 최대 강점으로 꼽히는데요. 캐치프레이즈는 서울의 완성입니다. 즉 서울시 대전환의 서사를 완성하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현재 판세는 어떤가요?
4: 네, 정원호 후보를 오세훈 후보가 쫓는 모양새였지만 이 결과를 속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여론조사가 공표되지 않는

0: 블랙아웃 일주일 기간 동안 두 후보가 처음으로 TV 토론을 했고 또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사고 등이 선거 유세를 잠시 멈출 정도의 사고도 이 변수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1: 네, 사실 서울이 중도층이 좀 많고요. 지역 색채가 옅은 데다가 유권자들은 좀 진영 대신에 각자의 이해관계를 중시하는 경향이 짙은 것 같습니다. 이 바닥 민심을 파고들어서 서울 시민의 선택을 받을 사람이 누구일지 정말 궁금해집니다.
0: 네, 다음으로 재보궐선거 격전 상황 짧게 짚어볼까요?
1: 네, 재보궐선거는 모두 14곳에서 열립니다. 민주당 지역구였던 곳이 13곳이고요. 국민의힘은 대구 한 곳을 내놓았습니다. 최대 관심사는 당연히 평택을입니다. 출사표를 던진 후보는 5명인데요. 사실 현실적으로 당선 가능성에 있는 후보는 민주당 김용남 후보와 국민의힘 유희동 후보, 그리고 조국혁신당 조국 후보까지 이렇게 3명, 막판까지 혼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이 지역에 올인한 조국혁신당의 입장에서는 사실상 당의 존립이 걸린 문제라고도 봐도 무방할 것 같은데요. 결과에 관심이 쏠립니다.
0: 네, 이 평택만큼 이 부산 북갑도 관심 지역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민주당 하정우 후보와 국민의힘 박민식 후보, 그리고 무소속 한동훈 후보까지 3파전 양상인데요. 이 북갑은 보수 진영의 향배를 가를 주요 분수령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이 국민의힘에서 제명된 한동훈 후보가 여의도에 입성해서 보수 재편을 주도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1: 네, 박 기자, 마지막으로 선거 막판 변수를 3개 정도 꼽아서 짧게 짚어볼까요?
0: 네, 첫 번째로는 샤이 지지층의 향배입니다. 이 각 진영이 이들을 얼마나 투표장에 불러내느냐가 이번 선거 승패에 결정할 주요 변수로 꼽히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전직 대통령의 활발한 지원이 미칠 영향. 입니다.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은 아예 공개 일정을 소화를 했고 문재인 전 대통령은 SNS에 이 좋아요를 올리면서 이 조국 혁신당 조국 대표를 사실상 응원을 했습니다. 이 지지층 결집 효과가 있지만 또 이런 전직 대통령들의 등판은 중도층의 반발을 살 수도 있는 양날의 검으로 꼽히는 만큼 어떻게 작용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변수는 안전 문제입니다. 선거 막판 앞서 언급한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에 이어서 이 대전 하나웨어로 폭발 사고까지 발생을 했습니다. 이 선거 시기와 맞물려서 유권자들의 마음도 자연스럽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측면으로 거론됩니다.
1: 네, 지금까지 지방선거 판세와 주요 지역 동향을 서울시청 광장에 마련된 YTN 특별 스튜디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상암동 스튜디오 나와주시죠.
2: 네, 요즘은 주변에서 도서관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주민이 참여해서 필요한 공간을 만드는 대표적 사례이기도 한데요. 그래서 준비해봤습니다. 투표율과 함께하는 전국 도서관 산책 지금 떠나보시죠. 네, 오래된 골목길 주택들을 이어붙여서 도서관 마을이 됐습니다. 개미굴 같은 책 미로 속에 숨겨진 서울의 민심. 이 시각 투표율 18.6%입니다. 네, 이어서 어디로 가볼까요? 이 도서관에서는 어디서나 아름다운 선율이 흐릅니다. 의정부 음악도서관에서 경기도의 투표율 리듬 확인해 보시죠. 경기 투표율 현재 18.4%입니다. 네, 이어서 인천 송도 국제도시가 새 지식 항구를 품었습니다. 인천 시민들은 어떤 미래를 그리고 있을까요? 이 시각 인천 투표율 18.2%입니다. 네, 전국 공공도서관 장서율 1위는 어딜까요? 대전 한밭도서관입니다. 소장도서가 90만 권이 넘는다고 하는데요. 대전 투표율 19.8%입니다. 네, 책이 왔습니다. 시민들의 삶 속에서 직접 찾아갑니다. 서산 이동도서관의 하루 주행거리가 100km, 충남의 현재 투표율은 20.2%입니다. 오늘 투표입니다. 기표소에서 누굴 찍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청주 열린도서관에서 전해드리는 충북 투표율 19.7%입니다. 네, 이어서 어디로 가볼까요? 종이책을 사뿐히 엎어놓은 듯한 아름다운 외관이 눈길을 끕니다. 국립세종도서관에서 행정수도 세종의 투표율 전해드립니다. 16.8%입니다. 4년 동안 민심을 대출해드립니다. 365일이 4번 낮이고 밤이고 민생 챙겨주실 거죠? 스마트 도서관이 불을 밝힌 제구의 현재 투표율 23.7%입니다. 1000년 전 신라를 밝히던 석등이 도서관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옛 지혜가 깃든 경주 신라 천년서고에서 경북의 이 시각 투표율 살펴봅니다. 21.7%입니다. 네, 이어서 이 신발 벗고 집처럼 편안하게 책과 이웃을 만나는 곳입니다. 부산 동네 사랑방에서는 어떤 얘기가 오가고 있을까요? 이 시각 부산의 투표율 확인해 보시죠. 20%입니다. 너머로 붉게 물드는 바다놀이 일품인 곳입니다. 장생포 항구가 내려다보이는 지관서가에서 울산 투표율 전해드립니다. 20.6% 확인하시죠. 네, 과거 실내체육관이 거대한 책의 바다로 변했습니다. 마산 지혜의 바다에 띄우는 경남 투표율 21.2%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빛고을 광주로 가보시죠. 빛고을의 지혜가 대나무 숲을 이뤘습니다. 행정통합으로 더 큰 미래를 그리고 있는 광주 전남 지역 투표율 14.1%입니다. 네, 이어서 덕진공원 호수 위에 연꽃처럼 도서관이 핀 곳으로 가보겠습니다. 도서관의 도시입니다. 전주에서 살펴보는 전북 투표율 현재 14.8%입니다. 지식이 밤하늘 은하수처럼 흐르는 원주 미리내 도서관입니다. 현재 강원의 투표율 확인하시죠. 21.6%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도시 살펴볼까요? 제주목을 다스렸던 관아엽. 고향을 사랑하는 제주사람 김영수가 목요일 비인교사의 도서관을 만들었습니다. 제주 지역 얼마나 투표했을까요? 18.4%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서울 북촌 정독도서관은 1900년에 개교한 경기고의 옛 모습 그대로 간직하고 있습니다. 벚꽃이 만발한 지식의 전당에서 대한민국의 내일을 펼쳐봅니다. 전국 투표율 19%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네, 어느 때보다 치열했던 이번 6.3 지방선거 여야 정치권 언론 두 분 모시고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 이재호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 이사장 두 분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어제 마지막까지 여야 모두 혼신을 다한 유세전을 펼쳤는데요. 그 모습 먼저 보고 오시죠.
3: 내 안에 잠들들이 곳곳에서
4: 정청래 민주당 총괄 상임선대위원장입니다.
3: 선거판에 전면으로 등장해서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 용납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제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대한민국 경제 발전, 한반도 평화, 미래로 가야 한다라는 것을 국민들이 그것을 보여주셔야 할 선거입니다.
5: 6월 3일이 지나면 우리의 숨쉬는
4: 장동혁 국민의힘 상임선대위원장입니다.
6: 대통령도 죄 지으면 감옥 가자 했던 사람이 이재명입니다. 여러분, 이재명도 재판받고 감옥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일 투표장에서 반드시 표로 심판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4: 여야 지도부가 막판 총력 유세에 집중하는 가운데 서울시장 후보들도 마지막 힘을 냈습니다.
7: 실천하는 시장, 계획만 앞세우는
4: 정원우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입니다.
7: 바로 증명하는 시장, 이재명 대통령 바로 잡겠습니다.
4: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입니다.
7: 정원우 후보가 이런 역할을 할 수 있겠습니까?
2: 시장과 도지사 등 16개의 광역단체장 기준으로 선거 초반에는 뭐 15-1로 민주당이 압승할 거다 이런 전망도 있었는데 지금은 접전지가 꽤 늘었습니다. 어느 정도로 예상하십니까?
8: 저는 한 13, 뭐 민주당이 13석은 할 것 같아요.
2: 13-3으로 예상하십니까?
8: 예,
2: 예. 예, 13-3으로 예상하셨는데요. 이상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9: 저는 한 11-5.
2: 11-5.
9: 예.
2: 그럼 5는 어떤 지역으로 보십니까?
9: 5는 뭐 서울, 대구, 부산, 경북이 4잖아요.
2: 예.
9: 그 외에 뭐 한 지역 정도 더
2: 있을 것이다.
9: 예.
2: 네. 이 전체 판세도 중요하지만 이 지역을 꼭 이겨야 진짜 승리다. 이런 지역들이 있잖아요. 어느 지역을 꼽으실까요?
8: 네, 전 대구를 꼽겠어요.
2: 민주당에서 대구를 이겨야 이긴
8: 예,
2: 것이다.
8: 예.
2: 네, 전망은 어떻게 보세요?
8: 이긴 것이다가 아니라
2: 예.
8: 그 간절하죠 그만큼.
4: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입니다.
8: 이 지방선거가 실시되고 대구시장은
2: 예.
8: 항상 한쪽 당에서만 했는데 이번에 하여튼 뭐 이 정치사에 남을 일이죠. 이번에 대구를 민주당이
2: 예.
8: 이기면은.
2: 예. 예. 대구시장을 김부겸 후보가 이기는 것이 민주당에서 가장 간절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국민의힘에서는 어느 지역이 가장 간절할까요?
9: 제가 뭐 국민의힘을 대변하는 건 아닌데
2: 예.
9: 국민의힘 쪽에서는 아무래도 서울시장

0: 이 제일 관심 있지 않겠습니까?
1: 예. 네,
2: 이재우
1: 그럼 여기서
2: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
1: YTN 인증페이지
2: 이사장입니다.
1: 연결해서 이 시각 투표율 확인하고 와서 대담 진행하겠습니다.
3: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국 각지 투표소에서 유권자들이 기표한 투표용지들이 이렇게 투표함으로 모여들고 있는데요. 지금 투표 시작 6시간 정도 지났는데 이 시각 전국 투표율 19% 기록하고 있습니다.
1: 네, 그리고 제 뒤로는 시원하게 YTN 서울타워가 보이는데요. 시도 투표율은 각 시도 청사를 배경으로 살펴보겠습니다.
3: 자, 서울시 새 청사를 지은 지도 벌써 14년입니다. 수도 800만의 선택은 누가 될까요? 서울 이 시각 투표율 18.6%입니다.
1: 네, 이번엔 경기로 가봅니다. 유권자 수가 1,100만 명인데요. 16개 시도 가운데 가장 많은 곳입니다. 광교청사의 모습도 보이네요. 투표함에 모인 경기 지역의 현재 투표율은 18.4%입니다.
3: 다음 인천으로 가봅니다. 인천광역시청은 1985년에 지어졌는데요. 40년 만에 새로 짓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인천의 현재 투표율은 18.2%입니다.
1: 네, 이번엔 대전입니다. 대법원과 비슷한 이 시청 건물이 드라마에서는 대역으로도 쓰인다고 하는데요. 이 시각 대전의 투표율 19.8%입니다. 계속해서 충남으로 가보죠. 높지 않으면서도 단비와 어우러진 청사의 디자인이 호평을 받았는데요. 이 시각 충남 투표율 20.2%입니다.
3: 우리나라에서 도청사로 이용하는 건물 가운데 가장 오래된 충청북도청입니다. 1937년에 지어졌다고 하는데요. 현재 충북의 투표율은 19.7%입니다.
1: 네, 이번엔 세종으로 가보죠. 행정중심 복합도시로 건설된 도시인데요. 청사는 참 예쁜데 일하는 사람에 비해서 공간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세종의 이 시각 투표율 16.8%입니다.
3: 다음은 대구시청 삼격청사 보고 계십니다. 경부통청이 옮겨간 이후 대구시가 동인청사와 함께 쓰고 있습니다. 대구에 모인 투표용지 현재 투표율은 23.7%입니다.
1: 네, 이번엔 경북도청입니다. 청와대와 비슷해 보이는데 규모는 더 큽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광역단체 청사인데요. 경북의 현재 투표율 21.7%입니다.
3: 네, 경북도청 못지않게 규모가 큰 부산시청입니다. 지금은 이마저도 공간이 부족하다고 하는데요. 현재 부산의 투표율은 20%입니다.
1: 네, 이번엔 울산으로 가보죠. 울산광역시청은 지난 2009년에 새로 지어졌는데요. 어느새 17년이 흘렀습니다. 울산의 이 시각 투표율 20.6%입니다.
3: 창원의 본관이 진주의 별관이 있는 경상남도청입니다. 이 시각 경남 투표율 21.2%입니다.
1: 오는 7월이면 두 개 시도가 합쳐집니다.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로 다시 태어나는데요. 광주와 전남의 투표율 합산하면 이 시각 14.1%입니다.
3: 도청을 이전한 이후에는 전북, 전주를 대표하는 행정타운이 됐죠. 전북특별자치도입니다. 전북의 이 시각 투표율 알아볼까요? 14.8%입니다.
1: 네, 이번엔 강원인데요. 정겹지만 오래돼 보이죠. 신청사 건설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강원특별자치도입니다. 강원의 이 시각 투표율 21.6%입니다.
3: 2000년대 초반에 신축과 이전이 검토됐지만 아직도 진행되지 못하고 있죠. 제주특별자치도입니다. 제주의 이 시각 투표율 18.4%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1: 네, 지금까지 시도청사와 함께 시도 투표율 살펴봤습니다. 민심 스테이지였습니다.
4: 어디까지 가시나요?
5: 살아서 장까지요.
4: 혹시 닥터 캡슐 전?
5: 3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캡슐. 닥터캡슐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6: 내게 기대 저축은행 당신 곁에 저축은행 기대하던 미래와 만나요.
7: 당신의 기대 당신의 미래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6: 내게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1: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2: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1: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3: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솔루텍입니다.
4: 시스템 에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3: 특허받은 LG 정품 세척 하이엠솔루텍입니다.
4: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3: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1544-8777.
5: 지금까지 민심 2016을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FM.
6: 반갑습니다. 경기도의 의자 김진경입니다. 1420만 경기도민의 삶을 지키겠다는 약속으로 출발한 제11대 경기도의회가 어느덧 4년 여정의 뜻깊은 마무리를 준비합니다. 치열하게 고민한 수많은 조례와 정책은 도민 여러분의 더 나은 내일을 위한 힘없는 노력이었습니다. 남은 시간 또한 처음 마음 그대로 도민 삶 가까이에서 더 낮게, 더 깊이 살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7: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8: YTN FM.
9: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지방선거날이 오늘 전국이 맑은 가운데 자외선 지수가 높음에서 매우 높음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투표하러 가는 길 모자나 양산, 선글라스 등으로 자외선 차단에는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교통흐름은 상당히 여유가 있는 편입니다. 일부 구간에서만 짧게 정체가 이어지는데요. 북부간선도로 외곽 구리 쪽으로는 월릉에서 신내까지 시속 20, 30km 미만으로 차량 밀리고 있고 이 구간 지나는데 대략 9분 정도 소요가 됩니다. 강변북로 일산 쪽으로도 성산대교에서 가양대교까지만 짧게 밀리고 있는데 가양대교를 지난 지점 5차로에서는 현재 시설물 보수 중에 있으니까요. 미리 주의해서 이동을 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고속도로들도 전체적인 흐름은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다만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판교에서 일산 쪽으로 장수에서 송내, 서운에서 계양까지 각각 2km 구간씩 더디게 이동을 하고요. 서울 양양간고속도로도 양양 가는 길은 강일에서 남양주 요금소 사이로 7km 구간에서 제속도를 내지 못합니다.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 김정윤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FM 94.5 MHz YTN 라디오 뉴스앤트롯 아나운서 김영민입니다. 12시와 1시는 성인가요와 트롯 들려드리는 시간이죠. 오늘 제9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가 치러지는 6월 3일 수요일에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YTN 라디오 뉴스앤뮤직 뉴스앤트롯으로 신나는 노래는 물론 실시간 투표 현황까지 챙겨보시죠. YTN 라디오와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먼저 알려드립니다. 사용과 신청곡 보내실 곳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문자번호 샵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보내주시거나 YTN 라디오 앱 하단의 라이브 채팅 기능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12시 뉴스앤트로 첫 곡은 신청곡으로 준비가 되어 있네요. 0916번님께서 보내주신 유산슬의 사랑의 재개발 먼저 듣고 올게요.

0: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캠스를 즐깁니다. 왜?
1: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0: 제습환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 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1: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2: 경동 나비엔.
3: 우리 금융그룹이 가장 먼저 움직입니다. 힘껏 안아드릴게요. 우리 금융그룹 포용금융 프로젝트. 언제나 우리 모두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

0: 안전화.
1: 보토링크 속보입니다. 사업장 오염물질이 직원 건강은 물론 기계 품질에도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2: 그래서 오토링크 집중기가 주목받죠. 2026년엔 집중기 지원금 신청 시 정부에서 설치비 보조까지.
1: 지금 바로 오토링크 하세요.
2: 1577-7097. 집중기는 오토링크.
3: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큐레큐.

0: 하면 훌라하게 될걸. 할인 훌라면.
1: 합성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목재 예스팀바.

0: 우수한 품질의 정부 조달 우수 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1: 합성 목재의 스팀바
0: 경동산업 주식회사
2: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3: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2: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3: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2: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퍼오라레
3: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0: 여기가 뉴욕입니까?
4: 이곳이 파리입니까?
0: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4: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5: 아, 맞다. 내 차 매트 바꿀 때 됐지.

0: 빈틈없이 맞추다. 카메트는 카마르.
1: 12시 뉴스앤트롯 첫 곡으로 유산슬의 사랑의 재개발 0926번님의 신청곡 듣고 왔습니다. 점심 식사는 하셨나요? 이른 아침 겸 점심 드시고 이제 천천히 투표장으로 향하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요. 아니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빨리 숙제를 끝낸다는 마음으로 투표를 하고 이제 개표 상황을 설레는 마음으로 편히 기다리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지금 12시 기준 투표율이 19%를 보이고 있는데요. 저는 아마 아직 투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 투표율은 한 오후 4시경 투표율에 제 한 표가 집계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워낙에 사전 투표일 때부터 투표율이 높았습니다. 직전 지방선거 때와 지금 동시간대 비교를 해봐도 굉장히 투표율이 높은 편이죠. 2022년 지선 때 지금 시간대에 비해서 4%포인트나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역별로 좀 볼까요? 지금 가장 투표율이 높은 지역이 대구입니다. 23.7%를 보이고 있고 가장 낮은 지역이 전남 광주 14.1%, 서울은 18.6%, 그리고 인천이 18.2%, 경기가 18.4% 보이고 있습니다. 서울 안에서도 투표율이 가장 높은 지역 아까는 송파구였는데 지금은 강동구로 바뀌었고요. 최저치를 기록한 곳은 관악구네요.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으니까요. 여러분, 투표, 나의 소중한 권리 행사입니다. 많은 곳에서 투표 늦지 않게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투표는 오늘 오후 6시까지 진행됩니다. 투표하러 가실 때는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꼭 지참하시길 바랄게요. 모바일 신분증도 가능한데요. 모바일 신분증은 캡처해서 이미지로 가져가시면 인정이 안 됩니다. 현장에서 앱을 직접 실행해서 확인받아야 합니다. 오후 6시까지입니다. 8시까지라고 착각하실까봐 노파심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니까 시간 안에 꼭 가셔서 투표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는 노래 3곡 듣고 다시 돌아와서 간추린 뉴스 전해드리죠. 금잔디의 인생샷, 박서진의 춘향아, 은가은의 부산갈매기까지 듣고 올게요.

노래 세 곡 함께 하셨습니다. 금잔디의 인생샷, 박서진의 춘향아, 그리고 은간의 부산갈매기였고요. 지금까지 들어온 뉴스 전해드립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6.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선 본투표일인 오늘 플라톤의 말대로 최악의 저질들에게 지배당하지 않기 위해 투표하셨느냐며 투표를 독려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SNS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X로 온라인 소통을 시작했다는 소식을 공유하며 이같이 적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본투표를 사흘 앞뒀던 지난달 31일 SNS에 정치 무관심의 대가는 최악의 저질들에게 지배당하는 것이란 고대 그리스 철학자 플라톤의 말을 올렸는데 이를 염두에 둔 언급으로 보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6.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선 본투표일인 오늘 내가 지지하는 후보에게 딱 한 표가 부족하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투표장에 나와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권력은 총구가 아닌 투표소에서 나온다며 이같이 언급했습니다. 이어 과거 지방선거에서 동점자가 나와 연장자가 당선된 사례가 7번, 한 표 차이로 승패가 갈린 사례도 13번이나 있었다며 한 표의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한병도 원내대표도 대한민국이 과거로 회귀하느냐, 미래로 도약하느냐를 판가름할 중차대한 선거라고 의미를 부여하며 투표 참여를 독려했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6.3 지방선거 당일인 오늘 본인의 국회의원 지역구인 충남 보령에서 본투표에 참여했습니다. 장 대표는 보령 대천여고에서 투표 뒤 기자들과 만나 투표하면 바꿀 수 있다며 꼭 투표장에 가서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사전투표 과정에서 불거진 이재명 대통령 투표지 노출 논란을 겨냥해 오늘 투표해보니 도장이 참 잘 찍힌다며 편안하게 투표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장 대표는 또 SNS에는 선거운동 13일 동안 민심의 변화를 온몸으로 느낄 수 있었다며 전국 곳곳에서 이재명과 민주당의 오만을 향한 분노의 불길이 솟아오르고 있다고 적었습니다. 간추린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문자 사연으로 투표했습니다 하는 문자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3324번님은 관악구에서 사전투표를 하고 본투표일인 오늘은 관악산에 오르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해 주셨고요. 4985번님 새싹 가족분이십니다. 6시에 투표를 하셨어요. 지금은 근무를 하고 계신다고 하는데 72살인데 한 번도 투표 빼놓지 않았습니다. 소중한 권리 행사 해야죠. 라고 이야기 나눠주셨습니다. 8950번님 투표하고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노래 들으면서 드라이브 갑니다. 하, 기분이 산뜻하고 이미 난 다 했기 때문에 오로지 편안한 마음으로 여행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투표 후기 많이 남겨주세요. 현장 얼마나 붐비는지 어디서 투표하셨는지 뭐든 좋습니다. 사연과 신청곡 보내실 곳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정보 이용료 드는 문자번호 샵 0945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노래 두 곡 더 함께 할게요. 저구의 잃어버린 정에 이어서 4985번님의 신청곡 남진과 장윤정이 부른 당신이 좋아까지 함께 하시죠.

저구의 잃어버린 정, 남진과 장윤정의 당신이 좋아 두 곡 함께 하셨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뉴스입니다. 경찰청은 6.3 지방선거 본투표가 시작된 오늘 오전 6시부터 9시까지 3시간 동안 전국에서 선거와 관련한 신고 88건을 접수했습니다. 서울에서는 모두 33건이 접수됐는데 오전 6시 반쯤 동대문구에 있는 투표소에서는 60대 남성이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넣지 않고 밖으로 나가려다 제지를 받자 고성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운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어 오전 7시 40분쯤 구로구에 있는 투표소에서는 투표소를 잘못 찾아온 60대 남성이 투표소를 안내받는 과정에서 소란을 피우고 선거관리인의 팔을 잡아 끌며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할머니는 우리나라가 잘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투표하러 왔다며 젊은이들이 성공하고 잘 사는 나라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대전경찰청 수사전담팀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대전 사업장에서 발생한 폭발 사고로 숨진 사망자 5명에 대한 신원 확인 절차가 완료됐다고 밝혔습니다. 신원 확인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DNA 감정을 통해 이뤄졌습니다. 경찰은 사망자들의 신원이 확인됨에 따라 시신을 유가족들에게 인도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간추린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12시 뉴스앤트롯 남희애의 내 남자 들으면서 마무리하고요. 저는 잠시 뒤 1시 뉴스앤트롯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이 메시지는 2026년을 살았던 당신들에게 전하는 22세기의 기록입니다. 당신들이 남긴 유산 덕분에 우리의 하루는 플라스틱과 함께 시작됩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의 90%는 미세 플라스틱으로 오염되었고 해양 생태계는 붕괴되었습니다. 당신들의 편리함이 우리에게는 생존 자체가 되었습니다. 당신들이 무심코 버린 플라스틱은 강물을 따라 바다를 병들게 할 뿐 아니라 땅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우리가 먹는 식재료의 근원마저 오염시켰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신들이 남긴 쓰레기 더미 속에서 생존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희생이 아니라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숙명이었습니다. 당신들의 시대에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단 한 번 쓰고 버려질 미래를 거부하고 영원히 지속될 푸른 지구를 위한 행동에 바로 지금 당신들의 시대에 함께해 주세요.
1: YTN 라디오 기후위기 극복 캠페인은 글로벌 뉴스리더 연합뉴스와 함께합니다.
2: 협력업체 직원이 원청의 설비 점검 중 설비에 끼어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정비 수리 시 전원 차단이 생명을 살립니다. 원청과 협력업체가 함께 점검해 주세요. 원청과 협력업체가 함께 안전보건 활동을 실천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필요한 비용을 함께 지원합니다. 원하청 위험 격차를 줄이는 안전한 현장. 상생협력으로 함께 만들어갑니다.
3: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4: 가난했던 도시, 그 척박했던 땅을 바꾼 건 특별한 누군가가 아니었습니다. 묵묵히 아침을 지키고 치열하게 밤을 견디며 내일의 희망을 만들어온 수많은 사람들. 그들이 바로 오늘의 성남을 만든 진짜 히어로입니다. 오늘도 함께 희망도시 성남.
5: 지금 시각은 12시 57분입니다. YTN
6: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투표하러 가는 길 강한 볕이 내리쬐며 많이 덥습니다. 현재 전국의 자외선이 높음에서 매우 높음 수준을 보이고 있고요. 더불어 기온이 꾸준히 올라서 한낮에는 서울의 낮 기온이 31도, 광주와 대구도 31도가 예상이 됩니다. 한편 오늘 소나기 소식도 있는데요. 대기 불안정으로 오후부터 강원과 충북, 남부 내륙에는 5에서 40mm의 소나기가 지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전체적으로 교통 흐름은 계속해서 여유가 있습니다. 현재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가 판교에서 의정부 쪽으로는 서하남 부근에서 2km 구간 정체를

보이는데요. 이 구간을 제외하고는 전반적인 흐름 상당히 좋은 상황이고요. 제2경인고속도로 이용해서 인천 가는 길도 남동 부근에서 역시 2km 구간 차간거리를 좁힙니다. 영동고속도로는 인천이나 강릉 쪽으로 오고 가는 길전 구간 소통은 원활합니다. 다만 인천 쪽으로 이천 부근 갓길과 북수원 부근 갓길에서 각각 고장차 처리 작업이 진행 중이고요. 반대편 강릉 쪽으로 용인 부근 4차로에서는 장애물 처리 작업이 진행 중이니까 차로 변경에는 주의해서 이동을 하시기 바랍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 김정윤이었습니다.

0: 뉴스명당 당대표 장성철입니다.
1: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한 시를 알려드립니다.

0: 지금부터 민심 2016을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1: 6.3 지방선거 본투표 마감까지 7시간 정도 남았습니다. 각 당과 후보자들은 유권자들의 투표 참여를 독려하면서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2: 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출입 기자를 차례로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김다연 기자 어디에 나가 있습니까?
3: 네, 민주당 개표 상황실입니다.
1: 네, 박정현 기자는 국민의힘에 나가 있죠?
3: 네, 국민의힘 중앙당사입니다.
2: 네, 먼저 민주당 분위기부터 살펴보죠. 김다연 기자, 현장 분위기 어떻습니까?
3: 네, 이제 투표 마감까지 5시간여 정도 남았는데요. 지금 상황실에는 일부 취재진만 자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 뒤로 지방선거, 재보궐선거 후보자 명단이 적힌 상황판과 대형 스크린이 보이실 텐데요. 민주당 지도부는 오늘 사무총장실 등에서 투표 진행 상황을 지켜보다가 투표 마감 무렵 오후 5시 반에서 6시쯤 이곳에 모입니다. 당 지도부와 국회의원, 관계자 등이 이곳에 설치된 대형 스크린과 TV를 통해 결과를 함께 지켜볼 예정입니다. 민주당은 선거 당일인 오늘도 오전 10시에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를 열었는데요. 정청래 대표는 권력은 총구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투표소에서 나오는 거라며 투표 참여로 민주주의의 꽃을 활짝 피우자고 말했습니다. 또 과거 지방선거에서 동점자가 나와 연장자가 당선된 사례가 7번, 또 단 한 표 차이로 승패가 갈린 사례도 13번이 있었다면서 딱 한 표가 부족하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투표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정청래 대표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4: 간절하고 절실하게 부탁드립니다.
0: 정청래 민주당 대표입니다.
4: 대한민국의 주인이 누구인지 보여주십시오. 대한민국이 나아갈 길을 선택해 주십시오.
3: 정 대표는 그동안 열과 성을 다했을 모든 사람에게 자신이 좋아하던 시를 바친다며 도종환 시인의 흔들리며 피는 꽃을 낭송하기도 했습니다. 민주당 투톱 한경도 원내대표도 이번 선거는 대한민국이 과거로 회귀하느냐, 미래로 도약하느냐를 가를 중차대한 선거라며 역시 투표 동료에 나섰습니다. 지방선거와 재보궐선거 후보자들은 출구조사 결과가 나오는 오후 6시쯤이나 전체적인 윤곽이 잡히는 늦은 밤 각자 선거사무소를 찾을 거로 보입니다. 민주당 정원호 서울시장 후보는 늦은 밤쯤 캠프를 찾아서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최종 결과를 지켜볼 전망입니다. 앞서 민주당은 서울과 부산, 대구, 울산, 경남, 전북 등 이 여섯 곳을 접전 지역으로 분석하면서 한 군데라도 더 승리하겠다는 목표를 밝혔습니다.
1: 네, 이번에는 국민의힘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박정현 기자, 당사 상황 어떻습니까?
5: 네, 국민의힘은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 지하에 지방선거 상황실을 마련했습니다. 이곳은 방송사 중계부스가 마련된 3층 브리핑룸인데요. 깨끗하게 유능하게 대한민국이 올라갈 시간, 이번 지방선거 국민의힘 슬로건도 걸려 있습니다. 아직은 한산한 모습인데 당 지도부는 본투표가 마무리되는 오후

0: 오후 6시를 전후로 상황실에 집결해 함께 개표 결과를 지켜볼 예정입니다. 이른 아침 지역구인 충남 보령에서 일찌감치 본투표에 참여한 장동혁 대표. 투표하면 바꿀 수 있다며 꼭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또 오늘 투표해보니 도장이 참 잘 찍힌다며 사전투표 과정에서 불거진 이 대통령 투표지 노출 논란도 정조준했습니다. 오전엔 중앙선대위 회의도 열렸는데요. 어제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이 구자영 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 누구든 잘못할 수 있다. 사과하고 취소하면 된다고 발언한 데 공세가 쏟아졌습니다. 재판 취소를 노골적으로 겁박한 거다. 투표 포기는 오만한 대통령에게 재판을 지울 기회를 주는 거다. 날선 비판이 터져나왔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1: 복잡한 절차도 귀찮으니 검찰에서 알아서
2: 장동혁 국민의힘
1: 재판을
2: 대표입니다.
1: 취소하라고 명령한 것입니다. 국민 눈치 따위 보지 않겠다는 최악의 오만입니다.
0: 국민의힘은 공소 취소를 막는데 선택은 기호 2번이라며 거듭 투표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선거 후반전 보수 결집 흐름을 타고 곳곳이 박빙 승부로 재편되면서 국민의힘 내에선 내심 우세로 보고 있는 대구 경북을 비롯해서요. 서울, 부산, 충남, 울산, 경남 등 접전지에서 승리도 조심스럽게 기대하는 표정입니다. 국민의힘은 특히 보수 지지층은 본투표 선호도가 높은 만큼 막판 뒤집기를 위해 투표장으로 끝까지 표심을 모으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3: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분위기 연결해서 살펴봤습니다. 김다연, 박정현 기자 고생 많으셨습니다.
4: 네, 지방선거와 재보궐선거가 오후 6시까지 진행되는데요. 결과에 따라서 여야 대표의 운명도 엇갈릴 전망입니다.
3: 네, 격전지 판세 등 관련 내용들 복귀왕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5: 안녕하세요.
4: 네, 현재 전국 투표율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44.7%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투표율이 나오면 여야 모두 우리에게 유리한 것이다. 아전인수 해석을 하기도 하는데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6: 전통적으로 보면 투표율이 낮으면 보수가 유리하고 투표율이 높으면 진보가 유리하고 그렇게 되셨습니다. 지난 바로 지방선거 때 투표율이 최악 수준으로 떨어졌었고 그때는 민주당이 완전히 전패했었죠. 2018년도는 투표율이 최대 60%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때는 거의 민주당이 압승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보통 55에서 57, 요 사이쯤으로 형성됐었는데 55를 넘으면 민주당 승리가 더 많고 그 밑으로 떨어지면 민주당이 좀 적게 했고 이런 것들이라 투표율이 높아지는 것에 대해서 아무래도 저희는 민주당에게 좀 유리한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할 수밖에 없어요. 저희 지역 같은 경우도 네. 4년 전과 비교해서 현재 최소 5, 6% 이상 높게 나오는 투표를 좀 확인하면서 굉장히 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3: 알겠습니다. 자, 이 사전 투표율이 앞서서 굉장히 높게 나왔잖아요. 이 분위기가 본 투표까지 이어진다면은 최종 투표율 좀 굉장히 높을 것으로 보이는데 좀 어떻게 영향이
7: 그렇습니다.
3: 있을 거라고
7: 보십니까? 13시 기준으로 이제 본 투표하고 사전 투표하고 투표율이 지금 합산 중일 텐데 지금 계속 합산되고 있는 계산 과정에서 수치를 더해 보면은 예. 실질적으로 4년 전의 지방 선거에 비해서
2: 김용태
7: 투표율이 지금 현재까지 한
2: 2%
7: 포인트 정도 이상은 지금 높은 것 같아 가지고 많은 시민들이 참 이번 선거에 관심을 갖고 계신다라는 생각이 들고 특히 지금 전국적인 지역별 투표율을 보면 예. 저희 언론이 격전지라고 뽑았던 부산이라든지 경남 또 대구 이런 곳이 전국 평균 투표율보다 높아요. 그리고 서울이라든지 충남 같은 경우도 이제 접전 지역인데 투표율이 평균치에 밑돌고 있거든요. 비슷한 수준이기 때문에 아마 양 지지층들이 적극적으로 좀 결집한 상황 아닌가 싶습니다.
4: 예. 그런데 오늘 오전에 이재명 대통령이 SNS에 글을 올렸는데요. 최악의 저질들에게 지배당하지 않기 위해 투표하셨나요? 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투표 독려하는 건 당연한데 이 최악의 저질들이라는 표현 이 부분 때문에 좀 해석이 분분하거든요.
6: 뭐 과거에 뭐 플라톤이 했던 말이다. 뭐 이렇게 애들 하시는데 우리가 그렇습니다. 최선이 아니면 차선을 최악이 아니면 차악을 선택해야 된다. 그러면서 투표를 꼭 해야 한다. 그리고 유권자들이 정치에 관심이 없을 때 선거를 하지 않을 때 그거는 결국 종이 주인을 부려먹는 이런 결과를 만든다라는 말을 했지 않습니까? 그것을 이런 극단적인 표현을 했던 과거의 고어를 빌어서 대통령께서 투표를 꼭 해야 한다라는 의미로 쓰신 것 같은데 이게 누구를 겨냥한 거냐 이렇게 얘기하면 오히려 뜨끔하신 분들이 좀 이상한 거 아닐까요?
2: 저희들 스스로도 제가 최선 아닐 것 같습니다. 하지만 차선이 되고자 노력합니다.
3: 예.
2: 저는 최소한 최악은 아닙니다. 저를 선택해 주세요. 이렇게 표현들을 합니다.
4: 예. 예.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가 이 글을 인용하면서 그래서 투표해야 합니다. 또 이런 글을 올렸거든요.
7: 어찌되었든 뭐 대통령 말씀도 원론적인 말씀으로 이해는 됩니다만 솔직히 저는 개인적으로는 실망스럽습니다. 왜냐하면은 과거에 윤석열 전 대통령도 야당을 향해서 반국가 세력이라고 이제 낙인 찍으면서 사실상 합치라든지 국가 원수로서 국민을 통합해야 되는 의무를 잘 못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대통령도 물론 원론적인 표현일 수는 있겠지만 선거라는 것은 상대가 있는 것이고 대통령도 결국 여당이시면 그리고 최악의 저질들이라는 것을 표현한 건 누굴 지칭하는 걸까를 생각해보면 결과적으로 야당으로밖에 해석이 안 되는 거잖아요. 설사 대통령께서 속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신다고 하더라도 대한민국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지금 진영 간 너무 대립이 심한 상황에서 국민 통합을 원하는 많은 시민들의 시대정신이 있는데 대통령의 언어로서는 좀 부적절했던 거 아닌가 굉장히 실망스러웠습니다.
3: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세부적으로 지역별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 좀 전통적인 보수 강세 지역에 이제 관심도가 높은 대구 지역을 좀 먼저 보겠습니다. 격전지로 좀 분류되는 모습이었는데 마지막 유세 후보들이 어떤 말을 했을지 들어보시죠.
5: 정말 우리 대구가 너무나 힘들구나.
8: 김보겸 더불어민주당 대구시장 후보입니다.
5: 대구 시민들 속에서 터져나오는 그 간절하고 대구 청년들의 그 애절함 때문에 제 뼛속 깊이 이대로는 안 된다. 내가 몸을 갈아서라도 이 대구를 살려야 되겠다 하는 그런 절박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와 함께해 주십시오. 시민 여러분.
9: 경제 해본 적도 없는데 파란 옷 입고 나 경제 살리겠다. 그거 대구 시민들이 속아 넘어가겠습니까? 이재명
8: 추경호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입니다.
9: 입법권을 장악하고 행정권을 장악하고 난 뒤에 마지막 남은 지방권력 그것도 보수의 심장 대구를 차지해서 이제 곧 지방선거 끝나고 나면은 개헌을 하고 일당 독재 시대를 열기 위해서 장기 집권을 시도할 것입니다.
3: 네, 김부겸 후보와 추경호 후보의 호소를 보고 오셨습니다. 뭐 현장에서 마이크 하울링이 이렇게 들릴 정도로 눈물 호소하는 김부겸 후보였는데요. 얼마나 이것이 이제 샤이 김부겸 그 유권자들이 얼마나 모일 것인지 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2: 저는 20년 전에 충남에서 민주당의 씨앗이 없을 때 출마를 했었습니다. 예.
8: 복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입니다.
2: 안 잡혀요. 그런데 막상 선거 결과를 보면 상당히 많은 분들이 지지를 해주시고 지금은 이제 그런 변화의 과정을 거쳐서 충남에서 민주당이 거의 주류 세력으로 그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대구도 민주당 후보를 찍는다라는 말을 감히 겉으로 잘 드러내지 못합니다. 욕먹을까 봐서. 그런데 충남의 변화처럼 충청의 변화가 있었던 것처럼 좀 대구도 그러한 유권자들이 지금 드러내놓고 있지 않지만 투표로 표현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김부겸 후보가 총리까지 하신 분이 대구시장으로 다시 나온다. 물론 이제 당신의 고향이기도 하지만 지금 얼마나 여야 그리고 보수 진보라는 이름으로 극단적으로 대립하고 있습니까? 저는 김부겸 같은 노자가 대구에서 시장으로 선택이 된다면 대한민국 정치의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과거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대구가 대한민국의 정치의 중심이었다면 그 이후로는 계속 소외되어 왔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박근혜 대통령 뭐 당선시켰지만 결국은 탄핵이라는 부끄러움만 남긴 것이죠. 그런데 김부겸이라는 지도자를 대구시장으로 뽑는다라고 하는 것은 대구 시민들이 또다시 대한민국의 변화를 앞장서서 만들어낸다라는 상징적 사건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많은 투표를 통해서 김부겸 후보가 지금 박빙이다라고 일컬어지는 것만으로도 기적적인 일인데 이런 기적을 통해서 대한민국을 통합으로 갈 수 있는 길을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4: 예, 말씀하시는 중에 이 시각 투표율이 사전 투표율까지 합산이 돼서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각 전국 투표율 보여주시죠. 네, 46%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3: 네, 전국 투표율 46%로 나왔고요. 시도별 투표율 함께 보시죠. 가장 높은 지역이 이제 전북입니다. 사전투표율이 합산이 됐는데요. 사전투표율도

0: 가장 높았기 때문에 최고로 52.2%가 나왔고요. 가장 낮은 지역은 경기도입니다. 44%의 투표율을 현재 보이고 있습니다.
1: 과거 선거들과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선거 투표율은 보통 대선이나 총선보다 낮은 투표율을 기록하는데요. 2022년에 15%인 반에서 2026년 9회 지금 선거가 46%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은 시간 기준입니다.
0: 네, 이번엔 광역 시도별로 좀 보겠는데요. 전국 평균이 46%이고 지금 가장 진한 곳이 투표율이 높은 곳입니다. 전북이 52.2% 나타내고 있는데요. 강원도도 좀 짙은 색을 보이고 있습니다. 옅은 곳은 투표율이 낮은 곳입니다. 경기가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43% 보이고 있습니다.
1: 네, 이번엔 네, 투표율 집계 상황 보여드렸습니다. 이번 지방선거뿐만 아니라 이 보궐선거에서 가장 큰 주목을 받은 곳이 부산 북갑 선거잖아요. 네. 국민의힘에서 바라보기에 좀 착잡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무소속 한동훈 후보와 국민의힘 박민식 후보의 대결이 있었고요. 또 민주당 하정우 후보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전망하세요?
2: 제가 지방선거 기간에 전국 유세를 많이 다녔는데 어느 지역을 가든지
3: 국민의힘
2: 현장에 나와 있는 유권자분들이 이 부산 북갑을 관심을 엄청 많이 두고 계셨던 걸 제가 느꼈고 그만큼 전국적으로도 굉장히 관심이 있었던 지역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다만 뭐 결과는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확실한 거는 이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를 통칭해서 이 부산 북갑의 선거 결과가 결과적으로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의 지도부에 대한 평가로 전 직결될 수 있는 구체적인 수치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정우 후보 같은 경우에도 이재명 대통령의 수석이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대통령의 측근으로서 이제 후보를 출마했던 거고 뭐 박민식 후보라든지 한동훈 후보 같은 경우는 어찌되었든 보수 진영에서 계엄을 두고 과거에 이제 보수 진영 안에서 여러 가지 어떤 분열과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어찌되었든 이 수치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민주당의 정청래 대표라든지 또 장동혁 대표의 거치까지도 같이 고민해 볼 수 있는 이 선거이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끝까지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0: 네. 그리고 재보궐 관심 지역 중에 또 한 것인 평택을이죠. 이곳이 이제 단일화가 되는지 좀 관심이었는데 결국은 다 무산이 되고 오자 구도가 형성이 됐습니다. 좀 어떻게 보시나요?
4: 정말 전문가들도 예측할 수 없다. 한 표 차이 승부가 날 수도 있다. 이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후보들이 단일화를 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국민의힘의 유희동 후보가 어부지리 얻을 수도 있다. 이것도 뭐 사실 가능한 말이고 그리고 민주당의 지지를 받고 있는 김영남 후보가 당선돼도 이상하지 않고 전국적 뭐 스타성이 있는 조국 후보가 당선이 돼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 됐어요.
0: 네.
4: 다만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평택을 사전에 제대로 정리하지 못하고 지금 이렇게 혼전을 겪게 만드는 것 자체에 대한 아쉬움을 지지자들이 많이 표현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선거가 한창이다 보니까 잘했다 잘못했다라기보다는 그래도 누가 되든지 간에 민주당이나 조국혁신당 후보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인데 그 안에서 많이 소가리들 하고 있습니다.
1: 네, 혼전을 겪고 있는 부산 북갑과 경기 평택 살펴봤는데요. 또 다른 혼전 지역이죠. 민주당 텃밭인 전북 지역. 이원택 전북지사 민주당 후보와 김관영 무소속 후보가 접전을 펼치고 있는데 마지막 유세 현장 어땠을까요? 들어보시죠.
5: 정청래 당대표가 불공정했다.
6: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전북지사 후보입니다.
5: 말도 안 되는 이런 거짓말을 유포했죠. 이재명 대통령을 속이고 우리 전라북도 도민을 우롱한 김관영 무소속 후보 이걸 용납할 수 있습니까?
7: 상처받은 우리 도민들의 자존심 회복을
6: 김관영 무소속 전북지사 후보입니다.
7: 잘못된 공천을 한 정청래 당대표에 대한 심판이고 우리 도민들께서 평가를 하시고 잘못된 것이다. 결론을 내린 것이기 때문에 정청래 대표는 저는 특별한 것 같습니다.
1: 네, 내가 되면 정청래 대표는 사퇴해야 한다. 김관영 후보 계속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2: 글쎄, 저 지역 같은 경우에도 어찌되었던 뭐 무소속 후보가 되는 순간 정청래 대표도 분명히 한 타격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 상황에서 아마 스타벅스 사건이 있었잖아요. 최근에 정영진 회장이 분명히 잘못했었고 여기에 대한 사과를 했었는데 민주당의 수석 대변인 이제 처음에는 사과에 대한 긍정 평가를 했다가 이제 다시 돌아.

0: 돌아서는 당 메시지도 바뀌었던 일이 있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저는 바로 이 호남, 특히 전북 도지사 선거를 민주당 지도부에서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호남 표심과 직결되는 것이고 스타벅스를 다루는 데 있어서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은 전국 선거보다도 이 호남의 민심을 더 다독 챙기기 위해서 그런 스타벅스 사건에 대해서 더 일반 상식과 좀더더 강한 그런 정치적인 개입을 하지 않았나 싶고 그러다 보니까 아마 정청래 대표도 이 부분에 있어서 좀 의식을 많이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1: 네. 전지사 선거가 후보들 간의 구도가 아니라 정청래 대표와 김관영 후보의 구도처럼 지금 보이거든요.
2: 매우 안타깝습니다.
1: 예.
2: 전 한편으로 화가 나요. 이번 지방선거는 첫 번째는 일꾼을 뽑는 선거이고 두 번째로 정치적 의미를 둔다면 과거 대통령 선거 이후에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지지를 계속해서 확인시켜 주느냐 아니냐 이런 선거라고 봐요. 이거를 뭐그 내란을 완전 종식시키는 선거다라는 이제 표현을 써서 하지만 실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지지를 다시 확인하는 거거든요.
1: 예.
2: 그런데 전북이라고 하는 데는 우리 땅이에요. 민주당 땅. 이곳에서 우리끼리 자중질환을 일으키고 있는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줬으니 우리가 본래 이번 선거에서 우리 국민들에게 드리고자 했던 메시지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종료되지 않은. 그러다 보니까 아까 우리 김용태 의원 말씀하신 것처럼 스타벅스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정치적 주요한 메시지가 나올 시점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가려지는 이런 과오들이 있었다고 저는 생각해요. 아마 우리 전라북도 우리 저 도민들도 많이 좀 짜증나고 화가 날 것이고 이것을 바라보는 민주당 지지자들도 많이 화가 날 텐데 이로 인한 당권의 영향 글쎄요, 뭐 일정 정도 있을 수는 있다고 보는데 어차피 지방선거 끝나고 나면 새로운 전당대회를 준비하기 위해서 정청래 대표 사퇴하고
1: 예.
2: 다시 또 나올지 어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사퇴가 꼭그 선거 결과에 따라서 연결되어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3: 네.
4: 앞서 민주당의 땅이란 표현은 민주당 텃밭으로
2: 그렇습니다.
4: 순화하도록 하겠습니다.
1: 네. 저 지금까지 격전지와 접전지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분석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4: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5: 모든 인쇄 가능한 서머네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서머네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서머네드피아 여름에는 부채 판정물 다양한 부채 역시 서머네드피아
6: 조금 전 뉴스에서 본투표까지의 잔여 시간 안내 중 잘못된 내용이 있었습니다. 본투표는 오늘 오후 6시까지로 5시간이 조금 못 미치게 남아 있음을 안내해드립니다. 이번 관련해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민심 2016을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FM
7: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상임위원회 회장 유월상입니다. 나라와 국민의 생명을 지키다 부상을 입은 군인을 상임위라고 부릅니다. 전 세계 상위군인들이 불멸의 정신으로 도전하는 국제 스포츠 대회가 있습니다. 바로 영국 헨리 왕자가 2014년에 창설한 인빅터스 게임입니다. 올 7월 영국에서 2029년도 인빅터스 게임 최종 개최지가 발표됩니다. 우리 회는 국가보훈부 대전광역시와 함께 대회 유치를 위해 힘차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새로운 도전이 계속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8: 2029년 인빅터스 게임 대한민국 유치기원. 이 캠페인은 국가보훈부, 대한민국 상위군경회와 함께합니다.
9: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 정보입니다. 투표하러 가는 길 강한 볕이 내리쬐고 있고요. 기온을 빠르게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현재 30도를 웃돌거나 30도 가까이 기온이 오른 곳이 많습니다. 더불어 전국의 자외선 지수는 매우 높은 수준까지 치솟았는데요. 자외선 차단에도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도심이나 외곽도로 모두 교통 상황이 상당히 좋습니다. 밀리는 구간이 손에 꼽힐 정도인데요. 자동차 전용 도로 중에서는 동부간선도로가 의정부 쪽으로 창동교 부근에서만 잠깐 정체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강변북로나 올림픽대로는 양방향 오고 가는 길 전 구간 소통이 원활한데요. 강변북로가 구리 쪽으로 월드컵 대교를 못 간 지점 5차로에서는 시설물 보수 작업을 하고 있으니까 차로 변경에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속도로 가운데서는 경부고속도로가 부산 쪽으로 잠원에서 반포까지 시구간에서 밀리고 있고 반대편 서울 쪽으로도 양재에서 반포 나들목 사이로 정체 서행입니다.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 김정윤이었습니다.

12시에 이어 1시에도 이어갑니다. YTN 라디오 뉴스앤트롯 아나운서 김영민입니다. 투표 날입니다. 다들 투표하셨는지요? 문자로 4657번님, 느긋한 투표날에 여유롭게 점심 먹고 온 가족이 총출동해서 투표 끝내고 맛있는 만두 사러 갑니다. 파치 한가득 들었다는 찐빵도 도전합니다. 라고 행복하고 기분 좋은 사연 보내주셨는데요. 투표하셨다면 그리고 투표할 예정이라면 어디서 투표하시는지 투표지 상황은 어떤지 저희에게 많이 공유해 주시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저희와 소통하실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함께하시는 분들도 YTN 라디오 앱 하단의 라이브 채팅 통해서 저희에게 많이 사연 보내주세요. 신청곡도 보낼 수 있는 거 아시죠? 1시 뉴스앤트롯도 좋은 곡 많이 들려드릴게요. 잘 찍으시라는 의미에서 첫 곡으로 이 곡 준비했습니다. 윤태화의 찍고 찍고 찍고.

윤태화의 찍고 찍고 찍고 한시 뉴스앤 트롯 첫 곡으로 함께하셨습니다. 투표했습니다 하는 기분 좋은 사연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라이브 채팅창 파란수국님께서 여기는 포천입니다. 점심시간 이용해서 동료들이랑 투표하고 왔어요 하셨습니다. 포천의 투표율이 높을 것 같다고 예상하시면서 투표율 알려주세요 하셨는데요. 지금 오후 1시 기준 포천의 투표율 47.7%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연천에 이어서 과천, 양평, 가평, 의왕, 그리고 그 다음을 포천이 잇고 있습니다. 이 47.7%에 아마 파란수국님의 투표도 포함이 됐겠죠? 지금 오후 1시 기준 전국 투표율이 1시부터는 사전 투표율까지 모두 포함된 수치가 집계가 됐는데 46%의 투표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4년 전 같은 시간과 비교를 했을 때 꽤나 높습니다. 7.7%포인트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는데 그래서인지 벌써부터 최종 투표율 60%를 넘기지 않을까 이런 기대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역별로 투표율을 좀 살펴볼까요? 저희가 방송해드리고 있는 이곳 서울이 46.1% 기록했고요. 투표율이 가장 높은 곳은 전북. 이네요. 52.2% 절반 이상이 투표를 완료했습니다. 과반이 넘은 지역이 두 곳 더 있는데 강원이 51.9% 그리고 전남 광주가 50.6%입니다. 전남 광주는 사전 투표율이 집계가 합계가 되지 않았을 때만 해도 최저 투표율을 기록했던 지역인데 사전 투표율이 그만큼 높았다는 반증이기도 하겠네요. 투표율이 가장 낮은 곳은 경기로 43%입니다. 그외 주요 지역 살펴보면 인천 43.4%, 부산이 45.1%, 세종 47.8%, 대구 46.5% 등입니다. 한 자정쯤 되면 당선자들의 윤곽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일부 접전지도 있는데 그런 지역은 새벽 3, 4시가 돼야지 결과를 뚜렷이 예상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선거 관련 소식, 저희 YTN 라디오를 통해서 계속해서 실시간으로 받아보시죠. 저희는 노래 두곡 듣고 간추린 뉴스로 다시 찾아올게요. 김용빈의 금수저, 진시몬의 보약 같은 친구입니다.

김용 비닐불은 금수저, 진시몬의 보약 같은 친구 두 곡 함께 하셨습니다. 이어서 지금까지 들어온 뉴스 정리해드립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6.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선 본투표일인 오늘 잇따라 투표를 독려하는 메시지를 냈습니다. 이 대통령은 SNS에 부동산 투기국에서 프리미엄 금융국가로 변해가는 것처럼 이제 대한민국은 추격국가에서 선도국가를 넘어 대체불가 핵심국가로 가야 한다고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전제 조건으로 투표를 포기하지 않고 유능하고 충직한 일꾼들을 잘 고르는 것을 꼽았습니다. 오늘 오전 7시쯤 세종시 다정동의 한 투표소에서 한 40대 남성이 기표한 투표용지를 선거관리원에게 보여주려 해 경찰이 출동하는 소동이 빚어졌습니다. 해당 남성은 대통령도 이렇게 하지 않았느냐며 제대로 기표했는지 나도 확인해달라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선관위 직원들이 기표용지 확인을 거부하자 30여 분간 투표소 안에서 대치하며 소란을 피웠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남성을 제지하면서 투표소 밖으로 퇴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전경찰청 수사전담팀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대전 사업장에서 발생한 폭발 사고로 숨진 사망자 5명에 대한 신원 확인 절차가 완료됐다고 밝혔습니다. 신원 확인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DNA 감정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경찰은 신원 확인과 부검을 마친 시신을 유족들에게 인도했고 희생자 5명 모두 대전 유선선병원으로 옮겨져 장례 절차를 논의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대전 유성군은 전담 공무원을 배치해 유족과 협의하고 있으며 유족 대표가 선임되면 합동 분향소 설치 등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간추린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YTN 라디오 뉴스 앤 트롯 들으시고 계신 지금 시각 오후 1시 40분입니다. 노래 두 곡 더 함께 할게요. 춘길이 부른 인연, 김수희의 잘 있나요 모모씨 이어서 들려드립니다.

춘길의 인연, 김수희의 잘 있나요 모모씨 두 곡 함께했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뉴스 전해드릴게요. 더불어민주당은 6.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선 본투표일인 오늘 내가 지지하는 후보에게 딱 한 표가 부족하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투표장에 나와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중앙선거대책위원회에서 권력은 총구가 아닌 투표소에서 나온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과거 지방선거에서 동점자가 나와 연장자가 당선된 사례가 7번, 한 표 차이로 승패가 갈린 사례도 13번이나 있었다며 한 표의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6.3 지방선거 당일인 오늘 본인의 국회의원 지역구인 충남 보령에서 본투표에 참여했습니다. 장 대표는 보령 대천여고에서 투표 뒤 기자들과 만나 투표하면 바꿀 수 있다며 꼭 투표장에 가서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사전투표 과정에서 불거진 이재명 대통령 투표지 노출 논란을 겨냥해 오늘 투표해보니 도장이 참 잘 찍힌다며 편안하게 투표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티빙이 회원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티빙은 어제 개인정보를 저장하는 데이터베이스에 인가되지 않은 접근이 이뤄졌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유출된 정보는 회원 아이디와 이름, 생년월일, 성별과 전화번호, 이메일 등 서비스 이용과 관련한 정보입니다. 티빙은 유출 사실을 인지한 뒤 공격자의 IP 접근을 차단하는 등 대응 조치를 했고 추가 피해 예방을 위해 보안 모니터링을 강화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용자 피해 구제를 위한 고객센터를 운영하고 관련 구제 절차를 위한 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늑대 탈출로 두 달 가까이 휴장했던 대전 오월드 동물원이 오는 5일 재개장합니다. 오월드를 운영하는 대전도시공사는 현장 실사를 진행한 금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재개장 허가를 받았고 보강시설에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오월드는 늑대 사파리 철책 울타리와 전기선을 이중으로 보강하고 불을 파는 늑대의 습성을 고려해 흙 밑에 콘크리트를 보강하는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포획된 늑대 늑군은 분쇄육이 아닌 생닭을 먹고 이전보다 더 높이 뛸 정도로 활발해졌으며 건강 상태도 양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간추린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6.3 지방선거가 치러지고 있습니다. 앞서서 간추린 뉴스에서도 전해드렸지만 선거 관련한 소란, 소동으로 인한 신고가 여러 건 접수되고 있는데요. 오전까지만 해도 전국이 채 100건이 안 됐던 것 같은데 낮 12시 기준으로 집계했을 때 선거 관련 112 경찰 신고가 무려 213건이나 접수됐다고 합니다. 이 중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신고가 투표 방해나 소란이었고요. 그 외에도 교통 불편, 폭행, 그리고 기타 신고까지 모두 포함이 돼 있습니다. 투표 방해나 소란 행위는 민주주의, 주권 행사를 방해하는 행위이니만큼 하지 않는 것이 당연하겠죠. 그리고 자칫 경찰로 인계돼서 조사를 받고 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굉장히 엄중한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는 안전하고 공정하게 선거, 투표에 임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1시 뉴스앤트롯은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끝곡으로 나훈아의 테스형 들려드리고요. 저는 잠시 뒤 2시 뉴스앤뮤직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김영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할아버지 산소에 제비꽃이 피었다. 들국화도 수줍어 샛노랗게 웃는다. 그저 피는 꽃들이 예쁘기는 하여도

0: 다이어트 할 때 물을 많이 마셔야 하는 건 이제 상식이죠. 충분한 수분 섭취가 신진대사를 높여 칼로리를 더 잘 태우는 몸으로 만들어주기 때문이죠. 물을 대신하여 커피를 마시는 분도 많은데요. 카페인은 이뇨작용이 있어 오히려 몸속 수분을 배출할 수도 있어요. 건강한 다이어트, 건강한 물 한 잔으로 시작해보세요. 이 캠페인은 우리가 믿는 물, 제주 삼다수와 YTN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지금 시각은 1시 57분입니다. YTN's FM.
1: 기후동행 카드, 모두의 카드로 교통비 부담 줄이기 모바일 티머니와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전국 곳곳이 30도 안팎까지 기온이 올라서 다소 덥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30.7도를 가리키고 있고요. 광주는 29.7도, 대구는 28.2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더불어 볕이 뜨겁게 느껴지는데요. 장시간 야외활동은 가급적 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한편 강원과 충북, 남부 내륙에는 소나기 예보가 들어 있습니다. 이들 지역에 계신 분들은 작은 우산을 챙기시는 편이 좋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계속해서 교통흐름은 상당히 여유가 있습니다. 다만 이럴 때일수록 과속에 사고 나지 않도록 안전운전에 더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경부고속도로 이용해서 부산 쪽으로 이동하는 길은 서초나들목을 못 간 지점 2차로에 고장차가 발생을 했는데요. 이 때문에 잠원부터 서초까지 짧은 구간이지만 차량이 밀리고 있고요. 멀리 경주 진출로 갓길에서는 승용차 단독 사고 처리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사고 지점 앞두고 1km 구간 차량이 밀립니다. 서해안고속도로나 영동고속도로는 양방면 전 구간 소통이 원활한 상황입니다. 삼성과 함께한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 김정윤이었습니다.

0: 요즘 유튜브로 시사 프로그램 즐겨봐요. 운전할 땐 라디오로 듣고 대중교통 이용할 땐 영상으로 챙겨봐요. 김준우의 뉴스 정면승부. 제가 즐겨보는 프로그램인데 정말 재밌더라고요. 평일 오후 5시 10분 시작하니까요. 지금 라디오와 유튜브로 검색해보세요. 너무 재미나요.
1: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2: All About News, YTN News FM.
1: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두 시를 알려드립니다.

0: 지금부터 민심 2026을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1: 서울시청 앞 광장특별 스튜디오에서 선거 관련 다양한 이슈 짚어드릴 텐데요. 강민경 기자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강 기자, 먼저 이번 선거 의미부터 짚어볼까요?
2: 네,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만에 열리는 첫 전국단위 선거라서 의미가 큽니다. 첫 성적표이자 중간평가 성격이기도 한 만큼 향후 전국 흐름의 주요 분수령이 될 거란 해석이 나옵니다. 그런 만큼 양측도 한눈에 들어오는 선거 구호를 내걸었죠?
1: 네, 그렇습니다. 민주당은 선거를 통해서 내란의 잔불까지 꺼뜨려야 한다고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지키는 선거라며 여당 프리미엄도 적극 부각을 했고요. 반면 국민의힘은 대통령, 국회에 이어 지방권력까지 민주당 손에 쥐어지면 독주로 이어질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여당이 선거 끝나면 공소취소로 이어질 특검을 강행할 거라 주장하며 정권 견제론 결집에 힘을 쏟았습니다.
2: 네, 여야를 막론하고 투표 참여를 적극 독려하고 있는데 이재명 대통령도 SNS 메시지를 냈다고요?
1: 네, 이 대통령은 오전 SNS에 투표 독려글을 잇따라 올렸습니다. 플라톤의 말대로 최악의 저질들에게 지배당하지 않기 위해서 투표하셨느냐라는 글을 올렸는데요. 앞서 지난달 31일 고대 그리스 철학자 플라톤의 발언을 인용한 것의 연장선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부동산 투기국에서 프리미엄 금융국가로 변해가는 것처럼 대한민국이 대체불가 핵심 국가로 가야 한다면서 그 전제로 투표를 포기하지 않고 충직한 일꾼들을 잘 고르는 것을 꼽기도 했습니다. 민주당 지도부도 투표 참여 메시지를 냈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우리가 행사하는 한 표는 수많은 국민의 피와 땀으로 지켜낸 권리라고 강조하면서 대한민국이 과거로 회귀하느냐, 미래로 도약하느냐를 판가름할 중차대할 갈림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여권에 한 표 행사해달라는 취지의 호소를 잊지 않은 건데요. 국민의힘은 어땠습니까?
2: 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고향이자 지역구죠. 충남 보령에서 한 표를 행사했습니다. 이 투표 뒤에는 도장 참 잘 찍힙니다 라고 말했는데요. 사전투표 과정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투표용지 노출 논란을 겨냥한 발언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장 대표는 이어진 선대위 회의에서는 투표 포기는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을 지을 기회를 주는 거다라고 정부 비판과 함께 투표 독려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1: 네, 예상 판세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각 당이 자체적으로 제시한 승리 기준이 있다고요?
2: 네, 그렇습니다. 같이 표 보면서 설명드리면요. 민주당은 현재 서울과 부산, 대구와 울산, 경남과 전북 이렇게 여섯 곳을 접전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경북을 제외한 아홉 곳 지역은 민주당이 안정적으로 우세하다는 평가도 내렸고요. 이 분석으로만 보면 최대 15곳이 사실상 석권을 노리는 거지만요. 안팎으로 실제 취재를 해보면 12곳에서 14곳 정도 내다본다는 전망이 많습니다. 국민의힘은 어떤가요?
1: 네, 국민의힘도 그래픽 준비했는데요. 이 대구와 경북 두 곳은 확실한 우세 지역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서울과 강원, 대전, 충남, 충북, 이 부산과 울산, 경남 이렇게 여덟 곳은 경합 중이라고 분석을 했고요. 이 대구 경북을 사수하고 서울과 부울경 등을 지켜낸다면 어느 정도 목표를 달성했다라고 볼 수 있을 거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런 지역 가운데 가장 관심이 가는 곳 아무래도 이 양측 모두 접전 경합지로 분류한 서울이 될 텐데요. 이 뒤로 보이는 서울시청을 차지하기 위한 치열한 선거전이 펼쳐지기도 했죠.
2: 그렇습니다. 현직 시장인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가 5선에 나서고요. 민주당 정원호 후보가 도전장에 내밀었습니다. 함께 프로필 보면요. 정원호 후보는 일 잘하는 행정가와 새로운 얼굴, 그리고 안전 이렇게 세 가지를 캐치프레이즈로 밀었습니다. 한강버스와 GTS 철근 누락 등 오세훈 시정의 크고 작은 사고를 잇따라 공격하며 서울 탈환을 노리는 모습입니다. 반면 오세훈 후보는 현직 프리미엄에 걸맞게요. 인지도를 갖고 있고 그리고 소신파 이미지

0: 캐치가 최대 장점으로 꼽힙니다. 캐치프레이즈로는 서울의 완성을 꼽았는데요. 서울시 대전환의 서사를 완성하겠다는 의미를 담았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판세는 어떤가요?
1: 네, 그간 선거전은 이 정원호 후보를 오세훈 후보가 쫓는 모양새로 진행이 됐습니다. 하지만 결과를 속단하기는 어려운 상황인데요. 이 여론조사가 공표되지 않는 블랙아웃 일주일 동안 두 후보가 처음으로 TV토론을 펼쳤고 또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사고 등 이 선거 유세를 잠시 멈출 정도의 사고도 이 변수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이 밖에 여야 텃밭에서의 성적표도 이번엔 관심이 가는 부분입니다. 이 민주당은 전북에서 무소속 현직 도지사의 이 거센 도전을 받고 있고 또 국민의힘은 이 보수의 심장 대구에서 김부겸 전 총리에 맞서서 사수를 할 수 있느냐가 관전 포인트로 꼽히고 있습니다. 자, 이번엔 재보궐선거 격전 상황도 짧게 짚어볼까요?
0: 네, 재보궐선거는 모두 14곳에서 열립니다. 민주당 지역구였던 곳이 13곳이고요. 국민의힘은 대구 한 곳을 내놓았습니다. 이 중에서 최대 관심사는 당연히 경기 평택 을입니다. 출사표를 던진 후보는 지금 보시다시피 5명이지만요. 현실적으로 당선 가능성에 든 후보는 민주당 김용남 후보와 국민의힘 유희동 후보 그리고 조국혁신당의 조국 후보까지 이렇게 3명 막판까지 혼조세를 보이는 모습입니다. 특히 이 지역에 올인을 한 조국혁신당 입장에서는 사실상 당의 존립이 걸린 지역이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은데요. 그래서 결과에 더 관심이 쏠립니다.
1: 네, 부산 북갑도 관심 지역입니다. 민주당 하정우 후보와 국민의힘 박민식 후보 그리고 무소속 한동훈 후보까지 3파전 양상인데요. 이 북갑은 보수 진영의 향배를 가를 주요 분수령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국민의힘에서 제명된 한동훈 후보가 여의도에 입성해서 보수 재편을 주도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는 상황입니다.
0: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방선거 판세와 주요 지역 동향을 서울시청 광장에 마련된 YTN 특별 스튜디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상암동 스튜디오 나와주시죠.
2: 네, 지방선거 본투표가 전국 14,288곳의 투표소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3: 네, 유권자들은 표심을 어느 곳으로 향하게 할까요? 김유정 전 민주통합당 의원 그리고 정광재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2: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금 오후 1시까지 투표율이 전국 평균이 46%. 지난 지방선거 때보다 지금 7.7%포인트가 높은 수치고요. 그리고 2018년 7회 지방선거 때보다도 2.5%포인트가 높은 수치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최종 투표율이 60%를 넘을 것으로 보시는지요?
4: 예, 잘하면 넘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전국 동시 지방선거와 더불어서 14곳의 그 재보궐선거가
5: 김유성 전 민주통합당 의원입니다.
4: 지난번보다는 한 5-6% 정도는 더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지금 추세로 보면은 거의 60% 육박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높은 투표 열기를 보여주고 계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전투표 같은 경우에는 2014년인가 첫 도입한 이래로 10년 넘어 꾸준히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는 사전투표가 하나의 그 선거 문화로 자리 잡았다라는 측면에서 사전투표율과 어떤 뭐 정당에 따라서 유불리를 판단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됐다라고 보여지는데요. 그래서 이제 오늘 본투표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의외로 접전 지역을 중심으로 상당히 높은 투표율을 보이고 있어서 내심 놀라고 있습니다. 네.
3: 어제 정광재 전 대변인께서 저녁 시간에 출연하셔서 57% 투표율 네. 예측해 주셨는데 상당히 높은데요.
6: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2022년에
5: 정광재 전 국민의힘 대변인입니다.
6: 2018년에 60.2%를 기록했기 때문에 이번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대한 관심과 열기가 뜨겁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60% 넘기기는 어려울 거라고 봤거든요. 지금 수치와 페이스만 놓고 보면 60%를 넘어설 수 있을 것 같아요.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제가 뭐 변명하는 게 아니라 57-8% 정도를 예상했는데 아마도 이번에 역대 재보궐선거 가운데 가장 많은 14개 지역에서 선거가 동시에 이루어지고요. 해당 지역의 면면을 보면 부산 북구갑이라든가 평택을 차기 당권 또는 대선 주자급의 후보들이 각축을 벌이다 보니까 선거에 대한 관심이 또 높아진 것 같습니다. 여기에 애초에 그 승부가 확정적이라고 볼 수 있었던 전북과 대구가 결국 선거 결과를 알 수 없을 정도로 경합 추세를 보이다 보니까 대구,

0: 전북 이런 애초 예상했었던 것보다 투표율이 훨씬 높아지면서 전국 투표율까지 높아진 게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1: 네. 6.3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 마지막 날이었던 어제죠. 어제 지금 여야 지도부 밤늦게까지 유세를 하면서 막판까지 표심을 호소했습니다. 들어보시죠.
2: 내란의 잔불들이 곳곳에서 준동하고 있습니다.
3: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총괄 상임선대위원장입니다.
2: 이렇게 선거판에 전면으로 등장해서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 용납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제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대한민국 경제 발전, 한반도 평화, 미래로 가야 한다라는 것을 국민들이 그것을 보여주셔야 할 선거입니다.
4: 여러분, 6월 3일이 지나면 우리의 숨 쉬는 것까지
3: 장동혁 국민의힘 상임선대위원장입니다.
4: 대통령도 죄 지으면 감옥 가자 했던 사람이 이재명입니다. 여러분, 이재명도 재판받고 감옥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일 투표장에서 반드시 표로 심판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1: 네, 지금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1년 만에 처음 치러지는 전국 단위 선거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이번 선거 결과가 향후 전국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데, 이번 지방선거 의미 뭐라고 보십니까?
5: 아무래도 이재명 정부 집권 후 1년 차에 치러지는 선거인 만큼 보통은 이제 정권의 중간 평가적인 성격을 띠기 마련인데요. 이번 선거는 특별하게 그동안 내란 사태 이후에 대선이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이재명 정부 들어서 첫 선거 아닙니까? 그런 점에서 저는 국민의힘이 그동안에 어떤 변화와 쇄신이 있었는가, 전혀 그런 걸 보이지 않았고, 또 소위 전륜도 제대로 못했고, 장동혁 대표로 대표되는 국민의힘 지도부의 모습을 통해서 윤호계 세력으로 공천을 또 하지 않았나, 뭐 이런 여러 가지 모습까지가 종합적으로 버무려져서 정권에 대한 뭐 심판의 성격도 있겠습니다마는, 더불어서 야당에 대한 어떤 성격, 심판의 성격이 오히려 더 강하게 작동하지 않았나, 그런 점에서 정권 지원론이냐 혹은 정권에 대한 견제론이냐라는 것들이 여론조사를 통해서 쭉 나왔습니다마는, 아무래도 이재명 정부의 힘을 좀 실어주자, 코스피도 이제 8천을 넘어 9천을 바라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조기 공약 달성 5천피 를 이미 그냥 뛰어넘어서 이제 만피도 가능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마당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평가받는 그런 선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6: 예, 민주당은 내란 심판을 프레임으로 내걸었고, 국민의힘에서는 정권 견제를 내걸었는데, 이 프레임 경쟁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0: 애초에 지방선거는 전국 단위 선거 가운데 다른 대선이나 총선보다는 관심이 덜한 게 사실이죠. 그런데 묘하게도 이 대통령 두 명이 탄핵이 되면서 지방선거가 대통령 임기 초반에 치러지게 됐어요. 2018년에도 그랬고, 2022년에도 그랬고, 2026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집권 초기에 선거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지방선거 같은 경우에는 지역 일꾼 뽑아야 되고, 우리 지역을 발전시켜야 되려면 대통령과 가까운 사람이어야 한다, 이런 식의 그 호소가 어느 정도 소구가 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역대 지방선거 2018년서부터 치러진 결과를 놓고 보면 집권 여당이 승리했었거든요. 이번에도 구도 자체가 민주당에게 상당히 유리한 환경에서 진행되는 선거였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런 왜 이렇게 많은 투표자들이 투표장을 찾았는가 생각해 보면, 이 지방선거 자체보다도 또이 정치 진영의 결집이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국정에 힘을 실어줘야겠다는 그 지지, 또 내란 종식해야 됐던 지지 세력과, 반대로 공소 취소로 인해서 불거진 비판 견제 균형 세력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들이 함께 결집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역 일꾼 선거보다는 정치 선거로 흐르면서 전체적인 선거 투표율이 올랐다고 보는데, 저는 결국에는 인물론이 그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의 선거 상황만 놓고 보면 인물론보다는 구도 자체가 더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도 드네요.
1: 네, 지금 16곳 가운데 민주당은 6곳, 국민의힘은 8곳을 접전 지역으로 꼽고 있거든요. 어떻게 분석하시나요?
5: 그러니까 당초의 어떤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 그다음에 당의 지지율, 그리고 후보의 인물

0: 물론 이세 가지가 아마 이번 지방선거를 좌우하게 될 것이다라고 예측을 했는데 대통령 지지율은 전국적으로 여전히 공고합니다만 중간에 어떤 당의 여러 가지 좀 실수도 좀 있었고 그런 것들이 아마 판세를 좀 뒤흔든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접전 지역으로 당에서 분류한 뭐 6군데 정도 저도 거기에 좀 동의를 합니다. 근데 결과는 기대와 또이 냉정한 현실이 조금 뒤섞인 그런 그 전망들이 있기 때문에 접전 지역이 또 재보궐 선거도 그렇고 그다음에 광역을 중심으로 광역 자치단체장에 또 접전 지역이 워낙 많아서 사실 양당에서도 자신 있게 여기는 우리가 우세다라고 얘기하는 곳이 좀 과거보다 적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끝까지 뚜껑 열어봐야 되는 지역들이 많아서 저로서도 전망하기 참 어렵습니다만 저는 뭐 12대 3대 1 정도로 꼽아봤습니다.
1: 이제 투표 마감까지 4시간도 안
2: 네.
1: 남았습니다. 판세 어떻게 보세요?
2: 사실 저도 뭐 비슷한 수치로 예상합니다. 근데 지금 각 당이 판단하는 접전지나 뭐 경합 우세지나 이런 것들이
3: 정범재 전
2: 여론조사
3: 국민의힘
2: 결과를 바탕으로
3: 대변인입니다.
2: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번 지방선거에서 여론조사가 과연 일부 지역에선 얼마나 정확하게 적중할 것이냐, 요건 좀 살펴봐야 될것 같습니다. 격차가 많이 나는 지역은 이른바 뭐 보수 진영의 과소 표집이 있다고 하더라도 선거 승리를 민주당이 자신할 수 있겠지만 이 오차 범위 내에서 경쟁하고 있는 지역들이 많단 말이에요. 해당 지역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지난 2024년 총선과 2025년 대선을 거치는 과정에서도 보수 진영의 여론조사 응답률이 상당히 낮았다. 그래서 실제 득표율과 여론조사에서는 상당한 차이가 있었다. 이번에도 비슷한 양상이 진행될 것이다라고 보기 때문일 건데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지금 부울경 세개 지역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뭐 상당히 우세하다고 판단할 수도 있겠지만 국민의힘에서는 오히려 부울경 세개 지역은 해볼 만한 지역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대략 뭐 민주당이 많이 얻으면 12석 정도, 그러니까 광역단체장 기준입니다. 적게 얻으면 10석에서 11석 이렇게 되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3: 네. 근데 이번 지방선거가요, 유권자 중에 60대 이상이 3분의 1 이상을 차지하는 첫 번째 지방선거가 될 거라고 합니다. 이게 또 하나의 변수가 될수 있을까요?
0: 그러니까요, 지금 60대 이상이 한 34%를 차지한다고 저도 기사를 봤는데요. 상당히
3: 김일성
0: 이제
3: 전
0: 고령화되고
3: 민주통합당
0: 있는 어떤
3: 의원입니다.
0: 우리 사회에 대한 그 사회 상황을 지금 반영하는 유권자 지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40, 50대의 어떤 저희 민주당으로 치면 좀 지지층이 좀 견고하게 형성이 돼 있고 또 고령층은 아무래도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경향성을 보였는데 이번에는 아무래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소위 민주화 세대라고 하는 뭐 386, 586이 세대들이 이제 고령층 60대를 넘어서는 이제 그런 연령대가 돼 버렸잖아요. 이제 그런 상황들이 선거에 어떻게 표심으로 작동할 것인가가 저도 참 궁금하고요. 또 국민의힘은 뭐 어제까지도 보니까 막그 젊은 층의 투표를 막 독려하는 이제 과거 민주당이 상당히 이제 젊은 층에 기대가 거는 게 많았는데 젊은 층이 많이 보수화됐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반면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코스피 어떤 지속적인 어떤 상승세 이런 것들이 오히려 이재명 대통령이나 또는 민주당에 대한 지지를 상당히 끌어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게 아무래도 이 미치는 영향이 상당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연령층의 어떤 변화랄지 또 인구수의 어떤 분포랄지 이런 것들이 결과적으로 어떻게 나타날까? 보수화됐다라고 하는 젊은 층에서도 저는 민주당의 그 지지세가 조금 많이 늘어났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또 소위 고령층은 과거에는 조금 보수화되는 경향이 있다라고 했습니다마는 이번에는 조금 다를 것 같은 느낌도 들고 해서 특히 대구를 중심으로 저렇게 높은 투표율이 보여지고 있는 이 표심이 과연 어느 쪽으로 향하고 있을까? 정말 결과가 저 궁금합니다, 오늘.
1: 예. 14시 기준, 오후 2시 기준 전국 투표율 48.9%로 또 조금 오른 모습 전해드리고요. 방금 말씀하셨지만은 전통적으로
2: 예.
1: 연령층이 정치 성향이 어떨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는 게 무의미하게 된것 같아요.
2: 과거에는 뭐 60대 이상으로 될수록, 그러니까 연령이 들수록 보수화 성향을 보인다. 이거 한국 정치에서 경험적으로 다 드러났던 부분인데, 지금 자막에서도 뽑아 놓으셨던데, 86세대들이 본격적으로 60대 초반에 이제 진입하기 시작하면서

0: 본인들이 오랫동안 유지해왔던 정치적 지향점을 상실하지 않고 보수화되는 속도나 강도가 굉장히 낮아지고 있다는 점을 확인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최근에 젊은 분들 많이 만나게 되는데 이분들의 보수화는 확실히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분들이 많이 사용하는 SNS, 예를 들어서 뭐 스레드 같은 데를 보면 정말로 이 20, 30대들이 보수화돼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몇 가지 원인이 작용하고 있다고 봅니다. 이미 기득권화된 40대, 50대, 이른바 또 8, 6세대들에 대한 반감들을 20, 30대들이 많이 갖고 있고요. 이분들이 갖고 있는 공통적인 사고 중에 하나는 또 이른바 능력주의라고 하는 게 있는데 2018년인가요? 문재인 정부 때 인천 국제공항 사태로 불거진 젊은 세대들의 문제의식, 이런 것들이 세대적인 공감대를 얻어가면서 보수화되는 경향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거 뭐 2022년 대선에도 세대포이론이라고 해서 20, 30대와 고령층인 60, 70대가 보수화됐기 때문에 충분히 앞으로 한국 정치에서는 진보 진영보다 보수 우위 정치가 가능할 것이다라고 예상한 분들이 많았는데 그게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했었던 불법 계엄 때문에 그 고리가 끊어진 측면이 있는 거죠. 그걸 다시 복원하는 것이 저는 보수 정치의 가장 큰 과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1: 네. 그럼 이제 두 분과 주요 접전지 한 곳씩 자세히 짚어볼 텐데요. 먼저 이번 지방선거의 최대 승부처죠. 서울로 가보겠습니다. 준비한 영상 먼저 보겠습니다.
2: 눈빛만 봐도 서로 알 수 있는 일자들끼리 교감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3: 정원호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입니다.
2: 네, 하시려면 세 번을 해주십시오.
4: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세 번입니다. 정원호! 정원호! 정원호!
5: 서울런이라는 정책을 만나 저는 지금 누구나 이름을 대면 알만한 서울의 유명한 인서울 4년제 대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6: 4년만 버티십시오. 반드시 계층이동 사다리 튼튼하게
3: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입니다.
4: 5,

0: 네. 화면에 잘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오세훈 시장 후보가 지금 유세 도중에 울컥하면서 좀 눈물을 보였는데 공식 선거운동 기간에 눈물을 보인 게또 처음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더 간절했다는 거겠죠?
1: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겠고요. 또 조금 야박한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패배를 직감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그동안 선거운동 기간에 오세훈 후보가 보여줬던 그 캠페인의 방식이랄지 이런 것들이 전형적인 2등 후보의 전략을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지속적인 네거티브나 또는 토론하자 토론하자 본인은 4년 전에 송영길 후보가 토론하자 그렇게 했어도 안 했거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딱한 번에 선관위 주관 토론회로 끝냈었는데 이번에는 보니까 딱 네거티브 그다음에 토론하자 계속하는 이런 모습들이 전형적으로 딱 2등 후보 전략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보여줬던 것들은 그 서울시민들로 하여금 네번 했던 오세훈 그 후보가 다섯 번째 서울시장을 한다고 해서 내 삶이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까라는 그런 피로감이 상당히 작동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그리고 또 마지막에 터진 여러 가지 안전 문제, 그게 저는 결정타였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본인이 네 번 시장했고 서울을 누구보다 잘 알고 마지막으로 마무리해야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드러난 문제들도 제대로 처리하지 못했고 2570개라는 철근이 누락됐는데 별 문제 없다라고 얘기하고 내가 거기 간다고 한들 뭐가 달라지겠냐라고 얘기하고 아직 사고가 난 것도 아니지 않느냐라는 그런 무책임한 어떤 발언들이 계속되면서 굉장히 많은 실망감을 줬다고 생각하고 오세훈 후보는 아, 불안한 후보구나. 안정감을 주지 못하는구나. 이런 여러 가지 부정적인 기제가 작동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마지막까지 모든 후보가 절박한 심정으로 선거운동을 했겠습니다마는 특별히 4선 서울시장을 하고 5선으로 가는 고지에서 저는 본인이 최선을 다했겠지만 아무래도 역부족임을

0: 동시에 느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심정 때문에 눈물을 흘리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1: 예, 선거운동 기간에 여러 가지 뭐 변수도 있었고 말도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유권자의 표심 움직였을까요?
2: 아무래도 이 본인을 지지하는 유권자들을 투표장으로 이끌어내기 위해선 몇 가지 요인이 작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상대방을 응징해야 한다. 이런 분노의 감정을 일으켜야 하는 거고, 본인을 꼭 도와줘야 할 이유가 있다. 이런 동정심을 유발할 필요도 있을 것이고, 또 이번 투표를 통해서 누구에게 투표해야 본인에게 이익이 된다. 이런 이익을 강조하는 캠페인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오세훈 후보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뭐 이렇게 그 공개된 자리에서 눈물을 흘리거나 이랬던 건 저도 기억나지가 않는데, 그만큼 절박한 심정으로 이번 서울시장 선거에 임하고 있다라고 봐야 할것 같습니다. 선거를 흔히 얘기할 때 구도와 이슈, 인물 이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구도가 가장 중요하다고 해요. 이 구도를 깨려면 이슈와 인물이 이 구도를 넘어설 정도로 압도적이어야 하는데, 이번 서울시장 선거는 구도 자체가 오세훈 후보에게 유리한 상황에서 진행된 선거는 아닙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 높고요. 이른바 이재명 대통령의 명픽으로 이 정원호 후보가 서울시장 후보가 무난히 될수 있었기 때문에 구도 자체에서 굉장히 어려운 출발을 했죠.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오세훈 후보가 그동안 4선 서울시장으로서 했었던 것, 그리고 대선 주자로서의 중량감, 이런 것들을 보여주면서 부지런히 따라왔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과연 역전이 됐느냐 안 됐느냐, 이건 정말 개표가 이루어져야 알수 있을 것 같은데, 중간에 예기치 않은 불운이 오세훈 후보에게 있었던 건 사실이에요. GTX-A 삼성역 철근 누락이라는 것을 정쟁화시켜서 민주당이 오세훈 후보의 안전불감증을 굉장히 공격했는데, 이때 또 서세움은 고가도로 붕괴 사고가 발생하면서 이 이슈가 안전 문제로 번지게 됐잖아요. 이게 오세훈 후보에게 얼마나 큰 악재로 작용했을지, 저는 이게 결국에는 과거에 나왔던 여론조사와 이번 득표율의 차이 발생한다면 그 이슈 때문이 아닐까, 이렇게 예상해 볼수 있겠습니다.
3: 네, 조금 전 2시 기준 전국 투표율이 46.9%입니다.
4: 제9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본투표 날인 오늘 오후 2시 기준 전국 투표율은 48.9%로 집계됐습니다. 오후 2시 기준 투표율 역대 동시간대 기준으로 최고 기록인데요. 투표율만으로는 여야의 유불리 판단이 어려워 여야는 여전히 긴장의 끈을 놓지 않은 채 투표 상황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6.3 지방선거 투표 현황을 비롯한 선거 관련 소식, 김유정 전 민주통합당 의원, 정광재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 짚어봤습니다.
5: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캠스를 즐깁니다. 왜?
6: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5: 제습환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 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6: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5: 깨운.

0: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1: 기대만큼 기댄 만큼 행복이 온다.
2: 저축은행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3: 여름에는 부채 판정물. 다양한 부채 역시
2: 성원 에드피아.
4: 합성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조달 우수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5: 합성목재 예스팀바.
4: 경동산업 주식회사.
6: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7: 하루 한 번 챙겨요. 30다 데이팩
6: 건강해.
7: 하루 한 번 전해요. 30다 데이팩 사랑해.
8: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참 쉽다 데이팩.
7: 하루 한 번 데이팩. 참 쉽다 데이팩.
8: 건강기능식품.
0: 지금까지 민심 2016을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팬.
9: 이 메시지는 2026년을 살았던 당신들에게 전하는 22세기의 기록입니다. 당신들이 남긴 유산 덕분에 우리의 하루는 플라스틱과 함께 시작됩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의 90%는 미세 플라스틱으로 오염되었고 해양 생태계는 붕괴되었습니다. 당신들의 편리함이 우리에게는 생존 자체가 되었습니다. 당신들이 무심코 버린 플라스틱은 강물을 따라 바다를 병들게 할 뿐 아니라 땅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우리가 먹는 식재료의 근원마저 오염시켰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신들이 남긴 쓰레기 더미 속에서 생존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희생이 아니라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숙명이었습니다. 당신들의 시대에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단 한 번 쓰고 버려질 미래를 거부하고 영원히 지속될 푸른 지구를 위한 행동에 바로 지금 당신들의 시대에 함께해 주세요.
10: YTN 라디오 기후위기 극복 캠페인은 글로벌 뉴스리더 연합뉴스와 함께합니다.
11: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 정보입니다. 대부분 지역 30도 안팎의 기온을 보이며 덥습니다. 하늘에는 구름이 많아지고 있고요. 구름 사이로 볕이 내리쬐곤 하는데요. 자외선 지수는 높음에서 매우 높음 수준을 보입니다. 투표하러 가실 때 모자나 양산, 선글라스 등을 챙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돌발 상황만 아니라면 대부분 여유 있게 이동이 가능하겠습니다. 강변북로 구리 쪽으로 이촌 동부근 2, 3차로에서는 사고가 있었는데요. 처리 작업이 끝이 났지만 마포대교에서 동작대교까지는 차량 밀리고 있고요. 강 건너 올림픽대로는 하남 쪽으로 전 구간에서 막히는 구간 없이 소통이 원활합니다. 다만 반대편 공항 쪽으로 한강대교 진안 지점 5차로에는 고장차가 있으니까요. 차로 변경에는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북부간선도로 종암분기점 쪽으로도 묵동에서 하월곶까지는 차량 밀리고 있고 반대편 외곽 구리 쪽으로도 묵동에서 신내까지 짧게 밀리는데 이어지는 내부순환 한도의 경우는 성수동 쪽이나 성산대교 쪽으로 오고 가는 길 전 구간에서 소통이 잘 되고 있습니다.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 김정윤이었습니다.

0: YTN 라디오 뉴스 앤 뮤직.
1: 실시간 뉴스와 좋은 음악 전해드리는 YTN 라디오 2시 뉴스 앤 뮤직 아나운서 김영민입니다. 12시와 1시 때 트로트와 성인가요 전해드렸는데요. 2시부터는 다시 팝과 가요 전해드립니다. 사연과 신청곡 많이 보내주세요. 보내실 곳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945, 우물정 0945번입니다. 스마트폰으로 함께 하신다면 YTN 라디오 앱 하단에 라이브 채팅 통해서도 사연과 신청곡 무료로 보내실 수 있습니다. 2시 뉴스 앤 뮤직 첫 곡으로 지코의 아무 노래 들려드립니다.

지코의 아무 노래, 2시 뉴스앤뮤직 첫 곡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 선거 즈음이 되면 다들 받아보셨을 텐데 모든 가정에 동일한 우편물이 배송이 되죠. 바로 선거 공보물입니다. 이 공보물 잘 챙겨보셨어요? 워낙에 두툼한 우편이 오기 때문에 좀 읽을 엄두가 안 나기도 하죠. 그래서 저도 사실 계속 미루다가 오늘 새벽에 자기 직전에 마음먹고 펼쳐봤습니다. 이게 미리 관심을 가졌어야 하는데 좀 반성을 하게 되네요. 귀찮아서 후루룩 막 읽다가도 아, 우리 지역의 일꾼을 뽑는다라는 생각이 번뜩 들면 또 다시금 마음을 다잡고 꼼꼼히 읽어 내려가게 되더라고요. 이 선거 공보물 투표 전에 꼭 한번 확인해 보시고 내 동네를 내 손으로 직접 바꿔 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리고 유권자들도 이렇게나 많이 고민을 하고 투표에 임하는 만큼 이번에 당선되신 모든 분들, 대한민국을 위해서 또 우리 지역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노래 한곡 듣고 다시 돌아와서 간추린 뉴스 전해드릴게요. 스트레이 키즈의 매니악 듣겠습니다.

스트레이 키즈의 매니악 함께 하셨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뉴스 전해드립니다. 이 시각 투표율 현황입니다. 제9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본투표 당일인 오늘 오후 2시 기준 투표율은 50%에 육박한 48.9%로 집계됐습니다. 4년 전 열린 제8회 지방선거의 같은 시간대 투표율 40.7%보다 8.2%포인트 높은 수준입니다. 지역별로는 전남이 58%로 가장 높았고 강원이 54.5%, 전국이 54.2% 순입니다. 투표율이 가장 낮은 곳은 광주광역시로 45.3%, 서울은 49.4%, 부산은 48.5%로 집계됐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금까지 모두 2,180여 명이 투표를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청은 6.3 지방선거 본투표가 시작된 오늘 새벽 6시부터 정오까지 6시간 동안 전국에서 선거와 관련한 신고 213건을 접수했습니다. 이 가운데 오인 등 기타 신고가 173건으로 가장 많았고 투표 방해와 소란이 28건, 교통 불편이 10건, 폭행이 2건으로 파악됐습니다. 서울 동대문구에서 60대 남성이 투표용지를 넣지 않고 나가려다 제지를 받자 소란을 피웠고 구로구에서는 투표소를 잘못 찾아온 60대 남성이 안내 도중 선거관리인의 팔을 잡아 끄는 등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영등포구에서는 70대 여성이 투표지에 이미 기표가 돼 있다고 주장하면서 관악구에서는 30대 남성이 투표지 촬영 제지에 반발하면서 소란을 피워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대전경찰청 수사전담팀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에서 발생한 폭발사고로 숨진 사망자 5명에 대한 신원 확인 절차가 완료됐다고 밝혔습니다. 신원 확인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DNA 감정을 통해 이뤄졌습니다. 경찰은 신원 확인과 부검을 마친 시신을 유족들에게 인도했고 희생자 5명 모두 대전 유선선병원으로 옮겨 장례 절차를 논의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간추린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앞서서 첫 번째 간추린 뉴스 때 투표자가 잘못 안내가 됐는데요. 2,180만 여 명으로 정정합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노래 두 곡 듣고 또 다시 돌아오도록 할게요. 엑소가 부른 코코밥, 세븐틴의 음악의 신 두 곡 이어서 듣겠습니다.

엑소가 부른 코코밥, 세븐틴의 음악의 신 두 곡이었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뉴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6.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선 본투표일인 오늘 잇따라 투표를 독려하는 메시지를 냈습니다. 이 대통령은 SNS에 부동산 투기국에서 프리미엄 금융국가로 변해가는 것처럼 이제 대한민국은 추격국가에서 선도국가를 넘어 대체불가 핵심국가로 가야 한다고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전제조건으로 투표를 포기하지 않고 유능하고 충직한 일꾼들을 잘 고르는 것을 꼽았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구 달성군 유가읍 제3투표소에서 투표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오늘 오전 10시쯤 사저와 직선 거리로 1.1km 정도 떨어진 대구 비슬초등학교에 마련된 투표소를 찾아 한 표를 행사했습니다. 투표를 마친 후 박 전 대통령은 투표는 국민의 중요한 권리이며 동시에 의무라면서 모든 분이 소중한 한 표를 다 행사하셔서 더 좋은 우리나라의 미래를 만들어주셨으면 한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2026 북중미 월드컵 무대를 빛낼 48개국 1,248명의 최종 명단이 확정됐습니다. 국제축구연맹은 홈페이지를 통해 1,248명의 꿈을 담은 세계 축구 선수들의 축제인 월드컵 최종 명단 제출이 끝났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번 대회 참가국은 기존 32개국에서 48개국으로 늘면서 경기 수도 104경기로 증가해 역대 최대 규모로 치러집니다. 1,248명 가운데 한 번 이상 월드컵을 경험한 선수는 357명이며 나머지 891명은 월드컵 데뷔전을 치릅니다. 축구의 신 메시와 호날두, 오초아는 무려 6번째 월드컵 무대를 밟습니다. 간추린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2시 뉴스앤뮤직 마무리합니다. 끝곡으로 뉴진스의 아름다운 구속 들려드리고요. 저는 여기서 이만 인사드릴게요. 잠시 후 오후 3시 뉴스앤뮤직부터는 이현웅 아나운서와 함께하시죠. 아나운서 김영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엄마 회사 같이 갈래?
1: 엄마
2: 민준아
1: 유정아
3: 필요할 때 확장 돌봄
4: 넌 미안해 아빠가 좀 늦을 것 같아
1: 아빠 늦게 와도 돼
3: 밤 늦게까지 야간 돌봄
5: 주말 났어 또 못 지켰네
1: 나도 바쁘니까 끊어
3: 주말에도 긴급 돌봄
1: 걱정하는 엄마 아빠보다 살짝 우는 엄마 아빠가 좋아요
3: 언제든 기댈 수 있는 길러드림이 있으니까 함께 키우는 돌봄도시 인천
6: 아나운서 김경란이 전하는 기후보험 뉴스 온열질환, 한랭질환 진단비에 기후재해 사고 위로금까지 보장해주는데요 가입 방법은? 아, 경기도민이면 되는군요
7: 경기도민이라면 자동가입 경기 기후보험 자세한 보장은 경기도청 누리집에서 확인하세요
8: 교통안전 1분 턱
9: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영원한 왕비호 국민요정 정경민 남편 개그맨 파이터 윤영빈입니다 교차로 빨간불인데 정지선 안 지키고 쓱 지나가는 분들 도대체 누구 도로 위 하얀 정지선은요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 약속입니다 빨간불이 켜졌다 그럼 우회전 차량도 정지선 앞에서 일단 멈춰야겠죠? 속도만 슬쩍 줄이고 휙 가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거 진짜 위험해요. 우리 아이들이나 어르신들은 갑자기 오는 차를 피하기가 너무 어렵거든요. 모두의 안전을 위해 빨간불엔 정지선 무조건 준수! 오늘도 무사고 실천하세요. 국민요정 정경미 포에버! 안전운전도 포에버!
10: 이 캠페인은 모두의 일상을 지키는 안전한 모빌리티 파트너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함께합니다.
11: 지금 시각은 2시 57분입니다. YTN FM
12: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볕이 내리쬐며 여름 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투표하러 가는 길 시원한 옷차림과 함께 자외선 차단에도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현재 대부분 지역 30도 안팎의 기온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 오늘 강원과 충북 남부 내륙에는 소나기가 내릴 때가 있겠는데요. 내일도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전국 곳곳에 갑작스레 소나기가 지날 때가 있겠습니다. 이 소나기가 내리면서 내일부터는 낮더위의 기세가 다소 약해질 전망입니다. 전 시간에 비해서 정체 구간이 조금은 늘어났지만 그래도 전반적인 교통흐름 여전히 좋은 편입니다. 서울 양양간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서종에서 화도까지 6km 구간 정체를 보이고 있고요. 영동고속도로나 서해안고속도로는 전 구간 소통이 원활한데 영동고속도로 인천 쪽으로 동군포 부근 3차로에서 장애물 처리 중에 있으니까 차로 변경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쪽으로도 잠원에서 반포, 반대편 서울 쪽으로 양재에서 반포 사이로 각각 시구간에서만 정체 서행입니다. 자동차 전용도로 중에서는 올림픽대로가 공항 쪽으로 성수대교에서 동작대교까지 밀리고 있는데요. 같은 구간 강변북로는 소통이 원활합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 김정윤이었습니다.
13: 오늘 포 미쳤다
14: 미쳤다
15: 미쳤다 아 레벨이 다르다
16: 미쳤다 와 와
17: 미친 경제 해답이 없냐고요 매일 오전 9시 10분 YTN 라디오 생생 경제에서 저와 함께 찾아보시죠 조태현의 생생 경제 저는 조태현입니다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0: 지금부터 민심 2016을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1: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은 끝까지 유권자 투표를 독려하면서 긴장감 속에 본투표 상황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2: 네, 투표 종료를 3시간 정도 남긴 각 당 상황 살펴보죠. 먼저 민주당 연결합니다. 김다현 기자, 민주당은 어떤 분위기에서 투표 상황 보고 있습니까?
3: 네, 투표 마감까지 3시간여 남은 가운데 지금 상황실에는 일부 취재진들과 당 관계자들만 자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 뒤로 지방선거, 재보궐선거 후보자 명단이 적힌 상황판과 대형 스크린이 보이실 텐데요. 민주당 지도부는 오늘 투표 마감 무렵인 오후 5시 반에서 6시쯤 이곳에 모여 함께 결과를 지켜볼 예정입니다. 지금은 각자 투표 진행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데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YTN과의 통화에서 이재명 정부에 대한 기대감으로 투표율이 높은 것 같다고 전했습니다. 민주당은 선거 당일인 오늘도 오전 10시에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를 열었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권력은 총구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투표소에서 나오는 거라며 투표 참여로 민주주의의 꽃을 활짝 피우자고 말했습니다. 또 과거 지방선거에서 동점자가 나와 연장자가 당선된 사례가 7번, 또 단 한 표 차이로 승패가 갈린 사례도 13번이 있었다면서 딱 한 표가 부족하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투표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정청래 대표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4: 간절하고 절실하게 부탁드립니다.
0: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입니다.
4: 투표로서 대한민국의 주인이 누구인지 보여주십시오. 대한민국이 나아갈 길을 선택해 주십시오.
3: 정청래 대표는 그동안 열과성을 다했을 모든 사람에게 자신이 좋아하던 시를 바친다며 도종환 시인의 흔들리며 피는 꽃을 낭송하기도 했습니다. 민주당 투톱 한병도 원내대표도 이번 선거는 대한민국이 과거로 회귀하느냐, 미래로 도약하느냐를 가를 중차대한 선거라며 역시 투표 독려에 나섰습니다. 지방선거와 재보궐선거 후보자들은 출구조사 결과가 나오는 오후 6시쯤이나 전체적인 윤곽이 잡히는 늦은 밤 각자 선거사무소를 찾을 거로 보이는데요. 민주당 정원호 서울시장 후보는 늦은 밤쯤 캠프를 찾아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최종 결과를 지켜볼 전망입니다. 앞서 민주당은 서울과 부산, 대구와 울산, 경남, 전북 등 6곳을 접전 지역으로 분석하면서 한 군데라도 더 승리하겠다는 목표를 밝혔습니다.
1: 네, 이번에는 국민의힘 중앙당사로 가봅니다. 박정현 기자, 그곳 상황은 어떻습니까?
5: 네, 국민의힘은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 지하에 지방선거 상황실을 마련했습니다. 이곳은 방송사 중계부스가 마련된 3층 브리핑룸인데요. 아직은 한산한 모습인데 당 지도부는 본투표가 마무리되는 오후 6시를 전후로 상황실에 집결해 함께 개표 결과를 지켜볼 예정입니다. 이른 아침 지역구인 충남 보령에서 일찌감치 본투표에 참여한 장동혁 대표, 투표하면 바꿀 수 있다며 꼭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또 오늘 투표해보니 도장이 참 잘 찍힌다며 사전투표 과정에서 불거진 이 대통령 투표지 노출 논란도 정조준했습니다. 오전엔 중앙선대위 회의가 열렸는데요. 어제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이 구자영 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 누구든 잘못할 수 있다, 사과하고 취소하면 된다고 발언한 데 공세가 쏟아졌습니다. 재판 취소를 노골적으로 겁박한 거다, 투표 포기는 오만한 대통령의 재판을 지울 기회를 주는 거다, 거센 비판이 터져나왔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6: 복잡한 절차도 귀찮으니 검찰에서 알아서 재판을 취소하라고 명령한 것입니다.
0: 장동혁 국민의힘
6: 국민
0: 대표입니다.
6: 눈치 따위 보지 않겠다는 최악의 오만입니다.
5: 최악의 저지를 지배당하지 않기 위해 투표하라는 대통령 SNS 메시지에도 장 대표는 저질 눈에는 저질만 보이는 모양이라고 맹비난했고,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도 이래서 투표해야 한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선거 후반 전 보수 결집 흐름을 타고 곳곳이 박빙 승부로 재편되면서 국민의힘 내에선 내심 우세로 보고 있는 대구 경북을 비롯해서요, 서울 부산 충남 울산 경남 등 접전지에서 승리도 조심스럽게 기대하는 표정입니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대구 등 보수 지지세가 강한 곳을 중심으로 투표율이 빠르게 오르고 있다면서 이재명 정권을 심판하려는 움직임이 커지고 있다고 해석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본투표 선호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보수 지지층의 투표를 최대한 독려해 막판 뒤집기를 노리는 분위기입니다.
2: 네, 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 분위기 살펴봤습니다. 김다현 기자, 박정현 기자, 고맙습니다.
1: 네, 이번에는 미니 총선급으로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격전지로 가보겠습니다.
2: 경기 평택을 후보 5명이 격돌하고 있죠. 한현희 기자, 부장원 기자 나와주십시오.
7: 네, 투표 모두 마치셨나요? 저희는 평택의 새로운 중심지 고덕국제신도시 한박산중앙공원에 나와 있습니다. 오전부터 이곳에서 정치부 부장원 기자와 함께 국회의원 재선거가 열리는 평택을 상황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부기자, 먼저 후보자만 5명인 평택을 이번 재보궐선거 최대 격전지랑 평가가 나오는 이유 먼저 짚어볼까요?
8: 네, 우선 중량급 정치인 5명이 뛰어든 핫플레이스가 됐다는 점이 클 것 같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보수정당에서 영입했던 이른바 명픽 후보 김용남 후보를 내세웠습니다. 국민의힘은 평택에서만 내리 3선을 했던 유이동 후보가 나왔고요. 거기다 나머지 세 후보 모두 당 대표 맡고 있습니다. 조국혁신당 조국 후보, 진보당 김재현 후보, 그리고 자유와 혁신 황교안 후보까지 이름값만 보면 재보궐선거에서도 수위를 다투는 쟁쟁한 구도입니다.
7: 네, 이 쟁쟁한 후보 5명이 나온 것도 주목받는 이유지만 역시 친문 황태자로 불리는 조국 후보의 국회 입성 여부가 향후 여권의 권력 지형과 관계 있는 만큼 최대 관심사겠죠.
8: 그렇습니다. 조국 후보 누가 뭐라 해도 법률권 유력 차기 대권주자 중에 한 명입니다. 친문 황태자를 넘어 이번 선거를 통해 존재력과 지도력을 증명할 수 있을지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광주나 전북 군산 등 호남에서 출마를 고려했었는데 결국은 오자구도 평택을 출마를 선택했습니다. 어려운 싸움인 만큼 거대 양당 후보를 꺾고 만약 국회에 입성한다면 영향력이 커질 거란 분석이 나옵니다. 다만 반대로 당의 구심점인 조국 후보가 낙선할 경우 민주당과의 합당론이 지렛대가 사라질 거란 평가도 있습니다.
7: 네, 여론조사 추이는 초박빙 접전이 이어졌습니다. 저희가 여론조사 공표 금지 블랙아웃 기간 직전까지의 결과들을 정리해봤는데요. 민주당 김용남, 국민의힘 유이동, 조국혁신당 조국 후보가 모두 20%대 득표율로 오차 범위 안 박빙 구도를 보였고 황교안, 김재현 후보도 무시하기 어려운 지지율을 보였어요.
8: 네, 그렇습니다. 5명 후보들 모두 고루 지지를 얻고 있습니다. 달리 말하면 뚜렷한 강자가 없어서 끝까지 승자 예측하기가 어려운 선거이기도 합니다. 이렇다 보니까 진영 가릴 것 없이 선거운동 기간부터 단일화 논의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양쪽 다 끝내 무산된 상태입니다. 김용남 조국 후보는 초반부터 진영 내 적통 경쟁 신경전을 벌였고 결국 당대당 심적 다툼까지 비화한 상태입니다. 네, 보수 야권도 유이동 황교안 후보가 단일화 물꼬를 트나 했지만 신경전 끝에 무산됐고 결국 5명 후보 모두 각자 도생 모드에 돌입했습니다.
7: 네, 최종 승자가 누구일지 정말 투표함을 열어봐야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까지 선거에서 평택을 선택은 어땠습니까?
8: 네, 우선 평택은 지난 2012년부터 12년 동안 보수정당이 승리해왔던 지역입니다. 하지만 지난해 대선에선 민주당이 10%포인트 이상 앞섰고요. 평택의 지형을 뜯어보면 크게 평택학 인근의 도심 도농복합지 그리고 주한미군기지 인근 팽성읍 그리고 저희가 나와있는 고덕 신도시 이렇게 세 갈래로 볼 수 있겠습니다. 삼성전자 반도체 캠퍼스가 생기면서 젊은 층 유입이 크게 늘었고요. 그러다 보니 유권자 2명 가운데 1명은 20대에서 40대 사이 젊은 층인 유권자 지형을 갖게 됐습니다. 이렇게 하나의 지역구지만 유권자들은 하나로 묶이지 않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예측이 더 어렵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7: 네, 부동층이 적지 않은 만큼 후보들 마지막까지 막판 표심 얻기에 총력을 기울였는데요. 선거 당일인 오늘은 어떻게 보내고 있습니까?
8: 네, 우선 범야권 후보들 유이동 황교안 후보는 일찌감치 본투표를 마쳤습니다. 범여권 후보들은 사전투표 첫날 투표를 마쳤고요. 오늘 어제부로 선거운동 기간이 끝나면서 대면 유세가 금지된 상태이기 때문에 후보들 저마다 제각각 라디오 인터뷰라든가 SNS 등을 통해서 막판 투표를 독려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저녁과 밤 무렵 개표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은 각 당 개표 상황실이나 선거사무소에 모여서 개표 상황 지켜볼 것 같습니다.
7: 네, 막판까지 혼전 양상을 보이며 지역 재선거를 넘어 전국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평택을입니다. 접전인 만큼 후보들 모두 한 표 한 표가 소중한 상황인데요. 아직 투표 참여하지 않으신 분들 늦지 않게 소중한 투표권 행사하시고

0: 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이어지는 뉴스에서 관련 소식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상암동 나와주십시오.
1: 네, 6.3 지방선거 본투표가 오후 2시를 넘어선 현재 48.9%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투표 종료 시간까지 이제 3시간 정도 남았는데요. 여야 양당 의원들 모시고 선거 결과 전망해 보겠습니다.
2: 네, 민주당 김현정 중앙선대위 대변인, 국민의힘 박성훈 중앙선대위 공보단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3: 네, 반갑습니다.
1: 네, 두 분 모두 지금 중앙당 선대위에서 당직을 맡았기 때문에 굉장히 바쁘게 보내셨을 것 같은데 두 분 모두 어제 자정 어디에서 보내셨습니까?
4: 저는 지역구인 평택시 병에서 이제 마지막 피날레 유세하고요. 거기 이제 시민들과 이제 지지자분들 그리고 이제 출마자들하고 같이 이제 마지막
5: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중앙선대위 대변인입니다.
4: 오늘 6시까지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계속 투표 독려하자 이런 결의 다지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1: 네, 어디서 보내셨습니까?
6: 네, 저는 중앙선대위 공보단장과 당 수석 대변인을 맡고 있다 보니까요. 부산과 지역구인
5: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공보단장입니다.
6: 선거 운동 기간 내내 임했습니다. 어제 마지막 유세를 부산시장 박형준 시장과 공동 유세를 진행하고 올라오고 있었고요. 오늘 또 새벽부터 중앙선대위 회의를 여의도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2: 예. 자, 투표율이 또 집계가 됐나 보군요. 3시 기준 51.9%, 전국 기준 투표율 51.9%라는 점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새벽 6시부터 시작된 본투표, 이제 3시간도 남지 않았는데 어쨌든 지난 지방선거보다는 추세가 높고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세요?
4: 뭐 이미 지난 지방선거의 50.9%보다도 3시 기준으로 51.9%면 이미 넘어갔는데 이게 사전투표가 이제 2014년도부터 시행이 돼서 네 차례에 걸쳐서 사전투표가 이제 시행이 돼서 계속 사전투표율이 높아졌거든요. 그러니까 하나의 제도로 이제 안착이 된 것 같고 사전투표율이 높으면 따라서 이제 본투표율도 높아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제 반영된 측면도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제 이번에는 지방선거 외에도 보궐선거가 14곳에서 열리지 않습니까? 그 보궐선거가 열리는 곳에 투표율이 상대적으로 또 높게 올라가는 그런 경향도 있어서 투표율이 더 높아질 것 같고 아마도 2018년도에 60.2%였는데 그리고 이제 22년도가 50.9%였던 걸 알고 있는데 아마 60% 안팎으로 이렇게 정리되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1: 네,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지난 8일 지방선거가 최종 투표율이 50.9%인데 네. 지금 3시간 남은 상황에서 51.9%로 이미 넘겼고요. 네. 이렇다 보니까 8년 전에 7회 60.2%도 넘기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6: 네, 지금 추세라면 충분히 60%를 넘어설 수 있을 것 같고요. 저희가 분석할 때 지방선거 투표율이 60%를 넘어서면 보수, 진보, 양 진영 결집이 이루어졌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동안 보수에 실망했던 일부 지지자들도 적극적으로 투표장에 나오고 계시다는 뜻으로 저희는 해석을 하고 있고요. 특히 사전투표율 같은 경우는 그동안 사전투표율이 높을수록 보수층보다는 진보층에 유리하다라는 분석이 있었는데 사전투표가 제도화된 지금은 이제는 그런 공식은 더 이상 통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결국 이재명 정부의 오만과 독선, 폭주를 멈춰 세우기 위해서 유권자분들이 투표장에 나오고 계시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이재명 정부의 독선을 멈춰 세울 수 있는 것은 유권자 여러분의 한 표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투표하지 않으시다고 하면 이재명 정부의 오만과 폭주는 결국 면죄부를 얻게 될 것이고요. 우리 국민들이 바랐던 일상의 자유, 그리고 내 집과 내 재산을 지킬 수 있는 마지막 기회조차도 빼앗기게 될 것입니다. 투표하면 분명히 이긴다는 마음가짐으로 유권자 여러분, 국민의힘에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예, 그러면 두 분 모두 지금 판세를 어떻게 보고 계실지 궁금하기도 한데 네. 최초 이제 선거 초반에는 많이 민주당에서 이길 것으로 봤었고 지금은 좀 그 수치를 보수적으로 보신 것 같은데요?
4: 지금 격차가 많이 줄어들고 있어서 그런 건데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구도는 국정 안정론에 많이 방점이 찍혀 있어서 전반적인 그 구도는 더불어민주당 유리한 구도가 맞고요. 우리 당에서는 지금 이제 9곳은 이제 우세로 보고 6곳이 이제 경합 그리고 이제 경북 지역 한 곳은 열세 이렇게 이제 분류하고 있는데 그 경합 지역이라고 하는 6곳 중에서 한 곳은 이제 전북이기 때문에 그걸 빼면 5곳 정도인데 그 중에서도 저희가 그 5곳이 이제 부울경하고 서울하고 대구

0: 정도를 저희가 지금 경험으로 보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저희가 최선을 다한다라고 하면 그뭐 전부 다 이길 수 있는 기대도 가지고 있고 네다섯 석 정도는 저희가 승리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1: 사실 지방선거 역사상 투표율이 60%를 넘긴 게딱두 차례 있더라고요. 이번 선거가 그만큼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는 방증일 텐데 이렇게 투표율이 높으면은 국민의힘에서는 판세를 어떻게 예측하게 됩니까?
2: 원래 대선에서 패배하고 1년 후에 치러지는 선거가 불리한 환경에서 시작될 수밖에 없죠. 당연히 보수가 어려운 상황에서 시작을 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취소, 공소 취소 특검법 강행이라든지 선거 기간 도중에 터져나온 스벅 사태, 논란과 같이 우리의 일상의 자유를 빼앗고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와 사법 질서를 파괴하는 그런 행태들의 준엄한 민심이 투표장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유권자 여러분들께서 견제받지 않는 권력, 지금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사법, 입법, 행정 모두를 장악하고 이제 마지막 남은 지방 권력까지 장악하려 나서고 있습니다. 견제받지 않는 권력에 더 이상 날개를 달아줘서는 안 되겠다는 민심이 투표율 제고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1: 네, 그러면 격전지로 꼽히는 지역들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징성이 가장 큰 서울시장 선거전, 민주당 정원호,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의 경쟁이 마지막까지 상당히 치열했죠. 두 후보의 목소리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3: 서울시민 여러분,
4: 정원호 더불어민주당
3: 투표만이
4: 서울시장 후보입니다.
3: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완수할 수 있습니다.
5: 저 오세훈을 지켜달라고
4: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입니다.
5: 서울의 미래를 지켜달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최후의 보루 서울만은 남겨주십시오.
6: 말뿐인 시장이 아닌 실천하는 시장, 계획만 앞세우는 시장이 아니라 성과로 증명하는 약속을 지키는 시장을 선출해 주십시오.
5: 이재명 대통령 바로잡겠습니다. 민주당의 정원호 후보가 이런 역할을 할수 있겠습니까? 시작된 변화 압도적 완성으로 보답드리겠습니다.
1: 네, 지금 민주당 정원호 후보가 청계광장에서 마지막 유세를 하지 않았습니까?
0: 네.
1: 어떤 전략이었다고 보십니까?
0: 그러니까 원래 저희는 전통적으로 마지막 유세를 청계광장에서 쭉 해왔었습니다. 청계광장 하면 이제 그 민주주의를 지금 상징하는 공간이기도 하고. 또 지난번에 윤석열이 이제 불법 계엄 내란 일으켜서
4: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중앙선대위 대변인입니다.
0: 은홍원봉과 촛불을 들고 이제 뭐 탄핵과 파면 외치면서 결국 민주주의를 지켜낸 그 상징적인 곳이기도 하잖아요. 그런 측면도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서울시에 우리 이제 정청래 당대표랑 같이 유세를 했는데 그만큼 서울이 이제 지방선거의 승리를 상징하는 그런 그 지역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저 중도층이 가장 많은 곳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서울에서의 그런 그서 승리해서 전국적인 선거 전체를 승리로 이어가자라는 그 의미를 담아서 마지막 유세를 이제 청계광장에서 한 것이고요. 좀 전에 투표에 관련해서 우리 저박 의원님께서 계속 말씀을 두 차례 하셔서 말씀드리면 60%에 가까워지면 민주당에 유리하다라는 것이 전문가의 대체적인 평가이죠. 왜냐하면 저 보통은 보수층에서는 60대 이상들은 투표를 많이 하는 경향이 있는데 60%에 근접하면 40대, 50대 민주당이 강한 지지층이 투표를 많이 하는 경향은 그동안 보여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그리고 사전투표도 상대적으로 적극 그 지지층들이 투표하는 성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바라는 그런 적극 지지층들이 사전투표에도 많이 나왔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지금의 그 투표율의 그 경향을 봤을 때는 우리 더불어민주당에 좀 더 유리한 그런 그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7: 예, 전국은 51.9%, 서울은 지금 3시 기준으로 52.7%인데 어제 오세훈 후보 신촌역 유세 어떤 의미가 있었습니까?
2: 네, 저희가 서울 승부의 핵심은 결국 2030과 중도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신촌은 대학가로서 젊음의 거리가 상징적으로 모여 있는 곳이죠. 지금 2030들이 분노하고 있는 것은 이번 정부가 미래를 담보로 해서 청년들의 삶을 부숴버리고 있다는 점입니다. 청년들이 마주하고 있는 것은 가혹한 현실입니다. 전 월세난,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서울에 내 집 하나 마련할 수 없는 그 절박감, 이런 부분들을 투표장으로 이끌어내는 것이 국민의힘으로서 가장 유효적절한 선택 그리고 전략이었고요. 그런 차원에서 오세훈 시장의 신촌 유세는 굉장히 효과적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장동 7,800억이라고 하는 천문학적인 개발 이익을 착취해 나간 그 사람들, 범죄 피의자들이 지금 거리를 할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청년들은 월세, 그리고 전세난에 시달리고 있는 이 가혹한 현실 앞에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인 거죠. 이러한 점을 고려해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신촌을 마지막 유세지로 선택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러한 청년들의 분노를 투표장으로 이끌어낸다라고 하면 분명히 서울시장 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좀 전에 김 의원님이 투표율이 60% 육박할수록 유리하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은 2030, 특히 청년층의 보수화가 많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청년들이 투표장을 찾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고요. 그렇게 되면 국민의 힘에 든든하게 힘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저희는 분석하고 있습니다.
1: 네, 오후 3시 기준 전국 투표율 51.9%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YTN 민심 스테이지 연결해서 보다 자세한 투표율 알아보겠습니다. 나와주십시오.

0: 네, 현재 오후 3시 13분 지나고 있는데요. 이 시각 투표율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국 16개 시도 투표율인데요. 광주와 전남은 전남광주 통합특별시장을 뽑는 선거라 저희가 합산해서 표시했습니다. 자, 이 시각 전국 투표율 평균 51.9% 나타내고 있습니다.
1: 자, 전국 평균 가로선을 위쪽에서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 가로선보다 막대가 높이 올라온 것은 투표율이 전국 평균보다 높은 곳이고요. 또 반대로 낮은 곳은 투표율이 전국 평균보다 낮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0: 네. 자, 현재 투표율이 가장 높은 시도는 바로 강원 지역입니다. 강원 지역의 이 시각 투표율 57.2% 가리키고 있습니다.
1: 네, 반면에 가장 낮은 시도 지금 경기 지역으로 집계가 되고 있는데요. 지금 49%를 기록하고 있는데 경기 지역에 계신 분들 빨리 투표소로 향하셔야겠습니다.
0: 네, 이어서 최근 선거 투표율과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현재 오후 3시 기준 투표율까지 집계됐는데요. 그래프에서 연도색이 이번 지방선거의 투표율 그래프입니다. 앞서 전해드린 대로 오후 3시 기준으로 투표율 51.9% 나타내고 있습니다.
1: 자, 그래프가 지금 3개가 제시되어 있는데요. 초록색 가장 위에 있죠. 지난해 치러진 대선 투표율이고요. 그리고 그 아래에 있는 황토색이 2년 전에 치러졌던 국회의원 선거 총선 투표율인데요. 확연하게 대선 투표율 68.7%로 높은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 총선 역시 이번 지방선거보다 훨씬 더 높습니다. 개인적인 바람으로는 이번 지방선거도 총선과 대선만큼 좀 투표율 좀 따라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0: 네, 저도 같은 네. 마음입니다. 자, 이번에는 지방선거로만 범위를 좁혀서 최근 투표율 좀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역시 연도색이 이번 지방선거의 투표율이고요. 초록색은 지난 2022년, 또 황토색은 지난 2018년 지방선거 투표율입니다. 지금 보시면 올해 지방선거 투표율이 월등히 높은 걸 알 수가 있죠. 지난 4년 전 투표율보다도 훨씬 높고요. 지난 2022년, 2018년 투표율보다도 높은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번 지방선거 최종 투표율은 얼마나 될지 궁금해지네요. 자, 지금까지 이 시각 투표율 지난 선거와 비교해서 살펴봤습니다.
1: 네, 민심 스테이지였습니다.
2: 들으신 것처럼 오후 3시 기준 전국 투표율이 51.9%로 지난 8회 지선의 최종 투표율을 넘어섰습니다. 관심이 높은 이번 선거의 주요 쟁점과 전망에 대해서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중앙선대위 대변인, 박성훈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공보단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3: 여기가 뉴욕입니까?
4: 이곳이 파리입니까?
3: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4: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2: 지금까지 민심 2016을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5: 가난했던 도시, 그 척박했던 땅을 바꾼 건 특별한 누군가가 아니었습니다. 묵묵히 아침을 지키고 치열하게 밤을 견디며 내일의 희망을 만들어 온 수많은 사람들. 그들이 바로 오늘의 성남을 만든 진짜 히어로입니다. 오늘도 함께 희망도시 성남.
6: YTN FM.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하늘에 구름이 많은 가운데 대부분 지역의 낮 기온은 30도 안팎으로 덥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이 30.1도, 춘천 30.3도, 전주는 31도, 대구 29.3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더불어 오후부터 저녁 사이에 강원과 영남, 충남과 호남에는 소나기 소식도 들어있습니다. 지방선거일인 오늘은 종일 교통상황이 상당히 좋습니다. 다만 사고로 인해서 밀리는 구간이 생겼는데요. 올림픽대로 공항 가는 길 반포대교 부근에서 추돌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뒤쪽으로 동호대교 부근부터 사고 지점까지 짧은 구간이지만 차량 밀리고 있고요. 반대편 하남 가는 길도 방화대교를 못 간 지점 4차로에서 사고가 발생을 했는데 행주대교 부근부터 서행으로 이동을 합니다. 강건너 강변북로 구리 쪽으로는 가양대교에서 월드컵대교 반대편 일산 쪽으로 한남대교 부근에서만 잠깐 주춤합니다. 북부간 선도로 종암분기점 쪽으로는 묵동에서 하월곶까지 시속 30km 미만 정체를 보이는데 반대편 외곽 구리 쪽으로 가는 길은 정체가 모두 풀리면서 전반적인 교통 흐름이 좋아진 상황입니다.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 김정윤이었습니다.

YTN 라디오 뉴스 앤 뮤직. 제9회 전국동시 지방선거일에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실시간 뉴스 그리고 좋은 음악 함께 전해드리는 YTN 라디오 뉴스 앤 뮤직 시작하고요. 저는 아나운서 이현웅입니다. 자, 오후 3시 27분이 됐습니다. 이제 선거 종료까지도 3시간이 채 남지 않은 그런 상황이네요. 저희가 계속해서 투표율과 또 주요 내용들 전해드리고 있으니까 YTN 라디오와 함께 오늘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은 90년대 그리고 2000년대 좋은 음악들 함께 준비해뒀어요. 신청곡도 받고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첫 곡 유승범의 질투로 출발합니다.

네, 3시 뉴스앤뮤직 첫 곡은 드라마 질투 OST죠. 유승범의 질투 함께 듣고 왔습니다. 아마 이 노래는 전주가 나오면 다그 추억 속으로 잠기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드라마 질투가 나왔던 게 1992년이니까요. 시간이 꽤 됐죠. 오늘 또 지방선거 날이니까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면 9회 지방선거잖아요. 1회 전국동시 지방선거가 펼쳐진 게 95년이니까 1회 지선보다도 선배입니다. 드라마 질투가. 예, 방금 들었던 그 노래가 그보다 전에 나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지방선거가 부활한 게 1991년이었으니까 그보다는 약간 후배입니다. 1년 정도 늦은. 예, 그래서 1992년에 나왔던 드라마 질투의 OST. 유승범의 질투 함께 듣고 왔습니다. 자, 오늘은 말씀을 계속해서 드리고 있는 것처럼 제9회 전국동시 지방선거일입니다. 지금 투표율이 굉장히 높다 그러죠. 오후 3시 기준으로 이제 사전투표까지 다 합쳐진 전국 투표율이 51.9%를 기록하고 있는데 지난 8회 때가 최종 투표율이 50% 정도에 그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직 3시 때인데 한 3시간 정도가 남았는데 벌써 이전 최종 투표율을 넘어섰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만큼 굉장히 이번 선거에 대한 관심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마 우리 청취자분들 지금 전국 곳곳에서 듣고 계실 것 같은데 이번에는 뭐 전국의 격전지도 굉장히 많고요. 또 재보궐선거가 펼쳐지는 지역들도 꽤 많다 보니까 선거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것 같습니다. 아직 투표 안 하신 분들, 좀 미뤄두셨던 분들 6시까지 투표 가능하니까 소중한 한표꼭 행사하시면 좋겠고요. 투표소를 오가는 길에도 귀에 YTN 라디오 함께 하시면 음악도 좋은 음악 전해드리고 있고요. 이렇게 실시간 주요 선거와 관련된 내용들도 전해드리겠습니다. 신청곡이나 사연 남기실 분들은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 샵 0945번입니다. 문자 남겨주셔도 좋고요. 늘 이렇게 선거일이 되면 투표 인증샷을 보내시는 분들도 계시던데 오늘 이벤트가 따로 준비되진 않았지만 투표 참여해주신 그 열기 저희가 느낄 수 있도록 뭐 투표 인증샷 보내주시는 건 자유입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요, 지니의 뭐야, 이건, 그리고 거래, 아스피린, 이렇게 두곡 듣고 오겠습니다.

지니의 뭐야 이건, 거래 아스피린 두 곡 듣고 왔고요. 이어서 간추린 뉴스입니다. 먼저 이 시각 투표율 상황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제9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본투표 당일인 오늘 오후 3시 기준 투표율은 51.9%로 집계됐습니다. 4년 전에 열린 제8회 지방선거의 같은 시간대 투표율 43.1%보다 8.8%포인트 높은 수준입니다. 지역별로는 전남이 60%로 가장 높았고 강원이 57.2%, 전북이 56.3% 순입니다. 투표율이 가장 낮은 곳은 광주광역시로 47.5%, 서울은 52.7%, 부산은 51.8%로 집계됐습니다. 투표는 전국 14,288곳 투표소에서 오후 6시까지 진행됩니다. 이원택 민주당 후보와 민주당에서 제명된 김관영 무소속 후보가 치열한 접전을 벌이고 있는 전북 지역 선거에서 106살 할머니가 오늘 투표장을 찾아 눈길을 끌었습니다. 오늘 아침 7시쯤 전주시 삼천 3동 투표소에서 1920년생 올해 나이 106세인 김계순 할머니가 투표를 마쳤습니다. 보행 보조기에 의지한 채 딸과 함께 투표장을 찾은 김 할머니는 우리나라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투표하러 왔다며 젊은이들이 성공하고 잘 사는 나라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스타들도 투표소에서 한 표를 행사하고 SNS에 인증샷을 올리며 시민들의 투표를 독려했습니다. 월드투어 아리랑의 라스베이거스 공연을 마치고 잠시 귀국한 BTS의 진은 서울 한남동 제3투표소를 찾아 밝은 미소로 소중한 한 표를 행사했습니다. 방송인 장영란도 투표 도장이 찍힌 손등 사진과 꼭 투표하세요라는 메시지로 팬들에게 투표를 독려했습니다. 배우 소유진도 투표소 전경사진과 투표 완료라는 글을 공유하며 3남매와 바쁜 일정 속 투표를 마쳤다고 전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드론 뉴스 함께 살펴봤습니다. 네, 많은 분들께서 투표 인증샷과 함께 참여 문자 보내주고 계십니다. 앞서서 들었던 거래 아스피린 가사를 보면 나에게도 휴일이 좀 있었으면 해라는 그런 가사가 나오는데 오늘 선거가 펼쳐지면서 평일 수요일인데도 이렇게 빨간 날 휴일이 찾아왔습니다. 참고로 달력을 미리 쭉 펼쳐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오는 7월에도 또 8월에도 9월에도 10월에도 휴일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올해 하반기는 비교적 다른 때와 비교해서 조금은 더 나은 뭐라고 할까요? 좀 쉬는 날이 있는 그런 하반기가 되지 않을까 싶고 체력관리 그리고 컨디션관리 휴일 관리 잘 하셔서 좀 의미 있는 시간들로 많이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박혜경의 주문을 걸어 그리고 김원준의 너 없는 동안 준비했어요. 함께 듣고 오시죠.

네, 노래 함께 듣고 왔고요. 이어서 간추린 뉴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6.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선 본투표일인 오늘 잇따라 투표를 독려하는 메시지를 냈습니다. 이 대통령은 SNS에 부동산 투기국에서 프리미엄 금융국가로 변해가는 것처럼 이제 대한민국은 추격국가에서 선도국가를 넘어 대체불가 핵심국가로 가야 한다고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전제조건으로 투표를 포기하지 않고 유능하고 충직한 일꾼들을 잘 고르는 것을 꼽았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구 달성군 유가읍 제3투표소에서 투표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오늘 오전 10시쯤 사저와 직선거리로 1.1km 정도 떨어진 대구 비슬초등학교에 마련된 투표소를 찾아 한 표를 행사했습니다. 투표를 마친 후 박 전 대통령은 투표는 국민의 중요한 권리이며 동시에 의무라면서 모든 분이 소중한 한 표를 다 행사하셔서 더 좋은 우리나라의 미래를 만들어주셨으면 한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늑대 탈출로 두 달 가까이 휴장했던 대전 오월드 동물원이 오는 5일 재개장합니다. 오월드를 운영하는 대전도시공사는 현장 실사를 진행한 금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재개장 허가를 받았고 보강시설에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오월드는 늑대 사파리 철책 울타리와 전기선을 이중으로 보강하고 굴을 파는 늑대의 습성을 고려해 흙 밑에 콘크리트를 보강하는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포획된 늑대, 늑군은 분쇄육이 아닌 생닭을 먹고 이전보다 더 높이 뛸 정도로 활발해졌고 건강 상태도 양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지금까지 들어온 뉴스 살펴봤습니다. 자, 이 시간 끝곡 안재욱의 Forever 전해드리면서 마무리하고요. 이어지는 4시부터도 또 계속해서 투표 관련된 내용들 전해드리니까요. YTN 라디오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0: 반갑습니다. 경기도의 의자 김진경입니다. 1420만 경기도민의 삶을 지키겠다는 약속으로 출발한 제11대 경기도의회가 어느덧 4년 여정의 뜻깊은 마무리를 준비합니다. 치열하게 고민한 수많은 조례와 정책은 도민 여러분의 더 나은 내일을 위한 쉼없는 노력이었습니다. 남은 시간 또한 처음 마음 그대로 도민 삶 가까이에서 더 낮게, 더 깊이 살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2: YTN 라디오 캠페인 생명, 그 소중함을 위하여.
3: 안녕하세요. 개그맨 남희석입니다. 혹시 천명 지킴 프로젝트라고 들어보셨습니까? OECD 회원국 중 자살률 1위라는 오명을 싣기 위해 정부가 올 한 해 소중한 생명을 1,000명 이상 더 지키겠다 나선 겁니다. 저도 생명대사라는 이름으로 동참하고 있습니다. 자살의 주 원인 중 하나는 혼자라는 고립감이라고 합니다. 저는 전국노래자랑을 진행하면서 대한민국 방방곡곡을 다니며 많은 어르신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함께 눈 맞추고 웃고 울어주는 노래자랑 무대처럼 여러분도 뜨거운 생명의 박수로 1,000명 지킴 프로젝트를 응원해 주시면 어떨까요?
2: YTN 라디오 캠페인 생명, 그 소중함을 위하여.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와 안실련이 함께합니다.
4: 지금 시각은 3시 57분입니다. YTN is
1: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지방선거일인 오늘도 덥습니다. 30도 안팎의 기온으로 초여름 더위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더위에 지치지 않도록 건강관리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대기가 불안정해 곳곳에 소나기가 쏟아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강원 내륙과 산지에는 최고 40mm, 영남에는 30mm, 충북과 호남에 20mm가 예상이 됩니다. 내일도 전국에 소나기가 쏟아지겠고요. 고온 현상은 누그러지겠습니다. 이후 모레 금요일에는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약한 비 소식이 들어있습니다. 현재 주요 고속도로들 교통량이 조금씩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도 전반적인 교통흐름 상당히 좋은 편인데요. 일단 서울 양양강 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서종에서 화도까지 정체가 되고 있고요. 남양주요금소 1차로에서 승용차 사고 처리 중에 있는데 사고 지점 앞두고 잠깐 밀리고 다시 덕소 삼패에서 강일 사이도 계속도를 내지 못합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으로는 서울 다 가서 일찍에서 금천 사이로 4km 구간에서만 주춤하고 영동고속도로 역시 인천 쪽으로 광교터널에서 북수원 사이로 2km 구간에서만 제속도를 내지 못합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 김정윤이었습니다.

0: 안녕하세요. 래퍼 슬라쌤입니다. 슬라슬라쌤. 비트 주세요.
1: I love YT and love you and 슬라쌤, yeah. 매일 오전 10시 15분 채널 고정. It's good. Wow.
0: 평일 오전 10시 15분 YTN 라디오. 슬기란 라디오 생활에서 만나요.
2: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3: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YTN
2: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0: 네, 민심 2016 YTN 선거방송과 함께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함께하고 계십니다.
1: 네, 전국 각지에서 투표를 마친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뒤에 보시는 것처럼 인증사진을 보내주고 계십니다.
0: 네, 정말 다양한 방식으로 인증샷을 찍어서 보내주셨어요. 예. 손등에다가 도장을 찍은 분들이 유독 많이 보이고요. 귀여운 도안에 도장을 찍어서 저희 YTN의 인증샷을 보내주신 시청자분들도 많이 계시네요.
1: 자, 온 가족이 함께 투표소에 가신 분들도 계시고요. 또 아이들과 함께 투표소에 가서 민주주의 꽃인 선거에 대해서 가르쳐준 부모님의 모습도 보입니다. 자, 투표 이제 한 2시간 남짓 남았는데요. 오후 6시까지 진행됩니다. 6시까지 투표 인증샷 찍어서 샵 0240으로 보내주시면 이렇게 여러분들의 인증샷을 YTN 뉴스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0: 네, 이 시각 오후 3시 54분 지나고 있습니다. 전국 각지 투표소에서 유권자들이 기수한 투표용지들이 이렇게 투표함으로 모여들고 있는데요. 오후 3시 기준 이 시각 전국 투표율은 54.6%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1: 자, 뒤쪽으로는 시원하게 YTN 서울타워의 모습을 함께 보고 계십니다. 자, YTN은 이번 선거 방송을 통해서 민심 스테이지와 AR을 연계한 다양한 화면을 선보이고 있는데요. 잠시 뒤에 16개 시도청사를 배경으로 지역별 투표율도 전해드리겠습니다.
0: 네, 저희는 잠시 뒤 이곳 민심 스테이지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1: 네, 상암 스튜디오 나와주시죠.

0: 6.3 지방선거 민심의 선택 이제 투표 시간이 2시간 정도 남았습니다. 선거 결과에 전국에 관심이 쏠리게 될 격전지의 투표소 분위기부터 알아보겠습니다. YTN 취재 기자들이 현장에 나가 있습니다. 먼저 최승훈 기자, 지방선거의 최대 격전지라고 할 수 있는 서울 지역 투표소에 나가 있군요.
1: 네, 저는 서울 상도 사동투표소에 나와 있습니다.
0: 네, 그리고 김민성 기자는 30년 만에 격전지로 떠오른 전북에 나가 있군요.
2: 예, 전주 서신동 제4투표소에 나와 있습니다.
0: 네, 서울 지역의 투표소부터 가보겠습니다. 최승훈 기자, 투표 막바지인데 지금 투표소 분위기 어떻습니까?
1: 네, 투표 종료를 2시간가량 앞둔 지금 오후에도 이곳 투표소를 찾는 시민들의 발걸음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이와 함께 투표소를 찾은 부모는 더 좋은 양육 환경을 위해 힘쓸 수 있는 후보에게 한 표를 행사하기 위해 마지막까지 고민했다며 밝혔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3: 예전보다 이제 환경이 많이 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아직 많이 못 따라오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 좀 잘할 수 있는 사람들이 좀 마지막까지 좀 많이 고민하다가 결정해서 이제 투표를 하게 됐던 것 같아요.
1: 오후 1시부터는 사전투표율까지 합산한 투표율로 집계되는데 오후 3시 기준 전국 투표율은 51.9%로 집계됐습니다. 4년 전과 비교해 8.8%포인트 높은 수치입니다. 서울의 경우 투표율은 52.7%로 전국 평균을 살짝 웃돌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경찰은 오늘 새벽 6시부터 12시까지 6시간 동안 전국에서 선거 관련 신고 213건을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는 71건이 접수됐는데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투표소에서는 60대 남성이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넣지 않고 고성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운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0: 네, 오늘 투표할 때는 특히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할까요?
1: 네, 신분증만 있으면 어디서든 투표가 가능했던 사전투표와 달리 오늘 본투표에서는 지정된 장소에서만 투표가 가능합니다. 오늘 투표는 새벽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되며 반드시 주민등록증이나 여권 등 신분증을 챙겨야 합니다. 서울시민의 경우 시장, 구청장, 교육감, 시의원 등 모두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됩니다. 다만 사전투표 때는 한꺼번에 투표용지 7장을 받아 투표함에 넣었지만 본투표에선 투표용지를 두 차례에 나눠서 받습니다. 기표할 땐 반드시 기표소 안에 비치된 전용 도장을 사용해야 하며 개인 도장이나 볼펜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또 꼭 하나의 칸에만 기표해야 하는데 이를 어기면 소중한 한 표가 무효표가 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투표소 내부에서 인증샷을 찍거나 투표용지를 찍는 행위 모두 공직선거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늦어도 오후 6시까지는 투표소 앞에 줄을 서야 투표가 가능한 만큼 아직 투표를 못하신 분들은 서두르셔야겠습니다. 4년 동안

0: 동안 우리 지역의 일꾼을 뽑는 선거인 만큼 아직 표를 행사하시지 못한 분들은 투표소에 찾아와 소중한 한 표 행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1: 네, 이번 선거의 핫플 전북을 가볼까요? 김민성 기자, 전북지사 선거는 향후 여권의 정치 지형에도 큰 영향이 있을 텐데요. 투표 열기 어느 정도입니까?
2: 예, 저희 취재진이 아파트 단지 인근 투표소로 중계 장소를 옮겼는데요. 하루 중 가장 뜨거운 시간인데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려는 가족 단위 유권자들의 발길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낮 3시 기준이죠. 전북 투표율은 56.3%로 전국 평균인 51.9%보다 높게 나타났습니다. 전북 지역 직전 지방선거 투표율인 48.6%는 사전 투표율이 합산된 낮 1시에 일찌감치 넘어섰습니다. 이에 따라 전북에선 역대 두 차례뿐이었던 지방선거 최종 투표율 60% 돌파 기록이 다시 깨질지 관심입니다. 전북에서는 전주시 최고령 유권자인 올해 106살의 김계순 어르신도 아침 일찍 건강한 모습으로 투표장을 찾았습니다. 이런 높은 참여도는 전북지사 선거 판세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민주당의 텃밭 수성이냐, 무소속 돌풍이냐를 두고 이원택 후보와 김관영 후보가 초박빙 양강 구도를 형성했기 때문인데요. 결과에 따라 오는 8월 민주당 전당대회까지 여파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간 전통적인 정치 지형을 유지해온 전북에서 유권자의 한 표가 지역과 중앙 정치의 판도를 흔들 변수로 선거 막판까지 주목받는 겁니다. 어제 저녁에 이원택 후보는 풍남문 광장에서, 김관영 후보는 전북대 앞에서 마지막 집중 유세를 하며 표심을 공략했습니다. 이번 도지사 선거 전에는 국민의힘 양정무, 진보당 백승재, 무소속 김성수 후보도 끝까지 뛰었습니다.
1: 네, 서울과 전북의 민심 향배 이제 잠시 후 개표함이 열리면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수근, 김민성 기자 수고했습니다.

0: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국 16개 시도 광역단체장과 우리 동네 일꾼을 뽑는 지방선거가 한창 진행되고 있습니다. 서울시청에 마련된 YTN 특별 스튜디오에서 선거 상황 전해드리겠습니다. 정치부 황보혜경 기자와 함께합니다. 자, 황보 기자, 네. 이제 본투표 종료까지 2시간 정도 남았습니다. 아, 후보들도 긴장된 마음으로 결과를 기다릴 것 같은데 네. 각 당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1: 네, 먼저 15시 기준 전국투표율부터 살펴보면요. 51.9%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양당 모두 막판까지 투표 참여 동료의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민주당은 이번 선거는 유능하고 충직한 일꾼을 뽑는 선거라면서 주권 포기하지 말고 투표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정청래 대표 어제 대국민 기자회견에서 20번이나 내란을 외쳤잖아요. 네. 또 오늘 선대위 회의에서는 내란 언급 한 차례도 없었습니다. 이 막판 최대 변수인 중도층을 투표장으로 끌어내기 위해선 내란 심판보다는 유능한 지방정부를 강조하려는 전략으로 보입니다.
0: 네, 그랬군요.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오늘 지역구인 충남 보령에서 네. 나홀로 본투표에 나섰다고요?
1: 네, 양당 지도부가 사전투표를 했던 것과는 좀 대조적인 행보죠. 보수 지지층을 투표장으로 이끄는 동시에 사전투표에 부정적인 유권자들을 겨냥한 의도로 풀이됩니다. 장 대표는 선대위 회의에서 국민 눈치 따위 보지 않는 이재명 정부의 오만과 무법 폭주를 멈춰 세워야 한다면서 투표 포기는 내 자유를 포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꼬집었습니다. 두 대표는 오후 6시부터 각각 국회와 중앙당사 개표 상황실에서 출구조사 결과를 지켜볼 예정입니다.
0: 네. 자, 사전 투표율은 23.51%로 지방선거 가운데 최고치를 기록을 했는데 네. 아, 본 투표까지 투표율이 얼마나 나올지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1: 맞습니다.
0: 아,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대통령도 오늘 세 차례나 SNS로 투표를 독려하는 글을 올려서 눈길을 끌었죠.
1: 네, 그렇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오늘 오전 9시쯤에 먼저 SNS로 올렸는데요. 최악의 저질들에게 지배당하지 않기 위해 투표하라 이런 짤막한 글이었습니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에서는 노골적인 선거 개입이다 이런 반발이 터져나왔는데요. 5시간여 뒤에 또 글을 올렸죠. 특정한 후보나 진영을 유리하게 하려고 한 말이 아니라면서 충직한 일꾼을 찾아 투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에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저질에게 투표하지 말란 말은 국민의힘 찍으라는 말이다 이렇게 맞받았습니다.
0: 네.
1: 이 대통령 조금 전에도 SNS에서 높은 집값이 주식시장 저평가의 원인이라면서 충직한 머슴을 선택해달라고 거듭 당부했습니다.
0: 네, 투표 독려하면서 정책 성과까지 홍보한 것으로 보이는데 예. 이재명 대통령 이전에도 투표 독려하는 글을 올려서 관심을 받았습니다. 그때도 플라톤의 말이었죠. 네. 정치 무관심의 대가는 최악의 저질들에게 지배당하는 것이다. 이런 말을 인용하면서 글을 올려서 국민의힘이 이때도 여기서 말하는 그들이 누구냐 네. 예, 이러면서 이거 상대편 공격하는 거냐 선거 중립 위반이다. 네, 이러면서 공방을 벌였던 맞습니다.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 과연 투표율 얼마나 나올지 관심인데 보수의 심장이라고 불리는 대구 지금 대구 투표율이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네. 투표 열기가 뜨겁다고요?
1: 네, 15시 기준입니다. 대구 투표율 53.5%로 전국 투표율을 웃돌면서 정말 뜨거운 열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0: 네.
1: 그런데 이 높은 투표율을 두고 여야 해석이 완전히 갈립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감이 반영된 것이다. 내심 고무된 분위기가 관측이 되고요. 실제로 민주당은 줄곧 열세였던 이 대구를 이번에는 접전 지역으로 분류하면서 기대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를 심판하러 지지층이 많이 나오신 것이라면서 막판 결집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는 누가 지원 사격에 나섰는지도 눈여겨볼 대목인데요.
0: 네.
1: 민주당 김부겸 후보에겐 홍준표 전 시장을 비롯한 보수 인사들이 힘을 보탰고요. 국민의힘 추경호 후보에겐 파면 이후 처음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선거 유세 지원에 나섰습니다.
0: 네, 김부겸 후보 선거하는 거 보면 네. 좀 민주당 강경파하고는 좀 거리를 두는 것 같은 모습을 보이기도 했거든요.
1: 그렇죠.
0: 공소취소특검법 이런 거 못하게 하겠다.
1: 네.
0: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는데 당 지도부도 괜히 대구 갔다가 반갑만 더 사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김부겸 후보 개인기로 지금 이 선거를 뚫고 있는 게 아닌가
1: 네.
0: 예, 이런 생각을 좀 해봤고요.
1: 네.
0: 추경호 후보의 경우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원사격에 나섰는데 지지층 결집 효과를 노린 것으로 보이는데 한편에서는 이거 중도층 이탈로 이어지는

0: 아닌데 괜히 관심이 높은 지역이에요. 예, 후보들의 면면이 관심을 끌고 있는데 격전지 부산 북구 갑으로 가보겠습니다.
1: 네.
0: 아, 여기는 삼각 경쟁 구도가 펼쳐지고 있는데 부산 북구 투표율이 꽤 높다고요?
1: 네, 15시 기준 부산 북구 전체 투표율 살펴보겠습니다. 58.8%로 부산 16개 구 가운데 압도적인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이 부산 북구갑 보궐선거에는 민주당 하정우 후보와 국민의힘 박민식 후보, 또 그리고 무소속 한동훈 후보가 출마해서 3파전으로 치러지고 있죠. 특히 보수 내전이다 이렇게 불릴 만큼 박민식, 한동훈 후보 간의 막판 신경전이 최고조에 달한 상태입니다. 오죽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 꺾는 것보다 한동훈 낙선을 더 바라는 것 아니냐 이런 목소리까지 나올 정도죠. 현장 취재 기자들은 한 목소리로 한동훈 후보 지지자들 정말 어디에나 보인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0: 하얀 옷 입고 있는 그 지지자들 많이 보이더라,
1: 예,
0: 이런 얘기 들었어요.
1: 그분들입니다. 이 지역구를 샅샅이 흩는 이 적극적인 지지자들의 선거운동, 또 시장에서 지갑을 활짝 여는 그런 모습들이 실제 한 후보의 골든크로스로 연결됐다 이런 분석도 나옵니다. 민주당 하정우 후보 바로 이 점을 파고들고 있습니다. 한동훈 후보 지지자들의 쉼터를 타깃으로 불법 선거사무소 운영 의혹이나 집단 위장전입 의혹을 제기하면서 동시에 부산의 미래를 책임질 후보는 나다 이렇게 말하면서 표심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또 보통 투표 경지가 많은 지방선거에는 한 정당에 일괄 투표하는 경향이 뚜렷한데요. 이번 부산에서는 시장은 지지하는 정당 후보를 찍되 국회의원은 무소속 한동훈 후보를 찍는 교차 투표가 얼마나 나올지도 관심사입니다.
0: 이번 이 부산 북구갑 선거를 보면서 세 가지 포인트가 있어 보이더라고요. 일단 인물적인 측면에서 보면 하정우 후보 같은 경우는 청와대 AI 미래기획수석비서관,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를 추진하던 인물이고요. 또 부산 북구갑이란 지역이 부산에서 유일한 민주당 지역구여서 PK 교두보다 이렇게 불리기도 하거든요. 외부적으로는 보수 후보가 박민식 후보, 한동훈 후보로 나눠져 있는 상황이어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아, 이게 유리해 보이긴 하지만 그러면서도 여기서 지면 타격이 크겠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고, 또 한동훈 후보 입장에서는 승리하게 된다면 보수 재편과 그리고 야권 잠룡으로 부상할 기회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자, 이런 많은 점들이 복합적으로 지금 표심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저희가 나와 있는 이곳 뒤에 지금 서울시청 보이시죠? 이 서울시청에서 서울시정을 이끌 서울시장 누가 될지, 이 선거 상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원호,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가 경쟁을 벌이고 있는데, 자, 이두 사람의 경쟁 한마디로 표현해 볼수 있을까요?
1: 무능한 10년 심판 대 대통령 허수아비론의 대결입니다. 정원호 후보는 이번 선거 내내 GTX-A 삼성역 구간 철근 누락과 서소문 고가 붕괴 사고 등 안전 문제를 집요하게 부각해 왔습니다. 취임 뒤첫 번째 결재로 이 공사장이나 이런 안전 점검을 하겠다 이렇게 공약을 하기도 했죠. 반면 오세훈 후보는 명픽 정원호 후보가 당선되면 결국 대통령의 허수아비 시장이 될 거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서울은 대통령의 후광에 기대 실험해 볼수 있는 자리가 아니라는 건데요. 정 후보의 과거 폭행 전과나 칸쿤 출장 의혹 등을 들추는 공세도 계속 이어졌습니다.
0: 명픽이라는 게 이재명 대통령의 고른 후보냐, 이렇게 공세를 펴고 있는 건데, 오세훈 시장 그러면서 내가 당선되면 나는 허수아비 안될 거다, 국무회의 들어가서 공소취소 특검법 이런 거 못하게 견제하겠다, 이렇게 견제론을 펴기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또 정원호 후보, 아니 윤석열 전 대통령 있을 때는 한마디도 못하더니 이제 와서 일 잘하는 대통령 발목 잡겠다는 거냐, 이러면서 또 공방을 치열하게 이어가기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후보 간의 치열한 경쟁 결과가 주목되는데요. 저희는 이곳에서 선거 상황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시청 YTN 특별 스튜디오였습니다.
2: 민심 2016, 민심 성적표가 어떻게 나올까요? 이번에는 정치권 네 분과 함께 전망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스튜디오에 더불어민주당의 박성준 의원, 국민의힘 권영진 의원, 그리고 김영주 전주의 전 의원, 이렇게 네 분을 모셨습니다. 네분 어서 오세요.
3: 안녕하세요.
2: 이제 투표 시간이 얼마 안 남은 그런 상황이고, 지금까지 집계된 투표율이 54.7% 정도 나오고 있는데, 박성준 의원님, 이렇게 되면 60 넘을 것 같거든요. 이 높은 투표율 어떻게 보십니까?
3: 아니, 국민들이 이제 열광을 하는 거죠. 이번 선거에서 가장 큰
4: 박성준
3: 특징이라는 게
4: 더불어민주당
3: 당의
4: 의원입니다.
3: 당황하고 이 보궐선거에서에 나오는 거물급들이 등장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유권자 입장에서는 이제 장이 선거거든요. 장이 섰을 때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지방선거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제 진영 투표들이 많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특히 이번에는

0: 중도층이라든가 이익투표 성향이 있는 유권자들도 많이 투표를 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과연 이제 진영을 뛰어넘는 선거에 유권자들 심리를 누가 더 민심을 받을 수 있냐 이 싸움이 이제 치열하게 전개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1: 네.
0: 이번에 이제 60% 가까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해석이 좀 어려울 수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면 양 진영의 유권자들도 다 나온 거고 또 중도 성향 그 지역의 또 특색에 맞는 유권자들이 다 나온 거기 때문에 어느 지역이 유리하고 어느 지역이 불리하다 이렇게 해석하기는 되게 어려울 것 같습니다.
1: 네. 어쨌든 투표율이 높게 나오는 상황. 권영진 의원님, 투표율이 높게 나오면 이 높게 나오는 대로 또 여야 모두 유불리를 따져가면서 우리한테 유리하다 이렇게 해석을 하잖아요. 국민의힘에서는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까?
2: 뭐 이번 선거 확실하게 4년 전 지방선거보다는 한
1: 예.
2: 10% 이상 높을 것 같아요. 뭐 4년 전 지방선거는 윤석열 정부 들어서고
3: 권영진 국민의힘
2: 한 달도 안 돼서
3: 의원입니다.
2: 했기 때문에 아마 그때는 민주당 지지층들, 진보층들이 대거 투표에 불참하면서 낮은 투표율이었고 그렇게 해서 국민의힘이 그냥 대승을 했죠 했는데 아마 이번 선거는 저 2018년 선거하고 비교를 해야 될것 같아요. 그때도 박근혜 대통령 탄핵과 조기 대선 이후에 치러지는 선거였고 이번에도 딱한 1년 만에 똑같이 치르는 선거였거든요. 그런 선거로 보면은 전체적으로 아마 뭐저 민주당 지지층들이 많이 나간다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래서 아마 지난 선거는 우리 국민의힘 2018년도는 대패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조금 사정이 다른 거는 그때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가 70%를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우리 보수 쪽은 바른미래당하고 완전히 분단된 상태에서 했기 때문에
1: 예.
2: 그때는 진보층들은 굉장히 결집했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 보수 유권자들은 투표장에 나가지 않는 그런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그때보다 물론 뭐 대통령의 지지도가 높은 건 사실이지만 문재인 대통령 70% 넘어가는 거에 비해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낮고 그때 국민의힘이 지금 현재 우리 국민의힘이 조금 갈등과 분열은 있지만은 분당 상태로까지 가지 않았기 때문에
1: 예.
2: 우리 보수층들의 결집도도 굉장히 상당한 결집도가 있을 거다. 저는 그렇게 보기 때문에 높은 투표율이 반드시 보수 쪽에 불리한 건 아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1: 네.
2: 아마 지역에 따라서는 아마 높은 지지도가 우리 당 보수 쪽에 높은 지지율로 나타날 가능성도 대단히 높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1: 지금까지 지방선거 중에 투표율이 가장 높았던 지방선거는 제7회 지방선거고 60.2%를 기록했는데요. 지금 추세라면 그 당시의 지방선거보다도 높게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영주 전 의원님, 출구조사 카운트다운을 모두 기다리고 있을 텐데, 딱 뜨면 어느 지역이 제일 궁금하세요?
4: 글쎄요, 아무래도 이제
1: 예,
4: 서울이 궁금할 것
1: 서울.
4: 같고요.
1: 예.
4: 그다음에는 이제 부산, 뭐 그런 정도. 그리고 아마 많은 분들은 이제 대구,
1: 대구.
4: 혹시 대구가 뒤집어지나 안 뒤집어지나 이제
3: 김영주
4: 그런
3: 전
4: 데 대한
3: 민주당
4: 관심도 많이
3: 의원입니다.
4: 가지지 않을까. 그다음에는 아마 전라북도일 것 같습니다.
1: 예. 가장 먼저 언급해 주신 게 서울이기 때문에 서울은 어떻게 나올 걸로 개인적으로 예상하십니까?
4: 개인적으로는 이제 서울은 아마 정은호 후보가 승리하지 않을까 그렇게 조심스럽게 예상합니다. 이제 그거는 왜냐하면 이제 서울시와 부산시의 경우에는 현역 시장에 대한 심판이 있어요.
1: 예.
4: 그래서 과연 서울 시민 입장에서 또 혹은 보수 유권자 입장에서 오세훈이라고 하는 리더가 지난 대선에 무슨 역할을 했는가? 또 실제로 서울 시민 입장에서도 시장에 대한 평가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부동산, 뭐 장특공 이런 것들이 있어도 예상외로 이번에 크게 이슈가 되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더군다나 이제 뭐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소위 수소문 고가 차도 사건이라든지
1: 예.
4: 마지막에 좀 시장에 불리한 어떤 악재도 터져 나왔고 또 하나 제가 이제 정은호 후보가 이길 것 같다라고 느끼는 이유는 구청장 후보의 뭐 지나간 어떤 깜깜이 선거 전까지의 말하자면 그 구청장들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들이 만약 최소한 오세훈 후보가 이기려면요 강동부터 송파는 물론이고
1: 예.
4: 강동부터 용산까지가
1: 네.
4: 최소한 모르겠다 정도는 돼야 돼요. 그러니까 성동, 광진, 용산이. 근데 지금 현재 여론조사상으로는 솔직히 강남 3구 뭐 강동 정도가 오세훈에 유리한 정도고 거의 꼼짝도 않고 민주당 지지로 갈 것 같기 때문에
1: 예.
4: 뭐 그런 정도 흐름이라면 그리고 기존의 모든 여론조사 추이상으로 한 번도 오세훈 후보가 골든크레스트로 한 적이 없었다는 그런 측면에서
1: 딱
4: 합리적으로
1: 붙은 것만 있었죠.
4: 네네 예. 합리적으로 봤을 때 오 후보가 뒤집기는 예. 쉽지 않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1: 정호도 후보 측에서는 이제 막판 키워드가 안전이 됐기 때문에 승기를 잡을 것이다 이렇게 자신을 하고 있는데요. 오세훈 후보 측에서는 어떤 입장일까요?
3: 그 현장 분위기는 나쁘지 않습니다. 어제 그제
5: 전주회 전 국민의힘 의원입니다.
3: 25개 그 자치구를 다 한 번씩은 유세차를 도는 이러한 투어를 했는데요. 그때 나온 젊은 시민들도 굉장히 반응이 좋았고 그리고 또 제가 또 지역을 맡고 있는 강동에서 또 분위기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다만 그 소소문 이제 고가차도 그 예. 붕괴가 그 사고로 인해서 또 목숨을 잃으신 분들께는 명복을 비는 그런 마음입니다만 이것이 기세가 굉장히 좋은 타이밍에 이 사고가 나오다 보니까 또 선거가 좀 주춤하고 상승세가 좀 주춤하는 그러한 일이 좀 발생을 했죠. 그리고 또 사전투표 날이었던 지난 금요일 5월 29일에 또 서울시에 대한 압수색. 저는 그것은 어떤 그 경찰 수사기관의 선거 개입의 의도가 다분히 높다고 보고 예.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면에서 상승 국면을 계속 이어가지 못하고 좀 며칠 좀 주춤했던 것이 좀 아쉬운 점이 있지만 그래도 서울에서의 분위기는 괜찮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1: 네.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지방선거 투표 열기가 뜨겁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 시각 투표율을 YTN 민심 스테이지 연결해서 자세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네,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전국의 유권자들에게 필요한 투표용지들이 투표함으로 모여들고 있는데요. 투표 마감 시간이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아직 투표하지 않은 분들은 서둘러서 소중한 권리 꼭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각 전국 투표율은 54.7%입니다.
6: 자, 그 뒤에 배경으로는 시원하게 YTN 서울타워를 함께 보고 계신데요. 자, 시도 투표율은 각 시도 청사를 배경으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 네, 먼저 서울시입니다. 새 청사를 지은 지도 벌써 14년, 수도 800만의 선택은 누가 될까요? 이 시각 서울 투표율 56%입니다.
6: 자, 이번엔 경기로 가보겠습니다. 유권자 수가 무려 1,100만 명입니다. 16개 시도 가운데 가장 많은 곳인데요. 뒤쪽으로 광교청사의 모습을 함께 보고 계십니다. 자, 투표함에 모인 경기 지역 현재 투표율은요, 51.9% 기록하고 있습니다.
1: 네, 다음 인천으로 가보겠습니다. 인천광역시청은 1985년에 지어졌는데요. 40년 만에 새로 짓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인천의 이 시각 투표율은 52%네요.
6: 자, 인천에 이어서 대전으로 가보겠습니다. 대전시청 건물 대법원과 비슷하게 생겼는데 지금 드라마에서 대역으로도 쓰인다고 합니다. 이 시각 대전 투표율 53.7%입니다. 자, 대전에 이어서 이번에 충남으로 가보겠는데요. 높지 않으면서도 이 잔디와 잘 어우러진 청사 디자인이 호평을 받은 곳입니다. 이 시각 충남 투표율 53.5% 기록 중입니다.
1: 네, 우리나라에서 도청사로 이용하는 건물 가운데 가장 오래된 충청북도청 보고 계십니다. 1937년에 지어졌다고 하는데요. 이 시각 충북 지역의 투표율은 54.1% 나타내고 있습니다.
6: 자, 그리고 행정중심 복합도시로 건설된 곳이죠. 자, 청사가 참 예쁜데요. 일하는 사람 대비 현재 공간이 좀 부족한 실정이라고 합니다. 세종 지역의 이 시각 투표율 56%입니다.
1: 네, 다음 대구시청 삼격청사 여러분 보고 계신데요. 경북도청이 옮겨간 이후 대구시가 동인청사와 함께 쓰고 있습니다. 대구 지역의 이 시각 투표율은 56.7%입니다.
6: 자, 대구에 이어서 경북으로 가보겠습니다. 청와대와 상당히 좀 비슷하게 생긴 건물이죠. 규모가 더 크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광역단체 청사입니다. 경북의 현재 투표율 55.5%입니다.
1: 네, 이어서 경북도청 못지않게 규모가 큰 부산시청 보고겠습니다. 지금은 이마저도 공간이 부족하다고 하네요. 자, 부산 지역의 이 시각 투표율 55.1%입니다.
6: 자, 부산을 지나 울산으로 가보겠습니다. 울산광역시청 2009년에 새로 지어졌다고 하는데 어느새 17년의 세월이 흘렀죠. 울산 투표율도 알아보죠. 56.7% 기록하고 있네요.
1: 네, 다음으로 창원의 본관이, 진주의 별관이 있는 경상남도청 보고 계십니다. 자, 이 시각 경남 지역의 투표율도 확인해 볼게요. 58.3%입니다.
6: 자, 이제 한 달 후입니다. 오는 7월이면 두 개 시도가 합쳐지게 되는데요.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로 다시 태어납니다. 광주와 전남의 이 시각 투표율 합산해서 56.5% 기록하고 있습니다.
1: 네, 도청을 이전한 이후에는 전북, 전주를 대표하는 행정타운이 됐죠. 바로 전북특별자치도입니다. 전북의 이 시각 투표율 58.3% 나타내고 있네요.
6: 다음 보실 곳은 정겹지만 꽤 오래돼 보이는 청사입니다. 신청사 건설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강원특별자치도인데요. 강원의 이 시각 투표율도 알아보겠습니다. 59.7% 상당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1: 네, 2000년대 초반에 신축과 이전이 검토됐지만 아직도 진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바로 제주특별자치도입니다. 제주의 이 시각 투표율은 51.7%네요. 네, 지금까지 시도청사와 함께 시도 투표율 살펴봤습니다.
6: 네, 민심 스테이지였습니다. 상암 스튜디오 나와주시죠.
1: 네, 민심 캔버스입니다. 오늘 6.3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고 있는 국회의원 재보궐 관심 지역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엔 가장 뜨거운 곳이죠. 부산 북구갑으로 가보겠습니다.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인물 이슈 구도 가운데 인물부터 살펴봅니다. 더불어민주당 하정우, 국민의힘 박민식, 무소속 한동훈 후보의 3파전입니다. 민주당부터 볼까요? 하정우 후보는 네이버에서 AI, 인공지능 개발을 이끈 개발자 출신이고 이재명 정부 AI 미래기획수석으로 일했습니다. 전재수 의원이 처음 언급하면서 출마에 불을 지폈고 당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영입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지역 재선 의원 출신인 박민식 후보를 내세웠습니다. 불도저 검사에서 국회의원으로 이후 윤석열 정부의 초대 국가보훈부 장관으로 활약하면서 이념 선봉장 역할을 했습니다. 같은 검사 출신인 무소속 한동훈 후보 역시 윤석열 정부의 스타 장관이죠. 국민의힘 수장으로 화려하게 정계에 데뷔했는데요. 팬덤을 보유한 몇 없는 정치인인데 기상기험 이후 정치적 재기를 위한 둥지로 이곳 부산 북구갑을 선택했습니다. 구도 한번 보실까요? 부산 북구갑도 다른 부산과 마찬가지로 보수세가 강합니다. 최근 네 차례 선거판세 저희가 한번 분석을 해보았는데요. 우선 2025년 대선 그리고 2022년 대선 때는 국민의힘이 두 자릿수 격차로 앞섰습니다. 2022년 지방선거 때는 당시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에게 무려 66% 민주당의 두 배 넘는 표를 몰아줬는데요. 하지만 총선에서는 달랐습니다. 부산 북구갑은 부산에서 유일하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있는 곳입니다. 동별로 좀 더 쪼개서 가볼까요? 두 차례 대선과 지방선거 때는 모든 동이 빨간색이었는데요. 이렇게 총선에서는 북쪽과 남쪽의 표심이 갈라진 모습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만덕 이동을 눈여겨볼 만한데요. 만덕 이동에서 민주당 전재수 후보가 가장 높은 득표율을 기록했습니다. 만덕 이동은 북구갑 선거구 중에서 가장 젊은 층이 거주하고 인구도 2만 5천여 명으로 가장 많습니다. 지난해 대선에서도 북구갑 선거구 가운데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표차가 가장 적었던 곳입니다. 총선 결과만 다른 건 주민들이 당이 아닌 전재수라는 이름을 보고 뽑았기 때문입니다. 부산 북구는 타지 사람에게 쉽사리 마음을 열지 않기 때문에 전략 공천의 무덤이라고 불립니다. 전례들을 한번 볼까요? 전재수 후보 4수 끝에 3선, 2006년 구청장 선거부터 도전해 4수째인 2016년이 돼서야 처음 당선됐고 이후 내리 3선을 했습니다. 부산시장까지 했던 서병수 전 의원, 지난 총선 때 이곳에 전략 공천됐다가 고배를 마셨고요.
7: 노무현 전 대통령도 지난 2000년 이곳 일대인 북강서울에 출마했다가 낙선한 적이 있습니다. 2012년에는 문성근 배우가 이곳에 도전장을 냈지만 의원이 된

0: 선거에 실패했습니다. 이 정치 경력, 유명세가 통하지 않는 지역인 셈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에 얼마나 오래 뿌리 내렸는지를 본다는 건데요. 이번에 국민의힘 박민식 후보를 제외하고는 새 얼굴들이 출마했죠. 부산 특구답 주민들 누구 손을 들어줄까요? 현재 투표율 보겠습니다. 63.4% 기록하고 있습니다. 투표 마감까지 아직 시간이 조금 남았으니까요. 최종 투표율 어디까지 올라갈지 저희와 계속 지켜보시죠. 지금까지 민심 캔버스 화이팅 김다현입니다.
1: 네, 민심의 향배 어디로 흐를까요? 이제 잠시 뒤면 투표가 종료되고 개표함이 열릴 텐데요. 스튜디오에 나온 네 분과 함께 지역별로 전망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구 달서구 권영진 의원 오늘 나오셨으니까 대구시장 흐름 어떻게 될지 어떻게 개인적으로 예측하세요?
2: 초반에는 아무래도 저희들이 어려웠죠.
3: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입니다.
2: 그리고 김부겸 여당 후보 찍어서 덕이라도 보자 이렇게 됐는데 근데 이제 결정적인 계기는 민주당에서 이 공소시효 특검법 추진하면서 그러면서 야 이거 이대로 대구마저 내줘서는 안 되겠다. 그러면서 급격히 보수 결집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루어졌고 또 그 보수 결집의 기폭제가 대구에서는 어떻든지 간에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 나서주신 것이 중도층을 뭐 없는 표를 모아오는 것보다도 우리 지지층들이 나 국민의힘 싫어서 투표장에 안 갈래 이런 분들도 많았거든요. 이분들이 결속하도록 만드는 효과라고 보고요. 그 지지세는 제가 느끼는 감은 선거운동을 하면서 느끼는 감은 투표일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피부로 그냥 느낄 정도로 그렇게 강한 결집도를 나타냈다고 봅니다. 아마 지난 2018년보다도 대구 투표율이 훨씬 더 높을 겁니다. 훨씬 더 높다는 것은 이번에는 보수층들이 위기감을 느끼고 투표장으로 정말 나가는 그런 모습들이기 때문에 제가 생각한 데는 추경호 후보가 이기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1: 정권 견제 여론이 결집될 것이다 이렇게 대답하셨고 추경호 후보는 이제 유권자들에게 큰절을 했고 그리고 김부겸 후보는 눈물을 보였습니다. 김부겸 후보 같은 경우에는 뭐 민주당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지지율을 받을 것이고 그리고 후보 개인기로 깃발을 꽂을 것이다. 민주당에서는 그렇게 기대하고 있는 것 같아요.
4: 네, 제가 뭐 그 월요일 날 김부겸 후보 유세하는 데를 다녀왔습니다.
1: 분위기 어떻던가요?
4: 봤는데 그날 사실은 이제
3: 김영주 전 민주당 의원입니다.
4: 아직 사건으로 있어서 모든 캠프들이 차분한 선거운동을 했습니다만은 골목골목을 도는 유세 과정에서 대구 시민들이 아주 차분하게 김부겸 후보의 유세를 경청하는 모습 그리고 여전히 서울에 있는 공영방송 혹은 지역방송의 기자들이 따라다니는 것만 봐도 실제로 김부겸 후보가 여전히 당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저는 말해준다고 봅니다. 제가 사실은 17대 나왔을 때 추미애 후보하고 붙었거든요. 아무도 그 4월 15일 선거인데 4월 10일까지 기자가 한 명도 안 따라왔어요. 4월 10일 지나고 나니까 기자들이 붙기 시작했다. 그건 뭡니까? 가능성이 있어 보이니까 이제 붙기 시작한다는 것이거든요. 무슨 얘기냐 하면 최소한 이번 선거는 사실 투표율이 낮아야 정상입니다. 보수가 찍지 말아야 정상인데 왜 투표율이 높아지냐. 대구 경북까지 민주당이 치고 들어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투표율이 높아지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인데 지금 이번 선거는 김부겸 후보가 당선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대구 시민 동안 시민들이 30년 동안 아 대구의 보수의 심장 대구를 이렇게 내줘도 되겠습니까라는 소위 인질로 갇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스스로 각성하고 야 이거 진짜 이렇게 살아야 되냐 우리 아들 딸들이 정말 가망 없는 곳에 살아야 되느냐에 대한 고민을 김부겸 후보를 통해서 하기 시작했다. 그런 것이 굉장히 큰 상징적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고 이기고를 떠나서 대구 시민들이 왜 군이라고 하는 지역이 이렇게 논란을 빚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김부겸 후보 대구시청 신청성사 공약 안 낸다고 얘기했을 때 왜 안 내냐 물어봤을 때 대구시 예산이 없어서 못 냅니다. 이게 솔직한 거 아닙니까? 아무것도 없이 보수니까 해달라 할 수 있다. 이런 것으로까지 갖고 언제까지 대구를 이렇게 정말 저개발 도시로 경쟁력 없는 도시로 만들 것인가에 대한 김부겸 후보의 연설에 사실은 대구 시민들이 다시 한번 감동하기 시작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1: 김영주 전 의원께 이것도 좀 여쭤볼게요.

0: 물론 두분 중에 한 분이 최종 당선자 이제 깃발을 꽂게 되겠지만 많은 언론에서 이런 기사를 썼습니다. 추경호 후보랑 김부겸 후보가 포옹하는 모습도 연출됐고요. 그리고 네거티브가 단 1도 없었던 선거였다. 이런 평가를 하더라고요.
1: 사실은 대구 시민들이 지금 뭐 투표하기 싫은 정도의 마음이 아픈 상태 아닙니까? 어쨌든 보수가 무너져 있는 상태라서 거기다 대고 네거티브 한다는 것 자체는 서로가 좋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김부겸 후보도 최소한 보수의 어떤 품격, 그런 걸 인정하는 민주당 내에서의 보수를 대변할 수 있는 후보이기 때문에 대구 시민의 상당한 지지를 받고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대구의 자존심일 수도 있고 보수의 자존심일 수도 있고 그런 자존심을 존중해 가면서 김부겸 후보가 득표할 수 있는 계기가 될수 있다. 뭐 그거는 우리가 모두 다 그야말로 현재 너무 정치가 막 서로 헐뜯기 바쁜데 아름다운 모습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0: 선거에는 뭐 승자와 패자가 있겠지만 두 후보가 포옹하는 모습, 많은 여운을 남기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2: 저도 한 말씀 좀 드려도 될까요? 우리가 이제 선거를 할때 이번 선거를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대한 관전이 있지
3: 박성준
2: 않습니까?
3: 더불어민주당 의원입니다.
2: 그런데 대구시장 선거 같은 경우는 이제 과거에 우리가 선거를 보면은 그냥 지역주의 투표라든가 보수 이념 진영 간의 어떤 투표 이게 매우 우위를 차지했죠. 근데 이번에 대구시장 선거 같은 경우는 대구 지역 주민들이 아 누가 더 대구를 발전시킬 수 있느냐에 대한 것으로 그 상품을 보기 시작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과거에는 그냥 묻지마 투표 형태로 갔다고 하면은 이 지역의 일꾼이 누굴까? 그동안에 왜 우리는 대구가 발전이 안 됐을까? 참 일꾼이 누굴까? 한번 진정으로 한번 생각해보자.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 김부겸 후보가 절실하게 다가간 것 같아요. 한번 기회를 달라. 지역 발전 한번 시켜보자. 이러한 부분들이 매우 저는 호소력 있게 다가가고 있다. 그리고 이번 선거에 또 하나가 뭐냐면 지역 일꾼에 대한 지역 발전론에 대한 선거도 매우 중요한 가운데 저는 이제 지역의 일꾼이 미래지향적이어야 되잖아요. 이제 우리가 과거의 정치적인 것을 탈피하고 새로운 어떤 모습으로 가고 그것이 이제 민심으로 만들어내고 이러한 에너지를 만들어가는 선거가 돼야 되는데 우리 이제 권영진 의원님도 얘기했지만 그냥 보수 결집으로만 선거를 치르려고 하는 것이 저는 국민의힘이 좀 안타깝다. 그러니까 지금 선거에서 유권자들이 바라볼 때이 후보가 우리 지역을 위해 누가 더 잘할 수 있냐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경쟁을 하고 정책 선거가 돼야 되는 건데 과거 지향적으로 과거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라든가 박근혜 전 대통령을 불러들여서 거기에 보수 결집으로 한 선거가 과연 유권자에게 호소력이 있는지는 저는 좀 의문표가 됩니다.
4: 조금 얘기를 안할수 없는데
0: 반론을 좀 듣겠습니다.
4: 제가 대구시장을 두 번이나 했기 때문에 두 분이 이제 대구 사정은 뭐두 분도 잘 아시겠지만 때로는 관전자가 볼때 정확하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저희가 대구시장을 했던 입장에서 지금 대구 시민들이 국민의힘에 섭섭해하고 하는 것, 아까 얘기 말씀하셨듯이 가망 없는 곳이라 민주당을 찍어주지 않거나 민주당이 당선되지 않으면 가망 없는 곳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않는 거고요. 그리고 또 저발전이라고 하는데 지금 지방은 수도권이 계속 비대화되면서 광주도 그렇고 대구도 그렇고 부산도 다 지방이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사실이고 지금 이제 전국적인 지형을 놓고 볼때 대구까지 우리가 보수를 넘겨주면 되느냐. 보수의 심장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전국적으로 보수가 다 괴멸 상태인데 심장이 무슨 심장입니까? 이번에는 보수의 불씨라도 남겨달라는 거거든요. 대구마저 그냥 꺼트려버리면 불씨마저 꺼져버린다. 그러니까 불씨만은 살려달라. 이런 있고요. 그다음에 김부겸 후보하고 추경호 후보의 인물 경쟁에서도 뭐 김부겸 후보는 김부겸 후보 나름대로 정치력과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구 시민들이 볼 때는 가장 절박한 게 경제입니다. 경제를 살릴 수 있고 경제를 좀 알고 경제 전문가 이런 맥락에서 보면은 김부겸 후보보다는 경제부총리를 했던 추경호 후보가 대구 경제를 살리는 데는 더 적합이 아닌가 이런 판단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0: 저희가 뭐 대구에만 머물 순 없어서 부산 북구 얘기를 안할 수가 없습니다. 이번 선거에 뭐 최대 합풀이다 하면 이제 부산 북구고 지금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투표율이 60%를 넘었어요. 전재전 의원님 보시기에는 이렇게 높은 투표율 어떻게 보십니까?
5: 아무래도 이제 이 보궐선거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3: 전주혜
5: 크다고
3: 전
5: 보입니다.
3: 국민의힘 의원입니다.
5: 여론조사에서 이제 한동훈 후보가 앞서가고 있습니다만 지금 이런 추세라고 하면 아마 한동훈

0: 후보의 당선 확률이 저는 굉장히 높지 않은가 이렇게 조심스럽게 좀 예측을 하고 있고요.
1: 투표율 높은 게 한동훈 후보에게 1호일
0: 예, 1호일 수 예.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앞서 뭐 그동안에 이제 북갑에서는 뭐 이렇게 그 그러니까 이쪽 출신이 아닌 전략공천했던 사람들이 많이 이제 패배를 했다는 그런 전례도 있습니다만 예. 이제 한동훈 후보는 전략공천은 아니죠. 이제 무슨 당에서 공천을 받아서 간 것은 아니고 예. 이제 스스로 북갑을 찾아갔고 그리고 다른 후보들보다 일찍 가서 이제 선거운동을 한 좀 그런 이점이 좀 있었던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이번 그 지방선거도 중요하지만 사실 14군데의 그 보궐선거에 예. 대한 관심들이 굉장히 크고 오히려 어떻게 보면 뭐 서울시장이나 부산시장 선거보다 오히려 부산 북갑에서 누가 되는지가 오히려 예. 가장 많이 뉴스에 나왔거든요.
1: 지금 투표율만 보면 거의 총선입니다.
0: 예, 그 정도로 예. 이번 총 통틀어서 예. 국민들이 가장 이제 관심을 많이 갖는 부분이 부산 북갑인데 이 한동훈 후보가 이제 당선이 된 이후에 후보도 예. 국민의힘과 상당한 그런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도 많이 또 관심의 대상이고 저는 이제 한동훈 후보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저는 이번 지방선거가 이제 정권 안정론이냐 아니면 정권 견제론이냐. 그러니까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도 서울마저 뺏기면 이것은 절대 권력이 된다. 예. 대통령 권력 또 이 의회 권력까지 이제 독점한 민주당이 지방 권력까지 독점하게 되면 이것은 견제를 아무런 대한민국의 견제 장치가 없기 때문에 서울은 꼭 이겨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마찬가지로 예. 이제 그 정도로 이제 서울시장 선거의 향배도 굉장히 중요합니다만 마찬가지로 예. 이제 부산 북갑도 지금 한동훈 후보가 이재명 대통령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내가 당선돼야 됩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저는 상당히 유권자들에게 좀 먹히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이 드는 것이고 결국은 이 정권 견제냐 아니면 정권 안정이냐 여기에서 북갑의 이 높은 투표율을 보여주는 것은 이러한 정권 견제 심리가 많이 작용하는 거 아닌가 그런 차원에서 높은 경쟁 그 높은 투표율로 좀 이어지고 있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1: 네. 부산 북구의 지금 뜨거운 투표 열기가 조심스럽지만 한동훈 후보에게 좀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이제 전망을 해주셨는데 박성준 의원님은 전혀 동의할 수 없다는 표정으로 계셔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2: 전혀 동의하기가 예. 좀 어렵죠. 왜 그러냐면 예. 이제 정치에 있어서 지방선거 아까 제가 처음에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예. 누가 더 지역을 발전시킬 수 있냐에 대한 싸움으로 갔으면 매우 유리한 선점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전재수 부산시장 후보와 하종호 후보가 손을 잡고 연대와 힘을 통해서 뭐를 하냐면 부산의 무적함대를 만들겠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것은 뭐냐면 항만도시로서의 부산의 어떤 발전적인 지향과 더불어서 지역 발전을 실질적으로 AI 기반에 의해서 발전하겠다라고 하는 청사진을 그리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지금 보면 한동훈 후보 같은 경우는 전형적인 정치 투쟁을 하고 있단 말이죠. 정치 전선을 치고 있잖아요. 보수 재건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자기가 타이틀을 내걸고 선거를 하는 건데 저는 방향 자체가 잘못됐다 이렇게 좀 들어요. 재건을 하려면 그만한 그릇이 돼야 되는 거예요. 무소속이 예. 어떻게 그런 그릇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
1: 복당을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2: 뭐 그걸 떠나서 예. 제가 이제 과거에 이제 권력의 큰 뭐라고 할까요? 이제 거물들이라고 할까요? 예. 아니면 이제 정치적인 지명도, 인지도가 높은 분들의 선거를 보면은 이명박 정부의 권력 실세 이재호라고 하는 분이 그 당시에 보궐선거에서 혼자 다녀요, 자전거 타고. 예. 아주 절실하게 선거를 합니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누가 하냐면 이정현이라는 사람이 2014년도에 보궐선거 나와서 그냥 박박 켜요. 거기 마을회관 가서 자고 이렇게 하면서 밑으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이해찬 대표도 마찬가지거든요. 세종시에 내려가서 정말로 어렵게 선거하면서 간담회하면서 지역주민 만나고 선거하고 제가 근데 2024년도에 가장 관심 있게 봤던 사람이 누구였냐면 이준석이었어요. 이준석 의원인데 그 전에는 이준석 후보도 하늘 위만 떠다니더라고. 붕붕 떠다니면서 공중전만 하고 그러는데 그때 총선에서 어떻게 하느냐 지상전을 펴면서 그냥 지역 곳곳을 다니면서 걸어다니지 않았습니까? 절실하게. 그렇게 하면서 유권자의 마음을 사는데 제가 그 한동훈 후보의 유세를 쭉 지켜보면 뭐냐면 약간 하늘에 떠있는다는 느낌.
1: 하늘에 떠있다.
2: 왜 그러냐면 발을 예. 당에 디뎌야 되는데 예. 그래서 지역주민으로 들어가서 처절하고 절실한 가운데 있어야 된다. 그것이 좀 안 됐다는 생각이 들고 제가 하종호 후보 이제 나와서 보는데 우리가 선거할 때 하종호 후보 같은 경우는 정치 초보였는데

0: 선거가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단단해지더라고. 처음에 실수도 있는데 이걸 극복하면서 뭐냐? 기세 싸움을 하더라고요. 기상도 있고 기질도 있고 그러면서 이 후보의 단단함을 볼때 부산 정서에 딱 맞는 느낌이 들어가는 것이죠. 그랬을 때각 후보가 이제 섰을 때 우리가 이제 정치할 때 후보 간의 경쟁 아니에요? 그러면 하종 후보가 한동훈 후보를 대하는 태도나 모습에서 볼때그 당당함이라든가 기세 싸움에서 전혀 손색이 없는 걸 보고 아, 이 싸움은 하정우의 승산에 있는 싸움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1: 예.
0: 제가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 전선, 개인의 캐릭터 이두 부분을 볼때 하정우 후보가 매우 유력하다 이렇게 보고
1: 예.
0: 있습니다.
1: 하늘에 떠 있다 이렇게 표현해 주셨는데 또 한동훈 후보 지지하는 쪽에서는 뭐 절실하게 했다 또 이렇게 뭐 평가할 수 있는 것
0: 아니
1: 같고요.
0: 약간 느낌이 제가
1: 예.
0: 얘기한 게 차분하게 쫙 내려가야 되는 건데
1: 예.
0: 붕떠 있는 듯한 느낌이란 말이죠. 그거는 그 몸짓과 행동과 이
1: 예.
0: 언어에서 나오는 건데 그
1: 예.
0: 언어가 단단해야 되거든요. 근데 떠 있는 듯한 느낌인데 제가 이제 유권자들이 지금 부산에 상당히 투표율이 높지 않습니까? 그것은 이제 많은 시민들이 다 들어왔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판단이 나올 텐데 마지막 지켜보시죠. 제
2: YTN
0: 예측이
2: 보시는
0: 맞을까
2: 분들을
0: 몰라요.
2: 위해서 제가
1: 예,
2: 한마디만 드려야 될
1: 간략하게
2: 것 같습니다. 지금
1: 부탁드리겠습니다.
2: 사실은 정성급 투표율이라 했지만 이건 대선급 투표율이에요.
1: 예.
2: 제가 보다 한70% 나올 것 같거든요. 이건 대선급 투표율이에요. 그러면은 한동훈이 빠지고 하정우하고 박민식 우리 당 후보하고 둘이만 했을 경우에 이렇게 높은 투표율을 그러니까 투표장에 누가 나오게 만드는 효과가 있었을까? 저는 분명히 한동훈 효과라고 봅니다. 한동훈이 없었다면은 그리고 지금 이런 상황에서 사실 전재수 후보였다고 한다면은 전재수 후보가 세번 떨어지고 10년 끝에 아 그래 니는 마 우리 북구갑 아들이다 이래 가지고 50% 이상 지지를 얻었거든요. 근데 지금 하정우 후보는 너무 늦게 나왔어요. 민주당이 한달 전에 내보낸 거예요.
1: 예.
2: 내보냈는데 전혀 준비 안된 후보니까 악수하고 손 털질 않나 뭐 이렇게 다니는 후보가 돼버렸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보수가 지금 여기는 보수가 상당히 강한 곳인데 보수가 분열돼서 하정우가 어부지리를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은 있지만은 그러나 그걸 받아먹지를 못한다. 그럼
1: 예.
2: 결국 보수 유권자 중에서는 그러면 하정우 어부지리 안 시키려면 누구를 우리가 투표를 통해서 단일화를 시켜줘야 될 건가 이런 전략적
1: 예.
2: 선택을 하고 있다고 보고요. 그 전략적 선택의 결과가 지금 높은 투표율로 나오지만은 제가 국민의힘 소속으로서 우리 후보의 승리를 자신 있게 말하지 못하는 건 안타깝지만은
1: 예.
2: 조심스럽게 저도 전주의 의원님 말씀처럼
1: 예.
2: 여기는 한동훈으로 거의 굳어진 거 아니냐 이렇게 전망을 해봅니다.
3: 저는 굳어졌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1: 예.
3: 그러면 투표율이 높아졌다는 것이 각자 뭐 아전인수격 해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만은 사실은 부산의 경우에는 어쨌든 전재수 후보가 앞서는 형태, 우리가 투표장에 들어가 보면 어쩔 수 없이 어떤 시장이라든지 보궐선거가 커플링이 되는 경우가 많다라는 측면. 그리고 마지막 박근혜 전 대통령이 북구를 가지는 않지만 부산과 기장을 다녀갔다라고 하는 부분. 그러니까 표가 갈릴 수 있는 거죠. 한동훈 표하고 박민식 표가. 이제 그럴 가능성이 있어서 저는 솔직히 말해서 박민식 후보를 제외하고 그렇다고 해서 박민식 후보가 될수 있는 그 상황은 솔직히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상당히 그 한동훈 후보하고 하정우 후보가 초박빙의 어떤 그 상황이 전개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러니까 한동훈 후보 갈 표가 일정 정도 박민식 후보로 가는 그런 경향. 그리고 또이 사실 줄주표라고 했을 때 한동훈 후보가 갖고 있는 6번이라고 하는 번호가 갖고 있는 어떤 노령 계층에서의 막 불리함 이런 것들이 있으면 예측 가능성이 상당히 어려운 그런 지경의 어떤 투표율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1: 예. 저희가 뭐 북구 얘기가 나오니까 네 분이 너무 뜨거워지셔가지고 엇갈린 전망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제 개표 한번 열어봐야 알것 같고 그리고 뭐 새벽까지 북구는 개표가 진행될 것 같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민심의 향배를 짚어보는 대담 순서는 잠시 뒤에 이어가도록 하고요. YTN 민심 스테이지 연결해서 투표율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4: 오후 4시 기준 전국 투표율은 54.7%로 지난 8회 때와 비교해 9.3%포인트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관심이 높은 이번 선거의 주요 쟁점과 전망에 대해서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 김영주 전주회 전 의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0: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캠스를 즐깁니다. 왜?
1: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0: 제습환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 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1: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2: 겨.

0: 잡초만 지우는 착한 제초제
1: 잡초지우개 모뉴먼트.
2: 온도와 습도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항온항습기 전문기업 AR 전선센터, 반도체 공장, 미술관, 박물관, 귀중품 보관실 등을 40여 년 축적된 기술로 AR이 지켜드립니다. 24시간 확실한 서비스 보장 1855-0561.
3: 오토링크 속보입니다. 사업장 오염물질이 직원 건강은 물론 기계 품질에도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4: 그래서 오토링크 집중기가 주목받죠. 2026년엔 집중기 지원금 신청 시 정부에서 설치비 보조까지.
3: 지금 바로 오토링크 하세요.
4: 1577-7097. 집중기는 오토링크.
5: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6: 여름에는 부채 판정물. 다양한 부채 역시
5: 성원 에드피아.
7: 안녕하세요, 현아 가수 현숙이에요.

0: 하게 될걸. 할인 훌라면
1: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2: 하루 한번 챙겨요. 30다 데이팩
1: 건강해.
2: 하루 한번 전해요. 30다 데이팩 사랑해.
3: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0다 데이팩.
2: 하루 한번 데이팩. 30다 데이팩
3: 건강기능식품.
4: 여기가 뉴욕입니까?
5: 이곳이 파리입니까?
4: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5: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6: 지금까지 민심 2016을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투표는 오후 6시까지 지정된 투표소에서 가능합니다. 소중한 한 표 꼭 행사하시고요. 민심 2016은 잠시 뒤 5시에 이어집니다. YTN 뉴스 FM.
7: 이 메시지는 2026년을 살았던 당신들에게 전하는 22세기의 기록입니다. 당신들이 남긴 유산 덕분에 우리의 하루는

0: 단 한 번 쓰고 버려질 미래를 거부하고 영원히 지속될 푸른 지구를 위한 행동에 바로 지금 당신들의 시대에 함께해 주세요.
1: YTN 라디오 기후위기 극복 캠페인은 글로벌 뉴스리더 연합뉴스와 함께합니다.
2: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3: 제가 들어드릴게요.
4: 여기 앉으세요.
2: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5: 금융은 복잡하고 어렵다. 공감하시나요? 지인에게 등 떠밀려 제대로 된 설명 없이 금융상품 가입한 경험 한 번쯤 있으실 겁니다. 이처럼 잘못된 금융상품 판매와 가입으로 피해 입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2021년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제정됐습니다. 앞으로 소비자도 나에게 딱 맞는 금융상품을 찾기 위해 충분한 설명을 듣고 선택한다면 더 건전한 금융문화가 정착될 수 있습니다. 이 캠페인은 재무설계의 명가 키움에셋 플래너와 함께합니다.
1: 지금 시각은 4시 57분입니다. YTN is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오늘도 때이른 여름 더위로 햇볕 아래에서는 땀이 흐르기도 했는데요. 이차츰 구름의 양이 늘어나면서 그나마 볕의 기운이 약해졌습니다. 한편 오늘 오후부터 저녁 사이에 강원과 충북, 남부 내륙에는 소나기 소식도 있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고 소나기가 내리면서 30도를 웃도는 더위의 기세도 한풀 꺾이겠는데요. 내일 서울 아침 기온이 21도에서 출발하겠고요. 한낮에는 27도 예상이 됩니다. 전 시간에 비해서 고속도로 교통량이 조금 늘어났습니다. 그래도 전반적인 교통 흐름은 계속해서 여유가 있는 편이고요. 현재 가장 길게 밀리는 곳이 서울 양양강 고속도로 상황인데요. 서울 쪽으로 서종에서 남양주요금소, 덕수산패에서 강일까지 15km 구간 주춤합니다. 자동차 전용 도로 중에서는 강변북로가 구리 쪽으로 방화대교에서 성산대교, 다시 이촌동 부근 일대로 밀리는데요. 한강대교를 조금 지난 지점 1차로에는 고장 차량이 있으니까 차로 변경에 주의하셔야겠고요. 한강 다리 중에서는 성산대교가 남단에서 북단 쪽으로 북단을 못 간 지점 1차로에서 추돌 사고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이 뒤쪽으로 밀립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 김정윤이었습니다.

0: 안녕하세요. 저는 AI 데이터 잡기 DJ 에어입니다. 여러분과 소통하며 더 알아가고 싶어요. 평일 오후 1시 저와 함께 해주실래요? YTN 라디오에서 AI가 온에어됩니다. YTN 라디오 온에어.
1: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YTN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0: 지금부터 민심 2016을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1: 여야 모두 잠시 뒤에 공개될 출구조사 결과와 개표 결과의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각 당 긴장감 속에 민심의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각 당의 표정 어떤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YTN 취재 기자들이 각 당에 나가 있는데요. 먼저 김다현 기자, 민주당 개표 상황실 분위기 어떻습니까?
2: 네, 투표 마감까지 1시간여 남은 가운데 개표 상황실에는 취재진이 꽤 많이 몰렸습니다. 지금 제 뒤로 지방선거, 재보궐선거 후보자 명단이 적힌 상황판과 대형 스크린이 보이실 텐데요. 민주당 지도부도 오늘 투표 마감 무렵인 오후 5시 반에서 6시쯤 이곳에 모여 함께 결과를 지켜볼 예정입니다.

0: 예정입니다. 지금은 각자 투표 진행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데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YTN과의 통화에서 이재명 정부에 대한 기대감으로 투표율이 높은 것 같다고 전했습니다. 민주당은 선거 당일인 오늘도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를 열었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권력은 총구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투표소에서 나오는 거라며 투표 참여로 민주주의의 꽃을 활짝 피우자고 말했습니다. 또 과거 지방선거에서 동점자가 나와 연장자가 당선된 사례가 7번, 단 한 표 차이로 승패가 갈린 사례도 13번이 있었다며 딱 한 표가 부족하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투표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정청래 대표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1: 간절하고 절실하게 부탁드립니다.
2: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입니다.
1: 대한민국의 주인이 누구인지 보여주십시오. 대한민국이 나아갈 길을 선택해 주십시오.
0: 정청래 대표는 이후 자신의 SNS에 실시간 투표율을 올리면서 60%까지 가야 하는데 조금 부족하다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민주당 투톱이죠. 한병도 원내대표도 이번 선거는 대한민국이 과거로 회귀하느냐, 미래로 도약하느냐를 가를 중차대한 선거라며 역시 투표 독려에 나섰습니다. 지방선거와 재보궐선거 후보자들은 출구조사 결과가 나오는 오후 6시쯤이나 전체적인 윤곽이 잡히는 늦은 밤 각자 선거사무소를 찾을 거로 보입니다. 민주당 정원호 서울시장 후보는 늦은 밤쯤 캠프를 다시 찾아서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최종 결과를 지켜볼 전망입니다. 앞서 민주당은 서울과 부산, 대구와 울산, 경남, 전북 등 6곳을 접전 지역으로 분석하면서 한 군데라도 더 승리하겠다는 목표를 밝혔습니다.
3: 네, 이번엔 국민의힘 표정도 알아보겠습니다. 박정현 기자, 국민의힘 선거 상황실에 조금씩 당 관계자들 모여들고 있겠군요.
4: 네, 국민의힘은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 지하에 지방선거 상황실을 마련했습니다. 이곳은 방송사 중계부스가 마련된 3층 브리핑룸인데요. 당지부도부는 본투표가 마무리되는 잠시 뒤 오후 6시를 전후로 상황실에 집결해 함께 개표 결과를 지켜볼 예정입니다. 마감 시각이 가까워지면서 국민의힘 지도부 이딴 투표 독려 메시지를 내며 막판 지지층 결집에 사활을 건 모습입니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대구 등 보수 지지세가 강한 곳을 중심으로 투표율이 빠르게 오르고 있다면서 이재명 정권을 심판하려는 움직임이 커지고 있다고 해석했는데요. 하지만 한 표가 생패를 가를 수 있는 접전 지역이 적지 않은 만큼 마지막까지 꼭 한 표를 호소하며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이른 아침 지역구인 충남 보령에서 일찌감치 본투표를 마친 장동혁 대표, 중앙선대위 회의에서 또 SNS로 이재명 대통령을 저격한 글을 올리며 정권 심판론을 띄우고 있습니다. 특히 어제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 이 구자영 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 누구든 잘못할 수 있다, 사과하고 취소하면 된다고 발언한 걸 정조준했습니다. 재판 취소를 노골적으로 겁박한 거다, 오만한 대통령의 재판을 지울 기회를 줘선 안 된다며 기호 2번에 힘을 실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5: 복잡한 절차도 귀찮으니 검찰에서 알아서 재판을 취소하라고 명령한 것입니다.
2: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입니다.
5: 국민 눈치 따위 보지 않겠다는 최악의 오만입니다.
4: 최악의 저지를 지배당하지 않기 위해 투표하란 대통령 SNS 메시지에도 장 대표는 저질 눈에는 저질만 보이는 모양이라고 맹비난했고,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도 이래서 투표해야 한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선거 후반전 보수 결집 흐름을 타고 곳곳이 박빙 승부로 재편되면서 국민의힘 내에선 내심 우세로 보고 있는 대구 경북을 비롯해서요. 서울, 부산, 충남, 울산, 경남 등 접전지에서 승리도 조심스럽게 기대하는 표정입니다.
3: 네, 뭐 출구조사 결과 잠시 뒤면 나올 텐데 각 당 표정이 궁금하군요. 지금까지 김다연, 박정혁 기자 연결해서 분위기 알아봤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네, 이번에는 미니 총선급으로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격전지로 좀 가보겠습니다. 평택을 후보 5명이 격돌하고 있는데요. 3강 구도 속에 누가 당선돼도 참 이상하지 않은 그런 곳이죠. 취재 기자 연결해서 짚어보겠습니다. 한현희 부장원 기자, 현장 상황 전해주시죠.
4: 네, 이제 본투표 종료까지 1시간가량 남았습니다. 투표 모두 마치셨나요? 오전부터 평택의 새로운 중심지 고더 국제 신도시 한박산 중앙공원에서 평택의 선거 상황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이번에도 정치국 부장원 기자와 함께 관련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후보자만 5명인 평택을 이번 재보궐선거 최대 격

0: 역전지란 평가가 나오는 이유 먼저 짚어볼까요?
1: 네, 말씀하신 것처럼 무려 5명 중량급 정치인이 몰린 핫플레이스라는 점이 클 것 같습니다. 우선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영입했던 이른바 명픽 후보 김용남 후보를 내세웠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평택에서만 내리 3번 당선됐던 유이동 후보가 나왔고요. 여기다 나머지 세 후보 모두 당대표 맡고 있습니다. 조국혁신당 조국 후보, 진보당 김재현 후보, 자유와혁신 황교안 후보까지 이름값만 치면 재보궐선거에서도 수익거론을 다투는 쟁쟁한 대진표입니다.
0: 네, 이 쟁쟁한 후보 5명이 나온 것도 주목받는 이유지만 역시 친문 황태자로 불리는 조국 후보의 국회 입성 여부가 향후 여권의 권력 지형과 관련 있는 만큼 최대 관심사겠죠?
1: 그렇습니다. 뭐라 해도 조국 후보, 범여권 유력 차기 대권주자의 한 명입니다. 친문 황태자를 넘어서 이번 선거를 통해 지도력과 존재감을 다시 증명할 수 있을지가 관전 포인트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광주와 전북 군산 등 호남 출마도 고려했었는데 결국 오자구도 다자구도에 평택을 출마를 선택했습니다. 어려운 싸움인 만큼 거대 양당 후보를 꺾고 국회에 입성한다면 영향력이 커질 거란 분석 당연스럽게 나오고 있고요. 반대로 당의 구심점인 조국 후보가 낙선할 경우 민주당과의 합당론이 지렛대가 사라질 거란 평가도 있습니다.
0: 네, 여론조사 추이는 초박빙 접전이 이어졌습니다. 저희가 여론조사 공표 금지 블랙아웃 기간 직전까지의 결과들을 정리해봤는데요. 민주당 김용남, 국민의힘 유이동, 조국혁신당 조국 후보가 모두 20%대 득표율로 오차 범위 안 박빙 구도를 보였고 황교안, 김재현 후보도 무시하기 어려운 지지율을 보여왔죠.
1: 그렇습니다. 여러 후보가 지지를 고루 받고 있는 상황인데 달리 말하면 뚜렷한 한 명의 강자가 없어서 끝까지 승자 예측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렇다 보니까 진영 가릴 것 없이 선거운동 기간 내내 단일화론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양쪽 다 결국은 무산됐습니다. 김영남 조국 후보는 초반부터 적통 경쟁, 신경전이 치열했고 결국 당대당 다툼까지 비화했고요. 보수 야권도 유이동 황교안 후보 단일화 물고 트이나 했지만 결국 마찬가지로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0: 네, 최종 승자가 누구일지 정말 투표함을 열어봐야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까지 선거에서 평택을 선택은 어땠습니까?
1: 일단 평택은 지난 2012년부터 12년 동안 보수 정당이 승리를 가져갔던 지역입니다. 하지만 지난해 대선에선 민주당이 10%포인트 이상 앞섰고요. 평택의 지형을 뜯어보면은 크게 평택강 인근의 도농 복합지와 그리고 주한 미군기지 인근 팽성읍 일대 그리고 지금 저희가 나와 있는 고덕 신도시 세 갈래로 분류를 할 수 있겠습니다. 삼성전자 반도체 캠퍼스가 생기면서 젊은 층 유입이 크게 늘었습니다. 유권자 2명 가운데 1명이 20대에서 40대 사이 젊은 층인데 이렇게 하나의 지역구지만 유권자는 하나로 묶을 수 없는 상황이어서 예측이 더 어렵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0: 네, 새로운 정치 1번지다. 대한민국 정치의 축소판이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정치권 반응은 뜨거운데요. 실제 투표 열기로도 이어지고 있습니까?
1: 전국적인 이목이 쓸린 데 반해서 평택을 유권자 표심 차갑게 가라앉은 모습입니다. 네, 재선거가 열리는 평택의 지역만 콕 집어서 투표율이 따로 집계가 되지는 않는데 평택 전체 투표를 보면 큰 흐름을 짚어볼 수 있겠는데요. 네. 일단 오후 4시 기준으로 평택 투표율 46.3%입니다. 경기도 전체 투표율 51.9%보다 5%포인트 이상 낮고요. 또 시장이 무투표 당선된 시흥시에 이어서 경기도 최하위 기록했습니다. 이런 흐름은 사전투표 때부터 나타났는데 표를 줄 후보를 못 정한 부동층이 그만큼 많았다. 이런 해석도 나오고 또 반면에 후보 간의 경쟁이 과열되면서 중앙정치에 민감하지 않은 유권자들의 반감을 키웠다. 이런 해석도 있습니다. 네, 최종 투표율이 얼마나 끌어올려질지가 성패의 관건이 될 거로 보입니다.
0: 네, 박빙인 만큼 한 표 한 표가 소중한 상황입니다. 아직 투표하지 않은 분들 지금이라도 꼭 투표 참여하시고요. 후보들 모두 가장 초조한 순간일 것 같습니다. 오늘은 어떻게 보내고 있습니까?
1: 네, 우선 유이동 황교안 후보 일찌감치 오전에 본투표를 마쳤고요. 나머지 법률권 후보들은 사전투표 첫날 투표를 하고 이후 라디오 인터뷰나 SNS 통해 최종적으로 투표를 독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출구조사 발표 이제 얼마 남지 않았죠. 출구조사 발표까지 지켜본 다음에 이후 저녁 늦게 본격적으로 개표가 시작되면 각 당 선거 상황실이나 선거 사무소로 찾아서 개표 절차 살펴볼 것 같습니다.
0: 네, 가장 궁금한 건 역시 언제쯤 결과가 나오느냐일 것 같습니다. 평택을 당선자 윤곽 언제쯤 나올 걸로 예상됩니까?
1: 아, 네. 제가 확정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참 어려운 상황인데 총선이나 대선과 비교해보면 지상선거, 투표용지도 찍을 사람도 참 많으셨죠. 지난 총선부터 투표지 숫자를 사람 손으로 일일이 세는 수검표 절차까지 생기면서 더 시간 길어질 것 같습니다. 일단 저희 나와있는 평택의 지역은요. 전해드린 대로 박빙 승부로 득표수 차이가 적은 만큼 내일 새벽 3-4시쯤 당락이 결정될 거란 전망에 힘이 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0: 네, 막판까지 초접전 양산에 이어진 평택을 전해드린 것처럼 결과는 다른 곳보다 늦게 나올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아직 투표 참여하지 않으신 분들 늦지 않게 소중한 투표권 행사하시고요. 마지막까지 YTN과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상암동 나와주십시오.
2: 네, 투표 종료 56분 남았습니다. 지금 투표율은 계속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저희 스튜디오에 박정화 국민의힘 의원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3: 안녕하세요.
2: 네, 안녕하세요. 저희가 지금 뭐 평택을 짚어보다가 스튜디오로 넘어왔기 때문에 누구도 알 수 없다는 평택을 선거. 개인적으로는 누가 될 것 같으세요?
3: 개인적으로 평택을 보니까 전국 평균에 비해서 투표율이
4: 박정하 국민의힘 의원입니다.
3: 그리고 사전 투표는 특히 더 낮고 이런 걸로 보면은 저는 그 저희 당의 유일당 후보가 조금 유리한 국면을 맡고 있는 것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민주당의 김영남 후보가 그 대법 관련해서 이제 논란이 있었고 그다음에 조국 후보하고 이제 계속 마찰이 있었던 상황에서 저는 투표율이 저렇게 낮은 거 보면 보수 지지층들이 일부 결집해서 있는 상황에서 나머지 분들이 적극적으로 투표에 응하지 않는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해서 좀 희망 섞인 전망을 좀 해봅니다.
2: 황교안 후보가 어제 저녁까지도 단일화 관련해서는 결단을 못 내렸거든요. 어떻게 뭐 표로 단일화될 거라고 보십니까? 어떤 효과가 있을 것 같으세요?
3: 아마 한두 번 정도 후보 간의 접촉이 있었던 것 같은데 어제 뭐 보도가 됐던 것처럼 황교안 후보가 유희동 후보로서는 도저히 받을 수 없는 그런 조건을 냈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이제 선거가 끝나고 나면 늘 언론에서 하는 얘기 있잖아요. 유권자는 현명했다. 뭐 그런 것처럼 저는 유권자에 의해서 사표 방지 심리로 표 쏠림 현상이 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2: 네, 박성준 의원님.
5: 네.
2: 진보 진영 두 후보가 정말 진흙탕 싸움을 벌였잖아요. 예. 누가 승리를 잡게 될까요?
5: 근데 구도라는 게 이제 뭐 진흙탕 싸움이 됐든 뭐든 치열한 싸움을 전개하는 두 후보가
4: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입니다.
5: 선거를 주도하게 돼 있거든요. 그렇다고 보면은 우리 당의 이제 김영남 후보와 조국혁신당의 조국 후보의 이 양자 구도가 유지가 되고 있다. 예. 그것은 여론조사도 마찬가지 그동안에 쭉 유지되어 왔던 흐름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봐서도 두 후보 간의 경쟁일 텐데 이 경쟁은 결국은 누가 더 지지를 확보하느냐의 싸움인데 그 지지에 있어서의 정당 투표성에 매우 강하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김영남 후보가 마지막 뒷심을 좀 발휘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2: 네. 유시민 작가는 조국 후보 돼야 된다. 공개적으로 지지 표명하기도 해서 진보 진영의 지금 유권자들이 누구를 찍으란 얘기냐 좀 혼선을 일으키고 있는 것 같아요.
6: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투표율이 저조한 부분 고민이 된다라고 하는 그리고 또 공교롭게도 조국
4: 김영주 전 민주당 의원입니다.
6: 평택과 무관한 분이기 때문에 더 그런 고민들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측면에 되다 보니까 투표율이 아예 노이즈가 너무 심하게 되니까 아예 일정 정도의 노이즈는 투표를 제고시키지만 너무 심한 노이즈가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싫다, 안 하겠다 이런 것도 상당히 많이 생기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런 의미에서는 사실은 이제 유희동 후보 같은 경우는 좀 안타까운 점은 사실은 계속 1, 2, 3등에서 3등으로 거의 고착화돼 있는 부분은 이 과정에서 제한적인 요소가 될 것 같고 결국에는 1, 2위 싸움으로 갔을 때 저는 방금 우리 박 의원도 얘기했었습니다만 두 사람 간에 조국 김용남 간에 밤새 격전이 벌어질 가능성이 꽤 높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7: 저는 이제 그 유희동 의원이 이 평택에서 3선을 하신
4: 전주의 전 국민의힘 의원입니다.
7: 평택 의뢰에서 사실 학교를 고등학교까지 다 나온 분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그 지역에서의 조직이나 아니면 인지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런 낮은 투표율이라고 하면 유희동 의원의 선전을 저는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국면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2: 네. 워낙 뭐 여론조사 분석이 불가능할 정도로 치열하게 접전을 펼치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것도 새벽까지 저희가 개표 상황을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박정호 의원님, 네. 이번 선거에서 관심사 중에 하나가 조국 후보, 한동훈 후보가 국회로 돌아올 것인가, 네. 입성할 것인가 이 부분이잖아요.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3: 일단 평택 을에 대해서는 저희가

0: 전망이 틀리니까 만약에 이제 조국 후보가 생환에서 돌아온다면 한동훈 후보가 부산 북갑에서 돌아오는 것보다는 그 파장이 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일단 그 여권 내에서 조국 후보가 갖고 있었던 위상이 있었고 조국 혁신단이 전국적으로 좀 보여주는 상황에서 생환에 오는 게 지금 현재 민주당 내에서 갖고 있는 그 계파
1: 예.
0: 내지는 그 안에서 구도에 큰 변화는 못 미칠 것 같다. 그리고 다만 조국 후보가 돌아온다면 조국 혁신당이 그나마 명맥을 유지하면서 여권 내한 부분을 차지하는
1: 예.
0: 당으로 존속하는 것 정도의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부산 북갑에서 한동훈 후보가 돌아오는 경우는 저는 뭐 야권 내에 상당한 많은 파장을 일으킬 거고
1: 예.
0: 지금까지 계엄 이후 탄핵 과정을 거치면서도 여전히 윤 어게인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우리 당에 대한 민심의 바로미터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에 따라서 우리 당 구성하고 있는 의원들이나 지지층들이나 이런 분들의 생각이 저는 상당히 많이 바뀔 거고 이제 공개적으로 얘기하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예상해 봅니다.
1: 만약에 당선이 된다면 한동훈 후보 입장에서는 바로 복당 움직임을 보일 거라고 보십니까?
0: 아니요, 어제 그제 당 지도부에서 나오는 얘기들이나 아니면 지금 현재 우리 당내 의원들이 말씀하시는 거 보면
1: 예.
0: 뭐 복당을 원하고 있는 것 같진 않아요. 그리고
1: 예.
0: 제가 한동훈 후보에게 만약에 원내 진입을 했을 경우라도 뭐 먼저 복당을 해라라고 복당을 빨리 지도부하고 얘기해라라고 권유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한동훈 후보가 돌아오는 상황이고 지금 민심이 어디가 있는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저희 당이 사실은 지금 이렇게 어렵게 선거를 치르는 거는
1: 예.
0: 민심과 괴리돼 있고 민심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고 여전히 당이 운영돼 오는 거잖아요. 그거를 느끼는 분들이 나타나고 그에 대해서 당내에서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난 다음에 하는 게 낫지 굳이
1: 예.
0: 저는 그 판에 들어가서 얘기할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1: 네. 한동훈 후보와 조국 후보가 재보궐에서 당선이 될지 관심이 쏠리는 건 그냥 단순한 두 후보가 아니라
0: 네.
1: 여야의 뭐 잠룡들이라고 할수 있는 거잖아요.
0: 네.
1: 정치 지형도 변화에도 큰 여파가 있겠죠.
2: 그렇습니다. 사실 뭐
1: 예.
2: 방금 말씀이셨습니다만은 우선은 그 한동훈 후보가 국회에 들어오게 되면 그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장동혁 후보의 그 장동혁 대표의 거취가 먼저 당의 쟁론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뭐 우리가 한두 시간 뒤면 결과가 나오겠습니다만
1: 예.
2: 지방선거의 결과에 따라 좀 달라지겠습니다만은 특히 부울경 같은 경우에 혹은 뭐 대구 같은 경우에 그야말로 민주당이 상당히 많은 선전을 했을 경우에 또 한동훈 대표가 다시 국회에 입성했을 때 장동혁 대표의 거취 문제 부분이 훨씬 더 심각한 당내 어떤 논란이 되기 때문에 굳이 한동훈 후보가 스스로 입당할 거냐 말 거냐를 얘기할 필요도 없는
1: 예.
2: 상황에 될 것이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민주당의 경우에는 좀더 복잡합니다. 그 민주당도 똑같이 전당대회를 나누는데 사실은 조국 혁신당과의 통합을 얘기했던 소위 그 현재 당대표와의 관계 그거는 전북 선거의 결과에 따라서 또
1: 예.
2: 민주당 나름대로의 또 내용이 될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1: 5시 총 투표율이 지금 속보 들어온 거 보니까 57.4%네요. 6시에 이제 투표가 곧 종료가 될것 같고요. 이 추세라면 60%를 돌파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돌파할지 여부도 상당히 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투표 종료 후에 투표함은 개표소 258곳으로 이동이 돼서 참관인의 개표 감시 하에 개표가 이뤄지고요. 7시 반쯤에 개표 결과가 처음으로 공개될 것 같습니다. 당선자 윤곽은 자정, 그리고 접전지가 이번에 워낙 많기 때문에 접전지는 아마 새벽 3, 4시 정도는 돼야 결과를 알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성준 의원님,
3: 네네.
1: 근데 민주당 지도부 모습도 잠시 뒤면 이제 상황실에 보이게 될 텐데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가 거의 전북에 가서 살았다 뭐 이런 얘기가
3: 네네.
1: 나올 정도로 지금 민주당이 전북 지역에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잖아요. 결과는 최종적으로 어떻게 될 것으로 예상을 하십니까?
3: 이제 전북이 이제 왜 초미의 관심사냐면 우리가 원래 민주당의 텃밭이죠, 전북이요. 이제
1: 그렇죠.
3: 전북이 텃밭인데 구도 자체가 상당히 좀 지도부 입장에서 곤혹스러운 구도가 형성이 된 것이죠. 이원택 우리 민주당의 후보와 무소속의 김관영 후보의 구도

0: 건데 김관영 후보가 내세운 것이 실질적으로 당대표 심판론을 가지고 내세웠기 때문에 매우 곤혹스러운 거고,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 당 입장에서는 당 반드시 고수를 해야 되는 지역 아니겠습니까? 그런
1: 예.
0: 차원에서 이 결과에 따라서 지도부의 책임론도 분명히 불거져 나올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이 전북선거 결과에 따라서 좀 파장이 예상된다는 것은 뭐 당연한 거고요. 근데 제가 앞서 우리 앵커께서 투표율 60% 돌파라는 말을 쓰셨는데, 이
1: 예.
0: 돌파를 제가 생각해 보니까
1: 예.
0: 이번 선거 결과에 따라서 각 당의 정치 지형도 이제 상당히 예상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1: 예.
0: 그러면 누구냐면 조국 후보도 그렇고 한동훈 후보도 그렇고 여기에 있는 서울시장의 이제 정원 후보도 그렇고 특히 이제 부산의 전재수 후보 또 지역 단체장의 후보들도 마찬가지지만 이건 돌파해야 될 사안이거든요. 자신이 이거를 선거에서 쟁취하고 돌파해서 이거를 정치 지형을 자기가 만드는 거거든요. 누가 만들어주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부산 북갑도 그렇고 평택을도 결국 후보들이 등장해서 여기서 자신이 쟁취를 했을 때그 정치의 쟁취에 의한 결실을 자기가 가져가서 그 이후에 정치적 공간을 만들어가는 것이 정치 아니겠습니까? 그 공간에 유력 후보들이 좀 많이 나온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고 하면 새로운 정치의 야당의 지도자들이나 또 하나 이제 여당의 지도자들의 어떤 정치 지형상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투표율도 높고 지역 주민들도 관심사가 높고 결과적으로 마지막에 만약 60% 넘는다고 하면 이60% 넘는 투표율이 그들의 우리가 말하고 있는 유력 인사들이 정치적 그 횡보와 맞물려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투표율을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돌파해야 되는 겁니다. 60%도 돌파하고 후보도 돌파해야 되는 겁니다.
2: 근데 전북 같은 경우는 이제 김관영 지사가 아마 4년 동안 도정을 잘 이끌어온 거 아닌가 싶습니다. 무난하게 했다는 그런 것이 이제 중론이고, 그리고 2036년 이제 올림픽을 한국에서 개최를 하는데, 지금 전북이 오히려 서울을 제치고 2036년 올림픽 도시 후보 도시로 선정이 됐거든요. 이제 그 정도로 전북을 위해서 많이 애쓴 것이 이런 예산 그동안의 여론조사에 많이 반영이 된것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무래도 좀 형평성의 차원, 공정의 차원에서 대립비를 이제 줬다는 것으로 과하게 전격적으로 제명 조치가 되다 보니까 그런 데 대한 그 전북 도민들의 그런 상식이 작동한 거 아닌가. 또 이원택 후보 같은 경우에도 비슷한 이슈가 있었습니다만 여기는 묻고 넘어가는 이런 것이 도민들 눈에는 굉장히 불공정하게 보였던 거 아닌가 싶습니다. 어쨌든지 간에 아무리 이제 다른 곳에서 민주당이 승리한다고 하더라도 전북을 이제 뺏긴다는 것은 민주당으로서는 사실 상상하기가 싫은 일일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전북에서 김관영 후보가 당선이 된다고 하면 뭐 정청래 지도부에게는 상당한 치명타가 되지 않을까 하고 예측이 됩니다.
1: 전북지사 선거 결과를 받아보는 정청래 대표의 표정이 어떨지 이제 몇 시간 뒤면 확인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투표율을 좀 자세히 알아볼 텐데요. YTN이 이번 지방선거에서 꼽은 키워드는 재생입니다. 풀뿌리 민주주의 회복을 통해서 공동체를 복원하자 이런 의미인데요. 재생으로 전하는 이 시각 투표율 함께 보시죠.
3: 5시 기준 투표율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전국 투표율은 57.4%입니다. 서울의 투표율 59.1%를 보이고 있습니다.
4: 죽음의 호수에서 생명의 호수로 멈췄던 물결 다시 흐르고
3: 이어서 경기입니다. 경기는 현재까지 54.6% 투표했네요.
4: 폐염전 땅이 공원으로 소금길이 산책길로 일상이 바뀌는
3: 인천으로 가보겠습니다. 인천 이 시각 투표율 54.6%입니다.

경북은 57.8% 투표율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부산입니다. 부산은 58.1%. 울산으로 가보겠습니다. 울산의 이 시각 투표율은 59.9%입니다.

0: 네, 자, 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마감 시간까지 30여 분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이 시각 전국 투표율은 57.4% 기록하고 있습니다.
1: 네, 뒤쪽으로 저희 YTN 서울타워의 모습을 함께 보고 계십니다. 자, 시도 투표율은요, 각 시도청사를 배경으로 살펴보겠습니다.
0: 네, 먼저 서울시입니다. 새 청사를 지은 지도 벌써 14년이나 됐습니다. 수도 800만의 선택은 누가 될까요? 서울 이 시각의 투표율은 59.1%입니다.
1: 자, 이어서 경기로 가보겠습니다. 아, 유권자 수가 무려 1,100만 명입니다. 16개 시도 가운데 가장 많은 곳인데요. 광교청사의 모습 함께 보고 계십니다. 현재 경기 지역 투표율은 54.6%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0: 이어서 인천으로 가봅니다. 인천광역시청은 1985년에 지어졌는데요. 40년 만에 새로 짓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인천 지역 이 시각 투표율은 54.6%네요.
1: 자, 이어서 대전으로 가볼까요? 대전시청 건물, 대법원과 비슷하게 생겨서 드라마에서 좀 대역으로도 쓰인다고 합니다. 이 시각 대전 투표율 56.3%네요. 자, 그리고 바로 이어서 충남으로 가보겠습니다. 아, 높지 않으면서도 잔디와 어우러진 청사 디자인이 상당히

0: 좀 호평을 받은 곳이죠. 이 시각 충남의 투표율은 55.8%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1: 네, 우리나라에서 도청사로 이용하는 건물 가운데 가장 오래된 충청북도청 보고 계십니다. 1937년에 지어졌다고 하는데요. 이 시각 충북 지역의 투표율은 56.4%입니다.
0: 네, 이어서 행정중심 복합도시로 건설된 곳이죠. 청사가 상당히 좀 예쁘게 생겼는데 일하는 사람 대비 공간이 좀 부족한 실정이라고 합니다. 세종 지역의 이 시각 투표율 58.6%입니다.
1: 네, 다음 대구시청 삼격청사 함께 보겠습니다. 경북도청이 옮겨간 이후 대구시가 동인청사와 함께 쓰고 있는데요. 대구의 모의 투표용지 이 시각 투표율은 59.9%입니다.
0: 자, 대구에 이어서 경북으로 가보겠습니다. 경북도청의 모습, 청와대와 상당히 좀 유사한 모습이죠. 오히려 규모가 더 크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광역단체 청사인데요. 경북의 현재 투표율 57.8%입니다.
1: 네, 이어서 경북도청 못지않게 규모가 큰 부산시청도 보겠습니다. 지금은 이마저도 공간이 부족하다고 하네요. 부산 지역의 이 시각 투표율은 58.1%입니다.
0: 부산을 지나서 울산으로 가보겠습니다. 울산광역시청, 2009년에 새로 지어졌는데 어느새 17년이란 세월이 흘렀습니다. 울산 투표율 알아보겠습니다. 59.9%, 60%에 육박합니다.
1: 네, 이어서 창원의 본관이 진주의 별관이 있는 경상남도청도 함께 보겠습니다. 자, 이 시각 경남 지역의 투표율은요, 60%를 넘어섰군요. 60.9%입니다.
0: 자, 그리고 한 달 후 오늘 7월이면 두 개 시도가 합쳐지게 됩니다. 전남 광주 통합 특별시로 다시 태어나게 되는데요. 광주와 전남의 투표율 합산이 됐습니다. 58.4%입니다.
1: 네, 도청을 이전한 이후에는 전북, 전주를 대표하는 행정타운이 된 곳이죠. 전북특별자치도입니다. 전북 지역도 투표율 60% 넘어섰습니다. 60.2%입니다.
0: 그리고 이어서 다음 지역으로 가보시죠. 정겹지만 꽤 오래돼 보이는 청사입니다. 그래서 신청사 건설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요. 강원특별자치도입니다. 강원의 이 시각 투표율도 보죠. 61.9%, 상당히 높은 투표율 보이고 있네요.
1: 네, 2000년대 초반에 신축과 이전이 검토됐지만 아직도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곳, 바로 제주특별자치도입니다. 제주의 투표율은 53.8%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시도청사와 함께 시도 투표율 살펴봤습니다.
0: 네, 다음은 성을 지키려는 현역 광역단체장들과 이에 맞설 후보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2: 굳건하게 성을 지켜온 11명의 장수입니다. 짧게는 재선에서 길게는 5선까지 노리고 있는데요. 모두 국민의힘을 상징하는 붉은 갑옷이죠. 과연 수성할 수 있을까요? 이번에는 성을 함락하려는 11명의 장수입니다. 민주당을 상징하는 푸른 갑옷 일색입니다. 현역 프리미엄을 넘어 성을 차지할 수 있을까요? 먼저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입니다. 4선 시장이죠. 5선에 도전합니다. 여당의 폭주를 막을 마지막 제동장치가 서울이라고 호소하네요. 상대는 정은호 서울시장 후보인데요. 서울 성동구청장 세 차례 연임 후 시장 도전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명픽, 시민이 주인인 서울을 만들겠다고 강조합니다. 이번엔 유정복 인천시장 후보입니다. 두 차례 당선됐고 이번이 3선 도전인데요. 3선 국회의원과 장관까지 경력이 화려합니다. 상대는 박찬대 후보입니다. 인천에서 태어난 3선 의원 출신입니다. 정부 지원을 끌어올 힘있는 여당 후보라고 강조합니다. 이번에는 이장우 대전시장 후보입니다. 재선에 성공한다면 현역의 최대 험지 대전에서 20년 만에 처음으로 연임에 성공하게 됩니다. 상대는 허태정 후보입니다. 지난 지방선거 때 이장우 후보에게 밀렸죠. 4년 만에 재대결 성사입니다. 김태흠 충남지사 후보입니다. 국민의힘 3선 국회의원 출신인데요. 충남지사 연임에도 도전합니다. 상대는 박수현 후보입니다. 민주당 재선 국회의원 출신인데요.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을 지냈습니다.

0: 충북지사 재선에 도전하는 김용환 후보입니다.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서 탈락했다가 법원에 가처분으로 기사회생했습니다. 상대는 신용환 후보입니다. 기업가 출신으로 국민의힘에서 정치를 시작했다가 지난 총선 때 민주당에 영입됐습니다. 이번에는 최민호 세종시장 후보입니다. 재선에 도전하는데요. 국민의힘에서 험지로 꼽는 세종에서 지난 선거 때 민주당 후보를 꺾은 경험이 있습니다. 상대는 조상호 후보입니다. 세종시 경제부시장이자 고 이해찬 전 총리 보좌관 출신인데요. 현 정부 국정기획위원으로 활동했습니다. 이번에는 이철호 경북지사 후보입니다. 국민의힘이 한 번도 진 적 없는 보수의 아성 경북지사 3선에 도전합니다. 상대는 오중기 후보입니다. 경북에서 민주당 후보로 일곱 번째 도전인데 이 후보와는 8년 만에 재대결입니다.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입니다. 3선 도전입니다. 지난 선거 때 역대 부산시장 최다 득표율을 기록했는데 4년 더 한다면 부산을 월드클래스 도시로 만들 수 있다고 강조하네요. 이에 맞설 후보는 전재수 후보입니다. 민주당 험지인 부산의 3선 국회의원 출신인데요. 해양수도 부산의 꿈을 완성하겠다는 포부입니다. 이번에는 김두겸 울산시장 후보입니다. 국민의힘에서 단수공천을 받아 일찌감치 재선에 도전장을 냈습니다. 맞설 상대방은 김상욱 후보입니다. 재작년 국민의힘 국회의원으로 당선됐지만 계엄과 탄핵사태 이후 지금은 민주당입니다. 재선에 도전하는 박완수 경남지사 후보입니다. 3선 창원시장과 재선 국회의원을 거쳐 지난 지방선거 때 당선됐는데요. 지난 4년 성과를 기반으로 한 지속발전을 강조합니다. 도전장을 던진 사람 김경수 경남지사 후보입니다. 2018년 경남지사를 역임했죠. 전 현직 경남지사의 맞대결인데요. 경남과 불경을 살릴 이재명 정부 마지막 기회라고 강조하네요. 김진태 강원지사 후보입니다. 지난 지방선거 때 보수정당 소속으로 12년 만에 도정을 탈환했는데요. 상대방은 4선 의원 우상호 후보입니다. 대통령 정무수석을 내려놓고 민주당 1호 공천을 받았습니다. 수성이냐 공성이냐 민심의 선택은 어느 후보에게 성문을 열어줄까요?
1: 네, 지금 뭐 투표 종료가 얼마 남지 않은 시각인데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투표 종료를 1시간 또 남지 않은 상황인데 일부 송파 지역 투표소에 투표 용지가 부족해서 투표를 못하고 있다. 이런 제보가 YTN에 들어왔고요. 중앙선관위가 바로 입장을 냈습니다. 송파구 일부 투표소에서 투표 용지가 부족한 상황이 확인됐고요. 송파구 선관위에서 이 용지가 부족한 투표소로 용지가 이송 중이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기하고 있는 유권자는 투표 마감 시간 6시가 지나도 정상적으로 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중앙선관위 입장까지 들어왔습니다. 네, 투표와 관련해서 지금 송파 지역 일부 투표소에서 용지 부족 사태가 벌어진 건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내용을 좀 더 자세하게 들어보겠습니다. 김희영 기자, 지금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2: 네, YTN에 제보를 준 유권자는 오후 4시쯤 송파 가락이동 제3투표소에 도착했지만 투표용지가 부족해 기다려달라는 설명을 들었다고 전했습니다. 30분 넘게 기다렸지만 50장 정도 되는 용지만 도착했고 본인은 투표를 했지만 아직 대기하고 있는 유권자들이 많다고 설명했습니다. 일부 대기자들을 상대로 연락처를 받고 투표용지가 오면 연락을 준다고 안내하고 있다는데 개인 사정으로 귀가하는 인원도 보였다고 말했습니다. 잠실 이동 제6투표소에 투표하러 갔다는 또 다른 유권자는 구청 관계자가 3시간 전부터 용지가 부족할 것 같다고 설명했는데도 별다른 대응이 없었다고 들었다며 결국 귀가하는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잠실 사동 제5투표소 유권자 역시 가족이 오후 3시부터 지금까지 투표하기 위해 기다리고 있다면서 준비된 용지가 유권자 수보다 적은 거로 들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용지 추가 공급이 언제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투표 차질이 이어지고 있는 건데 지방선거 본투표는 오후 6시에 종료됩니다. 송파구 선관위는 지금 용지를 추가 공급하고 있다면서 부족한 다른 곳도 챙기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중앙선관위는 지방선거 투표율이 지난 선거보다 높아서 송파구 일부 투표소에서 준비된 투표용지가 부족해 현재 송파구 선관위에서 해당 투표소로 투표용지를 이송 중이라며 대기 중인 유권자는 투표 마감 시각이 지나더라도 정상적으로 투표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YTN에 제보를 준 유권자는 오후 4시쯤 송파 가락 2동 제3투표소에 도착했지만 투표용지가 부족해 기다려달라는 설명을 들었다고 전했습니다. 30분 넘게 기다렸지만 50장 정도 되는 용지만 도착했고 본인은 투표를 했지만 아직 기다리고 있는 유권자들이 많다고 설명했습니다. 일부 대기자들을 상대로 연락처를 받고 투표용지가 오면 연락을 준다고 안내하고 있다는데 개인 사정으로 귀가하는 인원도 보였다고 말했습니다. 잠실 2동 제6투표소에 투표하러 갔다는 또 다른 유권자는 국청 관계자가 3시간 전부터 용지가 부족할 것 같다고 설명했는데도 별다른 대응이 없었다고 들었다며 결국 귀가하는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잠실 4동 제5투표소 유권자 역시 가족이 오후 3시부터 지금까지 투표하기 위해 기다리고 있다면서 준비된 용지가 유권자 수보다 적은 거로 들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용지 추가 공급이 언제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투표 차질이 이어지고 있는 건데 지방선거 본투표는 오후 6시에 종료됩니다. 중앙선관위는 지방선거 투표율이 지난 선거보다 높아서 송파구 일부 투표소에서 준비된 투표용지가 부족해 현재 송파구 선관위에서 해당 투표소로 투표용지를 이송 중이라며 대기 중인 유권자는 투표 마감 시각이 지나더라도 정상적으로 투표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김희영입니다.
1: 네, 지금 보신 그대로입니다. 투표를 하러 갔는데 용지가 없어서 투표를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 투표소로 지금 용지가 이송 중이다. 중앙선관위가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전주혜 전 의원님, 저 종이 없어서 투표 못한다는 얘기는 이번에 처음 들어본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봐야 될 것 같습니까?
3: 저도 예전에 판사 시절에 여러 차례 선관위원장을 했습니다만 이런 경우는 처음 들어본
4: 전주혜 전 국민의힘 의원입니다.
3: 2021년에 소쿠리 투표가 지금 연상이 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저 이거는 뭐 어떻게 지금 선관위가 책임을 져야 될지. 왜냐면은 지금 제보자의 말에 따르면 기다리다가 돌아간 유권자도 있다 지금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서울시장 선거가 굉장히 접전 상황이고요. 또 그러다 보니까 송파구청장도 접전이고 또 뭐 시의원 구의원 선거도 굉장히 접전입니다. 그 시청자들께서 아시겠지만 구의원 선거는 한 몇십 표 차이로
1: 그렇죠.
3: 우열이 당락이 결정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런 경우 돌아간 사람이 몇 명인지 알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선관위 직원들은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저는 이 중앙선관위가 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실수를 하고 있는 것인지 이번에 투표율이 높을 거라고는 이미 예상이 됐죠. 왜냐하면 전국적으로 접전적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유권자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사전투표율이 4년 전에 비해서 한 3% 높았잖아요. 그럼 본투표율도 당연히 그 이상 높을 거라고 예상이 충분히 되기 때문에 충분히 그 투표소마다 이 투표용지를 준비를 했어야죠. 그런데 이곳을 지금 3시간 전부터 투표용지가 부족하는 기미가 보임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대처를 안 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서 참 이 중앙선관위가 죄송합니다. 자체 감사하겠습니다. 또 좀 이렇게 넘어갈지 정말 두고 봐야 되는 것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진상파악과 더불어 책임자에 대한 저는 엄중한 문책이 따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 네, 박성준 의원님. 네네. 지금 줄을 기다리고 있고 또 좀 항의하는 그런 유권자의 모습도 볼 수가 있었는데 용지가 부족하다면 이게 뭐 갑자기 부족해진 건 아니고 그런 기미가 좀 있었을 것 같은데 왜 대처를 못했을지 좀 이해는 안 가는 상황이네요.
5: 그 내부에서도 아까 우리 기자 브리핑을 들어보면 투표용지가 부족할 거라고 내부에서 좀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4: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5: 다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따른 예상 조치를 좀 취해야 되는 건데 그걸 적절하게 취하지는 못한 거 아닌가 싶어요. 좀 무사안일하게 취한 것 같은데. 좀 일단은 선관위에서 지금 조치를 취하기를 6시 이후에도 대기자에 대해서는 투표할 수 있게끔 조치를 취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방송을 본 유권자 여러분께서는 투표하지 않은 분들은 좀 투표를 할 수 있도록 중앙선관위가 조속한 조치를 취해야 될 것 같습니다.
1: 네, 지금 5시 38분이어서 20여 분 남은 그런 상황이고 지금도 용지가 이송 중이라고 하니까 부족해서 종일 기다리고 있는 유권자들이 많다는 얘기거든요. 추후에 좀 파장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박정 의원님?
6: 뭐 상당한 파장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예. 좀 전에 우리 전주혜 의원님 말씀 주셨지만은 그 작은 단위의 선거구로 들어가면
4: 합정하 국민의힘 의원입니다.
6: 영향을 주는데 저렇게 해서 기다리다 돌아가신 분이 몇 명이 되는지도 추정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저는 뭐 투표율이 높아서 용지 준비가 안 됐다라는 게 어떤 식으로 납득을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무슨 말로 설명해도 납득할 수 없는 일을 저렇게 했고 그다음에 그에 따른 적절한 시간에 대처를 못했다는 거는 쉽게 말하면 일하기 싫다는 거잖아요. 제가 볼 때는 이참에 그전에도 뭐 부실 관리 때문에 굉장히 논란이 많았는데 그리고 이로 인해서 일각에서 일고 있는 부정선거론도 막 일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예. 저는 중앙선관위가 이 정도까지 왔으면 여러 가지 일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고쳐지지 않고 이 정도까지 왔으면 저는 해체 수준의 이 수술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봅니다. 지방선거 끝나고 나면 저는 뭐 이게 국회 차원에서도 아주 그 논의를 심각하게 좀 해서 다시는 이런 일들이 없도록 관리가 제대로 돼서 국민들이 투표가 가장 기본적인 권리인 거고 그 권리를 통해서 국민이 주인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1: 예.
6: 그 선거 과정 자체를 저런 식으로 관리를 한다는 거는 저는 뭐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이 발생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1: 네. 뭐 서울시장 선거가 뭐 개표가 상황이 어떨지 뭐 구청장 선거 개표 상황이 어떨지 저희가 지금은 알 수는 없습니다만 만약에 접전 상황이 된다면 뭐 돌아간 유권자들이 꽤 된다면 이것도 좀 파장이 커질 것 같거든요.
7: 그렇습니다. 예. 당장 6시가 되면 우리가 이제 예측 방송 을 하게 될 텐데
1: 예.
7: 만약 저런 일이 있을 때 그럼 공표로 하는 게 맞는지 뭐 미국의 경우에는 그런 거 상관없이 뭐 그 시차가 있으니까 공표도 하고 아무 문제 없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굉장히 여러 가지 문제를 낳을 수가 있거든요. 특히 예를 들면 서울시장 선거 자체가 1번 후보, 2번 후보 그러니까 정은호 후보하고 오세훈 후보의 격차가 상당수라서 저런 정도의 어떤 뭐 예컨대 결국 기다리다가 투표 못한 사람들에 관한 물론 그분들의
4: 김영주 전 민주당 의원은
7: 알 수 없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쟁론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없으면 다행인데 몇 표 차이의 초박빙인 경우에는
1: 예.
7: 사실은 떨어진 사람 입장에서는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예컨대 송파구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보수 투표층이 많은 지역이기도 하고 또 구청장 선거도 마찬가지입니다. 초박빙인데 그러면 정말 6시에 투표가 끝나고 난 다음에 예측 조사를 했을 경우에 실제로 저런 경우가 어떻게 결과적으로 투표하는 분들에 대한 어떤 바이어스가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이미. 그럼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
1: 예.
7: 상당히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정말 뭐 박정하 의원 얘기 있었습니다만 선관위가 이런 태도와 안일한 자세로 더 이상 선거 관리하기는 참 어렵다. 그런 국민들의 어떤 따뜻한 그 따끔한 질타가 필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네. 듭니다.
1: 다소 황당한 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서 국민의힘의 송원석 공동선대위원장이 긴급 입장문을 냈습니다. 지금 막 속보로 들어왔는데요. 서울시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해서 투표를 못하고 있다는 어처구니 없는 소식이 들어오고 있다라면서 절대로 투표를 포기하면 안 된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선관위에서는 투표 종료 시간 저녁 6시가 넘어서라도 투표권을 보장해달라 이 점을 강력하게 촉구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고요. 빨리 투표지를 이송하도록 해달라라고 촉구했습니다. 19세기도 아니고 용지 부족이 말이 되냐 강력하게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네, 지금 이 용지 부족 사태하고
4: 들으신 것처럼 서울 송파 지역 일부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해 투표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중앙선관위는 현재 해당 투표소로 투표용지를 이송 중이고 대기 중인 유권자는 투표 마감 시각이 지나도 투표가 가능하다고 안내했습니다. 해당 소식은 지연 중계해드렸고 이어서 앞서 뉴스에서 전해드린 경기 평택을 재선거 여론조사 개요 전해드리겠습니다. 중앙일보가 케이스텔 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5월 26일부터 27일까지 이틀 동안 휴대전화 가상번호 면접 조사 방식으로 진행했습니다. 또 다른 조사는 MBC가 코리아 리서치 인터내셔널에 의뢰해 지난 5월 26일부터 27일까지 이틀 동안 통신 3사 휴대전화 가상번호 전화 면접 방식으로 조사했습니다. 해당 여론조사는 공표 금지 기간 전에 이루어진 조사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선거 관련 주요 내용에 대해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정하 국민의힘 의원, 김영주 전주회 전 의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8: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캠스를 즐깁니다. 왜?
9: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8: 제습환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 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9: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10: 경동 나비엔.
11: 모든 인쇄 가능한
12: 성원 에드피아.
11: 온라인 주문 간편한
12: 성원 에드피아.
11: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12: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13: 여름에는 부채 판정물. 다양한 부채 역시
12: 성원에드피아.
14: 카멜로 장갑 하나로 일상이 안전해진다. 안전.

0: 카멜로 카멜로
1: 오늘도 손끝 하나 다치지 않고 일 잘 끝냈습니다.
0: 장갑은 카멜로
2: 합성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조달 우수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3: 합성목재 예스팀바
2: 경동산업 주식회사.
4: 지금까지 민심 2016을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출구조사 소식이 전해질 민심 2016 잠시 뒤 6시에 이어집니다. YTN 뉴스 FM.
5: 안녕하세요. 노란우산 홍보대사 탁재훈입니다.
6: 안녕하세요. 소유미입니다.
5: 유미 씨, 소기업 소상공인 곁엔 언제나 함께하는 존재가 있죠?
6: 네, 바로 노란우산인데요. 최대 600만 원 소득공제, 연봉리 이자로 퇴직금 역할은 물론
5: 신속한 비대면 대출로 어려울 때도 힘이 되는 노란우산
6: 사장님 한 명 한 명의 삶, 그 삶의 무게를 알기에
5: 사업을 시작할 때도 힘들 때에도 노란우산이 늘 함께합니다.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우산.
7: 아나운서 김경란이 전하는 기후보험 뉴스. 온열질환, 한랭질환 진단비에 기후재해 사고 위로금까지 보장해주는데요. 가입 방법은? 아, 경기도민이면 되는군요.
8: 경기도민이라면 자동가입. 경기기후보험. 자세한 보장은 경기도청 누리집에서 확인하세요.
9: 쉼없이 달려온 30년. 1997년 외환위기 때 금모으기 운동을 통해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개최를 통해 대한민국을 전 세계에 알렸고 2024년 한국 최초 노벨문학상을 수상하며 K컬처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는 불공정과 불평등 사이에 서 있습니다. 많은 아이들과 청년들이 기울어진 그라운드에서 좌절하고 적지 않은 노년층이 빈곤과 무관심 속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30년, 이제 우린 더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고 청년들이 자유롭게 꿈을 펼칠 수 있는 사회, 다음 세대를 위해 배려하고 양보하는 사회, 우리 모두의 배려와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함께한 30년, 당신 곁에 YTN이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응원합니다.
10: 이 캠페인은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과 함께합니다.
1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2: 제가 들어드릴게요.
13: 여기 앉으세요.
11: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14: 압록강을 겨울에 건넜다 그러더라고요.

0: 학교 이범석 장군이 은인의 도움으로 살아났는데 이해 씨가 첫 번째 은인이었다고 합니다.
1: 모든 일이 무의로 끝나매 나는 완전한 허탈감에 빠져버렸다. 주위에서 몸을 돌보라는 권고로 합리하로부터 삼원포 군정서 병원으로 옮겼다. 그 병원의 조수 겸 간호원으로 있는 이예시 씨는 만세운동에 가담했다가 망명한 노처녀로
0: 신흥무관학교의 의무처의 간호장으로서 일본과의 전투에서 다친 독립군들을 치료하고 간호하신 거고 죽음에 이르는 이범석 장군을 옆에서 살려내셨다. 굉장히 그 기술이 좋으셨다 그러더라고요. 독립투사들을 지원하면서 간호사로서 일선에서 함께하신 독립운동가시지 않으신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일생을 사신 분으로 기억되었으면 좋겠어요. 어릴 때 기억에 남는 모습이 몸이 크셨어요. 여 대장부와 같은 기계가 있으신 분. 만약에 천국에 가서 뵙는다면 너무 감사합니다. 고마웠습니다.
2: 이 프로그램은 국가보훈부 대한간호협회와 함께합니다.
3: 지금 시각은 5시 57분입니다. YTNS
4: FM. 기후동행 카드, 모두의 카드로 교통비 부담 줄이기. 모바일 티머니와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전국적으로 하늘 흐린데요. 저녁까지 강원 내륙과 산지, 충북과 호남, 영남 지역에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양은 5에서 30mm 정도로 예상되고 내일은 전국적으로 비가 오겠습니다. 중부지방은 모레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사고 소식 먼저 전해드립니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 북구미 하이패스 부근 갓길에서 사고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서울 방향은 양재에서 반포까지 밀리고 있고요. 칠곡 분기점 2차로와 3차로에서 장애물을 처리 중입니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송내를 중심으로 양방향 정체인데 판교 방향은 서운 분기점부터 정체고 일산 쪽은 장수부터 밀리고 있습니다. 영동고속도로 인천 방향 원주 진출로 1차로에 고장난 차량이 있습니다.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홍단영이었습니다.

0: 뉴스명당 당대표 장성철입니다.
1: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2: 입니다. 이제 두산이는 던져졌습니다.
3: 자, 출구조사 결과를 받아들입니다.
2: 양당 표정. 자, 왼쪽 민주당 상황부터 보겠습니다. 지금 박수를 치는 관계자들 모습이 좀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청래 대표의 표정, 한병도 원내대표의 표정을 우리가 주목을 해보겠습니다. 자, 두 지도부.
3: 자,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상당히 좀 환호성이 터져나오고 있는 모습이고요. 자, 계속해서 지금 연이어서 환호성이 터져나오고 있는데 반면에 국민의힘은 상반된 표정입니다. 아, 상당히 기분 표정으로 자리를 지키고 있는 모습인데요. 강민경 기자, 지금 어떤 상황이 예측되는 상황인가요?
2: 네, 지금 아마도 지역별로 누가 이기고 누가 졌다, 그리고 재보궐선거까지 같이 공개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지역이 공개될수록 민주당이 이긴 지역에 나오실 때 환호성을 지르는 것 같은데요. 반면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많은 지역에서 인력이 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장도영 지도부 굉장히 긴장한 상태의 표정 연역하고요. 그 뒤로 앉아있는 박준기 비서실장이나 뭐 정의호 사무총장도 마찬가지로 웃음기 없는 표정을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지금 정청래 대표의 표정 굉장히 좀 무거워 보이고요. 글쎄요, 한병도 원내대표 두 손을 가지런히 모으고 지금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데 두 사람의 표정 좀 어떻게 읽을 수 있을까요?
4: 네, 지금 아마도 뭐 지역별로 공개가 되니까 굉장히 좀 쫄깃한 상황일 것 같은데 정청래 지도부 같은 경우는 이제 안심할 수가 없거든요. 말씀드린 대로 전부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이거 정말 초접전이라서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고요. 또 하나 또 이제 보궐선거가 있죠. 재보궐선거 같은 경우에도 여러 지역이 있는데 특히 평택 을 같은 경우는 만약에 지게 된다면 굉장히 좀 타격이 커서 김용남 후보의 거취 역시 굉장히

0: 긴장하는 표정이 계속 나오는 것 같습니다.
1: 자, 지금 아주 쏠려 있는 모습입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만 계속해서 지금 환호성이 터져 나오고 있는데 지금 어느 지역에 출구조사 결과가 발표됐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지금 계속해서 연이어서 더불어민주당에서 지금 기쁜 그런 표정이 감지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어떤 지점에서 지금 이런 분위기가 연출이 되고 있는 걸까요?
0: 네, 사실 국민의힘도 좀 어느 정도는 이기지 않을까라고 예. 나름의 기대를 하고 있었거든요.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한 6곳 정도를 좀 접전 지역, 8곳에서 6곳 정도를 접전으로 봤는데 지금 나오는 표정으로 좀 추론을 해보면 아마 내부적으로 접전 지역으로 판단한 곳에서도 결과가 좋지 않는 걸로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예. 생각이 드네요.
2: 네, 민주당 관계자들 모습을 보면 아주 놀란 그런 표정으로 환호를 지르는 박수를 치는 그런 모습 볼 수가 있는데 자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는 지금 어느 지역의 결과를 가장 주시하고 있을까요?
3: 아마도 두 군데일 것 같습니다.
0: 예. 첫 번째 광역단체장으로는 당연히 전북을이고요. 전북이고요. 그리고 반대로 재보궐선거 같은 경우에는 평택이 아닐까 싶은데요. 사실 지금 제가 처음 사주 출구조사를 공개됐을 때부터 계속 보고 있는데 정청래 대표가 한 번도 웃질 않고 있습니다.
1: 그렇습니다.
0: 한병도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좀 더 간절한 표정으로 손을 마주치거나 이런 예. 표정도 있었는데 정청래 대표가 웃지 않는 것은 아마도 정 대표가 평소에도 계속 선거는 끝까지 봐야 된다라고 말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 대표는 아마 결과 그러니까 출구조사 말고 대표 결과까지 본 다음에 좀 안도의 한숨을 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1: 네, 사실 민주당에서는 처음 이번 지방선거를 시작할 때 말씀해주신 대로 15대 1 정도까지 예상을 했었기 때문에 그 정도에 지금 달하는 결과가 나온 거 아닌가라는 예측을 좀 조심스럽게 해볼 수도 있고요. 지금 양측의 양당의 너무나 상반된 표정이 계속 보이고 있어서 이 출구조사 결과가 더욱더 좀 궁금해지고 있습니다.
0: 네.
1: 자,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수성을 해야 했던 곳들이 있었습니다. 특히나 대구 지역 같은 경우는 전통적인 보수의 텃밭, 보수의 심장으로 불렸던 곳이기 때문에 과연 대구의 결과는 어떻게 나왔을까? 이 부분도 상당히 좀 관심이 높습니다.
0: 네, 사실 뭐 대구뿐 아니라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TK, PK, 그러니까 부울경도 전부 다 사수를 예. 해야 하는 지역이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뭐 저희가 지금 예측할 수는 없지만요. 만약에 대구 정도만 지키게 나오고 나머지 부울경 지역을 뺏겼다라고 나오면 이 역시 국민의힘 입장에서 좀 치명타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장동혁 대표도 만약에 대구만 하나만 수상이 됐다라고 하면 저렇게 웃는 표정을 짓지 못할 것 같아서
1: 예.
0: 일단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지금 출구조사 결과가 공개가 된 다음에 지금까지 약 한 5분 정도 한 번도 웃지를 않고 있거든요.
1: 단 한 번도 없었어요.
0: 네, 이 예. 의미가 무엇인지 정말 나중에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지만 표정은 정말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2: 네, 양당 모두 모든 것을 얻었다고 해도 서울시장 선거에서 만약에 뺏긴다면 그건 큰 페인, 쓴맛을 볼 수밖에 없을 텐데 지금 결과 분위기를 봤을 때는 민주당에서 조금 더 반기는 그런 분위기여서 서울시장도 민주당 쪽에 조금 더 우세한 분위기다라고 읽을 수 있을까요?
0: 네, 그거는 사실 확실치는 않는데 예. 사실 여태까지 여러 취재진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장 같은 경우는 굉장히 초접전으로 붙지만 그래도 정원호 서울시장 후보가 좀 더 우세하지 않을까 이런 전망을 내놓았는데요. 지금까지도 여태까지도 양당 지도부는 웃지 않고 있고요. 정청래 대표 같은 경우는 한 번도 지금 꽉 찢긴 손을 풀지 않고 있거든요.
1: 예, 예.
0: 그래서 이런 표정이 과연 서울시장 때문일지 아니면 다른 지역을 모두 얽혀서 지금 정청래 대표에게는 안 좋은 결과가 나왔을 수도 있는지 이 결과의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2: 네, 잠시 뒤에 서울시장 그리고 대구시장 후보 캠프까지 저희가 연결을 해볼 거고요. 자, 지금까지 출구조사 결과를 확인한 양당 선거 상황실 표정 살펴봤는데 이번에는 직접 양당을 연결해서 소회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주당부터 연결합니다. 당대표 비서실장을 맡고 있는 한민숙
4: 안녕하세요.
2: 의원님.
4: 안녕하세요. 예, 하나, 둘, 셋.
2: 네, 한 의원님 연결해 주시죠.
4: 예, 한민숙입니다.
2: 네, 자 지금 출구조사 결과를 받아든 민주당 상황실 표정이 굉장히 좀 좋아 보였는데요. 어떻게 좀 만족하십니까?
4: 네. 그렇지만 일단 출구조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만 접전 지역이 여전히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출구조사 결과일 뿐입니다. 저희 정청래 대표
5: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비서실장입니다.
4: 모든 구성원들은 정말 더욱더 겸허한 자세로 모든 투표함이 다 개봉돼서 집계될 때까지 차분한 심정으로 지켜보겠습니다. 특히 대구나 부산 또 뭐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중에는 평택을과 부산 북감 모두가 지금 초접전 지역이기 때문에요. 최종적으로 결과를 지켜보고 우리 후보들이 정말 최종적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온 마음을 모아서 기원하겠습니다.
2: 네, 기원하는 마음으로 끝까지 결과를 지켜보겠다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민주당의 슬로건이 대한민국 국가정상화 일자라는 지방정부였는데 현장에서 느낀 민심은 좀 어땠습니까?
4: 그렇습니다. 우리 이재명 대통령님의 정말 높은 지지율이 보여주듯이 저도 뭐 전국을 다녔습니다만은 우리 국민들께서 대통령님에 대한 기대와 희망을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들은 정말 일자라는 지방정부를 꼭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이재명 대통령님과 함께 대한민국을 제대로 발전시키겠다는 각오를 말씀드렸고 그런 마음들이 우리 국민들께 충분히 설득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호소력이 있었고요. 그래서 오늘의 지금 출구조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국민들께서는 정말 트집 잡고 말꼬리 잡고 어떻게든지 우리 이재명 정부의 발목을 잡으려고 하는 제1야당 국민의힘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발전시킬 수 있는 이 유능한 지방정부를 누가 구성할 수 있는지 우리 유능한 후보들을 저희들이 다 공천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많은 선택을 해주셨고 우리 민주당의 그런 말씀에 대해서 귀를 기울여 주셨습니다.
2: 네. 출구조사 결과가 조금 전 나왔습니다만 끝까지 결과는 두고 봐야 알 텐데요. 광역단체장 16곳 가운데 네. 몇 군데에서 승리를 자신하십니까?
4: 저희들이 항시 조심했던 말씀이 우리 국민들을 보실 때 민주당이 오만한 거 아니냐. 그래서 저희들은 정말 머릿속에서 숫자를 다 지우고 살았습니다. 이제 뭐 출구조사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저는 출구조사에서 우리 후보들이 많이 앞서는 것뿐만 아니고 초접전 지역이 몇 군데 있지 않습니까? 박빙 지역에서 결과적으로 개표가 완료되면 실제 개표 결과에서는 반드시 승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중에서도 저는 대구에서 꼭 승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김부겸 후보가 대구를 발전시킬 적임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대구 시민들이 저는 그 마음을 여셨다고 봅니다. 그래서 꼭 숫자로 저희들이 뭐 다 차지하겠다 이것보다도 우리 국민들 마음을 모두 안아서 정말 일자라는 지방정부가 대한민국 모든 곳에서 16개 광역시도 모든 곳에서 일자라는 지방정부가 우리 당 후보들이 당선돼서 구성됐으면 좋겠습니다.
2: 예. 자, 그리고 보궐선거는 모두 14곳이죠. 그런데 13개가 원래 민주당 거여서 다 지켜야 본전이 셈이 될 텐데 느낌 어떠신가요?
4: 뭐 굳이 지난 총선으로 돌아가면은 울산 같은 경우는 이제 국민의힘 당시에는 후보가 당선이 됐었죠. 하지만 저희들은 이번에 국회의원 재보궐 지역 14곳 모두 최선을 다했습니다. 최적의 후보를 공천을 했고요. 그래서 그 지역 주민들께서 정말 어느 국회의원 후보가 제대로 우리 지역을 발전시키고 대한민국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후보인가, 정쟁만 일삼고 있는 후보인가를 판단했을 거로 봅니다. 저희들은 마음 같아서는 정말 대구 달성군에 있는 우리 박형룡 후보도 꼭 당선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최종 결과는 이 역시 투표함을 다 집계하고 결과가 나오면은 저는 겸허하게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2: 네, 접전으로 예상되는 지역이 많아서 아마 밤새 선거 결과를 지켜보는 국민이 많을 것 같은데 집권 여당 지도부로서 국민께 한 말씀 해주시죠.
4: 국민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이제 이재명 대통령님의 이재명 정부의 국민 주권 정부가 탄생한 지 만 1년입니다. 1년 동안 정말 열심히 대통령님을 비롯해 민주당 일 열심히 해왔습니다. 이번에 국민들 마음을 다 끌어안고 절대 실망시키지 않겠습니다. 이제는 중앙에서 더불어민주당 정말 전국에서 일자라는 우리 후보들 이제는 당선이 되면은 도지사, 시장, 기초단체장, 광역의원, 기초의원까지 모두가 합심해서 대한민국을 발전시키는데 원팀으로 최선을 다해서 당정청이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많이 지켜봐 주시고 응원해 주십시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 네, 지금까지 민주당 분위기 알아봤습니다. 한민서 의원님 고맙습니다.
4: 감사합니다.
6: 자, 이번엔 국민의힘 연결해서 분위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당대표 비서실장이신 박준태 의원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7: 네, 안녕하십니까.
6: 네, 조금 전에

0: 저희가 이제 분위기를 지켜봤는데 민주당과 좀 상반되는 분위기를 저희가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출구조사 결과 어떻게 좀 받아들이십니까?
1: 그동안 발표됐던 각종 여론조사 결과와 그리고 내부조사 결과와는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현장에서 만난 시민들께서 전해주신 민심과도 큰 지금 출구조사가 에 대한 정확도가 계속 낮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사전투표율이 높아지면서 조사 방식과 보정의 방법의 차이 때문에 출구조사 정확도가 계속 낮아지는 상황이 반복됐기 때문에 끝까지 저희가 결과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0: 네, 자 개표 결과는 끝까지 말씀하신 대로 지켜봐야겠고요. 자 국민의힘의 슬로건이 깨끗하게 유능하게 지역이 올라갈 시간이었습니다. 지금 박 의원님께서 현장에서 느낀 민심은 좀 어땠습니까?
1: 제가 선거운동을 하는 기간 중에 제 얼굴이 많이 탔다고 하시면서 예. 어떤 시민분께서 자기는 본인은 이재명 정부 들어서 마음이 새까맣게 탄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민생이 까맣게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삼고 시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금리가 오르고 물가가 오르고 환율이 오르고 있습니다. 점심 한 끼 6천원 식사도 부담스럽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어떤 대기업에서는 6억 원 성과급을 놓고 노사 간에 다툼을 하고 있고 정부는 그런 모습들을 방관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어땠습니까? 이재명 대통령은 부동산 잡는 것이 개국 정교하는 것보다 더 쉽다 이렇게 얘기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부자 동네에 부동산 치솟고 있고 전세는 씨가 말랐다라는 표현이 등장할 정도로 매물을 구하기 어렵습니다. 월세는 한국부동산원이 개원한 이후 가장 높은 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민생의 어려움 앞에서 정청래 대표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주식 올랐으면 1번 찍어라. 그러한 태도가 오만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0: 네. 자, 광역단체장 선거 16곳에서 치러졌습니다. 출구조사 결과를 일단은 보셨을 텐데 몇 군데 정도 자신 있으십니까?
1: 단정할 수 없지만 저희는 네. 대구 경북의 수성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측조사에서는 다소 지지율 차이가 있지만 서울과 부산 그리고 강원, 충남까지 저희가 기대를 갖고 개표 상황을 지켜볼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0: 예. 자 그렇다면 보궐선거는 예. 어떻습니까? 사실 14곳 중에 13곳이 민주당 지역구였기 때문에 이번 선거 느낌은 좀 어떻습니까?
1: 보궐선거는 지금 14군데에서 치러졌는데 그중 예. 13군데가 민주당의 귀책 사유로 인해서 발생한 것입니다. 국회의원직을 계속 수행할 수 없을 정도의 부정한 행위가 있었거나 아니면 공직이나 새로운 선거 출마를 위해서 스스로 직을 사퇴한 이유로 발생한 것입니다. 국민께서 주신 4년의 임기를 제대로 채우지 못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유권자들께서 감안해서 평가해 주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박빙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는 지역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끝까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0: 네. 자, 마지막으로 제1야당 지도부로서 한마디 유권자들에게 부탁드리겠습니다.
1: 이재명 정부 너무나 오만한 정부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한 사람의 죄를 지우기 위해서 검찰청을 통째로 폐지하고 법 왜곡죄를 만들고 대법관을 증원하고 사심제를 도입하고 대한민국의 사법 시스템을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입법, 행정, 사법을 모두 장악했다는 그 오만함과 자신감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것은 뭐든 해도 된다라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지방정부까지 민주당이 장악하면 대한민국은 더 이상 균형추가 무너지고 제대로 견제할 수 있는 세력이 남아있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께서 국민들께서 현명하게 평가해 주시라 믿고 그동안 저희가 부족한 점도 많았습니다. 현장을 다니면서 저희가 질책을 말씀도 많이 들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겸허한 자세로 수용해서 앞으로 저희가 변화된 모습을 보여드리겠다 이렇게 약속드립니다.

0: 약속드리겠습니다.
1: 네, 자 이렇게 양당 분위기 함께 살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지상파 3사 출구조사 결과 이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 네, 지상파 3사 출구조사 결과를 토대로 예측 판세 짚어보겠습니다. 광역단체장입니다. 더불어민주당 11곳, 국민의힘 1곳, 경합이 4곳입니다. 무소속 기타는 0곳입니다. 광역단체장 예측 1, 2위를 보겠습니다. 서울시장 예측조사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원호 후보가 51.4%로 우세입니다.
3: 경기지사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후보 60.4%로 우세입니다.
2: 인천시장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후보가 53.7%로 우세로 예측됐습니다.
3: 네, 대전시장입니다. 더불어민주당 허태정 후보 55.9%로 우세로 예측됐습니다.
2: 충남지사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후보 52.1%로 우세가 전망됩니다.
3: 충북지사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신용환 후보 56.2%로 우세로 예측됐습니다.
2: 세종시장 더불어민주당 조상호 후보 64.3%로 우세로 집계됐습니다.
3: 대구시장 국민의힘 추경호 후보 49.9%,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후보 49.1%로 경합 예상됩니다.
2: 경북지사 국민의힘 이철우 후보가 69.7%로 우세가 예상됩니다.
3: 부산시장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후보 50.2%,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 48.3%, 경합으로 예측됩니다.
2: 울산시장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상욱 후보가 52.8%로 우세로 나타났습니다.
3: 경남지사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후보 54.3%로 우세로 예측됐습니다.
2: 전남 광주시장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후보 78.6%로 우세가 예상됩니다.
3: 전북지사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후보 48.5%, 무소속 김관영 후보 46.3%로 경합 예상됩니다.
2: 강원지사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후보가 51.3%, 국민의힘 김진태 후보가 48.7%로 경합이 전망됩니다.
3: 제주지사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군 후보 62.2%로 우세로 나타났습니다.
2: 다음 예측 판세 살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11곳, 국민의힘이 1곳, 무소속과 기타는 0곳, 경합이 4곳입니다. 재보궐선거 살펴보겠습니다. 부산 북구갑입니다. 더불어민주당 하정우 후보 42.6%, 무소속 한동훈 후보가 41.6%로 경합으로 전망됩니다.
3: 경기 평택 을입니다. 조국혁신당 조국 후보 31.1%, 국민의힘 유희동 후보 30.6%, 더불어민주당 김용남 후보 30.3%로 경합으로 예측됩니다.
2: 부산 북구갑 더불어민주당 하정우 후보 42.6%, 무소속 한동훈 후보가 41.6%, 국민의힘 박민식 후보는 15.8%입니다. 더불어민주당 하정우 후보와 무소속 한동훈 후보 경합으로 예측됐습니다.

0: 광역단체장 예측 판세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11곳, 국민의힘이 1곳, 경합이 4곳입니다. 무소속과 기타는 0곳으로 예측됐습니다. 네, 서울시장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원호 후보가 51.4%로 우세로 전망됐습니다.
1: 네, 경기지사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후보 60.4%로 우세로 예측됐습니다.
0: 인천시장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후보가 53.7%로 우세로 집계됐습니다.
1: 대전시장입니다. 더불어민주당 허태정 후보 55.9%로 우세로 예측됐습니다.
0: 충남지사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후보가 52%

0: 12.1%로 우세로 나타났습니다.
1: 충북지사 더불어민주당 신용환 후보 56.2%로 우세로 집계됐습니다.
0: 세종시장 더불어민주당 조상우 후보 64.3%로 우세가 전망됩니다.
1: 대구시장 국민의힘 추경호 후보 49.9%,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후보 49.1%로 경합으로 예측됩니다.
0: 경북지사 국민의힘 이철호 후보가 69.7%로 우세로 전망됩니다.
1: 부산시장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후보 50.2%,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 48.3%로 경합으로 전망됩니다.
0: 울산시장 더불어민주당 김상욱 후보가 52.8%로 우세로 집계됐습니다.
1: 경남지사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후보 54.3%로 우세로 집계됐습니다.
0: 전남 광주시장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후보가 78.6%로 우세로 예측됐습니다.
1: 전북지사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후보 48.5%, 무소속 김관영 후보 46.3%로 경합으로 전망됩니다.
0: 강원지사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후보 51.3%, 국민의힘 김진태 후보 48.7%로 경합이 예상됩니다.
1: 제주지사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근 후보 62.2%로 우세로 나타났습니다.
0: 광역단체장 예측 판세입니다. 더불어민주당 11곳, 국민의힘이 1곳, 무소속과 기타는 0곳, 경합이 4곳입니다. 재보궐선거입니다. 부산 북구갑이 더불어민주당 하정우 후보 42.6%, 무소속 한동훈 후보가 41.6%로 경합이 전망됩니다.
1: 경기 평택을입니다. 조국혁신당 조국 후보 31.1%, 국민의힘 유희동 후보 30.6%, 더불어민주당 김용남 후보 30.3%로 세 후보 간의 경합 예상됩니다.
0: 부산 북구갑 더불어민주당 하정우 후보 42.6%, 무소속 한동훈 후보 41.6%로 경합으로 전망됐습니다. 네, 예측 판세입니다. 더불어민주당 11곳, 국민의힘 1곳, 경합 4곳입니다. 무소속과 기타는 0곳입니다. 서울시장 더불어민주당 정원호 후보가 51.4%로 우세로 전망됩니다.
1: 네, 경기지사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후보 60.4%로 우세로 예측됐습니다.
0: 인천시장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후보 53.7%로 우세로 집계됐습니다.
1: 대전시장 더불어민주당 허태정 후보 55.9%로 우세로 나타났습니다.
0: 충남지사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후보 52.1%로 우세가 예측됩니다.
1: 충북지사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신용환 후보 56.2%로 우세로 집계됐습니다.
0: 세종시장 더불어민주당 조상우 후보가 64.3%로 우세가 전망됩니다.
1: 대구시장입니다. 국민의힘 추경호 후보 49.9%,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후보 49.1%로 경합으로 전망됩니다.
0: 경북지사입니다. 국민의힘 이철호 후보가 69.7%로 우세로 나타났습니다.
1: 시장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후보 50.2%,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 48.3%로 경합으로 예측됩니다.
0: 울산시장 더불어민주당 김상욱 후보 52.8%로 우세가 전망됩니다.
1: 경남지사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후보 54.3%로 우세로 나타났습니다.
0: 전남 광주시장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후보가 78.6%로 우세로 예측됩니다.
1: 전북지사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후보 48.5%, 무소속 김관영 후보 46.3%로 경합으로 예측됩니다.
0: 강원지사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후보 51.3%, 국민의힘 김진태 후보 48.7%로 경합으로 나타났습니다.
1: 제주지사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군 후보 62.2%.

0: 1%로 9세로 집계됐습니다. 네, 이번에는 지상파 출구조사 결과가 공개된 직후 캠프들의 표정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후보 캠프와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 캠프 모습 보고 계십니다. 왼쪽이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후보 캠프인데요. 출구조사 결과가 나오자 박수를 치면서 환호하는 모습이 보이고 있네요. 네, 엄지척을 하는 모습도 보이고요. 서로 그 출구조사 결과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면서 굉장히 승리한 듯한, 승리를 만끽하는 듯한 표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뒤쪽에서는 네. 환호하는 모습도 보이네요.
1: 그렇습니다. 오른쪽에 박형준 후보 캠프는 상반된 모습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조금 전에 이제 출구조사 결과를 여러분들이 보셨다시피 부산 지역 같은 경우는 전재수 후보가 약간 더 높은 수치가 예상되긴 하지만 접전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경합 지역으로 분류가 됐는데요. 지금 개표까지 기다려봐야 정확한 결과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네. 자, 다음 지상파 출구조사 결과가 공개된 직후 이번에는 강원지사 후보 캠프의 상황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예.
0: 자, 왼쪽이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후보 캠프, 오른쪽이 국민의힘 김진태 후보 캠프인데요. 역시 왼쪽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후보 캠프 측에서 환호와 함께 벌떡 일어서서 손을 치켜들고 환호를 하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상호 후보 미소를 지으며 결과를 지켜보는 모습도 카메라에 포착이 됐습니다.
1: 자, 이번에 머리를 짧게 깎으면서 이번 선거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었던 국민의힘 김진태 후보 캠프는 반면 상당히 좀 무거운 기운이 감돌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강원 지역 역시 물론 이제 우상호 후보가 조금 더 우세할 것으로 예측이 되긴 했지만 아직까지는 지금 지상파 3사 출구조사 결과 경합 지역으로 분류가 됐기 때문에 계속해서 개표 상황을 지켜봐야겠습니다.
0: 네, 다음 지상파 출구조사 결과를 받아낸 직후 강원지사 후보 캠프 함께 보도록 전북지사 후보 캠프 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이 더불어민주당 이원태 후보 캠프고요. 오른쪽이 무소속 김관영 후보 캠프 모습인데요. 자, 왼쪽 이원태 후보 지금 악수를 하면서 출구조사 결과를 받아들고 서로 축하와 격려를 보내는 듯한 그런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박수를 네. 치고 있는 이원태 후보의 모습이 포착됐네요.
1: 자, 이원태 후보 같은 경우는 당의 지원 사격을 정말 많이 받았던 이번 선거였고요. 반면에 김관영 후보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무거운 느낌입니다. 이번에 민주당에서 제명된 이후에 결국 무소속으로 출마를 강행을 했고 상당히 좀 선전을 보였는데 지금 출구조사 결과로는 이원태 후보가 조금 더 앞설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김관영 후보 캠프는 상당히 좀 무거운 기운이 감돌고 있는 모습입니다. 출구조사 결과 받아든 양당 후보들의 모습 함께 보셨습니다.
0: 자, 그럼 이번에는 지상파 3사 출구조사 결과를 토대로 광역단체장 예측 1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서울시장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장 더불어민주당 정원호 후보가 우세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51.4%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는 46% 득표로 예측됐습니다.
1: 자, 이어서 경기지사도 함께 보겠습니다. 경기지사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후보가 60.4%를 득표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훨씬 더 우세할 것으로 예측이 됐습니다.
0: 네, 이어서 인천시장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후보가 우세할 걸로 예측됐습니다. 53.7%, 국민의힘 유정복 후보는 45.5% 득표할 걸로 예상됩니다.
1: 자, 이어서 대전시장입니다. 더불어민주당 허태정 후보가 더 우세할 것으로 예측이 됐네요. 55.9%, 그리고 국민의힘 이장우 후보는 42.9%를 득표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0: 네, 이어서 충남지사 출구조사 결과 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후보가 우세할 걸로 예측됐습니다. 국민의힘 김태웅 후보는 예측 2위 52.1대 47.9 득표로 예측됩니다.
1: 자, 그리고 충북지사 예측 2위 후보는 더불어민주당 신용환 후보입니다. 국민의힘 김영환 후보에 비해서 더 많은 표를 득표할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더 우세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0: 네, 이어서 세종시장 예측 결과도 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조상호 후보가 64.3% 득표로 우세할 것으로 예측됐고요. 국민의힘 최민호 후보

0: 후보는 32.9% 득표로 예측됩니다.
1: 자, 이어서 대구시로 가보겠습니다. 숫자가 상당히 비슷합니다. 경합이 예상되는데요. 초접전 경합 지역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국민의힘 추경호 후보 49.9%,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후보가 49.1%. 지금 예측된 수치로는 두 후보 차가 0.8%포인트밖에 되지 않습니다. 끝까지 결과 지켜봐야겠습니다.
0: 네, 다음 경북지사 예측 결과도 보겠습니다. 여기에서는 국민의힘 이철우 후보가 우세할 걸로 예측이 됐습니다. 69.7% 득표할 걸로 보이고요.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오중기 후보 30.3% 득표로 예측됐습니다.
1: 자, 그리고 부산시장 후보로 가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후보 50.2%, 그리고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 48.3%. 두 후보 간에 상당한 경합이 예상이 되는데요. 부산 지역 역시 개표 결과 사격까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0: 자, 다음은 울산시장 지상파 출구 조사 결과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상욱 후보가 우세할 걸로 예측됐습니다. 52.8%, 국민의힘 김두겸 후보는 43.2% 득표로 예측됐습니다.
1: 자, 이어서 경남지사 예측 결과도 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후보가 더 우세할 것으로 예측이 됐네요. 국민의힘 박완수 후보를 제치고 54.3대 45.7의 득표율을 올릴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0: 네, 이어서 전남 광주시장 예측 결과도 보겠습니다. 여기에서는 더불어민주당 민영배 후보가 우세할 걸로 예측됐네요. 국민의힘 이정현 후보는 12.8% 득표로 예측 결과 나왔고요. 민영배 후보는 78.6% 득표할 걸로 예상됩니다.
1: 자, 이어서 관심을 모았던 전북지사 예측 1위. 지금 예측 1위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경합 지역으로 현재 분류가 됐고요. 더불어민주당의 이원택 후보가 48.5%, 그리고 무소속 김관영 후보, 전직 전북지사였죠. 46.3% 득표가 예상되면서 이 지역 역시 지금 개표 상황 지켜봐야 할 상황입니다.
0: 네, 다음 지역도 보겠습니다. 강원지사 결과도 경합으로 분류가 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후보와 국민의힘 김진태 후보, 지금 3%포인트 득표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이 지역 결과도 새벽까지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1: 자, 이어서 마지막으로 제주지사도 살펴보겠습니다. 제주에서는 조금 압도적인 결과가 예상이 되네요.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후보가 62.2% 득표할 것으로 예상하면서 우세로 예측이 됐습니다.
0: 네, 지금까지 지상파 출구조사 예측 1위 정리해봤습니다.
1: 자, 이번에는
0: 재보궐선거 출구조사 결과도 보겠습니다. 자, 먼저 부산 북부가 관심을 모았던 그야말로 뜨거운 곳이죠. 하정우 후보와 한동우 후보 경합을 벌일 것으로 예측 결과 나왔습니다. 하정우 후보 42.6%, 한동우 후보 41.6% 득표로 예상이 됐는데요. 결과는 알 수 없는 상황이네요.
1: 자, 이어서 경기 평택 을 3명의 후보가 지금 저희 뒤쪽에 있는데요. 지금 조국 후보 31.1%, 국민의힘 유희동 후보 30.6%, 더불어민주당 김용남 후보 30.3%가 예상이 됐습니다. 세 후보가 지금 고르게 표를 나눠 가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평택 을 지역, 이번 재보궐선거에서 가장 핫한 지역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주요 지역의 지금 예측 결과 함께 지켜봤습니다. 이번에는 서울시청 스튜디오 연결해서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 스튜디오 나와주시죠.

0: 네, 조금 전 출구조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실제 개표 결과는 어떨지 관심이 더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분석해 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세요.
0: 네, 저희가 이렇게 종이로 지금 출구조사 결과를 뽑아서 얘기를 해야 될 만큼 긴박하게 선거 상황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마침 두 분 모셨을 때 출구조사 결과가 나와서 이거 가지고 이제 네. 얘기를 해볼 수 있게 됐습니다. 일단 전체적인 얘기를 좀 해봤으면 좋겠는데 네. 먼저 서영교 의원님.
2: 네.
0: 자, 일단 지상파 3사 출구조사 결과를 네. 봤더니

0: 더불어민주당이 11곳에서 앞서는 것으로 나왔고요. 네. 그리고 국민의힘이 한 곳에서 앞서는 것으로 나왔고 경합 지역이 4곳으로 나왔습니다. 네. 예, 아직 뭐 이게 최종 결과가 나온 건 아니고 출구조사 네. 결과입니다만은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1: 출구조사 결과가 거의 맞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2: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입니다.
1: 경합하는 것도 저희가 경합 우세가 많습니다. 대구를 빼고는요.
0: 네.
1: 대구도 마찬가지로 우세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요. 지금은 윤석열 내란 종식마저도 완전히 해라라고 하는 국민들의 요청사항.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 잘하는데 진짜 잘하는데 코스피 8,800 찍었지. 경제성장률 1분기 OECD 세계 1등이지 수출 세계 5위지 너무 잘하는데 라고 하는 평가가 있고요. 그리고 오세훈 등 기존의 국민의힘이 가지고 있던 그 도지사나 시장 후보들이 흠이 많고 문제가 많다. 그래서 이 출구조사에서 저희가 많은 그 부분에서 앞서고 있다. 이렇게 네.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네. 내란 확실하게 종식해라. 비상경과 네. 관련해서 확실하게 종식해라.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의 어떤 최근에 뭐 코스피 8천을 넘고 그리고 부동산 문제 해결하겠다 이런 것들도 SNS에서 강조하기도 했는데 이런 부분을 평가해 준 거 아니냐라고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김성훈 예. 의원은 어떻게 보셨어요?
3: 우선은 저기 출구 조사만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운 지역이 많다 이렇게 네. 좀 보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출구조사에서의 오차 범위를 저희가 한 약 한 5% 정도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이 5% 정도의 이 격차를 보이는 지역에 대해서는
2: 김성원 뭐 국민의힘 의원님
3: 지켜봐야지 되지 않나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그런데
0: 예.
3: 과거에 보더라도 이제 2022년도에 이제 경기지사 선거에 당시 이제 김은혜 후보가 이겼었습니다만 출구조사 결과 이겼었습니다만은 실제 결과에서는 또 0.15% 차이가 났었고
0: 네.
3: 또 24년도 총선의 결과만 보더라도 뭐 나경원, 안철수, 뭐 김태호, 그다음에 뭐 이준석 의원들이 출구조사 결과에는 좀 크게 지게 나왔었는데 실제 개표가 끝났을 때는 이분들이 또 당선으로 된 경우가 있어가지고
0: 네.
3: 많은 부분들이 지금 이제 경합 지역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좀 끝까지 좀 차분하게 좀 지켜볼 예정으로 있습니다.
0: 네. 아직 최종 결과가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끝까지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지금 짚어주신 것처럼 경합 지역이 4곳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산시장 그리고 대구시장 또 전북지사 선거 그리고 강원도지사 선거도 경합으로 이제 나왔는데 일단 지역별로 한번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나와 있는 곳이 서울시청 앞 아닙니까?
1: 그렇습니다.
0: 네, 이곳에서 네. 이제 누가 서울시정을 그렇습니다. 이끌게 될지 운영하게 될지고 관심인데 네. 자, 지금 출구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서울시장 후보 가운데 정원우 후보가 51.4%, 오세훈 후보가 46%로 나타났습니다.
1: 네.
0: 예, 이거 어떻게 보셨어요?
1: 정원우 후보가 일을 잘합니다. 그리고 신선합니다. 이미 그의 능력은 성동구 그리고 또 토론회 등에서 검증이 되었고요.
0: 네.
1: 여기서 정원우 후보가 51.4 그리고 오세훈 후보가 46인데
0: 네.
1: 저는 더 벌어져야 된다. 사실은 그렇게 생각하고요. 오세훈 후보가 이제 10년 오세훈의 서울시정
0: 네.
1: 주거공급도 반토막 제대로 된 게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충격적인 건 한강버스의 문제점 그리고 광화문의 밭으로 총이라고 하는 돌기둥 등 여러 가지가 오세훈 시장이 제대로 된 것이 없습니다. 약자를 위한 일도 없고요. 그리고 윤석열과 마찬가지로 명태균으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고 대신 후원자에게 대납하게 하겠다는 것은 아주 충격적이면서 윤석열로부터 벗어나지 못한 오세훈 이런 것에 대해서는 흠이 너무 많았다. 이제 서울 시민들이 오세훈은 아니다 라고 하는 게 아주 많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오세훈의 인지도 정도는 정원 후보보다 높은 게 맞습니다.
0: 네.
1: 그렇지만 이제 오세훈이 해왔던 그 오랜 시정이 국민들에게 이재명 뽑아놓으니까 우리들에게 이자 붙여서 돌려주네. 저렇게 좋은 정치를 하는구나. 그런데 오세훈은 우리가 낸 세금은 다 어디다 썼지? 이런 평가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선거운동해 보면 오세훈 후보에 대해서 사실은 좋게 얘기한 사람들이 거의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네. 정원호 후보가 이번 선거전에서 오세훈의 10년을 심판하겠다.
1: 네.
0: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했는데 비슷한 평가를 해 주신 것

0: 같아요. 뭐 한강버스라든가 광화문 조형물 얘기도 해주셨고 관련된 의혹에 대해서도 좀 지적을 해주셨는데 의원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1: 그 역대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중에 가장 약체가 정은호 후보였지 않나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지금 서영교 의원님께서 도덕성 문제를 얘기를 했는데 뭐 칸쿤 출장이라든가 아니면은 경찰관 폭행이라든가 이거는 일반인들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도덕적 하자가 있는 그런 후보가 당선이 된 거는 아 민주당 바람이 좀 거세긴 거셌구나라고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제 출구 예측 조사이기는 합니다만은 한 5.4% 정도 차이가 나죠. 근데 과거 오세훈 그 후보는 과거에 새벽 3시에 대역전을 한 그런 경력이 있습니다. 이번에도 마지막까지 지켜보면서
0: 네.
1: 지금까지의 어떤 그런 정치적 기반을 잘 닦아온 오세훈 후보가 역전할 수 있는지 끝까지 한번 지켜보고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0: 네. 지금 정원호 후보가 최약체 후보다 지금까지 이제 서울시장 후보, 민주당 후보들 중에 최약체 후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아무래도 대중적인 인지도는 오세훈 후보에 비해서 많이 밀렸다라고 평가는 할 수 있겠죠?
2: 대중적인 인지도는 약합니다. 대중적인 인지도는 약하고요. 정치인의 시각에서 볼 때는 그렇게 보실 수 있지만 서울 시민들은 일자라는 이재명과 같은 경로를 밟은 사람, 성남시장을 잘하더니 경기도지사 잘하고 대통령을 저렇게 잘하는구나 그러면서 정원호를 통해서 이재명을 기대하고 있는 거죠. 정원호는 이재명을 기대할 만큼 해왔던 일들이 괜찮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정원호가 만약에 큰 건이 있을 거야라고 많이들 뭐가 터지면 어떡하지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내용들은 정말 아무 내용도 아닌 것을 가지고 지저분하게 접근했던 네거티브였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렇다면 오세훈 시장이 갖고 있었던 여러 가지 제일 중요한 건 우리 세금 어디다 썼는데 라고 한다면 한강버스에 수천억입니다. 그리고 광화문의 돌덩어리도 마찬가지로 수백억이고요. 그리고 서울링이라고 하는 그 관람차는 1조 원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과정에서 다 누구에게 특혜를 줬지? 업자 누구하고 동행을 하는 거지? 약자들은 왜 이렇게 무시했지? 라고 하는 것에서 서울 시민들이 오세훈에 대한 인지도는 인정을 하지만 좋아진 게 없잖아. 나아진 게 없잖아. 이렇게 하면서 오히려 서울의 윤석열이 오세훈이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었던 것으로 저는 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구조사가 오히려 생각보다 격차가 들라는 것에 대해서 아마 갈수록 격차가 더 벌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0: 아, 오히려 네. 차이가 더 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 저는 이번 저희 지방선거를 보면서 다시는 이러한 깜깜이 선거를 우리가 치르면 안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후보 간의 어떤 정책적 역량이나 능력이나 도덕성이나 아니면 미래에 대한 비전 이런 것들을 후보들끼리 비교를 해야지 되는데 두 정원호 후보나 오세훈 후보가 양자 토론을 딱 한 번만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서울 시민들의 그런 정당한 평가가 있겠나라는 생각이 들어갖고 계속 그 정원호 후보께서는 토론을 회피하면서 지금까지 계속 피해왔기 때문에 야 이게 어떻게 보면은 각 후보 간의 그런 능력이나 이런 것을 피하고 그냥 바람에 얻어탄 그런 후보이지 않았나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갖고 참 이제 앞으로 그런 좀 입법적인 그런 보완 조치가 좀 있어야 되지 않나 좀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0: 네, 오세훈 후보가 정원호 후보에 대해서 명심 후보다 이러면서 또 공세를 펴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네. 허수아비가 될 거다. 대통령이 허수아비가 될 거다. 이렇게 공격을 하면서 본인은 국무회의에서 대통령 견제하겠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일단 당선이 되어야지 그게 가능할 텐데 네. 만약에 되지 않으면 이제 또 그게 어려운 상황이어서요.
1: 지금 이제 가장 큰 걱정이 어쨌든 입법 권력과 행정 권력이 넘어간 상황에서 지금 이제 지방 권력까지 이렇게 됐을 때 앞으로 무엇을 어떻게 이 대한민국이라는 이 큰 새가 한쪽 날개만 있는 상황이 되어가지고 상당히 개인적으로는 좀 걱정이 큽니다. 특히 이제 서울시장의 위치라고 하는 것은 국무회의에 같이 배석도 할 수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대한민국 수도 서울시장으로서의 그런 역할 또 대통령에게 쓴소리도 하고 또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또 잡아갈 수 있어야지 되는데 지금 뭐 정원호 후보 같은 경우는 뭐 공소 취소라든가 뭐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지금 여러 가지 답변을 하나도 못 하고 있는 부분, 결국은 뭐

0: 대통령에게 예스 서울시장으로서의 역할밖에 못하지 않나 이런 걱정 많이 하고 있습니다.
1: 네, 견제하는 역할을 제대로 할수 있겠냐 이런 지적이었어요.
2: 이재명 대통령하고 발맞춰 나가야죠. 그리고 정원 후보에게 견제를 요구할 것이 아니고 오세훈 후보가 국무회의에 마흔 몇번 나가는데 지금 두번 나갔다는 거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서울시장으로 있으면서도 국무회의에 가지 않았고요. 견제할 능력도 오세훈에게는 없고요. 견제할 수 있는 사람을 보내려면 이제 새로운 사람 찾는 게 맞고요. 오세훈 시장은 새로운 사람으로 이제 대체되어야 되고 정원호 시장 되어서 이재명 대통령과 발맞춰 나가야 합니다.
1: 네.
2: 외교를 얼마나 잘합니까? 그리고 경제를 세계 OECD 국가 중에서
3: 투표가 마감되고 지상파 3사 출구조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민주당이 11곳, 국민의힘이 한 곳에서 우세를 보이고 네 곳에서는 경합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출구조사 결과에 담긴 민심에 대해서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성환 국민의힘 의원과 분석해봤습니다.
4: 어디까지 가시나요?
5: 살아서 잠까지요.
4: 혹시 닥터 캡슐 천?
6: 서서 간다 잠까지 가나.
5: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잠까지 닥터 캡슐.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7: 기대고 싶은, 기대하고픈
8: 저축은행.
7: 당신에게 저축은행에
8: 기대세요.
7: 기대고 싶은, 기대하고픈 저축은행.
9: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10: 기대만큼, 기댄 만큼 행복이 온다.
7: 저축은행.
9: 우리 금융그룹이 가장 먼저 움직입니다. 힘껏 안아드릴게요. 우리금융그룹 포용금융 프로젝트. 언제나 우리 모두를 맨 앞에. 우리금융그룹.

0: 안전화.
1: 오토링크 속보입니다. 사업장 오염물질이 직원 건강은 물론 기계 품질에도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2: 그래서 오토링크 집중기가 주목받죠. 2026년엔 집중기 지원금 신청 시 정부에서 설치비 보조까지.
1: 지금 바로 오토링크 하세요.
2: 1577-7097. 집중기는 오토링크.
3: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휴레.

0: 맛있는 60개 치킨.
1: 크럼블을 입혀 크런치하고 크리스피하다.
0: 맛있는 60개 치킨.
1: 바삭함의 끝판왕 크크크 치킨.
0: 맛있는 60개 치킨. 크크크.
1: 이름이 뭘까요? 크크크 치킨.
2: 안녕하세요, 효녀 가수 현숙이에요.

0: 하면 훌라하게 될걸. 하림 훌라면.
1: 합성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조달 우수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2: 합성목재 예스팀바.
1: 경동산업 주식회사.
3: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솔루텍입니다.
4: 시스템 에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3: 특허받은 LG 정품 세척 하이엠솔루텍입니다.
4: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3: 1등에게 물어보세요.

0: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1544-8777
1: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2: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1: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2: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1: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파오라렉
2: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3: 아 맞다, 내 차 매트 바꿀 때 됐지?

0: 빈틈없이 맞추다. 카메트는 카마르.
1: 지금까지 민심 2016을 YTN 라디오와 TV로 동시에 전해드렸습니다. 민심 2016 잠시 뒤에 이어집니다. YTN 뉴스 FM.
2: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상임위원회 회장 유월상입니다. 나라와 국민의 생명을 지키다 부상을 입은 군인을 상위군이라고 부릅니다. 전 세계 상위군인들이 불멸의 정신으로 도전하는 국제 스포츠 대회가 있습니다. 바로 영국 헨리 왕자가 2014년에 창설한 인빅터스 게임입니다. 올 7월 영국에서 2029년도 인빅터스 게임 최종 개최지가 발표됩니다. 우리 회는 국가보훈부 대전광역시와 함께 대회 유치를 위해 힘차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새로운 도전이 계속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1: 2029년 인빅터스 게임 대한민국 유치기원. 이 캠페인은 국가보훈부 대한민국 상위군경회와 함께합니다.
3: 엄마 회사 같이 갈래?
4: 엄마.
5: 민준아. 유정아.
0: 필요할 때 확장돌봄.
6: 어, 미안해. 아빠가 좀 늦을 것 같아.
5: 아빠 늦게 와도 돼.
0: 밤 늦게까지 야간 돌봄.
7: 주말 약속 또 못 지켰네.
5: 나도 바쁘니까 끊어.
0: 주말에도 긴급 돌봄.
5: 걱정하는 엄마 아빠보다 살짝 웃는 엄마 아빠가 좋아요.
0: 언제든 기댈 수 있는 길러드림이 있으니까. 함께 키우는 돌봄 도시 인천.
8: 혈당관리 식단, 혈당관리 영양제. 요즘 혈당관리가 새로운 건강 루틴으로 떠오르면서 여러 가지 관리법이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가장 중요한 건 충분한 물 섭취라고 합니다. 수분이 부족하면 혈액의 점도가 높아져 혈당이 오르고 인슐린 저항성도 커질 수 있기 때문이죠. 깨끗한 혈관 건강을 위해 오늘부터 깨끗한 물 꼭 챙겨주세요. 이 캠페인은 우리가 믿는 물, 제주삼다수와 YTN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9: 교통안전 1분 턱.
10: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영원한 왕비호, 국민요정 정경미 남편, 개그맨 파이터 윤영빈입니다. 교차로 빨간불인데 정지선 안 지키고 쓱 지나가는 분들 도대체 누구? 도로 위 하얀 정지선은요,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 약속입니다. 빨간불이 켜졌다? 그럼 우회전 차량도 정지선 앞에서 일단 멈춰야겠죠? 속도만 슬쩍 줄이고 휙 가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거 진짜 위험해요. 우리 아이들이나 어르신들은 갑자기 오는 차를 피하기가 너무 어렵거든요. 모두의 안전을 위해 빨간불엔 정지선 무조건 준수. 오늘도 무사고 실천하세요. 국민요정 정경미 포에버. 안전운전도 포에버.
8: 이 캠페인은 모두의 일상을 지키는 안전한 모빌리티 파트너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함께합니다.
11: 가난했던 도시, 그 척박했던 땅을 바꾼 건 특별한 누군가가 아니었습니다. 묵묵히 아침을 지키고 치열하게 밤을 견디며 내일의 희망을 만들어 온 수많은 사람들. 그들이 바로 오늘의 성남을 만든 진짜 히어로입니다. 오늘도 함께 희망도시 성남.
1: 미래를 준비하는 스마트 도시 안양. 안양시 스마트 도시 통합센터를 기반으로 교통, 안전, 환경을 통합 관리하며 AI 혁신 기업과 청년 인재가 모이고 창업과 첨단 산업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 버스

0: 마무리를 준비합니다. 치열하게 고민한 수많은 조례와 정책은 도민 여러분의 더 나은 내일을 위한 쉼없는 노력이었습니다. 남은 시간 또한 처음 마음 그대로 도민 삶 가까이에서 더 낮게, 더 깊이 살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지금 시각은 6시 57분입니다. YTNS FM
2: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내일 전국적으로 강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돌풍과 천둥도 동반해서 요란하게 내리는 곳도 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새벽에 제주를 시작으로 오전에는 전국으로 확대될 텐데요. 적게는 5mm, 많게는 6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경기 동부와 강원 내륙과 산지, 경북 내륙에 양이 조금 더 많겠습니다. 내일 출근이라 대부분 일찍 집에서 시간 보내고 계시죠. 도로 위 한산합니다. 정체 거의 없고 자동차 전용 도로는 전 구간 무난합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양재에서 반포까지 5km 정도 밀리고 있습니다. 영동고속도로 인천 방향 원주 진출로 1차로에서 고장난 차량을 처리 중이고 이천 갓길에도 고장난 차량이 있습니다. 문막휴게소 부근 갓길에서는 노면 보수하는 작업 중입니다. 고속도로 위 일부 구간에서는 장기 작업 중인 곳도 있는데요. 동해고속도로 속초 방향 쇠운교에서 지흥 1교 구간 2차로에서 졸음쉼터 설치 작업 중입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홍단영이었습니다.

0: 안녕하세요. 래퍼 슬라쌤입니다. 슬라슬라쌤. 비트 주세요.
1: I love YTN Love You and 슬라쌤, yeah. 매일 오전 10시 15분 채널 고정. It's good. 와우.
0: 평일 오전 10시 15분 YTN 라디오. 슬기란 라디오 생활에서 만나요.
2: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3: All about news. YTN News FM.
2: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지금부터 민심 2016을 YTN 라디오와 TV로 동시에 전해드립니다.
1: 정원호 후보의 이름을 연호하고 서로 부둥켜 안는 지지자들도 볼 수 있었습니다. 다만 캠프 안에는 신중한 분위기도 함께 흐르고 있습니다. 두 후보의 격차가 크다고 보기 어려운 데다 아직 실제 개표 결과가 나온 건 아닌 만큼 모두 개표 상황을 주시하고 있는데요. 캠프 관계자들은 자치구별 개표 상황에 따라 흐름이 달라질 수 있다며 추이를 계속 지켜보겠다는 입장입니다. 정원호 후보는 아직은 선거 캠프에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별도의 장소에서 개별적으로 개표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걸로 전해졌는데요. 개표가 어느 정도 진행된 뒤 당락 윤곽이 잡히는 시점에 이곳 캠프를 찾아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최종 결과를 지켜볼 예정입니다. 서울시장 선거 결과는 밤늦게까지 이어지는 개표 흐름을 계속 지켜봐야 할 걸로 보입니다. 저도 이곳 캠프에서 계속 현장 분위기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종로구 정원호 후보 캠프에서 YTN 표정우입니다.
2: 자, 정원호 후보 캠프 분위기 알아봤고요. 이번에는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 캠프로 가보겠습니다. 권준수 기자, 그곳 캠프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3: 네, 저는 지금 서울 종로구에 있는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 캠프 상황실에 나와 있습니다. 투표가 끝나고 1시간 가까이 지났죠. 현재 이곳은 팽팽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습니다. 캠프 관계자들은 상황실에 설치된 대형 모니터 앞에 모여 실시간으로 전해질 개표 현황을 숨죽이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후 6시 경쟁자인 민주당 정원호 후보와 비교해 5%포인트가량 뒤처지고 있다는 방송 3사 출구조사 결과엔 캠프 관계자들 모두 침묵했는데요. 지지자들 사이에선 아쉬워하는 목소리와 함께 그래도 해볼만 하다는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당사자인 오세훈 후보는 상황실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습니다. 오 후보는 자택에 머물며 개표 초반 상황을 차분히 지켜볼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당선자 윤곽이 드러나는 심야 시간대에 캠프를 방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선 서울시장에 도전하는

0: 오 후보는 오늘 오전 서울은 대통령의 후광에 기대 실험해 볼 수 있는 자리가 아니라며 지지를 거듭 호소했습니다. 서울시장 선거 결과는 향후 4년의 서울시장은 물론 전국 주도권까지 가늠할 핵심 지표인 만큼 득표율이 엎치락 뒤치락 할 때마다 캠프의 긴장감은 더욱 고조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 캠프에서 YTN 권뉴스입니다.
1: 네, 이렇게 서울시장 후보 캠프 분위기 알아봤고요. 이번엔 또 다른 최대 격전지 대구시장 상황도 보겠습니다. 대구에서도 오차범위 내 초접전이라는 출구조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험지에서 이변을 노리는 김부겸 대구시장 후보 캠프로 먼저 가보겠습니다. 김근우 기자, 지금 캠프 분위기 전해주시죠.
2: 네, 김부겸 후보는 오늘 오후 5시 50분쯤 출구조사 결과 발표에 맞춰 캠프 사무실에 도착했습니다. 지지자 수백 명과 함께 필승 결의를 다지는 모습이었는데요. 출구조사 결과가 초접전, 경합으로 발표되자 실제 결과는 압승일 거라며 환호했습니다. 민주당이 대구 지방선거에서 이런 성적표를 받아본 적이 없다며 환호하기도 했는데요. 김부겸 후보가 대구시장 출마를 선언한 건 지난 3월입니다. 민주당 소속으로 대구에서만 다섯 번째 출마였 대구 지역이 보수 정당에 수십 년 동안 압도적인 지지를 보냈지만 계속 쇠락했다며 정부 여당의 지원을 통한 신공항 건설과 경제 발전을 강조했는데요. 여론조사에선 한동안 앞서 나갔지만 보수 텃밭은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갈수록 격차가 좁혀졌고 선거 막판에는 오차범위 안에서 박빙 승부를 펼쳤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유세에 나서고 보수 결집이 일어나 상황이 다소 불리해졌다는 평가도 받았는데요. 하지만 보수 텃밭인 대구에서 막판까지 접전을 벌인 상황 자체가 이례적이었던 데다 출구조사 결과 오차범위 내에 초접전이라는 결과가 나오면서 지지자들도 크게 고무된 모습입니다. 선거가 워낙 박빙으로 치러진 만큼 어느 때보다도 피말리는 개표 상황을 밤늦게까지 지켜봐야 당락의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김부겸 대구시장 후보 캠프에서 YTN 김근우입니다.
3: 네, 말 그대로 초접전이 예상되는 대구의 상황인데요. 보수의 심장을 지켜달라라고 외친 국민의힘 추경호 후보 쪽으로 이번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은재 기자, 그곳 캠프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4: 네, 이곳 추경호 후보 선거 캠프에는 제 뒤로 보이는 것처럼 지지자들이 모여서 TV 화면으로 개표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모습입니다. 조금 전 나온 지상파 출구조사에서는 추 후보가 근소한 차이로 앞선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추 후보는 다소 무거운 표정으로 이 결과를 지켜봤습니다. 추 후보는 조금 전 이곳 선거 캠프로 와서 지지자들에게 긴장하지 말고 결과를 끝까지 지켜보자고 짧게 말하고 자리를 비웠습니다. 출구조사를 본 지지자들은 환호와 한숨이 교차한 모습이었습니다. 일단은 상대인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후보를 누르고 1위를 차지했다는 데 함성을 내질렀는데요. 그 격차가 1%포인트도 채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하며 다소 초조해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출발이 매끄럽지 않았습니다. 경선 과정에 주호영 국회 부의장과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의 불복 등으로 갈등을 빚었는데요. 어렵사리 논란을 봉합하면서 지지율은 반등했고 선거 막바지 우세를 점했다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추 후보는 선거 내내 보수의 심장, 대구의 자존심을 지켜달라고 강조했고 또 경제부총리를 지낸 자신이 무너진 대구 경제를 살릴 적임자라고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대구 시민들이 추 후보의 호소에 호응할지 개표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경호 대구시장 후보 캠프에서 YTN 이윤재입니다.
1: 자, 그럼 지상파 3사 출구조사 결과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서울시장입니다. 현재 예측 1위는 더불어민주당 정원호 후보, 예측 2위는 오세훈 후보로 나왔습니다. 잇따라 더불어민주당 배터리 한 칸이 충전됐습니다.
3: 자, 이어서 경기지사로 가보겠습니다. 경기지사 역시 지금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후보가 국민의힘 양향자 후보에 훨씬 더 앞설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더불어민주당 배터리 두 칸이 추가가 됐습니다.
1: 네, 다음 인천시장입니다. 역시 더불어민주당의 칸이 한 칸 더 늘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후보가 53.7%로 우세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3: 자, 계속해서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데요. 대전시장도 더불어민주당 허태정 후보의 우세가 예상되면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현재까지 4대0 스코어 만들어졌습니다.
1: 네, 이어서 충남지사 예측 판세도 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한 칸 더 늘어서 다섯 칸이 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후보가 우세로 예측됐습니다.
3: 자, 이어서 충북지사도 보겠습니다. 충북지사 역시 더불어민주당이 더 우세입니다. 신용한 후보가 더 많은 득표를 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현재까지 더불어민주당이 6곳을 모두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1: 네, 현재 스코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6대 0 상황인데요. 다음 지역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지상파 3사 출구조사 결과 세종시장 역시 더불어민주당이 우세할 걸로 예측되면서 더불어민주당 배터리 모두 7칸 충전됐습니다.
3: 자, 계속해서 민주당의 배터리가 충전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번에는 대구시장 상황 보겠습니다. 자, 대구시는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초접전이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국민의힘 추경호 후보 그리고 김부겸 후보가 경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경합 배터리가 한 칸 충전됐습니다.
1: 네, 아직 국민의힘은 한 칸도 충전하지 못한 상황인데요. 경북지사에서 국민의힘 드디어 한 칸 충전됐습니다. 이철우 후보가 우세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3: 민주당과 국민의힘 7대 1 상황에서 이번에는 부산시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부산시장도 경합이 예상이 되죠. 전재수 후보와 박형준 후보 끝까지 지금 승리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인데요. 경합 배터리 두 칸이 됐습니다.
1: 네, 다음 지역도 살펴보겠습니다. 지상파 3사 출구조사 결과 울산시장 더불어민주당 배터리가 한 칸 더 충전됐습니다. 김상우 후보가 우세할 걸로 예측되면서 더불어민주당 대 국민의힘 8대 1 상황입니다.
3: 자, 이어서 경남지사도 보겠습니다. 경남지사 역시 더불어민주당의 우세가 예상이 되네요. 김경수 후보가 더 많은 득표를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에 따라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9대 1 스코어가 됐습니다.
1: 네, 계속해서 다음 지역 예측판세 보겠습니다. 전남 광주시장에서도 더불어민주당 한 칸 더 충전하면서 10대 1 스코어가 됐습니다. 민영배 후보가 우세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3: 자, 이어서 관심이 집중됐던 전북지사, 이곳도 지금 경합지역으로 분류가 됐습니다. 이현택 후보와 김관영 후보 끝까지 지금 승리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 경합 배터리가 한 칸 더 늘어났습니다.
1: 네, 이렇게 해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10대 1 상황. 강원지사에서는 또다시 경합으로 예상되면서 경합 배터리가 모두 4칸으로 늘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여전히 10대 1 상황입니다.
3: 자, 제주특별자치도를 보겠습니다. 지금 이곳에서도 더불어민주당의 우세가 예상이 됩니다. 지금 한 칸 더 추가가 되면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최종 스코어 아직까지는 11대 1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1: 자, 계속해서 지금까지 민심 스테이지였고요. 출구조사 결과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5: 예, 서울시장 후보들의 어린 시절입니다. 바닷가에 선 안경 쓴 아이와 교복에 부장 명찰을 단 남자아이가 있는데요. 두 아이 가운데 현재 바닷가 아이가 예측조사에서 앞서고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네, 바로 더불어민주당 정원호 후보였습니다. 정원호 후보 현재 51.4%로 예측 1위.
6: 경기지사 꼬마 후보들입니다. 당차 보이는 단발머리 소녀와 걸크러시 매력에 돋보이는 꽃다발을 든 소녀. 단발머리 소녀가 60.4%로 앞서갑니다. 누구일까요?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후보였네요. 양양자 후보는 예측 2위입니다.
5: 한쪽은 컬러 사진, 한쪽은 흑백 사진입니다. 모자를 쓴 소녀는 미술과 음악을 좋아했고 흑백 사진 소녀는 꿈이 많았다고 하는데요. 출구조사 결과 왼쪽 소년이 예측 1위입니다. 두 소년 누구일까요? 네, 박찬대 후보와 유정복 후보였습니다. 현재 박찬대 후보가 53.7%로 예측 1위입니다.
6: 충남지사 후보들의 어린 시절입니다. 학생 대표로 상을 받는 소년과 들판에서 찐빵을 들고 있는 소년 누구일까요? 박수현 후보와 김태흥 후보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후보가 52.1%로 예측 1위, 국민의힘 김태흠 후보가 47.9%로 예측 2위입니다.
5: 다음은 충북지사 후보입니다. 아, 둘 다 형제가 많은

0: 다른 집에 장남이라는데요. 시청자 여러분은 누군지 알아보시겠습니까? 공개합니다. 네, 1위는 더불어민주당 신용한 후보가 56.2%로 우세합니다.
1: 초록길을 받은 아이와 강렬한 눈빛의 강다니는 소년. 출구조사 결과는 트로피 아이의 우세입니다. 두 아이는 누구일까요? 조상우 후보와 최민호 후보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조상우 후보가 64.3%로 세종시장 예측 1위입니다.
0: 대구시장 후보들입니다. 교복에 짧은 머리까지 똑같은 두 소년. 성인이 된 모습이 언뜻 비치는 것 같은데요. 1위는 누구일까요? 네, 두 후보, 국민의힘 추경호 후보가 49.9%,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후보가 49.1%로 경합을 벌이고 있습니다.
1: 전남 광주시장 도전자들의 어린 기자입니다. 골똘한 생각에 잠긴 아이와 카메라를 쳐다보는 아이. 둘 중 왼쪽에 있는 아이가 앞서갑니다. 누구일까요? 민영배 후보와 이정현 후보였습니다. 예측 1위는 더불어민주당 민영배 후보고요. 국민의힘 이정현 후보가 예측 2위입니다.
0: 네, 강원지사입니다. 초가집 앞에 선 아이는 어려서부터 친화력이 좋았다고 하는데요. 똘망똘망 큰 눈을 가진 아이는 장래 희망의 짜장면집 주인이었답니다. 두 아이 누구일까요? 네, 바로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후보와 국민의힘 김진태 후보였습니다. 그런데 우상호 후보가 51.3%로 예측 1위입니다. 네, 후보의 어린 시절과 함께한 출구조사 결과였습니다.

0: AI 미래기획 수석 하정우입니다.
1: 우리 하정우, 우리 하정우 수석이 하지 PT 요새 배우 하정우보다 더 유명해졌다고.
2: 진짜 잘하는 분 정원호 정말 진짜 잘해 내가 봐.
3: 제가 순한만 이재명이라고 했던
4: 정원호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입니다.
5: 내가 이 대통령과 같은 길을 갈 수 있을까요? 정원호 후보 51.4%로 예측 1위입니다.
6: 해운대 기업 본사를 부산으로 이전시키고 해양수산부를 부산으로 이전시키고
4: 김재수 더불어민주당 부산시장 후보입니다.
7: 민주당 유일의 부산 3선 의원 부산시장 후보로 나섰습니다. 해수부 부산 이전을 주도한 권재수 후보 현재 50.2%로 경합을 벌이고 있습니다.
8: 개인적으로 우상호 형님 저보다는 나이가 무지하게 많은 줄 알았는데
4: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강원도지사 후보입니다.
5: 486층 형님이 고향인 강원으로 돌아왔습니다. 민주당이 1호 단수공천으로 대통령과 당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았는데요. 우상호 후보 51.3%로 경합입니다.
9: 오늘이 최고위원 몇 차인 줄 아십니까?
4: 박찬대 당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입니다.
9: 박찬대 갑니다.
7: 대통령 취임 우표에도 등장한 찐령 박찬대 후보. 대통령의 직전 지역구였던 인천의 시장에 도전합니다. 예상 득표율 53.7%로 예측 1위입니다.
4: 여러분께서는 민심 2016을 함께 보고 계십니다.
10: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 집행
4: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당대표입니다.
11: 잡아오라 했습니다. 총으로 쏴서라도
4: 박종근 전 육군 특수전 사령관입니다.
12: 반드시 저는 돌아옵니다.
7: 네, 돌아올 수 있을까요? 부산 북구가 한동훈 후보 41.6%로 경합입니다.
13: 대원으로부터 당이
4: 오세훈 서울시장
13: 때가 온 것 같습니다.
5: 오세훈 후보 예측 2위입니다. 예측 득표율 46.0%로

0: 논리와 소신을 가지고 이 생각을 달리 먹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1: 박형준 당시 부산시장입니다.
2: 박형준 후보 48.3%로 경합입니다.
3: 적절한 겁니까? 하여튼 그거 아니고
1: 김진태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입니다.
4: 강원도 사람 김진태가 가면 어디 가겠습니까?
5: 김진태 후보 예측 득표율 48.7%로 경합입니다.
0: 윤 어게인이라는 말로 자해하며
1: 의정복 당시 울산시장입니다.
0: 민주당 일당 국가를 막는 일에 모두가 힘을 합칠 수 있도록
2: 인천시장 3선에 도전합니다. 현재 윤정복 후보 45.5%로 예측 2위입니다. 네, 경북지사입니다. 지금 국민의힘 이철우 후보가 67.9%로 현재 대표 1위입니다.
5: 네, 제주지사입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 위성군 후보가 50.5%로 1위 예상됩니다.

0: 네, 지상파 3사 출구조사 결과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민주당이 11곳, 국민의힘이 한 곳에서 우세한 것으로 예측이 됐습니다. 네 분과 함께 얘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의 박성준 의원, 국민의힘의 최수진 의원, 그리고 민주당 김영주 전 의원, 국민의힘 전주혜 전 의원과 함께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준 의원님, 뭐 민주당이 결과적으로 이제 압승을 거둘 것으로 예측되는 출구조사 결과가 나왔고요. 서울 판세에서 정원호 후보가 이제 51.4%로 1위를 거둘 것으로 예측이 된 상태입니다. 서울시장 선거 지금 출구조사 결과 어떻게 보셨습니까?
1: 저는 뭐 서울시장뿐만 아니라 이번 지방선거에서
2: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1: 유권자의
2: 의원입니다.
1: 마음을 반영하는 거고 유권자의 마음은 그 시대의 정신을 이제 반영하는 건데 이번 지방선거는 명확한 유권자의 명령이 있는 거거든요. 어떤 거냐면 일을 잘해서 업적을 좀 만들어 달라. 나의 생활을 좀 바꿔 달라. 그리고 지역 밀착형으로서 실제 일을 할수 있는 사람 일꾼들을 뽑는 선거였죠. 그래서 저희 민주당 같은 경우는 지역 일꾼론 또 지역 발전론으로 이번 지방선거에 임하게 됐는데 국민의힘은 지방선거를 하면서 사실은 자신들이 단체장을 임하면서 자신들의 업적을 홍보해야 되는데 그렇지는 않고 어떻게 됐냐면 정치투쟁화했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많은 방송에서 국민의힘의 선거 전략 자체가 이번에 가장 패배의 요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했는데 그건 뭐냐면 이념적 투표로 갔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는 보수 결집에 의존하는 투표 성향으로 가서 유권자의 전체적인 이 시대의 바람이라고 할수 있는 일 잘하고 우리가 얘기하는 지역 발전을 이끌 수 있는 후보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지방선거의 취지에 맞지 않는 선거 전략을 하다 보니까 가장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좀 좋지 않은 결과가 예측됐는데 그대로 드러나지 않겠느냐 제가 생각하고 있고요. 서울시 선거도 마찬가지죠. 오세훈 후보가 2006년에 첫 서울시장을 했어요. 근데 2026년이란 말이죠. 근데 오세훈 후보의 슬로건이 시작된 변화란 말이에요. 근데 변화를 못 했잖아요. 그래서 유권자들이 볼때 변화를 할수 있는 정원호라고 하는, 그러니까 지역에서 우리 삶을 바꿨고 실적과 업적을 만든 후보가 나와서 이제 서울시를 해봐라고 하는 구도가 형성됐단 말이에요. 이 구도는 안 깨진다. 그래서 정확하게 이번에 그것을 유권자들이 확인하는 선거였다. 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0: 정원호 대 오세훈. 물론 이건 출구조사 결과고 개표함이 완전히 열릴 때까지는 저희가 누가 1위다 단정할 수는 없는 상황인데 출구조사 결과대로 만약에 이제 정원호 후보가 당선이 확정이 된다면 오세훈 후보 입장에서 이제 막판에 뭐 상승세를 이끌어오긴 했었는데 어떤 점이 좀 부족했다고 보십니까?
3: 그 아무래도 좀 사선을 하는 동안에 좀 피로감이 서울 시민들에게
2: 전주의
3: 있었던
2: 전
3: 거
2: 국민의힘
3: 아닌가
2: 의원입니다.
3: 싶습니다. 지금 이제 오세훈 후보 같은 경우는 그래도 당과는 좀 거리를 두고, 그리고 나 홀로 선거 아니면은 유승민 전 대표 뭐 이런 중도 성향의 분들과 지금 선거운동을 했기 때문에 어떤 당의 당보다는 더 높은 지지율을 좀 받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이제 이 집권 1년 차에 치러지는 서울시장 선거이다 보니 좀 그로 인한 좀 여당 프리미엄이 확실히 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지난주에 있었던 그 안타까운 또 서성문로 그 고가도로 이제 붕괴 사고 뭐 그런 데서 좀 상승세가 좀 주춤했던 이런 것도 좀 요인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오늘 좀 투표의 문제점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지금 국민의힘 서울시당에서 파악하기로는 서울의 14군데 지금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해서 투표가 중단되는 지금 초유의 사태가 발생을 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뭐 지금 아직까지도 투표를 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기표로 받고 가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제 그런 지역이 지금 송파 8군데, 그리고 강남 2군데, 그리고 서초 투표소, 뭐 광진 한 곳, 동작 한 곳. 현재까지 지금 국민의힘이 지금 파악하고 있는 곳이 14곳인데, 이 중에 상당 부분이 지금 국민의힘 그 지지세가 좀 강한 곳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것이 좀 발생을 하다 보니까 어떤 그런 서울시장 투표나 아니면 결과에 또 미치는 영향, 그리고 또그 지자체장이랄지 아니면 구청장이나 시도의원 그 시구의원 선거에 예. 미치는 영향 이런 이제 파장이 굉장히 클 것 같고 이런 그 강세 지역 국민의힘이 강세 지역에서 지금 14군데에서 지금 투표지가 부족하는 이런 초유의 상황이 발생한 것이
0: 예.
3: 과연 이제 서울시장 그 개표가 완성이 된다 완료가 된다고 하더라도
0: 예.
3: 어떤 지금 문제 제기를 좀 할 수밖에 없는 좀 그런 상황이 돼버렸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면에서 지금 그 투표 개표를 하고 있습니다만 국민의힘으로서는 좀 수긍할 수 없는 지금 이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0: 예.
3: 추이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0: 네, 최수진 의원 오늘 나오셨는데 용지 부족 사태가 이제 투표 관리에서 이제 처음 있는 그런 사태 같고 지금 전주혜 전 의원도 얘기를 해주셨지만 뭐 투표소 한두 곳이 아니고 14곳이면 파장이 상당할 것 같은데 당 차원에서 뭐 후속 조치나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까?
2: 지금 저희 중앙선관위에 지금 저희가 들어갔고요.
0: 예.
2: 그거에 대한 조사나 실태 파악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좀 심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3시 40분 경에
0: 네.
2: 용지가 이미
4: 최수진
2: 없었고
4: 국민의힘 의원입니다.
2: 그 부분에 대해서 용지에 대한 요청을 했는데 중요한 건 선관위 자체가 그 자체도 모르고 있다는 거죠. 실제로. 그리고 그 인원수에 대한 기본적인 숫자에 대한 개념도 없고 실제로 몇 장에 가고 어떻게 이게 배분되고 문제가 뭐였는지 파악조차 안 되는 상황에서 지금 뭐 연장을 하는데 문제는 뭐냐 뭐 거기서 번호표 뽑아주고 그리고 또 그 자리를 떠나신 분들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대한민국에서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저희 당은 이거에 대해서 엄격히 잘못된 것에 대해서 따져서 하고
0: 예.
2: 또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0: 예.
2: 법적인 검토까지 할 예정입니다. 지금 오세훈 후보 특히 이게 서울시에서 강남 지역 특히 좀 보수가 많은 지역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지금 정원호 후보하고 한 5% 차이인데 이 자체에 대해서도 나중에 지금 이거는 어차피
0: 출구조사
2: 뿐인데 예. 실제로 어떻게 나올지 예측이 되지 않습니다.
0: 예.
2: 이게 박빙의 상태가 된다면
0: 예.
2: 이 문제는 아주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0: 김영주 전 의원님.
5: 네.
0: 그러니까 영상을 통해서 확인해 보니까 대기표를 받고 기다리고 있는 그런 유권자들의 모습도 볼 수가 있었거든요. 이제 항의하는 유권자들도 상당히 많이 있었고 그럼 일부 유권자들은 출구조사 결과를 확인한 뒤에 투표를 하게 되는 거잖아요.
5: 그렇습니다.
0: 이런 초유의 상황이 좀 벌어진 것 같은데요.
5: 네. 우리가 앞서 방송에서도 좀 그런 문제를
0: 예.
5: 짚고 예상했듯이 이미 출구조사 결과가
4: 김영주 전 민주당 의원입니다.
5: 특정한 유권자들한테 대한 바이어스를 가져다 주지 않습니까? 누가
0: 예.
5: 유리하다, 누가 불리하다.
0: 예.
5: 그게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 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출구조사는 나름대로의 의사결정 과정을 통해서 결정을 했을 겁니다. 6시에 출구조사 발표한다라고 했는데 어쨌든 그분들이 뭐 10명이 됐든 100명이 됐든 그분들은 출구조사 결과를 알고 난 다음에 투표장에 갔다라고 하는 부분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물론 미국 같은 경우는 사실은
0: 예.
5: 뭐 동시간대 출구조사를 하면서 동부와 서부가 다르기 때문에 뭐 거기는 그런 문화가 있기 때문에 거기는 뭐 출구조사가 아니고 입구조사죠.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그렇습니다만은 우리의 경우에는 문화적으로 용인할 수 없는 부분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0: 예.
5: 많은 시민들이 선관위에 대해서 항의를 할 것이고 뭐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많은 여론 그 시민단체에서도 보수적인 단체에서도 문제제기를 하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0: 네, 박성준 의원님. 뭐
5: 네.
0: 선거의 승패를 떠나서 유권자들이 소중한 한 표를 정당하게 행사할 수 있는 게 선거의 가장 중요한 부분일 텐데요.
1: 네네.
0: 선관위를 향한 또 비판도 높아질 것 같고요. 어떤 책임 있는 자세가 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1: 우리가 이제 그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가장 중요한 모든 기관이 리더가 왜 중요하냐면
0: 예.
1: 그 리더는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결정을 어떤 상황에서 결정하느냐면 위기관리를 하라는 거예요. 위기가 어떤 상황에 왔을 때 이거는 어떻게 조치해야 되는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결정해주는 사람인데 지금 선거 과정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했다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상황 자체를 체크를 못했다고 하는 것 자체가 현안에 있어서의 대응을 잘 못했다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0: 예.
1: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좀 책임을 물어야 될 것 같고요. 그 이후에 이제 중앙선관위에서 대기자에 대해서는 투표가 진행됐다라고 하는 조치를 그래도 신속하게 취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건데
0: 예.
1: 차후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재발 방지 대책과 뿐만 아니라 이 관련자들에 대해서는 좀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봅니다.
3: 그런데 이게 좀 엎질러진 물처럼 될 수밖에 없는 게 지금 투표하러 왔다가 지금 대기표를 받고 또 연락하면 오게 하고 그러면 중간에 사람이 마음이 바뀔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는 이것이 그 시민들의 우리 국민들의 유권자들의 참정권을 침해한 것이다. 지금 이렇게 강력히 규탄을 하고 있는데요. 예. 저는 그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 이야기대로 유권자들의 참정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단순한 지금 실수로 넘어갈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지금 파악한 것만 14군데의 투표소에서 이 투표용지 부족이 발생한 것이라 글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선관위에 대해서 어떠한 지금 책임을 좀 물을 수 있을지 항상 중앙선관위는 직무감찰을 받지 않는다. 본인들은 그동안의 성역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매너리즘에 좀 빠져있는 것이 다시 한번 확인이 된 거고 2021년도에 소쿠리 투표 이후에 그때도 분명히 국회에서는 외부 감사를 해야 된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중앙선관위에서 내부 감사로 하겠다고 해서 더 이상의 어떤 법적 조치를 할 수 없는 좀 상황에 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또 내부 감사하고 끝낼 겁니까? 저는 지금이야말로 이 중앙선관위에 이러한 그 국민들의 참정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게 하는 이러한 행태에 대해서는 대대적인 제재 수단이나 아니면 강력한 저는 감사를 통해서 이 중앙선관위의 이런 문제점을 발본색원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0: 앞으로 이번 사태가 어떻게 좀 파악이 될지 그리고 국민의힘이나 이제 민주당에서 또 어떤 입장이 나올지 저희가 추가로 들어오는 대로 전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출구조사 결과 받아들어서 이제 많은 분들이 여론조사 추이랑 출구조사랑 어떻게 달라지나 이제 많이 좀 지켜봐 주셨을 텐데 김영준 의원님,
5: 네.
0: 부산 북구갑이요. 일단 블랙아웃 기간 전하고 오늘 출구조사 나온 결과하고는 양상이 좀 다르거든요.
5: 네.
0: 왜 그런 것 같으세요?
5: 아마 이제 보수 결집이 있었어요. 박근혜 대통령도 다녀가시고
0: 예.
5: 이명박 대통령도 다녀가시고 그런 것들이 보수 결집으로 말하자면 가파르게 올라갔는데 문제는 북갑의 경우에는 그 보수표들이 고민했던 것 같아요. 또 일부 역선택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그 셈법을 굉장히 복잡하게 만든 것 같습니다. 한동훈 후보의 그 지지세가 확고히 올라간 건 사실인데
0: 예.
5: 한편으로 보면 그야말로 지역 밀착형의 여론이었는가라고 하는 그런 이제 갭이 있는 것이고요.
0: 예.
5: 또 하나는 어쨌든 전통적인 줄투표라고 하는 시장과 같이 투표장에 들어갔을 때 1번, 2번이 갖고 있는 어드밴티지를 있었는데 한동훈 후보가 6번이라고 하는 순번 때문에 가지고 있는 조금 불리함. 그리고 또 하나는 어차피 국민의힘 후보를 찍었을 경우에 박민식 후보를 찍었을 때 사표가 될 거라고는 사표 심리가 한동훈 후보 쪽으로 가지 않고 일부는 오히려 하수석 쪽으로 간 부분도 없잖아 있다라고 하는 거고 근본적으로 저는 어쨌든 시장 선거하고 다른 보궐선거였지만 부산의 굉장히 어려운 경제 여건이 여당에게 더 유리한 투표를 만들어준 거 아닌가 그렇게 예. 보여집니다.
0: 박성준 의원님,
1: 예, 예.
0: 지금 출구조사 결과를 보면 박민식 후보가 15.8%, 하정우 후보가 42.6% 득표를 할 것으로 예측이 됐는데 좀 따져보면은 박민식 후보 표가 한동훈 쪽보다는 오히려 하정우 쪽으로 간 게 아니냐 이런 또 분석도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1: 저는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0: 표가 이동한 건 아니다.
1: 예, 표가 예. 이동한 거라기보다는 자신의 몸값이 그대로 좀 반영된 거 아니냐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선거라고 하는 것 자체가 진행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구도가 설정이 돼요. 그러면 양자 구도가 설정이 됐을 경우에는 유권자의 심리가 사표 방지도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그랬을 경우에 나는 누군가를 선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은 되는 사람한테 선택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선언이 되는 거예요.
0: 예.
1: 유권자의 마음이라는 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면 이번 북구 부산 북갑에 대한 모든 선거의 진행 상황에서 전국적 선거가 됐단 말이죠. 그랬을 경우에 나는 누구를 투표할 건가에 대한 것을 명확하게 판가름할 수밖에 없는 거고 이건 어떤 거냐면 투표율이 반영이 됐어요. 70.2%지 않습니까? 그러면 부산 북갑의 유권자들이 이 선거가 장이 섰다란 말이죠. 장이 섰을 경우에 나는 이 판단을 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거기에 국민의힘에 있는 후보에 대한 부분에 대한 평가보다는 이 둘의 싸움에 있어서 나는 이쪽을 선택하겠다, 이쪽을 선택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결정이 된 거고, 이제 저희가 이제 여론조사를 쭉 하지 않습니까? 여론조사 쭉 하는 과정과 공식선거운동 지나고 나서 깜깜이 기간에서는 유권자가 더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이제 박빙의 승부가 될 수밖에 없는 거고, 또 부산 북갑의 진영을 뛰어넘어서 예. 중도층이 다 예. 투표장에 다 나왔다. 예. 그거는 20대부터 60대, 70대까지 다 투표장에 나왔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결과는 알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5: 예. 근데 제가 이제 다른 얘기는 아니고 네. 정말 뭐 그 역선택이다 어찌 될지 모르지만 우리가 그전에 여론조사 있었거든요. 3자 대결을 양자 대결로 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왔느냐. 각각 한동훈 후보의 표나 박민식 후보의 표 중에 10%, 11%가 하정우 후보한테 가는 여론조사가 나왔기 때문에 그런 추측을 한다는 말씀만 드리고 싶습니다.
3: 예. 근데 이제 이거 출구조사일 뿐이라.
0: 네. 그리고 1% 포인트 차기 때문에 단정할 수가 없습니다.
3: 예. 그래서 이제 지난 뭐 출구조사가 100% 다 맞는 거는 아니잖아요. 네. 그리고 또 다른 또 방송에서 여론조사 그 출구조사에서는 또 한동훈 후보가 앞서는 그런 결과가 좀 나온 것도
0: 그건 제가 수치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JTBC 예측조사에서는 부산 북갑에서 한동훈 후보가 48.1, 하정 후보가 37.6%.
3: 네. 네, 그래서 나왔습니다. 여기는 정말 이제 투표 개표 결과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동안에 한동훈 후보의 우위가 좀 계속 투표일까지 오늘까지 이어졌는지 뭐 아니면은 정말 골든크로스가 났는지는 아직까지 좀 예단하기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더 지켜봐야 될 부분 아닌가 싶습니다.
1: 대체적으로 예, 우리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투표율이 예. 낮으면 오히려 잘 맞추기가 어려워요. 아, 오히려. 예. 그러면 투표층이 많으면 모수가 많아지고 적극적으로 표현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 출구조사에서 제가 나왔을 때는 많은 유권자들이 자기 표현을 충분히 했을 가능성이 크거든요. 예. 그리고 70.2%라는 게 과거의 50%에 비해서 20%가 됐다고 하면은 이 부분을 좀 고려한다고 할 때는 정말 한 1, 2% 싸움에 치열한 싸움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
0: 거죠. 새벽까지 가봐야 되고 그렇죠. 표 차이가 크지 않을 것이다. 예. 예.
1: 저도 뭐 저도 볼 때 좀 떨려요. 뭐 부산 북구가 본 유권자들은 예. 얼마나 떨리겠어요. 이거 예. 아마 출구조사 보고 예. 거기에 있는 유권자들이 아마 야 이거 도대체 누가 되냐고 맨날 예.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을 겁니다. 밤새 예. 얘기하고 있을 거예요.
0: 하정우 후보와 한동훈 후보가 오늘 밤잠 자기는 어려울 것 같다. 그런 상황인 거고 지금 북구가 만큼 뜨거운 것이 바로 평택을입니다. 네. 누가 될지 모른다 하긴 했는데 출구조사까지 이렇게 나올 줄 몰랐거든요.
3: 거의 1등하고 3등까지가 예. 1%로 예. 아주 초접전 지역이고 글쎄요. 저희는 이거는 이제 정말 100% 투표율을 그 개표를 해봐야 알 수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23년 총선 때도 몇 개 지역은 한 새벽 4, 5시까지 앞서가다가 마지막 1시간 앞두고 뒤집어진 데가 있거든요. 근데 여기는 초접전 지역이고 또 부산 북구갑은 투표율이 굉장히 높습니다만 지금 평택은 투표율이 그렇게 높지는 않은 것

0: 것으로 나오기 때문에 어느 저 적극적인 지지자,
1: 예.
0: 적극적인 지지자가 어느 쪽이 더 많이 갖느냐, 여기에 따라서 결론이 나지 않을까 싶고요. 저는 아무튼 그런 의미에서는 우리 유희동, 국민의힘 유희동 후보가 평택 토박이이고 이쪽에서 삼선 의원을 하신 분이기 때문에
1: 예.
0: 유희동 후보의 적극 지지층이 조금이라도 더 많이 가지 않았을까
1: 예.
0: 하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
1: 저도
0: 봅니다.
1: 유희동 의원한테 좀 기대하는 바가 있다면
0: 예.
1: 지금 어쨌든 두 분이 통합이 안된 상태에서 그 표가 갈 수도 있고
2: 황교안 후보 표가 간다는 거죠?
1: 그렇죠.
2: 예.
1: 왜냐하면 이 황교안 후보 자체하고 통합은 못했지만
2: 예.
1: 단일화는 못했지만 어차피 사표가 될 바에는 갈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어부지리로 민주당에서 둘이 싸우다 보니 이 표가 또 찢어질 수 있고 이쪽에서 오히려 그러면 가능성이 있다. 지금 현재는 어차피 오차 범위 내에 있기 때문에 이건 좀더 지켜보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2: 네. 웬만하면 박성준 의원께서
3: 네, 예.
2: 김용남 후보가 된다고 하실 텐데 평택은 진짜 모르시겠다는 거죠?
3: 평택은 제가 그 얘기를 좀 드렸거든요.
2: 예.
3: 사전투표가 낮아서, 본투표, 오늘 본투표에 보수층들이 상당히 나올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우리의 민주 진보 진영이라고 하는 유권자층이 상대적으로 투표를 덜 했을 가능성이 크다. 그러면 상당히 붙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제 예측이 어느 정도는 맞았어요.
2: 예.
3: 그러니까 이번에 본투표에서 보수 유권자층들은 적극적으로 투표에 나왔고 또
2: 예.
3: 평택을이라고 하는 지역구 자체가 기존에 보수층이 많았던 지역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양자구도로 처음에 2강 1중구도라고 했지만 이 둘의 치열한 싸움이 전개되면서 보수층이 좀더 반영하고 그래서 지금 출구조사 자체로 봤을 때는 상당히 0.5에서 뭐 0.1% 차이의 박빙 승부가 될 텐데 여기도
2: 네.
3: 밤에 못잘것 같습니다, 지금.
2: 네. 어쨌든 조국 후보, 한동훈 후보가 국회에 입성하느냐, 이거를 확인하시려면 밤을 새셔야
4: 밤을
2: 됩니다.
4: 새야 될
2: 저희
4: 것
2: YTN 개표 방송을 통해서.
0: 네.
2: 도대체 누가 될지, 이거 내일 아침까지 안 정해질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3: 지금 요번에
2: 예.
3: 선거의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이제 장이 섰다라고 제가 그런 표현을
2: 장이
3: 썼는데
2: 섰다, 예.
3: 뭐냐면 광역단체장도 거물들이 많이
2: 네.
3: 나왔어요. 저 예를 들면 대구만 해도 지금 우리 김부겸 후보가 나왔고 부산의 전재수 후보, 특히 또 서울에는 오세훈, 정원 후보가 이렇게 경쟁을 하고 무엇보다 또 14개의 보궐선거 지역에 박빙 승부가 이루어지는 지역들이 많다 보니까
2: 네.
3: 이 선거와 이후에 정당 안에서의 파장이 예상되기 때문에 더욱더 관심이 있는
2: 예.
3: 그런 선거가 된 것이죠.
4: 그래도
3: 예.
4: 재보궐선거는 투표인단이 적기 때문에 12시 한 시쯤 되면 대충 가닥을 볼수 있지 않을까. 광역단체장하고
3: 그러네요, 또.
4: 달리 좀 일찍 결과가 나올 수 있지
0: 근데 제가 2년 전 총선 때는 제그 지역 같은 경우는
2: 예.
0: 새벽 한 5시 정도에 나왔습니다.
2: 그때
0: 그래서,
2: 나왔어요?
0: 예, 그래서 꼭,
2: 예.
0: 그렇게 그 투표 인수가 좀 적다고 해서 빨리 나온다고 예단하기 좀 어려울 것 같고, 저는 이 평택을, 그리고 또 부산 국감은 굉장히 치열한 또 선거이기 때문에
2: 예.
0: 아마 뭐 새벽 정도에 결과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조심스럽게 예측해 봅니다. 예.
4: 유희동 후보가 처음에 2등을 했으면 막판에 정말로 거의 더 많은
1: 올라갔을
4: 압도를 할수 있었을 텐데 예상외로 우리가 예상하기 힘들 정도로 초반 그
1: 좀
4: 피치가 별로 좋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 조금 그 이해할 수 없는 포인트였다고 생각이 들어요.
2: 네, 최수진 의원께 질문을 좀 드릴게요. 대구도 지금 딱 붙었습니다. 출구조사요.
1: 네.
2: 국민의힘에서는 우리가 대구는 가져간다 이렇게 계산을 하고 있었는데 한 곳이 지금 경합으로 빠진 거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1: 처음에 솔직히 처음에는 어렵다고 저희가 처음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김부겸 후보가 했고 또 대구의 민심이 그랬다.
2: 예.
1: 근데 갈수록 추경호 대표가 확정이 되면서 후보 선정이 되면서 지지율이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또 제일 중요한 게 지금 대구는 경제적인 이슈가 제일
2: 예.
1: 큽니다. 그러다 보니 추경호 후보가 저희는 적합하다고 판단을 했고, 저는 오히려 이 결과가 경합으로 나온 거에 대해서 약간 놀랐고, 우리는 솔직히 한5% 이상은 같다 생각을 하고 내부적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지켜봐야 될 텐데 저희는 아직도 이거는 이길 수 있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2: 김부겸 후보는 출구조사 결과 발표 이후에 표정이 나쁘지 않던데요. 그 정도면 난 지금 선전하고 있고 이길 수 있다 이러면 자신감일까요?
4: 그 마지막 유세 때 모든 걸 다 풀었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선거고 마지막 유세고
2: 예.
4: 아버지한테 노래도 부르고 도와주이소 했고 한없이 활동을 했고
2: 예.
4: 실제로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금 결과가 어떨지를 떠나서 엄청나게 많은 대구 경북을 흔들어 놨다라고 하는 성과를 이미 갖고 왔다. 설령 이번에 시장이 되지 못하더라도 상당히 대구 시민들이 한 번쯤 아 30년 무조건 보수의 심장이라는 이유 때문에 무조건 찍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 한 번쯤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됐다는 것만 해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긴장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다 내려놓고 하늘의 뜻인데 네. 그런 의미에서 본인은 어떻게 보면 상당히 만족스러운 선거운동을 했다. 그리고 절절한 대구 시민의 그 손을 잡으면서 정말 자기가 있음으로 인해서 이런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자존감도 높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2: 진인사 대천명이다.
4: 예. 예.
0: 근데 어제 그 마지막 유서에서 눈물을 보이셨잖아요. 예. 사실 유권자들이 굉장히 마음이 약하기 때문에 아, 그런 눈물의 호소에 저는 본투표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2: 눈물 흘리는 분은 많은 것 같아요.
0: 그런데 이제 많이 회자가 됐고
2: 예.
0: 어제 언론에 많이 나왔기 때문에
2: 예.
0: 그런 면에서 이런 진정성을 가진 그런 마지막 그 호소가 좀 본투표에 좀 영향을 미치다 보니
2: 예.
0: 오늘 출구조사 결과 정말 예측할 수 없는 그런 결과가 나오지 예. 않았나 싶고요.
3: 제가 좀 화면을 좀 보면
2: 네.
3: 김부겸 후보와 이제 추경호 후보 그 옆에 이진숙 후보가 있지 않습니까?
2: 네.
3: 그런데 이번 선거에서 보면 이제 국민의힘이 사실은 자신의 과오에 대한 문제를 탈색하고 새롭게 나가는 후보들로 갔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보수라고 하는 가치를 유지하면서 정당으로서의 비전을 제시를 해야 되는 건데 국민의힘의 후보, 추경호 후보라든가 이진수 후보가 전형적인 윤 어게인 세력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선거 전략이 뭐냐면 진영에 의존하는 선거만 갔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마지막에 박근혜 후보라든가 박근혜 전 대통령이라든가 이명박 전 대통령과 손잡아가면서 이 선거를 치렀다고 하는 것 자체가 과연 유권자들에게 얼만큼 다가갈 수 있었을까? 오히려 그것이 유권자들의 마음을 떠날 수 있는 오히려 그런 계기를 선거 상황에서 제공한 거 아니냐 이런 판단도 들 수가 있는 거거든요. 결과적으로 추경호 후보라든가 국민의힘 후보들이 새로운 가치를 추구하면서 보수가 살아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갔어야 되는 건데 오히려 후보 지명부터 해서 저는
2: 예.
3: 민심에 이반된 후보로 갔기 때문에 이런 결과까지 온 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
0: 민심에 이반을 한 네. 후보라고 말하기는 네. 좀 어렵고요.
2: 네. 네. 발언 기회 잠시 네. 뒤에 드릴게요. 지금 속보가 들어와서요.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서 중앙선관위가 입장을 냈습니다. 투표용지가 부족한 사태와 관련해서 파장이 커지고 있는데요. 중앙선관위가 대국민 사과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저녁 9시에 대국민 사과와 브리핑을 할 예정이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앞서도 전해드린 것처럼 뭐 전주의 전 의원님이 뭐 열 몇 곳이다 이렇게 좀 얘기도
0: 네,
2: 해주셨는데 지금 여러 곳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해서 투표를 못하고 돌아갔다는 분도 있고 그리고 항의를 하다가 용지를 뒤늦게서야 받아서 투표를 마친 분들도 있고 이런 용지 부족 사태로 서울시장 선거에 파장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그런 상황에서 중앙선관위가 잠시 뒤 저녁 9시에 대국민 사과와 브리핑을 한다고 합니다. 일단 뭐 어떤 얘기를 하는지 좀 들어보고 또 여야 모두 당 차원에서 어떤 대응책을 마련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재전 의원님 말씀하시죠.
0: 네, 예. 방금 이제 그 선관위 대국민 사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는 지금 사과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항상 선관위 이런 식이에요. 죄송합니다. 또 재발 방지 하겠습니다.
5: 전 국민의힘 의원입니다.
0: 이게 시정이 되질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 유권자들이 제대로 투표에 참여하지 못한 여기에 대한 저는 어떤 그런 그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사과로는 부족합니다.
2: 예. 예.
0: 그런 말씀을 드리고 대구 같은 경우는 그 추경호 그 후보에 대한 저는 그 기소는 정치적 기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국민의힘 후보들에 대해서 뭐 이런 그런 그 뭐 민심을 이반한 후보다 이것은 저는 과도한 비난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를 들어서 김경수 후보 같은 경우도 지금 댓글 공작으로 유죄 판결에서 실형까지 선고받았던 분입니다. 오히려 그런 실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던 분 훨씬 더 많습니다. 민주당에서 이런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런 특정 후보에 대해서 또 국민의힘에 대해서 자꾸만 네. 그렇게 그 과도한 그런 비난을 하는 것은 저는 그것은 좀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예. 그리고 부산 같은 경우도 지금 출구조사 결과를 보면 1.9% 차이이기 때문에
2: 경합이죠.
0: 굉장히 초경합 상태이기 때문에 저는 마지막 뚜껑을 열어봐야 여기도 이제 결과 나오는 거 아닌가 예, 그런 조심스러운 예. 예측을
2: 하는 최순희 의원님 네. 간략하게요. 일단은 지금 국민의힘으로서는 경합이 있긴 하지만 참패라는 성적표를 받아들게 됐잖아요. 이렇게 되면은 당연히 이제 국민의힘 지도부 거취와 관련된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을 텐데 이 부분은 어떻게 좀 정리가 될 것 같습니까?
1: 뭐 최종 결과는 봐야 되지만 어쨌든 국민의 그런 결과에 대해서는 저희는 겸연히 수용한다 이렇게
5: 최수진
1: 발표하는
5: 국민의힘
1: 걸로
5: 의원입니다.
1: 알고 있고요. 또 사실이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부족한 점은 채워나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지금 저희가 봤을 때 예전에 18대 같은 경우도 여당이 대부분 하고 저희가 한 두 석만 가져간 걸로 알고 있고 하나는 원희룡 무소속 해서 세 개 정도를 자리를 가져왔는데 저희가 사실 이번에 예측할 때 한 세네 개를 가지면 저는 선방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도 생각을 하고 있고 아까 자꾸 민주당에서 저희가 무슨 정책이 없고 이 진영으로 대립을 했다고 하는데 사실 각각 후보들의 면면을 보면 실제적으로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 낸 후보들은 거의 범죄 경력이 너무나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명픽, 즉 대통령의 바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 후보들이 뭐 나쁘거나 능력이 부족하거나 예. 문제가 있거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2: 김영주 전 의원님.
3: 네.
2: 뭐 결과는 다 최종적으로 정리는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윤곽은 대충 나온 것 같고요.
3: 네.
2: 이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장동혁 대표의 거취에 대한 얘기가 거세게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3: 네.
2: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습니까?
4: 뭐 그것은 이제 뭐 국민의힘 내부에서 논의인데 어차피
5: 김영주 전 민주당 의원입니다.
4: 후보가 당선이 되든 안 되든 캠프를 꾸리는 과정에서 입장이 많이 갈려졌습니다. 뭐 서병수 의원님이나 이런 분들이 당내에서도 이렇게 한동훈 후보를 받아들이자 말자 하는 부분도 여전히
2: 예.
4: 여진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향후 이러한 결과라면 실제로 아무래도 그러니까 이번 지방선거에 이 출구조사대로 결과가 나온다면 참패에 대한 책임론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이고 이대로 보수 재건이 힘들다라고 하는 문제 제기가 나올 수밖에 없을 것이다.
2: 사퇴 가능성은 어느 정도 된다고
4: 근데 아마
2: 보세요?
4: 한 그 장동혁 대표도 고민을 하시겠죠. 스스로 거취를 예. 열어놓고 고민하면 좋지만 버텼을 때는 당이 상당히 어려운 내용을 겪을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건 더 지켜봐야 될 대목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2: 네. 어쨌든 뭐 개표 결과가 완전히 나오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뭐 단정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지만 결과 이후에 또 국민의힘 지도부 장동혁 대표가 거취와 관련해서 어떤 선택을 할지도 상당히 좀 관심사고 박성준 의원이
3: 예, 예. 저도 그 부분 한 말씀 드리고 좀 질문
2: 예,
3: 받도록 하겠습니다.
2: 말씀해 주시죠. 예. 예.
3: 선거는 결국은 지도부가 책임지는 거예요. 그러면 선거의 결과라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냐 뭐 숫자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기존의 단체장들을 누가 갖고 있었습니까? 국민의힘 후보들이 다 갖고 있었던 단체장 아니에요? 서울뿐만 아니라 대전, 충남, 강원, 부산, 다 경남 다 갖고 있었던 그 자신들의 아성이었지 않습니까? 그랬을 경우에 이번 지방선거에서 특히 서울, 경기, 또 인천, 충청, 또 영남권 관련된 부분까지 지금 출구조사지만 패한 것으로 나왔을 때 이거는 지도부가 면책사유가 될 수가 하나도 없어요. 어디서 면책사유를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경우에는 정당에서 기본적으로 장동혁 대표는 사퇴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오히려 출구가 생기는 거고 그 이전에 저는 만약에 선거 전에 장동혁 대표가 사퇴를 하고 새로운 선대위를 꾸려서 선거를 했다고 하면은 그 선거 자체에 오히려 정당성을 부여해줄 수 있는 예. 부분이 있는 건데 장동익 대표가 그것까지 놓쳤다. 그러니까 장동익 대표의 정책 활로가 다 막힌 거예요. 제가 볼 때 오히려 선거 전에 장동익 대표가 사퇴하면서 국민의힘의 선대위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어떤 진

0: 진영을 다시 갖췄다고 하면은 장동혁 대표도 살 수가 있었던 여지가 있는 건데
1: 예.
0: 이미 이런 상황에서 장동혁 대표가 대표 체제를 유지한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저는
1: 예.
0: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봅니다.
1: 다음 질문 드려도 될까요?
0: 예, 예, 말씀하세요.
1: 전북 지역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서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
2: 중앙선관위가 일부 투표소에서 벌어진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잠시 후 9시 대국민 사과를 할 예정입니다. 해당 논란과 출구조사 결과에 담긴 민심에 대해서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 김영주 전주회 전 의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3: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캠스를 즐깁니다. 왜?
4: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3: 제습환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 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4: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5: 경동 나비엔.
6: 어디까지 가시나요?
7: 살아서 장까지요.
6: 혹시 닥터 캡슐 천?
8: 살아서 간다. 장까지 간다.
7: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9: 우리 금융그룹이 가장 먼저 움직입니다. 힘껏 안아드릴게요. 우리 금융그룹 포용금융 프로젝트. 언제나 우리 모두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

0: 속옷을 입혀 크런치하고 크리스피하다.
1: 맛있는 60개 치킨.
0: 바삭함의 끝판왕. 크크크 치킨.
1: 맛있는 60개 치킨. 크크크.
0: 이름이 뭘까요? 크크크 치킨.
2: 여기가 뉴욕입니까?
3: 이곳이 파리입니까?
2: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3: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4: 지금까지 민심 2026을 YTN 라디오와 TV로 동시에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5: 한국인은 밥심이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쌀밥은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한국인의 주식인데요. 최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탄수화물인 밥을 멀리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은 우리 뇌와 신체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필수 영양소고요. 또 식이섬유와 단백질,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성분들도 함께 들어있어서 건강을 생각한다면 매일 쌀밥을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식생활 캠페인,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6: 아나운서 김경란이 전하는 기후보험 뉴스. 온열질환, 한랭질환 진단비에 기후재해 사고 위로금까지 보장해주는데요. 가입 방법은? 아, 경기도민이면 되는군요.
7: 경기도민이라면 자동가입, 경기기후보험. 자세한 보장은 경기도청 누리집에서 확인하세요.
5: 협력업체 직원이 원청의 설비 점검 중 설비에 끼어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정비 수리 시 전원 차단이 생명을 살립니다. 원청과 협력업체가 함께 점검해 주세요. 원청과 협력업체가 함께 안전보건 활동을 실천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필요한 비용을 함께 지원합니다. 원하청 위험 격차를 줄이는 안전한 현장. 상생협력으로 함께 만들어갑니다.
8: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9: 가난했던 도시, 그 척박했던 땅을 바꾼

300mm의 비가 오겠습니다. 경기 동부와 강원 내륙과 산지, 충북 북부와 제주에 양이 많겠고 중부지방은 모레까지 비가 이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낮 기온 살짝 떨어지지만 평년 기온 수준이고요. 모레 다시 오르겠습니다. 서울 도심 안쪽으로 시청역 7번 출구 앞에서 구삼성 본관 구간은 두개 차로를 막고 집회 차량이 있습니다. 자정까지 도로 이용 어렵습니다. 밤 10시부터 내일 새벽 2시까지는 정부 서울청사 북측 두개 차로가 통제됩니다. 동일로 영동대교 방향 동일로 지하차도에서 군자교 교차로 구간 서행하고 있습니다. 고속도로 위 일부 구간에서 작업 중이거나 고장난 차량이 정차 중인데요.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 안성분기점 2차로와 5차로 차로에서 장애물을 처리 중입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향 무창포 갓길에서도 고장난 승용차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논산 천안고속도로 논산 방향 남공주나들목 오룡교 갓길에서 고장난 차량이 정차 중입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홍단영이었습니다.

0: 한 달에 보험료가 왜 이렇게 많이 나가지? 지금 쓸 돈도 없는데.
1: 매일 오후 4시 20분 굿모닝 굿나이프에서 무분별하게 가입한 여러 금융상품들을 확실히 정리해드립니다. 재무설계 전문 프로그램 굿모닝 굿나이프와 함께 있는 돈 현명하게 관리하는 방법 챙겨가세요.
2: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지금부터 민심 2016을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1: 네, 첫 전남 광주시장 도전자들의 어린 시절입니다. 골똘한 생각에 잠긴 아이와 카메라를 쳐다보는 아이, 둘 중에 왼쪽에 있는 아이가 앞서갑니다. 누구일까요?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후보와 국민의힘 이정현 후보였습니다. 예측 1위는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후보입니다.
2: 초가집 앞에 선 아이는 어려서부터 친화력이 좋았다고 하고요. 똘망똘망 큰 눈을 가진 아이는 장래 희망이 짜장면집 주인이었다고 하는데요. 두 아이 누구일까요?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후보와 국민의힘 김진태 후보였습니다. 두 후보 지금 경합을 벌이고 있습니다. 네, 후보들의 어린 시절과 함께한 출구조사 결과였습니다.

0: AI 미래기획 수석 하정우입니다.
1: 우리 하정우, 우리 하정우 수석이 ChatGPT 요새 대우 하정우보다 더 유명해졌다고.
2: 하정우가 잘생겼지?
3: 진짜 잘하는 전원하고 정말 진짜 잘해 내가 봐.
4: 제가 순한 맛 이재명이라고 했던 거고요.

0: 민주당 강원호 후보 91.4% 득표율 보이고 있습니다.
1: 대형 수산부를 부산으로 이전시키고
2: 대통령의 큰 결단이었습니다.
3: 의원 들어오자!
4: 전재수!
5: 파이팅!
4: 옳지구나! 무상진!
5: 파이팅!
6: 또 생각나고 그래서 알아줘 이게 바로 사랑이니까.
7: 개인적으로 우상호 형님 저보다는 나이가 무지하게 많은 줄 알았는데
8: 대통령 한 번만 바뀌었을 뿐인데 여기서 한 명 바뀌었을 뿐인데 성과로 받아보겠다.
9: 국률이 최고위원 몇 차인 줄 아십니까?
10: 2차인데요.

0: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 집행 정지가 필요하다고
1: 잡아오라 그랬습니다. 총으로 쏴서라도 죽이겠다고.
0: 반드시 저는 돌아옵니다.
2: 기상파 최고조사 부산 북구가 무소속 한동훈 후보 46.6%입니다.
3: 대응으로부터 당이 완전히 절연을 해야 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2: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 서울시장 지상파 출구조사 16% 나왔습니다.
4: 논리와 소신을 가지고 생각을 달리 먹었습니다.
5: 윤석열 대통령을 배신한 적도 없고
2: 부산시장 지상파 출구조사 김형준 박형준 후보 48.3% 나왔습니다.
6: 그거 지금 자세가...
7: 강원도 사람 김진태가 가면 어딜 가겠습니까?
2: 국민의힘 김진태 후보 48.7% 출구조사 나왔습니다.
5: 윤석열이라는 말로 자유하며 과거에 살고 있습니다. 민주당 일당 국가를 막는 일에 모두가 힘을 합칠 수 있도록
2: 국민의힘 유정복 인천시장 후보 45.5% 출구조사 나왔습니다.
8: YTN 개표방송 민심 2026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이제 투표가 끝난 지 2시간이 조금 넘었습니다.
9: 네, 오늘 선거 예측과 또 많이 진행되진 않았지만 개표 상황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 네, 광역단체장 예측 1위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시장 더불어민주당 정원호 후보가 51.4%로 우세로 예측됩니다.
11: 네, 경기지사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후보가 60.4%로 우세한 예측됩니다.
10: 인천시장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후보 53.7%로 우세가 전망됩니다.
11: 네, 대전시장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서태정 후보 55.9%로 우세로 집계됐습니다.
10: 충남지사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후보 52.1%로 우세가 예상됩니다.
11: 네, 충북지사 더불어민주당 신용환 후보 56.2%로 우세로 나타났습니다.
10: 세종시장 더불어민주당 조상호 후보가 64.3%로 우세로 예측됩니다.
11: 대구시장입니다. 국민의힘 추경호 후보 49.9%,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후보 49.1%로 경합으로 예측됩니다.
10: 경북지사입니다. 국민의힘 이철우 후보가 69.7%로 우세로 집계됐습니다.
11: 부산시장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후보 50.2%,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 48.3%, 경합으로 전망됩니다.
10: 울산시장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상욱 후보가 52.8%로 우세로 나타났습니다.
11: 경남지사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후보 54.3%로 우세로 나타났습니다.
10: 전남 광주시장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후보가 78.6%로 우세가 예상됩니다.
11: 전북지사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후보 48.5%, 무소속 김건영 후보 46.3%, 경합으로 예측됩니다.
10: 강원지사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후보 51.3%, 국민의힘 김진태 후보 48.7%로 경합으로 전망됩니다.
11: 제주지사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근 후보 62.2%로 우세로 집계됐습니다.
10: 네, 재보궐지역입니다. 부산 북구가 더불어민주당 하정우 후보 42.6%, 무소속 한동훈 후보 41.6%로 경합이 예상됩니다.

0: 네, 대표 상황입니다. 서울시장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원호 후보가 71.6%로 현재 1위입니다.
1: 경기지사입니다. 국민의힘 양향자 후보 49.1%로 현재 1위 보이고 있습니다.
0: 네, 인천시장 국민의힘 유정목 후보가 52.4%로 현재 1위입니다.
1: 대전시장입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 허태정 후보 67.2%로 현재 1위입니다.
0: 네, 현재 개표 1%도 진행되지 않은 가운데 충남지사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후보가 57.8%로 현재 1위입니다.
1: 충북지사입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 신용환 후보 55.7%로 1위입니다.
0: 세종시장입니다. 개표 0.7% 진행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도상호 후보가 51.1%로 1위입니다.
1: 대구시장입니다. 국민의힘 추경호 후보 60%로 현재 1위입니다.
0: 경북지사 현재 국민의힘 이철호 후보 70.8%로 1위입니다.
1: 부산시장입니다. 현재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 55.7%로 1위입니다.
0: 경남지사 국민의힘 박완수 후보가 51.8%로 1위입니다.
1: 전남 광주시장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후보 82%로 1위입니다.
0: 전북지사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후보가 53.5%로 현재 1위 보이고 있습니다.
1: 강원지사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후보 56%로 현재 1위 보입니다.
0: 제주지사 현재 개표 7.6% 진행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후보가 55.2%로 현재 1위입니다. 재보궐 개표 상황입니다. 대구 달성입니다. 국민의힘 이진숙 후보가 66.2%로 현재 1위 달리고 있습니다.
1: 광주 광산을입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 임문형 후보가 64.3%로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0: 전북 군산 김제 부안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후보가 65.8%로 현재 1위입니다.
1: 제주 서귀포입니다. 현재 국민의힘 고기철 후보 50.6%로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2: 네, 좀 더 자세히 분석해보겠습니다.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 김준우 변호사, 그리고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3: 안녕하세요.
2: 네. 저희가 앞서서 이제 지상파 출구 조사 결과와 함께 개표 상황도 살펴봤습니다. 개표는 사실 뭐 이제 막 시작됐기 때문에 사실 유의미한 수치라고는 볼 수 없겠고요. 저희가 이제 실시간으로 계속해서 개표 상황은 저희 화면 하단을 통해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일단 출구 조사 결과만 놓고 본다면은 민주당이 좀 우세한 압승의 느낌이 있는데요. 어떻게 분석하셨어요?
4: 네, 국민들께서 일 잘하는 이재명 정부에게 확실하게 힘을 실어주는 그런 출구조사 결과가 아닌가 이렇게 평가드리고 싶고요. 특별히 요즘 대한민국 경제가 굉장히 잘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수출도 그렇고 주가도 그렇고 앞으로 AI 시대에 굉장히 기대가 되는 그런 나라로 주목받고 있는데 이럴 때 지방정부들이 확실하게 국민들의 생활을 촘촘하게 좀 책임질 수 있도록 예. 이재명 정부와 손잡고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이 제대로 일하라 이런 이제 명령이 아닌가 이제 우선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내란 세력의 뿌리가 이제 정말 뽑히고 이제 일 잘하는 일잘러들이
5: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입니다.
4: 챙겨가고 실현시켜 나가는 그런 국민적 명령으로 알고 저희들도 더 성실하면서도 겸손한 자세로 일해야 되겠다 뭐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결과입니다. 오늘 이제 시작인데 예. 좀 더 이제 경합 지역도 있기 때문에 예.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2: 예, 그렇죠. 그러니까 여론조사 투표가 시작되기 전에 여론조사를 봤을 때도 그렇고 조금 이게 기울어진 그런 운동장 아니냐라는 예측도 상당히 좀 많았었는데 예. 그래도 지금 보면 경합 지역이 꽤 있어서 예. 국민의힘으로서도 아직까지는 좀 희망을 놓기에는 이르지 않나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6: 예, 물론 뭐 지금 말씀도 일리가 있고 공감하는데. 아무래도 지금 경합 지역 중에서 전북은 저희 당하고 관계가 없으니까 뺀다면은 네. 현재 한 3개, 4개 정도라 봐야 되는데 지금 출구조사를 보면은 경합지도 두 가지 출구조사 중에서 하나가 경합이고 하나는 오차범위 밖에 밀리는 결과들이 좀 있습니다.
2: 예.
6: 그러니까 이 자체를 본다면은 현재로도 지금 굉장히 전망이 좀

0: 쉬운 상황은 아니다고 판단이 되어서 아실 예. 거예요. 그리고 특히 저희가 지금 주목할 부분은 대구시장 선거의 지금 실제적인 출구조사 결과가 네. 거의 뭐 49대 49 이런 식으로 해서 1% 미만의 초접전으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국민들 중에서 대구시장 선거가 이런 정도의 결과가 실제로 나올 거라고 누가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 말은 저희가 지난번 계엄과 탄핵 이후에 대선에서 정권을 잃고 장동혁 대표가 대표가 되고 나서도 한 10개월 가까이 시간 흐르는 동안에 당을 정비해서 국민들의 신뢰를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이 사실 좀 있었거든요.
1: 예.
0: 그런데 저희 당이 그 과거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행적들을 보이고 또 이제 뺄셈 정치라고 하는 그런 말로는 보수 대통합이라고 하면서 실제로는 보수의 많은 지분을 차지하고 있는 한동훈 전 대표를 제명을 한다든지 또는 무소속 출마를 하는 것도 단일화도 이렇게 허용하지 않는 쪽으로 간다든지 이런 모습들이 실제로 보수가 한계를 가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 합쳐도 지금 저희 보수가 힘을 다 합쳐도 지금 이 선거가 불리한 상황이라고 봤는데 선거 끝까지 저희들이 힘을 합치는 모습을 보이지 못했습니다.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는 장동혁 대표와 당 지도부가 그런 혁신적인 방안을 제시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우리가 지금 뭐 남아있는 경합지에서 예. 국민의힘이 한 두석 이렇게 이제 얻는 결과가 온다 하더라도 대구가 보여주는 수치는 우리가 참패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1: 예.
0: 그래서 실제 이 여론조사 결과가 대구가 좀 차이가 나서 추경 후보가 좀 넉넉하게 이기는 결과로 만약 나와준다면 좀 다행이겠지만 말 그대로 뭐 저는 진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1: 예.
0: 이긴다 하더라도 숨 가쁘게 정말 긴장하면서 새벽까지 지켜보는 결과로 대구시장을 이긴다고 한다면 보수는 완전히 바닥에서 새로 시작해야 된다. 예,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2: 저희가 뭐 그 광역자치단체 그 부분에서 좀 봤을 때 단순히 과반을 차지한다고 이긴다고 보기엔 좀 어렵지 않습니까?
0: 예, 예,
2: 그래서
0: 예.
2: 각 당의 입장에서 좀 봤을 때 예컨대 한 몇 석 정도 이기면 또는 이렇게 뭐 수성을 하면 선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네요.
3: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는데 일단 내란 탄핵 이후에 이루어진 대선에서 지역 광역단체를 보면 이제 광주 전남이 통합됐으니까
2: 네네.
3: 이재명 후보가 1등을 했던 지역을 10개 지역으로 보고 김문수 후보가 서쪽을 다 1등을 했었습니다. 6개란 말이에요. 시작은 네. 10대 6에서 출발했다라고 보는 게 맞지 지난 지방선거 결과를 기준으로 해서 출발점으로 삼으면 안 될 것 같고요.
4: 김준우 변호사입니다.
3: 10대 6에서 얼만큼 됐냐. 그럼 그 10개월 동안 정성국 의원께서 이제 뭔가 진솔하게 성찰적 발언을 해주셨습니다만 사실 이제 여권의 전략보다는 야당의 무능과 분열이 좀 더 나쁜 결과로 좀 이어지는 후퇴하는 그러니까 그 제1야당 입장에서 후퇴하는 결과로 좀 이어지는 전망이 지금 밝혀지고 있는 거 아닌가
1: 예.
3: 그렇게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1: 예. 앞서 이제 대구 지역을 콕 찍어서 이제 설명을 좀 해주셨는데 그 이외 지역에 또 국민의힘으로서 좀 기대를 걸고 있는 지역이 어디가 있을까요?
5: 애초에 기대를 걸었던 지역이 이제 서울, 부산, 울산, 경남 등등의 지역이죠.
1: 예.
5: 그런데 지금 그 출구조사 결과를 보면은 서울은 경합지에서 벗어나 있는 것으로 보이고 다만 부산은 끝까지 좀 개표 결과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상파 3사 출구조사상으로도 2% 이내에 매우 동일한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다만 그런 경합지로 분류되는 부분들을 국민의힘이 모두 이긴다고 가정해 보더라도 지금 많아야 한 4곳 정도입니다.
1: 네.
5: 그런데 애초에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이 지방선거전을 시작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두 가지 요소가 있죠. 첫째, 장동혁 대표가 지난 2월 14일 조선일보 인터뷰에서 서울시장 선거와 부산시장 선거에 본인의 정치 생명이 달려있다라고 공언을 했습니다.
1: 네.
5: 그런데 만약에 서울과 부산에서 결과가 모두 좋지 못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엄정한 평가가 뒤따를 것으로 생각이 되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앞서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표현을 했죠. 그러니까 계엄이 있었고 탄핵이 있었고 정확히 현 정부 출범 1주년에 열린 선거입니다.
1: 네.
5: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에 그러면 그 기울어진 운동장을 국민의힘은 어떻게 평평하게 만들려고 노력해왔는가. 이 부분에 대한 평가가 있을 겁니다. 사실 오늘 이제 유권자들께서 표로서 보여주신 그 의사표시는 그런 노력이 대단히 부족했다라는 쪽에 가까운 것이 아닌가 싶어서 상당히 좀 무거운 마음으로 출구조사 결과를 보고 있습니다.
1: 예.
2: 네, 각 경합지를 좀 소개를 해주셨는데 저희가 자세하게 그 지역으로 가서 좀 저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대 승부처로 꼽혔죠. 서울시장 선거입니다. 일단은 당송 3사 출구조사에서는 정은호 후보가 이기는 것으로 나왔는데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셨어요?
6: 예, 지금 서울 시민들께서 이제 더 이상 이렇게 안전불감증도 심각하고 심지어는 본인이 약속했던 걸 거의 지키지 않았는데도 또 5선 욕심을 내는 오세훈 시장의 시대는 끝내야 되겠다. 일 잘하는 대통령과 함께 글로벌

0: 도시 서울로 가려면 일 잘하는 서울시장이 필요하겠다. 이렇게 확실하게 지금 보여주시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선거 와중에 우리 정원호 후보의 여러 가지 이제 오세훈 후보 측에서 퍼부었던 정치적 공세들로 조금 주춤하는 때도 있었지만 결국 제가 보기엔 GTX-A 철근 누락 사태하고 그리고 서소문 고가 차도의 붕괴 그 과정에서 오세훈 시장의 무능뿐만 아니라 이런 부패 혹은 무책임이 극에 달했구나라고 시민들께서 확실하게 인식을 하신 것 같고요.
1: 예.
0: 그 점이 이번
1: 김영배 민주당 의원입니다.
0: 승부가 갈리는 저는 갈림길이지 않았나 그 생각을 하게 됩니다.
1: 예. 오세훈 후보 입장에서도 마지막까지 뭐 눈물을 보이기도 하면서 좀 총력전을 펼쳤는데 글쎄요. 뒷심이 좀 부족했던 탓일까요? 어떤 패인을 아직까지 이제 모릅니다만 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출구조사 예측 결과로만 본다면은 어떻게 분석을 지금 하고
2: 우리
1: 계십니까?
2: 김영배 의원 말씀하신 대로 우리 안전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게 최근에 이슈가 되면서 일정 부분은 조금 불리한 요소로 작용했을 수도 있다고 저도 뭐
1: 정선국
2: 일정
1: 국민의힘
2: 공감을
1: 의원입니다.
2: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 서울 시민들은 우리가 최근에 그 수도권에서 저희 국민의힘이 많이 밀리는 경향이 많았잖아요. 그런데 그 계엄과 탄핵을 거치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당이 쇄신하는 데 있어서의 그런 역할이 약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중앙에 우리 그 분위기가 이 후보들에게 많이 미치거든요. 총선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앙에서 우리가 이렇게 좀 잘못 대처를 한다거나 이렇게 국민들의 신뢰를 잃어버리면 지역에 있는 분들이 아무리 열심히 후보들이 뛰더라도 이게 굉장히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오세훈 시장은 사전 출발점이 굉장히 불리한 상황이었어요. 국민의힘이 전반적으로 지지율이 완전히 바닥을 기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시장 선거에 도전을 했기 때문에 상당히 출발이 어려웠죠. 그리고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지금 좀잘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잘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정원호 후보를 거의 뭐좀 띄우다시피 했죠. 그걸 후광도 입었단 말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출발점이 벌써 늦게 시작을 했는데, 인물론으로 또 쇄신의 바람을 서울이라도 보이겠다는 독자적인 행보로서 승부를 걸었지만 이게 또 효과도 어느 정도 봤다고 생각을 해요. 많이 떨어졌던 그런 부분들이 좁혀지긴 했는데 아무래도 근본적으로 우리 당이 가지고 있는 국민들에 대한 실망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오세훈 후보의 그 선거 전략에도 불리하게 좀 작용하지 않았나. 그래서 어떤 단순히 이런 GTX-A 그 삼성역 구간 철근 누락 이런 사고로 인한 그런 부분이 많이 작용했다기보다는 지금까지 저희 국민의힘이 가져왔던 그런 어떤 국민들에 대한 여론들이 지금 우리 전반적으로 우리 후보들을 짓눌렀다. 이런 말씀을 솔직히 드리고 싶습니다.
3: 알겠습니다. 일단 뭐 지금 잠시 뒤에 저희가 또 계속해서 그 개표 결과를 알려드릴 테고요.
1: 지금 네분 말씀만 들어도 분위기를 알수 있는데 출구조사 결과에 양당 지도부도 상당히 엇갈린 분위기를 보이고 있습니다. 서울시청에 나가 있는 YTN 특별 스튜디오 연결해서 현재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0: 네, 서울시청 YTN 특별 스튜디오에서 계속 선거 상황 전해드리겠습니다. 정치부 황보혜경 기자와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황보 기자, 네. 앞서 지상파 방송 3사 출구 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이 11곳, 네. 그리고 국민의힘이 한 곳에서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고요. 접전이 네 곳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지금 당별로 분위기 어떻습니까?
1: 네, 먼저 민주당 지도부는 국회 의원회관에 마련된 개표 상황실에서 출구조사 결과를 함께 지켜봤습니다. 서울과 울산 등에서 우세, 대구에서 접전 결과가 나오자 상황실에선 환호와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내내 굳은 표정으로 지켜보다가 10여 분 뒤 자리를 떠났습니다. 경기 평택을 경합 예측은 장내에서 탄식이 흐르기도 했고요. 민주당은 이번 출구조사 결과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에게 국정 안정의 힘을 실어주는 민심이 확인됐다며 특히 중도층 표심이 결집했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또 전북지사 선거 접전 예측엔 민심을 겸허하게 받아들인다고 밝혔는데요. 만약 텃밭인 전북에서 처음으로 무소속 후보에게 자리를 내줄 경우 정청래 후에도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0: 네, 지금 저희가 정청래 대표 표정도 보여드리고 있는데 예. 끝까지 안심할 수 없다. 네, 이런 마음이 읽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예, 자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한 곳에서 우세한 걸로 나타났는데 네. 장동혁 대표를 비롯해서 지도부도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개표 방송을 이제 앞으로 지켜볼 것으로 보이는데 네, 이 출구조사 예. 예, 결과가 나왔을 때 이때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1: 예, 경북.

0: 들어가고, 그다음에 그 경선 자체가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여러 이제 시간이 지체되면서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일들이 벌어졌어요. 그래도 저는 사실 오늘 이 출구조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어떤 생각을 했냐면, 대구만큼은, 제가 부산에 있지만,
1: 네.
0: 대구만큼은 그래도 좀 차익을 벌려주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우리 김영기 의원님 말씀대로 갈아 끼울 때가 됐다 했지만, 그렇게 되면 저희 보수는 이제 어떻게 됩니까? 저희를 마지막으로 살려줄 수 있는 지역이잖아요. 그 회초리를 들고 야단을 치시면서도, 그래도 일단은 이 보수 정당, 특히 보수의 심장이란 대구에서 국민의힘을 지켜줘야 다시 새로운 정치를 할수 있는 것이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는 굉장히 정치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지역 아니겠습니까?
1: 예.
0: 그런 지역에서 지금 오늘 이 출구조사 결과가 나중에 어떤 실제적인 결과로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사실은 저에게 너무나 뼈아픈 상황이다. 그렇다면은 그래도 저는 마지막 기대는 합니다. 마지막 우리 결과로는 추경호 의원께서 후보께서 아마 승리해 줄 거라고 저는 기대를 하지만
1: 네.
0: 이것은 아까 추경호 우리 후보의 표정처럼 승리를 했다 하더라도 이건 반쪽의 승리다. 정말 우리 보수는 대혁신과 대개혁을 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2: 의원님이 지금 말씀해주신 뭐 대구에서만큼은 격차를 벌려줬으면 좋았겠는데라는 그 말씀 자체가 상당히 그 지역에서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지 않으셨나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만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3: 시민분들이
2: 네네
3: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셨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2: 네
3: 사전투표율이 가장 낮은 지역이었어요.
1: 그렇죠.
3: 근데 이거를 꼭 부정선거론 때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2: 어
3: 고민을 많이 한 거예요. 찍던 대로 찍어도 되나?
4: 김준우 변호사입니다.
3: 찍어도 될까? 말까? 고심이 되게 많았다는 거죠. 사실은 뭐 이따 얘기할 재보궐에서 평택도 투표율이 유달리 낮았어요. 격전지면 투표율이 높아야 됩니다. 근데 사전투표가 낮았다는 건 유권자들이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다는 거죠. 투표율이 이번에 10% 가까이 상승했고 60%를 찍는다고 지금 알려져 있는데 굉장히 높은 수치입니다. 대구가 지난 지방선거에 비해서 거의 20% 가까이 투표율이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된 것은 김부겸이라고 하는 한 정치인의 이제 서사인데 문제는 뭐 그렇게 될 수도 있죠. 변화와 보수를 동시에 택하는 절묘한 선택을 한다. 예를 들면 김부겸 후보가 아깝게 진다면 뭐 이런 해석도 가능하겠습니다만 좀 넘겨짚으면 만약 김부겸 후보가 지금 여기서 당선이 되면 갑자기 등장하는 그 민주당의 대권 성공 방정식, 영남 출신의 민주당 후보, 대구에서 이기는 후보, 그러면 이제 대선 주자가 되는 거고요.
1: 네.
3: 아니면 여기서 끝인지가 되게 묘하기 때문에 사실 요거는 지금 이것만 볼게 아니라 갑자기 대선 국면까지를 완전히 바뀌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끝까지 지켜볼 만한 곳이 아닌가 싶습니다.
1: 이번 선거가 여러 사람의 정치적 명운과 이어지는 그런 결과가 되는데, 글쎄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면 대구 지역 같은 경우는 인물론에서도 조금 밀렸다라고 봐야 될까요?
5: 일단 대구시장 선거가 아직 개표가 끝난 건 아니기 때문에 당락을 전제로 논의하진 않겠습니다만 적어도 지상파 3사 출구조사에 근접한
4: 송영은
5: 결과가
4: 전 국민의힘
5: 나온다면 그
4: 대변인입니다.
5: 부분에 의미는 사뭇 명확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대구 시민들께서도 보수의 재구성, 보수의 재탄생을 명하고 계신다. 그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예.
5: 대구에서 국민의힘이 대구시장을 지켜내더라도 그 차이가 1% 이내라고 하면 비유하자면은 목에 화살은 맞지 않았지만 투구끈은 끊어졌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둑으로 치면은 상대의 돌에 꽁꽁 둘러싸여서 두집 내고 간신히 산 겁니다. 그걸 사자성어로 생불여사라고 하거든요. 그러면은 그것을 이겼다고 좋아할 일은 아닌 것이죠. 저는 물론 앞으로 개표가 진행되면서 지상파 3사 조사보다 훨씬 더 많은 차이가 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어쨌든 현재 조사가 보여주는 그 현주소가 있고, 그리고 타사의 예측조사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은 결과가 지금 나오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제는 지금까지 국민의힘이 12.3 비상계엄 이후 1년 반 동안 걸어온 과정에 대해서 냉정하게 직시해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 그라운드 제로에서부터 새로 시작할 각오를 하지 않으면은 아마 다음에는 대구는 민주당에게 뺏기고, 대구뿐만이 아니라 이제 경북에 관해서 아마 똑같은 이야기를 하게 되는 날이 올것 같습니다.
1: 예.
5: 정말 그런 일이 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내일부터 모두가 신발끈을 다시 고쳐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 이번 지역을 조금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전북으로 좀 가서 얘기를 나눠보자면요. 원래 여야의 어떻게 보면 여당이죠. 텃밭이라고 볼수 있었는데 사실 뭐 경합지로 분류되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이번에 원래는 이제 지난 여론조사에서는 무소속 후보의 어떤 그 승리도 예측이 많이 됐었던 그런 곳인데 이번에 나온 지상파 3사의 출구조사 결과는 좀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6: 예, 우선 뭐 우리 당 지도부가 공천 관리 과정에 미흡으로 인해서 전북 도민들의

0: 상당한 질타를 받은 셈이기 때문에 이거는 당 지도부의 냉정한 자기 평가와 반성이 우선 있어야 될것 같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싶고요.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현직 도지사가 현금을 청년들에게 나누어 주는 장면을 전 국민이 봤는데 그 후보를 공천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다만 이제 그 과정에서 뭐 제명을 너무 빨리 했다, 또 형평성에 어긋난다 이런 이제 지적들 때문에 지금 논란이 있어 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과정을 앞으로 우리가 아무리 우리 지역의 텃밭이다 뭐다 해도 국민들 시민들이 정말 무섭다라는 교훈을 확실하게 얻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결국 이재명 정부가 일을 잘하는 데다가 지금 새만금에 현대자동차를 비롯해서 한 10조 정도 지금 투자 계획을 발표를 하고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힘 있는 집권 여당 후보에 대한 기대가 반영된 지금 투표 혹은 뭐 사전투표 이제 조사 결과가 아닐까 좀 그렇게 평가가 됩니다.
1: 지금 8시 36분을 지나고 있고요. 투표가 마감된 지 2시간 30분이 이제 지나고 있는 겁니다. 저희가 지금 화면으로도 이제 개표 상황을 조금씩 보여드리고 있는데 아직까지 개표 초반이고 저희가 지금 말씀을 나누는 전제는 지상파 출구조사 결과를 가지고 말씀을 드린다라는 점을 분명히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김건영 후보와 접전을 벌이고 있는 상황인데 이 전북 지역의 결과에 따라서 민주당의 당권도 상당히 좀 변화가 있지 않겠습니까?
2: 근데 지금 사실 아까 정선국 의원이 대구 얘기한 거랑 똑같은 이야기가 전북에인 거거든요. 이건 지금 이미 이 정도 접전인 것 자체가 정청래 대표 리더십에는 큰 흠집이 난건 맞습니다. 뭐 그게 연임이 어떻게 될지는 지금 예정하고 단정할 문제는 아닙니다만 적어도 그런 건 사실이고요. 민주당이 이제 분열됐을 때 2006년 기준으로 열린우리당이 유일하게 이긴 데가 전북입니다. 광주 전남도 그때 새천민주당이 가져갔어요. 그러니까 전북이야말로 한 번도 안 바뀐 곳인데 여기서 이렇게 접전이 있다라는 거는 사실 만약에 그때 안호영 의원이 1% 차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안호영 의원이 만약에 이원택 의원을 당내 경선에서 이겼다면 사실 또 이런 일이 없었을 거라는 되게 또 재밌는 가정이 있을 수는 있거든요. 어쨌든 그냥 함부로, 그러니까 호남은 한 번씩, 뭐, 그게 안철수의 이름이든 조국의 이름이든, 이번에 김관영의 이름이든, 민주당이 너무 폭주하는 걸또한 번씩 이렇게 회초리를 드는 그 호남 유권자의 그 전략적 판단은 여전히 좀 살아있는 것 같다. 이렇게 좀 일단은 평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3: 자, 이번엔 부산으로 좀 가보겠습니다. 부산시장 선거 이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사실 뭐 계속 접전이다 이런 얘기는 나오긴 했는데, 막상 출구조사를 딱 까보니까 또 접전으로 나오긴 한것 같아요.
4: 제가 부산에서 계속 있었지 않습니까? 제가 한 보름 가까이 부산에서 계속 있고 못 올라왔어요, 서울에. 왔는데, 박형준 부산시장과 선거 유세도 여러 번을 다녔고, 또 여러 이야기도 많이 나눴습니다. 저희가 이제 분명한 것은 좀 차이가 벌어져 있는 데서 시작을 했지만, 많이 이제 추격을 했고, 접전까지 갔다는 것은 여러 결과를 통해서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는 상황에서 부산도 지금 사실 기대를 좀 가지고 있긴 합니다. 우리 부산 같은 경우는 저도 늘참 대단하다 생각하는 게 지난 총선에서도 민주당이 한 7, 8석 가져간다고 거의 뭐 선거 전날까지 이야기가 나왔었거든요.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그 18개 중에 17개를 저희 국민의힘의 춤으로 인해서 개헌 저지선을 예,
3: 총선에서
4: 총선에서
3: 출구조사가
4: 그랬죠.
3: 좀 많이 틀렸죠.
4: 그렇죠. 그 정도로 부산은 마지막 결집이 강한 곳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그 여론조사 공표기간 끝나기 그 시점만 하더라도 박형준 시장이 그 이긴다는 여론조사는 사실 없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끝까지 최선을 다했던 이유는 우리 부산의 유권자들께서 반드시 마지막 결집을 할 것이다. 특히 대구와 마찬가지로 부산도 보수에 대한 그런 어떤 강한 그 표현을 하시는 또 지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오늘 이래 접전으로 또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또 다른 기관에서 여론조사는 또 오차범위 밖으로 지금 벌어지는 게 나왔기 때문에 지금 접전이라 나오는 지역들도 조금 불리한 여건에서의 접전으로 보이기 때문에 지금 사실 좀 결과가 잘 나오기를 마음으로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부산시장 선거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런 어떤 수치를 다 떠나서 지금까지 보여줬던 부산 시민들의 투표 성향과 보수를 향한 마지막 애정을 보인 지역이기 때문에 끝까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1: 부산시장이 경합으로 나왔는데 전재수 후보 같은 경우에 그 전에 이제 국회의원으로서 부산에 좀 많이 지역 민심을 다졌다라고 했었는데 이번 결과 이제 경합으로 나.

0: 맞거든요. 물론 이제 그 직전에 여론조사에서 좀뭐 다르게 나온 부분들도 있습니다만 어떻게 좀 전반적으로 평가를 하세요?
1: 저는 전재수 후보가 이길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저도 고향이 부산이지만 여러 번 지원 유세도 가고 하면서 보니까 전재수 후보가 특이한 게요. 부산 북구갑에서 네번 선거를 치러서 2승 2패
0: 네.
1: 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한 번도 안 떨어지고 계속 지지율이 올라갔습니다. 굉장히 집요하고 아주 한다면 하는 그런 후보인데 이번에 HMM 본사 옮긴 거라든지 해수부도 옮겨갔지 않습니까?
0: 네.
1: 한다면 한다. 이게 이제 부산 사나이들 이런 이제 느낌 같은 거를 주면서 저는 굉장히 호평을 받고 있다고 보고요. 또 한편으로는 부산 북구 이제 선거에서
0: 네.
1: 보수가 분열되어 있는 모습이 그대로 드러났고 그게 박형준 후보가 사실은 이게 이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둘다 먹으려고 하다가 사실은 때를 놓치고 기회를 놓친 것으로 그렇게 평가가 됩니다. 그러다
0: 네.
1: 보니까 지금 부산 북구의 분열 현상이 그대로 저는 부산시장 선거에서도 이 응집력이 떨어지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났고 그게 지금 부산시장 결과로 저는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마지막에 이명박 대통령까지 가서 하는데도 이명박 대통령이 과연 지지율이 더 높은 한동훈을 밀어주는 것인지 아니면은 박민식을 밀어서 오히려 한동훈을 떨어뜨리려고 한 것인지 부산 사람도 헷갈리게 하는 이런 것까지가 겹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전체적으로 보면 부산이 아까 이야기했던 서울, 대구 이런 지역에서의 이제 이 장동혁 대표를 중심으로 한 지도부의 윤허게임 폭주 이런 것에 대한 어찌 보면 집약판이다
0: 네.
1: 그렇게 보여서 저는 전재수 후보가 결과적으로 이기지 않을까 이렇게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2: 네. 말씀해주신 그 부산 북갑이 원래는 이제 3파전 양상을 좀 보였었는데 막상 출구조사를 보면 일단은 좀그 2파전 양상으로 저희가 좀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어떻게 보면 한참도 보기 어려운 좀 혼전이 예상이 되는데 좀 어떻게 평가하고
3: 이
2: 계십니까?
3: 지역은 정말로 개표를 끝까지 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상파 3사 출구조사에서는 하정 후보가 1% 앞서는 걸로 경합지로 분류되긴 했는데 또 다른 조사가 있죠. 지금 뭐 JTBC가 발표한 그 예측 조사에서는 한동훈 후보가 10.5% 앞서는 걸로 나왔어요. 그러면은 두 조사 중에 어느 하나는 틀린다는 이야기인데 이건 결국은 개표 결과를 보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0: 네.
3: 다만 이 지역에는 중요한 변수가 하나 있어요. 뭐냐면은 사전 투표가 전체 투표에서 차지하는 비율입니다. 지금 제가 현지에서 들어온 그 통계를 보니까 총 83,041분이 투표하셔서
2: 네.
3: 부산 북갑 지역의 잠정 투표율이 한 70.67% 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산 북구 전체는 지금 잠정 집계가 70.2%인데
2: 네.
3: 북갑은 그것보다 더 높아요. 그런데 이 중에서 지금 사전 투표를 하신 분들의 숫자가 거소 투표 까지 합해서 3만 350명입니다. 그러면은 36.5%거든요. 투표하신 분들 중에. 그런데 사실은 사전 투표의 본 투표와 경향이 근래 선거에서는 좀 강하게 진행이 되면서 22년 지방선거 때는 투표하신 분들 10분 중 4분이 사전 투표를 하셨고 24년 총선 때는 100명 중에 47명이 전국적으로는 사전 투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대선에서는 100분 중에 45분이 사전 투표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 부산 북구갑에서는 본 투표에서도 굉장히 투표율이 많이 올라가면서 사전 투표가 상대적으로 많이 희석됐습니다.
0: 예.
3: 그러면은 아시다시피 이제 출구조사에서는 사전 투표는 직접적으로 투표소 주변에서 출구조사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전화 면접조사 등등을 통해서 조사를 한 다음에 일정하게 여론조사 전문가들이 값을 넣어서 보정을 하죠. 그 부분을 어떻게 보정했는지가 관건입니다. 즉 사전 투표가 전체 투표에서 차지하는 비율 그리고 그 경향성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보정했는지를 저희가 당장 알 길이 없기 때문에 결국 이 부분은 최종 개표 결과를 지켜보는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0: 예. 자, 이번에는 민심 스테이지 연결해서 이번 지방선거 개표 상황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심층입니다. 현재까지 지방선거 개표 결과 정리해보겠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현재 11곳의 광역단체에서 앞서가고 있습니다. 서울시장을 비롯해서 대전시장과 충남지사, 충북지사, 그리고 세종시장과 부산시장, 울산시장,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전북지사와 강원지사, 그리고 제주지사에서까지

0: 현재 1위를 달리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국민의힘 상황도 보시죠. 현재 다섯 곳에서 앞서가고 있는데요. 경기지사 양양자 후보를 비롯해서 인천시장과 대구시장, 경북지사, 경남지사까지 다섯 곳의 선거에서 이 시각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1: 네, 전체적으로 16개 시도 지도와 함께 다시 보겠습니다. 서울은 푸른색, 경기도는 붉은색, 그리고 경남과 경북 붉은색 가운데 부산과 울산 푸른색으로 더불어민주당이 11곳, 국민의힘이 현재 5곳에서 앞서가고 있는데요. 4년 전 지난 지방선거와 비교해보면 어떨까요? 함께 보시죠. 2022년엔 국민의힘이 17개 시도 가운데 서울을 포함해 12곳의 자치단체장을 가져갔습니다. 지금의 민주당이 경기와 호남을 포함해서 5곳에서만 승리를 했던 건데요. 당시에는 여당의 압승이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 이후 3개월 만에 치러진 지방선거라 여당의 허니문 선거였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0: 네, 현재 이번 선거 결과를 한번 보시죠. 네, 과거 지방선거 결과를 보겠습니다. 네, 네. 1995년 1회, 그리고 1998년 2회, 2002년 3회, 2006년 4회 지방선거 결과를 현재 저희 미디어홀에 띄워드리고 있습니다.
1: 네, 1회 때는 야당이 8곳, 2회 때는 10곳, 그리고 3회와 4회만 해도 야당이 10곳 넘게 가져갔기 때문에 1, 2, 3, 4회 초기 지방선거만 해도 여당의 무덤이라고 불렸습니다. 그런데 1, 3, 4회 지방선거를 보면 당시 여당의 무덤이라고 불렸던 이유가 있는데요. 모두 정권 말이나 차기 대선 직전에 치러졌다는 겁니다. 대통령 임기 말이다 보니 레임덕 현상과 맞물리면서 정권 심판 성격이 더 강해졌던 겁니다.
0: 네, 그런데 대선 직후에 치러진 2회의 결과는 좀 달랐습니다. 숫자에 함정이 있는 점을 봐야 하는데요. DJP 연합으로 자민연이 공동 여당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네, 야당의 4곳이 실제로는 여당인 셈이어서 여당이 승리했습니다. 전분초에 여당이 이겼다는 뜻입니다. 네, 5회와 6회 지방선거 때는 여당과 야당 자치단체장 수가 비슷한 걸 보실 수가 있고요. 2018년 7회부터는 반대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네, 야당이 아니라 여당이 대부분 지역에서 광역단체장을 싹쓸이한 겁니다. 2018년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의 영향이 컸고요. 대선 직후 집권 초기여서 여당에 유리했습니다. 네, 윤석열 전 대통령 당선으로 정권이 뒤바뀐 직후에 치러진 2022년 지방선거도요. 당시 여당이었던 국민의힘이 12곳의 광역단체장을 다시 가져왔습니다. 탄핵 사태를 거치면서 지방선거 시기가 대선 직후로 바뀌었고 지방선거가 여당의 무덤이란 건 이제 옛말이 된 겁니다. 네, 이번엔 어떨까요? 현재까지의 개표 결과를 보면 16곳의 광역단체 중에 여당인 민주당이 11곳에서 앞서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5곳으로 그 뒤를 쫓고 있는데요. 이제 지방선거는 여당의 무덤이 아닌 야당의 무덤이란 말이 정설이 되는 분위기입니다.
1: 11명의 장수들 보겠습니다. 모두 국힘을 상징하는 붉은 갑옷이죠.
0: 네, 이번에는 성을 함락하려는 11명의 장수입니다. 민주당을 상징하는 푸른 갑옷 일색인데요. 한 명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자, 먼저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입니다. 헌정 사상 첫 4선 광역자치단체장으로 5선에 도전했습니다. 여기에 맞붙는 상대, 바로 정원호 서울시장 후보인데요. 서울 성동구청장을 석 차례나 연임한 뒤 서울시장에 처음 도전했습니다. 이 시각 개표 상황 살펴봅니다. 현재 정원호 민주당 후보가 63.3%로 앞서가고 있습니다.
0: 네, 인천시장에 도전한 유정복 후보입니다. 두 차례 당선됐고 이번이 3선 도전인데요. 이에 맞서는 상대 박찬대 후보입니다. 연수갑 3선 의원으로 시장에는 처음으로 도전했습니다. 네, 시각 인천 시장률이 박찬대 후보가 49.8%로 약간 앞서갑니다.
1: 대전으로 가봅니다. 대전시장에는 민주당 이장호 후보가 도전합니다. 재선에 성공하면 대전에서 20년 만에 연임 시장이 되는데요. 이에 맞서는 상대 허태정 후보입니다. 민선 7기 대전시장이었는데 4년 만에 재대결이 성사됐습니다. 이 시각 1위 살펴보겠습니다.

0: 시각 대전시장 현재 1위 국민의힘 이정호 후보가 49.8%로 앞서갑니다.
1: 네, 다음은 김태흠 충남지사 후보입니다. 보수정당 3선 국회의원 출신인데요. 충남지사 연임에 도전했습니다. 상대는 박시현 후보입니다. 민주당 재선 국회의원 출신이고요.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을 지냈습니다. 네, 충남지사 현재 1위 보시죠. 현재 박시현 민주당 후보가 57.7%로 앞서고 있습니다.
0: 이번엔 누굴까요? 충북지사 재선에 도전하는 김영환 후보입니다. 국민의힘 공천에서 탈락했다. 법원의 가처분으로 기사회생했습니다. 상대는 신용환 후보가 맞서고 있습니다. 기업가 출신으로 국민의힘에서 정치를 시작했다. 지난 총선 때 민주당에 영입됐습니다. 충북지사 개표 상황 살펴봅니다. 현재 1위 민주당 신용환 후보가 53.8% 득표했습니다.
1: 세종시장에 도전한 최민호 후보입니다. 국민의힘에서 험지로 꼽히는 세종에서 민주당 후보를 이기고 시장을 지낸 바 있습니다. 네, 상대는 조상우 후보입니다. 전 세종시 경제부시장으로 현 정부 국정기획위원으로 활동했습니다. 네, 개표 상황 보겠습니다. 세종시장 현재 1위 민주당 조상우 후보가 53.4% 득표했습니다.
0: 이번엔 경북지사 선거 살펴봅니다. 이철호 후보, 국민의힘이 한 번도 진 적 없는 보수의 아성, 경북지사 3선에 도전합니다. 상대는 더불어민주당 오중기 후보입니다. 경북에서 민주당 후보로 7번째 도전인데 이철호 후보와는 8년 만에 재대결입니다. 현재 1위, 이철호 후보가 69.9% 득표 중입니다.
1: 부산시장에 도전한 박형준 후보 이어서 보겠습니다. 이번이 3선 도전인데 지난 선거 때 역대 부산시장 최다 득표율을 기록했습니다. 네, 이에마솔 후보 전재수 후보입니다. 민주당의 험지인 부산에서 부산 특구갑 3선 의원을 지냈죠. 네, 이번 선거에서 접전이 예상되던 부산시장 현재 1위 전재수 후보 52.1%로 앞서갑니다.
0: 이번엔 울산입니다. 김두겸 울산시장 후보, 국민의힘에서 단수 공천을 받아 일찌감치 재선 도전에 나섰는데요. 이에 맞서는 상대방, 민주당 김상욱 후보입니다. 재작년 국민의힘 국회의원으로 당선됐지만 계엄과 탄핵 사태 이후 지금은 민주당이죠. 울산시장 1위 살펴봅니다. 현재 김상욱 후보가 59.5% 얻으면서 앞서가고 있습니다.
1: 이어서 재선에 도전하는 박완수 경남지사 후보입니다. 3선 창원시장을 거쳐 지난 지방선거 때 경남지사 당선에 성공했습니다. 도전장을 던진 사람 김경수 경남지사 후보입니다. 2018년에 경남지사를 역임했죠. 전현직 경남지사 간의 맞대결이 성사됐습니다. 이 시각 경남지사 1위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후보가 49.4%로 2위고요. 1위는 박완수 후보입니다.
0: 마지막으로 강원지사에 도전하는 김진태 후보입니다. 지난 지방선거 때 12년 만에 보수정당 소속으로 도정을 탈환했는데요. 여기에 4선 의원 우상호 후보가 맞섭니다. 대통령 정무수석을 내려놓고 민주당 1호 공천을 받았습니다. 강원지사 개표 결과 살펴봅니다. 현재 1위는 54.2% 득표 중인 민주당 우상호 후보입니다.
1: 네, 수성이냐 공성이냐 민심은 어느 후보에게 성문을 열어줄까요? 민심 스테이지였습니다.
2: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 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3: 코리아 트렌치
2: 코리아 트렌치
4: 합성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조달 우수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3: 합성목재 예스팀바
4: 경동산업 주식회사
5: 지금까지 민심 2026을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6: 이 메시지는 2026년을 살았던 당신들에게 전하는 22세기의 기록입니다. 당신들이 남긴 유산 덕분에 우리의 하루는 플라스틱과 함께 시작됩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의 90%는 미세 플라스틱으로 오염되었고 해양 생태계는 붕괴되었습니다. 당신들의 편리함이 우리에게는 생존 자체가 되었습니다. 당신들이 무심코 버린 플라스틱은 강물을 따라 바다를 병들게 할 뿐 아니라 땅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우리가 먹는 식재료의 근원마저 오염시켰습니다.

0: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당신들이 남긴 쓰레기 더미 속에서 생존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희생이 아니라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숙명이었습니다. 당신들의 시대에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단 한 번 쓰고 버려질 미래를 거부하고 영원히 지속될 푸른 지구를 위한 행동에 바로 지금 당신들의 시대에 함께해 주세요.
1: YTN 라디오 기후위기 극복 캠페인은 글로벌 뉴스리더 연합뉴스와 함께합니다.
2: 반갑습니다. 경기도의 의자 김진경입니다. 1420만 경기도민의 삶을 지키겠다는 약속으로 출발한 제11대 경기도의회가 어느덧 4년 여정의 뜻깊은 마무리를 준비합니다. 치열하게 고민한 수많은 조례와 정책은 도민 여러분의 더 나은 내일을 위한 쉼없는 노력이었습니다. 남은 시간 또한 처음 마음 그대로 도민 삶 가까이에서 더 낮게, 더 깊이 살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3: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4: YTN 라디오 캠페인 생명, 그 소중함을 위하여.
5: 안녕하세요. 개그맨 남희석입니다. 혹시 천명 지킴 프로젝트라고 들어보셨습니까? OECD 회원국 중 자살률 1위라는 오명을 싣기 위해 정부가 올 한 해 소중한 생명을 1,000명 이상 더 지키겠다 나선 겁니다. 저도 생명대사라는 이름으로 동참하고 있습니다. 자살의 주 원인 중 하나는 혼자라는 고립감이라고 합니다. 저는 전국 노래자랑을 진행하면서 대한민국 방방 곡곡을 다니며 많은 어르신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함께 눈 맞추고 웃고 울어주는 노래자랑 무대처럼 여러분도 뜨거운 생명의 박수로 천명 지킴 프로젝트를 응원해 주시면 어떨까요?
4: YTN 라디오 캠페인 생명, 그 소중함을 위하여.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와 안실련이 함께합니다.
6: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YTN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내일 새벽 제주를 시작으로 오전에는 전국으로 비가 확대될 텐데요. 소나기라 짧은 시간 안에 강하게 쏟아지는 곳이 많겠습니다.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고 우박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시설물 관리 잘 해주시고요. 경기 동부와 강원 내륙과 산지, 충북 북부와 경북 북부 지역은 시간당 30mm 안팎의 매우 강한 비가 쏟아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피해 없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사고 소식 전해드립니다. 동부간선도로 성수분기점 방향 장안교에서 군자교 구간 3차로에서 사고 처리 중입니다. 의정부 방향은 녹천교에서 상계교 구간 서행 중이고 북부간선도로 종암분기점 방향 묵동나들목에서 하월고 구간 서행 중입니다. 올림픽대로 공항 방향 한남대교에서 동작대교까지 서행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독립기념관 부근 갓길에 고장난 차량이 정차 중입니다. 서천 공주고속도로 공주 방향 가덕터널 부근 갓길에도 고장난 대형 버스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판교 방향 장수 부근 갓길에도 고장난 차량이 있습니다. 광주원주고속도로 원주방향 초월터널에서 양동터널 구간 2차로에서 작업하고 있고요. 곤지암 3터널에서 흥천이포 가는 길 1차로에도 작업 있습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홍단영이었습니다.

0: 안녕하세요. 저는 AI 데이터 잡기 DJ 에어입니다. 여러분과 소통하며 더 알아가고 싶어요. 평일 오후 1시 저와 함께 해주실래요? YTN 라디오에서 AI가 온에어 됩니다. YTN 라디오 온에어.
1: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2: 지금부터 민심 2026을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중앙선관위원회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

0: 네, 사과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1: 투표용지 부족으로 국민 여러분께 큰 혼란과 심려를 끼쳐드렸습니다. 소중한 주권을 행사하기 위해 투표소를 찾아주신 국민께 불편을 드리고 엄정한 선거 관리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한 점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며 깊이 사과드립니다. 선관위는 해당 사실을 인지한 즉시 투표용지가 부족한 투표소로 투표용지를 이송하였으며 해당 투표소에서 대기 중인 유권자는 마감 시각이 지나더라도 정상적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안내하였습니다. 중앙선관위는 이번 사안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으며 개표가 종료되는 즉시 일부 투표소의 투표용지가 부족했던 원인과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하여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미흡한 준비와 대처로 실망을 드리게 되어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0: 지금 이 상황과 관련해서 많은 궁금증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모든 투표소의 투표를 마치고 개표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투표용지가 부족한 투표소, 해당 투표소에 추가 이송된 투표용지 수, 투표 마감까지 지연된 시간 등을 상세하게 파악할 수가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점을 양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개표가 종료되는 즉시 해당 자료를 확인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선거일 투표용지 인쇄 매수 결정과 관련된 규정, 투표용지 부족 사항을 인지하게 된 경위 이후 조치한 상황에 대해서는 소관실 국장이 현재까지 파악된 범위 내에서 최대한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네, 허철은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의 입장 표명 들어보셨습니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 국민께 혼란과 심려를 끼쳐드려서 죄송하다고 하면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지금 이 투표는 어쨌든 정상적으로 투표 시간이 지난 이후에도 마무리될 수 있도록 했고 이후에 원인을 분석해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지금 관련해서 국민의힘 송원석 원내대표도 입장 발표를 하는데요. 현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2: 소리가 안 들리는데?
3: 선관위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민의힘 송원석 원내대표가 긴급 기자회견을 할 예정입니다.
1: 네, 지금 현장에서 국민의힘 송원석 원내대표가 투표용지 부족과 관련된 긴급 기자회견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지금 오디오 상태가 좋지 않아서 아직 시작이 되지 않았는데요. 네, 들어보겠습니다.
4: 오늘 서울에서 투표용지 부족으로 투표를 하지 못하는 전대미문의 사태가 발생하였습니다. 그 피해 규모가 상당히 크고 지금으로서는 어느 정도 피해 규모인지 파악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서울뿐만이 아니라 지금 인천에서도 유사한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선관위에서는 투표율이 높아져서 발생하는 일이라고 해명했는데 전혀 납득할 수 없는 해명입니다. 투표율이 훨씬 더 높은 지역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예산 체계상 유권자 숫자 플러스 알파만큼 투표지를 인쇄할 수 있는 예산이 이미 반영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예산 어디로 갔습니까? 1시간 이상 투표를 못하게 되면 사실상 개인적인 일정이나 건강 등 일신상의 사유로 인해 투표를 못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중대한 투표권 침해, 참정권 침해입니다. 그리고 투표용지를 다른 곳에서 급하게 이송해오는 과정에서 정상적인 투표지 관리가 되는지 여부에 대한 의구심도 매우 큽니다. 18시 이후에 투표를 진행하게 되면서 출구조사 결과가 투표에 영향을 미칠 개연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조금 전 선관위에서 사과 메시지를 냈는데 이것은 단순히 선관위에서 사과한다고 끝낼 수 있는 사안이 전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단순히 몇몇 사람의 불편과 심려의 문제가 아닙니다. 선거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훼손하는 심각한 사안입니다. 더 이상 이 선거가 정상적으로 진행되기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 많은 국민들의 지적입니다. 서울 선거는 이대로 진행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지적하는 바입니다. 게다가 지금 이런 상황에서 서울의 잠실 7동 제2투표소에서 아직 투표를 대기 중인 시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투표함을 회수하려고 해서 지금 시민들과 경찰이 대치 상황에 있다고 합니다. 명백하게 불법적인 투표함 회수 시도라고 보입니다. 중앙선관위에 분명히 요구합니다. 서울선거 개표 지금 즉시 중단하기 바랍니다. 공직선거법 제196조에 의해서 선거를 연기할 것을 정식으로 요구하는 바입니다. 한 가지 덧붙이겠습니다. 지난해 독일 베를린 지방선거에서 독일 헌법재판소가 선거 당국의 총체적 부실 운영이 투표권 행사를 방해하고 선거 결과를 왜곡했다는 사유로 선거 전면 무효를 선언하고 재투표를 명령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서울뿐만이 아니라 인천 등 다른 지역에 대해서도 피해 상황을 파악하는 대로 입장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번에 투표용지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해서 선거를 투표를 정상적으로 진행하지 못한 유권자 여러분들께서는 국민의힘 선거 상황실로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상황을 종합해서 다시 한번 입장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 네, 투표용지 부족과 관련해서 송원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강력한 질타의 기자회견 보셨습니다. 전대미문의 사태가 발생했다라고 하면서 이번 선거 개표를 즉시 중단해야 된다. 서울 지역의 선거 개표를 즉시 중단해야 된다. 그리고 선거를 연기할 것을 정식으로 요구한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 민주당에서도 조승래 총괄선대본부장이 입장을 밝혔습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서울 선관위에 강한 유감을 표명을 했고요. 그리고 유권자들은 차분하게 기다리면서 꼭 투표를 해달라라고 당부를 하기도 했습니다. 뭐 여야 할 것 없이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 선관위의 책임을 질타하는 그런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요. 앞서 이제 선관위에서 뭐 사과를 하고 고개를 숙이긴 했습니다만은 이 부분에 대해서 송원석 원내대표는 상당히 강력한 어조로 지금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 상황이 어디까지 좀 파장이 미칠까요?
2: 그리고 지금 민주당 발표 같은 경우는 유감은 표현은 했지만 예. 투표를 차분히 해달라는 쪽으로 그렇죠.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국민의힘 입장하고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네. 이 사태에 대한 뭐 잘못했다는 말은 하지만 선거를 다시 하자는 말하고는 차원이 완전히 달라요. 네. 송원석 원내대표의 말씀은 지금 하신 말씀을 보면 이게 서울 선거 자체를 일단 중단하라. No. 개표를 중단하라. 중단하고 연기하라고 했습니다. 네. 그 말은 지역을 서울로 특정을 했습니다. 인천 같은 경우는 아직 어느 정도 숫자가 어느 정도 지역에서 나온지 파악이 안 되기 때문에 추후에 밝히겠다 했습니다. 네. 그러면 서울은 지금 이게 특히 국민의힘의 지지층이 좀 강하다고 좀 그래도 표현할 수 있는 송파 지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네네. 이런 일이 이렇게 났기 때문에 네. 이게 지금 투표 결과가 어느 정도 차이가 좀 난다 하더라도 어떤 또 조직적인 그런 부정이 있었을지 모르기 때문에 네. 이 선거에 대해서 분명히 그냥 넘어갈 수 없다. 전대미문의 사건이다. 그래서 강력한 지금 요청을 지금 한 걸로 알고 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 일이 어디까지 지금 파장이 미칠지 좀 우려가 되고요. 특히 서울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까지 이런 요구가 나오게 되면 정말 이 선거 제도 시스템 자체에 대한 국민 신뢰가 떨어지면서 앞으로 우리가 이런 선거를 제대로 진행할 수 있을까에 대한 정말 걱정까지 하게 되는 심각한 상황이라고 봅니다.
5: 네, 저희 말씀드리는 가운데 속보가 또 하나 들어와서요. 자,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가 이번에 투표용지 부족으로 인해서 이제 투표가 지연된 서울 잠실 7동 제2투표소에 대해서 대기표를 받은 그 투표자들에 대해서 한해서 밤 10시까지 투표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1: 앞서 이 지역에서 투표 용지가 부족해서 투표를 못했고 그리고 선거 도착하는 대로 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했는데 일단 선관위에서는 투표를 10시까지 연장해서 대기번호를 받은 유권자에 한해서 투표를 계속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조치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이 공교롭게도 송파 지역이다 보니까 국민의힘이 조금 유리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어서 더 이렇게 좀 강력한 입장을 표명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6: 맞습니다.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고요. 예. 그다음에 이 선거가 엄연히 전국 동시 지방선거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머릿속에서 서울시 시장 선거만 자꾸 떠올리고 있는데 네. 서울시장 선거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구청장 선거, 광역의원 선거, 기초의원 선거, 또 정당 비례투표까지 있습니다. 교육감도 있죠. 그러면은 어느 선거의 층위에서 저 투표 용기 부족 사태로 인해서 선거에 영향을 받았을지는 헤아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서울시장 선거에서 몇 퍼센트 차이로 벌어진다면은 저 사태 때문에 당락에 영향이 미치진 않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지는 몰라도 만약에 저 지역의 기초의원 선거에서 10표나 20표 차이가 나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 기초의원 선거는 선거 무효가 되어야 해요.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매우 상식적인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지금 양당의 현역 의원께서 이 스튜디오에 나와 계시니까 제가 좀 각 당에 돌아가셔서 이런 부분을 살펴주십사 하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서도 이것이 선관위원장이나 사무총장 차원에서 책임지고 끝날 문제는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네. 2022년에 그 코로나 시국에서 소쿠리 투표 사태 때 노정희 선관위원장이 결국은 책임지고 사퇴를 했죠. 네. 하지만은 그 당시에 선거정책실장은 정직 3개월 받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1급 상당의 충북 선관위 상임위원이 됐는데 지금 이 선관위 내부 체계가 어떻게 되냐면 사무총장이 있고 그 밑에 사무차장이 있어요. 그리고 선거관리 사무를 총괄한다고 할 수 있는 선거정책실장이 있습니다. 그 후야에 선거 1국과 선거 2국이 있는데 선거 1국이 통상적인 선거 관리를 담당하고 거기에 또 후야에 선거 관리 과장이 있어요. 이 정도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사무총장, 사무차장, 선거정책실장, 그다음에 선거 1국장, 선거 관리 과장까지 전부 다 옷을 벗어야 될 만한 중대 사태입니다. 앞으로 지금 국회 돌아가시면 현안 질의도 하실 거고 또 앞으로 국정조사나 국정감사도 하실 것인데 절대로 위원장이나 사무총장 차원에만 책임을 묻고 거기서 끊고 넘어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네. 2022년에도 솜방망이 징계에 그쳤기 때문에 이런 사태가 재발하고 있는 네. 것입니다.
1: 국민의힘에서 이제 강력하게 지금 항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민주당에서도 일단 입장은 표명을 했습니다만 앞서 선관위의 사과 내용 어떻게 보셨습니까?
7: 저도 너무 형식적이고 좀 무책임해 보이죠. 예. 그러니까 이 문제는 정당의 문제가 아니고요. 민주공화국의 기본 기초를 관리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헌법적인 그런 이제 입구에 해당하는 과정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여야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시민들하고 이렇게 같이 이제 풀어가야 될 거라고 보이는데요. 서울이 지금 426개 동이 있거든요. 그중에 지금 아까 보도를 보니까 총 7개 동. 그러니까 강남구, 송파구, 동작구.

0: 네.
1: 이렇게 7개 동에서 12개 투표소에서 이런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지금 보도가 됐거든요. 그러면은 7개 동이니까 426개 중에 일부에 해당하는 거죠. 그런데 유권자가 우리가 한800 몇십만 되니까 곱하기 60% 하면은 한500 몇십만, 그러니까 600만 좀안 되게 투표를 하셨는데,
0: 네.
1: 그 중에 이제 아까 저렇게 투표를 못 하신 분이거나 아니면은 영향을 받으신 분이거나
0: 네.
1: 이런 분들이 꽤 계실 텐데, 또 반대로 보면은 이 사태로 인해서 정상적으로 주권 행사를 하신 또 800만 명 가까운, 아니죠, 600만 명에 가까운 또 시민들도 계시단 말씀이에요.
0: 네.
1: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이 정파적으로 정당의 유불리만 가지고 목소리를 또 이렇게 높이는 이런 방식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민주공화국의 주권자들의 주권 행사 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는 단한 명이라도 주권이 제대로 행사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가치를 어떻게 최대한 서로가 존중하느냐. 다수도 존중하지만 한 명이라도 문제가 안 생기도록 또
0: 네,
1: 그러면 어떻게
0: 그렇죠.
1: 존중할 것인가.
0: 예.
1: 요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금방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 여야에서
0: 네.
1: 당연히 이제 가장 중요한 문제로 다뤄야 되겠지만, 저는 좀 차분하게 시민적 관점에서 헌법적 관점으로 이렇게 문제를 풀어갔으면 좋겠습니다.
2: 네, 이와 관련해서 조금 전에 또 소식이 들어와서 저희가 자막으로 먼저 보여드리긴 했었는데요. 좀 전해드리면, 앞서 이제 허철은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이 이와 관련된 어떤 사과를 하기도 했었는데요. 자, 선관위에서 이번에 투표 용지 부족 사태가 난 곳이 송파에는 12곳이고요. 강남에 한 곳, 광진구에 한 곳, 이렇게 용지가 부족했었고요. 또총 이렇게 14개 투표소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투표 용지 부족이 발생했다라고 추가적으로 이제 덧붙여서 발표를
0: 예,
2: 했습니다.
0: 지금 투표용지가 부족했던 지역에서는 밤 10시까지 투표를 연장해서 뭐 투표를 하겠다라고 선관위가 입장을 발표를 했습니다만은 사실 다른 지역은 이미 투표가 마감이 됐고 개표가 진행되는 상황인데
3: 네.
0: 지금 이 시간까지 투표 시간을 연장을 해주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지.
3: 네, 이제 그 아까 처음에 그 우리 송영훈 변호사님이 약간 이제 설명을 좀 해주셨는데,
0: 네.
3: 공직선거법상 이제 선거부여소송이 이제 선거일 이후 30일 이내에 제기를 하게 돼 있는데, 무효를 선포해야 되니까 다소간의 위법이
4: 김준우
3: 있어도
4: 변호사입니다.
3: 중대한 변동이 아니면 무효 판결 안 한다라고 적어놓고는 있거든요.
0: 네.
3: 제 입장이 그런 게 아니라 공직선거법에 224조인가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0: 네.
3: 그러니까 지금 아까 격차에 따라서 무효소송이 인용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라는 지적을 송영훈 변호사님도 해주셨는데,
0: 네.
3: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면 기초의회 선거, 그다음 광역의회 비례선거, 요런 것들은 지금 다시 할 수도 있죠. 근데 예를 들면 지금 광진구는 한 곳인데,
0: 네.
3: 광진구청장 선거 결과가 났는데 격차가 예를 들면 그 선거구가 100%였을 때 가정했던 것보다 격차가 더 많이 난다라고 했으면 그쪽은 선거무효소송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0: 네.
3: 지금 교육감 선거나 서울시장 선거 같은 경우는 현재까지 봐서는 격차에 따라서 선거무효소송을 해도 소용이 없을 경우가 있을 거고요.
0: 예.
3: 근데 광역의회 비례는 이게 좀 약간 미묘한 문제라서 오히려 서울시의회 비례선거나 기초의회 비례도 사실 양당이 좀 나눠 먹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서, 몇 개에서는 좀 선거무효소송 인용 가능성이 남아 있다. 그냥 그건 끝까지 개표 결과 좀 봐야 되긴 하겠지만
0: 네.
3: 법리적으로는 그렇습니다.
0: 네.
2: 저희가 앞서 이제 선관위 속보를 좀 전해드리긴 했었는데, 그러니까 밤 10시까지 이제 대기표를 받은 사람이 와서 투표를 하라고 말을 한다는 건 대기표를 받고 나서 투표를 아는 사람이 있다 이렇게 좀 추측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5: 그런 부분도 있고요. 지금 언론 보도를 보면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보고 그냥 집으로 돌아간 유권자도 있었는데,
0: 그렇죠.
5: 언론 보도를 보고 다시 투표가 재개된다고 해서 돌아왔더니 6시가 넘어서 닫혀 있어서 투표를 못하고 발걸음을 돌렸다. 지금 그런 사례도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0: 네.
5: 그러면은 만약에 지금 이 서울 선거와 관련해서 누군가 선거 무효 소송을 낸다면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었을 가능성을 어디까지로 볼 것인가, 이것도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투표를 하지 못한 유권자가 그 투표소에서 만약에 전부가 특정 후보를 지지했다는 그 최대치의 가능성을 생각했을 때,
0: 네.
5: 그걸 더해봤더니 선거 결과에 영향이 있다라고 하면은 선거 무효소송을 인용해줘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단순히 그 대기표를 받은 사람의 숫자만 가지고 계산할 것이
3: 그렇죠.
5: 아니라 잠정적으로 해당 투표소에 투표에 영향을 받은 사람의 범위가 어디까지인가. 이것은
0: 네.
5: 선거관리 공정성에 매우 핵심적인 사안이기 때문에 법원도 최대치로 평가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0: 뭐 추가로 더
3: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0: 예.
3: 그거예요. 해당 투표소의 투표율이 100%였다면,
0: 네.
3: 그리고 그게 한쪽 선본에 뭐 원사이드에 갔을 경우까지 가정해서 아마 계산을 해서 좀 법원에서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제 그안 그러면 그 선거 자체에 대한 부정에 대한 불신들이 굉장히 뿌리 깊게 남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네.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엄격한 잣대를 예. 법원에서 판단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0: 예. 앞서 저희가 이제 선관위 사무총장의 기자회견을 생중계로 전해드렸는데 그 이후에 이제 기자들이 질의응답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속보가 들어왔는데요. 송파구 같은 경우에는 전체 유권자 수의 50%만 용지를 인쇄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사전 투표 등을 고려해서 유권자 수의 절반만 용지를 인쇄를 해서 준비를 해놨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사전 투표율이 낮은 곳은 용지가 부족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분석은 필요하다라고 했습니다. 글쎄요, 의원님 이 답변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4: 정말 이거 좀 이해가 안 되네요. 지금 아마 우리 앵커님부터 시작해서 우리 지금 네 분에 계신 분들이 아무도 이해를 못할 것 같아요. 어떻게 지금 저 50%의 기준이 뭐죠?
2: 너무 적지 않습니까? 예. 50%.
4: 전체 유권자 수의 50%만 용지를 인쇄하는 그 기준이 뭐죠? 굉장히 지금 선관위에서 질타를 많이 받고 책임을 가져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0: 투표율이 50%가 안 될 거라고 봤던 건가요?
4: 그 우리가 지금 이번에는 투표율이 더 높을 수 있다는 예측까지 다 했지 않습니까? 예. 과거 때보다도 높을 것으로 예측이 됐다고 이야기를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저런 기준을 판단하고 결정을 한 분이 누군지 또 그런 데 대해서 실제로 저렇게 처리했던 그런 실행자들은 누군지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라고 좀 보입니다.
0: 네. 예. 그렇습니다. 예, 지금 이번 사태가 과연 파장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저희가 계속 얘기를 나눠보고 있는데요. 잠시 저희가 개표 상황을 좀 짚어보겠습니다. 미디어홀 연결해서 이 시각 현재 개표 상황 정리해드리겠습니다.
6: 지킬 장수가 사라진 무주 공산입니다. 현역 광역단체장이 사퇴했거나 당내 경선에서 떨어지면서 새로운 성주가 등장해야 하는 곳입니다.
7: 새 성주에 도전장을 낸 8명의 잠수입니다. 당 색깔을 상징하는 푸른 붉은 가옥들을 입고 있죠. 한 곡씩 살펴보겠습니다.
6: 전직 김동연 지사가 당내 경선에서 탈락한 경기지사 자리를 두고 다툽니다. 먼저 민주당 추미애 후보인데요. 판사 출신으로 6선 국회의원을 지낸 추 후보. 국회 법사위원장으로서 검찰개혁법안을 거침없이 추진했습니다.
7: 상대는 국민의힘 양양자 후보입니다. 상고 출신 첫 삼성전자 여성 임원인데 문재인 전 대통령 때 민주당이 영입됐지만 현재는 국민의힘 소속입니다.
6: 현재 경기지사 선거 개표 상황 보겠습니다. 현재 48.5% 민주당 추미애 후보가 앞서갑니다.
7: 홍준표 전 시장이 지난 대선 출마를 위해 사퇴한 대구시장입니다. 먼저 민주당 김부겸 후보입니다. 문재인 정부 마지막 국무총리로 대구에서는 첫 민주당 국회의원이었죠. 이제는 첫 민주당 대구시장을 꿈꾸고 있습니다.
6: 상대는 국민의힘 추경호 후보입니다. 3선 국회의원으로 윤석열 정부 초대 경제부총리를 지냈습니다. 보수의 심장 대구를 지켜달라고 호소하고 있는데요.
7: 네, 이 시각 대구시장 1위 김부겸 후보 52.2% 득표했습니다.
6: 7월 처음으로 출범하는 전남 광주 통합시는 누가 이끌게 될까요? 도전자 보겠습니다. 먼저 민주당 민형배 후보입니다. 광주 재선 국회의원인 민 후보, 검찰개혁 입법 과정에서 보여준 선명성을 바탕으로 전남 광주 통합의 새날을 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7: 맞설 사람은 국민의힘 이정현 후보입니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던 이 후보, 전남에서 두 차례 국회의원으로 당선됐던 경험을 바탕으로 득표율 30%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6: 전남 광주시장 현재 1위 살펴봅니다. 81.6%로 민형배 후보가 앞서갑니다.
7: 이번엔 민주당 오영훈 전 지사가 경선에서 탈락한 제주입니다. 네, 전 지사를 누르고 민주당에선 위성군 후보가 나왔습니다. 제주대 총학생회장 출신으로 제주에서 3선 도의원과 3선 의원을 지냈습니다.
6: 맞서는 상대는 국민의힘 문성유 후보인데요.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 출신으로 제주지사 선거에는 두 번째 출마입니다.
7: 이 시각 제주지사 위성군 후보가 59.6%로 앞서갑니다.
6: 무주공산을 차지할 단 한 명의 장수. 민심은 어느 후보에게 성문을 열어줄까요?

민심 캠퍼스입니다. 지방선거, 이곳이 궁금하다. 흔들리는 텃밭 살펴보겠습니다. 보수 텃밭이라 불리던 대구와 부산이 출구조사 결과 모두 경합으로 예측되면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먼저 대구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어떤 정치 이슈,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 보수의 텃밭, 대구입니다. 대구가 얼마나 철옹성이었는지 살펴보면요. 역대 8차례 대구시장 선거에서 민주당 계열 후보가 한 차례도 당선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아예 후보조차 내지 못한 적도 있습니다. 또 대구 국회의원도 12명 모두 국민의힘입니다. 12명 모두가 65% 이상, 2명은 75% 이상의 압도적인 득표율로 당선됐습니다. 지난해 대선 결과도 비슷했습니다. 국민의힘 김문수 당시 후보가 67.6%로 전국 2위, 경북보다도 높은 득표율을 기록했습니다. 그럼 가장 단단한 콘크리트 지지층은 대구의 어느 지역에 있을까요? 네, 지난 2023년 대구에 통합된 군위군이 지난해 김문수 후보에게 80.8%를 몰아줬습니다. 이어서 서구, 남구, 달서구, 수성구 순입니다. 가장 열분색으로 표시된 중구도 국민의힘 지지율이 65%에 달합니다. 그럼 현재 구별 판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개표 상황 계속 살펴보고 계십니다. 네, 지방선거 마찬가지로 지금 계속해서 흔들리는 텃밭 살펴보고 계시는데요. 네, 이번엔 부산 지역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바보 노무현의 기원, 부산입니다. 네, 별명이란 그 바보 노무현이라는 별명이 탄생한 곳인데요.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험지인 부산에서 낙선을 거듭하면서 생긴 별명입니다. 네, 1995년 첫 민선 부산시장 선거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은 37.6% 득표율로 낙선했습니다. 또 30년이 지난 2024년 총선 결과도 보수 대 진보가 17대 1입니다. 이번에 부산시장 선거에 출마한 전재수 후보가 부산의 유일한 국회의원이었습니다. 네, 지난해 대선 결과를 보면 부산 시민들은 김문수 후보에게 51.4%로 이재명 후보보다 11%포인트 더 많은 지지를 보냈습니다. 네, 지난 1992년부터 22년 동안 국회의원 선거에서 민주당계 정당 후보들의 평균 득표율을 한번 계산을 해봤습니다. 보시면 2016년까지는 40% 천장을 뚫지 못하다가 2020년, 2024년 최근 두 차례 선거에서 45% 가까이 올라오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국민의힘 후보들이 대구에서 70%에 근접하는 몰표를 받으면서 압승하는 것과 달리 부산에선 10%포인트 정도의 차이로 이긴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부산에서 가장 단단한 곳은 어딘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보시면 강서구와 기장군에서 차이가 났는데요. 우선 강서구는 김문수 후보, 강서구와 기장군 두 곳을 제외한 14곳에서 김문수 후보가 과반을 득표했습니다. 부산에서 유일하게 국민의힘이 1위가 아니었던 지역, 강서구입니다. 그럼 현재 판세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현재 판세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12곳, 국민의힘이 4곳에서 이기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데요. 현재 개표 8.8% 진행됐습니다. 전재수 후보가 52.3%, 그리고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가 46.3%입니다. 지역별로도 한번 개표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해운대구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가장 인구가 많은 해운대구입니다. 37만 7천여 명이 있는 곳인데요. 현재 박형준 후보가 63.2%,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후보 35.1%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전재수 후보의 정치적 고향 북구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0: 났었는데요. 잠시 뒤에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도 입장 발표를 한다고 합니다. 현장에서 시작되는 대로 바로 연결을 해 보도록 할 텐데요. 아, 글쎄요. 지금 이 상황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조금 더 심각하게 좀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네요.
1: 예. 아무래도 지금 부정선거에 관련된 의심을 하는 게 국민의힘 쪽이 좀 많죠, 그죠?
0: 네.
1: 저희는 좀 지속적으로 부정선거론을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우리 당이 인정은 하지 않고 있지만, 그런데 지금까지 과거에 있었던 일들을 보면은 좀 부실에 가까운 부분들이고, 또 지엽적인 그런 실수들이었기 때문에 크게 문제를 삼지는 않았는데,
0: 네.
1: 방금 우리 말씀하신 대로 투표용지를 출력하는 비율을 가지고
2: 네.
1: 상식에 벗어나는 누구나 보더라도 있을 수 없는 일을 했기 때문에 이 문제를 특정하게 그 몇백 개의 그 동중에서 뭐 열몇 개밖에 안 된다는 그 이유만으로 덮기에는
0: 네.
1: 굉장히 심각한 사안이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래도 지금 장동 대표까지 나선 것 같습니다.
0: 예. 현장 연결해서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3: 국민의힘 당대표 장동혁입니다. 오늘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중대한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서울 송파구를 비롯한 17개의 투표소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잠실 7동 제2투표소는 아직까지 투표를 마치지 못했습니다. 잠실 2동의 경우에는 구청 관계자가 3시간 전부터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해서 이미 정보를 제공했는데도 선관위는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오전부터 전국에서 본 투표율이 지난 선거보다 높게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추세는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높아진 본 투표율이 지난 선거에 비해서 10%를 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준비된 투표용지가 지난 선거에 비해서 10%의 여유분도 준비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도저히 납득할 수 없습니다. 그 이전의 투표율을 보더라도 60% 투표율을 보였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이번 선거에서 그 직전에 50%가 아니라 그 전전 60%를 기준으로 해서 충분한 투표용지를 준비했어야만 합니다. 그러한 준비도 되어 있지 않고 3시간 전부터 투표용지가 부족할 거라는 정보를 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중앙선관위는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우선 이로 인해서 투표용지를 기다리다가 투표를 포기한 유권자가 있을 것입니다. 또 투표용지가 부족해서 투표를 포기했다거나 장시간 기다리다 돌아갔다는 뉴스를 접하고 아예 투표장에 갈 것을 포기한 유권자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투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6시 이후에 투표를 진행한 유권자의 경우에는 개표 방송을 보고 투표를 했기 때문에 그러한 개표 방송이 투표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번 서울시의 투표는 유권자의 투표권, 참정권이 심각하게 침해된 선거입니다. 그리고 이미 투표의 공정성은 깨졌습니다. 이미 서울시의 선거는 오염된 선거입니다. 오염된 선거는 무효입니다. 지금이라도 진상 파악이 이루어질 때까지 즉시 개표를 중단해야 됩니다. 그리고 진상 파악 결과에 따라서 서울시의 선거는 다시 선거를 실시해야만 합니다. 막연히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 것이라는 이유로 이번 사건을 덮고 갈 일은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투표용지를 기다리다가 돌아간 유권자도 있을 것입니다.

0: 아까 얘기했던 대로 이 영향을 받은 범위가 어디까지고, 과연 그분들의 영향받은 범위 전체를 봤을 때, 투표의 결과의 표 차이, 이런 걸 고려해 봤을 때, 아, 이번 선거는 공정하게 치러졌다고 결과적으로 결과를 받아들이기는 좀 어렵다. 이런 판단이 들면, 그거는 시민들과 국민들께서 저는 차분하게 판단하실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정치적인 선동이나 혹은 정치적인 어떤 주장을 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주권자들의 주권 행사를 이렇게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한다. 이런 인상을 주는 거는 좋지 않다. 그래서 저는 지금이야말로 정치권이 차분하면서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토론하고 진짜 주권이 존중받으면서 이게 결과적으로 양쪽 다 이제 존중받는 결과로 이어지도록 그렇게 만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1: 이미 투표한 유권자들의 권리 또한 보장받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글쎄요, 지금 근데 장동혁 대표 앞서 기자회견을 보면은 서울뿐만 아니라 인천도 유사한 사례가 있고, 그리고 유사한 지역들의 피해가 있으면은 제보를 해달라라는 입장이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문제 제기가 된 부분은 다 무효로 돌리겠다는 건가요?
2: 지금 의도를 보면 방금 장동혁 대표께서 한 기자회견의 내용을 보면 이것은 특정한 서울로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사실 지금 파악조차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인천이라고 또 나오긴 했는데 인천 외에도 어느 지역에서 일이 있는지에 대해서 제보를 좀 받아봐야 되는 상황인데 이 제보가 특정 서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전국 각지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 된다고 한다면은 이것은 전체적인 투표 시스템, 선거 시스템에 대한 문제로 확대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도 김영기 의원님 말씀대로 아주 지엽적으로 실수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가지고 우리가 전체적인 그런 결과를 뒤집기는 쉽지 않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인천에서 단 한두 곳에서 뭐 그런 결과가 나왔다. 전혀 이제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 부분을 생각할 수 있다면은 그것조차 우리가 계속 선거 투표를 무효화시키겠다는 식으로 나온다면은 거기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서울 같은 경우는요, 이 14곳 정도 되는 곳이 결코 작다고 볼 수가 없고, 그리고 그 지역이 또 하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특정 지역에 보수세가 좀 강하다는 지역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국민의힘에서 충분히 지적을 할수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게 어디까지 확대될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제보라든지 또는 선관위의 발표를 보면서 판단을 하는 게 맞겠다 이렇게 보입니다.
3: 말씀하신 부분을 좀 고려를 하더라도 이게 나중에 조사를 했을 때 구체적으로 속속이 밝혀낼 수 있느냐 이 부분도 좀 의문이 생겨요. 예컨대 투표를 하려다가 못한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또는 투표를 출구조사 보고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집계를 할수
4: 그래서
3: 있을까요?
4: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해당 투표소에서 투표를 하지 않은 전체 인원이 최대치로 특정 후보를 지지했을 때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가. 이걸 기준으로 삼는 게 선거 무효 여부 판단에는 적합한 기준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지금 개표 문제에 대해서 한 가지만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면 어떤 말씀을 김영배 의원님께서 하시는지는 알겠는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상황에서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개표를 그대로 강행을 하는 것도 조금 이상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잠실 이동 투표소인가요? 지금 어느 투표소는 밤 10시까지 계속 투표를 진행한다고 하잖아요. 투표가 완료가 안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떤 특정한 투표소에 6시 직전에 사람이 몰려들어서 투표가 마감이 안된 상태다라고 하면 그것은 선관위의 과실이 아니겠지만 지금 이건 명백하게 선관위의 준과실입니다. 그러면은 어떠한 유권자도 단한 명이라도 개표 결과가 중간에 계속 속속들이 전해짐으로 인해서 본인의 투표권 행사가 영향을 받으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지금이라도 그런 상황을 파악했으면 일단 그 유권자들이 더 이상 영향을 받지 않도록 선관위가 잠정 조치를 해야죠. 그런 것조차 하지 않고 그대로 개표를 강행한다. 저는 이것은 현재 벌어진 사태의 상황과는 사뭇 맞지 않는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1: 지금 저희가 이제 개표 상황을 전해드리고 있는데 서울도 일부 지역 지금 이제 개표는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잠실 지역만 아직 투표가 마감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개표가 시작이 되지 않았을 텐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법적으로
3: 근데
1: 어떤 문제들이
3: 지금
1: 있을까요?
3: 선관위에서 그렇다고 해서 개표를 중단하는 조치까지 하지만 선거를 뭐 다시 한다. 이거를 선관위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공직선거법에 부여되고 있다고 하기도 약간 모호하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냥 적극적으로 선거무효 소송을 해서 법원에서 빠른 판단을, 이거 아마 대법원 단심일 겁니다, 제 기억에. 그래서 그냥 그렇기 때문에 그냥 빨리 법원의 판단을 통해서 하는 방법밖에 없거든요. 아까 송원석 원내대표가 얘기하신 게 독일에서 이제 2021년에 독일 베를린인가 지방선거에서 문제가 돼서 22년에 판결 나서 이제 90일 이내 재선거하라고 이제 했던 사례를 얘기를 한 건데 투표용지가 뒤바뀌었었다는 거예요, 그때는. 다른 지역구에 투표용지가 이렇게 있었다는 정도인데 우리는 여기는 그런 정도는 아니어서 이제 봐야겠습니다만 그리고 또 이제 개표했을 때 예를 들면

0: 물론 이제 유불리의 문제는 아닙니다만
1: 네.
0: 국민의힘이 송파구청장이 당선이 됐다. 선거 무효 소송을 또 제기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라는 또 다른 문제가 남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김영배 의원님 말씀대로 일단 개편을 좀 진행을 하고
1: 예.
0: 그 결과에 따라서 전화 이제 선거 무효 소송 인용 가능성에서 전화 송영원 변호사나 정치적 입장은 다르지만 지금 이 인용 가능성에 대해서 똑같은 판단 기준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맡길 수밖에 없지 않나 유감스럽게도 만약
1: 예.
0: 이게 더 많은 예를 들면 뭐 과반의 지역구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 예를 들어 이렇다면 저도 이제 그냥 당장 중단하고 이렇게 맞겠지만 상대적으로 좀 이거 개표를 중단할 정도까지는 아직 아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1: 예, 알겠습니다. 네. 자, 지금 저희가 이제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된 기자회견들이 계속 이어졌기 때문에 선관위 입장도 들어보고 관련해서 네 분의 입장을 들어봤습니다. 자, 사실 지금 이제 많은 관심 지역들이 남아 있습니다. 좀 개표가 진행이 되고 있고 저희가 하단으로 계속 보여드리고 있는데 지금 부산 북구갑이 나온 김에 저희가 부산 북구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대한 판세를 조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글쎄요. 지금 아직 접전 지역인데 박민식 후보는 글쎄요. 기대보다는 여론조사에서도 조금 밀리는 경향이 있었고 출구조사, 지상파 출구조사에서도 상당히 이제 조금 아쉬움이 남을 것 같은데
2: 예.
1: 부산 북구갑 지역 어떻게 판세를 보세요?
2: 부산 북구갑 지역은 여론조사 나올 때 일관된 흐름을 보였기 때문에
1: 예.
2: 2강 1중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그 예측조사라든지 출구조사를 보더라도 박민식 후보의 지지율은 20%대 밑으로
1: 네.
2: 내려가는 쪽으로 지금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남아있는 부분은 한동훈 전 대표, 한동훈 후보와 하정우 후보가 어느 정도까지 이제 나오느냐는 부분인데 한 곳에서는 초접전으로 나왔고 한 곳에서는 한동훈 후보가 한 10% 정도 이기는 걸로 나왔기 때문에 뭐 전혀 저도 지금 결과를 알 수는 없지만
1: 네.
2: 지금까지 이루어졌던 이런 여론의 추세를 봤을 때는 한동훈 후보의 당선 가능성이 좀 더 높다고 보고는 있습니다. 보고 있고 이게 지금 북구갑이라는 곳이 전재수 후보를 많이 찍는 곳이라고 하긴 해도
1: 네.
2: 또 사실은 그전에 박민식 후보가 또 두 번이나 국회에 당선됐던 곳이기 때문에 이게
1: 네.
2: 전통적으로 민주당 강세지역이라 볼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번 투표 결과는 끝까지 한번 좀 지켜봐야 되는 상황으로
1: 예.
2: 이렇게 보입니다. 예.
1: 하정 후보가 마지막에 이제 전재수 후보와 같이 유세를 펼치지 않았습니까? 이런 부분들도 좀 막판에 작용을 했을까요?
3: 지금 하정우 후보가 처음에 신인으로서 이제 좀 적응하는데 애를 먹었지 않습니까?
1: 예.
3: 여러 가지 좀 이렇게 해프닝도 있었고요. 그런데 이 3자 TV 토론이 막판에 있었는데 그때의 한동훈 후보를 상대하는 걸 보고 북구갑의 젊은 유권자들이 상당히 놀랬다고 그래요. 그래서 호응이 아주 급격하게 올라가서
1: 네.
3: 막판에 제가 이제 부산의 북구갑에 지원 유세를 갔을 때 그 북구에 있는 젊음의 거리 열기가 정말로 후끈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있는 젊은 분들도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었고요.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볼 때 저는 상당히 기대감 같은 게 들었고요. 조금 전에 지금 박형준 후보하고 전재수 후보하고 아까 북구 결과 나온
1: 네.
3: 거 보니까 뭐 다 이제 개표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한 70% 정도 가까이 전재수 후보가 득표하는 모습을
1: 그러게요.
3: 봤는데
1: 그런
3: 면에서는
1: 합니다만,
3: 예 초반이긴
1: 네.
3: 합니다만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좀 끝까지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저희들은 좀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4: 네, 그럼 오늘 네 분과 좀 얘기 나누지 않았던 지역 한 번만 좀 짧게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평택을 해서 사실 이번에 출구조사 보면서 3명 모두 30%의 어떻게 보면 득표율을 기록을 했어요. 좀 예상을 하셨나요?
5: 저는 그런 출구조사 결과는 처음 봅니다.
4: 네.
5: 그리고 아마 우리 시청자들께서도 거의 대부분 처음 보셨을
4: 그렇지.
5: 것 같고 또 타사는 또 상당히 사뭇 다른 결과도 나왔어요.
4: 네.
5: 그래서 계속 개표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적어도 양사의 조사 결과를 통해서 공통적으로 감지되는 것은 어느 정도는 야권 유권자들께서 마지막 날 표에 의한 단일화를 진행을 하긴 하셨어요. 이른바 유권자 단일화, 자발적 단일화라고 하죠. 그런 흐름이 좀 감지는 되는데 그게 어디까지 진행이 됐는지는 사실 개표 결과를 통해 확인할 도리밖에 없습니다. 다만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지 간에 범여권이 반성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1: 예.
5: 두 후보가 다 상당히 큰 하자와 논란을 끝까지 달고 선거를 치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고리대부와 입시비리, 또 갑질폭행과 문서위조 이런 것들의 하자가 뚜렷했기 때문에 사전 투표율도 낮았고 최종 투표율도 낮았던 것으로 보여요. 이런 예. 부분에 대해서 선거 후에 반드시 종합적인 평가가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1: 예. 자, 지금 저희가 이제 다시 판세를 좀 분석을 해보려고 했는데 또 속보가 들어와서 전해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가 선조치 완료 전까지 개표가 중단돼야 된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참정권을 침해받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면서 중앙선관위에서는 참정권 회복을 위한 선 조치를 취해야 된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4: 예, 앞서 이제 뭐 국민의힘에서 송원석 원내대표나 장동혁 대표가 이와 유사한 발언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이번에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 관련해서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가 선 조치 완료 전까지 개표를 중단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관련한 네. 소식이 또 계속해서 들어올 것 같아서요. 저희가 들어오는 대로 전해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1: 지금까지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리고 정성구 국민의힘 의원, 김준우 변호사,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개표 상황 그리고 전반적인 이번 선거와 관련된 문제점들 짚어봤습니다. 네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4: 고맙습니다.
6: 여기가 뉴욕입니까?
7: 이곳이 파리입니까?
6: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7: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8: 지금까지 민심 2016을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밤 10시에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YTN 뉴스 FM.
9: 한국인은 밥심이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쌀밥은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한국인의 주식인데요. 최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탄수화물인 밥을 멀리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은 우리 뇌와 신체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필수 영양소고요. 또 식이섬유와 단백질,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성분들도 함께 들어있어서 건강을 생각한다면 매일 쌀밥을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식생활 캠페인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10: 쉼없이 달려온 30년. 1997년 외환위기 때 금모으기 운동을 통해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개최를 통해 대한민국을 전 세계에 알렸고 2024년 한국 최초 노벨문학상을 수상하며 K컬처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는 불공정과 불평등 사이에 서 있습니다. 많은 아이들과 청년들이 기울어진 그라운드에서 좌절하고 적지 않은 노년층이 빈곤과 무관심 속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30년, 이제 우린 더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고 청년들이 자유롭게 꿈을 펼칠 수 있는 사회. 다음 세대를 위해 배려하고 양보하는 사회. 우리 모두의 배려와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함께한 30년, 당신 곁에 YTN이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응원합니다.
11: 이 캠페인은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금융그룹과 함께합니다.
12: 반갑습니다. 경기도의 의자 김진경입니다. 1420만 경기도민의 삶을 지키겠다는 약속으로 출발한 제11대 경기도의회가 어느덧 4년 여정의 뜻깊은 마무리를 준비합니다. 치열하게 고민한 수많은 조례와 정책은 도민 여러분의 더 나은 내일을 위한 쉼없는 노력이었습니다. 남은 시간 또한 처음 마음 그대로 도민 삶 가까이에서 더 낮게, 더 깊이 살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9: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13: 변화는 거세지고 미래는 더욱 예측하기 어려워졌습니다.
14: 이럴 때 우리 사회에 필요한 건 흔들리지 않는 기준입니다.
13: 공정은 선을 긋는 게 아니라 모두 같은 선을 보기 하는 것. 그래서 공정의 기준은 언제나 수평입니다.
14: 투명한 기회와 정당한 보상, 같은 출발선이 신뢰를 만듭니다.
13: 서로를 존중하고 누구나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환경. 공정은 우리 사회의 신뢰를 만드는 기준입니다. 우리는 공정한 가치로 내일을 함께 열어갑니다.
14: 이 캠페인은 공정한 가치와 함께 여는 세상을 꿈꾸는 YTN과 함께합니다.
15: 안녕하세요. 이세돌입니다. 유익한 정보를 생생하게 전달하는 YTN 라디오. 저도 잘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많이 청취해 주세요.
16: 와이텐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오늘 늦은 밤부터 내일 아침까지 강원 동해안과 호남 내륙, 경남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

0: 가시거리 1km 미만의 안개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과 내일 서해와 동해는 바다 안개도 끼는 곳이 있어서 해안가 안전사고에도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 21도, 전주 20도, 대구 19도에서 출발하고요. 낮 기온은 서울 27도, 대전 29도, 부산 24도로 예상됩니다. 늦은 시간까지 서울 도심 안쪽으로 일부 도로는 통제 중인 곳이 있습니다. 시청역 7번 출구 앞에서 구 삼성본관 구간은 2개 차로를 막고 집회 차량이 있고요. 자정까지 도로 이용 어렵습니다. 밤 10시부터 내일 새벽 2시까지는 정부 서울청사 북측 2개 차로가 통제됩니다. 강남권에서 야간 작업이 시작된 곳이 있는데요. 올림픽대로 공항 방향 한남대교에서 반포대교 구간 1차로와 2차로에서 포장공사 중입니다. 동부간선도로 의정부 방향 녹천교에서 상계교 구간 서행 중이고 내부순환도로 성산대교 방향 월곡램프에서 종암분기점 구간도 서행하고 있습니다. 고속도로 위 일부 구간에 고장난 차량이 정차 중인 곳이 있습니다. 날이 어두워진 상태라서 잘 살펴서 지나시고요. 장거리 운전 전에는 차량 점검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신갈분기점 영동선 진출 방향 2차로에서 고장난 버스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주의해서 안전하게 지나시기 바랍니다. 서천 공주고속도로 공주 방향 가덕터널 부근 갓길에도 고장난 버스가 있고 현재 처리하고 있습니다. 영동고속도로 인천 방향 문막휴게소 부근 갓길에서 작업 중이고요. 이천 갓길에도 고장난 차량이 정차 중입니다. 현재 처리하고 있고 대관령 1터널에서 강릉분기점 구간 안개주의 구간입니다. 속도 줄여서 이동해 주시고요. 전조등 켜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곳곳에서 고장난 차량이 많이 정차 중입니다. 주의해서 지나시기 바랍니다.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에서 제공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홍단영이었습니다.
1: 오늘 출연자 조합이 짱이네요. 정규 편성 가자. 월드컵 조추첨 특집이에요, 오늘이.
2: 네, 살아 돌아왔습니다. 북중미 월드컵을 향한 여정, 저희와 함께하시죠.
3: 한 달에 한 번 최고의 스포츠 분석, YTN 라디오. 저 구자철도 함께 듣습니다.
2: YTN 라디오 월드컵 킥오프.
4: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0: 지금부터 민심 2026을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선관위의 그 개표 상황 관련해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서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이 입장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현장으로 직접 가봅니다.
1: 파악이 필요하겠죠. 이 선거와 관계없이 투개표 결과와 관계없이 이 문제는 따지고 확인하고 책임을 물어야 될 사안입니다.
2: 이 문제는 따지고 확인하고 책임을 물어야 될 사안입니다.
1: 이 문제는 뭐 이 정도면 분명히 말씀을 드렸으니까. 예. 실제로 그 문제와 관계없이 많은 서울 시민들이 투표를 진행을 하셨고 투표가 마감이 되고 봉인 절차를 거쳐서 개표소로 이송이 됐고 개표가 진행되고 지금 현재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단할 이유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래 뭐 그건 국민의힘이 어떻게 행보를 할지에 대해서는 뭐 예측해서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 없습니다만 이 문제를 가지고 서울 시민 주권자들의 뜻을 불복하는 행태로 가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3: 하정입니다. 공직선거법에 보면 선거 연기 관련한 규정이 있던데 이거를 얘기를 국회에서 하는 것 같던데 이 부분에 대한 법도 있었는지 궁금하고 또 대기를 하다가 뭐 돌아가는 분들도 있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0: 예, 뭐 그런 개별적인 사안들에 대해서 일일이 다 판단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다만 원칙적으로 투개표, 그러니까 투표 과정 속에서 벌어졌던 일에 대해서 저희들이 원칙적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개별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일일이 다 해석을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1: 법적으로 선거 금지 권한 선관위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 선관위가 혹시 대표 중지를 선언한다고 하는 부분을 용인하실
0: 선관위가 개표 중단을 결정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선관위는 지금 나머지 모든 선거들이 다 정상적으로 진행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뭐요 주제는 요 정도 하시죠. 저희들의 입장은 뭐 분명히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이 부분은 선관위 혹은 뭐 국민의힘이 어떻게 추가적인 조치를 하는지에 대해서는 한번 저희도 지켜봐야 될것 같고요. 이 문제는 요 정도로 합시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개표 중단과 재투표는 일고의 가치가 없는 일이다. 다만 선관위의 이 부실한 선거 관리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 요두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일단 아직 뭐 개표 초반이기 때문에 현재 어떤 평가를 하는 것은 좀 적절치는 않은 것 같고요. 다만 저희들이 일관되게 선거를 준비하면서 말씀을 드려왔는데, 이제 대통령이 취임한 지 1년 딱 되는 날에 투표가 진행이 되는 것만큼 국민들께서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주는 투표를 하실 것을 저희들은 요청을 드렸고, 그렇게 해야 정말로 어려운 지역 경제도 좀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훨씬 커질 것이다라는 지역 주민들의 결단을 저희들은 요청을 했던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많은 시민들께서 응답을 하신 거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 그 지역에 따라서는 개표가 이제 막 초반으로 진행되고 있고, 출구조사 혹은 예측조사에서도 접전 지역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뭐라고 평가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기대는 그 접전 지역에서 승리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기대는 당연히 갖고 있습니다. 예, 다른 건뭐 없으시죠? 예, 그러면 다음에 조금 있다가 상황이 좀 전개되는 걸 보면서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2: 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의 입장 들어보셨습니다. 앞서 이제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서 부정한 선거 관리는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에서 주장하는 개표 중단이라든지 재투표 여부는 일고의 가치가 없다라고 단호하게 입장 발표를 했습니다. 관련 소식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서울 강남과 송파 등 일부 지역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해 투표가 중단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3: 선거관리위원회는 대국민 사과에 나섰고, 일부 투표소의 경우에는 투표 시간을 연장했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효정 기자, 지방선거 날인 오늘 일부 지역에서는 투표용지가 부족해 투표에 차질이 빚어졌죠?
4: 네, 지방선거가 진행되는 오늘 서울 지역의 일부 투표소에서 투표 용지를 받지 못해 투표가 일시 중단됐다는 제보가 잇따랐습니다. 특히 서울 송파구와 강남, 광진구의 일부 지역에서 투표 용지가 부족해 유권자들이 오랜 시간 대기하거나 발길을 돌렸습니다. YTN 취재진이 방문한 서울 가락동의 한 투표소에서는 시민 100여 명이 대기하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는데요. 광진구와 동작구, 강남구 일부 투표소에서도 비슷한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애초 투표 마감 시간은 오늘 오후 6시까지였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된 투표소에서는 대기표를 배부한 뒤 마감 시각을 훌쩍 넘겨서까지 투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잠실 7동 제2투표소의 경우 밤 10시까지 투표가 연장됐습니다. 일부 지역에서 투표가 늦게까지 이어지는 만큼 서울 지역의 개표 작업도 늦어지고 있습니다.
2: 이번 선거를 총괄하는 선거관리위원회가 대국민 사과에 나섰죠?
4: 네, 허철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은 조금 전밤 9시 과천 선관위에서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허 사무총장은 공정한 선거관리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한 점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며 깊이 사과드린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어 해당 사실을 인지한 즉시 투표 용지가 부족한 투표소로 용지를 이송했으며, 해당 투표소에서 대기하는 유권자는 마감 시간이 지나더라도 정상적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안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개표가 끝나는 대로 이번 사태의 원인과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해

0: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선관위는 오후 6시 20분 기준 14곳의 투표소에서 투표 용지가 부족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서울 송파구 12곳, 강남과 광진 한 곳인데요. 특히 송파구의 경우 사전투표 인원을 고려해 유권자 수의 50%에 맞춰 투표 용지를 인쇄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선관위는 투표소 14곳 외에도 다른 지역에서 비슷한 문제가 발생한다면 파악되는 대로 곧바로 공개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1: 국민의힘은 초유의 투표용지 사태를 두고 이미 선거가 오염됐다면서 무효를 선언했습니다.
2: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도 투표를 마치지 못한 지역에 조치가 있을 때까지 개표를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상황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박희지 기자.
3: 네, 국민의힘 중앙당사에 나와 있습니다.
2: 네, 국민의힘 지도부 입장 자세히 전해주시죠.
3: 네, 중앙선관위원회의 대국민 사과 브리핑 직후 국민의힘 지도부에서 입장 발표가 잇따랐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조금 전 투표용지 사태가 빚어진 서울 지역 선거는 이미 오염된 선거라고 규정했습니다. 이어서 오염된 선거는 무효라면서 서울 지역 선거를 다시 실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개표가 마무리되면 어떤 진상 파악도 어렵다면서 즉각 개표도 중단하라며 선관위를 질타했습니다. 이어진 취재진 질의에서는 여러 지역에서 비슷한 제보가 당으로 쏟아지고 있다면서 개표 중단을 요구하는 곳을 서울 이외 지역으로도 넓힐 것을 시사했습니다. 당 차원에서는 별도 상황실을 운영해 관련 제보를 접수하겠다는 계획인데요. 개표를 진행할 경우 가처분 신청까지도 검토하느냐는 취재진 질의에는 지금으로서는 가처분 이익이 없을 수 있다면서 선관위가 스스로 개표를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장동혁 대표는 잠시 뒤 중앙선관위 과천청사에 도착해 항의 방문할 예정입니다. 송원석 원내대표도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 공정성을 중대하게 훼손하는 사안이라면서 공직선거법 196조에 따라 선거 연기를 정식으로 요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도 한 사람이라도 참정권이 침해받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선조치 완료 전까지 개표는 중단돼야 한다고 조금 전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전해드렸습니다.
1: 네, 관련 내용 조금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스튜디오에 최재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성태 전 국민의힘 의원, 최창열 용인대 특임 교수,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네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4: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1: 예. 자, 지금 개표가 10시 10분을 향해 가고 있는 상황에서 속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 개표 상황보다도 더 관심이 가는 것이 앞서 저희가 이제 취재기자를 통해서도 알아봤습니다만은 서울의 14개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한 정말 초유의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각 당에서도 입장을 발표를 했는데 일단 국민의힘에서는 상당히 강력하게 문제제기를 하고 있어요.
5: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이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당 내적으로는 늘 윤호연 세력과 또 부중선거
6: 음모론자들로부터
5: 당이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는 그런 비판과 또 그런 문제로 인한 당내 갈등이 치유되지 못해서 이번 선거에서도 아까 출구조사에서 드러나는 내용상으로는 엄청난 좋지 않은 결과를 맞이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1: 예.
5: 결론은 그런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의 주장의 일부분이 일맥상통할 수도 있는 그런 전대미문의 사태가 지금 오늘 발생한 거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회에서 국민들 참정권을 위해서 선관위에다가 투표용지 인쇄할 그런 예산 부족으로 그걸 제대로 지원하지 못해서 이런 사태가 일어났다 그러면 말이라도 되죠. 그런데 이렇게 투표율이 높을 줄 몰라서 세상에 선관위 사무총장이 이걸 해명이라고 합니까? 그럼 투표율이 지금 100%가 됐다는 거예요? 송파지 투표용지 지금 부족해서 이 지금 사고가 발생한 투표장에서 그건 아니란 말입니다. 당연히 선관위에서는 유권자 100%가 다 투표를 한다는 전제하에서 모든 선관위의 행정적이고 또 국민들의 이 참정권 침해라든지 또 투표권 침해가 이루어지지 않는 만반의 준비가 되는데 그런 준비를 제대로 하지 않고 그냥 자기들 임의적으로 사전 선거 투표율이 자기네들은 알고 있었고 그 얼마니까 그러면 어느 정도에 그럼 각 선거구별로 투표율이 어느 될 것인가 이것도 그럼 알고 있었 거예요? 이래서 이제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은 거기에 맞춰서 투표용지를 만들어놨는데 실질적으로 유권자가 많이 몰

0: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발생했다. 옛날에 직원들 사무총장 뭐 위원장 몇 사람 문책하고 책임한다고 그냥 될 문제가 아니죠. 이 문제만은 다른 지역은 모르더라도 서울 지역 같은 경우는 즉시 개표를 중단하고
1: 네.
0: 참정권 피해라든지 또 투표권 침해가 일어났는지 면밀한 조사를 마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접근을 해야 된다고 네. 봅니다.
2: 네. 의원님 지금 말씀해 주신 이 부분 관련해서 사실 선관위가 그 이제 해명을 한번 내놓긴 했었는데 그 네. 내용이 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전투표를 고려해서 유권자 수의 한 절반 50% 정도만 인쇄를 해놨다라고 해명을 했는데 이 해명을 들으면 이해가 좀 되시나요 이게?
3: 그 일종의 이제 관례였던 것 같아요. 근데 송파구의 경우에 50%는 조금
4: 의원입니다.
3: 지나친 거고요. 과거에도 한 70% 정도 이렇게 준비를 100% 투표를 안 하니까 그런데 송파 같은 경우에는 조금 지나친 경우가 되겠고요. 근데 이제 주목할 것은 오세훈 후보는 이 선 조치 후 다시 말해서 투표 못한 사람들을 투표하게 하고 그 다음에 개표를 계속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고 근데 장동혁 대표는 조금 달리 얘기를 해요. 처음에는 원인 규명이 될 때까지 개표 중단 그러다가 선거 무효 재선거 검토까지 얘기가 나왔어요.
2: 네.
3: 그러니까 이건 결국은 부정선거 음모론으로까지 지금 이렇게 장동혁 대표는 한 다리를 이렇게 걸쳐놓은 거 아닌가. 그런데 정확한 것은 제가 보기에는 오세훈 후보의 저 발언이 현 시점에서는 가장 정확한 해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1: 예. 선관위에서는 실제로 이제 투표를 못한 분들을 위해서 그 지역에서는 10시까지 투표를 이제 보장해주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10시가 넘었습니다. 이제 현장에서 마감이 됐는지는 아직까지 정확하게 알려지지 않고는 있는데 글쎄요, 신유 교수님 이런 상황을 저희가 지금 이 시국에 발생한 일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까?
5: 저는 전대미문의 사건이 아니고요.
1: 예.
5: 아주 기괴한 사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4: 그런데
5: 저는 개인적으로 좀 묻고 싶은 게 있어요. 선관위. 아까 그 저도 사무총장 그 기자회견한 걸 봤는데
1: 네.
5: 제가 궁금한 건 하나도 답이 안 나왔어요. 그게 뭐냐면 50%를 맞췄다는 그 50% 무슨 기준으로 하냐는 거예요. 어떤 기준으로 투표율을 예상을 했는지 저도 제가 정치학한 지가 학부까지 합하면 이제 아니면 나이가 나오는데 45년 정도 됐거든요. 그런데 45년 동안 하면서 저는 이런 사태가 발생할 거라고는 전혀 생각을 못했어요. 그리고 우리 같은 사람들도 투표율이 어느 정도 될 것이라고는 맞힐 수가 없습니다. 근데 선거 관리라는 거는 과하게 입각해서 해야지 이게 뭐 대충 하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1: 네.
5: 그런 의미에서 저는 과연 어떤 기준으로 그렇게 맞췄는지를 묻고 싶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나라 법령에 의거해서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저녁 6시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1: 네.
5: 투표는 법령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소위 말해서 행정기관 중에 하나에 속하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임의로 야 이거 문제 생겼으니까 10시까지 하자. 10시까지 임의로 할 수 있는지 제가 궁금한 이유가
1: 네.
5: 실제로 외국 같은 경우에도 이런 사례가 한두 경우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때는 법원이 명령을 했어요. 2시간을 연장해라. 이런 식으로. 근데 지금 선관위가 이렇게 자체적으로 그냥 10시까지 하자 그러면은 10시까지 할 수 있는 건지
1: 네네.
5: 제가 법학자가 아니라서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다라는 거고요.
1: 예.
5: 또 하나는 뭐냐면 이 왜 여론조사 공표 금지 있잖아요.
1: 네.
5: 여론조사 공표 금지가 지난번에도 사전투표 전날에 이제 금지가 되거든요. 취지가 뭡니까? 여론조사 결과에 투표하러 가는 사람들이 영향을
1: 그렇죠.
5: 받을 수 있으니까
1: 네.
5: 이걸 금지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블랙아웃 기간을 만드는 건데 그래서 블랙아웃 기간에 그 블랙아웃 기간에 그 여론조사를 한 것을 예를 들면 공표를 하면 법으로 걸립니다. 그래서 그거는 벌을 받아요. 쉽게 얘기한다면 자 그런데 10시까지 하든 7시까지 하든 어쨌든 출구조사 결과가 발표난 다음에 다수의 사람들, 몇 명인지 모르지만
1: 네.
5: 투표를 했어요. 그러면 이거는 결국은 뭐냐면 출구조사를 알고 투표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1: 그렇죠.
5: 높다는 건데
1: 예.
5: 아니 여론조사 공표 못하게 하고서 그 기간 동안 여론조사 발표하면 법으로 처벌받는데 그러면 선관위는 어떤 처벌을 받을 것인지 전 그것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1: 예.
5: 그리고 한 가지 더 뭐 얼마 안 된다 그러는데 이게 제일 큰 문제가 뭔지 아세요? 줄 서 있다가 집으로 간 분들이에요. 그럼 줄 서 있다 집으로 간 분들이 도대체 몇 명인지를 어떻게 합니까? 예? 이 부분이 저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게 만일 근소한 격차로 뭐 어떻게 된 상황이 벌어진다면 몇 명이 집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논리가 성립될 수 있다는 거죠. 네네. 참고로 제가 끝으로 한 가지만 분명히 말씀드리는 네. 게 제발 이 문제 가지고 또 부정선거 이런 얘기는 좀 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1: 예.
5: 이거는 사실은 보수의 입지를 자꾸 줄이는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분명히 선관위 엄청난 문제 저지른 거고 이거 해가지고 아, 이 문제는 그냥 넘어갈 문제 아니에요. 사무총장서의 책임질 문제 아니라고 봐요. 네. 선관위원장, 그다음에 선관위원들, 장관급급의 여야 추천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1: 네.
5: 이런 사람들이 여태까지 문제 있으면서도 계속 버텼는데 이 사람들 책임지고 전원 사퇴해야 됩니다.
1: 예.
5: 예.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1: 지금 말씀 듣는 동안에 저희가 화면으로 그 저희 YTN으로도 이번 투표용지 부족 문제와 관련해서 많은 제보들이 들어왔습니다. 지금 어두운 상황인 거 보면, 주변이 어두운 걸 보면은, 예, 지금 시간이 나오는데요. 네. 9시 45분에 촬영이 된 사진입니다. 선관위에서 송파구 관련된 투표용지가 부족했던 관련 투표소에서 10시까지 투표를 연장을 했는데, 저희에게 이제 사진을 제보해 주신 분이 9시 45분에 현장 상황을 촬영을 해서 보내주셨습니다. 지금 보면 적지 않은 인원이 투표소 앞에 이렇게 모여 있거든요.
5: 네.
1: 이게 과연 몇 명으로 치부를 할 수 있는 일인지 최창현 교수님 전문가시니까 이 상황을 어떻게 해석을 하시겠어요?
4: 이 한국 정치 정말 이 다이내믹하다. 이게 제가 아까 여기 와이튼 이동하는 중에는 몰랐어요.
1: 네.
4: 여기 와서 알았거든요.
6: 최창현 교수님의 특임 교수입니다.
4: 이 개표에 대한 여러 분석이 없고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1: 그렇죠.
4: 출연자들이 아 이게 다 뭔 일인가를 봤는데 이 난리가 났어요. 이건 난리에 난리.
1: 예.
4: 이거는 글쎄요 제일 우려스러운 게 앞서 다 말씀하셨습니다만 이거는 계속 개표할 수 없어요. 제가 볼 때. 일단 최소한 중단해야 됩니다. 해야 돼요. 하고 난 다음에 원인을 규명해야지. 이게 물론 당연히 지금 뭐 앞서 말씀하신 분들 말씀처럼 부정선거일 수는 없어요.
1: 예.
4: 그러니까 이거는 전무후무라는 단어로도 맞지 않아요. 이건. 아무리 전 우리 정치가 도대체 너무나 변수가 많기 때문에 이번에 뭔 일이 없을까? 항상 불안했다고요. 이런 정도가 일어날지는 전역구에도 몰랐어요. 이거는 정말로 뭐 부정선거도 아니고 옛날 우리 이승만 독재 정권부터 해서 많은 선거가 있었잖아요. 관권선거, 부정선거, 별하별 선거, 막걸리 선거, 무슨 뭐 고문 선거 많았어요.
1: 예.
4: 이건 전혀 차원이 다른 거거든요. 소쿠리 선거하고 다른 거라서 이거는 이제 글쎄요. 앞으로 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만 이게 아마 정치적 어마어마한 쟁점이 될 겁니다. 아마.
2: 네.
4: 그리고 당연히 국민의힘으로서는 이 개표 결과 안 좋았으니까
1: 네.
4: 이걸 가지고 이제 계속 문제 삼게죠. 문제 삼을 수밖에 없어요. 이건. 속내가 무엇이든 건 중요하지 않아요.
1: 네.
4: 나타난 현상이 중요한 것이고 결국 이거는 우리 정치권이 지혜롭게 해나가야 돼요. 이거 잘못하다간 말이죠. 국민 간에 완전히 분열될 수 있어요. 이거는. 설령 중도 보수 유권자라 하더라도 진보도 마찬가지예요.
2: 네.
4: 이건 뭐 누구 진영편을 들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이건 빨리 정치권이 이거 빨리 개표 중단하고
1: 네.
4: 최소한도 아까 오세훈 후보 말처럼 말이죠. 문제를 규명하고 난 다음에 최소한도의 어떤 그런 원인을 규명하고 난 다음에 개표를 하더라도 해야지 이걸 계속 개표를 한다? 이게 나중에 정당성을 상실할 수 있어요.
5: 그렇죠.
4: 이거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빨리 정치권이 문제를 빨리 얘기하고 그리고 내일 빨리, 내일 문제가 아니죠. 법원에다가 아마 국민의힘은 그대로 넘어가지 않을 거예요. 법률적 문제 제기할
1: 그렇죠.
4: 거라고요. 근데 어쨌든 재선거나 이런 얘기가 벌써 나오고 있잖아요.
1: 네.
4: 개표 중단, 재선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아직 부정선거 얘기는 안 하고 있는 게 다행이긴 한데 제가 보기엔 내일쯤에 부정선거라는 단어 나올 것 같아요. 그게 제일 우려스럽긴 한데 문제는 이걸 빨리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서 선거 무효 판정을 받아야지 재선거가 되는 거예요. 이거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1: 네네.
4: 이건 정말 그래서 국민의힘은 물론이고 민주당도 말이죠. 이거를 야 저거 정말 민주당이 다 이긴 선거인데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이런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어쨌든 이게 너무 쟁점화되면 이건 완전히 이건 다른 차원의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이건.
1: 네.
4: 국민 주권의 문제, 국민 주권주의의 문제, 참정권의 문제, 민주주의 근본 원리가 훼손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건 절대 민주당도 이거 말이 돼? 이건 부정선거 아니고 왜 저래? 개표 중단 왜? 라고 할 거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1: 네.
4: 이제 보세요. 우리가 지금 개표 여러 가지 할 게 너무 많잖아요. 얘기할
1: 그렇죠.
4: 게. 하나도 얘기 못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1: 지금. 네. 그러니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네. 물론 이제 출구조사가 민주당이 유리하게 나왔습니다만은 개표 상황은 또 이게 뚜껑을 열어봐야 정말 정확하게 아는
0: 그런 거죠.
1: 거기 때문에.
0: 그런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민주주의의 꽃이 이제 선거지 않습니까? 투표를 통해서 주권자의 뜻이 반영이 돼서 그 뜻을 존중해서 국가를 운영하고 지방정부를 운영하는 겁니다. 이 지방정부 선거에서

0: 지금 현재 투표용지 부족으로. 그럼 투표용지를 가지고 1시간, 10시까지 임의적으로 선관위에서 투표 시간을 연장했다 그러지만 1시간 이상 투표를 못하게 되면 사실상 개인적인 일정이나 건강 그런 일신상의 사유로 인해 가지고 투표를 못하게 되는 여러 또 유권자가 나온단 말이에요.
1: 네.
0: 한마디로 중대한 이 투표권 침해, 참여권 침해 문제가 발생했는데 그리고 또 이 투표용지를 다른 곳에서 급히 이송해야 하는 과정에서 그러면 이게 정상적인 투표지 관리가 됐는 건지
1: 예.
0: 이 여부에 대해서 의구심도 클 수밖에 없는 것이죠. 딴 데는 뭐 투표용지가 남아들고 어느 투표소는 이렇게 모자라고 그렇다면 그건 뭔가 문제가 있는데 특히 6시 이후에 이제 이걸 투표를 진행하게 되면은 출구 아까도 우리 신 교수님이 이야기했지만 출구 조사 결과가 이미 지상파 3사 합동 조사를 통해서 그게 온 국민에게 공표가 돼버린 상황인데 그렇다면은 이게 이제 이 결과가 이 투표에 영향을 미칠 개연성도 이걸 배제하기 어려운 거 아닙니까? 이렇기 때문에 작년 이제 독일 베를린에서도 독일 이제 헌법재판소가 당시 선거당국의 총체적인 부실 운영에 대한 그런 운영이 결국 독일 시민들의 투표권 행사를 방해하고 그 선거 결과를 왜곡했다. 그래가지고 그런 사유로 선거를 갖다 전면 무효화시키를 그걸 갖다 헌법재판소에서 선언을 했어요.
1: 네.
0: 선언하고 재투표를 명령한 사례가 이게 불과 작년에 베를린 시에서 있었던 사안입니다.
1: 예, 예.
0: 그렇기 때문에 이게 서울뿐만 아니라 또 인천 다른 지역에 대해서도 이 피해 사항을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럼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면밀하게 파악하고 난 이후에 이번 이 지방선거가 정말 오염의 걱정 이게 더 나아가지고 부정선거에 그런 엄청난 후폭풍으로 이어지지 않으려면은 지금 즉시 이거는 개표는 중단을 하는 게 맞는 것이고 또 이제 저는 앞으로 이게 얼마나 큰 문제냐면은 유권자들이 아 내가 아까 투표를 갔는데 그때 투표용지가 없어 나 돌아왔다. 그 사람이 10시까지만 자기가 여기 시간을 갖다 허락한 부분을 인정하지 않고 개별적인 참정권 침해에 대해서 소를 제기한다면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이 지금 정말 난리가 우리 저 최 교수님 말대로 대한민국에 난리가 난 겁니다. 지금.
1: 네. 이번 사안이 정말 큰 혼란을 낳고 있는 상황인데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 청와대의 입장이 나왔습니다. 투표 용지 부족 사태에 대해서 선관위가 대응할 문제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최재성 의원님, 앞서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선거 투표 독려를 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선거 개입이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 제기를 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청와대에서는 이번 사태에 대해서 좀 적극적인 입장 표명보다는 좀 신중하게 접근을 한다라고 봐야 될까요?
2: 일단 뭐 청와대가 주관하는 게 아니잖아요.
1: 예.
2: 그러니까 뭐 저런 입장을 내는 것은 저런 수위에서 낼 수밖에 없다고 보고요. 이재명 대통령이 투표를 하면서 이제 일종의 해프닝이죠.
1: 네네네.
2: 그거는 뭐 정치적 혹은 정략적으로 문제 제기하고 이용할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요. 다만 오늘 이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사실은 좀 예견돼 있었던 거거든요. 지난 대통령 선거 때도 2022년 그때 이제 감염병 확진자들 네. 문제를 놓고 그때 바구니 투표용지 사건이 있었잖아요.
1: 네.
2: 그때 선관위에서 대답하기를 100만 명 정도 확진자 추산하고 14,000개 사전투표소에 나누면은 대략 얼마 정도 준비하면 된다. 이렇게 답변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건 유권자 수 대비 투표율을 추산해가지고 대응을 해왔기 때문에 나타난 문제고 그거는 과거에도 그런 우려가 있어서 좀 지적받았던 상황인데 오늘 저게 재현이 됐고요.
1: 예.
2: 그 다음에 저게 조금 저는 이제 개표를 하지 않으면 저는 오세훈 후보가 얘기한 선조치라는 게 투표하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조치를 의미한다고 보는데
3: 네.
2: 이게 조치가 되고 그 다음에 개표를 하지 않으면 또 투표한 사람들의 권리 문제가 있잖아요.
1: 네.
2: 그래서 선조치가 되면 개표는 진행하고 진상이나 사후 대책은 후에 진행하는 것이 맞지 않나 싶습니다.
1: 네. 예.
3: 네, 저희가 계속해서 또 지금 서울시청에 YTN 특별 스튜디오가 마련이 되어 있는데요. 저 선거 상황 관련해서 생생하게 또 현장 상황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장 나와주시죠.
4: 네, 서울시청 YTN 특별 스튜디오에서 이어서 선거 상황 전해드리겠습니다. 정치부 황보혜경 기자와 함께합니다. 자, 황보 기자, 서울 송파구 등 일부 투표소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선관위가 대국민 사과를 했죠?
5: 네, 그렇습니다. 중앙선관위는 1시간 전쯤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께 큰 혼란을 끼치고 신뢰를 훼손한 책임을 통감한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선관위는 현재까지 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곳이 서울 송파구 12곳과 강남, 광진구 등 모두 14개 투표소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4: 네, 투표용지가 부족해서 투표를 못하는 일이 생겨서는 안 될 텐데 조치는 된 겁니까?
5: 선관위는 용지 부족을 인지한 즉시 해당 투표소로 긴급히 용지를 수송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현장에서 대기 중인 유권자들은 투표 마감 시간이 지났더라도 모두 투표할 수 있게 조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4: 네. 아, 많은 분들이 궁금할 것 같습니다. 대체 이런 일이 왜 벌어진 걸까? 예, 관련 내용 발표가 있었나요?
5: 네, 가장 문제가 심했던 송파구의 경우 당초 유권자 수의 절반에 달하는 투표용지를 인쇄해둔 상태였다는 게 선관위의 설명입니다. 하지만 투표율이 예상을 벗어나게 높았던 건데요. 사실상 선관위의 준비 미흡으로 볼 수 있습니다.
4: 네, 선관위에서는 송파구의 경우에는 사전투표 등을 고려해서 유권자 수 절반만큼 용지를 인쇄를 했는데
5: 네.
4: 사전투표율이 낮은 곳의 용지가 부족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분석이 필요하다 이런 주제로 설명을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기준으로 인쇄를 했고 투표소별로 어떻게 배분했는지 밝혀져야 될 것으로 보이는 상황입니다.
5: 네.
4: 국민의힘에서는 서울시장 선거 개표 중단까지 요구하고 나섰죠.
5: 네, 국민의힘은 자체적으로 집계한 결과 선관위 발표보다 많은 17개 투표소에서 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서울시 선거는 오염된 선거로 무효라면서 투표의 공정성은 이미 깨졌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투표용지를 기다리다가 결국 투표를 포기하고 돌아간 유권자도 있을 거라면서 즉시 개표를 중단하고 진상 파악을 한 뒤 그 결과에 따라 서울시 선거를 다시 치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잠시 뒤 과천 중앙선관위를 항의 방문합니다.
4: 네, 투표용지가 부족했던 투표소는 오후 6시 넘어서도 투표를 진행했고요. 또 송파구 잠실칠동 제2투표소의 경우에는 밤 10시까지 운영한다고 선관위에서 설명하기도 했는데
5: 네.
4: 일부에서는 아니 이거 이미 출구조사 결과를 보고 투표를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5: 그럴 수 있죠.
4: 예, 이런 경우에 표심 왜곡되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도 나오는 상황입니다. 국민의힘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도 입장을 내놨죠.
5: 네, 오세훈 후보는 투표지 부족으로 투표를 정상적으로 하지 못한 지역에 선조치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개표가 전면 중단돼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단 한 사람의 시민이라도 참정권이 침해받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건데요. 중앙선관위를 향해서도 피해를 입은 시민들의 참정권을 어떻게 회복할지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하라고 강조했습니다.
4: 네. 아, 피해 입은 시민들의 참정권을 어떻게 회복할지 이거 선조치해야 된다. 선조치 완료되기 전까지 개표는 중단돼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한 상황입니다.
5: 예.
4: 국민의힘에서는 개표 중단하고 진상 파악 뒤에 결과에 따라서 선거 다시 해라.
5: 네.
4: 이렇게 주장을 했죠. 그 결과에 따라서 서울시 선거 다시 치러야 된다. 이렇게까지 주장을 한 상황인데
5: 맞습니다.
4: 민주당에서도 관련 입장이 나왔죠.
5: 예. 민주당은 서울 선관위에 강한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조승래 사무총장은 조금 전 브리핑에서 이번 사태는 단순히 사과로 넘어갈 문제가 결코 아니라면서 부실한 선거 관리에 대한 명확한 책임을 물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국민의힘의 개표 중단이나 재투표 요구에 대해선 일고의 가치도 없다 단호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4: 네, 선거 부실 관련 여야 공방이 뜨거워지는 모습입니다. 지방선거 막판에 불거진 투표용지 부족 사태 관련 논란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시청 YTN 특별 스튜디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6: 민심 캠퍼스입니다. 지방선거 투표에서 나타난 한 지역 두 표심 살펴보겠습니다. 네, 한 지역 두 표심 보실 건데요. 왼쪽은 광역단체장, 오른쪽은 기초단체장 투표 선거 결과 지도입니다. 광역단체장 선거와 기초단체장 선거에서 각각 다른 정당을 뽑는 걸 분할 투표라고 하는데요. 이번 선거에서도 분할 투표가 나타났을까요? 지난 지방선거에서 분할 투표가 많이 나타났던 곳 위주로 먼저 뽑아봤습니다. 서울, 경기, 그리고 강원입니다. 먼저 서울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0: 네, 더불어민주당 정원호 후보와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가 맞선 것이죠. 현재 순위는요? 더불어민주당 정원호 후보가 65.3%로 앞서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 32.3%입니다. 지역별로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전체 25개 자치구 가운데 파란색이 더불어민주당이 이기고 있는 곳, 그리고 빨간색이 오세훈 후보가 이기고 있는 지역입니다. 회색은 아직 개표가 되지 않은 지역입니다. 먼저 서울시당 구별 결과부터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네, 개표가 10.8% 진행 중인 가운데 24곳에서 더불어민주당이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아직 1위를 달리는 곳이 없네요. 그러면 기초단체장 선거도 한번 살펴볼까요? 서울시 구청장들의 현재 득표 상황입니다. 23곳에서 더불어민주당이 1위, 한 곳에서 국민의힘이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네, 비교해보겠습니다. 현재 한 곳에서 광역단체장 선거와 기초단체장 선거 결과가 일치하지 않고 있습니다. 보라색으로 뜨는 곳이 일치하지 않는 곳인데요. 서대문구가 나오고 있네요. 네, 그러면 서울, 경기, 강원 중에 이번엔 강원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후보와 국민의힘 김진태 후보가 맞붙은 곳이죠. 현재 결과는 어떨지 한번 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후보 55.4% 득표하면서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김진태 후보 43.6%로 2위입니다. 지역별로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역시 파란색이 더불어민주당, 빨간색이 국민의힘이 1위를 달리고 있는 시군구입니다. 강원도 민심은 어떻게 갈라졌을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시각 10시 반 지나고 있는데요. 먼저 광역단체장 선거 결과 보시면 18개 시군구 가운데 14곳에서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후보가 앞서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김진태 후보는 4곳에서 1위를 달리고 있네요. 그러면 강원도 내 시장과 군수를 뽑는 기초단체장 선거 개표 상황도 한번 보겠습니다. 18개 지역 가운데 13곳에서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후보가 앞서가고 있네요. 그리고 5곳에서 국민의힘 김진태 후보 앞서가고 있습니다. 불일치하는 곳을 한번 살펴볼까요? 현재 속초군, 양양, 홍천, 영월, 삼척에서 5곳에서 불일치하고 있습니다. 지난 선거 때 분할 투표가 나타났던 곳이 춘천, 정선, 인제, 고성 4곳이었는데요. 지금은 5곳으로 늘어났습니다. 아직 개표 초반이니까요. 조금 더 진행되면 다시 한번 상황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한 지역 두 표심 분할 투표 알아봤습니다. YTN 김혜린입니다.
1: 네, YTN 개표 방송 민심 2026 함께하고 계십니다. 앞서 개표 상황 여러 각 지역을 돌아가면서 분석을 해드렸습니다. 지금 당초 예정대로라면 지금 개표가 상당히 이제 순조롭게 진행이 돼야 되는 상황인데 서울시장 후보, 서울시장 선거도 10.8% 개표가 진행이 됐습니다. 하지만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일부 투표소에서 나타나면서 아직까지 이 파장이 이후에 어디까지 이어질지 상당히 관심이 집중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희도 이제 분석을 좀 각 지역별로 이번 개표 상황을 의견을 들어봐야 되는데 초유의 상황이 벌어지다 보니까 네 분이 하실 말씀이 많으신 것 같아요. 한마디씩 네. 좀 여기서
2: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런 이야기를 저 경험입니다 이게. 네. 당시 이제 2010년 그때 6월 2일 그때 오세훈 그때 서울시장 후보
3: 김성태
2: 국민의힘에서는 한명숙 전 총리 후보가 맞붙었어요. 그 네. 여론조사상으로는 오세훈 시장이 그때 한 20% 안팎으로 압승을 하는 그런 분위기로 나왔어요. 그런데 막상 개표를 해보니까 처음부터 엎치락뒤치락. 출구조사 같은 경우는 그때 오세훈은 47.4가 나오고 한명숙 후보 같은 경우는 47.2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0.2% 차이였어요. 그래서 이제 개표가 시작됐는데 밤 10시부터 한명숙 민주당 후보가 대려 앞서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결국 새벽 4시까지 7시 동안 한명숙 후보가 계속 줄곧 1위를 달렸어요. 네. 그러니까 오세훈 당시

0: 후보가 그때 이제 캠프에서 기자실 앞에 서가지고 이번 선거에 자기가 패배를 인정하고 자기는 이제 간주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런데 그때 조직을 총괄하고 있던 제가 투표상을 지켜봤는데
1: 네.
0: 새벽 4시 되니까 이게 뒤집어졌어. 그래서 제가 대신 오세훈 시장 대신에 내가 인터뷰를 했던 기억이 나요. 그때 표 차이가 불과 2만 그때 2만 4천 632표예요. 0.6% 차이, 0.6%. 이런 상황이 있었던 경험이 있는데 지금 이제 송파를 비롯한 잠실, 서울 전역에서 이게 투표 용지 부족으로서 투표를 참여하지 않은 유권자 수가 어느 정도인지 지금 파악을 할 수도 없는 전대미문의 상황이 발생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은 이 사건 정말 이 피해는 국민들 전체의 피해고 국가적인 피해가 될수 있겠지만은 보수 진영 내의 피해가 더클 상황이 됩니다. 보수 진영 내적으로는 늘윤 의원 세력과 이 부정선거 음모론자와 이 싸우는 관계로 합리적 보수의 가치를 찾지 못해서 이번 선거도 이런 엄청난 실패의 지금 경우가 나오는 건데 여기에 또 이런 상황이 나오니까 저희는 아예 실책하는 거죠.
1: 잠시만요. 저희 속보 한 가지만 전해드리고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장동영 대표가 중앙선관위 과천 청사를 조금 전에 항의 방문했다고 합니다. 납득할 수 있는 해명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해서 당장 개표를 중단해야 된다라는 요구를 했다고 합니다. 글쎄요, 지금 이제 야당에서는 국민의힘에서는 상당히 이번 선거에 여러 가지 문제 제기를 하면서 개표가 중단돼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신유길 교수님 어떤 의견이신가요?
2: 일단은 저는 개표 중단이 필요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이유가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투표 시간 임의를 연장하는 게 선관위가 사실은 행정기관에 속하지만 독립된 기관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통령도 그건 선관위에서 알아서 할 문제라고 얘기한 이유도 독립기관이기 때문에 그런 건데 근데 이제 문제는 사실 이제 그런 문제부터 시작해서 이게 한두 가지 문제가 아니니까 이게 나중에 결과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도, 결과에 관해서도 문제 제기가 될수 있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여기에 신중히 조심히 접근해야 된다라는 생각은 들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자면 사실 민주주의라는 건 말이에요. 결과의 정통성도 중요하지만 결과의 정통성이 과정의 정통성을 통해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럼 지금 이런 문제가 불거졌다라는 거는 과정의 정통성에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개표를 한다라는 건 결과를 낸다라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지금 생각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한 가지만 더 얘기한다면 솔직한 얘기로 아까 그 선관위 사무총장도 그런 말씀하신 것 같은데 뭐다 대다수는 뭐 문제가 없다라는 건데, 물론 그렇겠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인권 혹은 권리라는 거는 숫자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제가 항상 드는 예지만, 예를 들면 쿠데타를 일으킨 세력이 자신의 권력을 위해서 단한 사람을 이 목숨을 잃게 해도 백 사람을 목숨을 잃게 하는 거나 똑같은 거라는 거예요. 숫자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닌데 지금 선관위가 이 사태를 파악하는데 물론 당황해서 그럴 수는 있는데 조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제가 볼 때는 지금 신중히 심각히 그리고 깊이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해 볼 필요는 있다고
3: 여러 가지
2: 생각합니다.
3: 얘기를 좀 해주셨는데 그중에 이제 선관위 시간 얘기 좀 해주셨잖아요.
4: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이게 다른 거다 떠나서 말이죠. 투표 용지 부족은 물론 문제인데 선거법에 명확히 나와 있는 게 있어요. 제가 지금 찾아본 건데 151조에 투표 용지와 투표함은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가 작성하여 선거일 전일까지 읍면동 선거관리위원회에 송부하며 이를 송부받은 읍면동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용지를 봉함하였다가 투표함과 함께 투표관리관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이게 공직선거법 151조예요.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말도 안 되는 거고 단군 이래 최초의 사태예요. 이건 진짜 그것과 무관하게 선거일 전일이 아닌 당일날 투표용지 보냈잖아요. 이 자체가 선거법 위반이에요. 이건 아무리 정치적으로 제가 볼 때는 개인적으로 다른 차원의 얘기입니다만 민주당이 이긴 선거예요. 제 개인 생각입니다. 물론 그뭐 개표 예측을 떠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주관적인 어떤 평가 지향 말고 이건 범죄로 할 수밖에 없어요. 선거법에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전일까지 보내야 되는데 당일날 보낸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거는 이건 뭐냐면 헌법적 권리 침해예요. 이걸 간단히 보수하니 전혀 아니다. 이건 다, 이건

0: 말씀하시니까 양적인 비교를 안할수 없는데요. 그때는 강남 3구에서 몰표가 나와서 한명숙 대표가 이제 패배하게 된 그런 이제 원인이 됐고요. 이거는 여기 화면에 나오다시피 송파구의 전체가 아니고 잠실 7동입니다. 아시아 선수촌 있고
1: 네.
0: 여기에 12개 투표소,
1: 그렇죠.
0: 그다음에 광진구, 강남구 7곳, 한 곳씩에서
1: 네.
0: 14개거든요. 그래서 전체 투표소 개수에 비하면 그렇게 강남 3구 전체에 해당하는 게 아니고 송파에서도 한 동에 12개 투표소에 해당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양적으로 선거판을 이렇게 뭐라 할까요? 좌우지할 만큼의 그런 양은 아닌 거죠.
1: 네.
0: 신율 교수님의 이제 권리란 무엇인가? 권리는 양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이런 말씀은 원론적으로 옳은 말씀이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장동혁 대표의 저 워딩이 이제 심상치가 않은데, 선거 무효까지 얘기를 하잖아요.
1: 예.
0: 그리고 바로 중앙선관위 방문을 해서 항의를 하고, 선거 무효라는 얘기까지 하면은, 저게 양적으로 그 선거 결과를 좌우지할 만한 영향력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으로 저렇게까지 가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선거 결과가 개표하고 해서 나오더라도 어느 표 차이로 당락이 결정됐느냐. 그래서 누가 이제 소송을 하거나 누가 이제 법률적인 이제 이 문제 제기를 하게 되면 결국은 이제 이 선거 표 차이, 당락을 좌우하는 표 차이, 이것에 영향력을 측정을 해서 만약에 소송을 한다면 그렇게 가지 않겠나 싶습니다. 근데 김성태 의원님 말씀하신 2010년 사례하고는 조금 양적으로 비교할 만한 사안은 아니다.
1: 예, 알겠습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과연 어디까지 여파가 이어질지 상당히 관심이 집중되는 가운데 이제는 저희가 개표 상황을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10시 45분을 지나고 있는데요. 접전 지역을 살펴보겠습니다. 경남지사입니다. 개표가 지금 23% 진행된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후보가 50.3%, 국민의힘 박완수 후보가 49.7%로 2,500여 표 차로 접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2: 네. 그 다음 계속해서 저희가 좀 시간대별로 좀 정리를 해드리면요. 아직 개표가 많이 진행되진 않았지만, 현재 한23% 정도 진행된 상황에서, 처음부터 계속 시간이 지날 때까지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우위를 계속해서 선점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좀볼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접전 지역 저희가 지금 소개를 좀 해드렸는데, 의원님. 그 경남지사 선거는 예전에 이제 예상하셨던 그런 부분도 있잖아요. 그 예상과 좀 출구조사라든지 아니면 개표 상황이라든지 좀 유사하게 좀 나왔습니까?
3: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제 경남지사 선거만은 좀 박완수 후보가 우위에 있다. 그래서 우세 지역으로 나름 판단했죠.
1: 네.
3: 그렇지만 이제 이번 출구조사 결과로는 대략 민주당 김경수 후보에게 지는 걸로. 그것도 근소한 차이가 꽤 포르테지가 나는데 이제 이거는 이제 지켜봐야 되겠지만은 만일 그 출구조사 결과대로 난다 그러면은 이번 선거는 상당히 참패가 될수 있는 가장 영남권에서도 불경이 져버리는 그런 초유의 상황이 지금 발생할 수 있는 거죠.
1: 네. 예. 자, 지금 이제 개표가 속속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앞서 출구조사가 과연 이제 개표 이후에 실제 개표 결과로도 이어질지가 관심인데 민주당에서는 어쨌든 이번 선거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계시는 거죠?
0: 그렇습니다.
1: 예.
0: 출구조사 현황도 그렇고.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민주당이 시도지사 선거에서 혹은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얼마만큼 승리를 했느냐도 중요하지만
1: 네.
0: 그 양적인 비교보다 사실은 어느 지역에서 이겼느냐 혹은 졌느냐.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제 전북지사 선거가 조금 결과에 대해서 영향력이 있을 수밖에 없는 지역이고요.
1: 네.
0: 또, 아시다시피 보궐선거에서 평택, 그리고 부산, 이쪽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가 이제 좀 평가의 잣대가 될수 있겠는데 특히 평택 같은 경우에는 정말 어떤 결

0: 결과가 나와도 민주당 지도부에서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없는 그런 지역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1: 교수님,
2: 예.
1: 국민의힘에서는 사실 이번 선거 뭐 출구조사나 이런 걸좀 봤을 때 예상과 좀이 부분은 다르다 하는 지역이 있었나요?
2: 글쎄요, 뭐 국민의힘이 어떻게 생각했는지 전 모르겠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사실은 우리가 이 투표율을 보면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는 게 최종 투표율이 몇 퍼센트인지 이건 의미가 없고 사전 투표율이 몇 퍼센트고 본 투표율이 몇 퍼센트가 합치면 어떻게 되는데 이 사전 투표율이 높은 지역이 좀 있어요. 근데 제가 이거는 그냥 한 얘기가 아니고 뭐 50%가 될 것이다 뭐 이런 식의 그냥 주먹구기가 아니고 SBS가 여론조사 업체 입소스에 의뢰해서 서울과 부산 각각 802명과 804명, 18세 이상입니다.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고요. 물론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되는 전화 면접 조사를 보면은 서울에서는요, 보수층의 81%가 본투표를 하겠다라고 응답을 한 걸로 나타났어요. 그리고 부산 같은, 그러니까 이 부산 같은 경우에는 82%가 본투표를 하겠다라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얘기는 결국 뭐냐면 진보 성향을 띈 유권자들은 사전 투표를 하는 거고 보수 성향을 띈 유권자들은 대부분 본투표를 하는 그런 결과가 되거든요.
3: 네.
2: 그러면 이 본투표, 그렇기 때문에 본투표가 어느 정도 올라가느냐를 보면 아, 사전 투표보다도 훨씬 더 많이 했다. 그러면은 국민의힘이 한번 해볼 만하다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서울 같은 경우에는 본 투표율이 이렇게 높지가 않았어요. 사전 투표율은 높았거든요.
3: 네.
2: 23.8%였었는데 호남 빼놓고는 호남 지역 빼놓고는 한 3위 정도로 높았는데 최종 투표율이 그렇게 높지가 않은 걸 보면 본 투표가 그렇게 높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이런 거를 본다면 아, 투표율을 보면 어느 정도 결과는 좀 예측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국민의힘도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하면 좀 보다 합리적인 판단이 내려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3: 지금 저희가 이제 화면에 같이 개표 상황과 함께 접전 지역을 계속해서 이제 보여드리고 있었는데요. 지금 광역단체장도 사실 이제 그 출구조사 결과 접전 지역이 의외로 또 많이 나왔고 실제 이제 지금 개표 상황을 보면은 아직까지 투표가 뭐 초기 상황입니다만은 그래도 접전 지역들이 꽤나 나오고 있거든요. 기초단체장 역시도 이제 접전 지역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번 선거 결과를 민주당이 이제 우세하긴 하겠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특정 지역에서는 조금 만약에 접전이 된다면 이 상황을 어떻게 분석을 해봐야 될까요?
4: 지금 경합 지역으로 나온 데가 네 군데예요 지금. 이제 부산, 대구, 강원, 전북. 그러니까 특히 이제 이건 지방선거 얘기고. 지금 어떻게 보면 더 관심 있는 게 평택을 부산 북구 갑이란 말이에요.
3: 재보궐선거.
4: 조국과 한동훈의 어떤 그 입성 여부 이 문제인데 여긴 뭐 도저히 알 길이 없어요. 지금 이게 부산 북구 갑 같은 경우는 지금 뭐 42.6%가 나왔어요. 하정우 후보가. 그리고 한동훈 후보가 41.6%니까 이거 의미가 전혀 없는 차이에요. 그리고 여기 지금 평택은 뭐 조국 31.1, 유희동 32.6, 김영란 3.3이에요. 전혀 이건 내일 새벽까지 가봐야 할 것 같단 말이에요. 전혀 알 길이 없어요. 의미가 없고. 대구가 그래요, 대구. 대구 김부겸 후보가 49.1%. 추경 후보가 49.9%거든요, 지금. 이것도 뭐 전혀 누가 이길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서 지금 그런데 전북도 그래요. 그러니까 전북과 대구와 부산, 이 전북이 다 그런데 어제 이거는 뭐 전혀 알 길이 없어요. 여기서 예측한다는 게 아무 의미가 없는 건데 전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원래 15대 1의 예상을 많이 했었단 말이에요.
3: 네네.
4: 선거 초반 또는 선거 들어가기 전에. 근데 그러고 나서 여러 가지 이슈가 생산되고 소멸되고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양측의 어떤 의혹을 주고받고 악재와 호재가 교차하면서 말이죠. 선거 공학으로 진입이 됐던 거였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쭉 선거를 봐오니까 이게 총선거가 됐건 대통령 선거가 됐건 지방선거가 됐건 큰 선거는 말이죠. 그 선거를 관통하는 시대 정신이 반드시 있어요. 그게 과거 이명박 후보가 당선될 때 얼마나 의혹이 많았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됐잖아요. 왜 됐을까요? 그때 노무현 정부 때 경제가 안 좋았다고요. 그래서 일단 이명박 후보의 여러 가지 문제에도 불구하고 찍겠다. 전 이번 선거는 뭐냐면 여러 가지로 이제 접전 지역도 늘어나고 그랬어요. 여러 가지 뭐 조작해서 특검법 때문에 보수가 결집한 것도 있었을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선거를 관통한 내란 프레임이었어요. 그만큼 국민의힘이 그걸 완전히 자초했고 장동훈 대표는 마지막 순간까지 거의 탄핵 개헌에 대해서 그 강을 건너지 못했고 건너기 싫었던 것 같아요. 여러 발언을 봐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결국 넘지 못했다. 지금 아까의 뭐 여러 가지 그 투표 용지 부족은 부족 문제인 것이고 저도 이 선거를

0: 공식적으로 분석할 때 이번 선거는 글쎄 접전 지역의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어요.
1: 네.
0: 평택을과 부산 국과합의 결과를 모르겠는데 저는 어찌 됐든 민주당이 압승이다. 괴멸적 참패를 국민의힘이 당한 것이다라고 보고 얘기하는 너무 이른 얘기인지 모르겠으나 장동욱 대표 등 지도부가 투표용지 부족 문제를 가지고 또다시 살아남으려는 그런 생각을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이거 너무 정치적인 발언이긴 합니다만
1: 네.
0: 그런 생각이 들어요.
1: 예. 자, 지금 11시를 향해 가고 있는 시점에서 상당히 이제 개표가 좀 진행이 되면서 유력한 상황, 그리고 확실한 후보자들도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미디어홀 연결해서 저희가 자세한 내용 조금 더 짚어보겠습니다.

0: 네, 미디어홀입니다. 현재까지의 광역단체장 득표 현황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전국 곳곳에서 개표가 한창인데요. 뒤에 있는 지도 함께 보실까요? 현재 더불어민주당이 15곳에서 앞서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한 곳에서 앞서가고 있는데요. 아직 무소속과 기타 정당들의 후보들은 아직까지 집계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경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 거의 대부분 지역에서 푸른색으로 앞서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1위 후보들 조금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현재 시도별 1위 후보 한 명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시장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원호 후보 65.2%로 앞서갑니다. 경기지사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후보 1위, 인천시장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후보가 62.7%로 1위고요. 대전시장 전현직 간의 맞대결이 펼쳐졌었는데 허태정 후보가 61.8%로 앞서갑니다. 충남지사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후보가 현재 1위고요. 충북지사도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앞서갑니다. 신용한 54.6%. 세종시장도 민주당 후보가 1위인데요. 조상호 후보고요. 그리고 격전지로 꼽혔던 대구시장 선거에서는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후보가 54.1%로 이 시각 현재 1위 달리고 있습니다. 네, 그럼 다시 제주부터 올라가 보겠습니다. 현재 제주지사 선거 1위, 민주당 위성곤 후보 62.6%, 그리고 강원지사 선거에서는 민주당 우상호 후보가 54.6%로 1위고요. 전북지사 무소속과의 대결로 관심을 모았었는데 민주당 이원택 후보가 52.7%로 앞서갑니다. 그리고 통합특별시로 출범하는 전남 광주시 더불어민주당 민영배 후보가 81.6%로 넉넉하게 1위를 달리고 있고요. 역시 경력직들의 맞대결이 펼쳐졌던 곳입니다. 경남지사 민주당 김경수 후보 50.2%로 1위, 그리고 울산시장 선거 민주당 김상욱 후보 55.2%로 1위고요. 부산시장 선거에서도 민주당 후보가...
2: 선관위가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해 대국민 사과했지만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대담으로 진행했고요. 이어서 현재 개표 상황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민심 2026을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11시에 계속 이어갑니다. YTN 뉴스 FM.
3: 이 메시지는 2026년을 살았던 당신들에게 전하는 22세기의 기록입니다. 당신들이 남긴 유산 덕분에 우리의 하루는 플라스틱과 함께 시작됩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의 90%는 미세 플라스틱으로 오염되었고 해양 생태계는 붕괴되었습니다. 당신들의 편리함이 우리에게는 생존 자체가 되었습니다. 당신들이 무심코 버린 플라스틱은 강물을 따라 바다를 병들게 할 뿐 아니라 땅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우리가 먹는 식재료의 근원마저 오염시켰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신들이 남긴 쓰레기 더미 속에서 생존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희생이 아니라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숙명이었습니다. 당신들의 시대에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단 한 번 쓰고 버려질 미래를 거부하고 영원히 지속될 푸른 지구를 위한 행동에 바로 지금 당신들의 시대에 함께해 주세요.
4: YTN 라디오 기후위기 극복 캠페인은 글로벌 뉴스리더 연합뉴스와 함께합니다.
5: 안녕하세요, 영표입니다. 축구에서 나이스 패스는 볼을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빠르고 정확한 교감이 중요합니다. 뉴스도 똑같습니다. 누구보다 빠르게, 누구보다 정확하게. FM 94.5 YTN 라디오 한번 들어보시면 압니다. 저 이영표와 함께하시죠.
6: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7: 제가 들어드릴게요.
8: 여기 앉으세요.
6: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2: 지금 시각은

10시 57분입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내일과 모레 소나기 소식이 들어 있습니다. 내일은 전국적으로 강하게 쏟아지고요. 모레는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내일 경기 동부와 강원 내륙과 산지, 충북 북부와 경북 지역에 양이 조금 더 많겠고요. 비와 함께 돌풍과 천둥을 동반하는 곳도 많아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강남 지역은 야간 작업이 시작되면서 살짝 밀리고 있습니다. 올림픽대로 공항 방향 한남대교에서 반포대교 구간 1차로와 2차로를 막고 작업 중입니다. 동호대교부터 밀리고요. 이외 자동차 전용 도로는 전구가 원활해졌습니다. 서울 도심 안쪽으로 새벽 2시까지 정부 서울청사 북측 2개 차로가 통제됩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안성갓길에서 고장난 화물차를 처리 중이고요. 부산 방향 김천분기점 2차로와 3차로에서 장애물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금호분기점 2차로에서도 장애물 처리 중입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홍단영이었습니다.

0: 샤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0: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0: 지금부터 민심 2026을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1: 나섰죠?
2: 네, 허철훈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은 밤 9시쯤 이곳 과천청사에서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허 사무총장은 공정한 선거관리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했다며 책임을 통감하고 깊이 사과드린다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어 해당 사실을 인지한 즉시 투표용지가 부족한 투표소로 투표용지를 보냈고 해당 투표소에서 대기하는 유권자는 마감 시간이 지났더라도 정상적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안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개표가 끝나는 대로 이번 사태의 원인과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해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선관위는 오후 6시 20분 기준 14곳의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서울 송파구 12곳, 강남과 광진 한 곳씩인데요. 특히 송파구의 경우 사전투표 인원을 고려해 유권자 수의 50% 수준에 맞춰 투표용지를 인쇄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선관위는 투표소 14곳 외에도 다른 지역에서 비슷한 문제가 발생한다면 파악되는 대로 공개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중앙선관위 과천청사에서 YTN 김철입니다.
3: 네, 국민의힘은 이번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이미 오염된 선거라면서 서울 지역 선거를 다시 실시하자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1: 자세한 상황 취재 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박희재 기자.
4: 네, 국민의힘 중앙당사에 나와 있습니다.
1: 국민의힘 지도부가 중앙선관위를 직접 찾아갔다고요?
4: 네, 그렇습니다. 국민의힘 상황이 한층 급박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민의힘 지도부가 조금 전 중앙선관위 과천청사에 항의 방문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장동혁 대표는 독일이나 미국 판례에 비추어도 당연히 선거 무효 사유라면서 선거를 다시 진행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개표할 경우 재선거 자체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며 개표 또한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앞서 장동혁 대표는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투표용지 사태가 빚어진 서울 지역 선거는 이미 오염된 선거라고 규정했고 오염된 선거는 무효라면서 서울 지역 선거를 다시 진행하자고 주장했습니다. 당 차원에서는 별도 상황실을 운영해 관련 제보를 접수하고 있습니다. 개표를 진행할 경우에 가처분 신청까지도 검토하느냐는 취재진 질의에는 지금으로서는 가처분 이익이 없을 수 있다면서 선관위가 스스로 개표를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송원석 원

0: 대표도 공직선거법 196조에 따라 서울 지역 선거 연기를 정식으로 요구한다고 강조했고, 주진우 의원은 중앙선관위원 전원에 대한 탄핵 사안이라면서 직접 탄핵안을 발의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는 단 한 사람이라도 참정권이 침해받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선조치 완료 전까지는 개표가 중단돼야 한다고 입장을 냈고요. 또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도 SNS를 통해 개표가 끝난 이후에는 어떻게 처분하더라도 사후적 판단이 되는 만큼 개표를 먼저 중지하고 중앙선관위 차원에서 공식 판단과 지휘를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전해드렸습니다.
1: 더불어민주당은 선관위의 투표관리 부실에는 강한 유감을 표하면서도 개표 중단, 재투표 주장은 일고의 가치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2: 이번엔 민주당 취재기자 연결해보겠습니다. 임성재 기자.
3: 네, 민주당 개표 상황실입니다.
2: 민주당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3: 네, 민주당 총괄선대본부장인 조승래 사무총장은 조금 전인 밤 10시 중간 브리핑을 진행했습니다. 먼저 서울 일부 지역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적지 않은 파장을 일고온 만큼 관련 언급부터 했습니다. 조 사무총장은 선관위의 투표관리 부실에 대해 강력히 유감의 뜻을 표한다며 이 문제는 사과 정도로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부실한 선거관리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물을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이번 사태를 이유로 국민의힘이 요구하는 개표 중단 재투표와 관련해선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답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선 이 문제와 관계없이 많은 서울 시민이 투표를 진행했고 투표 마감, 봉인, 이송 등을 거쳐 개표가 현재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선관위가 개표 중지를 선언할 수 있다는 물음엔 선관위가 개표 중단을 결정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며 나머지 선거는 정상적으로 진행했으니 정상적으로 진행할 거라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민주당은 지상파 3사 출구조사에서 광역단체장 16곳 중 11곳에서 앞서 있다는 예측 결과를 받아들었는데요. 정청래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지도부는 경합 지역 상황 등을 주시하면서 국회 근처에서 대기 중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금까지 민주당 개표 상황실에서 YTN 임성재입니다.
1: 네, 밤 11시 5분을 넘어가면서 당선이 유력한 지역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살펴보겠습니다. 네, 경기지사입니다. 개표가 24% 진행됐지만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후보가 53.1%로 당선이 유력한 상황입니다.
2: 네, 이번에 대전시장입니다. 더불어민주당 허태정 후보 61.8%로 당선이 유력합니다.
1: 경북지사입니다. 국민의힘 이철호 후보가 64.3%로 당선이 확실합니다.
2: 네, 이번엔 개표가 32.1% 진행된 전남광주시장입니다. 민영배 민주당 후보 81.6%로 당선이 확실합니다.
1: 제주지사입니다. 개표가 53.8% 진행된 상태에서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후보가 62.7%로 당선이 유력합니다.
2: 네, 재보선 선거도 저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구 달성입니다. 국민의힘 이진숙 후보 63.8%로 당선이 유력한 상황입니다.
1: 전북 군산 김제부원 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후보가 66.1%로 당선이 확실합니다. 네, 앞서 경기도지사 후보도 보여드렸는데 국민의힘 양향자 경기도지사 후보가 입장을 밝혔습니다. 투표로 보여주신 경기도민의 뜻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면서 선거 패배를 선언했습니다.
2: 네, 양향자 후보 이제 추미애 후보를 축하한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하나 되는 경기도를 부탁한다 이렇게 말을 덧붙였습니다. 예, 다시 한번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지사 선거였었는데요. 국민의힘 양양자 경기지사 후보가 이제 선거 패배를 선언하면서 추미애 후보한테 축하를 하고 이제 분열되지 않은 하나 되는 경기도를 부탁한다 이렇게 축하 말을 덧붙였습니다.
1: 예. 자, 오늘 선거가 진행이 됐고 그리고 개표가 속속 진행이 되면서 이제 벌써 당선이 유력하고 확실한 그런 후보들이 나온 지역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앞서 살펴봤는데 양향자 후보는 일찌감치 이제 패배를 선언했고요. 민주당에서는 그 추미애 후보가 경기도지사는 확실히 유력한 상황인 거죠?
4: 그렇죠. 예. 근데 조금 패배 승복 선언을 빨리 했네요.
1: 너무 빨리 한 건가요? 네.
4: 개표가 아직 30%, 예, 진행이 안 됐는데 아마 이것도 유사이래로 가장 빠른 패배 선언이 예, 아닌가 싶습니다.
2: 보통 선거가 진행이 됐을 때 글쎄요, 뭐 그날 밤 11시에 뭐 승복을 한다든지 이런 건 있었지만 개표가 이 정도 진행됐을 때 승복 선언하는 사례는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5: 30%대 승복 사례는 거의 없죠. 그런데 네, 이제 뭐 양행적 후보 입장에서는 이제 선거 기간 내에 이제 삼성전자 노사 분규 문제로 단식도 했고 상당히 이제 건강도 또 피로도도 이렇게 힘드는 거죠. 그러니까 네, 빨리 패배를 인정하고 본인 그래도 뭐 들어가서 좀 휴식을 취하겠다는 그런 게
4: 유권자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뭐랄까 예의라 그래야 되나?
1: 지지해준 분들에 대한 최선의 예의.
4: 지금 이제 10% 조금 넘게 차이 났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방송에서도 개표 방송할 때 당선 유력에서 당선 확실, 당선 확정으로 예, 이렇게 가는 게 다 그 계산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후보자 입장에서도 그런 어떤 기준 이런 것에 맞춰서 승복 선언을 좀 하는 게 낫지 않았나 싶습니다.
5: 그 부분은 실질적으로 지금 뭐 투표율은 30%대였지만 개표율은
1: 실질적으로 25.9%입니다.
5: 이제 표 차이는 이제 뭐 12%. 이게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추미애 지금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가반 이상의 어떤 득표가 진행되는 그런 측면을 판단한 것 같은데 좀 섣부릅니다 지금.
6: 이번 선거에서 네, 제일 지금 이례적이었던 게 경기도 아니에요? 수도권 아닙니까?
1: 네.
6: 근데 쭉 저 선거를 지켜보면서 제일 얘기가 안 나왔던 게 경기도예요. 아무 말이 없었어요. 좀 과장되게 얘기하면 아예 뭐 추미애 후보의 당선을 그냥 기정사실화 시켰는지 언론도 얘기하지 않고 저도 얘기하지 않고. 이번 아무도 관심이 없었으니까 양현자 후보 힘이 빠졌을 거예요. 뭐 의미가 없다. 근데 어쨌든 제가 봐도 이건 유권자에 대한 예의는 좀 벗어나긴 한 것 같긴 해요.
7: 근데 이게 그 한국갤럽의 4월 통합본입니다. 그러니까 이 4월 한 달 통합본을 보면 40대의 81%, 50대의 82%가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한 것으로 나타났고요. 더불어민주당 지지율도 60%가 넘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거는 40대, 50대의 어떤 진보 성향이 그만큼 강하다는 걸 의미하는데 경기도에 거주하는 40대, 50대가 서울에 거주하는 40, 50대의 약 1.67배 정도가 많이 살아요. 그렇다면 이분들이 한 뭐 절반만 나가도 사실은 제가 볼 때에는 굉장히 보수가 뭔가를 승리하기엔 굉장히 어려운 환경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아마도 양양자 후보도 돌아다니면서 그런 걸 좀 많이 느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물론 그분도 한동안 단식을 해가지고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생각은 좀 들긴 합니다.
2: 네, 조금 전에 저희가 당선 유력 후보 여러 분 좀 전해드렸는데 그중에 대전시장 얘기 잠깐만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허태정 후보가 조금 전에 개표가 한 32.5% 진행된 상황에서 61.8%로 당선이 유력하다 저희가 이렇게 좀 전해드렸는데 일단 뭐 예상대로 나왔다 좀 이렇게 볼 수가 있을까요?
4: 뭐 출구조사는 뭐 저 정도 차이로는 안 나온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대전이라는 지역의 소위 이제 정치지형, 정당별 정치지형을 봤을 때 민주당 강세 지역이고요.
2: 네.
4: 하나 이제 기억해야 될 것이 지난번에 4년 전 지방선거는 12대 5였잖아요. 시도지사 기준으로 보면 민주당이 다섯 군데밖에 이기질 못했는데요. 그때는 윤석열 대통령 취임하고 한 달 만에 치러진 선거이기 때문에 정말 초 프리미엄이 있었죠. 그래서 이번 선거는 조금 정상적인 정당의 역학 구도, 유권자 구도로 다시 되돌아왔기 때문에요. 그중에 대전이 가장 민주당이 한 20년 전에 비해서 가장 약진하는 그런 구도기 때문에 그걸 반영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1: 네, 저희가 앞서서 이제 뭐 양양자 후보가 패배 선언을 했다고 했는데 잠시 뒤에 추미애 후보도 당선과 관련된 입장을 표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준비가 되면 현장을 연결해서 바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뭐 입장이
5: 있으신가요? 제가 살다 얘기하는 걸 아주 세상에 투표율, 개표율 아직 30%도 되지 않은 시점에 한 후보는 패배 인정하고 한 후보는 또 당선 사례. 아니 당선 사례는 자기가 선언하는 게 아니에요. 예? 선관위에서 예? 개표가 일정 부분

0: 당선, 그러니까 남은 개표가 영향 없이, 아,
1: 예.
0: 당선이
1: 그렇죠, 그렇죠.
0: 확정됐을 때 그걸 발표하는 게
2: 아니,
0: 그건데.
3: 네. 그 앞서 2010년에 오세훈 시장 얘기해 주셨잖아요.
0: 예.
3: 네, 그거 생각하시면서 좀 아쉬워서 그러시는 거 아닙니까?
0: 그런 거지. 아, 나는 그러니까 지가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은
1: 오늘
0: 그때도
1: 처음
0: 나는
1: 보신 게
0: 오세훈
1: 되게
0: 시장을
1: 많아요.
0: 되게 좀 나몰랐어요.
1: 예. 그거는 막판에 그런
0: 가고 난 뒤에
1: 거지.
0: 그냥 캠프에 있는 사람들이
1: 아마 추 대표가 양양자 번복하라 이거 얘기할 수도 있어.
4: 그런데 뭐 워낙에 이제 지금
1: 아니,
4: 저희가 이 여론조사 그 개표가 진행이 초기이긴 합니다만은 남은 표차라든지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어쨌든 당선이 유력하다라는 그런 그 시스템 그 결과가 떴기 때문에 아마 이제 두 후보 캠프에서도 입장 발표를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물론 이제 두분 말씀처럼 최종 결과를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어쨌든 지금은 추미애 후보, 민주당 추미애 후보가 경기도지사 선거에서 당선이 유력한 상황이고 잠시 뒤에 입장 표명도 있을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이제 추 후보가 당선이 되면은 사실 첫 여성 광역 단체장이 되는 거잖아요. 그것만으로도 물론 이제 워낙에 뭐
1: 글쎄요.
4: 우세했기 때문에 그동안에는 언급이 없었다라고 하지만 의미가 있는 지역이 아닐까 싶어서.
5: 추미애 전 대표야말로 뭐 대권은 생각하겠죠.
4: 예.
5: 서울시장, 경기도에서 무조건 대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4: 네.
5: 근데 어쨌든 최초의 여성 단체장의 탄생이니까 의미가 있죠. 근데 저는 이번에 보면서 말이죠. 꼭이 경기도만 그런 게 아니라 이 선거에 출마한 사람들이 좀 진중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자꾸 몸값 올리고 체급 올리려 하는 거. 조응천 후보 4.3% 얻었잖아요. 저하고도 어떤 방송사에서 바로 전날 방송을 했는데 다음날 이 출마 선언 하더라고요. 근데 물론 그분의 생각을 나무라는 게 전혀 아니라.
4: 네.
5: 근데 대개 이제 물론 우리가 예측을 하잖아요. 선거 결과를 예측하고 뭐 개표 결과 이거 말고 출구조사 말고 일반적으로 말이죠. 어떤 경우 거의 다 들어맞아요. 근데 어떤 경우는 뭐 그렇지 않고 뒤집힌 경우도
4: 네.
5: 그러는데 전 글쎄요. 이거 너무 제 말이 좀 조심스럽긴 한데 저 정치인들이 여기다 정치인 두분다 계십니다만 너무 체급 올리려 하는 그런 건 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런 결과가 나오는 게 아닌가. 정말로 진지하게 내가 이길 수 있다. 절박했으면 설령 결과 저렇게 나오더라도 좀 적어도 12시 넘고 이럴 때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어차피 나도 질거 알고 남도 진다고 생각하니까 어차피 난 체급 올렸다. 그런 게 아닌가. 저의 추론이에요. 그런 게 조금 진중하지 않지 않나. 뭐 단순하게 유권자는 예의 같은 걸 떠나서 단순히 체급 올리는 게임. 자기의 어떤 계급을 올리는 거, 정치적 계급? 그런 걸로 읽혀져서 제 느낌입니다만, 저희 주관적인 판단인데, 조금 더 정치 출마하려면 말이죠. 뭐, 지역적인 한계가 있겠죠. 그렇다 하더라도 좀 보다 진지했으면 좋겠다라는 좀 저의 소회 같은 게좀 느껴집니다.
4: 예. 지금 여기서 말씀해 주신 지적을 들으셨는지, 추미애 후보가 12시쯤에 입장 발표를 한다고 시간을 조금 더
0: 아니,
4: 미뤘는데요.
0: 생각해보세요. 26% 개표 상황에서
4: 네.
0: 한 사람은 뭐 패배를 갖다 선언하고,
4: 어쨌든 지금까지 개표 상황을 쭉 보면은 시간대별로 저희가 앞서서 이제 그래프를 보여드렸습니다만은 압도적으로 앞서 나가고 있기
0: 그러면 가령 이제
4: 때문에.
0: 양행자 치면 이제 후보 같은 경우도 너무나 경솔한 행동인 게 지금 본인 한 사람을 위해서 국민의힘 그 많은 창건인들 수천 명이에요, 수천 명. 경기도 투표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그럼 밤을 새워가면서 자신의 후보가 한표한표 소중하게 개표되고 있는지 이렇게 점검하고 그걸 감시하고 이러고 있는데 자기는 그냥 패배 선언을 했다면 그 많은 창건인들 뭐 하라는 거예요? 이건 참 정치인으로서 경솔하네.
4: 네.
1: 근데 좀 안타까운 게그 사실 조응천 후보가 개혁신당에 그 저기 조작기소 특검에 반발하면서
4: 예.
1: 그 야권 후보들, 야당들 이렇게 후보들 해서 연석회의 같은 거 하지 열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때 기억해 보면
4: 네.
1: 사실은 조응천 후보의 입장에서 볼때 정치적으로 굉장히 이렇게 제가 볼땐 적재적소에 이제 앞으로 나간 건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빠르게 승복 선언할 거면 그 이전에 조응천 후보와의 단일화도 한번 생각해 볼수 있었지 않았을까라는 안타까움이 있어요. 어차피 기울어진 운동장에다 경기도는 굉장히 힘든 지역인데
4: 네.
1: 막강한 후보가 있은 상태에서 위기감을 가지면 단일화를 생각하는 것이 사실은 공식에 맞는 얘기인데 그러지 않았다라는 측면이 좀 안타깝고요. 물론 전 추미애 후보 뭐 당선이 된다면
4: 네.
1: 광역단체장으로서 전 중요하다고 의미를 보는 게이 여성 광역단체장 뭐 여성 대선 후보가 될 수도 있죠.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또 하나의 롤 모델이 그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사실은 그 여자 꼬마 애들이 이렇게 자라나는 데 있어서 그런 롤모델이 많은 게 굉장히 중요한데 뭐 그런 의미로서는 굉장히 또 의미가 깊지 않을까 이런 예. 생각을 합니다.
4: 예. 자, 속보가 들어와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선관위에서 오늘 자정, 그러니까 4일 0시에 긴급위원회를 소집해서 투표지 부족 사태와 관련된 논의를 한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3: 네. 이제 뭐 이 시간에 모여서 논의를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장 이제 뭐 자정에 어떤 발표가 나올 것 같지는 않고요. 아마도 오늘 있었던 투표용지 부족 사태 관련해가지고 다양한 어떤 의견들을 좀 나눌 것으로 보이는데 좀 어떤 내용들을 좀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세요?
2: 사실 뭐 선관위에서는 이미 할 수 있는 얘기할 수 있는 조치는 다 한 거거든요. 그래서 긴급위원회를 소집해서 특별히 다른 내용 또 특별한 내용이 나올 만한 거는 없다고 보고요. 그런데 이제 저는 자꾸 이게 선거라는 게 일종의 이제 정치 행위 아니에요.
4: 네.
2: 그런데 저거를 이제 정치적으로 지금 해석하고 대응하는 게 역력하게 보이기 때문에 아, 저 투표지 부족 사태가 어디까지 갈 거냐. 그럼 뭐 민주당은 둘째 치고 국민의힘을 보면은 아, 저게 장동혁 대표가 이번 이 지방선거에서 참패할 경우에 대표직을 내놔야 된다는 여론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정면 돌파하는 하나의 계기로까지 삼고 가지 않을까. 그러니까 선거 무효, 개표 중단 이런 얘기까지 재선거 이런 얘기까지 벌써 나오는 게 아닌가 싶어서 이후에 이제 정치적 충돌이 매우 우려스럽고 또 걱정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1: 근데 그 정치적 충돌 말씀하셔서 제가 참 걱정이 되는 부분이요. 이 정치라는 거는 사실은 그 이게 룰이 있는 링 위에서 싸우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회적 갈등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자칫하면 전 뭐가 걱정이 되냐면 또 부정선거 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내일 아침에 또 이 뭐 거리 같은 데 나와가지고 또 이 목소리를 높이지 않을까 이게 제일 걱정이 됩니다.
4: 네.
1: 그래서 저는 선관위가 분명히 잘못했기 때문에 이 문제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고 법적으로 해결해야 되지만 중요한 것은 이러한 문제를 광장의 목소리, 거리의 목소리로 해결하려고 하면 너무나 힘들어, 굉장히 더 어려운 상황에 처해질 수 있다라는 점을 꼭 말씀드리고 이럴 때일수록 정말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생각해야 된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4: 네,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런데 앞서 저희가 이제 그 취재 기자가 현장에서 관련 내용을 전달할 때 뒤에서 이번 투표 그 개표가 무효라고 외치는 그런 목소리도 저희가 들을 수가 있었거든요.
5: 들리더라고요.
4: 지금 당장 그 현장에서조차 이걸 수긍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5: 뭐 저의 예측이 제발 틀렸으면 좋겠는데 예. 아마 선거 무효 바로 나오기 시작했고 부정선거 얘기 금방 나올 거예요. 나오고. 제가 좀 거칠게 말씀드리면 태극기 성적이 더 이제 많이 나올 거예요 아마 부정선거론 그리고 그다음에 이 윤호개인 그래서 윤 전 대통령이 복귀된다 이런 식으로 갈 거예요 제발 그러지 말았으면 좋겠는데 이건 누구나 많은 사람들 합리적이고 보편적이고 객관적인 사람들 다 이런 얘기 할 겁니다 뭐 여야 보수 진보의 문제가 이건 너무나 위험스러워요 지금 사실 이게 선거법 위반이고 말이죠 왜냐하면 이 투표 이 시간 연장하는 것도 말이죠 아까 잠깐 신 교수가 얘기했습니다만
4: 네.
5: 이게 투표소 안에 들어온 사람에게만 연장하는 거예요. 그게. 선거법에 명확하게 명시돼 있어요. 155조에. 막연하게 연장하는 게 아니고 투표소 일단 들어온 사람은 주는 거예요. 투표권을.
4: 네, 그래서 그거예요. 대기권을 받은 사람들만 투표를 할 수 있도록.
5: 그런데 그걸 만약 거죠. 연장하는 건 틀린 예. 거기 때문에 일단 법 위반이에요. 어쨌든 간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자꾸만 정치적인 큰 이제 대격변으로 가는 거예요. 이제 이게 구도가. 장동욱 대표 선거에서 완전히 참패하더라도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을 많이 해요. 근데 이건 완전히 명분이 주어진 거예요. 어쨌든 간에. 과도하게 사용하겠죠. 그러니까 한국 정치에 이 정말 이 딜레마가 또 발생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그러면 이제 보수가 사실 완전히 새로 태어나야 이 기울어진 운동장이 다시 어느 정도 평평해지고 그래야 정치가 정상으로 복귀가 되고 정치가 복원되는 겁니다. 지금 사실 이건 정치가 아니에요, 거의. 이 14대 2, 뭐 15대 1, 이게 정치입니까? 왜냐면 이거 내란 프레임을 국민이 자처하고 있는 거잖아요. 뭐 이재명 대통령이 잘하는 것도 있고 지지율 높기도 합니다만. 근데 이게 다시 이런 구도로 또 가는 거예요. 법률적인 뭐 법원으로 갈지 안 갈지 모르겠습니다. 선거무효 소송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정도로 다시 정치적으로 완전히 도돌이표. 이게 대단히 걱정스럽다. 정말 그래서 여야 지도자들이 우리 정치인들이 정말 여기에 대해서 심각한 문제를 가져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3: 네. 이게 이제 뭐 민주주의의 꽃이라는 게 선거인데 네. 뭐 그럼에도 사실 이번에 어떻게 보면 그 꽃이 아름답게 피지는 좀 못할 어떤 이런 어떻게 보면 근거가 생긴 것 같아서 우려가 돼요, 좀.
0: 그렇습니다. 선관위에서 이렇게 이제 민주주의 꽃을 준비하는 그런 자세와 태도 그렇잖아도 이제 정치 한 진영에서는 지금 이제 늘 부정선거 의혹 때문에 이건 뭐 한국 내적인 정치 문제를 떠나가지고 미국 정치권하고 또 연계하는 그런 여러 가지 지금 문제가 지금 발생하고 있는 그런 사차원이고 또 정말 이 좀 안타까운 것은 이미 사전투표율이 그렇게 높았고 3% 이상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본투표율도 높을 수밖에 없다는 그런 지금 상황이 예측되고 있었는데 투표 용지를 갖다 이렇게 10%를 넘지 않는 그런 본투표율도 10% 넘지를 않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제한된 투표 용지만 만들었다는 게 그게 어느 국민이 납득하겠습니까? 예. 저는 이 문제는 이 문제고 다만 이제 출구조사 결과대로 지금 국민의힘은 이번 6.3 선거에서 6.3 지방선거뿐만 아니라 14군데 재보궐선거 다 실패한 지금 상황이거든요. 네. 그렇다면은 거기에 따른 정치적 책임은 당 내적으로 판단하는 문제고 이 지금 이제 선관위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빚어진 이 혼란의 문제는 근본적으로 대한민국 선거 시스템 그렇게 헌법기관인 선관위가 그동안 이제 이게 참 치외법권적으로 네. 완전히 초헌법적 어떤 기관으로서 내부의 여러 가지 부정 비리 인사 채용에서부터 많은 문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우리가 다시 되새기면서 뭔가 이 선거제도의 큰 변화와 개편 계획은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도 일방적으로 이 선거는 뭐 잘못된 선거가 아니다. 또 선관위를 갖다 옹호하거나 비유해서는 안 될 문제입니다. 예.
1: 아니 근데 해당 사항 인지 즉시 투표 용지를 송부했다 자꾸 선관위가 그런 주장을 한다고 네네. 그러는데 아니 그 즉시 해가지고 그거 갖다 줬으면 모토로 10시까지 사람들이 투표를 합니까?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좀 상식적으로 예. 이해가 안 가는 말만 계속 나오고 있어서 아니 이거는 도움이 안 되죠.
4: 예. 예. 이번 상황에 대해서 정말 선관위에서 철저하게 진상조사를 하고 또 이에 대한 대비에 대책 마련도 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11시 25분을 넘어가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개표 상황 정리해 보겠습니다.
6: 네. 이 시각 현재 1위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시장 현재 1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원호 후보가 64.3%입니다.
7: 네, 경기지사 현재 1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후보 53.7%입니다.
6: 인천시장 현재 1위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후보 63.3% 득표율 차지하고 있습니다.
7: 네, 대전시장 현재 1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허태정 후보 62.3%로 당선 유력지되고 있습니다.
6: 충남지사 현재 1위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후보 57.7%입니다.
7: 충북지사 현재 1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신용한 후보 54.8%로 당선 유력시되고 있습니다.
6: 세종시장 현재 1위 더불어민주당 조상우 후보 56.7%입니다.
7: 대구시장 현재 1위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후보 52.2%입니다.
6: 경북지사 현재 1위 국민의힘 이철우 후보가 64.7%로 당선이 확실합니다.
7: 부산시장 현재 1위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후보 53.3%입니다.
6: 울산시장 현재 1위 더불어민주당 김상욱 후보가 55.2%입니다.
7: 경남지사 현재 1위 국민의힘 박원수 후보 51.5%입니다.
6: 전남 광주시장 현재 1위 더불어민주당 민영배 후보가 81.1%로 당선이 확실합니다.
7: 전북지사 현재 1위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후보 52.0%입니다.
6: 강원지사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후보가 53%로 현재 1위입니다.
7: 제주지사 현재 1위 더불어민주당 위성근 후보 62.8%로 당선 확실합니다.
6: 대보궐선거 현재 1위 보겠습니다. 먼저 경기 평택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용남 후보가 32.6%입니다.
7: 경기 안산갑 현재 1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후보 53.5%입니다.
6: 경기 하남갑 더불어민주당 이광재 후보가 53.5%로 앞서나가고 있습니다.
7: 인천 연수갑 현재 1위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후보 66.4%입니다.
6: 인천 계양을 현재 1위 더불어민주당 김남준 후보가 77%로 득표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7: 충남 공주구여 청양 현재 1위 더불어민주당 김영빈 후보 53.5%입니다.
6: 대구 달성입니다. 현재 1위 국민의힘 이진숙 후보가 63.8%로 당선이 유력합니다.
7: 부산 북구가 현재 1위 더불어민주당 하정우 후보 45.9%입니다.
6: 울산 남구가 현재 1위 더불어민주당 전태진 후보가 60%로 앞서고 있습니다.
7: 광주 광산을입니다. 현재 1위 더불어민주당 임문영 후보 61.2%입니다.
6: 전북 군산 김제 부안갑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후보가 82.5%로 현재 1위입니다.
7: 전북 군산 김제 부안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후보 65.8%로 당선 확실합니다.
6: 제주 서귀포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성범 후보가 53.6%로 현재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4: 네, 이 시각 현재 1위 살펴봤습니다. 광역단체장을 비롯해서 재보궐선거 지역구까지 살펴봤는데요. 지금 재보궐선거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14곳에서 선거가 치러지면서 미니 총선이라고 불렸는데 지금 현재 1위를 보면은 대구 달성을 빼고
8: 선관위가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해서 대국민 사과했지만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개표 중단 요구도 나오고 있죠. 관련해서 최재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성태 전 국민의힘 의원, 최창렬 용인대 특임 교수,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와 짚어봤습니다. 또 이 시각 현재 1위 후보들도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민심 2026을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0: 반갑습니다. 경기도의 의자 김진경입니다. 1420만 경기도민의 삶을 지키겠다는 약속으로 출발한 제11대 경기도의회가 어느덧 4년 여정의 뜻깊은 마무리를 준비합니다. 치열하게 고민한 수많은 조례와 정책은 도민 여러분의 더 나은 내일을 위한 쉼없는 노력이었습니다. 남은 시간 또한 처음 마음 그대로 도민 삶 가까이에서 더 낮게, 더 깊이 살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2: 포근한 밤, 음악과 이야기가 가득한 시간. YTN 라디오 뉴스 앤 뮤직.
3: 안녕하세요. YTN 라디오 밤 11시 뉴스 앤 뮤직이고요. 11시 30분에 인사드리네요. 저는 박규빈입니다. 오늘은 지방선거가 있었습니다. 지금 개표가 진행되고 있죠. 오늘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셨나요? YTN TV로 방송되는 개표 상황, 또 판세 분석 등 전문가 대담을 계속 라디오로 동시에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남은 시간 음악으로 채워드리겠습니다. 잠시 후 밤 11시에 뉴스는 또 계속 전해드릴게요. 조용필 바람의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조용필의 바람의 노래 듣고 왔습니다. FM 94.5MHz, YTN 라디오입니다. 뉴스 앤 뮤직 11시 30분에 오늘은 시작했네요. 지방선거 관련해서 YTN TV로 방송되는 민심 2016 특집 프로그램을 라디오로 계속 동시에 전해드리고 있거든요. 이번에 개표 현황, 또 판세 분석 등을 전해드리면서 무엇보다 이번 선거에서 정말 충격적인 일이 벌어져가지고요. 투표용지가 부족한 일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유권자들이 투표를 못하고 번호표를 받고 나서 다시 돌아가고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어느 지역은 밤 10시까지 투표시간 연장하고 그런 건데 지금 이 사태에 대한 내용을 더 집중적으로 지금 듣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모든 전문가들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좀 너무나 지금 황당하면서도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지금 이런 이야기를 계속 뉴스를 통해 듣고 있고, 뭐 기자들도 관련 내용들을 좀 전화하다 보니까 오히려 오늘 지금 이 개표 지금 상황을 다른 선거일 같으면 계속해서 실시간으로 지금 몇 퍼센트 개표가 됐고, 뭐 어느 지역 누가 몇 퍼센트 득표했고, 막 이런 거를 지금 전해드릴 시간일 텐데, 오늘은 조금 다른 선거 때와는 조금 다른 일이 벌어져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정말 놀라셨을 것 같은데요. 유권자 입장에서는 얼마나 이게 황당하면서도 화가 나는 일인지 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잠시 후에 12시에 또 YTN TV로 방송되는 특집 방송 민심 2016또 생방송으로 YTN 라디오 동시에 또 전해드릴 테니까 계속 YTN 라디오 FM 94.5MHz 귀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노래 두 곡 더 이어드릴게요. 들국화의 산호라면, 김필이 부릅니다. 김창완 피처링 했어요. 청춘 두 곡 듣고 오시죠.

지금 시각 11시 48분입니다. 이 시각 간추린 뉴스 전해드립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빚어진 투표소가 모두 14곳이라며 국민께 큰 혼란과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허철훈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은 오늘 대국민 사과문을 통해 공정한 선거관리에 국민 신뢰를 훼손한 점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며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중앙선관위는 이번 사안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으며 개표가 종료되는 즉시 일부 투표소의 투표 용지가 부족했던 원인과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해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서 촉발된 국민의힘의 개표 중단, 재투표 주장에 대해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조승래 사무총장은 오늘 당 개표 상황실에서 선관위의 투표관리 부실에 대해선 강력하게 유감의 뜻을 표한다면서도 이같이 선을 그었습니다. 이어 이 문제와 관계없이 많은 서울시민이 투표를 진행했고 정상 절차를 거쳐서 개표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중단할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시 송파구 일부 투표소 등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개표 중단 등을 요구하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항의 방문했습니다. 장 대표는 오늘 저녁 중앙선관위 과천청사에 도착해 기자들과 만나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독일 등 해외 판례에 비추어봐도 선거 무효 사유라며 재선거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장 대표는 중앙선관위 관계자와의 면담을 통해 개표 중단 등을 요구한 뒤 다시 국민의힘 개표 상황실이 꾸려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관련 회견을 진행할 방침입니다. 네,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벌써 오늘 하루가 다 이제 끝나가네요. 11시 50분이 넘었습니다. 오늘도 6.3 지방선거일인 오늘도 YTN 라디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0120번님, 귀빈님, 깊은 밤 선곡 좋아요라고 이렇게 인사 남겨주셨네요. 감사합니다. 고종선님이 신청곡 남기셨어요. 앱으로 찾아와 주셨는데요. 윤도현의 흰수염고래 보내드리고요. 이어서 이영훈의 일종의 고백 두 곡 보내드리면서 뉴스앤뮤직 마치겠습니다. 박기빈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3: May I help you?
0: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0: 뉴스명당 당대표 장성철입니다.
1: 축구도 뉴스도 핵심은 속도와 정확성입니다. 대한민국의 운명을 바꿀 월드컵 소식부터 놓치면 안 될 오늘의 뉴스까지 가장 빠르고 날카롭게 파고듭니다. FM 94.5 YTN 라디오 저 구자철도 함께 듣습니다. 지금 바로 채널 고정하세요.
2: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3: 제가 들어드릴게요.
4: 여기 앉으세요.
2: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5: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6: All About News YTN 뉴스 FM
5: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지금부터 민심 2026을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7: 그는 경협 지역의 상황 등을 주시하면서 국회 근처에서 대기 중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8: 네. 자, 경기지사 선거에서 민주당의 양양자 후보 1시간 전쯤 패배 선언을 했는데 그때는 당선이 유력한 상황이었죠. 네. 예, 당선이 유력한 상황에서 패배 승복 선언을 했고 지금은 당선이 확실시되는 추미애 후보가 당선이 확실시되는 상황이라는 점. 네. 그러니까 추미애 후보가 당선이 유력할 때 양양자 후보가 패배 선언을 했고 지금은 추미애 후보가 당선 확실로 바뀌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자, 민주당과 국민의힘 관심 높은 다른 지역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 평택을과 부산 북구갑 상황을 좀 봐야 될 텐데 일단 경기 평택 택을 지금 상황을 보면 밤 11시 59분 기준으로 좀 보겠습니다. 네, 지금 시간 기준으로 보면 민주당의 김용남 후보가 1위를 달리고 있고요. 네. 그런데 접전인 상황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산 북구 갑 같은 경우에 하정우 후보가 1위를 달리고 있는 상황인데 하지만 아직 최종 결과에서 누가 1위를 차지할지는 아직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7: 네, 맞습니다. 제가 취재를 해보면 민주당은 경기 평택을 판세를 내부적으로는 투표함을 열어봐야 한다며 조심스러운 기류를 보여왔습니다. 하지만 제가 만나본 조국혁신당 관계자는 5%포인트 표차로 승리할 것이다 이런 아주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기도 했는데요.
8: 네.
7: 그동안 진짜 민주개혁 진영 주자인지를 놓고 조국 후보와 김용남 후보 간의 날선 공방이 이어져 왔죠. 또 가면 공방으로 번지기도 했습니다. 조국 후보의 여의도 입성에 본인과 당의 또 정치적 운명이 달린 만큼 선거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8: 네. 자, 저희가 부산 북구갑에 대해서도 얘기를 좀 더 해볼 텐데 지금 시간 기준으로 민주당의 하정우 후보가 1위를 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아직은 최종 승자가 누구로 정해질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으로 네. 보이는데 부산 북구갑 분위기는 어땠죠?
7: 네, 부산 북구갑은 민주당 하정우냐 무소속 한동훈이냐의 싸움으로 정리되고 있습니다. 전국적인 관심을 증명하듯 부산 북구 지역구는 16개 구 가운데 가장 높은 투표율인 70.2%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8: 네.
7: 과연 유권자들이 누구의 손에 들어줄지가 관심인데요. 만약 한동훈 후보가 원내 입성에 성공한다면 보수 재건의 선봉에 서면서 장동혁 대표를 비롯한 당권파의 입지 또한 흔들릴 수 있습니다.
8: 네. 자, 내 지역구가 아니어도 관심 높은 지역구 중에 하나죠. 부산 북구갑 국회의원 선거에 대한 관심이 높은데 지금 투표율이 70.2%를 기록해서 그만큼 선거에 대한 관심을 보여준다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개표는 계속 진행 중인데요. 결과는 끝까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시청 YTN 특별 스튜디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9: 네, 조금 전 들어온 속보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제9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투표율이 잠정 집계됐는데요. 61%로 나타났습니다. 4년 전이었던 지난 2022년 지방선거 투표율이 50.9%였는데 이보다 10.1%포인트 높아진 수치입니다. 앞서 현장 상황 보셨다시피 서울 송파구 등 투표율

0: 실직 부족 사태가 벌어져서 투표율이 집계가 늦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제9회 지방선거 투표율은 61%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1: 네. 자, 민심 2016 개표가 시작이 되고 지금 지역에 따라서 결과가 나오는 것도 생기고 있는데
0: 네.
1: 자, 지금부터는 최재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형주 전 민주당 의원, 김성태 전 국민의힘 의원, 이용호 전 국민의힘 의원 이렇게 네 분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0: 네.
1: 이번 지방 선거에서 드러난 민심을 같이 한번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시죠.
2: 네. 네, 안녕하세요.
0: 저희가 네 분과 먼저 이야기를 하기 전에 이른바 민주당 텃밭에서 초박빙 접전으로 관심을 끌었던 전북도지사 선거 결과가 민주당 이원택 후보의 승리로 끝날 것으로 유력해졌습니다. 현장 가보겠습니다.
3: 좀 많이 힘들었습니다. 역대 유례 없는 좀 접전도 있었던 선거였는데요. 좀 갈등 봉합도 문제일 것 같습니다. 좀 봉합 방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4: 예, 우리 김관영 후보의 정말 가치라든가 또는 정책이나 사업 중에 제가 계승할 사업들은 빨리 계승해서 같이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선거가 끝났기 때문에 인간적인 관계들도 복원을 해서 포용과 통합으로 도정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도정을 끌고 가겠습니다.
3: 네, 마지막 선거 유세 현장에서 도민 주권을 강조하면서 도정의 혁신을 바꿔나가면서 하겠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이제 민선 9개 핵심 방향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4: 아무래도 민선 9기의 도정 핵심 방향은 도민주권이라고 하는 가치에 기초한 도정의 시스템과 운영의 혁신 방안 하나고요. 두 번째는 우리 전라북도의 경제정책과 전략을 재검토해서 우리 전라북도의 경제전략과 정책을 새롭게 구상하는 겁니다. 아마 그 기조가 상당한 변화가 있을 걸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아무래도 우리 도민들의 삶의 질과 문화 역량을 어떻게 확대해 갈 것인가도 그런 구상과 방안도 중요한 대목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구상들을 좀 더 구체화하고 사업화해서 정책과 비전으로 만들어 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5: 저 후보님, 선거운동 시작 초반에는 이른바 대체적으로 알려진 게 열세였다는 거였어요, 일부가. 근데 지금 오늘의 이제 결과가 이제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 어떤 뭐랄까 승리의 요인, 핵심 요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4: 사실 오늘 개표 초반기라든가 또 전체적으로 선거운동하는 과정에서 제가 좀 열세인 측면을 인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민주당 후보로서의 어떤 도민들의 기대, 희망, 이재명 대통령께서 주신 현대자동차 구조 투자 또는 피지컬 AI, 또 앞으로 해결해 가야 할 새만금 SOC 사업을 비롯한 재생에너지 신산업 등 해야 할 일들에 대한 도민들의 기대와 염원과 바람이 너무 강렬합니다. 그런 것이 집권 여당 후보를 통해서 해결하길 바라고 그 꿈이 저 이원택을 통해서 해결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아마 이번 선거에 저를 선택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민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5: 네, 이번에 도민이 선택한 당선자이시기도 한데 중앙당에서도 많은 지원이 있었습니다. 혹시 감사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4: 예, 제가 사실 선거 초 중반기에 여론조사가 나오지 않아서 중앙당에서 정말 걱정과 염려가 많았고 사실 저도 송구하고 너무 미안했었습니다. 그러나 중앙당에서 전폭적으로 지원을 해주셔서 사실 분위기를 잡고 도민들한테 정말 여당 후보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널리 알려주시는데 큰 역할을 해주셔서 정말 중앙당에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그때 사실 박주민 의원 같은 경우 몸이 아픔에도 불구하고 우뚝 유세단을 이끌고 오셔서 함께 해주셨고 또 노구의 몸을 이끌고 오신 우리 박지원 국회의원님 또 최민희 의원님 뭐 등 정말로 너무 감사한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제가 좀 더 그런 좀 더 노력해서 그걸
0: 네, 지금 들어온 속보도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의 최종 투표율도 나왔는데요. 60.9%로 집계가 됐습니다. 앞서 전국 동시지방선거 투표율은 61%로 잠정 집계가 됐고, 선관위가 또 발표를 했는데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최종 투표율은 60.9%라고 밝혔습니다. 이 내용도 저희가 잠시 뒤에 자세히 짚어보고요. 최재성 전 민주당 의원, 김영주 전 민주당 의원, 김성태 전 국민의힘 의원, 이용호 전 국민의힘 의원 네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서 오십시오.
2: 어서 오십시오.
6: 네, 안녕하세요.
0: 네, 조금 전에 이제 기자회견을 좀 보셨는데 민주당 이원택 후보가 이제 당선이 유력한 것으로 보입니다. 기자회견을 열었고 사실 무소속 김관영 후보와 맞붙었던 전북지사 선거였고 출구조사에서는 접전 지역으로 나타났거든요. 일단 결과가 좀 생각보다 빨리 나온 걸까요?
7: 네, 아무래도 초반에는 김관영 후보에 대해서 전북도민들이 조금 더 정청래 당대표를 비롯해서 어떤 그 공천의 형평성의 차원에서 많이 좀 도민들의 화가 났던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0: 네.
7: 그동안에 김관영 도지사가 했던 일들이 전북도민 입장에서는 많은 성과를 가져왔다라는 평가가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으로는 이게 민주당을 이렇게 벗어나서 어떤 선택한다는 것이 과연 이게 맞는 일인가에 대한 어떤 것 때문에 마지막에 가서 마음을 돌린 이원택 후보로 마음을 돌린 유권자들이 많이 있지 않았느냐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제가 느끼는 것은 김관영 후보의 선거 캠페인이 우리가 초기에는 상당히 그게 의미 있다고 봤습니다. 그러니까 선거 전략적으로 보면 이게 정청래 대표하고 각을 세우면서 그런데 최종적으로 그게 너무 과도하지 않았느냐 대통령을 끌어들이고 자기 선거에 하는 것이 오히려 지나쳤다라고 하는 평가가 여기 조금 안에 녹아 있을 수도 있겠다는
0: 네,
7: 생각을 하게
0: 잠시만요.
7: 됩니다.
0: 잠시만요. 의원님, 저희가 지금 또 연결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경기도지사 선거에서는 민주당 추미애 후보 당선이 확실지 되고 있습니다. 현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네, 경기도지사 선거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후보 당선이 확실시되면서 잠시 후에 기자회견을 열 것으로 보입니다. 자, 당선이 확실하게 되면 첫 여성 광역 단체장이 탄생되는 기록이 만들어지게 되는 건데요. 자, 추미애 후보가 어떤 이야기를 할지 잠시 뒤에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1: 예, 캠프 관계자들은 이제 추미애라는 이름을 연호하면서 이제 소감을 좀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어떤 목소리를 낼지, 네, 지금 이제 박수가 나오고 있나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8: 감사합니다. 저 추미애는 한 번도 쉬운 길을 걸어본 적이 없습니다. 원칙, 소신, 또 그것을 지키기 위한 길이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묵묵히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고 정치를 해왔습니다. 바로 경기도민께서 그런 저 추미애의 진심을 선택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것은 또한 대한민국 국가 정상화와 우리 경기도의 큰 변화를 바라는 우리 경기도민의 승리라고 생각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무척 영광이고 또 우리 경기도민께도 결코 후회하지 않은 그런 선택이 될 수 있도록 무거운 책임을 동시에 느낍니다. 우리 경기도가 직면하고 있는 교통 문제, 또 주거 문제, 일자리 문제, 또 균형 발전 문제 이런 것 하나하나 우리 51분의 국회의원님들과 또 함께 당선되실 31개 지역에 있어서의 단체장님들과 또 도의원님들 또 기초의원님들까지 아울러서 늘 소통하면서 하나씩 차분하게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부터 경기 대전환 단단한 당당한 경기 추미애가 책임지고 성실하게 우리 도민이 바라시는 대로 받들도록 하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0: 네, 추미애 후보가 이제 경기도지사 선거에서 당선이 확실시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자회견 내용을 좀 들어봤고요. 이 내용도 잠시 후에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의원님 아까 이야기를 좀 하다 말았는데 자, 이원택 후보의 이제 당선 유력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주셨거든요. 좀 네. 마저 정리를 해주신다면요.
7: 글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지금 이제 이원택 후보의 소감을 들어보니까 이원택 후보는 비교적 솔직하게 초반의 열세라든지 어떤 또 가치를 이어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통해서 진정성을 가지고 네. 매진한 것이 통하지 않았겠느냐. 그리고 또 솔직히 인정했습니다. 중앙당이 전폭적인 지지를 했고 뭐 우리 한병도 원내대표도 뭐 익산 주거지로 해서 모든 당력을 총동원한 결과다라고 하는 것을 솔직하게 이야기했다라고 하는 그것이 오히려 통했고 또 전북 도민에게 어떤 분노를 넘어서 각성과 올바른 선택으로 할 수 있는 어떤 계기를 만들어내지 않았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1: 예, 뭐 사실 이제 사전 여론조사에서도 알 수 있듯이 그 무소속 현직 지사의 돌풍이 좀 꽤 거세지 않았습니까? 그 돌풍을 꺾고 이제 민주당의 텃밭인 자존심을 좀 지켜낸 건데 이 배경을 어디 있다고 보실까요? 김효중 의원께 여쭤보겠습니다.
7: 저는 그 기본적으로는 어쨌든 큰 틀에서 전북도 결국 지금 현재 지방자치가 근본적으로 보면 사실은 여당에 굉장히 이롭게 돼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자치다운 자치가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중앙정부와의 관계라고 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라고 하는 거고
0: 네.
7: 어쨌든 우리 민주당의 텃밭에서 우리 대통령 속에서 실제로 만에 하나 이렇게 민주당 아닌 무소속 도지사를 만드는 것이 전북의 발전에 과연 도움이 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판단을 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또 실제적으로 물론 이제 김관영 지사 아까 제가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만은 정청래 대표 체제에서 나는 안 들어가겠다라고 하는 정치적 쟁론을 한 것이 오히려 더 해착이 되지 않았겠냐. 다음 말하자면 전당대회에서 정청래 대표가 이번 지방선거 압승을 통해서 많이 다시 대표로 당선되거나 추대됐을 때 계속적으로 김관영 지사가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부분 또 그 선거 전략 과정에서 이 대통령과 당대표의 갈등을 가지고 자기가 당선하려고 한 것 자체가 굉장히 위험스러운 전략이었다 네. 그런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라 그렇게 봅니다.
0: 네, 우리 최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전북지사 결과 지금 뭐 기자회견도 있었는데 어떻게 들으셨나요?
2: 막판에 민주당의 이제 결집이 이루어지지 않았나 싶고요. 또 우리 김영주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김관영 지사의 캠페인이 조금 이중적이었어요.
0: 네.
2: 그냥 정청래 대표하고 민주당을 갈라치고 그다음에 이제 이재명 대통령 이걸 갈라쳐서 캠페인을 할 게 아니고 집권 여당 난 민주당이다 이렇게 그냥 나갔어야 되는데 이걸 너무 세부적으로 갈라치기를 하다 보니까 오히려 민주당 지지자들의 결집을 막판에 허용하게 된 것이 아닌가 그게 가장 큰 패인이라고 봅니다.
1: 예, 우리 김성태 의원님께 다음 여쭤보겠습니다. 어떻게 예. 지금 결과 평가하고 계시는지요?
6: 사실상 뭐 정청래 당대표 입장에서는 이제 경선의 원칙을 잘 지키면서 컷오프에서
9: 김성태 전 국민의힘 의원입니다.
6: 그 원칙은 뭐 크게 흔들리지 않았어요. 단 한 곳이 바로 이제 전북지사 김관영 뭐 전 지사가 이제 대리운전 비로 이렇게 논란은 만들었지만은 상대적으로 이제 민주당에서 공천한 이원택 후보 같은 경우도 지금 식사비 대납 그 사건으로 지금 수사까지 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0: 네.
6: 그런 측면에서 분명히 형평성이 결례된 공천인 것은 틀림없죠. 앞에서 두 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은 김관영 지사 입장에서는 우리 보수 진영에서 볼 때라도 합리적이고 객관적이고 균형적인 어떤 그런 도정을 해온 사람으로서
1: 예.
6: 뭐 진영을 떠나가지고 참 괜찮은 지사다 이렇게 판단했는데 뭐 선거 전략과 캠페인에 있어 가지고 갈라치기 일정 이 부분이 처음에는 좀 먹혔는데 결국은 이제 민주당 그러니까 진영 중심의 결집으로서 결국 무소속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한 그런 선거의 결과인 것 같습니다.
0: 네. 그리고 이제 추미애 후보도 경기도지사 선거에서 당선이 확실시되면서 저희가 현장을 좀 연결했었는데 양양저 후보는 약 1시간 전쯤에 또 패배를 선언하기도 했었잖아요. 어떻게 보셨는지.
6: 저도 이 뭐 정치를 좀 하면서도 대한민국에 뭐 이렇게 근대사 정치 사례를 열이 보지만은 개표율 불과 20%대에 이렇게 예? 패배를 인정하고 그럼 자신을 위해서 그 수많은 참관인들이 투표소마다 다 참여하고 있는데 무슨 개표의 그런 뭐 공정성이나 감시를 위해서 정말 자신을 위해서 밤을 새워 나가는 그 사람들한테 그런 도리가 아니죠. 그게 원래 그러니까 또 이제 추미애 지금 당선자 같은 경우도 빨리 기자회견을 하려고 했는데 대략 그런 부분에 비난의 소리가 들리니까 자정에 이제 지금 좀 전에 이제 기자회견을 통해서 당선 사례를 이야기한 거 아니겠습니까? 참 이래저래 보수 진영이 참 선거를 지더라도 그래도 이제 우리 지지층에서 그래도 웬만큼 최선을 다한 노력의 결과였고 끝까지 그래도 결과를 지켜보는 그런 진정성이 중요한 건데 자신만의 어떤 판단과 결정으로서 이 공당이 속건정당이 이렇게 참 형편없는 모습으로 저런 패배 수락을 해야 되는가 그런 부분에 안타까움이 있어요.
0: 네. 자 그리고 재보궐선거 관련해서 이제 인천 연수갑의 민주당 송영길 후보가 또 기자회견을 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현장 상황을 연결해 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민주당 송영길 후보 인천 연수갑의 후보로 나섰고 국민의힘 박종진 후보와 함께 맞선 것으로 전해졌는데 예. 현장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9: 존경하는 연수갑 주민 여러분들의 지지에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제가 계양구에서 이곳으로 왔음에도 불구하고 흔쾌하게 환영해 주시고 받아주시고 지지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무엇보다도 박찬대 시장, 정지열 구청장 그리고 우리 시의원, 구의원 여섯 분을 함께 이렇게 지지해 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원팀이 돼서 제 슬로건대로 인천을 바꾸는 연수를 새롭게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동시에 국회에 가서는 제가 처음 국회 시작 때부터 제가 이 선거운동 시작할 때부터 이재명 대통령의 시계를 차고 시작을 했습니다. 이번 구회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보궐선거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중간평가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께서 일자라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그 평가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좋은 성적이 있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에 들어가게 되면 이재명 정부를 뒷받침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이 위기의 시대를 극복하고 더욱 발전해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민주당의 중심을 잡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네, 인천 연수갑의 송영길 후보 이제 민주당 후보였는데 이제 당선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이용호 의원님께도 이번에 좀 질문 드려보고 싶은데 송영길 후보가 이제 국회로 다시 돌아오게 된다면 뭐 어떨까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어떤 또 영향이 있을지 어떤 앞으로 좀 판세가 어떻게 될지 이런 것들도 궁금해지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10: 우선은 그 송영길 후보가 당선된 저런 모습을 보면서 아, 세상이 바뀌었구나. 그런 걸 처음으로 느꼈어요. 사실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송영길 후보는 사실은 구속돼 있는 상태였는데 그리고 뇌물을 받은 것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녹취록 자체가 이게 증거로 불충분하다라고 인정을 안 해서 나온 그런 상태고 많은 국민들의 그런 그 어떤 그 불신 이런 거에서 불구하고 송영길 대표를 연수에 저기 공천을 줘서 당선된 것인데요. 저는 송영길 지금 이제 의원이 된 상태인데 나름대로 역할을 앞으로 크게 할 것 같아요. 우선은 이재명 대통령으로 봐서는 송영길 지금 의원 후보가 없었으면 대통령 가기 어렸을 거예요.
0: 네.
10: 지난번에 대통령 출마했다가 굉장히 입지가 줄어진 상태에서 송영길 그 당시에 의원이 자기 자리를 내주면서 서울시장 출마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 그 큰 공로를 세웠고 그런 것을 토대로 해서 사실은 이번에도 이제 그런 출마의 기회를 잡은 것인데 앞으로 제가 보기에는 지금 정청래 대표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의 어떤 시각이라고 할까, 입장이라고 할까, 이런 것들이 그렇게 스무스하지 않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8월에 있을 전당대회에서 아마 저는 송영길 대표가 직접 출마할 것으로 보는데 네. 아니면 또 이제 뭐 지금 김민석 총리가 나올 수도 있는 것이고요. 여하튼 큰 역할을 할 수밖에 없고 지금 정청래 지금 대표를 견제하는데 그리고 뉴 이재명이라고 하는 그 요즘에 새로운 그 어떤 이름을 걸고 움직이는 사람들의 중심으로서 역할을 할 것이다. 결국은 지금 정청래 대표 측과 대통령 뉴 이재명 측 간에 이번 지방선거가 끝나고 나면 상당히 큰 갈등이 수면 위로 나올 수밖에 없고 그게 아마 그 가장 표출되는 시기가 8월 전당대회가 아닐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1: 예. 자, 우리 뭐 이용호 의원님께서는 이제 방금 이제 들으신 바와 같이 평가를 해주셨는데 우리 김영주 의원님께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7: 네.
1: 일단은 뭐 송영길 이제 후보가 지금 이제 당선이 유력한 상황에서 기존에 말씀하신 대로 좀 어려운 시간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네. 그런데 다시 이제 의회로 돌아오는 근데 성공을 한 겁니다.
7: 네.
1: 이 배경과 함께 뭐 앞으로는 이제 이재명 정부에서 또 큰 버팀목 역할을 할 것이다 이제 이렇게 밝혔는데 전체적으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궁금해요.
7: 우선 뭐 인천 계양에 가고자 했으나 어쨌든 대통령 이번에 뭐 70% 가까운 그 득표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대통령의 측근에게 양보를 하고 이 연수구라고 하는 곳이 아시다시피 인천의 강남이잖아요. 송도가 있는 지역인데. 조금 어려운 지역이었습니다만 예상외로 상대 후보가 좀 실수가 있었습니다. 박종진 후보가. 그래서 처음부터 거의 뭐 이미 당선된 거나 다름없는 상황에서 좀 편안하게 선거를 치렀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우선 방금 일성을 들었습니다만 벌써 이제 당선되면서 이재명 대통령 이야기를 먼저 꺼낸다라고 예. 하는 것은 바로 전당대회 모드로 가고 대통령의 성공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아까 용호 의원님 말씀이 있었습니다만은 어쨌든 당대표로 나가든 최고위원으로 나가든 굉장히 깊이 있게 이재명 정부 혹은 당에 있어서 중요한 어떤 역할을 하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보여지고 이제
0: 네.
7: 그런 측면에서 송영길 후보의 당선은 어쨌든 그동안의 여러 가지 어떤 법적인 문제점 그것이 뭐 어떤 결과든 간에 하나의 어떤 스스로의 명예 회복이 되는 계기가 되지 않았겠냐. 그리고 또 중앙 이재명 정부의 힘을 가지고 다음 전당대회를 가는 데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버팀목이 될 것이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0: 네. 자, 그리고 인천 계양을 후보로 나선 김남준 후보도 기자회견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현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11: 여기 계신 많은 분들도 여기에 참여하지는 못하셨지만 함께 해주신 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아무런 사고 없이 잘 선거를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점이 제일 감사합니다. 그리고 선거운동 기간 내내 느꼈던 것, 우리 계양에는 정말 지역을 사랑하고 또 누구보다 앞장서서 더 적극적으로 또 능동적으로 해주시는 주민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다. 그리고 그런 분들의 힘으로 우리 계양이 지금까지 진행돼 왔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 여러분들의 성원을 모아서 이재명 대통령 약속하셨던 그 공약들 잘 지켜내겠다. 선거 기간 내내 말씀을 드렸는데 반드시 이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기대에 이룰 수 있는 그런 정치 꼭 해보이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0: 네, 이번엔 김남준 후보의 이야기를 또 들어봤습니다. 자, 민주당 김남준 후보, 이재명 대통령의 지역구였던 인천 계양 을이었기 때문에 더 관심을 모으기도 했었는데 지금 자정이 넘으면서 뭐 이원택 후보, 추미애 후보, 송영길 후보 그리고 김남준 후보까지 이제 당선이 유력해지면서 지금 이렇게 기자회견을 하고 있거든요. 자, 일단 최재성 의원님은 지금까지 이 기자회견 내용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2: 저는 이제 이번에 시도지사 선거하고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같이 치러졌잖아요. 그러니까 포인트는 선거 이후에 양당 지도부가 어떤 평가를 받고 어떤 이제 진퇴를 할 것이냐. 뭐 민주당은 유지, 이제 국민의힘은 참패가 예상이 되는데 네. 그러면 이제 장동혁 지도부가 퇴진을 해야 되는데 오늘 투표용지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장동혁 대표의 워딩이 심상치가 않아요. 재선거, 선거 무효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게 선거 결과와 상관없이 당대표를 지키는 쪽으로 방향이 가지 않겠나 요거고요.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은

0: 대선 후보들이 이번 선거를 통해서 떠오르고 있다. 뭐 경기도지사 당선 확실시되는 우리 추미애 후보, 당연히 제가 보기에는 대선 레이스를 할것 같고요.
1: 네.
0: 그 다음에 8월 달에 있는 전당대회에서 대표가 되는 자, 그리고 이번 지방선거 시도지사 중에 당선된 복수의상의 당선자, 그리고 국회의원으로 따지면 송영길 후보. 그래서 민주당의 잠재적인 대선 리그가 만들어지는 과정이 이번 선거가 아닌가 싶습니다.
2: 예. 자, 우리 김성태 의원님은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지금 일단은 자정에 넘어가고 이제 0시 30분을 이제 거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는데 뭐 결과가 나는 지역들이 하나둘씩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좀 좋은 소식이 들려야 될 텐데 어떻게 지금 보고 계신지 한번 여쭤볼게요.
3: 뭐 이번 6.3 지방선거 그리고 14곳의 이제 재보궐선거 같은 경우는 참패죠. 이 참패는 그러니까 오늘 뭐 서울 송파구를 비롯한 17개 투표소에서 이제 투표용지 부족 사태, 이거는 명중앙선관위 그동안 이제 뭐 부정선거 음모론자의 그 문제 제기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지금 선관위가 대한민국 국가나 우리 국민들 민주주의 수준을 따라가지 못하는 그런 상당히 본질적인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것은 이번에도 여실없이 드러났어요.
2: 예.
3: 막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책임도 묻고 또 앞으로 사후 이 문제에 대한 어떤 분명히 법적 상황까지도 점검이 돼야 되겠죠. 그렇지만은 선거의 내용상으로는 국민의힘이 완패를 했습니다. 입이 열 개라도 국민들께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의 13 비상계엄의 그 오판에서 비롯된 그런 집권 세력, 그러니까 당시 집권 세력이었던 국민의힘이 정치적 책임을 다하는 어떤 국민들께 자진과 배나 쇄신의 노력을 하지 않은 그런 뭐 가운데 제1야당으로서 이재명 정권만 공격하고 또 거대 입법 세력인 뭐 민주당 대응만 하면 되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는 걸 국민들이 이번에 심판을 한 겁니다.
1: 네.
3: 결론은 이제 우리 자신들이 더 뼈를 깎는 자진과 혁신의 노력을 통해 가지고 13 윤석열의 그 비상계엄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분명히 지는 그런 큰 변화를 우리 자신들이 만들어야 된다는 교훈, 그 다음에 이재명 정권의 이 절대 권력에 대한 그 오만,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께 앞으로 큰 문제 제기를 해나가는 그런 이제 야당으로서 체질 변화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1: 네. 자, 일단 출구조사. 앞서 그 방송 3사 출구조사에서도 사실 더불어민주당이 크게 앞서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었는데, 뭐, 지금 국민의힘은 사실 경북 지역에서만 조금 승리 유력으로 나타났고, 더불어민주당이 나머지 지역에서 조금 더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거든요. 지금도 현장 화면 보셨다시피 민주당 후보들의 그 유력 소식이 계속 전해지고 있는데, 지금까지의 상황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4: 사실 이번 그 지방선거 그리고 재보궐선거에서 어느 정도 예견됐던 내용이에요. 한달 전만 해도 뭐 지방선거에서는 15대 1로 질 거다 이렇게 시작했거든요.
1: 네.
4: 그 이후에 비교적 선전을 한 편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나 지금 받아든 성적표가 저는 거의 최선을 다한 결과다. 왜냐하면 우선은 이재명 정부의 폭주, 그리고 민주당의 어떤 일방적인 그 독주를 견제한다고 시작을 했는데, 생각해 보세요. 지금 민주당 지지도가 국민의힘 지지도보다 높고, 또 이재명 대통령, 뭐 폭주, 뭐 일방적인 얘기를 하지만, 지금 지지도가 60% 안팎으로 왔다 갔다 하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아무리 얘기를 해본들,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겠어요? 결국은 국민의힘을 안 믿는데 그 사람이 내놓는 메시지를 믿겠어요? 그러니까 저것은 결과적으로는 처음부터 예견됐던 것이긴 하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그더 문제가 있었던 것은 그런 상황에서 보수가 분열됐잖아요. 그렇지 않아도 한 일사불란하게 해도 될까 말까 하는데 분열돼가지고 이번 치러진 선거였고, 이번 서울선거 같은 경우에 장동혁 대표가 오세훈 후보하고 한 번도 그 유세를 한 적이 없어. 이런 모습들을, 이게 참 우리 국민의힘으로 봐서는 부끄러운 모습이고, 또 부산 북갑에서도 이루어진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결국은 분열된 부산 북갑의 어떤 그 보수의 선거가 박형준 전 후보한테도 굉장히 타격을 줬다고 생각해요. 그거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보수의 심장이라고는 대구에서 앞으로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지만 저런 정도의 접전을 벌이고 있다는 것은 이기고 지고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로 부끄러워해야 될 일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1: 네.
4: 오죽하면 대구의 시민들이 저렇게 들고 일어났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 지도부는 자연스럽게

0: 그러지만 결국은 그걸 못 막은 국민의힘 지지를 못 받는 국민의힘 책임도 역사적으로 있는 거예요.
1: 네.
0: 그래서 이번 지방선거를 계기로 해서 국민의힘이 정말로 환골탈태해서 재창당하는 심정으로 하는 계기로 삼아야 되겠다. 물론 조금 전에 보니까 무슨 뭐 지금 뭐 투표 용지 부족한 것 같고 뭐 여러 가지 이슈를 삼을지도 모르지만 물론 이제 이건 뭐 근본적인 문제기는 해요. 왜냐하면 선관위가 한두 번 이런 일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또 실제로 선거를 해보면 몇표 갖고 당락이 결정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1: 네.
0: 때문에 굉장히 예민한 문제긴 하지만 이것은 뭐 문제를 삼되 이걸 국민의힘이 빌미로 해서 뭔가 뭐또 자기들의 어떤 그 정치적 이해 득실을 따지고 이런 형태로 흐르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고요. 하여튼 뭐 저는 국민의힘이 이번 선거를 계기로 해서 새로 반성하고 거듭나는 그래서 국민의 신뢰를 얻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2: 말씀이 나왔으니까 이제 김성태 의원님께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뭐 지도부 책임론에 대해서 이제 아까 이용 의원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뭐 아직 결과는 저희가 뭐 끝까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은 말씀하신 대로 뭐 참패다 이제 이런 표현을 좀 쓰셨는데 예상하신 대로 이대로 선거가 좀 끝나게 된다면 그 다음에 저희가 예상해 볼수 있는 지도부가 책임지는 모습 어떤 모습들을 좀 기대해 볼수 있을까요?
3: 동서고금을 망람하고 대한민국 현대 정치사를 보고 어느 정당이든 선거에 실패한 리더를 그 당원들이나 국민들이 그대로 지켜볼 리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당원들의 요구나 국민들의 어떤 뜻을 다시 반하는 행위는 어떤 경우든 용납할 수가 없는 거죠. 당 지도부는 이 결과 혹시 만에 하나라도 지금 이제 뭐 선관위에서 이번 투표지 용지 부족 사건 이 문제를 가지고 지금 큰 문제는 분명히 발생되어 있습니다만은 이걸 빌미로 자리에 여전하는 그런 모습 보인다면은 이거는 다시 한번 두번 다시 국민들을 우리가 우롱하고 국민들에게 정말 책임지는 정치인의 모습을 보이지 못하는 아주 초악한 집단으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당원들이 이런 사태를 용납하지 않을 겁니다.
1: 네, 사실
3: 책임져야죠.
1: 네, 책임을 져야 한다, 지도부가. 네, 라고 단호하게 좀 이야기를 해
3: 그리고
1: 주셨습니다. 네.
3: 지금 이제 뭐이 선관위의 뭐 투표용지 부족이나 선거관리 업무 전반에 문제가 있는 부분은
2: 예.
3: 장동익 대표가 책임지고 처리할 문제가 아니에요. 우린 이건 국가와 국민 그리고 제1야당 민주당 전체 국가적으로도 앞으로 헌법기관인 이 선관위가 민주주의의 꽃을 이런 식으로 짓밟는 또 형편없는 그런 결과를 만들어가는 부분에 대한 그 역사적인 준엄한 책임은 그건 그대로 물어야 됩니다. 그거는 그대로 묻되 그거와 연계된 자신의 정치적 책임을 만기하지는 말라는 이야기예요.
1: 네. 뭐 사실 개표 초반이기 때문에 끝까지 결과는 지켜봐야겠지만 일단은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만에 치러진 첫 전국 단위 선거였던 거잖아요. 만약에 이대로 결과가 흘러가게 된다면 정권 심판론을 앞세운 민주당의 민심이 좀더 흘러갔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걸까요?
3: 여지도 안 돼요.
4: 이제 정권 심판이 아니고, 그러니까
3: 여지도가
4: 기본적으로
3: 안 됩니다.
4: 이제 그현 정부의 힘을 실어주자라고 하는 민주당의 논리가
1: 네.
4: 통한 것이고, 더 솔직하게 깊이 들어가면 사실은 부산이나 울산이나 이런 지역이 경제적으로 어려워요. 어렵기 때문에 훨씬 더 중앙정부의 힘 있는 유력한 인사가 자치단체장이 되기를 원하는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런 측면도 있는 것이고. 그런데 이제 국민의힘은 오히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실용과 민생 말은 그렇게 하지만 거기에 대한 어떤 해안을 찾기보다는 박근혜, 이명박 그전 대통령의 힘을 업어서 이렇게 보수 결집하는 것만 골몰했기 때문에. 예, 근데 지금 현재 김남준 후보가 왜 정치 초년생이 77%의 득표를 했겠습니까? 상대 국민의힘 후보가
1: 네.
4: 너무 그 지역에서 평가받기 어려울 정도의 수준이 낮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제대로 사람을 키우지 못하고 저는 지난번에 그런 걸 느꼈어요.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 진주중앙시장을 갔습니다. 그런데 그 진주가 지금 결과가 어떻게 된지는 모르지만 국민의힘이 그 공천을 잘못해서 컷오프 된 시장이 거의 압도적 1등을 하고 있고 자기가 낸 국민의

0: 진주라고 하는 보수의 텃밭에 자기 후보가, 국민의힘 후보가 3등을 하고 있는 그런 곳에 전직 박근혜 대통령을 모시고 갔다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예우도 아닌 거예요. 그 보수를 지지하는 사람이 정말 우라통이 터지게 만드는 일만 한 거예요. 실제로 보면 단기적으로는 보수 결집했는지 모르지만 중도층과 젊은 세대들이 보기에는 야, 이 집단은 도저히 미래를 생각하는 집단이 아니구나. 얼마 안 되는 그것도 지키려고 그렇게 아주 낡아빠진 그분들을 손을 붙잡고 나온다. 사실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예우도 못 가지는 그런 결과를 냈다라고 하는 것이 통렬한 반성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 봅니다.
1: 네.
2: 통렬한 반성을 넘어서서 그 친구들은 다음 총선에서도 정말 내일 아침 당장 그 정치적 책임을 져야 돼요. 좀 전에 김영주 의원 지적한 데도 현직 시장을 특별한 사유 없이 컷오프 시켰어. 그래놓고는 지금 현재 그 어부지를 갖다 민주당 지금 갈상돈 후보에게 줘버렸어요. 예? 그렇다고 해서 그래놓고 국민의힘
0: 3등하는 후보한테
2: 국민의힘 후보가 1등을 하면 또 몰라요.
0: 그러니까
2: 꼴찌를 한 상황이 됐어요. 그 상황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모셔가지고 자신들의 정치적 가루를 갖다 그렇게 해서 덮으려고 아주 대단히 잘못된 판단을 하고 이런 바로 정치 행위야말로 정치적 책임을 물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1: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투표가 6시에 끝나고 지금 6시간 넘게 지나고 개표도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3: 예, 이번에는 미디어홀 연결해서 현재 개표 상황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0: 공성이냐. 굳건하게 성을 지켜온 11명의 장수입니다. 모두 국민의힘을 상징하는 붉은 갑옷이죠.
1: 네, 이번엔 성을 함락하려는 11명의 장수입니다. 민주당을 상징하는 푸른 갑옷 일색인데요. 한 명씩 살펴보겠습니다.
0: 가장 먼저 수도 서울 살펴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인데요. 헌정사상 첫 4선 광역자치단체장으로 5선에 도전했습니다.
1: 이에 맞서는 정원호 서울시장 후보입니다. 서울 성동구청장을 3차례 연임한 뒤 서울시장에 처음 도전했습니다.
0: 이 시각 서울의 개표 상황 살펴봅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원호 후보가 60%로 1위 앞서갑니다.
1: 이어서 인천시장에 도전한 유정복 후보입니다. 두 차례 당선됐고 이번이 3선 도전인데요.
0: 이에 맞서는 박찬대 후보입니다. 연수갑 3선 의원으로 시장에는 첫 도전입니다.
1: 이 시각 인천시장 1위 박찬대 후보 59.4%로 당선 유력입니다.
0: 대전시장에 도전한 민주당 이장우 후보입니다. 재선 성공하면 대전에서는 20년 만에 첫 연임시장이 되는데요.
1: 이에 맞서는 성대는 허태정 후보입니다. 민선 7기 대전시장이었는데 4년 만에 두 사람의 재대결이 성사됐습니다.
0: 현재 대전의 이 시각 1위 더불어민주당 허태정 후보입니다. 60.2% 넘기면서 당선이 확실한 상황입니다.
1: 다음은 김태흠 충남지사 후보입니다. 보수정당 3선 국회의원 출신인데요. 충남지사 연임에 도전했습니다.
0: 이에 맞서는 상대 박수현 후보입니다. 민주당의 재선 국회의원 출신으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을 지내기도 했죠.
1: 충남지사 현재 1위 박수현 후보 55.6%로 당선 유력입니다.
0: 이어 충북으로 갑니다. 충북지사 재선에 도전하는 김영환 후보입니다.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서 탈락했다 법원의 가처분으로 기사회생했습니다.
1: 상대는 신용환 후보입니다. 기업가 출신으로 국민의힘에서 정치를 시작했다가 지난 총선 때 민주당에 영입됐습니다.

0: 7.4%로 당선 유력.
1: 이번엔 경북으로 가봅니다. 이철호 후보. 국민의힘이 한 번도 진 적 없는 보수의 아성 경북지사 3선에 도전합니다.
0: 상대는 민주당 오중기 후보입니다. 경북에서 민주당 후보로 벌써 7번째 도전인데요. 이철호 후보와는 8년 만에 재대결입니다.
1: 경북지사 개표 상황 살펴봅니다. 국민의힘 이철호 후보 3선을 지켜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이번엔 부산시장에 도전한 박형준 후보입니다. 3선 도전인데 지난 선거 때는 역대 부산시장 최다 득표율을 기록했습니다.
1: 이에 맞서는 후보 만나보시죠. 전재수 후보입니다. 민주당 험지인 부산에서 북부합 3선 국회의원을 지냈습니다.
0: 접전이 예상되던 부산시장 현재 1위 전재수 후보 52%로 앞서갑니다.
1: 부산을 지나 울산으로 갑니다. 김두겸 울산시장 후보 국민의힘에서 단수 공천을 받아 일찌감치 재선 도전에 나섰죠.
0: 상대방은 민주당 김상욱 후보입니다. 재작년 국민의힘 국회의원으로 당선됐지만 계엄과 탄핵 사태 이후 지금은 민주당 소속입니다.
1: 울산시장 1위 살펴봅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 김상욱 후보 53% 넘기며 당선 유력합니다.
0: 계속해서 재선에 도전하는 박완수 경남지사 후보입니다. 3선 창원시장을 거쳐 지난 지방선거 때 경남지사 당선에 성공했는데요.
1: 여기에 다시 도전장을 던진 김경수 경남지사 후보입니다. 2018년 경남지사를 역임했죠. 전현진 경남지사의 맞대결 결과는요?
0: 두 사람의 리매치, 현재 1위는 박완수 후보 52.1%입니다.
1: 마지막으로 강원지사에 도전한 김진태 후보입니다. 지난 지방선거 때 12년 만에 보수정당 소속으로 도정을 탈환했는데요.
0: 상대는 4선 의원 우상호 후보입니다. 대통령 정무수석을 내려놓고 민주당 1호 공천을 받았습니다.
1: 강원지사 개표 결과 살펴봅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후보가 51.9% 1위입니다.
0: 수성이냐 공성이냐, 과연 민심은 어느 후보에게 성문을 열어줄까요?

0: 네, 그럼 계속해서 미디어홀에서 민심 스테이지 이어갑니다. 현재 개표가 40% 넘게 진행되고 있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상황 전해드립니다. 국회에 있는 총 300석 가운데 14석이 비어 있었죠. 더불어민주당이 차지했던 13석, 그리고 국민의힘이 차지하고 있었던 한 곳인데요. 여기에서 누가 새롭게 빈자리를 채우게 될까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먼저 당선 무효가 된 이병진 의원과 신영대 의원, 그리고 피선거권을 잃은 양문석 의원이 있던 세 자리, 경기 평택을과 경기 안산갑, 전북 군산 김제 부원 갑부터 보겠습니다. 네, 먼저 최대 격전지죠. 경기 평택 을에서는요, 현재 유이동 후보가 32%로 앞서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개표 결과가 바뀌고 있어서요, 끝까지 지켜봐야겠고요. 이어서 경기 안산갑에서는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후보가 55.7% 득표하면서 당선 유력입니다. 네, 전북 군산 김제 부안 갑으로 가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후보가 82%로 아주 넉넉한 득표율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대통령과 대통령 비서실장의 지역구였던 두 곳 보겠습니다. 대통령 당선으로 인한 국회의원 보궐선거, 이번이 처음인데요. 먼저 이재명 대통령의 지역구였던 인천 계양 을입니다. 김남준 전 청와대 대변인이었죠. 77%로 당선 유력이고요. 그리고 강훈식 비서실장의 지역구였던 충남 아산 을입니다. 두 엄마가 대결을 펼치면서 여성 맞대결인데, 역시 청와대 대변인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전은수 후보가 65.3% 득표율로 1위 달리고 있습니다.
0: 이번 재보궐선거에는 단체장들이 지방선거에 출마하면서 사퇴해서 공석이 된 지역들도 많습니다. 총 9곳인데요. 이 지역들도 계속해서 개표 상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추미애 경기도지사 후보가 있던 하남 갑부터 살펴봅니다. 이 지역은 현재 더불어민주당 이광재 후보가 54.1% 득표하면서 1위 달리고 있습니다. 박찬대 인천시장 후보가 지키던 인천 연수갑, 올드보이들의 3파전을 예상했었는데요. 현재 송영길 후보가 60%를 넘기며 당선이 유력한 상황입니다. 박수현 충남지사 후보의 지역구인 충남 공주 부여 청양 살펴볼까요? 세대교체를 위해 5명이 나섰는데, 현재 더불어민주당 김영빈 후보가 1위, 국민의힘 윤용근 후보가 2위 달리고 있습니다.
1: 네, 계속해서 보수의 심장 대구 결과 살펴보겠습니다. 추경호 대구시장의 후보의

0: 자리인 대구 달성입니다. 윤석열 정부 때 방통위원장을 지낸 이진숙 후보가 64.1%로 당선 유력이고요. 네, 그리고 역시 핫플레이스로 꼽히는 부산 북구 갑으로 가봅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 하정 후보가 44.3%로 1위고 그 뒤를 무소속 한동훈 후보가 41.7% 바짝 뒤쫓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김상욱 울산시장 후보가 있었던 울산 남구 갑도 보실까요? 민주당 인재 영입 1호인 전태진 후보, 그리고 윤석열 정부 때 방통위 부위원장을 지낸 김태규 후보, 둘 중 현재 1위 전태진 후보가 50.1%로 앞서갑니다.
1: 네, 계속해서 남은 세 자리 살펴봅니다. 첫 번째 전남 광주통합시장의 자리는 누가 될까요? 민영배 의원의 지역구로 우선 가봅니다. 광주 광산 을은 더불어민주당 임문영 후보가 63.7% 얻으며 당선이 유력한 상황입니다. 이원택 전북지사 후보의 지역구도 살펴봅니다. 전북 군산 김제 부안 을. 현재 이곳은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후보가 65%의 득표율 넘기며 당선 확실한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제주로 가봅니다. 제주지사 위성곤 후보의 지역구인데요. 이 제주 서귀포에서는 고교 선후배의 맞대결이 펼쳐졌습니다. 현재 김성범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55.7% 얻고 개표 94%가 넘어가며 당선된 상황입니다. 자, 이 지점에서 다시 한번 국회 의석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0: 네. 현재 공석인 자리를 빼면 민주당이 전체 300석 가운데 과반을 살짝 넘는 152석, 그리고 국민의힘이 개헌저지석을 살짝 넘는 106석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개표가 진행 중인 현재 1위 후보들을 반영해서 보겠습니다.
1: 민주당이 공석이 된 곳들 14곳. 그리고 14곳 중 13곳에서 모두 우세한 분위기죠. 기존의 지역구를 모두 지켜낸 셈인데요. 이 시각 현재 국민의힘은 이쪽 대구 달성 그리고 경기 평택 을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총 14곳 중 국민의힘이 현재 2곳에서 우세한 상황입니다. 이렇게 새롭게 자리를 채우게 되는 국회 의석수도 반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0: 네, 더불어민주당이 공석이 4곳 중에 12곳을 차지하면서 164석을 가지게 될 것으로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차지였던 경기 평택을 현재 개표 상황으로선 가져갈 것으로 예측이 되면서 2석이 늘어나서 108석이 되는데요. 다만 경기 평택을의 경우에는 최대 격전지 중 하나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켜봐야겠습니다. 그리고 조국혁신당과 진보당, 개혁신당, 무소속 기타의 변동은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네, 개표 끝까지 이런 상황이 유지될지 아니면 변동이 있을지 계속해서 YTN과 함께 지켜보시죠.
1: 네, 지금까지 민심 스테이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2: 네, 조금 전 들어온 소식입니다. 자, 앞서 저희 취재기자 현장 연결할 때도 전해드렸는데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아직 투표함 반출을 못하고 있는 서울 잠실 7동 제2투표소 앞에 경찰 기동대가 배치됐다는 소식입니다. 현장에 기동대 버스 4대 정도가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요. 선관위가 앞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밤 10시까지 이 지역에서 투표 시간을 연장했었는데 투표가 종료된 이후에 일부 유권자들과 유튜버들이 모여서 이대로 개표를 할 수 없다면서 투표함 반출을 저지하고 있고 대치 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어떨까요? 최재성 전 의원님, 그 선거 당일에 이제 이렇게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벌어졌고 선관위가 조금 전 자정부터 이제 긴급위원회 소집해서 이번 사태 논의를 한다고 전해졌었거든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3: 사실 저게 이제 유권자 수 100%를 인쇄하는 것이 아니고 통상 이제 70% 정도를 해왔던 관행이 있거든요.
2: 네.
3: 근데 특히 이제 송파구 같은 경우에는 투표율을 지나치게 잘못 추산을 해서 저런 경우가 이제 발생을 한 건데 이제 전체적으로 서울시 전체 투표 개수 투표소 개수에 비하면 아주 작은 부분이거든요. 그러나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는 분명하고 네. 응당한 이제 책임을 물어야 되는데 저걸 가지고 아마 장동혁 지도부는 뭐 김성태 의원님께서 문제 제기하고 책임 규명을 하되 이것을 이제 부정선거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끌고 나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데 그렇게 갈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장동혁 당권 유지 여부하고 또 연결을 시킬 것 같고 그래서 어차피 저것은 정치적인 해석, 정치적인 대응으로 가게 돼 있는 거고
4: 예.
3: 지금 저 현장에 뭐 유튜버들 저게 이제 다 구구 성향의 부정선거 음모론자 뭐 이런 분들일 거거든요. 그래서 저게 간단치 않은 상황이 발생을 했다. 그리고 이것은 특히 국민의힘 지도부의 거취 문제라든가 정치적 스탠스하고 연관되는 상황으로 가지 않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4: 우리 김성태 의원님께서는 뭐 계속해서 강하게 좀 목소리를 내주셨는데 사실 뭐 이제 저도 오늘 투표를 하러 갔다가 저도 이제 기다렸습니다. 저렇게 예. 뭐 투표용지가 없다 이렇게 해서 저도 한 시간을 넘는 시간 동안 이제 투표를 못 하고 현장에서 기다렸는데 뭔가 이 현장에서 대응도 굉장히 허술했고 제가 느꼈던 바는 그런데 일단은 이제 국민의힘에서도 성명을 냈고 개표를 중단해야 된다 뭐 이런 목소리를 냈는데 여기까지 저희가 좀 확장해서 생각을 해본다면 어떨까요?
5: 저는 뭐 개표는 당장 뭐 중단하는 건 맞다고 봐요. 이 문제 지금 선관위가 자정부터 이제 뭐 자체 회의를 통해 가지고 어떤 결론을 낼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기체의 사유는 분명 중앙선거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이제 정치권적으로는 특히 이제 국민의힘 내적으로는 이 지금 이제 부정선거 음모 때문에 이게 보수가 균열되고 분열 갈등 대립 양상으로 가는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인데 그 사실이 결국은 부실한 선거관리 업무 선관위의 책임으로 또 이게 어느 한 정치 쪽에서 엄청난 지금 이제 갈등과 문제가 야기될 수밖에 없거든요. 저는 이 사태를 보면서 그 구청에서 파견 나온 공직자 같은 경우도 이미 그냥 한 6시 투표 종료일 한 서너 시간 전에도 투표지가 부족할 것 같다. 그렇게 해서 선관위에다 선관위 관계자에게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어요.
4: 예.
5: 또 평상시 아까 우리 최재성 수석께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보는 보통 직전 투표일 내지는 그런 걸 감안해 가지고
6: 제9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전국 개표율이 40% 중반을 넘었습니다. 개표 상황과 이번 지방선거에서 드러난 민심을 대담을 통해 짚어봤습니다. 최재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성태 전 국민의힘 의원, 김형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용호 전 국민의힘 의원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민심 2026을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FM

0: 이 메시지는 2026년을 살았던 당신들에게 전하는 22세기의 기록입니다. 당신들이 남긴 유산 덕분에 우리의 하루는 플라스틱과 함께 시작됩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의 90%는 미세 플라스틱으로 오염되었고 해양 생태계는 붕괴되었습니다. 당신들의 편리함이 우리에게는 생존 자체가 되었습니다. 당신들이 무심코 버린 플라스틱은 강물을 따라 바다를 병들게 할 뿐 아니라 땅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우리가 먹는 식재료의 근원마저 오염시켰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신들이 남긴 쓰레기 더미 속에서 생존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희생이 아니라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숙명이었습니다. 당신들의 시대에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단 한 번 쓰고 버려질 미래를 거부하고 영원히 지속될 푸른 지구를 위한 행동에 바로 지금 당신들의 시대에 함께 해주세요.
1: YTN 라디오 기후위기 극복 캠페인은 글로벌 뉴스리더 연합뉴스와 함께합니다.
2: 여러분의 영원한 동반자 태진아입니다. 몸도 마음도 지칠 때 있죠. 그럴 때 제가 이거 하나 추천드릴게요. 언제 들어도 국밥처럼 든든한 YTN 라디오 FM 94.5 채널 고정 아시겠죠?
3: 당신은 나의 동반자.
4: 한 달에 보험료가 왜 이렇게 많이 나가지? 지금 쓸 돈도 없는데.
5: 매일 오후 4시 20분 굿모닝 굿나이프에서 무분별하게 가입한 여러 금융상품들을 확실히 정리해드립니다. 재무설계 전문 프로그램 굿모닝 굿나이프와 함께 있는 돈 현명하게 관리하는 방법 챙겨가세요.
6: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7: 제가 들어드릴게요.
8: 여기 앉으세요.

0: help you?
1: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2: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3: 지금부터 민심 2026을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4: 당선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5: 네, 경기 평택을 지역 보겠습니다. 아, 국민의힘 유이동 후보가 32.1%로 현재 1위, 더불어민주당 김용남 후보 30%로 2위입니다.
4: 네, 탈당했던 친명 후보의 귀환, 그리고 이를 막으려는 후보들의 대결에 펼쳐진 경기 안산갑입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후보 55.1%로 당선 유력한 상황입니다.
5: 네, 경기 하남갑 왕의 남자들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광재 후보가 54.1%로 현재 1위 달리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이용 후보는 43.6%입니다.
4: 네, 적보다 동지가 더 미울 수 있을까요? 각자 공천의 서운함을 품은 후보들, 인천 연수갑 현재 1위는요, 송영길 후보입니다. 61.5% 당선 유력한 상황입니다.
5: 네, 인천 계양을 찐명입니다. 성남 때부터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한 후보에게 도전장이 날아들었는데요. 현재 더불어민주당 김남준 후보가 78.2%로 당선이 유력합니다.
4: 청와대 대변인과 탕정 며느리, 여석의 대결에 펼쳐진 충남 아산을입니다. 1위는 더불어민주당 전은수 64.7%입니다.
5: 네, 시장의 꿈을 접고 달성으로 온 보수 여전사와 대구를 바꾸겠다고 나선 총학생회장 출신의 대결입니다. 대구 달성 국민의힘 이진숙 후보가 64.2%로 당선이 유력합니다.
4: 아, 이게 무슨 일인가요? 수석과 대표, 장관이 부산에 모였습니다. 재보궐선거의 핵이죠. 폭풍이 몰아친 부산 북구가 현재 1위는 더불어민주당 하정우 후보입니다. 42.9% 보이고 있습니다.
5: 저격수 대변인과 전북선거 사수생의 대결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후보가 82%로 현재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민심 캠퍼스입니다.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진 국회의원 재보궐 관심 지역, 현재 개표 상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가장 관심이 뜨거운 경기 평택 을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지금 인물별 득표율 가장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후보 5명의 현재 득표율입니다. 현재 1위. 국민의힘 유희동 후보 32.1% 기록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용남 후보가 30%, 그리고 조국혁신당 조국 후보 29.5%로 뒤를 잇고 있고요. 자유와 혁신 황교안 후보, 진보당 김재현 후보가 잇고 있습니다. 네, 지역별로도 한번 판세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지상파 출구조사에선 김용남, 유희동, 조국 후보가 경합으로 예측이 됐었는데요. 새 후보가 치열한 3파전을 벌이는 가운데 지금 판세도 보면 알록달록한 모습이죠. 네, 먼저 안중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국민의힘 유희동 후보 38.2%로 1위 달리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용남 후보가 26.5%로 2위입니다. 네, 그리고 팽성읍도 한번 볼까요? 주한미군 캠프 험프리스가 있는 곳이죠. 보수세가 가장 강한 곳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국민의힘 유희동 후보 42.4%,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김용남 후보가 29.9% 달리고 있습니다. 또 평택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게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입니다. 이 캠퍼스 고덕동에 있습니다.

0: 네, 지금 고덕동에서 각 후보 득표율 보시고 있는데요. 국민의힘 유이동 후보가 34.7%, 그리고 조국혁신당 조국 후보 29.8%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새벽 1시를 넘긴 현재 아직 당선인 윤곽은 드러나지 않고 있는데요. 개표가 더 진행되는 대로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민심 캔버스 YTN 김혜린입니다.
1: 네, 인천시장 선거에서는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후보의 당선이 확실시되고 있는데요. 현장 연결해서 박찬대 후보의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 네, 존경하는 300만 인천 시민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까지 저와 함께 뛰어주셨던 자원봉사자 그리고 당원 동지 여러분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 96세이신 어머니께서 많이 위중하신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잘 견뎌주신 것도 너무나 감사합니다. 네. 현장을 다니면서 많은 분들이 뜨겁게 손을 잡아주시고 기대를 표하시는 것을 보면서 무거운 책임감도 함께 느꼈습니다. 큰 표차로 이길 수 있게 해주신 것도 새로운 인천에 대한 기대를 반영한 것 아닌가 생각됩니다. 1년 전 우리 위대한 국민께서는 국민 주권 정부를 세워서 벼랑 끝에 섰던 대한민국을 구해주셨습니다. 오늘 다시 지방선거에서 큰 표차이로 승리하게 하신 것은 오랫동안 정체되어 있거나 한 단계 더 도약해야 되는 인천을 앞으로 잘 이끌어달라, 큰 성장과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열어달라라고 하는 인천 시민들의 요구사항이고 그리고 명령이라고 생각됩니다. 원도심과 신도심의 균형 잡힌 발전과 함께 또 유서 깊은 원도심 그리고 활기찬 신도시, 다채로운 우리 시민들의 삶을 다 끌어안고 함께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부족한 저를 이만큼 뽑아주신 시민들의 사랑과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더욱더 겸손한 자세로 귀를 열고 더 열심히 발로 뛰면서 인천의 한 단계 높은 도약을 이끌어내는데 혼신의 힘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한 저를 뽑아주신 시민들의 기대에 반드시
1: 네, 인천시장 당선이 확실시되는 박찬대 민주당 후보의 소감 들어보셨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6.3 지방선거 날 서울 동남권 등 일부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해 투표가 일시 중단되는 최후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3: 선거관리위원회는 현장에서 대기표를 발부하는 등 후속 조치에 나섰지만 부실한 선거관리를 질타하는 유권자들의 항의가 잇따랐습니다. 정영수 기자입니다.
4: 서울 가락동의 한 투표소 앞에 시민 100여 명이 줄지어 서 있습니다. 지방선거 본투표 날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러 왔다가 투표 용지가 동나 입장이 일시 중단된 겁니다. 지역 선거관리위원회가 여분의 투표 용지를 보내올 때까지 유권자들은 2시간 넘게 기다려야 했습니다.
5: 중간에 돌아가시는 분도 있었고 저도 투표 못하는 건가 하고 돌아가려고 했었어요.
4: 투표 관리관이 부랴부랴 번호표를 나눠주며 오후 6시가 지나도 투표할 수 있다고 안내했지만 처음 겪는 황당한 일에 시민들은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6: 투표 용지 공급이 늦어지면서 투표 종료 시각이 지났는데도 이렇게 줄이 늘어섰습니다.
4: 이런 일은 특히 잠실동과 문정동 등 서울 송파구에서 속출했습니다.
7: 정말 제가 뭐 이제 한 투표를 한지 20년이 넘어갔는데 이런 경우를 한 번도 뭐 투표용지가 없어서 투표를 못했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도 없고 제가.
4: 이 밖에 광진구와 동작구, 강남구 일부 투표소에서도 비슷한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8: 시간을 늘려줄 것도 아니고, 그리고 어느 지역에 그렇게 투표용지를 배정된 인원만큼 갖춰놓지 않았으면 투표를 못하게 하려는 의도로밖에.
4: 문제가 생긴 지역에선 마감 시각을 훌쩍 넘겨서까지 투표가 이어졌고, 그만큼 개표 작업도 늦어졌습니다. 아예 투표를 포기한 채 발걸음을 돌린 유권자도 적지 않았습니다. 과거 소쿠리 투표 논란 등으로 물의를 일으킨 선관위는 또한번 부실 관리 책임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YTN 정영수입니다.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빚어진 투표소가 모두 14곳이라며 국민께 큰 혼란과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허철은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은 오늘 대국민 사과문을 통해 공정한 선거관리에 국민 신뢰를 훼손한 점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며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중앙선관위는 이번 사안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으며 개표가 종료되는 즉시 일부 투표소의 투표용지가 부족했던 원인과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해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중앙선관위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두고 이미 선거가 오염됐다고 주장했습니다.
3: 선관위가 납득할 만한 설명도 하지 않고 있다면서 개표 중단과 재선거도 촉구했는데요. 제가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9: 이번 서울시의 투표는 유권자의 투표권, 참정권이 심각하게 침해된 선거입니다. 그리고 이미 투표의 공정성은 깨졌습니다. 이미 서울시의 선거는 오염된 선거입니다. 진상 파악이 이루어질 때까지 즉시 개표를 중단해야 됩니다. 그리고 진상 파악 결과에 따라서 서울시의 선거는 다시 선거를 실시해야만 합니다.
1: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사무총장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민의힘이 개표 중단과 재선거 등을 요구한 것을 두고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3: 다만 선관위의 관리 부실에 대한 책임은 사후에 강하게 묻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10: 현재 국민의힘에서 주장하고 있는 개표 중단과 재투표 요구는 또한 일고의 가치가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개표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관리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아까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이 사과하는 것을 봤습니다만 사무총장의 사과 가지고는 국민들 이해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근본적으로 선거관리위원회가 왜 그런 부실한 투표용지 관리를 했는지에 대해서는 반드시 사후에라도 책임을 물어야 될 것 같습니다.
3: 청와대는 6.3 지방선거에서 불거진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선거관리위원회가 대응해야 할 문제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선관위는 행정부 소속이 아닌 독립된 헌법기관인 만큼 삼권분립 원칙을 어길 수 없다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1: 네, 계속해서 김영주 전 민주당 의원, 이용호 전 국민의힘 의원 두 분과 함께 지방선거 이야기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계속해서 지금 저희 취재기자 리포트도 보셨다시피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계속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뭐 유권자의 50%만 송파구는 투표용지를 준비했다고 하면서 좀 논란이 일고 있는데 뭐 이게 아무리 관례라고 하더라도 유권자 수는 정해져 있잖아요. 그거에 맞춰서 여유 있게 좀 준비를 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11: 그렇습니다. 선거가 뭐 매달 있는 것도 아니고 2년에 한 번씩 있는 이 선거를 이렇게 우리가 뭐 종이가 부족한 나라도 아닌 상태에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뭐 일반 우리 유권자들께서도 20년 넘게 투표를 해왔지만 이런 경우는 있을 수 없다라고 누구나 다 그런 문제를 제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네.
11: 실제로 이제 핵심은 뭐냐 하면 9시에 그 발표한 선관위의 발표가 말은 그 이 사태에 대한 어떤 책임을 느낀다, 사과를 한다고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재발 방지로 끝나는 그런 면피성 사과로 밖에는 느껴지지 않고
3: 예.
11: 솔직히는 전체적으로 모든 그 선관위 관계자가 책임 있는 관계자가 직을 내려놓겠다. 그러나 이번 사태에 대해서는 다 해결하고 난 다음에 처리하겠다 정도 하면 국민들이 그렇지 않아도 결국 정치권들이 그렇게 선거 끝나면 몰아갈 겁니다. 사실은
1: 네.
11: 책임을 문책을 당할 건데 여전히 그런 데 대한 책임에 대한 이런 방구 없이 재발 방지라는 말로 그냥 어물쩡 넘어가려고 했다는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6시 개표 방송 뭐라지만 출구 조사를 할 거냐 말 거냐에 대한 것도 깊이 판단해야 돼요. 왜냐하면 개표 방송을 보고 난 다음에 투표를 해야 되는 경우에 바이어스가 있을 수 있잖아요.
3: 예.
11: 물론 이제 그것은 문화의 차이입니다. 미국은 출구 조사가 아니고 입구 조사고 다른

0: 시차가 넓은 지역은 다 개표 방송을 들으면서 투표하러 가시는 분이 있어요. 그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다만 우리나라의 경우는 그렇지 안 해왔기 때문에 문화 차이가 있는 거고, 그런 의미에서 지금 당장 그것을 용서해달라, 용인해달라고 말하기는 아직 어렵습니다. 이제 그런 면에서 조금 더 철저하게 미안하다, 출구조사도 언론기관에다가 영예를 해서 투표하지 않은 분들의 바이어스가 가지 않도록 재선을 좀 늦춰달라든지, 그런 어떤 그 긴급적인 회의를 통해서 이것이 해야 되는데, 딱 결과가 어떤지 딱 알고 투표하러 가게 되는 경우, 또 실제적으로 몇 분은 10시 가까이까지도 투표를 못하는, 뭐 번호표만 받고 갈 경우는 보통 일이 아닌 거죠. 이제 그런 면에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국민의힘의 호재가 아니고 국민의힘의 악재입니다. 말하면 장동훈 대표가 물러나야 될 부분을 현재 지금 이걸 잡고 버틸려고 하는 그런, 아까 뭐 가셨습니다만은 김성태 의원님은 걱정은 그런 거예요. 오히려 빌미를 제공했다. 또 업무론이 들어올 수 있는 여지를 줬다라고 하는
1: 음모론이
0: 것은.
1: 부정선거 음모론을 말씀하시는 거죠?
0: 네. 근데 사실은 실제적으로 보면 나중에 재판의 결과는 뻔하거든요. 내용이 없습니다. 지금 투표 결과가 아직 다 나오진 않았습니다만은 솔직히 얘기하면 서초, 송파, 강남까지도 정은호 후보가 이기는 흐름을 갖고 있어요, 지금. 그렇다고 해서 송파라고 해서 꼭 보수표가 이렇게 투표를 못했다고 얘기할 것도 없는 거예요, 지금. 이제 그래서 그거는 물론 제가 조심해서 얘기할 부분입니다만은. 그렇지만 어쨌든 법적으로 가면 별 문제가 없지만 어쨌든 더 정부와의 정치권의 실강이 또 국민의힘 내부에서의 어떤 혼란이 빨리 끝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지점만 남겼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2: 예, 뭐 사실 이 투표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서 일단은 그 중앙선관위가 0시부터 긴급위원회를 소집해서 논의를 한다고 하는데, 일단은 제가 갔었던 그 투표소에서는 한 150명에서 200명 정도의 유권자들이 있었고, 실제로 투표를 못하고 돌아가시는 분도 계셨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투표권을 타의에 의해서 좀 박탈당하는 그런 사례가 이제 발생하기도 했는데, 근데 일단은 이 논의가 돼서 어떤 결과가 나와야 된다고 보실까요? 예를 들면은 이번에 이런 논란이 좀 깨끗하게 해소가 안 되면 이것도 두고두고 뭔가 굉장한 어떤 논란의 불씨가 좀 뿌려지는 건 아닌가 이제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3: 한번 벌어진 사안을 원위치로 시키기는 어려울 거예요. 이미 뭐 깨진 그릇인 것인데, 떼어본들 선관위가 이제 원래는 6시까지 투표하도록 돼 있는 거 아니야? 이걸 어긴 거 아닙니까? 그 선관위 규칙으로 인해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어떻게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김영주 의원께서 말씀하셨지만 6시 되고 나서 바로 출구 조사가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줄서 있던 사람이 요즘에 핸드폰으로 다 보는 거 아닙니까? 이런 상황이고, 지금 이 부분은 여야를 따질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지역이 송파가 그동안의 선거에서는 대부분 뭐 보수가 상당히 우위인 지역이기 때문에 여기는 보수여서 조금 투표가 덜해도 민주당에게는 불리하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번 선거의 당락에 상관없이 여야에 상관없이 이 문제는 정말 엄정하게 다루고 책임을 묻고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것을 이번에 일벌백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 대통령 청와대에서도 이건 뭐이 선관위가 알아서 할 문제다, 그래서 뭐 한복기관의 독립기관이기 때문에 이게 해야 될 일은 아니고, 다른 문제 같으면 대통령실에서 그런 반응을 내놨겠습니까? 저는 지금 이번 선거가 오히려 여당에 유리하게 지금 가고 있고, 거기서 지금 몇 표가 나와본들 큰뭐 당락에 영향을 주겠느냐, 이런 안이한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돌아간 사람이 얼마나 된지는 모르지만 14군데 문제가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부족 사태가? 그러면 10명씩만 잡아도 140명이에요. 근데 이것은 실제로 선거를 해보면 단몇표 차이로 당락이 결정된 경우도 많이 있어요. 이게 원칙의 문제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근본적으로 선관위가 아직도 지난번에 뭐 소쿠리 투표 뭐 코로나 때뭐 여러 가지 갖고 비판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뭐또 가족 뭐 이게 아름아름 채용하는 뭐 특혜 채용 이런 것도 있었기 때문에 국민들의 어떤 신뢰를 못 받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정말 선관위 직원들이 이 어떻게 해야지 정말로 자신의 이런 일이 생기지 않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근본적인 대책을 내놓을 필요가 있고요. 이게 중앙선관위에서 아마 그렇게 하라고 그러지는 않았을 거예요. 문제는 선관위가, 제가 선거를 치러보면 선관위가 다 독립적이에요. 그러니까 송파선관위 따로 놀고 서대문선관위 따로 놀고 다 따로 놀아요. 심지어 어떤 거에 대해서 유권 해석을 물어보면 중앙선관위하고 그다음에 지방선관위가 달라요. 이런 것들에 대한 통일성도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지금 이번 차제에 선관위에 대한 근본적인 구조 개편을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선관위 직원들이 평소에는 사실은 선거철이 아닌 경우에는 비교적 일이 좀 적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뭐 농협 선거든 무슨 조합 선거든도 맡아서 한단 말이에요.
4: 제9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전국 개표율이 50%를 넘어섰습니다. 개표 상황과 선관위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서 김형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용호 전 국민의힘 의원과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민심 2026을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FM.

오늘도 한밤의 음악 여행을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조경준입니다. YTN 라디오에서는 이 시간 함께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 다양한 음악 준비하고 있습니다. 잠시 휴식이 필요한 분들, 일하며 듣고 계신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자, 그럼 한밤의 음악 여행 시작해 볼까요? 저희가 준비한 곡 먼저 듣고 오시죠.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밤의 음악 여행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2부와 3부에서는 트로트 음악 준비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음악 있으시면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 게시판에 신청곡 남겨주세요. 제작진이 확인 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음악 듣고 오시죠.

FM 94.5MHz,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듣고 계신 음악은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억에 남는 음악이 있다면 저희 홈페이지 방문하셔서 선곡표 확인하시면 됩니다.

음악 듣고 왔습니다. 어느덧 마칠 시간이네요. 한밤의 음악 여행은 매일 여러분과 함께 하니까요. 자주 방문해 주세요. 좋은 음악 준비해 두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영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3: May I help you?
0: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5: All About News, YTN 뉴스 FM
4: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0: 지금부터 민심 2026을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1: 소리로는 과연 제대로 된 균형과 견제를 이뤄낼 수 있겠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유권자들이 평가해 준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에는 보궐선거에서 치러진 그 개표 결과, 아직 뭐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만 강성 보수 성향을 표방했었던 후보들이 재보궐선거에서 고전한 반면에 개혁보수, 중도 외연 확장을 목표로 보수 재건의 목소리를 냈던 후보들은 비교적 선방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만 놓고 본다면 앞으로 보수가 어떤 식으로 정치적인 구도 개편을 이뤄야 하는지, 이것에 대해서도 일정 부분 방향성을 정해준 선거 결과였다, 이렇게 현재로선 평가해 볼 수 있겠습니다.
2: 예, 지금 뭐 개표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지방선거만 놓고 보자면은 전체 16곳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13곳, 국민의힘이 이제 영남 지역 위주로 해서 이제 세 곳에서 지금 이제 앞서가고 있단 말이에요.
1: 네.
2: 그렇긴 하지만 뭐 15대 1까지 이제 처음에 이제 전망이 되는 상황에서 13대 3까지는 오긴 했습니다만은 이대로 뭐 영남 지역에 묶여 있는다 하면은 지도부 책임론도 뭐 결과에 따라서 벗어날 수 없지 않나 싶습니다.
1: 저는
2: 뭐
1: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스스로 지난 설을 앞두고 여러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자신의 당대표로서의 지방선거 성적표, 정치적 명운은 서울과 부산시장 선거 결과에 달려있다, 이렇게 공언한 바 있습니다. 근데 지금으로서는 아직 뭐 투표 결과가 나온 것은 아닙니다만 상당히 어려운 선거 국면을 연출했었던 건 사실이잖아요.
2: 예.
1: 그리고 국민의힘이 지금 3석을 뭐 만약에 광역단체장 선거에서 얻는다고 하더라도 이 해당 지역의 특성을 감안해 봐야겠죠. 경북, 대구, 경남 지역에서 지금 개표 결과 앞서고 있는데 이 해당 지역은 워낙 국민의힘의 우세 지역이었는데 이 지역을 지키는데도 사실 버거웠던 선거였거든요. 그와 관련해서는 장동혁 대표가 정치적 책임 자유로울 수 없을 것 같은데요.
3: 지금 뭐 여당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일단 국민의힘이 이번 선거에서 정권 견제론을 좀 앞세웠는데 민심을 아직은 개표 상황이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좀 설득하지 못했던 가장 큰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4: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의 견제론을 하기에는 지난 1년 동안 이재명 정부가 국정 운영을 굉장히 잘했고요. 그게 나타난 것이 국정 운영 지지율과 대통령 지지도입니다. 그래서 잘하고 있는 그 정부의 견제를 한다. 물론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게 상식적으로 통하지 않는 것이, 그럼 국민의힘이 제대로 된 야당의 역할, 국정 운영의 파트너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견제론을 이야기한다면 그 말이 설득력이 조금 있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요. 지금 국민의힘 말씀하신 것처럼 지도부가 뭐 엉망진창으로 흘러가고 자기들끼리도 뭐 정돈이 안 된 모습, 그리고 내란수계 피의자 윤석열 전 대통령 관련해서도 절륜하지 못하고 제대로 된 사과도 못하는 그런 지리멸렬한 모습을 봤을 때 과연 정권 견제론이 우리 국민께 과연 통했을까라는 지점을 저희가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마찬가지지만 그 여러 공천 과정에서도 굉장히 큰 잡음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2: 예.
4: 뭐 누구를 갑자기 지지율 1, 2 후보를 컷오프시킨다던가. 그리고
2: 자, 잠시만요. 네. 지금 재보궐선거 지역 부산 북갑에서 무소속의 한동훈 후보가 상당히 지금 당선이 확정이 됐다는 소식도 이제 들려오는데요. 지금 캠프에서는 상당히 이제 환호하는 모습이고 잠시 뒤에 곧 이제 메시지를 낼 것 같은데요.
3: 네, 최대 격전지였죠. 부산 북구갑에 더불어민주당 하정우 후보와 격전을 펼쳤는데 현재 무소속 한동훈 후보가 당선이 확정이 됐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현장 연결해서 소식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 예.
5: 역사적인 승리로 북구의 미래와 보수 재건의 길을 열어주신 북구의 위대한 시민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게 맡겨주신 임무를 북구 시민과 부산 시민과 대한민국의 국민을 먼저 생각하면서 반드시 완수해내겠습니다. 북구를 발전시키고 보수를 재건하고 이재명 정권의

0: 수출을 제어해서 대한민국의 균형을 맞추겠다. 민심이 대단히 두렵고 위대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실감합니다. 민심만 보고 가는 정치인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 초접전 지역이었고, 그리고 공중파 3사의 출구조사에서도 상당히 이제 근접해서 여기 결과를 알 수 없다. 이런 결과였거든요. 사실 잠시만요. 또 이야기를 하나요? 예, 예, 예. 지금 이제 사진 촬영에 있는 것 같은데요. 예.
2: 출구조사에서 단 1%포인트 차이로 하정우 후보가 조금 우세한 것으로 나왔는데, 이건 뭐, 사실 통계적으로는 어떤 일도 일어날 수 있는, 뭐 사실 출구조사는 또 오차 범위를 얘기하지는 않더라고요.
1: 예.
2: 어쨌든 뭐 이 정도 득표율 차이를 출구조사에서 기록했다면 어떤 상황도 연출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보는데, 앞서 처음에는 이제 관내 사전투표함이 개봉되면서
1: 예.
2: 하정우 후보가 많이 앞서가는 모습을 보였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본투표에 적극적으로 임했던 보수 지지자들의 표심이 한동훈 후보에게 몰리면서 결국에는 막판에 극적인 역전을 이뤄낸 것으로 보이는데, 애초에 한동훈 후보가 부산 북갑에 출마한다고 했었을 때 손쉬운 승리를 예상하고 간 건 아니었죠.
1: 예.
2: 뭐 많은 정치 전문가들도 3자 구도에서 부산 북갑에서 한동훈 후보가 승리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라고 예상했는데, 실제 선거를 치르는 과정에서 보였었던 진정성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유권자 여러분들께서 각각의 평가가 있었고, 그 종합적인 평가가 이번 승리로 연결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1: 네. 개표 초반에도 하정우 후보가 이제 앞서 있긴 했었고, 많은 한 5% 포인트 정도 말이죠.
3: 네, 안녕하십니까, 저 KNN 방송국의
1: 그 정도 표차로 아직 있었는데
3: 75%까지 좀 뒤처지고
1: 심지어 기자들 질문을 받고 있는 것 같은데 잠깐 한번 들어볼까요?
3: 됐는데 그때 좀 심정이 어떠셨는지.
0: 제가 이런 말씀을 유세 때 드렸습니다. 질 자유는 없고 이겨야 할 책임만 있는 선거라고 했습니다. 저는 보수를 재건하고 국부를 발전시키고 대한민국의 균형추를 맞춰야 한다는 민심의 강한 흐름을 온몸으로 느끼면서 선거운동을 해왔습니다. 저는 결국 승리할 거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특별히 큰 감흥은 없었습니다.
4: MBN
0: 단지 어떤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를 넘어서는 정말로 큰 관심과 시대정신을 묻는 중요하고 역사적인 선거였다고 생각합니다. 박민식 후보 대단히 선전하셨습니다. 그리고 하정우 후보도 정말 선전하셨습니다. 두 분께 존경의 마음을 보냅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 북구를 발전시키는 데 있어서 함께 힘을 모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두 분 모두 수고 많으셨고, 그리고 이렇게 이목이 집중되고 과열된 승부에서 하정우 후보와 박민식 후보를 돕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나서 주셨는데요. 그분들도 정말 수고하셨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5: 후보님 이제 원내 입성하면 장동현 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법원파와의 국정에 들어가면서 야권 불편이 좀 예상이 되는데, 향후 정치적인 계획을 좀 말씀해 주시죠.
0: 이번 선거는 저만 어떤 평가를 받은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보수 재건이 정말로 시급하다, 그리고 반드시 보수 재건을 해내라라는 명령을 대한민국의 국민들께서 해주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명령에 따르겠습니다.
6: 네, MBC 김윤아 기자입니다. 일단 당선 너무 축하드리고요. 후각 지역은 민주당이...
7: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저와 함께 경쟁을 해주셨던 김용남 후보, 조국 후보, 그리고 황교안 후보, 김재현 후보께 감사하다는 말씀.

0: 심심한 위로의 말씀과 함께 열심히 잘 싸우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나라도 매우 어렵고 또 저희 당의 상황도 매우 어렵습니다. 시민들께서 저에게 이 어려운 시기에 중차대한 임무를 허락하신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에게 주어진 소임 무겁게 받아들이면서 한 발짝 한 발짝 시민들께서 주신 명령을 따라 걸어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저를 이 자리에 설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시민 여러분들께 머리 숙여 감사 인사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1: 지금 보신 곳은 이제 평택을입니다. 평택을도 정말 박빙의 승부가 진행이 됐는데 여기가 결과적으로 지금 이제 개표가 이제 유이동 후보가 34%를 이제 득표를 했고요. 2위가 김용남 후보인데 29.02%. 생각보다는 조금 이제 큰 표차로 큰 득표로 지금 이제 1위를 했습니다. 조국 후보가 27%. 그러니까 34, 29, 27, 1, 2, 3위가 이렇게 됐네요.
2: 예. 표 차이로 봤을 때는 3,800표 차로 예. 1, 2위가 1위가 결정이 됐습니다.
1: 예. 예. 요 평택을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임세윤 부대변인님.
3: 너무 아쉽고 어쨌든 그 전에 의원이 민주당 소속이었다 보니까 저희가 이곳은 꼭 수성을 해야 의석 숫자의 변화가 없는데 되게 어떻게 안타깝게도 국민의힘에 뺏기는 바람에 이제 의석수가 줄어드는 부분도 굉장히 안타깝고요.
1: 예.
3: 평택 을이 어떻게 보면은 이번 지방선거 내내 가장 어떻게 보면은 논란과 이슈가 많았던 그런 지역이라고 그러게요. 다들 평가를 하고 계십니다. 특히 이 지역 자체는 굉장히 민주당과 진보 진영의 우호적인 그런 성향이 있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저희 그러니까 민주 진보 진영에서 여러 가지 뭐 시끄러운 뭐 우리끼리의 소위 말하면 네거티브 그런 공방이 좀 있었던 거는 사실이고 그런 예. 지점에 있어서 저희 민주당도 또 뭐 조국혁신당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할 거라고 보고요. 어떻게 보면 서로 간의 이런 네거티브 공방이 물론 조국혁신당에서 먼저 시작을 하시긴 했지만 이렇게 이어지다 보니까 이 민주 진보 진영에 대해 지지하고 계시는 유권자분들께서 이런 자기들끼리의 싸움을 좀 보기 싫어하는 분들도 계셨을 것 같아요. 예. 그런 부분이 아예 그냥 투표를 안 해버려야겠다. 라는 부분도 전 작용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반대로 이제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저희끼리 안에 있는 여러 가지의 네거티브 공방들이 네. 어떻게 보면 유리할 수 있겠다는 평가에 투표를 포기하려는 분들도 투표를 오히려 하게 되는 그런 영향이 있지 않을까라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우 아쉽습니다.
1: 그러니까 여기가 양 진영의 단일화가 이제 상당한 큰 이슈였는데 결국에는 오자구도로 이제 펼쳐졌고
4: 네.
1: 지금 보면 득표율을 보면 30 유이동 후보가 34, 김용남 29. 조국 27, 황교안 6, 김재현 3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4: 네.
1: 그러니까 2, 3위 김용남 후보하고 조국 후보가 당선은 안 됐어도 네. 누가 2위가 되느냐도 상당히 이제 관심인데 결국에는 이제 김용남 후보가 이제 앞서가고 끝났네요.
4: 네, 평택 을 지역이 전반적인 이념 지역만 놓고 본다면 진보 진영에 훨씬 유리한 지역인 건 맞는 것 같아요.
1: 네.
4: 그러니까 2위를 기록하고 있는 김용남 후보와 3위를 기록하고 있는 조국 후보 두 사람의 득표율을 합치면 60%에 육박하니까
1: 예.
4: 압도적으로 진보 우위 진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두 후보 간에 처음부터 단일화는 굉장히 어려웠었던 것 같습니다. 조국 후보가 이 평택 을에 나가기로 하면서 민주당이 그러니까 조국 후보가 나가기로 한 이후에 김용남 후보를 후보로 공천했는데
1: 네.
4: 그 조국 후보가 2019년에 조국 사태가 있었을 때
1: 네.
4: 김용남 후보가 저격수로 활동을 했었기 때문에 아마도 뭐 그런 그 역학 관계들 고려했을 때 단일화가 어렵지 않았나 싶고요. 선거가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두 후보 간에 감정적으로 이렇게 격돌하는 경우가 많았었던
1: 그러니까요.
4: 것 같습니다. 저는 정치적으로는 뭐 조국 후보가 굉장히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다고 판단합니다. 조국혁신당이 12명의 국회의원이 있지만 조국 후보가

0: 당대표로서 원내에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그 조국 혁신당의 정치적 위상과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차이를 만든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번에 낙선을 하게 됨으로써 차기 대권 행보에도 상당한 부담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이것으로 인해서 또 민주당과의 합당 과정, 이것도 어떻게 진행될지 이건 누구도 뭐 쉽게 예상해 보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진입할 수밖에 없게 될것 같습니다.
1: 지금 뭐 경기 평택을 예측 불허의 초접전 양상을 보였던 지역인데 국민의힘 유이동 당선인이 되면서 아무래도 이제 정청래 대표의 책임론 그리고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의 이제 정치적 입지까지도 좀 어떤 영향이 갈까 이런 부분도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나아가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과의 관계에 또 어떤 영향이 미칠까 이런 부분도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2: 사실 이번 선거가 진행되면서 저희도 굉장히 속이 많이 상했고 어쨌든 저희가 대선 때는 같이 한 배를 타고 또 특히 내란을 종식하는 과정에서 여러 힘을 보탰던 어떻게 보면 같은 동지였던 저희 어떤 세력이 어떻게 보면은 국민의힘보다 더 심한 네거티브를 또 저희 민주당 후보에게 하는 걸 보고 저희도 당 차원에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했고요. 합당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너무 넘지 말아야 할 오물 같은 단어를 쓰면서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었던 여러 가지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좀 진정된 논의를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양쪽에서 다 마찬가지로 보고요. 참 저희가 가장 우려했던 것이 이런 결과였습니다. 사실은요. 이런 결과를 맞이하게 돼서 저희 당원 여러분들과 또 지지해 주신 분들께 굉장히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저희는 제대로 된 판단과 그런 그 지도부의 결단과 지혜로 김영란 후보를 공천을 했습니다. 물론 그 과정을 매끄럽지 못하고 어떻게 했던 것에 대해서는 안타깝지만요. 이번 계기를 반성하고 이번 계기를 삼아서 앞으로 또 어떻게 하면 저희가 더 폭을 넓히고 이재명 정부에 도움을 줄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3: 알겠습니다. 자, 평택을 이렇게 이제 유이동 후보의 당선 분위기로 이제 끝났고요. 끝나는 분위기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부산 북갑. 여기는 이제 한동훈, 무소속의 한동훈 후보가 당선이 되는 분위기인데 지금 이제 하정우 후보가, 민주당의 하정우 후보가 승복 선언을 했습니다. 그 장면 보고 오겠습니다.
4: 전국 각지에서 도와주러 오신 분들, 진짜 생업을 내려놓고 오신 분들도 계신데, 이런 많은 자원봉사자분들, 지지자분들께 좋은 소식 전해드리지 못한 부분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5: 괜찮아! 괜찮아요!
4: 오늘 이렇게 제 선거는 마무리되겠지만 저는 제 고향 북구 발전을 위해서 또 열심히 제가 할수 있는 것들을 다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지지해주신 분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3: 하정우 후보 상당히 이제 선거 초반에 상당히 많은 표 차로 여론조사 결과 이제 앞서 있다가 분위기상으로 이제 선거 막판으로 가면서 상당히 좁혀졌고 결국에는 낙선을 했단 말이에요. 원인을 어떻게 분석을 하세요?
6: 지금까지 민심 2026을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7: Spelly.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8: 제가 들어드릴게요.
9: 여기 앉으세요.
10: May I help you?
7: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0: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1: 축구도 뉴스도 핵심은 속도와 정확성입니다. 대한민국의 운명을 바꿀 월드컵 소식부터 놓치면 안 될 오늘의 뉴스까지 가장 빠르고 날카롭게 파고듭니다. FM 94.5 YTN 라디오 저 구자철도 함께 듣습니다. 지금 바로 채널 고정하세요.

오늘도 한밤의 음악여행을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김영민입니다. YTN 라디오에서는 이 시간 함께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 다양한 음악 준비하고 있습니다. 잠시 휴식이 필요한 분들, 일하며 듣고 계신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자, 그럼 한밤의 음악여행 시작해볼까요? 저희가 준비한 곡 먼저 듣고 오시죠.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밤의 음악 여행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2부와 3부에서는 트로트 음악 준비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음악 있으시면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 게시판에 신청곡 남겨주세요. 제작진이 확인 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음악 듣고 오시죠.

FM 94.5MHz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여행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듣고 계신 음악은 한밤의 음악여행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억에 남는 음악이 있다면 저희 홈페이지 방문하셔서 선곡표 확인하시면 됩니다.

음악 듣고 왔습니다. 어느덧 마칠 시간이네요. 한밤의 음악 여행은 매일 여러분과 함께 하니까요. 자주 방문해 주세요. 좋은 음악 준비해 두겠습니다. 지금까지 조경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0: 안녕하세요. 웃음 주는 방송인 박송입니다. 요즘 웃을 일 잘 없으시다고요? 인생은 가까이서 보면 비극, 멀리서 보면 희극이란 말도 있잖아요. 저 박송이랑 같이 YTN 라디오를 보고 또 들으면서 힘나는 세상살이 소식과 웃음도 되찾아보시죠. 유튜브에도 YTN 라디오 구독, 좋아요 아시죠? 저 박송과 함께라면 또 YTN 라디오와 함께라면 세상 이야기가 잘 보입니다. 행복한 웃음소리가 더 잘 들립니다. 들리시죠?
1: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2: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1: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0: 지금부터 민심 2026을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1: 연습하는 곳이 될 수 있도록 제 모든 열정을 다 태워서 헌신하고 또 헌신하겠습니다. 하남 시민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각별히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2: 네, 이번엔 부산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재수 후보의 서한 한번 지금 함께 만나보시죠.
3: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자리 앉으세요.
4: 네. 이제 박형준 후보가 낙선 인사를 했고 전재수 후보가 부산시장으로 당선이 됐습니다.
2: 네.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후보 50%가 넘는 50.5% 정도의 득표를 기록하면서 네. 지금 당선이 유력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승리 선언을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화면으로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4: 네, 이쪽도 이제 역시 상당히 이제 접전이었고, 예. 자, 들어보시죠.

0: 일단은 이 변화를 선택하신 우리 부산 시민들의 뜻을 무겁게 받들고 열심히 일하고 일하고 또 일하겠다라는 다짐의 말씀을 부산 시민들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고맙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와 함께 부산의 미래를 열기 위해 경쟁하셨던 박형준 우리 후보님께도 정말 고생 많으셨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의 당선이 마냥 기쁘지만은 않습니다. 당선된 사람보다 낙선한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제가 부산시장으로서 더 열심히 일을 해서 우리 민주당이 부산 시민들의 마음을 한 분이라도 더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부산을 다시 뛰게 만들겠다라는 다짐의 말씀도 아울러서 드립니다. 다시 한번 변화를 선택해 주신 부산 시민들의 뜻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일하고 일하고 또 일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 표정 기자.
0: 부산에서 선거를 치른다는 것이 여전히 어렵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무겁게 느꼈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구청장 후보들 많은 분들이 낙선을 했고 또 우리 시의원 후보들 또 많은 분들이 또 낙선을 했습니다. 그리고 북구에 18명 국회의원 중에 단 한 석밖에 없었던 북구에 하정우 후보도 낙선을 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시장 후보였던 저 전재수의 탓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부족했던 탓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부산 시민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더 열심히 일하겠다 말씀을 드리고 낙선하신 우리 당의 여러 동지들께 정말 죄송하고 미안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낙선하신 분들의 그 열정, 마음까지 다 모아서 저 전재수가 부산을 다시 뛰게 만들겠다. 그리고 시민들께 우리 민주당이 더 사랑받을 수 있는 정당이 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아울러서 드리겠습니다.
2: 네, 고맙습니다.
0: 예, 네, 고맙습니다.
3: 네, 이렇게 해서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부산시장 후보의 승리 소감 들었습니다.
4: 자, 이제 이번 지방선거 최대 승부처로 꼽히는 이제 서울시장 상황을 알아볼 텐데요. 현재 개표는 계속 진행되고 있지만 선관위의 이제 투표 부족 사태로 현장 분위기는 좀 뒤숭숭한데요. 양측 캠프 차례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먼저 표정우 기자.
5: 네, 민주당 정원호 캠프입니다.
4: 네, 현장 분위기 어떻습니까?
5: 네, 이곳 정원호 후보의 캠프는 당선 확실 소식을 기다리며 긴장을 늦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캠프 관계자들과 지지자들은 새벽 3시가 다 되어가는 지금도 자리를 지키며 방송 화면과 개표 상황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현재 개표 상황만 놓고 보면 정 후보가 오세훈 후보를 지속적으로 앞서고 있는 상황이지만 아직 당선 확실 표시는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일부 자치구의 개표가 늦어지는 점이 영향을 미치는 걸로 보이는데요. 조금 전 기준으로 서울 동작구 개표율은 한 자릿수에 그쳤고 송파구도 20%대에 불과했습니다. 또 서울 일부 지역에서 불거진 투표 용지 부족 사태도 요인이 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정 후보 캠프 관계자들은 개표 상황뿐 아니라 선관위의 상황 변화까지 예의주시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정원호 후보는 아직 선거 캠프에 도착하지 않았고 현재 자택에서 개별적으로 개표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데요. 기존엔 당선이 확실시되는 시점에 이곳 캠프를 찾아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최종 결과를 지켜볼 예정이었습니다. 선관위의 투표 관리 부실 논란까지 이어지면서 서울시장 선거는 당분간 긴장감이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3: 자, 표정우 기자였고요. 자, 이번에는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 캠프로 가보겠습니다.
4: 네, 현재 오 후보 측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 논란을 이유로 개표 중단을 요청했는데요. 현장에 취재 기자 나가 있습니다. 권준수 기자.
6: 네, 서울 종로구에 있는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 캠프입니다.
4: 네, 현장 캠프 분위기 어떻습니까?
6: 네, 이곳 오세훈 후보 캠프 상황실은 어젯밤 10시쯤 공식 입장을 발표한 이후 지금은 다소 적막감이 돌고 있습니다. 현재 캠프 관계자들과 지지자들은 대부분 자리를 비운 상태입니다. 앞서 오 후보 측은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해 시민의 참정권은 어떤 경우에도 침해받아선 안 된다며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특히 투표하지 못하고 발길을 돌린 유권자가 있는 만큼 선관위의 선제 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개표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요구했는데요. 상황실에서 격앙된 반응을 보이던 지지자들은 선관위를 직접 항의 방문하겠다며 자리를 떠났습니다. 오세훈 후보 역시 아직 상황실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습니다. 자택에 머물며 개표 현황을 지켜보는 한편 이번 사태에 대한 대응책을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캠프 관계자는 당 차원에서 강력히 대응하고 있는 만큼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의 개표 상황을 보면요, 민주당 정원호 후보와의 격차가 상당히 벌어진 가운데 오 후보가 언제쯤 캠프에 나와서 직접 입장을 밝힐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오세훈 후보 캠프에서 YTN 권준수입니다.
4: 네, 권준수 기자까지 만나봤고요. 현재 투표가 끝났고요. 지금 현재 3시 8분을 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개표가 한창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이번엔 미디어홀 연결해서 개표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디어홀 나와주시죠.

0: 네, 이 시각까지 많은 분들이 함께해 주고 계십니다. 현재까지의 광역단체장 득표 현황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새벽 3시를 넘기면서 대부분 지역의 당선 윤곽이 나온 상황이죠. 현재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13곳, 국민의힘이 3곳에서 승기를 잡았습니다. 지도로 함께 보면 정당 중에 득세한 정당을 지역별로 색깔로 표시한 건데요. 이렇게 서울, 경기와 충청, 강원과 전라도, 제주도 지역 더불어민주당이 푸른색이 채웠고요. 부산과 울산을 제외한 경상도 지역에서는 국민의힘이 붉은색을 채워넣었습니다. 기대를 모은 무소속 후보들도 있었는데요. 두 가지 색깔로만 지도가 채워진 상황입니다.
1: 네, 그럼 현재 시도별 1위 한 명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시장입니다. 민주당 정원 후보가 52.5%로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경기지사는 추미애 후보가 54.9%로 당선이 확실한데요. 첫 여성 광역단체장이 탄생할 듯합니다. 네, 인천시장 민주당 박찬대 후보 당선 확실이고요. 대전시장에는 민주당 허태정 후보가 당선이 됐습니다. 네, 충남지사입니다. 민주당 박수현 후보가 52.8%로 1위를 달리고 있고요. 충북지사 더불어민주당 신용환 후보의 당선 가능성이 큰 상황입니다. 네, 세종시장도 민주당 후보가 더 앞서고 있는데요. 조상 후보의 당선이 확실이고요. 다만 대구시장은 다릅니다. 네, 국민의힘의 추경호 후보가 53%로 당선 가능성이 조금 더 큽니다. 네, 그리고 제주부터 다시 또 올라가 보겠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의 위성곤 후보가 제주지사에 당선이 됐습니다. 그리고 강원지사 선거에서는 민주당 우상호 후보가 51.2%로 더 앞서고 있고요. 전북지사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후보의 당선이 확실한 상황입니다. 네, 첫 통합특별시로 출범하는 전남 광주시입니다. 민주당 민영배 후보가 79.1%로 당선이 됐습니다. 네, 경남지사입니다. 전현직 대결이 펼쳐졌었는데 국민의힘 박완수 후보가 51%로 앞서고 있고요. 울산시장도 민주당 김상욱 후보가 당선이 됐습니다. 네, 부산시장입니다. 조금 전에 전재수 후보 인터뷰 보셨을 텐데요. 50.5%로 1위고요. 그리고 끝으로 경북지사는 국민의힘 이철우 후보가 3선에 성공했습니다.
0: 네,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주셨습니다. 민심 스테이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0: 네, 민심 캔버스입니다. 지방선거 이곳이 궁금하다. 현재 박빙 승부 펼쳐지고 있는 지역 살펴봅니다. 네, 5%포인트 이내 접전이 벌어지고 있는 곳부터 보겠습니다. 지금 깜빡이고 있는 지역들이 접전 지역입니다. 이 중에 가장 뜨거운 경남지사 현재 득표 상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보시면 국민의힘 박완수 후보 51%,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후보가 49% 보이고 있습니다. 지도로 자치구 판세를 한번 보시면 박완수 후보가 우세한 지역이 김경수 후보가 우세한 지역보다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 김경수 후보가 우세한 파란 지역, 김해시인데요. 경남 총선거인 수 277만여 명 중에 1위가 바로 이곳입니다. 선거인 수 45만 명입니다. 이곳을 주목해봐야 하는 것이 현재 김해시 개표율 40%가 안 되고 있습니다. 김경수 후보가 강세를 보이는 지역이라 역전 가능성이 아직 남아있습니다. 또 박완수 후보가 우세한 의령군이나 함안군은 개표가 거의 완료된 상태입니다. 두 후보 격차 2만여 표에 불과합니다. 현재 새벽 3시가 넘어가는 시간인데요. 경남지사 결과 어떻게 될지 함께 지켜보시죠. 지금까지 민심 캔버스 YTN 김혜린입니다.
1: 예, 이렇게 경합지역 살펴봤는데 자, 일단 영남 지역이 참 눈에 띄네요. 지금 일단은 경북하고 대구는 자, 당선이 이제 된 것 같고. 예. 그리고 이제 경남이 지금 경합인데 여기도 아직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2: 경남이 이 지상파 3사 출구조사에서는 네. 비교적 여유 있게 김경수 민주당 후보가 이기는 것으로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87%의 투표 개표율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게 아직 승부를 예단해 보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금 민심 캠퍼스 보고 저도 깜짝 놀랐는데 예. 김경수 지 후보가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경남의 이 동부 지역이죠. 경남의 동부 지역 김해 같은 곳들이 아직 그 개표가 많이 안 된 것을 감안했을 때 이 네. 정도 표 차이를 과연 박완수 후보가 끝까지 유지할 수 있을까? 이건 조금 더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그 지상파의 3사에서 했었던 여론조사 그 출구조사 차이가 컸었는데 예. 그 예상을 깨고 지금 박완수 후보가 선전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 또 대부분의 경우에 그 지상파 3사의 출구조사에 수렴하는 결과 쪽으로 다른 지역들도 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시간을 갖고 지켜봐야 할 것 같은데요.
1: 예.
3: 자. 네. 지금 이제 박완수 후보가 1위를 달리고 있는 상황에서 하지만 김경수 후보도 역전 가능성이 지금 남아있는 상황인데 판세 어떻게 보셨습니까?
4: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양산이라든가 김해 이 부분에서 민주당 후보가 굉장히 좀 우세하다고 이제 알려져 있는데요. 우리 잘 지적해 주신 것처럼 인구수도 가장 많고 지금 아직 50% 정도도 개표가 안 된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네. 충분히 역전이 가능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끝까지 가봐야 될 것 같은데요. 경남 같은 경우는 쉽사리 결론이 바로 안 날 것 같아서요. 저희가 더 좀 주목하고 좀 촉각을 세워서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1: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선거 전만 하더라도 거대 양당 이제 양당에서는 부울경 지역을 상당히 이제 치열한 경합 지역으로 봤는데 진짜로 부산은 이제 전재수 후보가 이제 당선이 되는 분위기고 지금 경남이 어떻게 될지 박완수 후보가 지금 2%포인트 정도 앞서고 있습니다만은 이게 김경수 후보가 유리한 지역이 아직 개표가 안 됐기 때문에 엎어질 수 있다. 지금 이제 그런 상황까지 지금 설명을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16개 지방선거 지역 가운데서는 13대 3. 현재는 13대 3인데 이게 이제 14대 2가 될 수도 있고 13대 3으로 이제 그대로 갈 수도 있고.
4: 네. 예. 그렇죠. 네.
1: 예. 15대 1까지 이제 처음에는 이제 유리하게 이제 좀쳤습니다만은
4: 네, 네.
1: 그건 어떻게 보시나요?
4: 초반에는 이제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공천 잡음이라든가 지도부 간의 또 불화 그리고 이제 장동혁 대표나 뭐 미국 갔던 것들 때문에 사실 민주당에서 굉장히 좋은 수치가 많이 나왔던 건 사실이거든요. 근데 저희도 그 당시에 그 수치를 무조건 믿고 신뢰한 것보다는 앞으로 이제 선거가 지속되고 실제로 선거일이 되면 부울경이나 이런 영남 지역 같은 경우는 결코 저 수치대로 나오지 않을 것이다. 굉장히 박빙으로.

0: 이거나 아니면 만만치 않은 결과가 나올 것이다라고 미리 저희가 계획하고 알고는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이제 그 부분이 확인이 된 것이고요. 선거가 되면 어쨌든 그 보수 지지자분들께서는 막상 투표용지에 국민의힘을 지지했던 분들은 1번 찍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애초에 초반부터 아예 차이를 벌리지 않고서는 나중에 결국 이 수치는 줄어들 것이다라고 예측이 되어 있는데 그 수치 따라붙는 속도가 좀 저희 예상보다 조금 빠르게 좀 속도가 진행된 것 같긴 합니다.
1: 울산은 어떻게 됐습니까? 울산은 지금 김상욱 후보가 당선이 되는 거죠?
2: 네. 김상욱 후보가 당선은 됐는데 애초에 예상했었던 것만큼 큰그 격차를 기록하진 않았습니다. 저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보수 후보가 단일화를 이뤄내지 못했습니다. 반대로 울산에서는 진보당과 민주당이 단일화에 성공했거든요. 그러면 당 지도부가 나서든 아니면은 실제 후보든 보수 후보 단일화에 훨씬 더 많은 공을 들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거, 이런 것들에 대한 책임론이 조금 더 부각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울산이 원래 뭐 민당 강세 지역이죠. 국민의힘과 뭐이 비슷한 정도의 지지율을 보이고 있는 곳인데 저는 현역 프리미엄을 고려했을 때는 김두겸 후보가 단일화만 성공했었더라면 충분히 이번 울산 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했을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왜 단일화에 이렇게 그좀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다든가 아니면 당 지도부도 왜더 적극적이지 못했는가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좀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1: 알겠습니다. 이제 울산, 부산, 지금 민주당 후보들이 이제 당선이 됐고 마지막 남은 경남 지역 끝까지 살펴봐야 될것 같습니다.
3: 지금 이제 6월 4일 3시 18분을 지나고 있는 시점에서 이렇게 좀 속속들이 당선인들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선거 당일에
4: 지금까지 민심 2026을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5: Hello, Chef Edward Lee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6: 제가 들어드릴게요.
7: 여기 앉으세요.
5: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8: 요즘 유튜브로 시사 프로그램 즐겨봐요. 운전할 땐 라디오로 듣고, 대중교통 이용할 땐 영상으로 챙겨봐요. 김준호의 뉴스 정면 승부! 제가 즐겨보는 프로그램인데, 정말 재밌더라고요. 평일 오후 5시 10분 시작하니까요. 지금 라디오와 유튜브로 검색해보세요. 너무 재미나요!

오늘도 한밤의 음악 여행을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조경준입니다. YTN 라디오에서는 이 시간 함께 해주시는 분들을 위해 다양한 음악 준비하고 있습니다. 잠시 휴식이 필요한 분들, 일하며 듣고 계신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자, 그럼 한밤의 음악 여행 시작해 볼까요? 저희가 준비한 곡 먼저 듣고 오시죠.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밤의 음악 여행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4부와 5부에서는 다양한 팝송과 가요 준비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음악 있으시면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 게시판에 신청곡 남겨주세요. 제작진이 확인 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음악 듣고 오시죠.

FM 94.5MHz,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듣고 계신 음악은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억에 남는 음악이 있다면 저희 홈페이지 방문하셔서 선곡표 확인하시면 됩니다.

음악 듣고 왔습니다. 어느덧 마칠 시간이네요. 한밤의 음악 여행은 매일 여러분과 함께 하니까요. 자주 방문해 주세요. 좋은 음악 준비해 두겠습니다. 지금까지 조경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0: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0: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오늘 출연자 조합이 짱이네요. 정규 편성 가자. 월드컵 조추첨 특집이에요 오늘이.
4: 네, 살아 돌아왔습니다. 북중미 월드컵을 향한 여정, 저희와 함께하시죠.
5: 한 달에 한 번 최고의 스포츠 분석, YTN 라디오. 저 고작철도 함께 듣습니다.
4: YTN 라디오, 월드컵 킥오프.
6: FM 94.5 메가헤르츠,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0: 지금부터 민심 2026을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1: 김경수 후보 49%, 2%포인트 차이로 박완수 후보가 앞서고 있습니다. 접전입니다.
2: 네, 지금 서울시장 후보 같은 경우에는요, 개표가 69.9% 진행된 상황이고, 시간부터 지금 첫 개표가 시작되는 순간부터 정원우 후보가 계속해서 1위를 달리고는 있지만, 네. 시간이 지날수록 계속해서 접전인 상황으로 굉장히 지금
1: 표차가 좁혀지고
2: 치열한
1: 있죠.
2: 상황이죠. 예. 예.
1: 시간대별로 개표 상황 살펴보고 있습니다. 경남지사 박완수 후보가 지금 앞서고는 있습니다만은 개표가 60% 넘는 상황이어서 그때부터 조금씩 조금씩 교차가 벌어지고는 있습니다. 여기도 역시 접전입니다.
2: 네, 재보궐선거 가운데 이 시각 접전인 지역들만 모아서 살펴보겠습니다. 충남 공주 부여 청양 개표가 93.9% 진행이 됐고요. 국민의힘 윤용근 후보가 47.7%, 더불어민주당 김영빈 후보 44%를 득표하면서 접전 상황입니다.
1: 울산 남구 갑도 접전입니다. 국민의힘 김태규 후보 49.4%, 더불어민주당 전태진 후보 44.5% 얻으면서 접전 상황 보이고 있습니다.
2: 네, 그래프로도 살펴보시죠. 충남 공주 부여 청양 개표 93.9% 진행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김영빈 후보가 개표 초반부터는 우세했는데요. 지금 개표가 70%가 진행되는 시점에서 윤용근 후보가 앞서가면서 현재 치열하게 접전인 상황입니다.
1: 예, 울산 남구 갑도 시간대별로 보면 개표가 40% 넘으면서 역전이 됐습니다. 김태규 후보가 그때부터 앞서기 시작하면서 현재 상황까지는 앞서고 있는데 역시 3,600여 표 차로 앞서면서 접전 상황 보이고 있습니다.
2: 네, 이번에 민심의 추이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지방선거를 통해서 이제 광역단체장이 바뀐 지역들도 살펴볼 텐데요.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1: 예, 지난 4년 전 8회 지방선거에서는 국민의힘이 17곳 가운데 12곳, 더불어민주당이 5곳이었는데요. 역시 이제 빨간색이 많았죠. 이번 9회 지방선거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13곳, 국민의힘이 3곳. 지금 아직 끝나진 않았습니다만 더불어민주당이 상당히 많은 곳에서 앞서고 있습니다.
2: 네, 민심의 변화, 기초단체장 후보들도 살펴보시죠. 지난 지방선거 때는요, 전체 226곳 가운데 국민의힘이 145곳을 차지했었고요. 더불어민주당이 63곳을 차지했는데요. 이렇게 지금 지도상으로 색깔로만 봐도 확연하게 지난 지방선거 때는 붉은색으로 표시된 부분들이 굉장히 예. 많은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번 지방선거 굉장히 지금 추이가 바뀐 상황입니다. 전체 227곳 가운데 124곳을 더불어민주당이 가져갔고요. 90곳 국민의힘 그리고 11곳이 무소속, 2곳이 기타를 차지하면서 전체적으로 좀 파란 곳들이 굉장히 많아진 상황들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1: 민심의 변화, 재보궐 지역입니다. 경기 평택을 이번 선거 직전에는 지난 2024년 총선에 더불어민주당의 이병진 후보가 당선이 됐었는데요. 이번 재보궐 선거를 통해서 국민의힘 유희동 후보가 당선이 됐습니다.
2: 충남 공주 부여 청양의 민심의 변화도 살펴보시죠. 개표는 현재 93.9% 진행된 상황이고요. 지난 총선 때는요,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후보가 당선이 된 상황이었는데 이번 선거 때는 국민의힘 윤용근 후보가 47.7%를 득표하면서 지금 민심이 변화한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 부산 북구 갑에서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후보가 부산시장 선거에 나서면서 공석이 됐던 부산 북구갑, 여기서 무소속의 한동훈 후보가 43% 득표하면서 당선이 됐습니다. 네, 6.3 재보궐선거 최대 격전지였습니다. 부산 북구갑 보궐선거에서 무소속 한동훈 후보가 당선이 됐습니다.
2: 3자 대결 구도 속에 민주당 하정우 후보와 치열한 접전을 펼치다 개표 막판 역전을 이끌어낸 한 당선인은 선거운동 기간 내내 강조했던 보수 재건을 강조했습니다. 김준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3: 부산 북구갑 3파전의 최종 승자는 무소속 한동훈 후보였습니다. 한동훈 후보는 민주당 하정우, 국민의힘 박민식 후보를 제치고 처음으로 원내에 입성하게 됐습니다.
4: 역사적인 승리로 북구의 미래와 보수 재건의 길을 열어주신 북구의 위대한 시민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3: 선거운동 기간 내내 이어진 뜨거운 관심을 반영하듯 부산 북구갑의 투표율이 70%를 웃돈 가운데 지상파 방송 3사의 출구조사 결과 한동훈 후보는 41.6%, 하정우 후보는 42.6%를 득표할 것으로 예상돼 치열한 접전이 예상됐습니다. 개표 초반부터 내내 열세를 보이던 한 후보는 개표율 80%를 넘어선 새벽 1시 50분 무렵 처음으로 역전에 성공했고 9시쯤 당선이 확정됐습니다.

0: 1,400여 표 차로 석패한 하정우 후보는 선거 결과를 겸허하게 받아들이겠다며 패배의 책임은 자신에게 있다고 말했습니다.
1: 노력이나 준비가 좀 많이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북구 주민분들께 잘 전달드리지 못했던 부분들이 좀 아쉬웠다라고 생각을 하고.
0: 한 당선인은 국민의힘에서 제명된 뒤 정당 공천과 조직 지원 없이 혼자 힘으로 원내 입성을 이뤄내면서 지역 기반을 확보함과 동시에 정치력을 입증해냈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참패한 보수 진영 재편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YTN 김준영입니다.
2: 예, 지금 방금 들어온 소식이 있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서울시장 선거, 서울 지역에서 있었던 일이죠.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있었는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입장을 내놨습니다. 투표용지가 부족했던 것, 이것이 선거를 연기하거나 재선거를 할 사항은 아니다라는 공식 입장을 냈습니다.
3: 네, 선관위에서는 실책으로 유권자에게 실망을 안겨드린 책임에 대해서는 통감을 한다. 다만 네. 선거 일부 투표소의 용지 부족으로 발생한 이번 사안은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의 연기나 재선거 사유에 해당이 되지 않기 때문에 개표 중단은 불가하다. 투표함 개표소로 이동이 되어야 된다라는 지금 언급이 되어 있고요.
2: 예. 그리고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계속 이제 개표가 즉시 중단돼야 된다 그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 있으나 네. 선관위에서는 개표 중단은 불가하고 투표함을 개표소로 이동해야 된다. 지금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잠실 7동의 이 투표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직까지도 시민들이 그 막아서고 있기 때문에 투표함을 이동을 못 하고 있었는데 이게 빨리 이동이 돼야 된다라고는 하는데. 이송을 강행하진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지금 개표는 계속 가야 하고, 근데 투표함은 일부 투표함은 지금 이송이 안 되고 있고 상당히 지금 복잡하게 지금 상황이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3: 선관위의 입장으로는요, 이 개표 종료 시에 진상 규명 및 재발 방지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겠다. 참정권을 행사하지 못해 원활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죄를 드리고 대책을 마련하겠다라고 지금 입장을 표명을 한 상황입니다.
2: 예, 어쨌든 선관위에서는 개표를 계속 한다 그러고. 정치권에서는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개표가 중단돼야 한다고 하는 상황에서 선관위의 공식 입장은 나왔고 어쨌든 여야 정치권에서 지금 풀어야 하는 그런 숙제가 된 것 같습니다.
3: 네, 여기까지 선관위의 입장이 지금 발표가 됐고요. 자세한 소식은 저희가 취재가 되는 대로 또 계속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 알겠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전해드린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이 서울 동남권 등 일부 투표소에서 일어났고요. 일시 중단되는 상황도 있었습니다.
3: 네, 선거관리위원회는 현장에서 대기표를 발부하는 등 후속 조치에 나섰지만 부실한 선거관리를 질타하는 유권자들의 항의가 잇따랐습니다. 정영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4: 서울 가락동의 한 투표소 앞에 시민 100여 명이 줄지어 서 있습니다. 지방선거 본투표 날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러 왔다가 투표 용지가 동나 입장이 일시 중단된 겁니다. 지역 선거관리위원회가 여분의 투표 용지를 보내올 때까지 유권자들은 2시간 넘게 기다려야 했습니다.
5: 중간에 돌아가시는 분도 있었고 저도 투표 못하는 건가 하고 돌아가려고 했었어요.
4: 투표관리관이 부랴부랴 번호표를 나눠주며 오후 6시가 지나도 투표할 수 있다고 안내했지만 처음 겪는 황당한 일에 시민들은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6: 투표 용지 공급이 늦어지면서 투표 종료 시각이 지났는데도 이렇게 줄이 늘어섰습니다.
4: 이런 일은 특히 잠실동과 문정동 등 서울 송파구에서 속출했습니다.
7: 정말 제가 뭐 이제 한 투표를 한 지 20년이 넘어갔는데 이런 경우를 한 번도 뭐 투표용지가 없어서 투표를 못했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도 없고 제가.
4: 이 밖에 광진구와 동작구, 강남구 일부 투표소에서도 비슷한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8: 시간을 늘려줄 것도 아니고 그리고 어느 지역에 그렇게 투표용지를 배정된 인원만큼 갖춰놓지 않았으면 투표를 못하게 하려는 의도로밖에.
4: 문제가 생긴 지역에선 마감 시각을 훌쩍 넘겨서까지 투표가 이어졌고 그만큼 개표 작업도 늦어졌습니다. 아예 투표를 포기한 채 발걸음을 돌린 유권자도 적잖았습니다. 과거 소쿠리 투표 논란 등으로 물의를 일으킨 선관위는 또 한 번 부실 관리 책임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YTN 정영수입니다.
2: 앞서 선관위는 모두 14곳의 서울 지역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했다며 국민의 신뢰를 훼손한 점에 책임을 통감한다며 사과했습니다.
3: 하지만 사상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둘러싸고 파문이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문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9: 선관위가 밝힌 투표용지 부족 투표소는 서울 14곳입니다. 송파구 가락 2동과 잠실 2동 등 12곳을 비롯해 강남구 청담동과 광진구 923동 각 한 곳입니다. 선관위는 저녁 6시 40분쯤 문제가 대부분 해소됐다고 밝혔지만 일부 투표소는 밤 늦게까지 투표 절차가 계속됐습니다. 사상 초유의 투표지 부족 사태에 대해 선관위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10: 국민께 불편을 드리고 엄정한 선거 관리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한 점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며 깊이 사과드립니다.
9: 투표용지가 부족한 원인에 대해서는 개표가 끝난 뒤 파악하겠다며 확답을 미뤘습니다. 다만 송파구의 경우 전체 유권자의 50% 분량만 투표용지를 인쇄했다고 밝혔습니다.
11: 투표용지 인쇄 매수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송파구 같은 경우에는 유권자 수의 50%를 인쇄를 한 걸로 지금 파악했습니다.
9: 선관위는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지만 국민의 참정권을 스스로 훼손했다는 점에서 파장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문경입니다.
2: 서울 송파와 강남 등 일부 지역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해 투표가 중단되자 야권은 개표를 멈추고 선거를 다시 치러야 한다고 반발했습니다.
3: 여당은 선관위에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면서도 야권 요구에 대해선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손유정 기자입니다.
12: 출구조사 결과를 침통하게 지켜보던 국민의힘 지도부는 투표 용지 부족 사태의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관리위원회를 규탄했습니다. 자체 파악한 문제의 투표소 대부분이 공교롭게도 보수 지지세가 강한 곳이라며 투표 시간이 연장돼도 개표 결과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당장 서울시 투표를 중단하고 진상 파악 결과에 따라 다시 선거를 치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13: 유권자의 투표권, 참정권이 심각하게 침해된 선거입니다. 이미 서울시의 선거는 오염된 선거입니다.
12: 지도부는 중앙선관위와 서울시 선관위를 연이어 항의 방문한 뒤 선거 무효 소송 등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개혁신당도 투표 용지가 적게 인쇄된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개표부터 멈출 것을 요구했습니다. 민주당은 부실한 선거 관리에 강한 유감을 표하며 선관위에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서울 나머지 지역에선 정상적으로 투개표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며 야권의 개표 중단과 재선거 요구를 일축했습니다.
14: 사과 정도로 넘어갈 문제가 아니고 다만 현재 국민의힘에서 주장하고 있는 개표 중단과 재투표 요구는 또한 일고의 가치가 없다고 말씀드립니다.
12: 조국혁신당도 야권의 요구는 혼란만 가중하는 무책임한 주장이라며 여당에 힘을 실었습니다. 이번 사태의 청와대는 선관위가 대응할 문제라며 거리를 뒀다가 일련의 상황을 엄정하게 주시하고 있다고 재차 입장을 냈습니다. 선관위가 행정부 소속이 아닌 독립된 헌법기관인 만큼 직접적인 조치 대신 투표권 행사와 개표 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책임 있는 조치를 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YTN 손유정입니다.
2: 예, 그런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부실한 선거관리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3: 논란이 불거질 때마다 대국민 사과와 함께 재발 방지를 약속했지만 초유의 용지 부족 사태까지 벌어졌습니다. 윤웅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15: 밀봉도 되지 않은 투표용지가 플라스틱 바구니에 담깁니다. 종이 상자, 쇼핑백도 등장했습니다. 지난 2022년 20대 대선 사전투표 당시 논란이 됐던 이른바 소쿠리 투표 모습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치러지다 보니 확진자들이 기표한 용지를 직접 투표함에 넣지 못하고 선거 사무원이 받아 운반했던 겁니다. 비밀 투표, 직접 투표의 원칙이 훼손됐다는 비판이 거세지면서 결국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국민 앞에 머리를 숙였고 사무총장은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16: 책임을 통감하며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15: 지난해 계엄정국에서 치러진 21대 대선에서도 부실한 선거관리는 또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역대 두 번째로 투표율이 높았던 사전투표였지만 일부 유권자가 투표 용지를 들고 투표소 밖으로 나온 게 여러 건 목격됐기 때문입니다.
14: 투표 부실 관리에 대해서 우리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송구의 말씀을 드립니다.
15: 꼭 1년 뒤에 치러진 이번 지방선거에선 초유의 용지 부족 사태까지 벌어진 건데 선관위는 이번에도 사과와 함께 재발 방지를 약속했습니다.
10: 투표 용지가 부족했던 원인과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하여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15: 부실한 선거 관리는 국민의 참정권 훼손, 그 자체도 문제지만 선거 결과에 대한 불신 등을 키우는 악재로도 작용합니다. 행정, 입법, 사법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선거관리위원회. 관리받지 않는 헌법상 독립기구를 둘러싼 쇄신 요구는 더욱 거세질 전망입니다. YTN 윤웅성입니다.
17: 지금까지 민심 2026을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오늘도 한밤의 음악여행을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김영민입니다. YTN 라디오에서는 이 시간 함께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 다양한 음악 준비하고 있습니다. 잠시 휴식이 필요한 분들, 일하며 듣고 계신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자, 그럼 한밤의 음악여행 시작해볼까요? 저희가 준비한 곡 먼저 듣고 오시죠.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밤의 음악 여행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4부와 5부에서는 다양한 팝송과 가요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음악 있으시면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 게시판에 신청곡 남겨주세요. 제작진이 확인 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음악 듣고 오시죠.

FM 94.5MHz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여행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듣고 계신 음악은 한밤의 음악여행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억에 남는 음악이 있다면 저희 홈페이지 방문하셔서 선곡표 확인하시면 됩니다.

음악 듣고 왔습니다. 어느덧 마칠 시간이네요. 한밤의 음악 여행은 매일 여러분과 함께 하니까요. 자주 방문해 주세요.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서 방송해드리는 YTN 라디오입니다.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YTN 라디오는 FM 94.5 MHz를 통해 하루 24시간 방송해드리고 있습니다. 24시간 살아있는 뉴스로 청취자 여러분을 찾아가는 YTN 라디오는 21세기 정보화 시대의 동반자로서 청취자의 정보 복지, 방송 균형 발전과 건전한 사회 여론에 기여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라디오는 방송 미디어 통신 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YTN 라디오와 함께 밝고 활기찬 하루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YTN 라디오의 편성 광고 책임자는 편성국장 김우성입니다.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 민심 2016 시작합니다.
0: 네, 이제 오전 5시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나고 있는데요. 먼저 광역단체장 당선인 모아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0: 민주당 추미애 후보가 55.2% 투표하면서 당선됐습니다.
1: 네, 다음은 대전시장입니다. 민주당 허태정 후보가 53.5%로 당선됐습니다.
0: 네, 이어서 충북지사도 윤곽이 드러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신용한 후보 54.8%로 당선입니다.
1: 네, 세종시장에는 민주당 조상우 후보가 60.8%로 당선됐습니다.
0: 경북지사는 국민의힘 이철호 후보가 67.3% 득표하며 당선됐습니다.
1: 울산시장은 민주당 김상욱 후보가 48.7%로 당선됐습니다.
0: 전남 광주시장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민영배 후보가 79% 득표하며 당선입니다.
1: 계속해서 전북지사입니다. 민주당의 이원택 후보가 51.3%로 당선됐습니다.
0: 제주지사에는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후보가 63.1% 득표하며 당선을 확정.

0: 후보였습니다. 이어서 재보궐선거에서 당선에 영예를 하는 후보들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기 평택 을입니다. 국민의힘의 유희동 후보 34.6% 득표하며 당선되었습니다.
1: 네, 경기 안산갑에는 민주당 김남국 후보가 55.2%를 득표하면서 당선되었습니다.
0: 경기 하남갑도 당선인이 나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광재 후보 49.7% 득표했습니다.
1: 충남 공주부여 청양에서는 국민의힘 윤용근 후보가 46.6%로 당선됐습니다.
0: 대구 달성입니다. 국민의힘 이진숙 후보 59.6% 득표하며 당선되었습니다.
1: 부산 북구 갑입니다. 무소속 한동훈 후보 43%로 당선됐습니다.
0: 이어서 울산 남구 갑입니다. 국민의힘 김태규 후보 51.2% 득표로 당선입니다.
1: 광주 광산 을입니다. 민주당의 임문영 후보가 62.9% 득표하면서 당선됐습니다.
0: 전북 군산 김제 부안 갑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후보 86.7%로 당선입니다.
1: 전북 군산 김제 부안 을입니다. 민주당 박지원 후보가 66% 득표하면서 당선됐습니다.
0: 제주 서귀포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성범 후보 56.3%로 당선입니다.

민심 캠퍼스입니다. 지방선거 이곳이 궁금하다. 현재 박빙 승부 펼쳐지고 있는 곳들 살펴보겠습니다. 5%포인트 이내 접전이 벌어지고 있는 지역부터 보겠습니다. 네, 지금 깜빡이고 있는 지역들이 접전 나타나고 있는 지역인데요. 서울, 경남에 접전 보이고 있습니다. 먼저 서울시장 개표 상황부터 보겠습니다. 네, 서울시장 개표 상황입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 정원호 후보 49.5%,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 47.8% 득표율 보이고 있습니다. 두 후보 표차 6만여 표에 불과합니다. 표차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좁혀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도로 자치구 판세 한번 살펴보시면 서울시 25개 자치구 가운데 20곳이 더불어민주당 우세, 5곳이 국민의힘 우세 지역입니다. 오세훈 후보가 우세한 동작구, 현재 개표율이 30% 정도밖에 안 됩니다. 또 투표용지 부족 문제로 문제가 빚어진 송파구도 아직 개표가 절반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네, 또 다른 지역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번엔 서울에 이어 경남지사 선거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판세 살펴보겠습니다. 네, 경남지사 국민의힘 박완수 후보가 득표율 51.2%, 김경수 후보 48.8% 기록하고 있습니다. 현재 박완수 후보가 22곳 가운데 17곳에서 이기고 있고 김경수 후보 5곳에서 우세한 모습입니다. 김경수 후보가 우세한 도시, 대체로 선거인 수가 많은 지역입니다. 경남에서 선거인 수가 가장 많은 김해시의 개표율, 현재 절반 수준입니다. 또 세 번째로 선거인 수가 많은 진주시 같은 경우엔 아직 개표가 절반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현재 두 후보의 표차 3만 3천여 표인데요. 두 후보의 표차를 한번 시계열 순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네, 개표율 상황에 따라 엎치락 뒤치락하는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데요. 먼저 경남지사. 네, 시계열로 한번 살펴보시면 제가 1시간 전쯤에 전해드렸을 때보다 오히려 차이가 더 벌어지는 모습입니다. 개표율 50%대를 넘어서면서 차이가 더 커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아직 개표가 20% 정도 남았으니까요. 좀 더 상황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민심 캔버스 YTN 김혜린입니다.

0: 네, 다시 한번 접전 지역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서울시장 개표가 80% 이뤄진 상황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원호 후보 49.5%,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 47.8%로 접전을 보이고 있는데요. 앞서 보신 것처럼 표차가 조금씩 줄어드는 형상입니다.
1: 또 다른 접전 지역입니다. 경남지사인데요. 현재 개표는 80.3% 진행된 상황입니다. 국민의힘 박완수 후보가 51.2%, 그리고 민주당 김경수 후보가 48.8%입니다. 현재 표차는 34,300여 표입니다.
0: 네, 그러면 개표율별로 어떻게 움직였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표 시작부터 현재까지 정원호 후보가 줄곧 앞서고 있는 모습이지만 그래프의 차이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현재 80% 개표가 진행된 상황에서 표차는 6만 8천여 표에 불과한 상황입니다.
1: 네, 경남지사의 경우 두 후보가 오세를 번갈아가면서 반복한 상황입니다. 초반에는 김경수 후보가 앞서 나갔지만 이후 박완수 후보가 치고 나가면서 지금은 박완수 후보가 앞서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0: 이번 선거에서는 광역단체장뿐만 아니라 교육감 선거도 함께 치러졌죠. 서울교육감 정근식 후보 32.2%로 당선이 유력합니다.
1: 책을 듣고 음악을 읽는 의정부 음악도서관입니다. 경기교육감 안민석 진보진영 후보가 52.7%로 당선이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0: 세상을 향해 지식의 창을 활짝 열었습니다. 글로벌 인재들이 뛰어놀 출발선이 될 송도국제도서관에서 인천 교육감 개표 상황 전해드립니다. 도성훈 후보 36.5% 당선 유력.
1: 100만 권에 가까운 방대한 서적을 품은 큰밭, 대전 한밭도서관인데요. 대전 교육감도 확인해보겠습니다. 중도진영의 오석진 후보가 27.5%로 1위 달리고 있습니다.
0: 대우미 찾아갑니다. 소외되는 아이 없이 교육의 길을 넓혀갑니다. 충남 교육감도 확인해 보시죠. 네, 현재 1위 유병도 후보 30.7% 유력합니다.
1: 낡은 틀을 깨고 문화를 제조합니다. 낡은 공장이 훌륭한 놀이터가 된 것처럼 중국의 낡은 틀을 깨 혁신을 형상하는데요. 충북 교육감 중도의 임건영 후보가 48.1%로 당선되었습니다.
0: 책을 펴는 일, 아이들의 미래를 펴는 일이겠죠. 세종 아이들의 밝은 내일을 누가 설계하게 될까요? 세종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교육감 1위 강미애 후보입니다. 36.7%.
1: 365일 지혜의 불은 꺼지지 않는데요. 동대구역 스마트 도서관에서 대구 교육감 투표 진행 상황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대구의 교육감, 현재 보수 진영의 강은희 후보가 52.2%로 당선되었습니다.
0: 천년의 기록에서 내일의 길을 찾습니다. 온고지신의 배움이 깃든 경주 신라 천년서고입니다. 임종식 후보 43.4%로 당선되었습니다.
1: 네, 이번엔 부산인데요. 맨발로 뒹굴면서 책을 읽는 아이들이 가장 자유롭게 큰다고 합니다. 부산의 교육감, 이 시각 현재 진보진영의 김석준 후보가 50.6%로 당선되었습니다.
0: 생각의 쉼표가 성장의 느낌표가 됩니다. 치열한 경쟁 속에서 잠시 멈춰 아이들의 마음을 돌볼 울산 교육감 조용식 후보가 39.2%로 당선되었습니다.
1: 네, 이번엔 경남 교육감입니다. 마산 지혜의 바다에서 경남 교육의 대표 상황 함께 살펴보시죠. 경남 교육감, 현재 진보 진영의 송영기 후보가 38.9%로 당선이 유력합니다.
0: 빛고울의 지혜를 모아서 아시아의 미래로 갑니다. 광주 아시아 문화전당 도서관에서 전해드리는 전남 광주 교육감 김대중 후보 42.5%로 당선되었습니다.
1: 네, 이번엔 전북입니다. 고즈넉한 호수 속 도서관에서 지식이 연꽃처럼 활짝 피어납니다. 전북 교육감 진보진영의 천호성 후보가 56.6%로 당선되었습니다.
0: 아이들의 꿈이 은하수처럼 빛나도록 원주 미래내 도서관이 별처럼 불을 활짝 밝혔습니다. 강원교육감 강사명 후보 41%로 당선이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1: 마지막으로 제주입니다. 가장 작은 교실에서 가장 큰 세상을 꿈꿉니다. 제주교육감 함께 확인해 보시죠. 진보진영의 고이숙 후보가 48.1%로 당선됐습니다.
0: 관심을 많이 모았던 이번 9회 지방선거 투표율 61%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1995년

0: 1회 선거 이후 최고치입니다.
1: 격전지를 중심으로 지지층이 강하게 결집하면서 투표율을 끌어올렸다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고한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2: 제9회 6.3 지방선거의 투표율이 61%를 기록했습니다. 1995년 1회 지방선거 68.4% 이후 최고치입니다. 직전 2022년 지방선거 투표율보다는 10.1%포인트나 높습니다. 사전투표율이 역대 최고를 기록한 데 이어 본투표 날에도 분산효과 없이 열기가 이어졌습니다. 가장 높은 투표율을 나타낸 곳은 광주와 통합한 전남을 제외한다면 강원도로 64.5%를 기록했습니다. 서울도 63.6%를 나타내며 전국 평균을 웃돌았습니다. 반면 승패 전망이 일찌감치 갈린 제주와 경기, 인천 투표율은 상대적으로 낮았습니다.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와 거물급 매치가 맞물린 격전지들이 전체 투표율 상승을 견인했습니다. 특히 이번 선거 최대 승부처로 꼽힌 부산, 경남 등 PK 지역의 투표 열기가 뜨거웠습니다. 최종 투표율은 부산 61.1%, 경남 64.4% 등으로 지난 지방선거에 비해 10%포인트 안팎 급등했습니다. 거물급 후보가 맞붙은 부산 북갑은 70%를 넘어 부산 내에서 압도적 1위를 차지했습니다. 사전투표에서 전국 최저치를 기록했던 대구 역시 본투표 날 유권자가 대거 몰리며 최종 64.2%로 역대 최고치를 갈아치웠습니다. 정치권에서는 국정 안정론을 앞세운 여권 지지층과 정권 심판론을 내세운 야권 지지층이 동시에 결집하면서 역대급 투표율이 나온 것으로 분석합니다. YTN 권석입니다.
0: 민주주의의 꽃이자 축제여야 하는 선거인데 서울 동남권 등 일부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해 투표가 일시 중단되는 초유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1: 선거관리위원회는 현장에서 대기표를 발부하는 등 후속 조치에 나섰지만 부실한 선거관리를 질타하는 유권자들의 항의가 잇따랐습니다. 정영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3: 서울 가락동의 한 투표소 앞에 시민 100여 명이 줄지어 서 있습니다. 지방선거 본투표 날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러 왔다가 투표 용지가 동나 입장이 일시 중단된 겁니다. 지역 선거관리위원회가 여분의 투표 용지를 보내올 때까지 유권자들은 2시간 넘게 기다려야 했습니다.
4: 중간에 돌아가시는 분도 있었고 저도 투표 못하는 건가 하고 돌아가려고 했었어요.
3: 투표관리관이 부랴부랴 번호표를 나눠주며 오후 6시가 지나도 투표할 수 있다고 안내했지만 처음 겪는 황당한 일에 시민들은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투표 용지 공급이 늦어지면서 투표 종료 시각이 지났는데도 이렇게 줄이 늘어섰습니다. 이런 일은 특히 잠실동과 문정동 등 서울 송파구에서 속출했습니다.
5: 정말 제가 뭐 이제 한 투표를 한 20년이 넘어갔는데 이런 경우를 한 번도 뭐 투표 용지가 없어서 투표를 못했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도 없고 제가.
3: 이 밖에 광진구와 동작구, 강남구 일부 투표소에서도 비슷한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6: 시간을 늘려줄 것도 아니고, 그리고 어느 지역에 그렇게 투표용지를 배정된 인원만큼 갖춰놓지 않았으면 투표를 못하게 하려는 의도로밖에.
3: 문제가 생긴 지역에선 마감 시각을 훌쩍 넘겨서까지 투표가 이어졌고, 그만큼 개표 작업도 늦어졌습니다. 아예 투표를 포기한 채 발걸음을 돌린 유권자도 적잖았습니다. 과거 소쿠리 투표 논란 등으로 물의를 일으킨 선관위는 또 한 번 부실 관리 책임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YTN 정영수입니다.
0: 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서울 송파구 잠실동의 한 투표소에는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시위대가 몰려들었습니다.
1: 투표함을 개표소로 옮기는 걸 막겠다면서 출입구를 둘러싸고 선관위 또 경찰과 밤샘 대치를 이어갔습니다. 이준혁 기자의 보도입니다.
7: 서울 잠실동 아파트 경로당에 설치된 투표소에선 6.3 지방선거 당일 밤 10시까지 투표가 이뤄졌습니다. 투표용지가 부족해 제시간에 투표하지 못한 유권자들을 위해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가 시간 연장을 결정한 겁니다. 하지만 일부 유권자는 오후 6시 이전에 도착하고도 투표를 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등 혼란이 빚어졌습니다.
8: 5시 5분 도착해서 저는 6시 40분, 이미 6시가 됐기 때문에 출구조사 이미

0: 시작했다고요. 근데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 출구사가 시작되는데 지금 비밀 투표를 해야 되는데.
1: 연장된 투표 시간이 끝날 때쯤엔 개표 중단과 선거 무효를 주장하는 시위대가 몰려들었습니다. 투표함 반출을 막겠다며 투표소를 사실상 봉쇄했습니다.
2: 투표 지연 사태에 격양된 유권자들은 투표함이 빠져나갈 때까지 투표소 앞에서 선관위 측과 대치를 이어갔습니다.
1: 유튜버들이 뒤섞여 수백 명 규모로 불어난 시위대에 맞서 경찰 기동대도 수백 명이 투입됐습니다.
3: 부정선거 완전무효! 부정선거 완전무효!
1: 시위대는 과천중앙선거관리위원회 청사 앞에도 운집했습니다. 유튜버 전한길 씨가 참석해 선관위가 부정선거를 저질렀다고 비난했고 경찰과 밤새 대치했습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4: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노태학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비롯한 선관위 관계자들이 고발당했습니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어젯밤 노 위원장을 포함해 선관위 관계자 6명을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습니다. 이 단체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선거권이 침해당했다면서 노 위원장 등이 선거관리와 감독에 소홀한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서울 송파와 강남 등 일부 지역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해 투표가 중단되자 야권은 개표를 멈추고 선거를 다시 치러야 한다고 반발했습니다.
5: 여당은 선관위의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면서도 야권 요구에 대해선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6: 출구조사 결과를 침통하게 지켜보던 국민의힘 지도부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관리위원회를 규탄했습니다. 자체 파악한 문제의 투표소 대부분이 공교롭게도 보수 지지세가 강한 곳이라며 투표 시간이 연장돼도 개표 결과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당장 서울시 투표를 중단하고 진상 파악 결과에 따라 다시 선거를 치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7: 유권자의 투표권, 참정권이
8: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입니다.
7: 침해된 선거입니다. 이미 서울시의 선거는 오염된 선거입니다.
6: 지도부는 중앙선관위와 서울시 선관위를 연이어 항의 방문한 뒤 선거 무효 소송 등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개혁신당도 투표 용지가 적게 인쇄된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개표부터 멈출 것을 요구했습니다. 민주당은 부실한 선거 관리에 강한 유감을 표하며 선관위에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서울 나머지 지역에선 정상적으로 투개표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며 야권의 개표 중단과 재선거 요구를 일축했습니다.
9: 사과 정도로 넘어갈 문제가 아니고 다만 현재 국민의힘에서 주장하고 있는
8: 조승래 민주당 사무총장입니다.
9: 재투표 요구는 또한 일고의 가치가 없다고 말씀드립니다.
6: 조국혁신당도 야권의 요구는 혼란만 가중하는 무책임한 주장이라며 여당에 힘을 실었습니다. 이번 사태에 청와대는 선관위가 대응할 문제라며 거리를 뒀다가 일련의 상황을 엄정하게 주시하고 있다고 재차 입장을 냈습니다. 선관위가 행정부 소속이 아닌 독립된 헌법기관인 만큼 직접적인 조치 대신 투표권 행사와 개표 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책임 있는 조치를 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YTN 손유정입니다.
4: 이번 논란의 후폭풍이 더 걱정되는 이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부실한 선거관리 논란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5: 논란이 불거질 때마다 대국민 사과와 함께 재발 방지를 약속했지만 초유의 용제 부족 사태까지 벌어진 겁니다. 윤웅성 기자입니다.
10: 밀봉도 되지 않은 투표용지가 플라스틱 바구니에 담깁니다. 종이 상자, 쇼핑백도 등장했습니다. 지난 2022년 20대 대선 사전투표 당시 논란이 됐던 이른바 소쿠리 투표 모습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치러지다 보니 확진자들이 기표한 용지를 직접 투표함에 넣지 못하고 선거 사무원이 받아 운반했던 겁니다. 비밀 투표, 직접 투표의 원칙이 훼손됐다는 비판이 거세지면서 결국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국민 앞에 머리를 숙였고 사무총장은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11: 책임을 통감하며 국민 여러분께
8: 요정이 당시
11: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10: 지난해 계엄정국에서 치러진 21대 대선에서도 부실한 선거관리는 또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역대 두 번째로 투표율이 높았던 사전투표였지만 일부 유권자가 투표 용지를 들고 투표소 밖으로 나온 게 여러 건 목격됐기 때문입니다.
12: 투표 부실 관리에 대해서 우리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송구의 말씀을 드립니다.
8: 노태학 중앙선거관리위원장입니다.
10: 꼭 1년 뒤에 치러진 이번 지방선거에선 초유의 용지 부족 사태까지 벌어진 건데 선관위는 이번에도 사과와 함께 재발 방지를 약속했습니다.
13: 투표 용지가 부족했던 원인과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하여 재발 방지
8: 하철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입니다.
10: 부실한 선거관리는 국민의 참정권 훼손, 그 자체도 문제지만 선거 결과에 대한 불신 등을 키우는 악재로도 작용합니다. 행정, 입법, 사법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선거관리위원회. 관리받지 않는 헌법상 독립기구를 둘러싼 쇄신 요구는 더욱 거세질 전망입니다. YTN 윤웅성입니다.
5: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서울 송파구 등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며 사과하면서도 선거 연기나 재선거의 사유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중앙선관위는 오늘 입장문을 통해 선관위 실책으로 유권자에게 큰 염려를 끼치게 됐다며 거듭 사과했습니다. 다만 이번과 같은 일부 투표소의 투표용지 부족 현행, 부족은 현행 공직선거법상 선거 연기나 재선거 사유가 아니라며 개표를 중단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잠실 7동 제2투표소 투표함 회수를 놓고 대치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투표함은 유권자 의사 확인을 위해 개표소로 이동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중앙선관위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을 통해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4: 이번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함께 재보궐선거도 치러졌죠. 최대 격전지였던 부산 북갑 보궐선거에서는 무소속 한동훈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5: 3자 대결 구도 속에 민주당 하정우 후보와 치열한 접전을 펼치다 개표 막판 역전을 이끌어낸 한동훈 당선인은 선거운동 기간 내내 강조했던 보수 재건을 또 강조했습니다. 김준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14: 부산 북갑 3파전의 최종 승자는 무소속 한동훈 후보였습니다. 한동훈 후보는 민주당 하정우, 국민의힘 박민식 후보를 제치고 처음으로 원내에 입성하게 됐습니다.
15: 역사적인 승리로
8: 한동훈 부산 북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무소속 후보입니다.
15: 북구의 미래와 보수 재건의 길을 열어주신 북구의 위대한 시민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14: 선거운동 기간 내내 이어진 뜨거운 관심을 반영하듯 부산 북갑의 투표율이 70%를 웃돈 가운데 지상파 방송 3사의 출구조사 결과 한동훈 후보는 41.6%, 하정우 후보는 42.6%를 득표할 것으로 예상돼 치열한 접전이 예상됐습니다. 개표 초반부터 내내 열세를 보이던 한 후보는 개표율 80%를 넘어선 새벽 1시 50분 무렵 처음으로 역전에 성공했고 9시쯤 당선이 확정됐습니다. 1,400여 표 차로 석패한 하정우 후보는 선거 결과를 겸허하게 받아들이겠다며 패배의 책임은 자신에게 있다고 말했습니다.
16: 노력이나 준비가 좀 많이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8: 하정우 부산북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민주당 후보입니다.
16: 잘 전달드리지 못했던 부분들이 좀 아쉬웠다라고 생각을 하고.
14: 한 당선인은 국민의힘에서 제명된 뒤 정당 공천과 조직 지원 없이 혼자 힘으로 원내 입성을 이뤄내면서 지역 기반을 확보함과 동시에 정치력을 입증해냈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참패한 보수 진영 재편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YTN 김준영입니다.
4: 네, 이어서 당선인들의 소감 차례로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대구 달성군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는 국민의힘 이진숙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5: 네, 초 이 후보는 대구시장 선거에 도전장을 냈지만 공천 과정에서 컷오프됐는데요. 이후 달성군 보궐선거 출마로 방향을 틀면서 국민의힘 후보로 단수 공천됐습니다. 이진숙 후보의 소감 함께 들어보시죠.
17: 민심이 전심입니다. 군민들의, 유권자들의
8: 이진숙 대구 달성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입니다.
17: 이재명 정권에 견제받지 않은 권력을 막아내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 힘을 보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4: 경북지사 선거에서는 국민의

0: 이철우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오중기 후보를 누르고 낙승했습니다.
1: 3선 도전에 성공한 이 후보는 공약으로 내세웠던 대구 경북 신공항 사업과 행정 통합을 서둘러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는데요. 당선 소감 함께 들어보시죠.
2: 역시 우리 도민들께서 믿음을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3: 이철우 국민의힘 경상북도 지사 후보입니다.
2: 제가 공약을 한 신공항 그 반드시 추진해라. 또 대구 경북 통합 반드시 추진하고 경북 정말 잘 살게 자랑스럽게 만들어달라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도민들께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0: 이번 선거에서 격전지로 평가됐던 곳이죠. 대구시장 선거에서는 국민의힘 추경호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1: 추 후보는 민주당 김부겸 후보에 맞서 힘겨운 싸움을 벌인 끝에 보수의 심장을 지켰는데요. 추경호 당선인의 발언을 들어보시죠.
4: 경제 살려야 한다. 거기에는 경제 전문가의 경험 그리고 실력이 필요하다. 이런 점을 평가해 주신 것으로 그렇게 이해합니다.
3: 추경호 대구시장 당선인입니다.
4: 그리고 민주당 정권의 그 오만함을 조금이라도 견제하는 그 균형추 역할을 이 대구 선거를 통해서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뜻도 내포되어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0: 울산시장 선거에서는 과정 중 진보당과 단일화 진통을 겪은 민주당 김상욱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1: 김상욱 후보는 험지 울산에서 시민들이 민주의 진정성으로 민주도시 울산을 열었다고 밝혔는데요. 김상욱 후보의 소감 함께 들어보시죠.
5: 준엄한 명령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부패 또 기득권 카르텔 이런 것들을 용납하지 않겠다. 더 이상 시민들 속이는 그런 장난질 용납하지 않겠다. 이제 시민 주권, 시민 이익, 시민 중심으로 제대로 된 기본이 바로 센 그런 울산을 만들어 가라라는 시민들의 준엄한 명령이고 저는 시민들의 이 준엄한 명령을 충성스럽게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0: 대전광역시장 선거에서는 전직 시장인 더불어민주당 허태정 후보가 이장우 현 시장을 누르고 당선 확정됐습니다.
1: 허 후보는 내란 세력에 대한 엄중한 심판이라며 시민만 바라보고 민생 경제를 살리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습니다. 당선 소감 들어보시죠.
6: 지금 당장 급한 무너져 내린 민생 경제를 회복시키는데 총력을 기울일 생각입니다.
3: 허태정 더불어민주당 대전광역시장 후보입니다.
6: 빠른 시일 내 시행해서 우리 소상공인들과 골목경제를 살리는 데 총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무너져 내린 우리 시정도 바로 세우는 데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0: 네, 4년 동안 우리 지역을 이끌 후보들 어린 시절 어떤 모습인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컬러 사진 속 파도 치는 바다 앞에선 아이가 보이고요. 오른쪽에는 교복을 입은 아이, 호롱불도 켜기 어려운 형편이었다고 합니다. 둘 중 1위는 현재 바닷가 아이인데요. 과연 누구일까요? 자, 현재 개표가 83.4% 진행되고 있는 서울시장 후보들입니다. 현재 1위는 더불어민주당 정원호 후보 49.2%입니다.
1: 네, 다음은 경기지사 꼬마 후보들인데요. 왼쪽에는 당차 보이는 단발머리 소녀가 보이고요. 오른쪽에는 꽃다발을 든 소녀가 눈에 띕니다. 자, 현재 단발머리 소녀가 1위로 55.1% 득표한 상황입니다. 누구일까요? 민주당의 추미애 후보입니다. 당선됐습니다.
0: 네, 이어서 인천시장입니다. 한쪽은 컬러 사진, 한쪽은 흑백 사진이죠. 모자를 쓴 소녀는 미술과 음악을 좋아했고 흑백 사진 소녀는 꿈이 많았다고 합니다. 자, 왼쪽 소년이 현재 1위인데요. 누군지 각각 확인해 보시죠. 네, 박찬대 후보와 유정복 후보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후보 53.6% 득표하며 당선되었습니다.
1: 네, 이번엔 충남지사 후보들의 어린 시절인데요. 왼쪽에서는 학생 대표로 상을 받는 소년이 보이고요. 오른쪽에는 들판에서 한 학생이 찐빵을 들고 있는데요. 자,

0: 이번에는 1위가 상을 받고 있는 52.3% 후보입니다. 과연 누굴까요? 네, 민주당 박수현 후보입니다. 52.3%로 당선이 유력합니다.
1: 이어서 충북으로 가보겠습니다. 둘 모두 형제 많은 집의 장남이라고 하는데 시청자 여러분은 알아보시겠습니까? 공개해보겠습니다. 네, 현재 1위 54.7% 득표한 후보, 더불어민주당의 신용한 후보였습니다. 당선 확정되었습니다.
0: 네, 이번엔 세종시장의 어린 시절입니다. 자, 왼쪽 어린이는 트로피를 들고 있고요. 또 오른쪽 후보 아이는 강렬한 눈빛을 보이고 있는데요. 자, 1위는 트로피를 들고 있는 61.1%의 후보인데 과연 누구일까요? 민주당의 조상호 후보입니다. 현재 61.1%로 당선됐습니다.
1: 격전지로 꼽혔던 대구시장입니다. 교복에 짧은 머리까지 같은 두 소년, 성인이 된 모습, 얼굴이 언뜻 보이는 것 같죠? 각각 확인해 보시죠. 국민의힘 추경호 후보 53.9%로 당선을 확정지었습니다.
0: 이번에 통합이 되면서 첫 전남 광주시장에 도전한 도전자들의 어린 시절인데요. 왼쪽 아이는 새로 줄무늬 옷을 입고 늠름하게 서 있고요. 오른쪽 아이는 눈빛이 진지해 보이는데요. 과연 1위는 지금 누굴까요? 79%를 득표한 민주당 민영배 후보 당선됐습니다.
1: 네, 이어서 강원지사입니다. 초가집 앞에 선 아이는 어려서부터 친화력이 좋았다고 하고요. 똘망똘망 큰 눈을 가진 아이는 장래희망이 자장면집 주인이었다고 하네요. 과연 두 아이는 누구일까요? 네, 각각 민주당의 우상호 후보, 국민의힘 김진태 후보였습니다. 우상호 후보 51.6%로 당선이 유력한 상황, 김진태 후보는 48.4% 득표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재보궐선거 1위를 반영한 국회 의석 변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지금 152표 의석을 차지하고 있었는데요. 만약에 지금 그대로 확정이 된다면 161석까지 늘리게 됩니다. 자, 국민의힘은 106석에서 110석으로 4석 더 늘어나게 되고요. 조국혁신당과 진보당, 개혁신당은 변화가 없습니다. 무소속은 7석에서 8석으로 1석, 한동훈 당선인이 차지하게 됩니다.
2: 지금까지 민심 2026을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듀엣토의 더 클래식이 방송됩니다. YTN 뉴스 FM.
3: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4: 제가 들어드릴게요.
5: 여기 앉으세요.
3: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6: 놓치면 안 되는 최신 시사 상식. YTN 라디오 톡톡 뉴스와 상식.
7: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강현구입니다. 정부가 병원 입원실의 남녀 구별 의무를 폐지하려던 방침을 철회했습니다. 관련 논란이 커지자 정부가 한 발 물러선 건데요. 톡톡 뉴스와 상식, 오늘은 관련 내용 알아봅니다. 지난 5월 27일 보건복지부가 병원 입원실의 남녀 구별 의무를 없애는 내용의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현재 의료법 시행규칙은 입원실을 남녀 구별해서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 규정 때문에 부부나 직계가족이 같은 병실을 쓰지 못해 불편하기도 하고 또 간병 부담이 커진다는 목소리가 나오자 정부는 해당 규정을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가 해당 내용을 발표하자마자 반대 의견이 쏟아졌는데요. 병실 안에서 환자들의 환복, 처치, 소변줄 교체 등이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만큼 커튼 한 장을 사이에 두고 남녀가 공간을 공유하는 것은 사생활 침해, 인권 침해, 성범죄 우려가 있다는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결국 보건복지부는 사흘 만인 6월 1일 현행 규정을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입원실의 남녀 구별 원칙은 그대로 유지하되 의료 현장에서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예외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개정안을 수정하기로 했는데요. 중환자실의 경우 혹은 부부나 직계 가족이 공동 간병을 위해 2인실을 함께 이용하는 경우에는 남녀 구별 의무를 예외적으로 인정할 계획이라 밝혔습니다. 톡톡 뉴스와 상식, 지금까지 아나운서 강현구였습니다.
8: 듀엣토의 더 클래식.
9: 6월 4일 목요일 듀엣토의 더 클래식 첫 곡입니다.
10: 헨델의 오페라 리날도 중에서 울게 하소서. 라샤 꼬피앙가, 메조소프라노 체칠리아 바르톨리가 부릅니다.

0: 6월 4일 목요일 듀엣의 더 클래식 안녕하세요. 저는 듀엣의 유슬기
1: 전 백인태입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헨델의 오페라 리날도 중에서 울게 하소서 라샤 끼오피앙가 메조 소프라노 체칠리아 바르톨리가 불렀습니다.
0: 6월 4일이 체칠리아 바르톨리의 생일이라고 합니다. 1966년생 오늘이 환갑입니다.
1: 이 바르톨리는 젊었을 때부터 압도적인 실력을 보여주면서 엄청난 활동을 펼친 메조 소프라노입니다. 스타 성악가는 대부분 소프라노가 아니면 테너인데 이 메조 소프라노가 이렇게 스타가 되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0: 그렇죠. 근데 비발디나 헨델 같은 바로코 작품에서는 소프라노나 테너가 아니라 메조 소프라노가 주인공인 경우가 많습니다. 카스트라토라고 부르던 작품을 메조 소프라노가 부르는 거니까 그리고 로시니 오페라에서는 소프라노가 아니라 메조 소프라노가 주인공이죠.
1: 그래서 오랫동안 바로크 오페라나 로시니 오페라가 생각만큼 많이 공연되지 못했습니다. 이런 작품을 소화할 메조 소프라노가 많지 않았으니까요.
0: 바르톨리의 진가가 바로 여기서 드러납니다. 비발디와 헨델의 여러 바로크 오페라와 로시니 오페라는 바르톨리가 없었다면 지금처럼 활발하게 공연되지 못했을 겁니다. 바르톨리가 1999년에 발표한 비발디 앨범이라는 아리아집은 이런 바르톨리의 장점을 잘 보여주는데요. 그때까지만 해도 비발디는 사계 같은 협주곡으로 유명한 기악곡 작곡가였는데 사실은 그가 엄청난 오페라 작곡가였다는 사실을 바르톨리가 초인적인 기교로 증명해냈다고 합니다.
1: 그뿐만 아니라 안토니오 살리에리, 글루크, 스테파니 등 도서관 먼지 속에 쌓여있던 작곡가들의 악보를 바르톨리가 직접 발굴해 세상에 내놨습니다. 단순히 노래만 부르는 가수가 아니라 음악학자라고 부를 수 있을 정도의 활약을 했죠.
0: 비발디의 오페라 그리셀다 중에서 두 줄기 바람이 몰아치고 체칠리아 바르톨리의 노래로 듣고 오겠습니다.

0: 비발디 오페라 그리셀다 중에서 두 줄기 바람이 몰아치고 체실리아 바르톨리가 불렀습니다. 아, 대단하죠.
1: 예전에 카스트라토 테너가 왜 각광을 받았는지 바르톨리의 노래를 들으면서 확인할 수 있죠. 그게 되게 화려하잖아요.
0: 그렇죠. 한숨에 하는 것만. 바르톨리는 바르코 작품 말고도 여러 오페라 무대에 섰죠.
1: 데뷔 초기에는 모차르트의 오페라에 출연했습니다. 약간 거론 쪽이 좋죠. 로시니 그리고 작품에서 두각을 나타냈고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로시니 오페라 세비야의 이발사 정도를 제외하면 별로 공연되지 않았는데 바르톨리가 등장하면서 그동안 별로 공연되지 않았던 로시니 작품이 하나둘씩 오페라에 올라가게 됐어요. 헨델도 진짜 잘 어울릴 것 같아. 그죠?
0: 아, 잘 어울리죠. 네. 로시니 오페라는 메조소프라노가 주인공인 경우가 많은데요. 여기에 더해 어려운 기교를 보여주는 노래가 많습니다. 주역을 맡을 가수를 찾기가 힘들다 보니 로시니 활동 당시에는 큰 인기를 누렸음에도 20세기 중반까지는 거의 공연되지 않았고요. 이런 분위기를 뒤집은 가수가 바로 바르톨리입니다.
1: 이 왜 어려운지 저희 입장에서 조금 설명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사실 목소리가 굵으면 음정을 빠르게 움직이는 게 쉽지 않죠.
0: 쉽지 않죠.
1: 왜냐하면 그만큼 더 통을 유지하니까. 네. 근데 바르톨리는 오히려 조금 그래서 그 발성적으로 조금 더 그 후두의 위치를 조금 올리는 건가요? 약간 잡는 듯한. 들어봤죠. 그렇게 잡는 게 음정이 빠르게 확실히 움직이는 데 도움이 되죠.
0: 아무래도 그렇긴 한데 제가 알기로 이 바로크 가수들은 그 스케일 연습을 따로 하더라고요.
1: 그러니까 스케일을 잘 하려면
0: 네, 완전 따로 하더라고요.
1: 약간 목을 잡는 스킬이 있는 것 같아요.
0: 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1: 열었다가는
0: 뭐
1: 그래서 베르디 가수랑 네. 이런 또 바로크 가수가
0: 좀 다른 맛이
1: 같아.
0: 있죠.
1: 그래서 바르톨리는 완전 바로크 가수 쪽이다.
0: 완전 바르톨리는 뭐
1: 노래 듣고 오늘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0: 로시니의 신데렐라 중에서 이막 아리아 슬픔을 안고 태어났어요. 체칠리아 바르톨리가 부릅니다.
1: 저희 내일 금요일 뿌띠 듀더클로 돌아올게요.

0: 뉴스명당 당대표 장성철입니다.
1: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2: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 민심 2016 이어갑니다.
2: 네, 아직 개표가 한창 진행되는 접전지가 있습니다. 바로 최대 승부처인 서울입니다.
3: 네,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먼저 표정우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현재 나가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4: 네, 서울 중구에 있는 더불어민주당 정원 후보 캠프입니다.
2: 네, 권준수 기자는 어디 있습니까?
5: 네, 저는 서울 종로구에 마련된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 캠프 상황실입니다.
2: 네, 그럼 먼저 정원 후보 캠프 분위기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표정우 기자, 현장 분위기 지금 어떻습니까?
4: 네, 보시다시피 이곳 정원 후보 캠프는 대부분이 자리를 비운 상태입니다. 일부 취재진과 캠프 관계자들만 현장을 지키고 있는데요. 개표 결과가 좀처럼 확정되지 않으면서 캠프 분위기도 차분하게 가라앉아 있습니다. 앞서 정 후보 캠프는 이른 새벽이면 선거 결과가 나올 걸로 예상하고 자정쯤 취재진과 개별 인터뷰 일정을 협의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다른 광역단체장 선거와 달리 서울시장 선거는 두 후보의 표차가 크지 않아 아직 당선 윤곽이 드러나지 않고 있습니다. 서울 일부 지역에서 불거진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영향을 미친 걸로 보이는데요. 실제 일부 자치구는 개표도 지연되고 있습니다. 조금 전 기준으로 종로구와 중구, 강북구 등 상당 지역은 개표가 마무리됐지만 동작구 개표율은 30%대, 송파구도 40%대에 머물렀습니다. 이 때문에 정원우 후보도 오전 7시 반쯤에야 이곳 캠프를 찾을 예정입니다. 정 후보는 투표용지 논란으로 개표가 늦어지는 만큼 당락이 확실시되는 시점에 맞춰 공식 입장을 밝힌다는 계획입니다.
3: 네, 이번에는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 캠프로 가보겠습니다. 권준수 기자, 정 후보의 격차가 많이 줄어들면서 이제 역전 가능성도 주시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5: 그렇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원우 후보와의 격차가 좁혀지면서 이곳 캠프 관계자들과 지지자들은 역전할 수 있다는 기대감 속에 개표 상황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오세훈 후보는 아직 상황실의 모습을 드러내진 않고 있는데요. 현재 자택에 머물며 개표 현황을 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캠프 관계자는 추세상 역전 가능성이 열려있다고 본다며 신중한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투표용지 부조 사태와 관련해선 당 차원에서 강력히 대응 중인 만큼 상황을 살피며 고심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오 후보는 선거 결과의 윤곽이 드러난 뒤에야 이곳 상황실로 이동해 직접 입장을 표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오 후보 측은 어젯밤 10시쯤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두고 시민의 참정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침해받아선 안 된다며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특히 투표를 하지 못하고 발길을 돌린 유권자가 발생한 만큼 선관위의 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개표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승패를 섣불리 가늠하기 어려운 초접전 양상이 이어지는 만큼 개표가 완료될 때까지 캠프의 긴장감은 최고조에 달할 전망입니다.
2: 네, 서울시장 후보들 캠프 다녀왔습니다. 표정우, 권준수 두 기자 고생 많았습니다. 네, 이번에는 접전 지역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직까지 개표가 다 끝나지 않은 곳입니다. 서울시장 후보들, 더불어민주당 정원우 후보가 지금까지 49%를 득표를 했고요. 오세훈 후보가 많이 따라잡았습니다. 48.3%로 지금 표 차이는 3만 표 정도 차이에 불과한 상황입니다.
3: 네, 경남도 접전입니다. 현재 개표가 85% 정도 진행된 상황인데요. 국민의힘 박완수 후보가 51.6% 득표했고요. 김경수 민주당 후보가 48.4% 득표했는데 지금 표차가 4만 6천 표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2: 자, 이번에 그래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장 지금 대표가 87.9% 정도 이뤄졌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정원호 후보 그리고 오세훈 후보의 득표 차이가 굉장히 많이 줄어든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3만 표 정도 차이로 정말 판세를 알 수 없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3: 경남지사는 어땠을까요? 시간대별 개표율을 보니까 엎치락 뒤치락을 반복했는데요. 초반에는 민주당 김경수 후보가 앞서 나갔지만 현재는 국민의힘 박완수 후보가 앞서 나가고 있지만 표차는 아직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4만 6천 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2: 네, 일단 개표는 거의 다 마무리가 됐는데요. 광역단체장 당선인들 모아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경기지사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후보가 55% 득표율로 당선을 확정지었습니다.
3: 인천시장도 당선이 확정됐습니다. 민주당 박찬대 후보 53.1%로 당선됐습니다.
2: 자, 다음 지역은 대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허태정 후보 53.5%로 당선됐습니다.
3: 지사에는 민주당 신용환 후보가 54.7%를 득표하면서 당선됐습니다.
2: 대종시장은 더불어민주당 조상호 후보가 당선이 됐습니다. 득표율은 61%입니다.
3: 대구시장에는 국민의힘 추경호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53.9% 득표했습니다.
2: 네, 이번엔 경북입니다. 국민의힘 이철우 지사, 현 지사가 67.2% 득표율로 당선에 성공을 했습니다.
3: 네, 이번엔 부산시장입니다. 민주당 전재수 후보가 50.6% 득표하면서 당선됐습니다.
2: 네, 울산시장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김상우 후보 48.7% 득표율로 당선됐습니다.
3: 이번엔 전남 광주시장 알아보겠습니다. 민주당 민영배 후보가 79%로 당선됐습니다.
2: 네, 이것도 접전지로 꼽혔던 곳이죠. 전북지사인데요.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후보가 51.2%로 당선됐습니다.
3: 네, 강원지사도 확정이 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후보가 51.5% 득표하면서 당선됐습니다.
2: 네, 끝으로 제주지사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위성권 후보가 63.1%로 당선 확정지었습니다. 네, 이 광역단체장 못지않게 이번에 관심을 많이 받았던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당선인들도 살펴보겠습니다. 5파전 끝에 경기 평택에서는 유이동 후보가 34.6% 득표율로 당선 확정지었습니다.
3: 네, 경기 안산갑에는 민주당 김남국 후보가

0: 55%로 당선됐습니다.
1: 경기 하남 가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이광재 후보가 49.7%로 당선됐습니다.
0: 네, 인천 연수 갑에는 민주당 송영길 후보가 50.6%로 당선됐습니다.
1: 이번엔 인천 계양을입니다. 청와대 출신이죠. 김남준 후보가 61.6%로 당선됐습니다.
0: 충남 공주구역 청양에는 국민의힘 윤용근 후보가 46.6%로 당선됐습니다.
1: 자, 다음은 충남 아산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전은수 후보가 60% 넘는 득표율로 당선됐습니다.
0: 네, 이번엔 대구 달성입니다. 국민의힘 이진숙 후보가 59.1%로 당선됐습니다.
1: 네, 이번 최대 격전지 가운데 하나였죠. 부산 북구가입니다. 무소속의 한동훈 후보가 43%로 당선됐습니다.
0: 네, 이번엔 울산 남구갑입니다. 국민의힘 김태규 후보가 51.2%로 당선됐습니다.
1: 광주 광산을로 가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임문영 후보가 62.9% 득표율로 당선을 확정지었습니다.
0: 네, 이번엔 전북 군산 김제 보안 갑입니다. 민주당의 김의겸 후보가 86.7%를 득표하면서 당선됐습니다.
1: 네, 이번엔 전북 군산 김제 보안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박지원 후보가 66% 득표율로 당선이 확정됐습니다.
0: 네, 이번엔 제주 서귀포입니다. 민주당의 김성범 후보가 56.3%로 당선을 확정지었습니다.
1: 네, 선거가 끝나고 지상파 3사의 출구조사 결과가 발표되자 양당의 희비가 극명하게 엇갈렸습니다.
0: 더불어민주당에선 환호가 터져나왔지만 애써 들뜬 분위기를 눌렀고요. 국민의힘은 무거운 침묵 속에 굳은 표정으로 결과를 지켜봤습니다. 김승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2: 더불어민주당이 11곳에서 승리가 유력하다는 출구조사 결과가 나오자 곳곳에서 박수와 환호가 쏟아집니다. 다만 정청래 대표는 담담한 표정을 유지했고 한병도 원내대표는 조심스레 박수를 치다가 손을 모았습니다.
3: 대한민국을 제대로 발전시키겠다는 각오를 말씀드렸고 그런
4: 마음들이 민주당 당대표 비서실장입니다.
3: 국민들께 충분히
2: 같은 시간 경북 한 곳만 유력이 뜬 국민의힘 개표 상황실은 시간이 멈춘 듯 적막감에 휩싸였습니다. 당 투톱 장동혁 대표와 송원석 원내대표는 서로 말 한마디 없이 TV 화면만 응시했습니다.
5: 지방정부까지 민주당이 장악하면 대한민국은 더 이상 균형추가 무너지고 제대로 견제할 수 있는 비서실장입니다. 세력이 남아있지 않을 것입니다.
2: 초 박빙 승부가 예상된다는 대구시장 출구조사 결과에 더불어민주당 캠프에선 환호가 터져나온 가운데 김부겸 후보도 이에 화답했고 국민의힘 캠프에서도 박수가 쏟아졌지만 추경호 후보는 표정 변화 없이 두 손을 모은 채 자리를 지켰습니다. 전북도지사 선거 역시 경합지역으로 분류됐지만 후보별 온도차는 뚜렷했습니다. 민주당 이원택 후보 캠프에선 후보 이름을 부르며 기대감을 드러냈지만 경합 열세로 나온 무소속 김관영 후보 캠프에선 잠시 환호성이 번지기도 했지만 이내 분위기가 가라앉았습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1: 네, 이번 선거로 양당 대표의 입지도 확연히 엇갈리게 됐습니다.
0: 선거에서 승리한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공천 잡음을 가라앉히며 한숨 돌리기도 했지만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선거 참패의 책임으로 입지가 위태로워졌습니다. 홍선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6: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가장 조마조마하게 지켜본 곳 가운데 하나는 공천 파동이 일어난 전북지사 선거.
7: 이것저것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민주당 후보에게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입니다. 간곡하게 호소 드립니다.
6: 패배할 경우 정 대표 책임론이 불가피했지만 민주당이 승리하면서 정 대표도 한숨 돌리게 됐습니다. 광역단체장 선거도 보수 강세 지역을 제외하고는 민주당이 휩쓸면서 선거를 지휘한 정 대표에게 힘이 실리게 된 겁니다. 다만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하정우, 김용남 후보의 낙선은 정 대표로선 아쉬운 대목입니다. 국민의힘 장동현

0: 대표는 훨씬 더 어려운 처지로 내몰리게 됐습니다. 선거 내내 정권 심판을 외쳤지만 참패를 막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1: 마음 편히 떠날 수 있도록 한 표도 줘서는 안 됩니다. 민주당의 갑질과 내로남불 이번 선거에서 확실하게 심판해야 합니다.
0: 게다가 자신이 내쫓다시피 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무소속 당선도 당대표에게는 치명적입니다. 여기다 선거 직전 방미와 극우 행보 논란까지 다시 불거질 경우 당대표 책임론은 급속히 확산할 가능성도 커 보입니다. YTN 홍성기입니다.
2: 네, 미니 총선으로 치러진 재보궐선거 결과도 살펴보겠습니다. 무소속 한동훈 후보의 당선은 여야 정치권에 큰 파장을 몰고 올 것으로 보입니다.
3: 보수 재판의 중심으로 부상하는 동시에 대여투쟁의 선봉에도 설 가능성이 크기 때문인데요. 김철희 기자가 그 의미를 짚어봤습니다.
4: 지난 1월 제명징계 확정으로 국민의힘을 떠나면서도 반드시 돌아가겠다고 각오를 다졌던 한동훈 당선인.
5: 기다려주십시오.
6: 한동훈 부산 북구갑 당선인입니다.
5: 저는 반드시 돌아옵니다.
4: 약속을 지켜 국회의원 배지를 달고 국회로 복귀하는 데까진 채 반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0.5선 국회의원으로선 초년병에 불과하지만 한동훈 당선인의 등장은 향후 전국에 적지 않은 파문을 불러올 전망입니다. 특히 한 당선인 징계와 당선 저지에 총력을 기울여온 장동혁 지도부에게 어떤 지역보다도 더 뼈아픈 패배란 평가입니다.
1: 한동훈 후보가 나와가지고 보수를 재건하겠다 그런데 지금 이 상황까지 오게 만든 사람이 누굽니까?
4: 지방선거 대패에 따른 지도부 퇴진 요구까지 예상되는 상황에 한 당선인을 중심으로 새 판을 짜보자는 움직임이 격화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친한계와 소장파를 중심으로 쇄신 요구는 일찌감치 분출했지만 논의를 일단 지방선거 이후로 미뤄둔 상태입니다.
7: 지방선거에 대한 최종적인 정치적 책임은 본인이 질 수밖에 없다라는
6: 이성권 국민의힘
4: 민주당으로서도 쉽지 않은 상대가 등판했다는 긴장감이 감지됩니다. 실제 한동훈 당선인은 선거 기간 내내 국민의힘 지도부보다는 오히려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한 메시지에 집중해 왔습니다.
8: 이재명 정권의 폭주를 박살내겠습니다.
6: 한동훈 당선인입니다.
8: 그걸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고맙습니다.
4: 다만 정당이라는 울타리를 벗어나 무소속으로 원내에 진입했다는 점은 한계로 꼽힙니다.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한 당선인이 이 대통령 공소취소 특검 등 현안의 선봉에 서서 목소리를 낼 거란 전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YTN 김철입니다.
2: 네, 이번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압승을 거두면서 국회 권력에 이어 지방 권력까지 차지하게 됐습니다.
3: 반대로 국민의힘은 전국선거 3연패로 위기를 맞게 됐는데요. 관련해서 두 분과 함께 현재 상황 진단해보겠습니다. 민주당 김진욱 당대표 언론특보, 국민의힘 이진호 미디어 대변인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2: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먼저 일단은 압승을 축하드리면서 네. 이번 선거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셨습니까? 총평을 해주시겠습니까?
9: 네. 이번 선거는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주년 만에 치르는 그런 지방선거입니다. 그래서 일자라는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일자라는 지역 일꾼들이 더 열심히 지역 발전을 위해서 국가 발전을 위해서 애써달라라고 하시는 국민들의 염원, 바람이 여기 선거 결과로 나타난 것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번 그 지방선거에서 저희 민주당에게 압승을 몰아주신 국민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 저희 민주당이 더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이번 지방선거의 결과로서 국민들께서 기대하시는 바를 예.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되겠다 이런 무거운 책임감을 함께 느끼게 됩니다.
3: 국민의힘에서는 이번 선거 성적표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10: 저희도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저희는 이제 많으면 이제 8대 8까지 동률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기대까지 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결과가 그에 미치지 못하는 결과를 냈습니다. 장동혁 대표가 본인이 늘 해왔던 말이 있습니다. 어떤 선거 결과 나와도 나는 책임을 지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6: 이준호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입니다.
10: 거기에 상하는 어떤 선택을 좀 하실 것 같이 좀 보이고요. 또 하나 또 특이할 만한 분은 이제 부산 북구갑에 한동훈 후보가 당선. 네.

0: 했다는 점인데요. 한동 후보가 본인이 늘 해왔던 얘기가 보수 재건이 그때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당에서 제명이 돼서 나갔던 분인데
1: 그렇죠.
0: 무소속 후보가 보수 재건을 캐치프레이즈 내세웠고 그게 결국 인정받아서 선택받아서 당선됐다는 면에서 앞으로 이제 보수 재건 또는 이제 한동 후보 지도부의 어떤 개편이나 정계 개편 이런 거에 있어가지고 상당한 이제 갈등이라든가 충돌이 있을 수밖에
1: 네.
0: 없겠다 그런 부분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1: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혼란이 불가피한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요. 자, 이 상황에 또 영향을 미칠 만한 지금 저희가 영상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서울시장 후보, 서울시장 이 선거 결과가 아직까지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금 개표율이 90%가 조금 안 되는 상황에서 두 사람의 표차가 2만 표가 조금 넘는 수준까지 많이 줄어들었거든요. 이거 끝까지 성을 알 수가 없겠어요.
2: 그렇습니다. 지금 서울이 초박빙의 양상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와중에 또 서울에서 일부 투표구에서 투표용지가 좀
1: 아, 예.
2: 부족하는 또 그런 상황까지 있지 않습니까? 선거관리위원회의 이 투표 관리 부실이 또 이슈로 제기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선관위가 빠르게 정리를 좀 해줘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1: 네.
2: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기관입니다. 정부에서 관리하는 기관은 아니란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처리해 나갈 것인가 하는 부분들을 명쾌하게 입장을 밝혀주고 그 부분들에 대해서 유권자들에게 사과뿐만 아니라 반드시 책임에 또그 뒤따라야 될 부분은 또 책임을 져야 할 것이고요. 그러나 시급하게 이번 선거가 서울 특히 개표 결과에 크게 영향을 줄수 있는 만큼 그 상황들에 대한 정리 빠르게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3: 지금 국민의힘 쪽에서는 이거 재선거 해야 한다라는 입장인데, 일단 선관위 쪽에서는 투표 용지 부족 자체가 선거 연기를 하거나 재선거 사유는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개표가 끝나면 진상규명을 일단 해보겠다고는 하는데, 어떤 결과가 나오든 국민의힘 쪽에서는 이 결과를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0: 아니죠. 지금 이건 어느 진영에서 유리하다, 불리하다 따져가지고 이거를 해석할 문제는 아니고요. 투표를 할때 6시 딱까지라 그러면은 6시까지 모든 것이 국민들이 자유롭게 독립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이 돼야 되는데 지금 6시에 출구 조사를 들은 상태에서 추가로 밤 늦게까지 9시, 10시 까지 투표를 한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 사람들은 자유롭게 독립적으로 자기 의사를 표현했느냐라는 문제가 있는 겁니다. 출구조사 결과 누가 유리하다, 누가 불리하다 이걸 들었기 때문에 본인과 일치되는 그런 사람이라고 하면은 아 내가 찍으려는 사람이 이긴다고 방송에 나왔으니까 난뭐할 필요 없겠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을
1: 그럴 수
0: 거고요.
1: 있죠.
0: 내가 찍으려 했던 사람이 진다라고 나왔으면 아 내가 해봐도 사표 되겠네 하면서 또 포기할 수도 있을 거고요. 또 이제 그런 보도가 나옴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4시 10분부터인가요? 그때부터 지금 중지했다 그랬는데 그런 보도가 나옴으로 인해 가지고 집에서 뒤늦게 출발하는 사람들이 또안 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경우를 따진다면 지금 투표를 못한 사람이 만 표, 2만 표 어떻게 될지 알수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 격차가 2만 표 정도 된다고 하니까는 이 상태에서 결과가 나온다 그러면은 왜곡된 이제 투표 결과이기 때문에 저걸 받을 수가 없다라는 이제 그런 입장인 거고요. 지금 저런 경우가 지금 독일에 있었었죠. 몇년 전에. 그래서 재선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바뀐 적도 있고 국회의원도 바뀐 적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국민의 입장에서는 저런 이제 사고가 난 것에 대해서 사과하고 넘어갈 일이 아니라 민주주의 근간인 투표가 오염됐기 때문에 새로 하는 것이 맞을 것이다. 지금 그래 봅니다.
1: 자, 지금 이 투표 용지 부족 사태가 일파만파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 벌어진 거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선관위 쪽에서는 이 사태가 재선거나 이런 요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2: 지금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이 투표가 제대로 관리되지 못한 부실한 그 관리,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한 책임을 져야 된다. 그리고 이런 사태가 발생하게 된 것에 대해서 매우 강력한 유감의 뜻을 표했습니다. 두 번째는 이 투표가 지금 이 투표용지가 부족한 부분이 바로 말씀 주시는 것처럼 어떤 이 투표 선거가 오염됐다, 투표가 오염됐다, 그래서 이것은 부정선거다라고 직결적으로 연결시킬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이 관리 부실과 이 투표, 부정

0: 지방선거는 완전히 다른 얘기이기 때문에 지금 이 경우에 해당하는 부분을 공직선거법 198조, 197조가 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런 부분들이 이 공직선거법에서 정하는 재선거, 재투표의 요건에 맞는 것인가 하는 부분을 따져보면 될 일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천재지변이 있거나 투표함이 뭐 분실, 소실됐다거나 이런 상황들이 아니라면 1차적으로는 개표를 하는 것이 맞는 것이죠. 그리고 난 이후에 그 부분에 대해서 승복할 수 없다면 선거 무효소송이든 어떤 이 법적 절차를 통해서 이 부분을 구제받으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한 것이지 지금처럼 무조건 이 선거 자체가 무효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이 선거 불복을 위해서 이 부분을 명분삼으려고 하는 거 아닌가라는 오해를 살 수도 있는 그런 측면이 있어 보입니다.
1: 특보님
2: 제가 조금 보태서 말씀드리면 천재지변 아까 말씀하셨는데요. 천재지변 중에 전쟁도 포함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연 상태 어떤 태풍이라든가 지진이라든가 이런 게 아니고 전쟁의 같은 경우 그러니까 사람에 의해서 불가항력적이 생기 불가항력적 상황이 생긴 경우 이것도 천재지변에 해당할 수 있는데 투표 용지가 없는 것도 사람에 의해서 휴먼 에러에서 불가항력적인 상황이 된 거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것도 천재지변에 해당할 수 있다라고 보고요. 공직선거법에 따르면은 서울시 선관위 위원장이 이거는 천재지변에 해당하는 특수한 상황이므로 그 해당 자치단체의 위원장, 그러니까 자치단체장이죠. 그러면 서울시장이 돼야 되는데 지금 부재 중이기 때문에 부시장이 돼야 될 겁니다. 아마 서울시 선관위 위원장과 서울시 부시장과 협의해서 재선거를 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서울시 선관위가 이거를 적극적으로 판단해가지고 이거를 천재지변에 해당한다라고 판단한 것이 옳다. 그러지 않고 이걸 그냥 강제로 밀 경우는요. 지금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구의원, 시의원, 구청장 이분들이 승복을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 구의원, 시의원 같은 경우는 100표에서 200표 차이에서 당락이 결정나거든요.
3: 그렇죠.
2: 그러니까 지금 저 표가 지금 2만 표 가까이 된다고 하면 만약에 오염된 표가 그러면 이 사람들은 전부 다 본인 선거 결과가 나오면 떨어진 사람은 100% 다 수용을 못할 거예요. 예. 그래서 이거는 이런 논란을 사과로 끝낼 수 있는 게 아니다. 다시 투표를 해야지만 이게 승패가 다 결과가 나오면 수행이 가능할 것이다. 그래 보입니다.
0: 지금 제가 한 말씀만 더 붙일까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유권 해석을 누가 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한 얘기가 지금 있으신 거잖아요. 그랬을 때 과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무엇을 해야 하는 것인가? 중앙선거관리위원이 9분으로 구성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어떤 한 정파의 어떤 유불리를 따지지 말라고 대통령이 3명을 임명하게 되어 있고 국회가 3명 그리고 대법원이 3명을 임명하게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들이 이 부분을 어떻게 정리해 갈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빠르게 판단을 해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 이렇게 뭐 여야 진영에 따라서 본인들의 입장을 얘기하지 않고 따를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베를린의 사례를 아까 말씀 주셨는데 베를린의 사례가 21년도에 있었던 사례입니다. 그 21년도에 있었던 베를린 그 사례에서도 베를린 전체가 재선거를 하진 않았습니다. 일부 투표구에서만 재선거가 있었다. 이런 그리고 말씀드리고 지금 우리의 공직선거법 198조에도 보면 문제가 있을 경우에 해당 투표구에 대해서 재투표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유권 해석을 하는 전문 기관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 부분에 대해서 명쾌하게 해석을 내놔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3: 일단 뭐 사과만 하고 넘어갈 상황은 분명히 아닌 것 같고요. 있을 수 없는 일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될 필요성은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어쨌든 지금 개표가 한창 진행되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까지 근접해서 경쟁이 이루어질 거라는 거는 예상 못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까지 가는 배경은 뭘로 보십니까?
2: 지금 서울시장 선거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아무래도 명픽 효과가 분명히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픽을 하기 전에는 정원호 성동구청장에 대해서 사실상 서울 시민들을 잘 몰랐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었고요. 실제로 그것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이 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세훈 후보가 상당히 앞서는 지지율 차이를 보이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픽을 하고 나니까는 몇 주 사이에 금방 정원호 후보가 이제 급부상을 합니다. 그런 문제도 있었고 또 서울 이제 시장을 지금 다섯 번째 도전하는 오세훈 후보 입장에서는 약간의 피로감이 서울시민들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물론 이제 중간에 한번 쉰 적도 있긴 하지만 오세훈 시장이라는 이름이 10년 넘게 서울시장으로 들리는 입장에서 보면은 조금 새로운 인물에 대한

0: 호기심 또는 갈망 이런 것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상황에서 오세훈 후보가 선거 전략이 조금 다른 부분도 있었다. 당에서는 선명성을 내세워가지고 가자라고 했었는데 오세훈 후보는 중도 확장에 방점을 두고 유승민 후보랑 같이 유승민 네. 전 의원이랑 같이 다닌다든가 또는 이준석 후보랑 주말에 같이 만나는 모습을 보인다든가 네. 이런 행보를 보여서 서울 시민 입장에서는 중도 보수 아니면 개혁신당과의 연대 이런 이제 시그널로 아마 받았을 수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이 오늘날 정은호 후보와 격차를 좁히는데 좀 어떤 중요한 포인트로 작용한 게 아니겠는가 생각이 좀 듭니다.
1: 예, 반대로 사실 선거 전에는 민주당이 우세할 거라는 관측들이 많았는데 이 정도로 접전 초박빙에 이르게 된 상황에 대해서 민주당에서는 어떻게 분석합니까?
2: 일단 서울은 뭐 박빙의 승부가 펼쳐질 것이다라는 부분들을 많이들 예상들을 하셨습니다. 네. 특히 12.3 비상기업 내란 사태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당하고 바로 이어서 치러진 대선에서도 서울이 압도적인 차이를 보여주지 못하고 굉장히 박빙의 승부를 펼쳤던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이번 서울시장 선거에 있어서도 뭐 그런 상황들은 지속될 것이다 이런 예상들이 있었던 것이고요. 저는 특히나 이번에 이렇게 아주 초박빙의 선거 상황들이 펼쳐지게 된 것 이런 부분들은 양측의 양 진영의 이슈 파이팅이 굉장히 세게 붙었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예. 특히 오세훈 그 후보 측이 주장한 부동산 문제가 하나 있었던 것 같고요. 또 정원호 후보 측이 주장한 이 10년의 오세훈 시정에 대한 심판론 그리고 막판에 불거진 안전 이슈 이런 것들이 거세게 오세훈 후보를 몰아세운 그래서 양측이 주장하는 것들이 상당히 팽팽하게 서울 시민들의 표심에 영향을 좀 줬기 때문에 지금 이런 결과들이 지금 나오고 있다라고 보여지는 겁니다.
3: 예. 알겠습니다. 서울시 계속적으로 접전이 이어가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리면서요. 아직 개표가 다 마무리되지 않은 한 곳이 더 있습니다. 경남 쪽도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경남 쪽에서는 지금 개표가 87.37%까지 이뤄진 상태고요. 현재로서는 국민의힘 박완수 후보가 51.52% 득표율로 김경수 후보를 48.47%에서 조금 더 앞서고 있습니다. 여기도 굉장히 접전이 벌어지고 있네요.
0: 네, 여기도 지금 굉장히 접전인데 사실 처음부터 우리 경남이 좀 유리할 것이다라고 봤는데 김경수 지사 상당히 많이 따라붙었다. 예. 조금 저희가 좀 걱정할 정도로 많이 따라붙었다고 그렇게 보입니다. 다만 이제 박완수 후보가 그래도 당선이 유력하다고 보는 이유가 박완수 후보가 창원시장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죠. 예. 경남에서 가장 큰 도시가 창원이거든요. 그래서 창원에서 일단 박완수 후보가 좀 우위를 점하는 이런 상황 때문에 좀 유리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고요. 또 김경수 지사가 과거에 여기서 경남 도지사 했는데 1년 정도밖에 하지 않고 자리를 물러났습니다. 예. 그 이유가 이제 여론조작 사건의 유죄 확정 판결 받으면서 징역 2년형을 받았었거든요.
3: 드루킹 사건이죠.
0: 드루킹 사건이죠. 예. 예. 그 사건에 대해서 아직 경남 이제 도민들은 마음을 열어줄 준비가 안 되지 않았느냐.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에서 계속 지적했었지만 민주당에서는 전과가 있어야지만 공천을 받느냐라고 하면서 도덕성 문제를 우리가 집중적으로 제기한 부분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는 예. 좀 도농 복합 지역이 많은 경남에서는 효과적으로 좀 먹힌 게 아니겠느냐 싶은 생각이 들고 지금 이 추세로 간다면 박완수 후보가 당선이 매우 유력해 보인다 말씀드립니다.
1: 경남지사 선거 그 방송 3사 최고조사에서 봤을 때는 김경수 후보가 54% 정도 박완수 후보가 45% 정도로 한 8%포인트 정도 차이가 났었는데 지금 표차를 아직은 뭐 개표가 남아있기 때문에 상황을 좀 더 봐야 되겠지만 지금 상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세요?
2: 그래서 이제 경남 같은 경우에는 지역별 편차가 좀 저희가 볼 때는 상당히 있습니다.
4: 6.3 지방선거의 전반적인 윤곽이 드러난 가운데 서울을 비롯한 일부 지역은 여전히 초접전 양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편 일부 지역구에서 투표용지 부족으로 일부 유권자들이 제시간에 투표를 하지 못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면서 중앙선관위를 향한 책임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6.3 지방선거 관련 소식, 김진욱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언론특보, 김준우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과 함께 짚어봤습니다.
5: 어디까지 가시나요?
6: 살아서 장까지요.
5: 혹시 닥터 캡슐 전?
7: 서서 간다 장까지 가다
8: 참
6: 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캡슐.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7: 우리 금융그룹이 가장 먼저 움직입니다. 힘껏 안아드릴게요. 우리 금융그룹 포용금융 프로젝트. 언제나 우리 모두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

0: 지모 뉴먼 잡초만 지우는 착한 제초제
1: 잡초지우개 모뉴먼트.
2: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0: 코리아 트렌치
2: 코리아 트렌치

0: 협상 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 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 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 조달 우수 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1: 합성 목재 예스팀바
0: 경동산업 주식회사
2: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솔루텍입니다.
3: 시스템 에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2: 특허받은 LG 정품 세척 하이엠솔루텍입니다.
3: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2: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1544-8777.
4: 여기가 뉴욕입니까?
5: 이곳이 파리입니까?
4: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5: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6: 아 맞다. 내 차 매트 바꿀 때 됐지.
7: 픽

0: 빈틈없이 맞추다. 카메트는
1: 카마르. 지금까지 민심 2016을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이원아 변호사의 사건 X파일이 방송됩니다. YTN 뉴스FM.
2: 한국인은 밥심이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쌀밥은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한국인의 주식인데요. 최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탄수화물인 밥을 멀리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은 우리 뇌와 신체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필수 영양소고요. 또 식이섬유와 단백질,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성분들도 함께 들어있어서 건강을 생각한다면 매일 쌀밥을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식생활 캠페인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3: 안녕하세요. 노란우산 홍보대사 탁재훈입니다.
4: 안녕하세요. 소유미입니다.
3: 유미 씨, 소기업 소상공인 곁엔 언제나 함께하는 존재가 있죠?
4: 네, 바로 노란우산인데요. 최대 600만 원 소득공제, 연봉리 이자로 퇴직금 역할은 물론
3: 신속한 비대면 대출로 어려울 때도 힘이 되는 노란우산.
4: 사장님 한 명 한 명의 삶, 그 삶의 무게를 알기에.
3: 사업을 시작할 때도 힘들 때에도 노란우산이 늘 함께합니다.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우산.
5: 압록강을 겨울에 건넜다 그러더라고요. 걸어서 평북의 할머니처럼 이제 위장하고 혼자서 세브란스 수간호사로서

0: 외부에서 이제 전달된 독립선언서를 비밀리에 숨겨두셨다고 합니다. 거리로 나가는 학생들과 주변에 배포하면서 3.1운동 이후에 경찰에 이제 쫓기는 몸이 되었고 만주로 피신했다고 합니다.
1: 간호로 지킨 나라, 우리가 지킬 이름. 제10편 신흥무관학교 간호장 이해시.
0: 사랑했자, 베풀시자, 애시. 저는 이해시 선생 조카 손주 이경민이라고 합니다. 신흥무관학교 이범석 장군이 은인의 도움으로 살아났는데 이해시가 첫 번째 은인이었다고 합니다.
2: 모든 일이 무의로 끝나매 나는 완전한 허탈감에 빠져버렸다. 주위에서 몸을 돌보라는 권고로 합리하로부터 삼원포 군정서 병원으로 옮겼다. 그 병원의 조수 겸 간호원으로 있는 이해시 씨는 만세운동에 가담했다가 망명한 노처녀.
0: 신흥무관학교의 의무처의 간호장으로서 일본군과의 전투에서 다친 독립군인들을 치료하고 간호하신 거고 죽음에 이르는 이범석 장군을 옆에서 살려내셨다. 굉장히 그 기술이 좋으셨다 그러더라고요. 독립투사들을 지원하면서 간호사로서 일선에서 함께하신 독립운동가시지 않으신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일생을 사신 분으로 기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릴 때 기억에 남는 모습이 몸이 크셨어요. 여 대장부와 같은 기계가 있으신 분. 만약에 천국에 가서 뵙는다면 너무 감사합니다. 고마웠습니다.
1: 이 프로그램은 국가보훈부 대한간호협회와 함께합니다.
3: 이원화 변호사의 사건 X파일.
4: 요즘 주변에 보면 전과 확연히 달라진 모습으로 등장해 화제가 되는 연예인들이 제법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 비단 연예인들에게만 국한되는 건 아닙니다. 요즘 일반인들 사이에도요, 살이 왜 이렇게 많이 빠졌어? 이런 말 종종 오가곤 하죠.
5: 아이고 윤정 대리, 같은 회사 다니면서도 얼굴 보기 힘드네.
6: 아, 네, 잘 지내셨어요?
5: 어? 그런데 살이 왜 이렇게 빠졌어? 무슨 일 있나?
6: 아, 무슨 일이 있는 건 아니고 그 비만 치료제 처방 받았어요.
5: 아, 그 위고비인가 뭔가 하는 그거?
4: 위고비, 마운자로, 삭센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식욕을 억제하고 포만감을 오래 유지하게 만들어 체중 감량을 돕는 전문 의약품이죠. 원칙적으로는 비만 치료가 필요한 환자들에게 의사의 진료와 판단을 거쳐 처방되는 약입니다. 그런데 현실에서는요, 그렇게 비만하지 않은 사람들까지 이 약 처방을 받고 있죠.
5: 아니, 뚱뚱하지도 않고 원래도 날씬했는데 비만 치료제를 처방받았다고?
6: 네, 요즘 워낙 인기고 웬만하면 다 처방받는 분위기예요. 오히려 물량이 없어서 문제라니까요.
5: 지나다니다 봤어. 위고비 성지, 쉽고 싸게 처방, 이런 광고 붙어있던데 나도 한번 가볼까?
6: 제가 소개해드려요? 진료도 오래 안 걸리고 거의 바로 처방전 주던데요.
5: 그래?
4: 여기서부터 문제가 복잡해집니다. 비만 치료제는 필요한 환자에게 분명 치료의 기회가 될 수 있죠. 하지만 전문 의약품인 만큼 누가 어떤 기준으로 처방하고 어떤 설명을 듣고 사용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최근엔 부실 진료에 처방전 없는 판매까지, 더 큰 문제는 이용자들이 이게 불법인지도 모른다는 사실이죠.
5: 그런데 그거 본인 스스로 주사 놓는 거라던데 그 괜찮아?
6: 처음에만 그렇지 괜찮아요. 유튜브 보고 하면 돼요. 쉬워요.
5: 유튜브? 의사가 알려줘야 하는 거 아닌가?
6: 사람들 줄이 너무 길어서 그거 하나하나 다 못하고 병원에서도 영상 보고 하라던데요. 설명 잘된 유튜브 소개해드릴게요.
5: 아, 그래도 나는 조금...
4: 맞기만 해도 식욕이 사라져 살이 빠진다는 비만 치료제의 유혹, 뿌리치기 쉽지 않죠. 하지만 법적 문제가 될 지점도 분명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건 X파일에서는 비만 치료제를 둘러싼 법적 쟁점, 어디까지가 합법이고 어디서부터 문제가 될 수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건 X파일 이원아입니다. 로열 법무법인 이성호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7: 안녕하세요. 이성호 변호사입니다.
4: 오늘은 이른바 비만 치료제, 살 빠지는 주사 이야기입니다. 위고비, 마운자로, 뭐 이제 이름을 모르는 분들이 없을 정도로 대중적 관심을 받고 있는데, 근데 이게 단순히 요즘 유행하는 다이어트 방법이다 이렇게 볼 문제도 아닌 것 같은 게, 먼저 이 약들이 어떤 약이고 왜 단순한 다이어트 유행을 넘어 법적 쟁점으로까지 번지고 있는지 정리를 해볼까요?
7: 네, 이 비만 치료제들은 호르몬에 작용해서 식욕을 줄이고 포만감을 늘리면서 대사를 증진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 약물들이 법적 쟁점으로 번지는 것은 식약처에서는 허가된 용법대로 신중하게 사용해야 한다고 안내하고 있는데 허점이 있어서 처방이 남발되고 있고 유통도 조금 무분별하게 되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리고 일반인이 사용할 경우에 급성 췌장염이나 장폐색, 심한 구토 증상, 저혈당 쇼크와 같은 부작용이 또 그 외에도 극심한 근손실 같은 골밀도 저하 같은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부에서는 시력 손상이 있다는 주장도 있는 실정입니다.
4: 특히 궁금한 게 주변에 보면 그렇게 비만하지 않은 굳이 살을 뺄 필요가 없어 보이는 분들까지 처방받았다라는 이야기 꽤 하시거든요. 본인이 원하면 누구나 처방받을 수 있는 겁니까?
7: 네, 법률적으로는 특정한 BMI 지수 관련 질병이 있는 사람들에게 한해서 그것도 필요성이 있을 때에만 처방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다이어트를 목적으로 상업적으로 활용되면서 일부 병원에서 그 미용 목적 환자들에게 처방을 좀 남발하고 있는 실정인 것 같습니다.
4: 그러면 뭐 당뇨나 고지혈증 같은 질환이 없고 BMI 지수는 물론이고 뭐 딱 봐도 날씬하다 할지라도 의사가 제 생각에는 처방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하고 처방해주면 문제가 안 되는 건지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한데 이게 뭐 용법대로 사용한다고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인지 아닌지 이걸 개별적으로 어떻게 판단을 해야 하는가 이게 결국에는 법적 쟁점의 핵심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 보도 내용을 보면요. 위고비 성지라고 해서 1분 진료 바로 처방 좀 드려 라든지 위고비 투약 방법을 유튜브 보고 맞으면 된다 안내하는 것도 있다고 하던데 이런 식의 진료 괜찮은 겁니까?
7: 네, 그 위고비 성지라는 광고와 관련해서는 자칫 진찰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취지로 해석될 경우에 위고비는 처방전이 있어야 하는 전문의약품 영역이라서 진찰이 형식화되면 그런 처방전의 적법성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취지의 광고도 좀 거짓된 내용을 광고하는 것으로 위법할 수 있고요. 1분 진료라는 표현도 마찬가지로 적절한 진료의 존부 자체가 문제될 수 있기 때문에 진찰의 필요성 등이나 중요 정보를 누락한 광고로 평가될 소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잘못된 방식으로 진료를 한다면 그것은 의료법 위반으로서 법적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고요. 유튜브를 보고 맞으면 된다라고 하면서 투약 방법을 무조건적으로 사용자에게 맡기는 것은 자칫 그 의료법에서 정하는 통상적인 의사로서의 지도 설명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서 실제 부작용이나 사고 발생 시에 법적 책임이 따를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4: 사실 환자 입장에서는 병원이 처방을 해줬으니까 괜찮겠지. 주변에서도 다 잘하던데 안전하겠지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만약 나중에 부작용이 생기고 나서 나 이런 부작용 생길 수 있다는 말 못 들었다. 알면 안 했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비만 치료제 처방 과정에서 의사가 반드시 설명해야 할 내용들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7: 네, 의료법 제24조는 그 현재 질환의 상태와 치료 방법, 그 필요성 등을 설명하면서 예상되는 위험이나 부작용을 설명하고 또 그 대안도 설명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대상 환자의 질환의 그 현재 상황에 대한 설명을 기본적으로 해야 되고 또 이 의약품의 용도 관련 고혈압, 당뇨, 그런 동반 질환 환자에게 투여하는 약이라는 점을 설명하고 계략적인 의약품의 작용 기제도 설명을 해야 합니다. 또한 부작용으로서 그런 증상들, 구토나 위 대사장애 같은 또 중증 부작용으로 췌장염, 장폐색 등의 또 갑상선 수질암 위험이 있다는 등 그런 치명적인 내용도 반드시 설명해야 할 것입니다.
4: 비만 치료제 부작용 관련해서 혹시 국내에서 소비자가 소송을 제기한 사례가 있습니까?
7: 국내에서는 아직 직접적으로 이런 최근에 문제되는 GLP-1 계열의 비만 치료제 소송은 없고요. 다만 다른 비만 치료제로서 펜드메트라진이나 펜터민 등 식욕 억제제와 또 비만 치료 시술로서 위풍선 같은 시술 등에 대한 소송만 있는 상태입니다.
4: 비만 치료제를 맞은 뒤에 췌장염이라든지 뭐 신장 손상 같은 중대한 질환이 만약에 발생을 했다. 이런 경우에는 소송 재개가 가능할지 궁금한데요. 근데 이게 정말 약

0: 경우에는 그 처방 당시에 진료 당시에 설명 의무를 완전히 이행하였다라는 것을 입증하여 면책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그 설명 의무의 이행 정도에 따른 책임 제한도 그에 따라 가능해질 것입니다. 다만 사실 진짜 문제는 인과관계를 증명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이는 구체적인 부작용이나 그 부작용의 증상별로 그런 쟁점과 난이도가 각각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1: 의료진 말고요. 비만 치료제로 처방받아서 사용하는 사람들, 이 환자라고 볼 수 있죠. 이 사람들이 법적으로 주의해야 할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사용자가 특히 조심해야 할 행동들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0: 투약 이후에는 그 남은 약을 지인에게 무단으로 준다거나 또 투약하면서 사용한 주사바늘을 무단으로 중고 거래를 한다든지 재사용한다는 등의 행동은 매우 위험합니다.
1: 앞서도 잠시 이야기 나왔지만 미고비 성질, 일본 진료, 뭐 기적의 감량, 최저가 빠른 구매 이런 표현들이 굉장히 자극적이고 경쟁적으로 쓰이고 있거든요. 비만 치료제 광고나 병원 홍보 문구 어디까지 허용되고 어디서부터 문제가 될 수 있는 겁니까?
0: GLP-1 계열 비만 치료제는 전문 의약품으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그 약사법 95조 1항 10호 또 68조 6항 1호에 따라 광고가 금지됩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광고는 할 수 없고요. 다만 비만 치료 관련해서 병원이나 의원이 위 약들을 사용한다는 홍보 문구는 허용이 됩니다. 다만 이러한 그 병원의 홍보 문구는 사전 심의가 요구됩니다. 그리고 주로 법원은 광고 문구를 소비자가 보았을 때 일반 소비자의 입장에서 받는 그런 전체적인 또 궁극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평가하는데 치료 효과를 보장한다거나 또 그런 취지의 내용으로 현혹하는 표현을 규제하고 있고 또 타 의료기관과의 직접적인 비교 문구를 규제하고 있습니다. 또한 형식적인 진료만으로도 뭐 처방을 한다는 식의 그런 문구도 객관적 사실을 과장한 것으로 규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최저가 구매나 빠른 구매의 표현은 의약품을 직접 판매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금지될 것이고 위고비의 성지라는 그런 문구의 광고는 형식적 진료가 연상된다는 점에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또 이런 취지의 광고들은 중요한 정보를 누락하는 광고가 되고 객관적 사실을 거짓된 내용으로 하는 광고에 해당해서 법적인 문제가 야기될 소지가 있습니다. 일본 진료라는 표현도 그 마찬가지로 적절한 진료가 있었는지 자체가 문제되는 표현입니다. 이런 거는 결국 진찰의 필요성 같은 중요 정보를 누락한 광고로 평가돼서 위법하다고 보일 수 있고 기적의 감량 이런 표현들은 조금 애매하지만 이것이 감량을 장담한다, 확정 짓는다라는 취지로 보여진다면 그것도 의료법에 위반되어서 과장 광고로 해당될 수 있습니다.
1: 어떤 경우에는 비만 치료제 약국보다 병원에서 사는 게 훨씬 싸다 이런 이야기도 하는 모양이던데 진료는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 역할이 나눠진 거 아닙니까? 병원에서 직접 판매해도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0: 네, 원칙적으로는 의사가 전문 의약품인 비만 치료제를 조제하는 것은 그 약사가 아닌 자의 조제이기 때문에 약사법에 위반됩니다. 다만 위고비 삭센다 같은 주사제의 경우에 예외적으로 병원에서 이 주사제를 직접 주사하는 경우에는 그것이 조제가 들어간다 하더라도 가능한데 근데 대부분 이러한 것을 일회성으로 병원에서 주사 방법들을 알려주면서 직접 놔줄 수는 있지만 다량의 그런 자기 주사제를 계속 주사를 놔주는 것은 병원에서도 비용을 감당할 수가 없고 그렇다고 해서 일회성만 놔주고 나머지 주사제를 직접 판매하는 것은 약을 직접 판매하는 것에 해당되기 때문에 위법할 수 있습니다.
1: 네, 사건 X파일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곡으로 에드 시런의 Bad Habits 들려드리면서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변호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사건 X파일 여러분 고맙습니다.

0: 아나운서 김경란이 전하는 기후보험 뉴스. 온열질환, 한랭질환 진단비에 기후재해 사고 위로금까지 보장해주는데요. 가입 방법은? 아, 경기도민이면 되는군요.
1: 경기도민이라면 자동가입. 경기 기후보험. 자세한 보장은 경기도청 누리집에서 확인하세요.
2: 안녕하세요. 서울문화재단 대표이사 송영종입니다. 도시의 품격은 예술의 깊이로 완성됩니다. 6000년 서울의 시간엔 2000년 역사도시의 숨결과 600년 수도서울의 이야기가 흐릅니다. 장인의 숨결이 겹겹이 쌓여 오늘의 서울을 이루고 시민의 일상까지 이어지는 힘을 지닌 도시. 서울은 그 자체로 예술이고 이것이 서울다움입니다. 예술가가 창작 영토를 넓혀갈 수 있도록 글로벌 문화도시 서울의 새로운 길을 열겠습니다.
3: 서울 예술이 되다. 서울문화재단이 함께합니다.
4: 쉼없이 달려온 30년. 1997년 외환위기 때 금모으기 운동을 통해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개최를 통해 대한민국을 전 세계에 알렸고 2024년 한국 최초 노벨문학상을 수상하며 K컬처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는 불공정과 불평등 사이에 서 있습니다. 많은 아이들과 청년들이 기울어진 그라운드에서 좌절하고 적지 않은 노년층이 빈곤과 무관심 속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30년, 이제 우린 더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고 청년들이 자유롭게 꿈을 펼칠 수 있는 사회. 다음 세대를 위해 배려하고 양보하는 사회. 우리 모두의 배려와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함께한 30년, 당신 곁에 YTN이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응원합니다.
5: 이 캠페인은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과 함께합니다.
6: 지금 시각은 6시 57분입니다. YTN is
7: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오늘 나오실 때 작은 우산 하나 잘 챙겨서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전국 곳곳에 비나 비 그리고 소나기 소식이 있는데요. 더위는 한풀 꺾이면서 오늘 낮 서울 최고 기온은 30도 아래로 28도 선이 되겠습니다. 내일은 새벽부터 오전 사이 중부와 호남 지방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서울 시내나 고속도로 빠르게 차들이 늘어나고 있고요.

0: 강변북로는 이미 정체가 됐는데요. 방화대교부터 한강대교까지 밀리고 있습니다. 반대에 일산 들어가는 길도 강동대교에서 암사대교, 올림픽대교에서 잠실대교, 동호대교에서 반포대교까지 구간 지체 나타납니다. 올림픽대로 하남 쪽으로는 행주대교에서 가양대교 그리고 좀 괜찮다가 다시 한번 여의도 진입하면서 한강대교 합류하기가 어려운 상황이고요. 경부고속도로는 서울 쪽으로 수원 부근 달래내 고개에서 반포까지 차가 많습니다. 그리고 회덕분기점이나 신탄진 부근에 고장차 소식도 있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따라 서울 쪽으로는 일찍에서 금천까지 가기 어렵고요. 목포 쪽으로는 서서울 요금소에서 순산터널, 비봉 부근, 팔탄에서 화성유계소까지 정체되고 있습니다. 대기 1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과 함께한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박화영이었습니다.
1: 오늘 출연자 조합이 짱이네요. 정규 편성 가자. 월드컵 조추첨 특집이에요, 오늘이.
2: 네, 살아 돌아왔습니다. 북중미 월드컵을 향한 여정, 저희와 함께하시죠.
3: 한 달에 한 번 최고의 스포츠 분석, YTN 라디오. 저 고자철도 함께 듣습니다.
2: YTN 라디오 월드컵 킥오프.
4: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5: All about news. YTN News FM.
4: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6: YTN 뉴스 FM 아침 7시 뉴스입니다. 이 시간은 YTN 제공입니다. 6.3 지방선거 잠정 투표율이 4년 전 지방선거 때보다 10.1%포인트 오른 61%로 집계됐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전국 유권자 4,464만 9천여 명 가운데 2,722만 2천여 명이 투표해 61%의 잠정 투표율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29일에서 30일 치러진 사전투표와 거수투표도 반영된 수치로 이는 역대 지방선거 가운데 두 번째로 높은 투표율입니다. 투표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65.7%를 기록한 전남이었으며 강원과 경남이 뒤를 이었고 투표율이 가장 낮은 곳은 54.3%인 광주였습니다.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최종 투표율은 60.9%로 선거 인수 226만 7,121명 가운데 138만 187명이 투표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빚어진 투표소가 모두 14곳이라며 국민께 큰 혼란과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허철훈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은 어제 대국민 사과문을 통해 공정한 선거관리에 국민 신뢰를 훼손한 점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며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중앙선관위는 이번 사안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으며 개표가 종료되는 즉시 일부 투표소의 투표용지가 부족했던 원인과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해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선관위는 또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빚어진 투표소는 서울 송파구 12곳과 강남과 광진이 각각 한 곳이라며 송파구의 경우 전체 유권자 수의 50%에 해당하는 투표용지를 인쇄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서울 송파구 등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며 사과하면서도 선거 연기나 재선거의 사유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중앙선관위는 오늘 입장문을 통해 선관위 실책으로 유권자에게 큰 염려를 끼치게 됐다며 거듭 사과했습니다. 다만 이번과 같은 일부 투표소의 투표용지 부족은 현행 공직선거법상 선거 연기나 재선거 사유가 아니라며 개표를 중단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잠실 7동 제2투표소 투표함 회수를 놓고 대치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투표함은 유권자의 의사 확인을 위해 개표소로 이송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 송파구 일부 투표소 등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개표 중단 등을 요구하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항의 방문했습니다. 장 대표는 어제 저녁 중앙선관위 과천청사에 도착해 기자들과 만나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독일 등 해외 판례에 비춰봐도 선거 무효 사유라며 재선거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장 대표는 중앙선관위 관계자와의 면담을 통해 개표 중단 등을 요구한 뒤 다시 국민의힘 개표 상황실이 꾸려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관련 회견을 진행할 방침입니다. 장 대표는 선관위 항의 방문에 앞서 당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 선거는 오염됐으며 오염된 선거는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서 촉발된 국민의힘의 개표 중단, 재투표 주장에 대해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조승래 사무총장은 어제 당 개표 상황실에서 선관위의 투표관리 부실에 대해선 강력하게 유감의 뜻을 표한다면서도 이같이 선을 그었습니다. 이어 이 문제와 관계없이 많은 서울시민이 투표를 진행했고 정상 절차를 거쳐서 개표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중단할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선관위가 개표 중단을 결정할 수 있다는 질문에 나머지 모든 선거는 정상적으로 진행했으니 정상적으로 진행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6.3 지방선거 당일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서울 잠실 7동 제2투표소에서 선거 무효를 주장하는 유튜버와 시민들이 투표함 반출을 막아 개표 작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현장에선 인파 수백 명이 투표소 출입구를 둘러싼 채 선관위를 비난하며 개표 중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선관위의 투표함 반출을 지원하기 위해 기동대를 배치했지만 시위대와의 물리적 충돌이 우려돼 진입로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서 해당 투표소에선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일부 유권자들이 정해진 시간 안에 투표하지 못했고 이에 서울시 선관위는 선거인 명부 대조표를 받은 유권자에 대해 투표 시간을 밤 10시까지 연장했습니다. 6.3 지방선거 본투표 날 서울 일부 지역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노태학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비롯한 선관위 관계자들이 고발당했습니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어젯밤 노 위원장을 포함해 선관위 관계자 6명을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습니다. 미국과 이란 간 종전 협상이 진전을 보이지 못하는 가운데 무력 공방이 다시 이어지면서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동반 하락했습니다. 뉴욕 증시에서 우량주 30개로 구성된 다우존스 30 산업평균 지수는 전장보다 1.21% 내린 56,687.07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대형주 위주의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 500 지수는 0.74% 내린 7,553.68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종합 지수는 0.89% 내린 26,853.98에 각각 마감했습니다. 이로써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는 9거래일 연속 상승 흐름을 마감했는데 중동 긴장 고조로 국제유가가 상승하고 채권 가격이 하락한 것이 투자 심리에 악영향을 미쳤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늘은 전국이 흐린 가운데 대부분 지역에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소나기가 내리는 일부 지역에는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고 우박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더위는 어제보다 누그러지겠습니다. 오늘 아침 최저 기온은 16도에서 21도, 낮 최고 기온은 22도에서 29도가 예상됩니다. 서울 지역 현재 기온은 23.3도, 습도는 71%입니다. 아침 7시 뉴스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김영민이었습니다. YTN 뉴스 FM.
7: 교통안전 1분 턱. 치솟는 기름값에 지갑 열기 무서운 요즘, 오늘도 버스와 지하철로 하루를 시작하셨나요? 하지만 이용객이 늘어난 만큼

0: 대중교통 내 혼잡도는 높아지고 자칫 방심하는 순간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혼잡한 시간대를 조금만 피해도 안전수칙을 지키는 것만으로도 사고는 줄고 안전은 커집니다. 무리한 승차는 피하고 손잡이는 꼭 잡고 걷는 중 스마트폰 사용은 멈춰주세요. 붐비는 순간일수록 작은 배려와 안전수칙이 사고를 예방합니다. 그 작은 실천이 나와 모두의 안전한 하루를 만듭니다. 붐비는 시간은 나누고 안전은 더하세요. 안전한 대중교통 이용으로 오늘도 무사고 하세요. 이 캠페인은 모두의 일상을 지키는 안전한 모빌리티 파트너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함께합니다.
1: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상임위원회 회장 유월상입니다. 나라와 국민의 생명을 지키다 부상을 입은 군인을 상위군이라고 부릅니다. 전 세계 상위군인들이 불멸의 정신으로 도전하는 국제 스포츠 대회가 있습니다. 바로 영국 헨리 왕자가 2014년에 창설한 인빅터스 게임입니다. 올 7월 영국에서 2029년도 인빅터스 게임 최종 개최지가 발표됩니다. 우리 회는 국가보훈부 대전광역시와 함께 대회 유치를 위해 힘차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새로운 도전이 계속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2: 2029년 인빅터스 게임 대한민국 유치기원. 이 캠페인은 국가보훈부 대한민국 상위군경회와 함께합니다.

0: 장성철의 뉴스 명단.
1: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명당 당대표 장성철입니다. 새벽까지 이 사람이 유력이었다가 또 저 사람이 유력이었다가 엎치락 뒤치락 바뀌는 결과에 잠 설친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저도 불과 몇 시간 전까지 선거 방송을 하고 왔더니 눈이 제대로 안 떠집니다. 저 진짜로 한숨도 못 잤어요. 오늘 장성철의 뉴스 명당은 선거 결과를 촘촘히 전해드리는 구성으로 준비했습니다. 전국 화제의 격전지 당선인들을 릴레이로 연결해 당선 소감과 함께 소중한 시민들의 한 표 한 표로 당선 이후 어떤 계획과 포부를 실천할 생각인지 제가 똑똑히 물어보겠습니다. 예상 외의 결과들, 또 불미스러운 투표 용지 부족 상태 등 논란과 이슈도 여전하죠. 저의 최측근입니다. 찐철파 세 분도 2부부터 함께하니까요.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유튜브 라이브 좋아요 기분 좋게 눌러주시고요. 뉴스에 파격을 여는 장성철의 뉴스 명당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민심은 천심, 뉴스는 장성철의 관심. 오늘 우리 당에 갓 배달된 따끈따끈한 뉴스 지금 봉인 해제합니다. 뉴스 왔당. 뉴아 당원 동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드디어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6.3 지방선거가 끝났습니다. 아니요, 아직 안 끝났네요. 서울시장 선거 지금 완전 초박빙이에요. 0.1%

0: 정당. 오늘 목요일 뉴스특보 1호 신문 민홍기 기자님 모셨습니다. 민홍기 기자님.
1: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1호 신문 민홍기 기자입니다.
0: 잠은 좀 주무셨어요?
1: 저도 한숨도 못 잤습니다.
0: 한숨도 못 주무셨어요?
1: 네.
0: 당연하죠.
1: 맞습니다.
0: 시민들과 국민들에게, 우리 당원 동지들에게 이 지방선거 결과 자세히 전해주시려면 잠을 주무시면 안 됩니다. 민 기자님. 네. 전체적인 판세 어떻습니까?
1: 네, 이번 선거가 이재명 대통령 취임 1년 만에 치러진 선거라서 네. 많은 관심을 모았는데요. 네. 일단 광역단체장부터 보시면요. 전체 16곳 중에 민주당이 12곳을 가져갔고 국민의힘은 TK 2곳을 지키는데 이제 그쳤습니다.
0: 네. 근데 서울시장 선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오세훈 후보의 승리 가능성도 지금 점쳐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뭐 어느 당이 이겼다 먼저 얘기하시기는 좀 곤란할 것 같고, 자, 변수가 남은 지역 어디 어디입니까?
1: 네, 아직 개표 결과가 확정이 안 된 곳은 네. 서울과 경남입니다.
0: 네.
1: 경남지사 선거 같은 경우에는 박완수 후보와 김경수 후보가 지금 3%포인트 차를 계속 유지하고 있어서 아직 유력이다, 확정이다가 뜨지 않았는데, 가장 중요한 건 계속 말씀하셨다시피 서울시장 선거입니다.
0: 네.
1: 지금 초반에 이제 출구조사라든지 개표 초반에는 좀 정원호 후보가 여유 있게 앞서 나가는 것처럼 보였는데
0: 네.
1: 새벽 한 5시부터인가요? 격차가 조금씩 줄어들기 시작하더니
0: 네.
1: 지금은 뭐 0.1% 네. 뭐 지금 거의 다 붙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0: 네. 여기는 결과를 좀 끝까지 보셔야 될 것 같고, 참고로 7시 반에 정원호 후보 측에서 기자회견을 한다라는 또 얘기가 있습니다. 좋습니다. 같이 치러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결과는 어떻습니까?
1: 네. 미니 총선으로 불렸던 재보궐선거는 14곳이 열렸는데
0: 네.
1: 민주당이 9명, 국민의힘 4명, 무소속 1명이 선출됐습니다.
0: 네, 여기 단연 눈에 띄는 인물은 부산 북구갑의 무소속 한동훈 후보인데요. 당의 제명 조치에도 불구하고 무소속으로 나와서 결국 원내 진입에 성공했네요.
1: 네, 맞습니다. 처음에는 하정우 후보가 유리하지 않느냐,
0: 그러니까요.
1: 뭐, 네, 그렇게 얘기가 나왔는데 네. 뚜껑을 막상 열어보니까
0: 네.
1: 한동훈 후보가 이겨서 무소속으로 원내 진입을 하게 됐습니다.
0: 네.
1: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관심을 모았던 지역은 평택 을이었는데,
0: 평택이죠.
1: 네, 조국 후보 그리고 김용남 후보 둘 중에 한 명이 오차 범위 내에서 이제 계속 각축을 벌이고 있어서 둘 중에 한 명이 당선되겠다 했는데, 막상 또 여기도 뚜껑을 열어보니까 국민의힘의 유희동 후보가 당선이 됐습니다.
0: 의석수 계산이 아주 좀 흥미롭던데 이거 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1: 네, 이번에 14곳이 치러졌는데요. 그중에 이제 13곳이, 그러니까 대구 달성을 뺀 13곳은 이제 민주당 의원들이 원래 차지하고 있었던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의석이 4석 줄어들게 된 거고, 국민의힘은 3석이 늘었고
0: 네.
1: 이제 보수 정당 후보라고 알려진 이제 한동훈 무소속 후보가 이제 되면서 이제 4석이 늘어난 거죠. 보수 진영에서는.
0: 네. 알겠습니다. 지금 서울시장 선거 속보 전해드리면 0.08% 포인트 차이로 정원 후보가 지금 이기곤 있는데, 추세가 오세훈 후보가 지금 상승 추세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보선 의석수로만 보면은요, 민주당이 오히려 손해를 본 것 같다, 좀 이런 생각도 드네요.
1: 네, 겉보기에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아무래도 한동훈 후보가 이제 의원으로 이제 원내에 들어오게 되면은
0: 네.
1: 발언이 세질 테니까 그것도
0: 네.
1: 이제 부담감이 되죠. 그렇지만
0: 네.
1: 이제 의석수 분포로 보면은 민주당이 여전히 161석, 국민의힘이 110석이기 때문에
0: 네.
1: 민주당이 여권이 이제 절대적인 우위라는 것은 아직 확고부동한 상태입니다.
0: 네. 교육감 선거는 어떤가요?
1: 네, 교육감 선거 역시 판세와 흐름을 같이 됐는데, 진보 성향 후보가 11명, 보수 성향 3명, 중도 성향 후보가 2명이 당선됐습니다.
0: 네.
1: 서울 정근식, 경기 안민석 후보 등 굵직한 격전지에서 진보 성향 후보들이 웃었습니다.
0: 그렇군요. 유독 투표 열기도 뜨거웠던 것 같은데 최종 투표율도 한번 살펴볼까요?
1: 네, 잠정 집계된 최종 투표율은 61%입니다.
0: 네.
1: 이게 어느 정도냐면은 지선 역사상 최고치였던 1995년 제1회 지선 이후에 무려 31년 만에 역대 두 번째로 높은 기록입니다. 그만큼 이제 양당 지지층이 총결집했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지역별로는 강원도가 64.5%로 가장 뜨거웠고, 제주 유권자들은 56.4%로 가장 낮았습니다.
0: 네, 정말 민심의 무서움을 보여준 그러한 투표율인데, 이제 선거 막판에 진짜 헌정사상 듣지도 보지도 못한 대형 사고가 터졌잖아요.
1: 네, 맞습니다. 어제 저녁에 이제 유권자들이 멘붕에 빠졌는데, 서울 송파구 잠실을 비롯한 일부

0: 그래서 지금 선관위에서 파악한 바로는 이제 14개 투표소라고 얘기를 하는데
1: 네.
0: 투표 용지가 부족해서 유권자들이 투표를 못하고 발을 동동 구르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1: 네.
0: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러 갔는데 종이가 떨어졌으니 기다리라고 하면서 이제 또 선관위 직원들이 연락도 안 됐다 뭐 그런 얘기들까지 나오고 있어서
1: 네.
0: 선관위가 이제 뒤늦게 용지를 이송했고 대기자들을 위해서 투표 시간을 밤 10시까지 연장하겠다고 해서 수습하긴 했는데
1: 네.
0: 현장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다고 합니다.
1: 네, 잠깐 좀 속보 좀 전해드리면 오세훈 후보가 0.1% 차이로 지금 서울시장 선거에서 역전을 했다라는 소식을 말씀드리고요. 경남지사 후보는 3.21% 차이로 박원순 후보가 이기고 있긴 한데 개표율은 89.96%. 특히 좀 김경수 민주당 후보가 유리하다라고 얘기가 되고 있는 진주, 김해, 거제, 양산 개표가 좀 남아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대치 상황 좀 설명 좀 해주시죠.
0: 네, 보도에 따르면 이제 특히 보수세가 강한 송파구, 잠실 7동, 제2투표소 등에서 이제 분노한 주민들과 유튜버들이 몰려들어서 투표장 앞에서 이제 아수라장을 벌였습니다.
1: 네.
0: 투표함을 어디로 빼돌린다는 거냐라면서 이제 밤새 막아서는 바람에 지금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아직까지도 투표함이 개표소로 출발을 못했다고 합니다.
1: 네.
0: 결국 이제 경찰 수십 명이 현장에 투입돼서 대치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 네. 아니, 투표함이 3시까지, 4시까지 묶여
0: 네,
1: 있었다니.
0: 지금까지도 묶여 있습니다.
1: 지금까지요?
0: 네.
1: 와우. 이 정치권 반응 어떻습니까?
0: 네, 여야 가릴 것 없이 선관위를 향해서 이제 십자포화를 퍼부었습니다.
1: 네.
0: 특히 타격이 큰 국민의힘 장동혁 상임선대위원장은 어젯밤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의 투표 공정성이 완전히 깨졌다면서 지선 개표를 즉각 중단하고 진상 파악 결과에 따라서 서울시 전체 재투표까지 해야 한다라고 아주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1: 네.
0: 이어서 이제 선관위를 항의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선관위의 부실 관리는 엄중히 문책해야 한다면서도 국민의힘 개표 중단이나 재선거 요구에 대해서는 패배가 유력해지니 판을 뒤엎으려는 수작이다. 일고의 가치도 없다라며 딱 잘라 선을
1: 근데
0: 그었습니다.
1: 민 기자님,
0: 네.
1: 이거는 이제 정원호 민주당 후보가 앞서 나갈 때 얘기였잖아요.
0: 그쵸, 어제 저녁에 말이었죠.
1: 만약에 이제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가 선거에서 이긴 걸로 나오면 국민의힘은 다시 이거 재투표 하자고 할까요?
0: 아마 안 하겠죠. 오히려 입장이 번복될 수도 있죠.
1: 그럼 민주당이 이거 재투표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할 가능성도 있어요?
0: 그렇게까지 할수 있을지 민주당이 밀어붙일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1: 와, 이거 이제 코미디 같은 상황이 또 벌어질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선관위는요, 이런 상황에 대해서 뭐라고 변명을 하고 있습니까?
0: 네, 선관위도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어제 저녁 9시에 허철운 사무총장이 고개를 숙여 대국민 사과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정에 노태학 중앙선관위원장 주재로 긴급위원회를 열었는데요. 결론은 법적으로 선거 연기나 재선거 사유는 안 된다. 개표 중단은 없다였습니다. 잠실 투표함도 빨리 개표소로 옮겨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국민의힘이 아까 얘기도 했지만 이제 장동혁 위원장은 선거 무효 소송 카드를 꺼내 들었고 당내에서는 이제 참정권 침해로 이제 헌법 소원까지 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들렸는데
1: 네.
0: 이제 만약에 이제 오세훈 후보가 이긴다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죠.
1: 알겠습니다. 이거 잠실 투표용지 사태가 앞으로 전국에 핵이 될것 같다. 좀 그런 생각이 들고요.
0: 네, 정치권에서는 이제 이게 왜냐면은 선관위가 이런 일을 반복 계속 하다 보니까는
1: 네.
0: 극우 세력에게 이제 부정선거에 빌미, 뗄감을 주고 있는 거 아니냐. 실제로 예. 네.
1: 그러니까요. 그 언론 보도를 보면 뭐 전환길 뭐 이런 분들이 또 가서 부정선거 막 외치고 있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0: 네, 지금도 과천 중앙 선관위에 앞에 가 가지고 이제 항의를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1: 네. 하여간 이거 선관위 조치를 좀 기다려 보도록 하고요. 기자님,
0: 네.
1: 밤새 개표 상황 추적하시느라고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0: 고생하셨습니다. 오히려 더 그리고 앞으로 계속 방송을 하셔야 되니까 더 고생하십시오.
1: 그러니까요. 가서 좀잠좀 주무세요.
0: 네, 감사합니다.
1: 이상 일요신문 민웅기 기자셨습니다.

0: 크럼블을 입혀 크런치하고 크리스피하다.
1: 맛있는 60개 치킨.
0: 바삭함의 끝판왕 크크크 치킨.
1: 맛있는 60개 치킨. 크크크.
0: 이름이 뭘까요? 크크크 치킨.
2: 안녕하세요. 현아 가수 현숙이에요.

0: 하면 훌라하게 될걸. 할인 훌라면.
1: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 솔루텍입니다.
2: 시스템 에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1: 특허받은 LG정품 세척 하이엠 솔루텍입니다.
2: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1: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1544-8777.
3: 네, 2부, 3부, 4부 찐철파와 함께 쭉 선거 상황, 앞으로의 전국 전망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서울시장 선거 상황과 당선인 인터뷰까지 저희 계속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어디 가지 마시고 채널 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곧 만나요.

0: 한국인은 밥심이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쌀밥은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한국인의 주식인데요. 최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탄수화물인 밥을 멀리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은 우리 뇌와 신체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필수 영양소고요. 또 식이섬유와 단백질,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성분들도 함께 들어있어서 건강을 생각한다면 매일 쌀밥을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식생활 캠페인,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1: 가난했던 도시, 그 척박했던 땅을 바꾼 건 특별한 누군가가 아니었습니다. 묵묵히 아침을 지키고 치열하게 밤을 견디며 내일의 희망을 만들어온 수많은 사람들. 그들이 바로 오늘의 성남을 만든 진짜 히어로입니다. 오늘도 함께 희망도시 성남.
0: 협력업체 직원이 원청의 설비 점검 중 설비에 끼어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정비 수리 시 전원 차단이 생명을 살립니다. 원청과 협력업체가 함께 점검해 주세요. 원청과 협력업체가 함께 안전보건 활동을 실천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필요한 비용을 함께 지원합니다. 원하청 위험 격차를 줄이는 안전한 현장. 상생협력으로 함께 만들어갑니다.
2: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3: YTN 라디오 캠페인. 생명, 그 소중함을 위하여.
4: 안녕하세요. 개그맨 남희석입니다. 혹시 천명 지킴 프로젝트라고 들어보셨습니까? OECD 회원국 중 자살률 1위라는 오명을 싣기 위해 정부가 올 한 해 소중한 생명을 1,000명 이상 더 지키겠다 나선 겁니다. 저도 생명대사라는 이름으로 동참하고 있습니다. 자살의 주 원인 중 하나는 혼자라는 고립감이라고 합니다. 저는 전국 노래자랑을 진행하면서 대한민국 방방 곳곳을 다니며 많은 어르신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함께 눈 맞추고 웃고 울어주는 노래자랑 무대처럼 여러분도 뜨거운 생명의 박수로 천명 지킴 프로젝트를 응원해 주시면 어떨까요?
3: YTN 라디오 캠페인 생명, 그 소중함을 위하여. 생명보험 사회공헌위원회와 안실련이 함께합니다.
5: 네, 그럼 여기서 각 지역의 당선자분들을 한 번씩 연결해 당선 소감을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우여곡절 끝에 공천도 받으시고 다시 국회로 입성한 인천 연수갑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당선인을 연결합니다. 송 당선인님 안녕하세요.
6: 네, 안녕하십니까.
5: 축하드립니다.
6: 네, 고맙습니다.
5: 네, 먼저 당선 소감부터 간단히 좀 들려주세요.
6: 네, 저를 선택해 주신 연수갑 주민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를 보냅니다. 사실 제가 연수구로 이사 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저를 이렇게 받아주시고 또 저에게 여러분 기대와 신임을 해주신 것에 대해 부응하기 위해서 열심히 초선으로

0: 이런 자세로 뛰겠습니다.
1: 네, 이번 선거 기간 중에 가장 기억 남는 순간 좀 있으신가요?
0: 아무튼 뭐 이 선거가 이 우리 지역은 그래도 잘 해가는데 우리 지역도 만만치가 않은 것이
1: 네.
0: 연수갑이 아시다시피 인천에서 민주당 지지가 가장 약한 곳 중에 하나였고 지난 대통령 선거 때 사실상 이재명 후보가 김문수 후보와 이준석 후보의 표를 합하면 한 진 곳입니다. 이거 한 네. 2% 이상.
1: 네.
0: 그만큼 쉽지가 않은 지역인데
1: 네.
0: 열심히 그래도 반응을 해주고 그래서 그러나 또 구청장 우리 후보는 낙선을 했어요.
1: 네.
0: 민주당이 그만큼 네. 이거 만만치 않은 지역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1: 그 보수표가
0: 구청장 후보를 네. 당선시키고 제가 노력을 했는데
1: 네.
0: 너무 아쉽게 낙선을 했습니다.
1: 보수표가 좀 이렇게 분산된 것도 승리의 요인이라고 좀 보세요. 상대적으로 본선은 좀 쉬우셨다. 이런 평가도 좀 있어요.
0: 그런 면도 있겠죠. 그러나 네. 이제 지금 정승현 후보와 박종진 후보가 합한 것보다 제가 더 이겼으니까요. 꼭 뭐
1: 네.
0: 당락에는 관계가 없었겠습니다만
1: 네.
0: 예, 표 차이에는 영향을 미쳤겠죠. 예.
1: 알겠습니다. 다시 국회에 입성하시게 됐는데요. 어떤 일을 가장 먼저 하고 싶으세요?
0: 네. 일단 상임위는 제가 국방위를 가기로 했던 거고요. 국방위를 네. 가고자 한 이유는 우리나라 국군, 육해공군이 어떤 특정 세력의 사조직이 아니라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수호하는 그런 군인으로 제대로 좀 자리 잡게 했는데 도움을 주고 싶었고요.
1: 네.
0: 또한 이제 전시작전권 회수라는 중요 과제의 문제를 좀 체크해 보고자 국방위로 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1: 네.
0: 국방위 이제 상임위와 상관없이
1: 네.
0: 일단 제 지역구 우리 연수갑의 현안 문제인 제가 중고자동차 수출 및 산업보호에 관한 법안을 지금 초안을 만들었습니다. 이걸
1: 네.
0: 준비해서 1호 법안으로 제출할 생각이고요.
1: 네.
0: 지역구 일관함과 동시에 이제 정치외교적으로는 이재명 정부에 필요한 부분에 어디든지 달려가서 돕도록 하겠습니다.
1: 알겠습니다. 여기 중앙일보 강찬호 논설위원도 함께 지금 듣고 있는데요. 강 의원이 좀
2: 네.
1: 당선인님께 질문하고 싶다 그래서 마이크를 좀 넘기도록 네. 하겠습니다.
0: 네.
2: 네. 당선인님 정말 축하드립니다.
0: 감사합니다.
2: 네, 육선고지 오르셨고요.
0: 네.
2: 이제 뭐 당의 명실상부한 뭐 대표까지 지내셨습니다만 이번 선거 네. 끝나고 나서 이제 정청래 대표의 임기도 이제 끝납니다. 그래서 전당대회가 네. 앞두고 있는데 지금 다시 한번 좀 당의 어떤 좀 그 지도자로서 좀 나서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여론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 향후에 좀 그 당권 좀 도전 계획이 계신지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0: 아무튼 저는 지금의 이 당 대표 체제가 이번 지방선거를 치는 데에 대한 이제 냉정한 그 평가가 이루어질 걸로 보여지고요. 또 그 평가는 별개로 어찌됐건 새로운 전당대회는 새로운 리더십이 필요한 것이니까 새로운 리더십 구성을 위한 당원들의 여론과 이것이 모여질 걸로 보여집니다. 저는 이제 일관되게 당 대표 출마 여부는 정치는 정치인 하는 것 같지만 국민이 합니다라는 이재명 대통령 말씀처럼 우리 당원들의 민심이 어떻게 흐르는지를 한번 체크를 해보고 판단하겠습니다.
2: 이번에 당선이 되셨다는 것 자체가 공천이 되고 또 당선이 되셨다는 것 자체가 이미 민심이 그러한 방향으로 우리 당선인을 밀고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분석도 할 수, 그 말씀에 비춰본다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0: 어쨌든 제가 계양구를 우리 김남준 후보에게 물려주고 이 연속으로 온 것은 뭐 잘 된 것 같습니다. 사실 여기 김남준 후보가 왔으면 당선이 쉽지 않았을
1: 네.
0: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 제 결과를 보니까
1: 네.
0: 엄청난 얘가 만만치 않은
2: 만만치 않았다. 네.
0: 네. 그래서 우리 김남준 후보도 잘 당선이 되고 저도 잘 당선이 됐으니까 윈윈하게 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1: 알겠습니다. 저 장성철 앵커인데요. 당선인님, 이면이
0: 네.
1: 속출했던 그런 선거인 것 같은데 민주당이
0: 네.
1: 당초 기대와는 조금 다른 결과들도 많이 나온 것 같아요.
0: 네.
1: 당선인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좀 안타까운, 아쉬운 그러한 선거 결과 어디예요?
0: 가장 안타까운 것은 이제 대구 김부겸이
1: 네.
0: 안 된 것이 너무 아쉽고요.
1: 네.
0: 대구 뭐 여야를 떠나서 저는 대구 발전을 위해서 한번이 변화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데 이게 놓친 게 아쉽고요.
1: 네.
0: 평택은

0: 정말 이게 이 국힘 제로를 만들겠다고 조국 후보가 오셔가지고
1: 네.
0: 국힘 후보를 당선시키는 이변이 발생을 했고, 저는 쇄빙선을 자처했던 조국 혁신당이 당연히 부산에 가서 한동훈과 싸워야지. 그렇게 본인이 검찰의 어떤 피해자임을 강조했고, 이 정치검찰의 주된 상징이 한동훈인데, 아니, 저 같으면 사실 저는 내심으로 나를 부산의 공처럼 나 부산에 가서 싸울 그런 생각. 제가
1: 아, 그러셨어요?
0: 스스로 제가 말하면 교만하게 되고, 또
1: 네.
0: 계양구 주민이라 제가 공개적으로 말을 할 수는 없었지만,
1: 네.
0: 그 정도로 아니, 내란 종식이라고 국힘 제로를 만들겠다고 떠들었던 이 정치 세력이
1: 네.
0: 그 핵심인 한동훈이 출마하는데, 그것도 자기 고향에서 출마했는데, 그걸 회피하고 평택으로 왔다는 것 자체가 저는 너무 아쉬운 대목이고,
1: 네.
0: 결국 한동훈을 당선시키고, 여기 김영남을 떨어뜨리고, 국힘 제로가 아니라 국힘 100%를 양쪽에 만들어준, 이런 어리석은 전략과 선거가 있을까? 거기다 네가티브로 일관해서 그냥 양쪽을 서로 공멸시키는 일을 했다는 것 자체가 안타깝기 이를 데 없습니다. 그리고
1: 알겠습니다.
0: 또그 와중에 우리 당이 평택에 집중했으면 충분히 이길 수 있는 선거인데, 평택시장 우리 위정 후보가 이기지 않았습니까?
1: 그렇죠.
0: 그러니까 당이 사실 공천을 해놓고 사실 무슨 의붓자식 보듯이 그냥 홍지팥쥐도 아니고 뭐 그냥 홍지 보듯이 내 팽개쳐놓은 게 아닌가라는 아쉬움이 있는 거죠.
1: 알겠습니다. 지금 그 굉장히 중요한 지적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결국 그 상당히 유리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보면 저그 정청래 대표가 이끌었던 그 민주당의 최종 선거 결과는 그 기대는 못 미쳤다. 이런 것을 좀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네.
0: 그 전반적인 승리를 한 거지만 지금 서울도 불확실하고 지금 오세훈 후보 때 역전이 됐다는 거 아닙니까?
1: 네.
0: 그리고 지금 울산도 거기 김상우 후보가 당선은 됐지만 거기 그 지역구 국회는 또 패배를 했습니다. 각 구청장들도 그렇고요. 사실 내용을 보면은 우리가 쉽게 이길 수 있는 지역이 악전고투를 하게 만든 것 같아요. 모든 지역이 다.
1: 정청래 대표가 선거 메시지나 구도나 프레임이나 뭐 전략을 잘못 짰다 이렇게 평가받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대표님.
0: 뭐 그런 거는 전반적인 뭐제 개인의 평가가 아니라 우리 당원들께서 냉정하게 평가하실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결과가 전당대회를 통해서 표출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1: 마지막으로요, 대표님. 한동훈 대표 본회의장이나 국회에서 만나실 거 아니에요? 만나시면은 좀 뭐라고 한 말씀, 인사 말씀 하실 건지 궁금합니다.
0: 아니, 또
1: 외면하실 거예요?
0: 만나서 뭘 외면하겠어요? 어찌됐건 국민이 선택한 결과는 존중해야 되는데, 하나는 한동훈에 대해서 좀 의문이간 짚고 넘어가야 될 텐데, 한동훈 후보님이 몇표 차로 이겼죠?
1: 한1.8% 차이로 이겼어요.
0: 거기 나는 그 시기에 전국에는 한동훈 팬들이 일시적으로 위장 전입한 내용들을 한번 체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연 실제로 이사를 와서 이제 선거 끝나고 이제 다 일시적으로 자기 지인들한테 전입 신고해서 투표권만 얻고 투표 끝나면 돌아가는 사람들이 생길 텐데 그 결과를 전부 저는 스크린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1: 알겠습니다. 송영길 당선인님 축하드리고요. 정말 국민을 위한 의정활동 해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이상 송영길 당선인이셨습니다. 강찬호 의원님, 어떻게 들으셨어요?
2: 뭐 벌써 이제 당권 경쟁의 서막이 확실히 오른 것 같습니다.
1: 정청래 대표에 대해서는 좀 많은 견제와 불만이 좀 있는 것처럼
2: 제가
1: 들렸어요.
2: 볼 때는 뭐 당선 직후라서 굉장히 자제하신 것 같아요.
1: 자제했죠.
2: 네, 아주 그 톤을 자제하셨지만 뭐 선명하게 묻어납니다. 굉장한 책임이 상당히 있다. 뭐 처음에는 사실 경북 빼고 다 이긴다 그 정도까지 민주당 압승 그리고 국민의힘 괴멸이 예상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과를 보면 물론 승리긴 승리지만은 국민의힘이 괴멸당한 수준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상당히 아까운 대목이 많아요. 그리고 또 이겼더라도 굉장히 그 내용을 살펴보면 그 내용이 부실하거나 또 하위 어떤 후보들은 뭐진 경우도 많다. 뭐 이런 걸 아주 굉장히 저 뭐라 그럴까 아주 정확하게 지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이제 정청래 대표의 책임론으로 이제 부상을 할 것 같고요. 치열한 앞으로 당내 논쟁이 예상이 됩니다.
3: 네. 서울시장 선거도 오세훈 후보의 승리 가능성이 네. 상당히 좀 높아지는 것 같아요.
2: 그렇습니다.
3: 네. 뭐 당선이 이미 뭐 결정이 됐다 뭐 그런 얘기도 좀 들리고 있는데 그렇다면 정청래 대표의 책임론이 더 많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겠어요?
2: 서울시장 선거는 사실 뭐 선거의 꽃, 지방선거의 꽃이거든요. 네. 네. 그리고 사실 뭐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이게 그 우리 그 이재명 정권과 국민의힘의 아주 그야말로 건곤일척 승부처가 서울이었는데 네. 결국은 박빙이지만 만약에 오세훈 후보가 승리를 한다면 이것도 당연히 정청래 지도부의 책임론이 강하게 돌아갈 수밖에 없을 것이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건 사실 이재명 대통령한테도 좋지가 않죠.
3: 왜요?
2: 명픽 아닙니까? 명픽 아닙니까?
3: 일자라는.
2: 일자라는 나보다 일자 잘하는 것 같다로 시작되어서 사실 정원호 후보는 누가 봐도 이재명 대통령의 블레싱에 네. 의하여 이제 급부상했고 그 힘으로 계속 왕고나 다름없어요. 네. 그리고 정원호 후보는 또 경선 과정에서 누구랑 겨뤘습니까? 오랜 지난 국회나 지지난 국회에서도 계속해서 서울시장 하마평에 올랐던 네. 서울에서 관록이 있는 의원들하고 겨뤘잖아요. 네. 그런 점을 봐도 사실은 이제 누가 봐도 그런 의원들이 어떻게 보면 출전 자격이 있는데 그런 의원들을 다 물리치고 구청장 출신이 됐다는 거는 그 자체로 대통령 픽의 힘이 엄청났다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그 픽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만약에 진다면 그것은 이재명 대통령한테도 손상이 갈 수밖에 없고 이거는 사실 또 부산 북갑하고도 연결됩니다. 거기도 비록 아주 박빙차긴 하지만 결국 하정우 후보가 졌는데 네. 하정우 후보도 그냥 거의 이재명에 의한 이재명을 위한 후보나 다름없었잖아요. 그 출마 직전까지 AI 수석을 하고 있다가 청와대 근무하는 그 정장 차림으로 그대로 내려가서 선거운동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그야말로 그냥 이재명이 보낸 사람이라는 게 첫 등장에서부터 나온 사람이란 말입니다. 네. 자, 그래서 지금 한동훈 후보가 선거 내내 뭐라고 외쳤습니까? 이번 북갑 선거는 나와 이재명 플러스 장동혁의 싸움이다. 나는 이재명 장동혁을 다 물리치고 북해 입성해서 보수 재건하겠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런 게 어떻게 그런 구도가 어떻게 보면 이제 선거 결과로는 실현이 된 거죠.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대표적으로 픽을 한 두 사람 이 두 사람이 지거나 또는 지금 질 위기에 놓여 있다라고 한다면은 이것은 그 정청래 대표는 기본이고 이재명 대통령의 픽에도 이게 결국은 한계가 있었다 이런 그 지적이 나오게 되겠죠.
3: 강 의원님, 네 혼자 이렇게 인터뷰 형식에 대답을 하니까 좋아요?
2: 왜 이 제 마음을 네. 그렇게 다 읽는 듯한 눈빛을 하시면서 네. 뭐 본인이 그렇게 이미 판단을 하고 있으면서 뭐하러 물어보십니까? 답정너 아니겠습니까? 네.
3: 서영주 네. 맥정치사회연구소장은 네. 지금 오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한 네, 5분 후에 네. 도착할 거니까 네, 네. 지금을 많이 즐겨주시기 바란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여기서 네. 다른 한 분 당선인 한번 더 네.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네, 네, 네. 그 인천시장에 당선이 된 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당선인을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찬대 당선인 나와 계시죠?
4: 네, 안녕하세요. 예, 박찬대입니다.
3: 축하드립니다, 당선인님.
4: 예, 예, 감사합니다. 네.
3: 그 후보 시절에 저희랑 인터뷰해가지고 그 기운 받아가지고 당선됐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4: 아, 예, 도움이 많이 되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3: 잠은 좀 예, 주무셨어요?
4: 예. 아, 잠을 많이 못 잤습니다. 이 결과가 네. 늦게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어서요. 네. 예, 저는 개표 초반에는 뭐 굉장히 좀 큰 차이로 나고는 있었고요. 네. 대신 우리 지역 내에 여러 선거 결과도 좀 같이 살피다 보니까 네. 잠은 많이 못 잔 것 같습니다.
3: 당선이 확정됐을 때 소감이 어떠셨어요? 뭐 아예 나는 뭐 될 줄 알았어. 아 그래도 진짜 내가 됐네. 어떠한 심정이셨어요?
4: 두 가지 마음이 다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여론조사가 오차 범위 안으로 들어온 적은 없었기 때문에
3: 그렇죠.
4: 예, 당선되겠다라고 하는 기대는 있었지만 선거라고 하는 게 여론조사 결과도 그대로 가는 건 또 아니다 보니까
3: 그렇죠.
4: 예 마지막까지 숫자하고 네. 예, 당선 확정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조마조마한 것은 네. 예, 출마자들의 기본적인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3: 당선인님, 이 선거운동 네. 과정 중에 가장 네. 좀 기억이 남는 그런 장면, 순간 있으세요? 뭐 어떤 예, 순간이죠?
4: 선거운동을 하면서 네. 사실 골목골목 많이 다녔었어요. 네. 인천은 또 워낙 넓다 보니까 네. 점 그다음에 골목 이런 데를 참 많이 찾아다녔는데 의외로 제 손을 붙잡고 눈물을 글썽글썽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3: 아 그래요?
4: 예 무엇을 해달라 어떻게 해달라 또는 뭐 비판 이런 거보다도 네. 뭐랄까 공감을 많이 가지시는 것 같아요. 아 우리가 지금 저번 계엄 과정을 극복해 가면서 민주주의가 회복되면서 민생하고 경제에 대한 기대감도 많이 높아지지 않았습니까?
3: 네.
4: 주식시장에 대한 반영도 있었고요. 그런데 이제 저를 보면서 우리 지지자 또는 시민분들께서

0: 받는 감정이 여러 가지가 좀 복잡하게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1: 네.
0: 저에 대한 기대라든가, 또는 인천에 대한 미래 방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보여주고 있어서
1: 네.
0: 눈물을 흘리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가지고
1: 오.
0: 한편으로는 책임감도 좀 많이 느꼈던 것 같고요.
1: 네.
0: 네.
1: 그분들 생각하시면 나 인천시장이 내가 딱 임기 시작하면 내가 이것만은 가장 먼저 빠르게 해야 되겠다. 어느 부분입니까?
0: 예, 인천에 전환 문제가 오랫동안 누적된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1: 네.
0: 신도심, 원도심 균형 발전 또는 광역교통망 체계를 다시 만드는 거 이런 거였는데 빨리 할수 없다 보니까 가장 민생에 도움이 될 만한 것은 되자마자 한 100일 정도는요.
1: 네.
0: 긴급하게 민생 회복을 위한 프로젝트를 진행해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였는데요. 첫
1: 네.
0: 번째는 소상공인들을 위한 지역 화폐의 혜택을 좀 대폭 늘려야 되지 않을까 좀이 생각이 듭니다.
1: 알겠습니다.
0: 전전 정부 때까지만 해도
1: 네.
0: 예산이 지역 화폐 관련된 예산이 한 3,400억 정도 책정이 됐었는데요.
1: 네.
0: 이게 한 1,300억까지 떨어져 있었어요.
1: 그래요?
0: 네, 그래서 이 부분은 빨리 회복하고
1: 네.
0: 돈이 없는 게 아니라 재정 집행의 우선순위가 밀렸던 부분들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1: 네.
0: 예산과 재정을 정말 잘 조율해서 일단 먹고 사는 문제 그리고 민생 회복, 소상공인들, 어려운 쪽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예산 집행이 잘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1: 네.
0: 물론 다른 후보들하고 다르게 냈던 저의 공약은 인천의 미래 먹거리, 산업지도를 새로 개편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 생각이 들고 있는데요. 두 가지를 잘 조화를 이루어서 재정 집행을 할수 있게끔 그렇게 하겠습니다.
1: 준비된 답변으로 아주 잘해주셨는데요. 지금 저희
0: 감사합니다.
1: 스튜디오
0: 네.
1: 안에는 강찬호 중앙일보 논설위원하고 서영주 맥정치사회연구소 소장이 같이 지금 우리 당선인님의 인터뷰를 듣고 있는데 강찬호 논설위원이 축하 말씀도 좀 전하고 싶다고 하고요. 질문하고 싶대요. 허락해
0: 아이고,
1: 주시겠어요?
0: 네.
1: 아이고, 우리
0: 예.
1: 당선인님
0: 지금
1: 정말
0: 경황이 없어가지고 너무 어렵지 않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쉬운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선 축하드리고요. 저
0: 네.
1: 중앙일보 황현희의 불타는 여의도 그때 출연하셔서 그 좋은 말씀해 주신 거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때 당선 기원
0: 네.
1: 드렸는데 당선되셔서 정말 저 개인적으로도 참 기쁘고 한 가지 그냥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김남준 후보라든가 송영길 후보 등 민주당 후보들이 또 보궐선거에서도 다 당선이 돼서 인천에도 경사가 다 이렇게 겹쳤는데
0: 네,
1: 송영길
0: 그렇습니다.
1: 후보 관련해서 조금 뭐좀 그냥 궁금한 질문 드리겠습니다.
0: 네.
1: 우리 박창대 당선인께서는 송영길 후보가 이거 인천에 공천되는 데 있어서 송영길 후보 진영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조금 좀 소극적이셨던 게 아니었냐. 또 방송 같은 데서 왜뭐 중도 확장성 있는 후보가 필요하다. 연수 같은 경우 뭐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이 조금 송영길 후보의 그 인천 공천, 그 연수 공천 이런 거에 좀 소극적인 입장 아니셨느냐. 이런 좀그저 얘기가 그쪽 진영에서 나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0: 네.
1: 네.
0: 소극적이었던 것은 조금 사실관계상 맞기도 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송영길 후보가 이제 첫 번째 공천을 받기를 희망했던 것은 본인이
1: 네.
0: 그동안 쭉 성장해오고 5선의 성과를 냈었던 계양을 아니었습니까?
1: 네.
0: 예, 계양을 우선적으로 사실은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계양을 추천하지 않고 연수갑으로 오셔라라고 말씀드리기는 조심스러웠던 부분이 좀 있었고요.
1: 네.
0: 두 번째는 이번에 정말 어려운 끝에 당선되셨지만 50.6%로 당선되셨어요.
1: 네.
0: 그만큼 여기가 오랫동안 정성을 들이고 그리고 주민들의 마음을 얻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보궐선거에 급박하게 출마해가지고는 조금 리스크도 있지 않냐라고 하는 면도 같이 작용을 했거든요. 이번에 저쪽에 공천을 보게 되면 저하고 세번 싸워서 또세번 패배했었던 정승현이라는 후보가 있는데 그 후보를 공천하지 않고 갑자기 다른 지역에 있던 사람을 데려와가지고 공천을 했고 정승현 후보가 이번에 탈당을 해가지고 이준석 당으로 해가지고 출마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구도상으로 바람으로 모든 면에서 좋은데도 불구하고 사실 50.6%를 얻었다는 것은 이 지역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었는데
1: 그렇죠.
0: 그래도 우리 송영길 후보가 제가 걱정한 것 이상으로 잘 돌파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고 50.6% 얻어서 당선된 것을 보면서 약간 안도의 숨도 좀 쉬는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0: 연수갑이라는 지역의 특성을 좀 반영했던 어떻게 보면 진심 어린 부분이 같이 있었죠.
1: 네, 알겠습니다. 당선인님의 당선은 정말 축하드리는데 지금 민주당이 기대했던 곳에서 조금 원하는 성과를 못 이뤄낸 것 같아요. 당선인님
0: 그렇습니다.
1: 보시기에 좀 제일 안타까운, 아쉬운 그러한 선거 지역은 어디예요?
0: 저는 일단 첫 번째는 대구고요.
2: 대구요. 네.
0: 예, 대구에서 만약에 우리 민주당, 예, 우리 김부겸 후보께서 당선이 되었다라고 하면
2: 네.
0: 절대 넘을 수 없을 것 같던, 예, 그 지역구도, 지역주의, 이 부분을 이번에 넘기고 대구 발전을 위한 유능한 정부 능력의 총력이 사실은 대구 시장 후보였던 김부겸을 통해서 나타날 것이라는 국민적 기대와 함께 온 열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를 돌파하지 못했던 부분이 참으로 좀 아쉽다. 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평택 부분 같은 경우에도 우리 김용남 후보, 조국 후보, 그다음에 유이동 후보가 치열하게, 네, 경쟁하다가 결국은 유이동 후보가 당선된 이 부분을 봤을 때, 이 부분은 참으로 아쉽고 좀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2: 지금 서울시장 선거도 오세훈 후보의 당선이 좀 유력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이런
0: 네.
2: 지역들에서 정청래 대표의 선거 전략이라든지 프레임이라든지 선거 유세

0: 관련돼서 넉넉하게 충분하게 이길 수 있는 결과가 나왔으면 얼마나 좋을까. 지금 뭐 그래도 기대감을 가지고 지켜는 보고 있는데요. 네, 주권자 시민들이 판단하고 있는 것 아닌가. 네, 시민 주권자들의 판단에 우리 귀를 기울여야 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1: 알겠습니다. 이런 상황이 민주당 8월 전당대회에 어떤 영향을 줄지 정청래 대표 연임에 또 당대표 출마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지 좀 궁금합니다. 당선인님 생각 어떠세요?
0: 네, 아무래도 8월 달 전당대회가 있는데요. 뭐 여러 가지 평가 요소가 있겠지만 지선 결과에 대해 가지고 네, 우리 당원들과 시민들이 어떻게 결정할지 종합적으로 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1: 너무
0: 뭐 지금
1: 원론적인
0: 말씀드린 것처럼.
1: 답변을 해주세요.
0: 네, 그렇죠. 만약에 서울의 결과를 좀더 지켜봐야 될 텐데요. 네, 좋지 못한 결과가 혹시라도 나온다라고 하면 그거는 이제 지선에 영향을 좀 미치, 아니, 전당대회에 영향을
1: 전당대회.
0: 좀 미치는 요소는 있을 수 있다. 뭐 그거는 어떻게 보면 상식적인 질문 아닐까 싶습니다.
1: 네. 서영주 소장도 좀 축하 말씀을 좀 드리고 싶답니다.
2: 네,
1: 당선인.
2: 안녕하세요. 당선인님
0: 네,
2: 서영주
0: 안녕하세요.
2: 소장입니다. 지난번에
0: 네.
2: 인사드리는 너무 고생하셨고요.
0: 예, 나가면서 그냥 간단하게 인사드려서, 네.
2: 저는 뭐 따로 질문하지 않겠습니다. 이번에 제가 지방선거가 민주당이 잘 차려준 밥상에 사실상 제가 기대만큼 그 결과가 나오지 않아서 속상해서
1: 지금
2: 질문을
1: 되게
2: 못
1: 침울해
2: 드리겠습니다.
1: 있어요, 당선인님. 서소장 위로해 주세요, 당선인님께서. 당선인님 아침부터 인터뷰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0: 네.
1: 네, 인천 시민들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잘 시정 활동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0: 예, 더큰 책임감을 가지고, 예, 잘 해내겠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예, 감사합니다.
1: 네,
0: 예.
1: 이상 인천시장 박찬대 당선인이셨습니다. 서수장님,
2: 네.
1: 얼굴 좀 피세요. 왜 그래요?
2: 얼굴
1: 왜?
2: 피가
1: 아니,
2: 생겼어요.
1: 뭐가 문제예요?
3: 아유, 잠도 못
1: 저렇게 많이
3: 잤고.
1: 가꾸도,
3: 저렇게, 아, 이거 무슨 부자 자랑하는 거야? 그런 얘기 하는
1: 어디가
3: 거
1: 제일
3: 아니야?
1: 안타까워요? 어디가?
2: 저는 경남이에요.
1: 경남이요? 경남 아직
3: 아직
1: 투표가 아직 안
3: 판세 완전히
1: 끝났는데.
3: 결정난 거
2: 그러니까 저는
1: 아니에요?
2: 이 경남 자체가 어떻게 이런 흐름으로 가지? 라는 거. 그 다음에 뭐 대구는 당연히 말할 것도 그 절절함이 통하지 않는구나.
1: 대구가
2: 이게
1: 대구했다.
2: 아니 뭐 그렇게까지 말하고 싶지는 않은데 그래도 그 간절함과 절절함을 대구는 왜 받아들이지 못할까? 왜 한국 정치에는 새로운 변화가 있을 수 없나? 이런 얘기. 그다음에 좀 분노가 되는 거는 평택을이죠.
1: 평택이요.
2: 아니 어부지리로 국민의힘 유희동 후보가 당선되게끔 조국 혁신당의 조국 후보는 뭔 일을 한 거예요, 도대체? 라는
1: 알겠습니다.
2: 생각이 들어요.
1: 그 자세한 사항은 저희가 광고 듣고 3부에서 더 하나하나 뜯어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가지 마시고요. 좋아요 눌러주시고 저희 광고 듣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따 만나요.
4: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캄스를 즐깁니다. 왜?
5: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4: 제습환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 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5: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6: 경동 나비엔.
7: 어디까지 가시나요?
8: 살아서 장까지요.
7: 혹시 닥터 캡슐 전?
9: 서서 간다 장까지 간다.
8: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1: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 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2: 코리아 트렌치.
1: 코리아 트렌치.
2: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0: 여름에는 부채 판정매. 다양한 부채 역시
2: 성원 에드피아.
3: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2: 휴레큐.

0: 알게 될걸. 할인 훌라면
1: 합성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조달 우수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2: 합성목재 예스팀바.
1: 경동산업 주식회사.
3: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4: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3: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4: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3: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퍼오라렉.
4: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5: 여기가 뉴욕입니까?
6: 이곳이 파리입니까?
5: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6: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7: 혈당관리 식단, 혈당관리 영양제. 요즘 혈당관리가 새로운 건강 루틴으로 떠오르면서 여러 가지 관리법이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가장 중요한 건 충분한 물 섭취라고 합니다. 수분이 부족하면 혈액의 점도가 높아져 혈당이 오르고 인슐린 저항성도 커질 수 있기 때문이죠. 깨끗한 혈관 건강을 위해 오늘부터 깨끗한 물 꼭 챙겨주세요. 이 캠페인은 우리가 믿는 물, 제주삼다수와 YTN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8: 엄마 회사 같이 갈래?
9: 엄마
10: 민준아
11: 유정아
12: 필요할 때 확장돌봄.
13: 넌 미안해. 아빠가 좀 늦을 것 같아.
14: 아빠 늦게 와도 돼.
12: 밤 늦게까지 야간 돌봄.
15: 주말 약속 또 못 지켰네.
16: 나도 바쁘니까 끊어.
12: 주말에도 긴급 돌봄.
17: 걱정하는 엄마 아빠보다 살짝 웃는 엄마 아빠가 좋아요.
12: 언제든 기댈 수 있는 길러드림이 있으니까 함께 키우는 돌봄 도시 인천.
18: 미래를 준비하는 스마트 도시 안양. 안양시 스마트 도시 통합센터를 기반으로 교통, 안전, 환경을 통합 관리하며 AI 혁신 기업과 청년 인재가 모이고 창업과 첨단 산업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 버스 운행, AI 기반 스마트 행정, 더 편리한 교통과 생활 서비스까지. 기업하기 좋은 도시, 청년이 머물고 꿈을 키우는 도시. 변화와 혁신으로 시민의 행복을 더 크게 만드는 곳. 여기는 스마트 미래 도시 안양시입니다.
19: 지금 시각은 7시 57분입니다. YTNS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오늘 전국 곳곳에 비나 소나기 소식이 있어서요. 나오실 때 작은 우산 하나 챙기시면 좋겠습니다. 더위는 한풀 꺾이겠습니다. 오늘 서울의 낮 최고 기온은 30도 아래로 내려가 예년 이맘때 기온을 회복하겠는데요. 오늘 서울과 광주는 한낮에 28도 선이 되겠습니다. 오늘 내리는 소나기 중에 특히 경기 동부와 강원 영서, 충북 북부와 경북 북부에 시간당 30mm 안팎에 매우 강한 비가 집중되는 곳이 있겠습니다. 한편 서울 시내에서는 국회대로 따라가는 길 경인 첫 번째 지하차도에서 신월 라들목 쪽 인천 방향으로 밀리고 있고요. 반대쪽으로는 신월 라들목에서 경인 두 번째 지하차도, 경인 첫 번째 지하차도에서 목동교까지 차량 속도 떨어집니다. 올림픽대로 하남 쪽으로는 사고 구간이 보입니다. 반포대교와 한남대교 사이고요. 2차로에 사고 발생해서 여기 주의해서 가셔야겠고요. 공항으로 들어가는 길은 암사대교에서 천호대교, 잠실대교에서 성수대교, 동호대교에서 한강대교까지 속도가 안 나고 있습니다. 강변북로는 일산 쪽 들어가는 길 비교적 수월한데요. 천호대교에서 잠실철교 구간과 동호대교에서 반포대교까지 아직까지는 거기까지만 밀리고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따라서 서울 쪽으로 들어가는 길 북천안에서 밀리고 있고요. 기흥에서 신갈, 달래내고개에서 반포까지 차간격 좁힙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에 박화영이었습니다.
7: 오늘 폼.
9: 미쳤다.
10: 미쳤다.
20: 미쳤다.
21: 아, 레벨이 다르다.
22: 미쳤다. 우와. 우와.
23: 미친 경제, 해답이 없냐고요. 매일 오전 9시 10분 YTN 라디오 생생경제에서 저와 함께 찾아보시죠. 조태현의 생생경제, 저는 조태현입니다.
18: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24: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YTN 뉴스 FM 사랑해요.
18: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네, 장성철의 뉴스 명당 3부 시작하겠습니다. 1, 2부에 이어서 3, 4부에서도 화제 지역 당선인을 연결해 당선자 소감 들어보도록 하고요. 찐철파 세 분, 강찬호 중앙일보 논설위원, 서영주 맥정치사회연구소장, 그리고 지금 엘리베이터 안에서 답답해하고 있는 김준일 시사평론가 세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서 소장님.
1: 네, 안녕하세요.
0: 서울시장 선거도 네.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의 승리가 좀 많이 예측이 되는 것 같아요.
1: 아직 뭐 마무리가 안 됐다고 하니까 지켜보는데 네. 서울도 쉽지 않게 가는 걸 보면은 이게 자신할 수는 없어요. 근데 저도 지금 어제 밤부터 잠을 못 자고 네. 봤는데 이 제가 여러 번 얘기했는데 민주당에 이렇게 좋은 지선판이 언제 있었던가.
0: 네.
1: 근데 이렇게 좋은 그 판에서 이런 결과들이 나온다는 게 어떤 요인인가. 저는 심각하게 좀 분석을 해야 되고 여기에 대해서 책임질 사람들은 평가를 받아야 된다고 봅니다. 모든 게
0: 제일 책임이 큰 사람이 누구예요?
1: 사실 선거를 치렀던 민주당 지도부가 그 책임을 져야겠죠. 그런데 이 정치라는 거는 책임 정치. 권한을 인정해 주는 이유는 책임을 지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번 선거 결과가 마무리되는 대로 아직은 다 정리가 안 됐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국민과 당원들의 평가를 받고 거기에 준하는 어떤 지도부의 책임 있는 모습들을 좀 물어야 되지 않을까. 근데 너무 좀 황당도 하고 당황스럽고 화도 나고.
0: 어디가 제일 그래요?
1: 저는 가장 당황스러운 데는 경남이에요.
0: 경남.
1: 김경수 후보가 지금 사실상 뭐 지금 앞선다고 할 수도 없을 뿐더러 조금 좋지 않은 결과인데 이게 상징하는 바가 이재명 정부 들어서 오국삼특이라는 지방균형발전과 국토균형발전에 대한 가장 핵심 축이 경남지사였어요. 부울경 중심으로 좀 이렇게 지방균형발전이 시작돼야 되는데 이 또한 지자체장들이 국민의힘이 되면서 좀 좌초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그게 아쉬워요. 이건 국익에 관련된 거라서.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평택이에요.
0: 평택?
1: 평택에서 도대체 무슨 일을 한 겁니까? 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네. 저는 평택이 단순히 평택을에서만의 어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그 정말 진흙탕 싸움이었잖아요. 네. 저는 이게 지방선거에서 전체 이번 그 여론에 악영향을 줬다고 봅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봤을 때 이거 좀 잘해보라고 많이 기회를 줬더니 아주 자리 싸움하고 꼴불견이다. 이렇게 느끼지 않았을까 싶어요.
0: 네.
1: 그걸 조국 후보가 했다고 봐요.
0: 네.
1: 그러니까 본인 살자고 정말 민주당 초고상은 다 태우지 않았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다시 되짚고 이런 부분들을 민주당 지도부가 조정을 하거나 판단을 하거나 전략적으로 중재를 해서 선거 전략을 펼쳤어야 되는데 그냥 강건너 불구경하고

0: 있었으니까.
1: 강현님은 우리 서 소장님의 진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1: 공감해요?
2: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민주당 돌아가는 그 형세를 그동안 보아하면 이 당이 지금 지방선거를 치르는 건지 전당대회를 하는 건지. 네. 너무 그런 장면이 많이 보였어요. 대표적으로 지금 평택 아주 뼈아픈 지금 패배를 당한 곳 대표적으로.
1: 거기에 정청래 대표가 한 번도.
2: 딱 한 번 갔어요.
1: 딱 한 번.
2: 딱 한 번 갔어요. 딱 한 번 개소식하고. 그다음에 거기가 또 보통 그 지역이 아닌 게 정청래 대표가 후원회장을 맡은 곳이에요. 당대표가 특정 후보 후원회장 맡는다는 의미를 아시잖아요.
1: 맞아요, 맞아요.
2: 그건 내가 정말 집중적으로 대놓고 밀어주겠다고 한 거잖아요. 그런데 후원회장은커녕 제가 보니까 일반적인 당대표가 기울여야 될 관심도 안 기울이는 모양새를 보였습니다.
1: 네.
2: 그것부터가 벌써 누가 봐도 이거는 좀 안 좋은 눈으로 보면 저분은 지금 조국과 단일화만 지금 생각하는 사람인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1: 그 평택 네. 같은 경우에는 단일화를 안 해서 졌잖아요. 그런데 울산 같은 경우에는 김상욱 후보가 이겼는데 네. 당선에 가장 결정적인 거는 단일화라고 보세요?
2: 그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사실 국민의힘에서 네. 울산은 굉장히 자신했었어요.
1: 네.
2: 제가 그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1: 네.
2: 그래서 그 막판까지도 국민의힘 굉장히 기대를 걸던 곳이었는데 제가 막판에 거기 단일화됐다는 얘기를 듣고 네. 이거 잘못하면 판이 바뀌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반대로 국민의힘 끝까지 단일화 못했잖아요.
1: 알겠습니다.
2: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은 이 어쨌든 간에 유연한 전략. 그러니까 어떤 본인의 그 당권이나 기득권이 아니고
1: 네.
2: 선거 승리만을 생각하면서 전략을 펴면은 네.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를 정확히 보여준 거예요.
1: 알겠습니다. 네. 그 단일화를 통해서 승리를 한 김상욱 울산시장 당선인 전화로 연결해서 당선 소감도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당선인님 나와 계시죠?
3: 네, 반갑습니다.
1: 아이고 고생하셨어요.
3: 아유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1: 당선 소감 많이 하셨겠지만 한 말씀 해주세요.
3: 뭐 좀 무거운 마음으로 받들고 있습니다. 시민들께서 울산에 지금 당면하고 있는 문제들을 반드시 풀어내야 한다.
1: 네.
3: 변화를 시작해야 한다라는 준엄한 명령을 주신 것으로 알고 무거운 사명과 책임감으로 받들고 있습니다.
1: 네.
3: 그리고 이번 지방선거에서 좀 저희 울산 같은 경우에 기초단체장 그리고 광역 의회 이런 이쪽에서는 우리 민주당이 좀 좋은 성과를 내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1: 네.
3: 이 때문에 앞으로 시정을 풀어가는 데 있어서 더 겸손하게 더 열심히 좀 어려운 고비들을 넘어가야 할 그런 과제가 또 눈앞에 놓여 있는 것 같습니다.
1: 당선인님, 이 선거운동 네. 과정 중에서 가장 네. 기억에 남는 순간이 뭐예요?
3: 아무래도 몇 가지 테마들이 있었는데요.
1: 네.
3: 제가 좀 기존과 다른 선거운동 방법을 택했습니다. 사무선거, 돈 쓰지 않고 시끄럽지 않고 시민을 주인으로 받들고 말씀 듣는 선거. 그래서 유세차를 쓰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1: 저도 기억나요. 백팩 좀, 메고 막 길거리 다니시면서 예. 하신 거 기억나요.
3: 예, 그것 때문에 논란이 사실은 좀 많았었습니다.
1: 많았죠.
3: 예, 그게 생각이 나고 또 하나는 단일화였습니다. 아무래도 큰 변곡점이었다고 생각합니다.
1: 네. 이게 이제 거기는 어쨌든 국민의힘 보수 우파의 우세 지역이잖아요.
3: 네네.
1: 어떤 마음으로 시정에 임하실 생각인지 각오 한마디.
3: 네. 사실 어제 밤에 개표 초중반까지만 하더라도 저희가 좀 많이 이기고 크게 이기고
1: 네.
3: 동반으로 이길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컸습니다.
1: 네.
3: 그래서 좀 힘있게 변화를 추진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있었는데 아무래도 최종 결과는 국민의힘이 또 상당 부분 수성에 성공한 부분들이 있어서요.
1: 네.
3: 또 겸손하게 협치를 해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오직 시민만 바라보면서 시민 이익을 수호하는데 앞장서는 그런 시장이 되겠다는 약속드리겠습니다.
1: 알겠습니다. 당선인님 바쁘신 와중에 네. 이렇게 전화 인터뷰 응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3: 아유 감사합니다. 찾아뵙고 네. 말씀 나눠야 되는데 전화로 해서 죄송합니다.
1: 한번 스튜디오에 한번 놀러와 주세요.
3: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1: 감사합니다. 이상 더불어민주당 울산시장 당선인 김상욱 당선인이셨습니다. 김준일 평론가님 어서 오세요.
4: 예, 안녕하세요.
1: 한숨도 못 잤죠?
4: 아, 한 시간 자고 나왔어요.
1: 한 시간이나 잤어요?
4: 예. 네.
1: 나는 한숨도 못 잤어요.
0: 잠이, 잠이 옵니까?
1: 잠이 옵니까 지금?
0: 네? 잠은 자야지.
4: 살아야지.
0: 나도
4: 죽을 것 같아.
0: 나도 한 3시간 잤나?
1: 김준일 평론가님 네. 서울시장도 지금 오세훈 후보가 당선이 유력한 걸로 나와요.
4: 네.
1: 어떻게 좀 판단하세요?
4: 제가 이제 다른 데서 이제 분석한 거는 13대 3으로 국민의힘이 3석을 가져갈 거다. 광역단체에. 그게 이제 대구, 경북, 경남 가져갈 거다. 이렇게 예측을 했거든요. 서울은 솔직히 예측 못했습니다.
1: 네. 네,
4: 서울은
1: 많은 분들이 예측 못했어요.
4: 근데 저는 처음부터 이거 초접전으로 갈 거다라고 얘기는 했어요.
1: 그런 말씀 많이 하셨죠.
4: 투표율이 올라가면은 오세훈이 유리할 거다.
1: 맞아요.
4: 근데 이게 이번에 투표율이 63%가 넘었어요. 보통 네.

0: 서울의 투표율이 평균에 수렴하거나 평균보다 조금 못하거든요. 근데 이번에 투표율이 꽤 많이 올라간 거 보고 더 붙겠다 생각을 했는데 솔직히 역전할 줄은 몰랐어요. 그러니까 그냥 오세훈 시장한테 너무 안 좋았잖아요.
1: 그렇죠.
0: 그 최근의 흐름들이 이제 서소문 고가까지 무너지면서 와 이거는 진짜 오세훈이 운이
1: 분위기가
0: 없구나.
1: 분위기가 좀 안 좋아졌다.
0: 예, 이건 이제 본인이 원하는 마케팅을 못하는 거죠. 부동산이나 이런 거를 못하고 선거도 사실상 중단되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부동산이 영향을 또 많이 줬다. 그리고 뭐 스타벅스나 이런 게 젊은 세대들한테는 확실히 좀 영향을 준 것 같아요. 그게 뭐 장도혁 대표가 그래서 커피 한 잔에 뭐 자유 뭐 이런 거 하게 되는데 장도혁 대표가 잘해서라고 저는 생각은 안 하지만 어쨌든 영향을 줬다라는 건 부인할 수가 없다. 그래서 네. 20대가 지난번 지방선거에서도 특히 20대 남성은 73%를 오세훈이 지지를 했어요. 그런데
1: 네.
0: 20대 여성은 상대적으로 예전에는 민주당을 많이 지지했는데 최근에 네. 보면 정당 지지율이나 민주당 지지율이 20대 여성이 많이 빠졌어요. 그래서 사실 거기에서 상쇄를 못한 것도 민주당이 여러 가지 뭐 이번 패인의 원인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1: 아, 나 진짜 우리 서용주 소장님 침울에 있어가지고 방송을 못하겠어요 지금. 완전히 책상만 보고 그냥 낙서만 하고 있고.
2: 지금 저기 세모 그리고 있어요.
1: 세모 그리고 있어요?
2: 세모. 네.
1: 김준일 평론가님 예. 서울시 구청장 25곳이잖아요. 18곳을 민주당이 가져갔고 국민의힘이 7석을 가져갔거든요.
0: 예.
1: 그런데도 서울시장 오세훈 시장이 당선됐다. 교차 투표? 뭐라고 해석해야 돼요?
0: 이게 이번에 선거가 진짜 재밌는 게 정말 민심이 무섭구나. 그리고 항상 밸런스를 맞춰주는구나 좀 그 생각을 했어요. 뭐냐면은 2024년 총선도 범야권 그러니까 민주당 계열이 200석 넘느냐 안 넘느냐 막 그거 가지고 했는데 결국은 개헌 저지선을 국민의힘에 줬잖아요. 그러니까
1: 네.
0: 그랬는데 이번에는 진짜 재밌는 게 뭐냐면은 지자체장은 어느 정당이 가져갔는데 그 시의회 아니면 그 지자체 의회는 반대 정당이 가져간 데가 되게 많아요. 그게 왜냐면 서울도 그렇고 서울도 시의회는 이제 민주당이 가져갔거든요.
1: 그렇죠.
0: 부산도 그래요. 부산도 전재수
1: 아 그러네.
0: 전재수 시장인데 그 구청장도 지금 9개인가 더 많이 가져가고 국힘이 그리고 시의회도 더 이제 많이 그렇죠. 가져갔어요. 네. 울산도 그래요.
1: 네.
0: 그리고 이게 그래서 상당히 이제 한 정당이 독주를 하게 보통 이제 의회하고 지자체장까지 같이 하면은 이제 좀 독주를 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거를 다 밸런스를 맞춰준 지역이 상당히 많다 이번에. 그래서 그러니까 어쨌든 민주당의 오만함 이게 어느 정도는 심판을 받았다. 이게 진짜 선거 결과가 재밌는 게.
1: 네.
0: 이 정도면 원래 민주당이 많이 웃어야 돼요.
1: 그렇지.
0: 솔직히 최종 스코어 보면은 12곳을 이겼어요.
1: 그렇지.
0: 그런데 지금 민주당이 웃지 못하고 지금 서용조 제가 좋아하는 존경하는 서용조 소장님이 똥 씹은 표정으로 지금 이러고 있는 게
2: 쉽진 않았어.
0: 민주당의 지금 분위기를 그래서 이거 책임론이 거세게 불 것 같아요. 지금.
1: 그 얘기는 좀 이따 하고요. 하긴 뭐 우리 아이가 100점 맞을 줄 알았는데 95점 맞으면 시험을 못 본 것 같다.
3: 95점은 아닌 것 같아요.
1: 95점
3: 정도 내려간 것 같아요.
2: 저는 95점이면 그럼 뭐. 제가 이렇게 심문할 이유가
1: 89점?
2: 없죠. 80점 미만이에요.
1: 80점 미만이에요?
2: 네, 이게 사실 이게 객관식이 아니고 주관식 같은 거예요.
1: 네.
2: 이게 논술 같은 거라서 이게 가득 채우긴 했는데 점수를 주기가 좀 애매해요.
3: 그렇지.
2: 멋진 말들로 좀 미사고로 많이 쓰긴 했는데 내용을 보면은 앞뒤가 안 맞는
3: 느낌. 알맹이가 좀 많이 빠지고.
2: 그러니까
3: 그런
2: 주제에서 벗어난 느낌이라서 제가 이게 왜 계속해서 이 침울한 표정을 지을 수밖에 없냐면
1: 네.
2: 전쟁은 이긴 것 같은데 전투에서 참패한 느낌이에요.
1: 아.
2: 전체적으로 전쟁은 이겼잖아요.
3: 네, 이겼죠.
2: 수치는. 근데 전투를 가만가만 뜯어보면은 세대별로 전략적 접근을 했는지,
1: 못했죠.
2: 지역별로 했는지,
1: 못했네요.
2: 그리고 약점 포인트를 채워갔는지. 그러니까 사실 몸으로 따지면 골고루 이렇게 운동을 해서 고른 근육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아. 이쪽 알통만 계속 여기서 해서 몸에서 팔만 굵은 느낌으로 지금 선거가 마무리되고 있는 네. 상황 같아서
1: 네.
2: 이게 뭐지? 왜 이렇게 트레이닝을 제대로 못한 거지? 그러니까 제가 지도부에 대해서 뭐 한 겁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1: 김준일 평론가님
0: 네.
1: 정청래 대표가 김용남 후보 후원회장이었는데 거기에 딱 한 번 가고 안 갔단 말이에요. 그것도 선거 패배 요인이 였을까요?
0: 정청래 대표 때문에 저는 이 선거가 결정적으로 졌다고 보진 않아요. 그런데 대표는 결과에 책임을 져야죠.
1: 평택에 이렇게 국한해서.
0: 아, 그러니까요. 제가 말하는 건 뭐냐면 평택 선거가 정청래 대표 때문에 졌다고 보진 않습니다만은 네. 결과론적으로 책임을 져야 되고 네. 그냥 민주당의 분위기가 그 김용남 캠프에 사람을 보내거나 도와준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네. 예, 이현주 의원이나 뭐 한준호 의원이 한두 명 빼놓고는 거의 방관하고 있었고 이 지지층이 완전히 반분 완전 쪼개졌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괜히 여기에 발들이지 말자. 정청래 대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김용남 후보가 지면은 또 조국 도와주려고 합당까지 시도하더니 조국 도와주려고 하는 거 아니야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김용남 후보를 후원회장은 맡았지만 여기도 발을 안 들였어요. 뭐 저는 김어준을 의식했다고 봅니다, 솔직히. 예, 김어준이 이제 조국을 워낙 세게 네, 밀고 막 그렇죠. 이러고 있으니까 본인의 그 지지 기반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여기에 너무 세게 발을 담그지 말아야 되겠다. 근데 결론이 좋았으면은 최소한 저는 이게 최악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차라리 조국이 당선됐으면은 이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근데 유희동 국민의힘 유희동이 당선됐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조국 입장에서도 김용남 입장에서 정청래 입장에서 최악이다 지금.
1: 알았습니다. 지금 유희동 당선인 얘기하셨으니까 네. 바로 유희동 당선인을 연결해 보도록
0: 사랑한다고
1: 하겠습니다.
0: 전해주세요.
1: 직접 전하세요. 유희동 당선인님 나와 계시죠?
4: 네 안녕하세요 유희동입니다.
1: 김준일 평론가가 사랑한다고 전해달래요.
4: 아이고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1: 아니 그럼 나도 사랑한다고 전해주세요. 뭐 이래야 되는 거?
4: 아 저도 사랑합니다. 네.
1: 당선 소감 많이 하셨.
4: 표현이 서툴러서.
1: 당선 소감 많이 하셨을 텐데 어떠세요?
4: 네. 아 정말로 어려운 선거였고요. 네. 그렇지만 끝까지 평택 포기하지 않고 저를 통해서 평택을 다시 세워야 되겠다는 그런 시민 여러분들 덕분에 다시 국회에서 일할 수 있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요. 하여튼간. 그 믿음에 반드시 좋은 결과로 보답하겠습니다.
1: 저는 이제 방송 진행도 하지만 패널 활동하면서 유희동 네. 후보가 이길 거다, 이길 가능성 높다라고 계속 얘기한 거 들으셨죠?
4: 네, 전 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1: 그렇게 예측한 사람 많지 않았는데 네, 평택 시민분들이 왜 유희동을 선택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4: 글쎄요. 제가 기본적으로 제가 뭐 그분들의 생각을 다 알 수는 없지만 기본적으로 정치를 위해서 평택을 선택한 분들하고 네. 평택을 위해서 정치를 선택한 사람들의 구분은 있어야 되겠다라는 말씀은 계속 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한 공감이 제일 컸었던 것 같습니다.
1: 어부질이라는 표현을 좀 많이 하는데 네. 솔직히 말해서 뭐 진보 진영이 김용남 후보 아니면은 조국 후보 둘 중에 한 분만 나왔으면은 선거 좀 힘들었을 거 아니에요.
4: 네.
1: 어부질이에 동의하세요?
4: 아, 그 부분은 뭐. 제가 겸허히 받아들여야 될 대목이긴 하지만 그 구도를 제가 결정한 건 아니고 그분들이 결정하신 거잖아요.
1: 네.
4: 네. 그러니까 뭐 제가 뭐 그 상황 속에서 제가 드릴 말씀은 굉장히 제약되는 것 같고
1: 네.
4: 어찌 됐건 최악의 후보들로부터 평택을 구해야 된다라는 평택 시민들의 목소리가 굉장히 뜨거웠던 것만큼 분명합니다.
1: 알겠습니다. 여기 지금 중앙일보 강찬호 논설위원이랑 같이 지금 네. 인터뷰 내용 듣고 있는데요.
4: 네.
1: 유 당선인님께 좀 질문 하나 하고 싶대요. 축하 말씀도 네. 좀 전하고 통화 네. 좀 해보세요.
4: 네.
3: 유 당선인님 축하드립니다. 네.
4: 네, 감사합니다.
3: 그건 굉장히 어렵게 되셨고 또 그다음 한 가지 저희가 또 언론으로서 좀 어떻게 죄송한 게 조국 김용남 싸움만 저희가 중계하다 보니까 유희동이라는 이름을 제가 거론을 거의 못했어요. 근데 네. 그런데 정작 되셨단 말이에요.
4: 네.
3: 이런 게 하나 그래서 제가 좀 궁금한 거는 여론조사 결과 또 심지어 출구조사 결과를 봐도 3파전이긴 한데 그 셋 중에서 좀 뒤지는 쪽으로 좀 나왔는데 네. 결국은 됐어요. 뭔가 숨은 표가 좀 있었다고 봐야 되나요? 이 그 20몇 프로대로 계속 예측되다가 34%까지 나오셨는데 어떤 좀 그 요인이 있습니까? 네.
4: 숨은 표라기보다는 원래 민심은 변하지 않았고 처음에도 이랬거든요. 오히려 처음에는 조금 더 저에 대한 그 목소리가 높았는데 여론조사나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오니까 이거 뭐 유희동은 좀 힘든 거 아니야?라고 하면서 좀 흩어지는 목소리들도 좀 있었고요. 어찌됐건 뭐 여론조사라는 게 책임 있는 기관들에서 하는 거니까 뭐 그거에 대해서 제가 뭐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것들을 할 때는 좀 평택의 사례를 봐서라도 좀 신중하게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3: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황교안 후보와의 단일화가 굉장히 이제 좀 어떤 관심의 초점이었는데 결국 안 됐습니다. 안 된 네. 이유 그리고 두 번째로 결국 황교안 후보가 4% 정도 갖고 간 걸로 지금 나오는 것 같은데요.
4: 네.
3: 어떻습니까? 이거하고 본인의 당락하고 이 어떤 연관성을 보자면, 네.
4: 안 된 이유는 뭐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조심스럽고요. 네. 다만 제가 마지막 날 기자회견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오자 구두 속에서도 반드시 이길 수 있다는 생각은 갖고 있었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일화를 하려고 했었던 것은 물론 모든 정치 제세력들이 각자의 목소리를 갖고 있고 각자의 시선을 갖고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차이를 인정하더라도 저희가 뭐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와의 차이보다는 좁지 않을까 그 거리가 그래서 저희가 보수가 단일된 목소리로 이번 선거를 멋지게 치러낸다면 향후에 보수의 재건에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 같고 또 보수를 믿고 의지하시는 국민들께도 큰 선물이 될 것 같아서 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하여튼 단일화를 추진했었던 건데요. 지금이 아니지만 언젠가는 한번 좀 보수가 다 큰 틀 안에 한번 모였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네.
1: 그 김준일 평론가가요. 항상 네. 유희동 의원님 그 농번기 수문표가 있다 막 이렇게 하면서 네, 농담을 많이 했어요. 네. 김준일 네. 평론가도 좀 인사 나눠보시죠.
0: 예, 네. 의원님 안녕하세요. 예.
4: 네, 안녕하세요.
0: 아, 예, 축하드립니다. 예, 예.
4: 아니 제가 오며 가며 좀 방송에서 잠깐만 뵀는데,
0: 예, 예.
4: 또 이렇게 항상 저를 칭찬해 주셔서 감사하고, 예, 예. 조만간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0: 예, 예. 그 제가 궁금한 게 지금 네. 2014년부터 해가지고 지금. 이 다 전부 다 다자구도에서 지금 이기셨어요.
4: 네.
0: 다자구도의 달인이다. 그때 뭐 2016년에는 그 국민의당 이계현 후보가 나와서 또 분열돼서 이기고 그 다음에는 또 무소속 후보들이 나와서 그 표 1.7%가 그 표차만큼 이기고
4: 네.
0: 그래서 그
4: 네.
0: 다자구도를 잘 치르는 능력이 뭔지 묘 그런 기술이 뭔지 좀 궁금해요. 예.
4: 네, 뭐 그거를 뭐 제가 염두에 두고 한 적은 없고 그냥 모든 선거에 매 선거에 열심히 했는데 지금 평론가님 말씀 듣고 보니까 그런 점이 있네요. 하여튼간 제가 운이 좋은 사람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운 좋게 됐다면 하여튼간 그 책임을 더 무겁게 느끼고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0: 하나만 짧게 여쭤볼게요. 네. 제가 알기로는 이번에 중앙당에서는 거의 지원이 없거나
4: 네.
0: 좀 이제 알아서 유희동 후보 혼자서 이렇게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좀 그 네. 부분에 있어서 조금 섭섭하거나 그러신 건 없었는지.
4: 섭섭하다기보다는 좀 많이 외로웠죠. 뭐, 저,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물적, 양적 공세, 공세가 엄청났고요. 여당이니까 여당 프리미엄을 충분히 이용했고, 조국당도 역시 뭐, 지방에서 자원봉사자라는 이름으로 뭐, 몇백 명씩 서울, 저, 평택에 올라와서 피켓팅하고,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지지자들이 위축되고 더군다나 여론조사 숫자가 안 나온다고 하니까 더 주눅들고 그랬었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많은 외로움을 느꼈는데요. 뭐 중앙당이 그럴 만한 사정이 있었다고는 생각합니다만 그런 것조차 좀 잘할 수 있는 그런 정당으로 거듭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0: 예,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의원님. 예.
4: 감사합니다.
1: 당선인님,
4: 네
1: 사선 되셨잖아요.
4: 네.
1: 당 지도부 도전하십니까?
4: 제가 이번 임기 중에는 하려고 합니다. 근데 지금 뭐 이 3년 차에 뭐 아니면 지금 현재 저 당 대표의 도전은 아직 생각하고 있지 않고요.
1: 네.
4: 요번 임기 내에는 어떤 형태로든지 당 리더십에 도전해서 당 변화에 주역이 되고 싶습니다.
1: 사선이면 원내대표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4: 네. 네.
1: 관심 있으시구나.
4: 관심이 많습니다.
1: 아, 그렇군요.
4: 예.
1: 알겠습니다. 당선인님 너무나 축하드리고요. 국민의힘의
4: 예,
1: 쇄신과 개혁에 대해서 많은 네. 노력과 또 보수의 희망을 보여주시기를 많은 지지자들이 응원하고 있으니까 더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4: 예, 감사합니다.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1: 네, 이상 국민의힘 평택을 유희동 당선인이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어요? 아주 여유가 좀 많아졌고
2: 당선되면 네. 원래 없던 여유도 생기는 거예요. 그럼
1: 그러니까 지도부 뭐 이런 것에 대해서도 좀 욕심을 드러내네요.
3: 원내대표 나가겠다는 말이 네. 굉장히 와닿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바로 원내대표 경선이거든요.
1: 그렇죠.
3: 송원석 원내대표 임기도 뭐 끝나고 본인 물러난다고 했으니까 요 원내대표 경선부터 아마 이제 장동혁 지도부
1: 네.
3: 이제 정리 문제. 거세게 이제 일어날 겁니다. 아마 그걸 이제 내세우는 후보도 있을 것이고
1: 네.
3: 그거에 대해서 좀 소극적인 후보도 있을 것이고 해서
1: 네.
3: 여기에 지금 유희동 후보라고 하면 죄송하고 이제 유희동 당선인 이제 의원이죠. 뭐 이분이 벌써 이런 입장 표명했다는 거는 벌써부터 이제 국민의힘이 쇄신 이제 국면에 들어갔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2: 근데 장동혁 이게 참 아이러니한 게 장동혁을 멀리한 사람들이 그나마 선전했어요. 그러니까 되든 안 되든 선전했어요. 네. 그렇잖아요.
1: 충청도 전멸했잖아요.
2: 아 근데 그러니까 충청도도 보면 제가 반대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장동혁이 공들인 곳은 전멸하고. 예를 들어서 뭐 오세훈 시장도 지금 뭐 좀 나름대로 선전하고 있는 건 장동혁을 멀리했잖아요. 그러니까 유기동 지금 당선인도 그렇고요. 근데 이제 이러냐는 게 멀리했는데 결국의 결과는 장동혁을 살려줬어. 이 선거 결과 자체가 장동혁을 공격할 수 없는 공격 이 상황이 돼서 네. 멀리했는데 장동혁은 살았어요. 네. 그러니까 앞서서 이제 뭐 원내대표를 뭐 출마를 하든 다음에 이제 뭐 어떤 사퇴 촉구를 통해서 전당대회를 열 만한 요인들이 없어지지 않았나. 참 아이러니하다.
3: 장동혁 대표를 아니, 지켜주고 싶은 민주당의 눈물겨운 마음씨는 제가 정말 이해합니다.
0: 저도 네. 좀 비슷한 생각이니까 이번 선거가 밸런스를 굉장히 다 맞춰줬다. 결과론적으로.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뭐 이렇게 지자체장은 뭐 민주당이 하면 국민의힘이 의회가 된다든지 뭐 이렇게 네. 여기도 네.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가 최종 스코어로 보면은 이거는 패배죠. 그런데 막판에 이렇게 몇 군데가 있었는데 결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로 보면은 장동혁 대표가 뭐 어느 정도 역할을 했는지 모르겠으나 서울시장도 가져오고 대구도 가져오고 지금 경남도 가져오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15대 1에서 출발했는데 12대 4가 된 거잖아요. 지금 네. 게다가 보궐선거도 한동훈 결과로 아니 한동훈은
3: 이긴 게 지금 장동혁이 아니니까
0: 죄송합니다. 뭐 울산 남구도 가져오고 네. 예를 들면 공주 청양도 가져 공주 부여 청양도 가져오고 평택도 가져오고 그럼 네. 의석수도 늘렸어요. 네. 이거에 대해서는 장동혁 대표가 할 말이 생길 거다. 그래서 제가 그거를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해석 투쟁이 세게 벌어질 거야. 이거를 야, 이 정도면 잘한 거 아니야라고 이미 지도부에서는 이미 나오고 있어. 그러니까.
1: 이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장동혁 대표예요. 내가 말이야 거기 가서 선거 운동 그냥 해 주고 싶었는데 내가 참느라고 얼마나 힘들었는데 내가 참아 가지고 이긴 거야. 내공이야. 막 이렇게 할 수 있나?
2: 그러겠죠. 네. 그게 다 내 계획이었다.
1: 죄송합니다. 정말 제가 여러 가지로
3: 참 제가 볼 때 천동설을 마구 주장하다가 이제 지동설이 나왔을 때 저는 사람들이 이렇게 이런 식으로 대응했다고 생각합니다. 야 눈을 떠봐도 야 아침에 눈 뜨면 우리는 가만히 있고 해가 왔다 갔다 하는데 저게 해가 움직이는 거죠. 우리가 중심인 거지. 해가 우리를 중심으로 도는 거지. 계속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아이고. 이번에 보면은 모든 게 약간 장동혁 프리. 저 오세훈 시장이 불편한 여기도 나와서 장동혁 요새 어떻게 할 거예요 했더니 바로 단호하게 도움이 안 되죠 이랬어요. 네. 그래갖고 지금 그래서 자 보세요. 그렇게 장동혁 프리를 외쳤기 때문에 지금 오세훈 시장 선전하고 지금 당선 가능성이 있는 거고 반대로 개소식 부르고 거기서 난장판 나오게 만드는 박형준 시장 결국 그러네요. 떨어졌잖아요. 그다음 그러네. 둘째 한동훈 지금 좀 전에 한동훈도 지금 아까 장동혁의 승리의 어떤 한 요소로 잠깐 말실수를 하셨어요. 저는 이 말실수가 왜 나왔느냐. 물론 실수죠. 실수인데 본의가 아니고 실수지만 그 정도로 지금 전혀 사실은 전혀 정반대일 것까지 갖다 붙이면서까지 그 저는 장동혁 지금 체제의 유지를 원하는 사람도 있기는 있는 모양입니다만은 그거는 한마디로 지동설이 나왔는데 천동설을 계속 붙잡고 있어야 되는 그런 하여간 그 이제 구시대 앙시행 레짐의 어떤 단말마적인 반발이라고 생각합니다.
1: 알겠습니다. 네. 잠시 광고 듣고요. 4부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3,700여 분 지금 방송 지켜봐주고 계신데요. 좋아요 좀 눌러주세요. 좋아요가 좋아요. 많이 부족해요.
2: 좋아요가 천 개가 안 돼요.
1: 아이고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광고 듣고 올게요.

0: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1: 기대만큼 기댄 만큼 행복이 온다.
0: 우리 금융그룹이 가장 먼저 움직입니다. 힘껏 안아드릴게요. 우리 금융그룹 포용금융 프로젝트. 언제나 우리 모두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

0: 이제 나방엔 인시피오. 채소 과수 나방엔 인시피오 신젠타 코리아.
1: 온도와 습도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항온 항습기 전문 기업 AR 전산 센터, 반도체 공장, 미술관, 박물관, 귀중품 보관실 등을 40여 년 축적된 기술로 AR이 지켜드립니다. 24시간 확실한 서비스 보장 1855-0561.
2: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베스트 슬립 대표 서진원입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수면 이제 베스트 슬립이 책임집니다. 우리 선수들이 최고의 플레이를 할 수 있도록 최고의 수면을 선물합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3: 안녕하세요. 현역 가수 현숙이에요.

0: 될걸? 할인 훌라면
1: 합성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조달 우수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2: 합성목재 예스팀바
1: 경동산업 주식회사
3: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4: 하루 한 번 챙겨요 30다 데이팩
3: 건강해
4: 하루 한 번 전해요 30다 데이팩 사랑해
5: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0다 데이팩
4: 하루 한 번 데이팩 30다 데이팩
5: 건강기능식품
6: 아 맞다 내 차 매트 바꿀 때 됐지?

0: 빈틈없이 맞추다. 카마트는 카마르. 우리 금융그룹이 가장 먼저 움직입니다. 힘껏 안아드릴게요. 우리 금융그룹 포용금융 프로젝트. 언제나 우리 모두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
1: 반갑습니다. 경기도의 의자 김진경입니다. 1420만 경기도민의 삶을 지키겠다는 약속으로 출발한 제11대 경기도의회가 어느덧 4년 여정의 뜻깊은 마무리를 준비합니다. 치열하게 고민한 수많은 조례와 정책은 도민 여러분의 더 나은 내일을 위한 힘없는 노력이었습니다. 남은 시간 또한 처음 마음 그대로 도민 삶 가까이에서 더 낮게, 더 깊이 살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3: 네, 장성철의 뉴스명당 당선인 릴레이 인터뷰. 마지막은 이분을 연결하게 됩니다. 보수의 여전사가 이제 국회로 입성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나 많이 기대돼요. 대구 달성 국민의힘 이진숙 당선인 연결해 보겠습니다. 당선인님 안녕하세요.
4: 예, 소장님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3: 축하드려요.
4: 그렇죠. 예, 참 소장님께 축하를 받으니 더 기분이 좋습니다.
3: 당선 소감 한 말씀 해주세요.
4: 네, 달성 국민들께서 현명한 선택을 해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시다시피 대구는 보수의 심장, 또 달성군은 그 대구의 심장 가운데서도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3: 네.
4: 대구까지 또 달성군까지 좌파 민주당에게 내주면 안 된다. 이런 절박함과 위기감이 작동해서 이번 결과를 만들어냈다고 생각합니다.
3: 그 선거운동 기간 동안 보면 박형룡 후보랑 뭐 접전인, 예, 그런 여론조사도 발표됐었는데 걱정 안 하셨어요?
4: 글쎄요. 저는 개인적으로 걱정하지 않았다고 하면 유권자들을 무시하는 발언이 될 것이기 때문에 제가 그런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만 달성 군민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했습니다.
3: 네.
4: 아시는 대로 박근혜 대통령이 살고 계시는 곳이기도 하고요. 그만큼 지금 자유민주주의가 대한민국에서 위협받고 있기 때문에 달성 군민들께서 현명한 선택을 해주실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지금 방금 당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여론조사 관련해서,
3: 네,
4: 특정 방송에서 나온 그 가장 격차가 좁혀진 여론조사만 계속 반복해서 언론에서 언급을 했었고요.
3: 네.
4: 사실 그 뒤에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제 입장에서는 일종의 뭐라 그럴까 참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만 여론조사 꽃에서 발표한 것은 두 자리 숫자 이상으로 격차가 났었거든요.
3: 이 후보님이 이기는 걸로?
4: 네. 중앙선거, 네,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지만.
3: 그 말씀 안 하셔도
4: 이런,
3: 돼요.
4: 이런, 예, 격차가 많이 나는 여론조사는 그리고 또 그 뒤에, 훨씬 뒤에 발표된 그런 여론조사들은 거의 언급을 하지 않고,
3: 네,
4: 격차가 가장 좁혀졌던 것만 반복해서 언론에서 또 유튜브들에서 반복돼서 의도를 가진 그런 보도가 아니었을까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3: 이제 뭐 당선되셨으니까 너그럽게 그런 상황도 좀 이해하셨으면 좋겠고요.
4: 알겠습니다.
3: 국회에 입성하면 과방위행 예상을 해요. 많은 분들이 과방위 가서 이제 최민희 의원과 한판 뭐 붙는 거 아니냐 막 이제 이런 얘기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상임위 어디 가고 싶으세요?
4: 실제로 제가 거리에서 또 시장에서 만나는 많은 유권자들께서,
3: 네,
4: 이 권력의 폭주, 그것도 참 그 국민의 선택이, 국민이 나란 일 하라고 국회에 보내줬더니,
3: 네,
4: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마라, 마이크 빼라, 퇴장해라, 이런 식으로 다수 의석을 무기화해서 폭력을, 저는 그것을 그 국회 폭력이라고 했습니다만 그런 폭력을 행사하는 집단에 대해서 당신이 가서 당당하게 좀 맞서달라, 그런 주문을 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다만 제가 어느 상임위에 가겠다라고 한다고 그대로 되는 건 아니라고 보고요.
5: 네.
4: 제가 조율해서 필요하다면 제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곳으로 가기를 희망합니다.
3: 네. 이진숙 당선인님의 당선을 항상 예측해왔던 김준일 시사평론가가 축하 메시지랑 질문 하나 하고 싶대요.
4: 예. 네,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6: 예, 의원님, 예, 당선인님 축하드립니다. 예.
4: 예, 고맙습니다.
6: 그 지난번에 제가 인터뷰도 한번 했었고 그때 여쭤봤던 네. 거 한번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그 이제 박근혜 대통령 사저가 있는 곳이잖아요. 제가 지난번에 네. 여쭤봤던 게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지지를 안 해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가 없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게 좌파들의 아전인수다 네. 그렇게 이제 말씀하셨는데
4: 네.
6: 이게 뭐 그쪽의 지역에서나 보면은. 유영하 의원이 좀 이진숙 당선인을 견제한다 이런 얘기도 많이 있고 박근혜 대통령이 썩 달가워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궁금한 거는 박근혜 대통령을 뭐 한번 찾아뵙고 뭐 이런 게 좀 계획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4: 제가 계획한다고 제 계획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6: 예.
4: 제가 지난번에 김준일 평론가께서 진행하신 그 프로그램이 바로 제가 조금 전에 언급했던 그 중에 하나였는데
6: 예.
4: 그 가장 격차가 좁혀진 여론조사만 말씀을 하시길래 제가 여론조사 꽃을 말씀을 드렸고요.
6: 예예.
4: 일단 박근혜 대통령 문제도 그렇습니다만 이게 전형적으로 침소봉대거든요. 저는 당연히 그분의 정치력과 그 뭐 사실상 그 선거의 여왕이라고 불릴 만큼 저는 이번에 추경호 시장 당선에도 박근혜 대통령께서 크게 기여했 하셨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6: 예.
4: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김준일 평론가께도 말씀을 드렸지만 달성에서는 뭐 가장 격차가 좁혀진 것을 보도를 많이 해서 그렇지 달성 국민들께서 현명한 선택을 하실 것이다. 여기는 지원 유세를 나가지 않아도 되는 정도다라고 판단을 하셨기 때문에 지원 유세를 오시지 않은 것이지 뭐 특정 의원과 제가 뭐 관계가 불편하다든가 그런 건 전혀 아닙니다.
6: 알겠습니다. 예.
3: 그 당선인님 한동훈 네. 후보도 당선됐잖아요. 이제 네. 국회에서 본회의장에서 이제 만나게 될 텐데 어떻게 보세요?
4: 저는 노력한 만큼 성과가 있었기 때문에
3: 네.
4: 마땅히 축하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3: 네.
4: 민주당의 폭주에 맞서서 싸우는 데는 저는 그분이 무소속이든 아니면 국민의힘 소속이든
3: 네.
4: 공동전선을 펼쳐서 함께 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3: 알겠습니다. 이 자리에 강찬호 중앙일보 논설위원도 함께 있는데 당선인님한테 네. 질문 하나 하고 싶네요.
7: 네. 네, 이진숙 당선인님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4: 고맙습니다.
7: 네, 그 원래 사실 그 이제 대구에 나오실 때는 대구시장에 그런 그 꿈을 네. 가지셨고 또 이제 쭉 준비도 해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이게 그 이정현 공관위원장 체제 때 갑자기 네. 뭐 지지율 1위를 달리시고 계셨는데 컷오프를 당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굉장히 어려운 상황들이 있었잖아요.
4: 예.
7: 그러다가 사실 이제 대구시장에서 결국은 이제 달성 국회의원 이렇게 이제 돼서 이제 좋은 결과를 얻으시긴 했는데 이 정말 대구가 뭐 원래 텃밭인데 이렇게 지금 뭐 추경

0: 후보도 고전하고 또뭐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 초반에 이런 그 이진숙 그 컷오프 공천 파동 이런 것들하고도 이게 다 영향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지금 분석이에요. 그래서 그때를 전반적으로 좀 이 평가를 좀 해주시면 어떻습니까? 지금 이렇게 이번 공천 파동의 이런 상황을. 네.
1: 예, 정확하게 지금 강찬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뭐 100%
0: 책임자는 누구지 뭐 예를 들어
1: 말씀해 주시죠. 100% 1000% 저는 공감을 하고요. 왜 이 지경으로 만들어놨나 애시당초. 네. 조금 전에 그 말씀을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박근혜 대통령께서 두 번이나 대구시장 선거 지원 유세를 나오실 만큼 대구가 어렵게 됐고 네. 대구 시민들께서 굉장히 그 실망과 분노가 컸습니다. 네. 어떻게 이런 왜곡된 공천을 할 수가 있느냐. 그리고 이 대구에서의 공천 파동이 전국적인 국민의힘 지지자 네. 또는 그 중도 성향을 가진 그 결정하지 않은 어느 정당에도 소속되지 않은 그런 분들까지 네. 국민의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번 그 공천 파동을 교훈으로 삼아서 네. 앞으로는 다시 이런 식의 압도적인 지지율 1위를 달리는 그런 후보를 경선에 기회도 주지 않는 그런 저는 참 이런 표현을 싫어합니다만 막장 공천은 없어야 한다.
0: 이거 저 장도연 대표가 좀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되지 않으신가요? 어떠신가요? 책임자는 누굽니까? 그건 말씀 그건 여쭙겠습니다.
1: 일단은 직접적으로는 공관위원장이겠죠. 네. 예, 이정현 공관위원장이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고 보고 네. 그리고는 본인은 또 책임을 제대로 지지도 않고 자기 선거구로 나가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래서 가장 큰 책임을 가진 사람은 이정현 공관위원장이라고 생각합니다.
2: 네. 당선인님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국회에 네. 입성하시면 가장 하고 싶은 거 뭐예요?
1: 저는 당연히 이 공소취소라는 다수 의석을 무기로 한 이런 민주당의 입법 폭거를 막는 데 제가 일조를 하고 싶습니다. 제가 뭐 그 110석이 이제 됩니다만 네. 110석을 가지고 거대 여당을 어떻게 상대를 하겠습니까만 어떤 식으로든지 목소리를 내서 국민들께 이런 터무니없는 권력, 여당 권력의 폭주에 대해서 고발하고 싶습니다.
2: 최민희 위원장과의 논쟁이나 뭐 싸움도 마다하지 않으시겠다. 이렇게 좀 읽혀지는데요.
1: 글쎄요. 대결을 또 붙이시네요. 확실히 언론은 싸움을 좋아하나 봅니다.
2: 당선인님 너무 당선 축하드리고요.
1: 네.
2: 저랑 약속하신 거 잊지 않으셨죠?
1: 무슨 약속이었습니까? 오! 저는 약속은 지킵니다만.
2: 기억 안 나세요?
1: 예. 상기시켜주시면 약속 네.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2: 제가 전화 따드릴게요.
1: 네네.
2: 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1: 예, 감사합니다.
2: 네, 이상 달성 이진숙 당선인이셨습니다. 최민희 위원장하고 이런 일전을 많은 분들이 좀 기대하고 저도 솔직히 그 장면이 제일 기대가 돼요.
3: 근데 그냥 뭐 민주당의 어떤 선거 결과를 다 떠나서 그냥 평론하는 입장에서 보면 네. 이번 지방선거 지보궐이 끝나고 국회 모습은 참 재밌어졌다. 그러니까 굉장히 다이나믹해지고 방송가의 이슈들이 굉장히 쏟아질 것 같아요.
2: 한동훈 이진숙.
3: 그렇죠. 왜냐하면 한동훈이라는 그 이 보수의 대권을 노리는 사람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한동훈과 대척점 있는 사람이 한두 명이에요. 장동혁도 있죠. 앞서 뭐 송영길 당선인도 뭐 한동훈 그 당선인에 대해서 들어오면은 뭐 일단은 좀 뭐 여러 가지로
2: 군기잡기 때
3: 하겠다는 거야. 그러면은 그런 얘기들이 스토리가 생길 거고 이진숙은 당선인도 사실 보면 최민희 의원과 이게 온 국민이 다 하는 앙숙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하루가 거의 뭐 이야기거리가 쏟아질 것 같아요.
0: 송영길 후보는 송영길 당선인은 더군다나 그 한동훈 당선인하고 법무부 장 한동훈 법무부 장관 시절에 돈 봉투로 수사받고 기소당하고 그렇게 저
3: 뭐 그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굉장히
0: 악연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악연을 갖고 한다는 거예요.
3: 송영길 당선인은 한동훈 이 당선인에 대해서 정치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기본적 개념을 가지고
2: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부산 북구갑 네. 이 선거 결과 네. 좀 분석을 좀 해볼게요. 서윤주 소장님,
4: 네.
2: 절대로 안 된다고 계속 얘기했잖아요.
3: 그렇죠.
2: 진짜 절대로 안 된다고 진심으로 생각했어요? 아니면 당원으로서 안 돼야 된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3: 당원으로서 얘기한 부분들이 상당 부분 있었다.
2: 아, 그럼 그랬군요. 될 거라고도 생각했어요?
3: 판세를 봐서는 요거 만만치 않겠는데 그래서 제가 우리 하정 후보한테 그랬잖아요. 빨리 조금 더 선거 전략을 바꿔서 적극적으로 한동훈에게 대응해야 된다. 이 얘기를 했던 것은 한동훈 당선인의 이 상승세가 만만치 않아요. 네. 우리가 판을 읽어보면 보이잖아요. 그래서
2: 근데 맨날 뭐 내가 누가 이겨요 그러면 하정우야 맨날 그랬잖아요.
3: 민주당에 적을 두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한동훈 이깁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2: 그래도 객관적으로 이렇게 전망은 하셔야죠.
3: 아니 근데 객관적으로 전망을 하기에는 사실상 좀 안타까운 부분들이 많았어요. 예, 북합 선거에 있어서 여기도 이 민주당 지도부 탓을 또 한다고 할 수 있겠으나 여기도 좀 맞춤형 컨설팅이 들어갔어야 되거든. 그래서 제가 왜 당에서 신경을 안 쓰지? 네. 데려다 놓고 네. 저는 그런 부분도 아쉬움이 남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뭐 선거 결과는 나왔고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이제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 해석이 있겠으나 네.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만 해석할게요. 이제 당 지도부 입장이 나온다고 그러니까.
2: 제가 그 서 소장님에게 좀 여쭤보고 싶은 건 뭐냐면 북구에서 아니 전재수 후보가 북구에서 60% 얻었어요. 근데 하정우 후보는 41% 얻었어.
3: 네.
2: 19%가 네. 전재수 찍었는데 하정우 안 찍었어. 왜 그런 거예요?
3: 예, 연동이 안 됐다는 부분이 있고 제가 말했잖아요. 전재수라는 그 이 브랜드를 하정우 후보가 이거를 체화를 시켜놔야 되는데 그 체화를 시키는 방식들이 부족했다니까요. 그러니까 너무 순둥순둥하게 선거를 치렀고 거기에 대해서 전재수를 안으려면 한동훈 후보의 상승세를 좀 막을 수 있는 본인의 비장이었던 무기가 필요했었는데 네. 한동훈 하정우 이 두 축을 가져온 게 아니라 한동훈 전재수가 북갑에 있었어요.
2: 네.
3: 그러니까 결국에는 한동훈 전재수가 있다 보니까 북갑에서도 전재수 지금 당선인에 대한 표가 높게 나오지.
2: 김준일 평론가님 예. 하정우 후보가 잘못해가지고 한동훈 후보가 이긴 걸까요? 아니면 한동훈 대표가 잘해서 이긴 걸까요?
4: 둘 다죠. 그리고 거기에 결정적인 게 박민식 후보가 굉장히 못했죠. 그게 결정적이었다고 봐요. 다 이제 이게 복잡계이기 때문에 어느 하나가 제가 이게 그러니까 저 이제 같이 장성철 소장님이랑 평론도 제가 많이 하니까 다 기억하실 거예요. 저는 하정우 공천 하는 것부터 반대했습니다.
2: 맞아요. 맞아요.
4: 네. 여기 내려보내는 게 정치 초보를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은 이렇게 언론에 스포트라이트를 많이 받는 데는 안 되고 김두관 같은 선거 많이 치는 사람 보내면은 이 보수가 분열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구도의 이점을 가지고 오히려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고 해서 하정우를 일단 반대했고 또 하나는 하정우가 처음에 실수를 했을 때 그거를 잡아주고 서용조 소장님이 말한 거 비슷한 맥락이에요. 중앙에서 이거를 도와줘야 된다. 정청래 대표가 삼고초련만 하면 뭐하냐. 그리고 방치해놓고 계속 실수하고 본인이 오빠 발언하고 하면서 이 초반에 선거 구도를 굉장히 안 좋게 하는데 중앙당이 했다. 그리고 제가 또 하나는 하정우 네거티브 해야 된다. 왜 계속 저쪽에서는 검증이라고 쓰고 네거티브로 읽죠. 항상 네. 모든 진영이. 그렇게 하면 여기에서 받아쳐야 되는데 그거는 하정우 혼자 할 수 있는 능력에 네거티브도 해본 사람이 해야지. 그러면 중앙당이 해야 된다. 근데 그거 안 하다가 막판에 이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중앙당이 이러다가 욕먹을 것 같으니까. 그래서 이 과정 자체가 굉장히 문제가 있었고 박민식 후보가 완전히 무너져버렸어요. 제가 그래서 박민식 후보한테 다른 방송에서 계속 조언했던 게 한동훈을 때리지 말고 하정우를 때려야지 보수의 선두 경쟁을 할 수가 있다. 그런데 한동훈만 물고 늘어지면은 보수 지지자 입장에서는 얘는 왜 계속 한동훈만 때려 지금 주적은 그러니까 하정우인데 이렇게 해서 쏠림 현상이 있을 수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결국은 그렇게 돼버렸어.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한동훈 후보가 잘한 것도 있고 다른 사람의 실수도 있고 그래가 제가 또 하나는 이게 지금 9% 뭐 5% 포인트가 아니라 초접전으로 갈 거다. 그러니까 지금 그 과표집이 있다 그러니까 보수 과표집이 있다 그런데 그것도 맞았어요. 그러니까
2: 네, 맞는 말이에요. 네. 그 제가 한동훈 후보랑 여러 가지로 얘기 나눈 뒷얘기가 있거든요. 둘만 아는 얘기가 있어요. 김준일의 시사천국에서 저를 패널로 초청하면 제가 가서 다 풀게.
5: 알겠어요.
3: 아니, 초청을 안 했어.
5: 우리 장대표가 이런 식으로 영업하시는 거야.
2: 아, 네. 강찬호 위원님, 네. 승리의 요인은 뭘까요?
0: 뭐 좀 전에 얘기를 잘 하신 것 같은데 결국은 저는 이것은 그 보수의 입장으로 본다면은 보수가 분명히 이번에 그 민심을 분명히 한 거예요. 한마디로 확실하게 절윤하고 계엄은 잘못된 것이라고 선 긋고 그리고 보수를 개혁하겠다 이런 입장을 취한 그 후보한테 그 표심을 준 겁니다. 심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정우와의 그 싸움은 별개로 하고 한동훈과 박민식을 본다면

0: 한동훈 대표의 좀 핵심 측근이야.
1: 예.
0: 그러면 자, 당신 당선됐어. 이거 제일 먼저 해야 돼. 그럼 뭐라고 얘기하시겠어요?
1: 제가 볼때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하고 소통을 많이 좀 늘려야 한다고 생각하고, 특히 자신을 반대하고 그런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하고 정말 이제 소통을 정말 늘려야 된다. 이제는 그 사람들하고 이제 함께하거나 복당을 해서 보수를 개혁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런 면에서 조금 하여간 이제 그 친한계 의원들을 말고 이제 비한계, 반한계 의원들까지 좀 소통을 많이 늘려서 지금 복당을 한동훈 후보 당선인 본인이 꺼내는 것보다는 국민의힘에서 나와야 돼요. 그게 당연한 거고. 뭐 저는 상식적으로 생각한다면 오늘 장덕 대표는 오늘 물러나야 됩니다.
0: 네.
1: 오늘 물러야 되는 게 맞고요. 비대위 체제로 전환해야 해요. 그리고 비대위 체제로 전환한
0: 근데 저
1: 다음에 적절한
0: 부정선거
1: 시점에
0: 때문에 저것도 막 부정선거야. 투표용지
1: 잠깐만요.
0: 부족.
1: 잠깐만, 이거 부정선거는 아니고
0: 투표용지
1: 부실 관리죠. 부실 관리인데.
0: 부정선거야
1: 자,
0: 막 이럴
1: 그래서
0: 것
1: 지금
0: 같아.
1: 그러지 않아도 그걸 우려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0: 네.
1: 그 역할은 비대위원장이 해도 충분합니다.
0: 알겠습니다.
1: 네, 그래서
0: 그러면은 강찬우 위원님이 진행을 하신다고 생각하고 저한테 물어봐 주세요.
1: 예.
0: 한동훈 뭐 했으면 좋겠냐.
1: 물어보세요. 뭐 했으면 좋겠습니까, 한동훈?
0: 박민식 찾아가라고 그러겠어요.
1: 그럴 수
0: 딴
1: 있죠. 예.
0: 거보다
1: 그렇죠. 예.
0: 박민식 찾아가지고
1: 그게 아까 말한
0: 위로하고.
1: 비한계 의원들과의 소통을
0: 네.
1: 늘리는 상징적인 장면이 될것 같습니다.
0: 박민식 후보가 계속 거기서 출마하면은 다음번에도 또 어려운 선거
1: 아, 그럴 수
0: 치러요.
1: 있네요.
0: 그러니까 박민식
1: 네.
0: 후보부터 가서 잘 위임하고 달래고
1: 역시
0: 해야
1: 그
0: 된다.
2: 근데 한동훈 당선인 같은 경우는 다음번에 여기 국감에 출마하겠어요?
0: 한동훈?
2: 예. 네.
0: 또뭔 소리예요 또.
2: 아니 대선
0: 오늘
2: 준비는
0: 당선됐는데
2: 하겠지. 아니
0: 지금.
2: 대선 준비하지 않을까.
1: 아니
2: 근데 이제
0: 2028년도에는
1: 대선 나가려고 그러면 다시 나오지.
2: 이게 다시 나오겠구나. 근데 이제 사실 보면은 저는 장동혁 그 대표가 사퇴해야 된다고
1: 아유,
2: 하는 부분들 저는 사퇴할 명분이 하나도 없어요. 이번 선거 엄청 잘
0: 지키기
2: 치렀어.
0: 촛불 집회하니까 이제
2: 아니, 그게 아니라
1: 아니
2: 그래서 나는
1: 정청래 대표는 책임론 얘기하고
2: 아니 사실상 그렇잖아요. 액면이 그렇잖아요.
1: 장동혁 대표 그쪽 모셔가세요. 모셔가는 게 제일 좋겠다.
2: 아니 그게 아니라
1: 정치는 책임지고 물러나고
2: 잠깐 마이크 물리니까 15대 1로 시작했던 선거를 지보궐에서도 세석을 가져왔고
0: 큰일이네.
2: 거기에다가 12대 뭐 3, 4를 만들어 놨어요. 사퇴 명분을 제가 만약에 그 우리 당 지도부가 그런 상황에서 했다면 물러나라고 말을 못 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저는 한동훈 후보가 아니 당선인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장동혁과 손을 잡는 것보다는 먼저 와서 본인을 도왔던 세를
0: 네.
2: 먼저 확고하게 마련하는 게 먼저 같아요. 이게 괜히 멋있는 척하다가 더 힘들어져요.
0: 네.
2: 그래서 본인의 세부터 한 다음에 그다음에 손을 내밀 사람들은 내미는 거고 박민식 그 후보 찾아가는 건 그거는 그냥 상도죠. 해야 될 일보다는 당연한 거지 뭐.
0: 김주일 평론가님
3: 예.
0: 어떻게 생각하세요?
3: 장덕 대표 책임론요?
0: 그것도 네. 그렇고 이제 한동훈 후보가 뭐를 제일 먼저 해야 그래도
3: 한동훈 대표는요 급할 게 하나도 없어요.
0: 그래요?
3: 예. 네. 아니 복당도 뭐 지금 안 하면은 당장 이번 달에 안 하면은 다음 달에 안 하면은 뭐 큰일 납니까?
0: 그렇죠.
3: 어차피
0: 하나 얘기해 드릴게요.
3: 예, 예.
0: 거기도 지금 얘기가 많이 갈린데 지금. 실무 참모들하고
3: 예.
0: 의원들 이제 참모들하고 얘가 다르대. 의원들은 빨리 들어와라 그러고 실무 참모들은 천천히 들어갑시다. 뭐 이게 영입하고 그냥 업어갈 때까지 기다립시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좀 부딪히는 모양이에요.
3: 아니, 저도 그 의견이 갈리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의견이 갈리는 것조차 이거는 가진 자의 여유예요. 솔직히.
0: 네.
3: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당장 선거가 없잖아요. 2년
0: 네.
3: 뒤에 총선밖에
0: 그럼요.
3: 없어요. 이제는. 그러면은 순수하게 이제 노선 투쟁이에요, 이거는. 그러면 장덕 대표 책임론이 어떻게 불거지고 전당대회가 어떤 식으로 열리고 뭐 이런 것들을 보면서 선택할 수 있고 부산 지역 의원들은 이제 다 돌아섰습니다. 한두 명 빼놓고는 다 이제 그 주박야 한이었잖아요, 그동안은. 낮에는
0: 네.
3: 박민식, 밤에는 한동훈 이런 식의 부산 의원들이 한 13명 정도 됐는데 이제는 대놓고 다 한동훈이지 뭐.
0: 네.
3: 뭐 해당 행위 이런 것도 없어요 이제는. 그래서 한동훈은 즐기면 된다. 그냥 천천히 본인의 플랜대로 가면 되는 거고
0: 네.
3: 이게 지금 민주당 책임론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이것도 결국은 정청래 대표와 민주당 책임이 있고 이게 지금 민주당은 책임질 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지금. 예. 이게 짧게
0: 민주당이 더 시끄럽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3: 민주당 아니 그러니까 국민의힘도 시끄럽지만 민주당도 세게 시끄러운 게 이번에 그 경기도가 추미애 후보가 넉넉하게 됐잖아요. 근데 31개 그 기초단체가 있는데 19대 12예요.
0: 네.
3: 근데 2018년에는 29대 2였어요.
0: 네.
3: 엄청 많이 넘어갔어요.
0: 네.
3: 안산 넘어가고 의왕 넘어가고
0: 그러니까요.
3: 하남 넘어가고 이거 지금 다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되는 문제다. 제가 보기에 민주당에서.
0: 알겠습니다. 네. 시간이 다 돼가지고 네. 오늘 여기서 마치고요. 그 한동훈 대표와 저와 있었던 좀 비화 이거는

0: 내일 뉴스 명당 여의도 숙녀 캠프에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다 여의도 뉴스 명당을 들어주시도록 하고요. 아유, 오늘 세 분과 너무 즐겁게 정리 잘한 것 같아요. 어제 힘드셨을 텐데 참 감사합니다. 서영주 소장님, 네. 맛있는 거 드시고 힘내시기 바랍니다.
1: 알겠습니다.
0: 이상 여의도 찐절파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아요 감사합니다. 끝까지 눌러주시고요. 내일 방송 더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뵐게요.
2: 감사합니다. 네,
3: 감사합니다.
4: 감사합니다.
5: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캠스를 즐깁니다. 왜?
6: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5: 제습환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 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6: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7: 경동 나비엔.
8: 바삭해.
9: 맛있는 60개 치킨.
10: 크럼블을 입혀 크런치하고 크리스피하다.
9: 맛있는 60개 치킨.
10: 바삭함의 끝판왕. 크크크 치킨.
9: 맛있는 60개 치킨. 크크크.
10: 이름이 뭘까요? 크크크 치킨.
11: 안녕하세요. 현아 가수 현숙이에요.

0: 먹으면 훌라하게 될걸. 하림 훌라면.
1: 네, 내일 더 재밌는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뉴바 안녕.
2: "한국인은 밥심이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쌀밥은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한국인의 주식인데요. 최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탄수화물인 밥을 멀리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은 우리 뇌와 신체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필수 영양소고요. 또 식이섬유와 단백질,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성분들도 함께 들어있어서 건강을 생각한다면 매일 쌀밥을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식생활 캠페인,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3: 가난했던 도시, 그 척박했던 땅을 바꾼 건 특별한 누군가가 아니었습니다. 묵묵히 아침을 지키고 치열하게 밤을 견디며 내일의 희망을 만들어온 수많은 사람들, 그들이 바로 오늘의 성남을 만든 진짜 히어로입니다. 오늘도 함께 희망도시 성남.
4: 아나운서 김경란이 전하는 기후보험 뉴스. 온열질환, 한랭질환 진단비에 기후재해 사고 위로금까지 보장해주는데요. 가입 방법은? 아, 경기도민이면 되는군요.
5: 경기도민이라면 자동가입. 경기기후보험. 자세한 보장은 경기도청 누리집에서 확인하세요.
6: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YTN News
7: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오늘 오전부터 밤 사이에 전국적으로 기습적인 소나기가 쏟아지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간 이어졌던 고온현상은 누그러지겠고요. 오늘 서울은 한낮에 28도선이 되겠습니다. 오늘 내리는 소나기 중 특히 경기 동부와 강원 영서, 충북 북부와 경북 북부에는 시간당 30mm 안팎의 매우 강한 소나기가 집중되는 곳이 있겠습니다. 세종 포천 고속도로 위로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속도로 곳곳으로는 평소보다는 좀 차가 많습니다. 그 현재 서해안 고속도로 따라 서울 쪽으로 서서울 요금소에서 조남분기점, 목감에서 금천까지 쭉 막히고 있고요. 외곽으로는 안산 분기점을 통과해서 현재 밀리는 구간 순산 터널, 매송유계소에서 비봉, 팔탄 분기점에서 화성유계소까지 답답하게 통과합니다. 여의대방로는 보라매역에서 여의교 쪽으로 밀리고 있고요. 반대쪽으로는 한양아파트 교차로에서 여의교 쪽으로 답답한 흐름을 보입니다. 자, 간선도로 강변북도 일산에서 구리 쪽으로는 행주대교에서 월드컵대교까지 밀리는 가운데 가양대교 다리 위에서도 남단에서 북단 쪽으로 차가 많습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박화영이었습니다.
8: 안녕하세요. 래퍼 슬라생입니다. 슬라 슬라생. 비트 주세요.
9: I love YTN Radio and 슬라생. Yeah. 매일 오전 10시 15분 채널 고정. It's good. Wow.
8: 평일 오전 10시 15분 YTN 라디오. 슬기란 라디오 생활에서 만나요.
10: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0: 지금부터 민심 2026을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1: 아마 이러한 중도층에 소구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아마 가만히 있을 수는 없을 겁니다.
2: 예. 자, 이제 9시가 됐는데요. 더불어민주당 정원호 후보가 예고했던 그 입장문 발표 시간이 됐습니다. 아직은 정원호 후보의 모습이 나타나진 않고 있고요. 비어있던 좌석이 상당 부분 들어찼습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 정원호 후보 캠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들어온 소식에 의하면 입장문 발표가 9시 30분으로 30분 미뤄졌다라고 합니다. 자, 하지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정원호 캠프 관련자들의 표정은 상당히 경직되어 있고요. 지금 시간이 갈수록 더더욱 지금 어두운 표정을 짓고 있는 상황입니다.
3: 네, 이어서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 캠프 상황도 보겠습니다. 좌석이 꽉 들어차 있고요. 가운데 자리만 비어 있죠. 오세훈 후보가 잠시 뒤에 이 자리에 앉지 않을까 예상되고 있습니다. 오세훈 후보가 먼저 입장 발표를 할 가능성도 있을 것 같은데요. 현재 개표가 97.2% 이루어진 상황에서 23만여 표 차로 오세훈 후보가 앞서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아침 7시 17분에 오세훈 후보가 첫 역전을 하면서 조금씩 격차를 벌려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오세훈 캠프 측 분위기는 지금 많이 고무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서로 이야기를 나누면서 개표 결과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2: 예, 현재 2만 3천 표 정도 오세훈 후보가 앞서가고 있는 상황 유지되고 있습니다. 자, 유희동 후보 얘기도 잠깐 나왔었는데 유희동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그렇다면 김용남 후보와 조국 후보 사실 감정 싸움까지 치달으면서 서로에게 상처만 줬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두 후보의 앞으로의 정치적 미래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4: 쉽지 않죠. 네, 일단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선거라고 하는 전장에서 결국 이겨야 뭔가 기회를 얻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것인데 쉽지 않을 것 같고 근데 이번 선거에서 남긴 상처가 꽤 큽니다. 그리고 꽤 깊어요. 그리고 저 두 분만의 어떤 문제로 귀결되진 않을 것이고 진영 내부에서의 싸움으로 계속 이어지게 될 거예요. 특히나 조국혁신당의 경우는 국힘 제로를 외치지 않았습니까? 근데 결과적으로는 국민의힘 의원을 탄생하게 되는데 또 기여하게 됐다는 탓을 또 받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저기서 이거 과연 누구 탓이냐 이런 탓 논쟁이 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김용남 후보 역시도 굉장히 많은 상처를 또 이번에 입게 됐어요. 어쨌든
0: 이동학 집권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입니다.
4: 그리고 평택 지역에 나가가지고 뭐 대통령의 자원이나 재원이나 집권 여당의 많은 지원 속에 이 선거를 치르기도 했습니다만 결국 그런 것들을 많이 이제 약속을 했습니다만 실제로는 지금 뭐 패배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그런 것들을 또 구현해 나가기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됐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후로 이 저희 여당의 경우는 전당대회에 속으로 급속하게 이제 그렇죠. 빨려 들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예. 그 과정에서 이 평택 선거가 상당히 많은 이 소재가 될 겁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도대체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 이런 것들을 또 공방이 굉장히 있을 것 같은데 그 과정에서 분열의 양상이나 이런 것들이 좀 나타날 텐데 그런 것들을 최대한 잘 수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다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3: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아직까지 서울시장 선거의 결과는 확정되지 않은 상황인데요. 잠시 뒤 양당 후보들 캠프도 연결해서 입장 들어보도록 하고요. 두 분과는 말씀 여기까지 나누겠습니다. 이동학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이창근 국민의힘 하남을 당협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2: 고맙습니다. 이번엔 증시 보겠습니다. 연일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코스피가 8,800선에 안착하면서 이제 9,000피를 바라보고 있었는데요. 오늘은 2%대 하락하며 힘없이 출발했습니다.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코스피 파란불, 그리고 오늘은 평소와 반대로 코스닥이 빨간불이 들어왔습니다. 코스피는 2.0%